경상북도예요. 독도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에 속한다. 여러분들 이게 지도에서 가만히 보면 강원도하고도 되게 비슷한 위도대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설마 울릉도하고 독도를 강원도와 같은 행정구역을 묶진 않겠죠? 네, 독도는 울릉군 독도인데 그 앞에 뭐다?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맞아요. 네, 이제는 너무 잘 알지 않을까요? 그쵸? 우리 노래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경북 군위군은 대구광역시. 그래서 여러분, 이 군위군하고 대구하고 이렇게 합쳐지면서 지도가 상당히 좀 특이하게 이렇게 됐잖아요. 대구의 지도가. 그래서 통합된 이후에 지도도 바뀌었고, 인구 구조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대구광역시가 군위군과 통합이 된 거예요. 군위군은요, 선생님도 여기 아는 분이 여기 출신이신데, 본인의 고향을 막 설명을 할때 상당히 사람들이 잘 몰라서 뭐 대구 위에 있는데 뭐 주변에 뭐가 있고 이렇게 설명해야 될 정도로 인구 규모도 적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잘 몰라요. 그리고 고향을 방문하실 때 가끔 가시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군위군은 대부분의 인구가 이렇게 노년층의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아요. 근데 그 지역이 대구광역시랑 합쳐졌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점수 계산할 때도 이게 평균 같은 거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군위군의 노년층의 그 높은 비중이 대구광역시에 합쳐지면 대구광역시 전체적인 노년층의 비율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여러분 노년층의 비중이 높아지면 뭐 중위 연령도 올라갈 거고요. 뭐 노년 부양비에도 변화가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노년층 관련 지표들이 변화합니다. 고령화율도 변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선지로도 꾸려질 수 있는데 여기는 되게 심플하게 노년층 인구 비율이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네, 되게 쉬운 선지죠. 당연히 맞습니다. 자, 그다음 리을. 이 과거 달성군이 통합된 사례는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됐어요. 이건 좀 오래전에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군위군 통합은 정말 최근이잖아요. 최근 군위군이 통합된 사례는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에 의해 추진된 경우에 가깝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지방자치에서 이 의견을 중앙정부로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의사전달 방향성이 상향식이면서 그리고 균형 개발 방식과 더 맞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도농 간의 지역 격차가 크잖아요. 근데 대신 또 촌락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죠. 뭐 관광이라든지 환경 측면에서는 훨씬 더 도시보다 뛰어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큽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와 군위군이 이렇게 또 힘을 모아서 상생을 하기 위한 균형 개발에 출발을 여기서 알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정답 4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2022학년도 수능입니다. 여러분들이 2027학년도 수능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오래된 수능 문제이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하고 같은 결이라서 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2번 문항이고요. 다음은 우리나라 국토 종합 개발 계획 자료의 일부이고요.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어떤 몇차 계획인지를 주요 추진 과제를 통해서 알수 있겠죠. 자, 내용을 보시면 고도 경제 성장. 이걸 위해서 기반 시설을 이때서야 조성을 한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수도권과 남동임의 공업지구였어요. 그리고 수출 주도요. 우리나라가 그쵸 자원이 그 풍부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자원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바로 원료를 수입해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임의 공업 지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가 바로 성장 거점으로 지정된 지역이고요. 두 지역이 성장 거점이 된 곳이고요. 이게 바로 1차 계획의 핵심입니다. 1972년부터 1981년까지였죠. 자, 그다음 세계적 국토, 세계적 환경 친화적 광역 경제권 형성, 지역 특별 특화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이거는 4차라고 보셔야 됩니다. 4차. 자, 그래서 4차는 2020년, 2000, 40, 2000년부터 2020년이죠. 자, 2020년부터 2020년. 자,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자, 일단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역 시행 시기에 고속철도 KTX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는데 선생님 대학 다닐 때라고 했는데 그쵸? 자, 2004년

2004년입니다. 2004년에 고속철도. 그러니까 4차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니은에 해당하고요. 자, 2번. 니은 시행 시기에 개발 제한 구역. 자, 이게 자주 나왔다. 그쵸? 옛날부터 나왔어요. 개발 제한 구역은 언제 처음 지정되었다? 1971년. 그러니까 제1차가 시행되기도 전에 지정이 된 겁니다. 자, 기역은 니은보다 시행 시기가 이르다. 네, 이르죠. 너무 쉬운데요. 자, 니은 시행 시기는 기역 시행 시기보다 수도권 인구 집중률이, 자, 이거요, 여러분. 계속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1차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게 또 X입니다.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그쵸? 자, 기역은 균형 개발, 니은은 성장 거점이 아니라, 네, 거꾸로 됐습니다. 정답은 너무 이제 쉽지만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63번입니다. 자, 63번.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자료 일부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62번하고 63번이 똑같은 연도에 이거는 모평이고 62번은 수능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올해 수능에 이걸 내고 싶어. 뭐 이런 거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똑바로 했으면 수능에서는 너무 쉽게 답을 맞췄겠죠. 자, 우리나라의 주요 국토 종합 개발 계획. 자, 가를 보시면 기본 목표가 국토 이용 관리 효율화,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 국민 생활 환경의 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효율화가 있어요. 효율화. 그렇죠? 이걸 갖추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건데 이거는 누가 봐도 1차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통합, 친환경, 열린, 세계로. 자, 이게 4차죠. 이게 재밌는 게 9월에도 1차, 4차, 수능에도 1차, 4차를 제시를 한 거예요. 어렵지 않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요. 지금 4차가 좀 더, 명확하게 균형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1차, 4차를 좀 많이 제시를 하는 편이에요. 자, 기억을 보시면, 각 기관의 행정 중심 복합 도시가 건설됐다. 이게 지금 수능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고, 평가원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2012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가 아니라 나 기간입니다. 이게 2000년부터 2020년까지니까. 자, 니을 보시면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은 나가 아니라 가가 되겠죠. 기역, 니은 둘다 틀렸습니다. 그럼 디귿 볼게요. 가는 나보다 시행 시기가 이르다. 이게 수능에서 답이었잖아요. 그쵸? 자, 그다음 리을. 나는 가보다 지역과 형평성을 추구하고 있죠. 네, 정답은 디귿 리을 5번. 그러니까 9월 모평도 수능도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64번이고요. 2021학년도. 이제 점점 더 각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글에 기역에서 니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슬로우 시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슬로우 시티는요, 잠깐만 보시면, 이 슬로우 시티 운동, 이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느리고 여유 있는 삶을 지향하며, 지역의 자연환경 보존, 전통 문화 보존을 바탕으로 지역을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기 위한 운동이다. 그러니까 느리게 살기라고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슬로우 시티는 슬로우 푸드도 있어요. 천천히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려서 만들어진 그런 음식들, 그 지역 특산물들을 이용한 지역 고유의 음식들, 이걸 슬로우 푸드라고 하는데, 보통 슬로우 시티는 슬로우 푸드도 있고요. 그리고 느리게 사는 삶을 지향하는, 그래서 그 지역에 큰 변화가 없게 유지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곳이 우리나라 제1호 슬로우 시티가 전남 완도군 청산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수능 다 끝나고요. 대학생 되셔서 초봄에 한 3월 초에 여기를 가시면 유채꽃이 아주 그림처럼 막 만발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여기 가기가 어려워 선생님도 딱한번 가봤는데 정말 그림 같습니다. 여기 막 영화에도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선생님 자주 갑니다. 되게 좋아하는 곳이에요. 전북 특별자치도가 됐죠. 네, 전북이. 그리고 전주시 한옥마을인데, 선생님은 여기는 1년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가는 것 같은데, 이 전주시 한옥마을에 마스코트가 있어요. 뭐죠? 슬로시티의 마스코트예요, 여러분. 달팽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팽이 표지판이 군데군데 있는데, 이 달팽이 표지판이 있다? 거의 슬로시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슬로시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혁신도시, 기업도시랑 다르게 막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 청산도하고 전주 한옥마을은 자주 나오니까, 자주 나오니까 조금 보시면 되고, 슬로시티가 어디 있는지 외우는 거는 네, 조금 그렇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슬로시티로 지정된 사례 중에 한 군데가 나온 거고요. 여기가 지금 슬로시티였는지 아닌지 몰라도 문제 풀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천군 한산면, 인구 유출과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서 인구가 감소하여 한산모시, 한산소국주 등 한산의 전통문화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슬로시티로 지정된 이것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문제를 풀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끊겨져 있는 이 보기들을 그냥 각각의 선지에서 또 적용시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슬로시티로 지정된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고요. 그때그때 사례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슬로시티 그 자체의 정의에 입각해서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기억 선지를 볼게요. 동그라미 기억, 슬로시티죠. 이것의 사례 많다고 했고요. 그 중에 이 보기에서는, 네, 전주를 들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전주가요. 정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슬로시티, 전주 한옥마을 유명했잖아요. 근데 이 당시 2021학년도 학력평가가 출제될 때는 당연히 맞는 것으로 그때 당시 정답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2025년 연말인데요. 이때 안타까운 소식. 우리 전주 한옥마을이 슬로시티 재인증에 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문제에서는 전주를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나오더라도 그거는 이제 틀린 거겠죠. 그래서 이때는 맞았기 때문에 일단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 한상면이 슬로시티로 지정돼 있는 이제 경사도 있지만 인구 측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좀 함께 가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 니은이 심화되면요, 중위 연령이 높아진다라는 선지가 있는데요. 맞는지 한번 볼게요. 자, 중위 연령은요, 고령화 수준, 그 지역의 인구 구조가 얼마나 고령화되었는지를 단적으로 알수 있는 지표이거든요. 그 지역의 인구를 0세부터 가장 고령순까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연령이기 때문에 고령화 수준을 단적으로 알수 있고요.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중위 연령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중위 연령은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촌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탁월하게 나타나겠죠. 자, 디귿. 자, 이 지역이 다시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 10년 이상 비어있던 건물에 독립서점, 사진관, 카페가 생기는 등의 변화를 가지고 있대요. 우리 앞에서 철거 재개발, 수복 재개발, 보존 재개발 배웠는데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 10년 이상 비어있었던 건물 그 자체를 기능만 달리해서 이용을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였죠? 네, 수복 재개발이었습니다. 철거 재개발은 이 건물 아예 해체를 시키는 내용이었겠죠? 자, 리을, 지방 소멸. 아주 중요한 키워드고요. 이것을 위해서 수도권의 신도시를 건설하면 안 되고요. 네, 지방을 더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더 많이 해야겠죠? 이렇게 되면 수도권 집중도가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기역과 니은. 네, 정리해서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슬로시티 네, 변화 양상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는 친구들 홈페이지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내용을 공부하다 보니까 공간 불평등,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주제를 봤을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다음에 도시와 농촌의 격차, 이걸 계속 다루고 있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균형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된 거는 1960년대부터, 그리고 본격적으로 1970년대부터 시작된 제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에서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추구하고 하향식 개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집중적으로 개발되지만 어떤 지역은 네, 상대적으로 낙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도권의 핵심 기능의 집중도가 매우 높아요. 인구 50% 이상 집중돼 있어요. 일자리 50% 이상 집중되어 있어요. 네, 우리나라 그 GDP 같은 경우에도 50% 이상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도권의 핵심 기능의 집중도가 매우 높아요. 뭐 어떤 분야에서는 뭐50% 아래 쪽도 있지만 어쨌든 거의 뭐 인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자리, 특히 일자리 이런 게50% 이상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집값 상승과 교통 혼잡 등의 직접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도 네, 수도권에서 여러 가지 인구나 기능들을 네,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무려 1980년대 그러니까 수도권 정비 계획이 제일 처음 시행된 그때부터 수십 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인구가 계속 어떻게 되고 있다? 인구는 계속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신 반면에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경제 침체, 인구 유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빈집 문제 뭐 이런 거. 자, 특히 도시와 농촌 격차. 뭐 이것도 심각하죠. 그러니까 크게 수도권, 비수도권,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 그래서 이것도 이촌향도의 결과고요. 도시와 가정에서 나타났다 이 말이죠. 산업화, 도시와 가정에서 이촌향도의 결과로 농촌에서는 고령화. 그 다음에 농촌 지역의 사회 기반 시설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교육이라든지 또 문화 격차도 커져요.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소득 격차예요. 그래서 농촌의 소득도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잘 살아지고 있으니까 농촌의 소득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의 소득은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의 소득 대비 농촌의 소득은 어떻게 된다? 오히려 감소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다 증가하고 있지만 도시의 소득 증가분이 더 크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 나온다. 소득 격차의 폭이 커진다. 이러한 결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촌락의 정주 기반을 강화시키고 뭐 농촌의 특색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지역화 전략들이 있잖아요. 장소 마케팅이라든지 지리적 표시제라든지 뭐 지역 브랜드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우리 65번 2026학년도 수능 문제거든요. 가장 최근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글의 기역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국토개발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공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거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지역 불균형. 자, 그러면 잠깐 끌어가 볼게요. 자, 기역은 수도권으로의 역류효과가 컸기 때문이다. 어떤 건가요, 여러분? 역류효과 정의 알고 있죠? 그래서 주변 지역의 인구와 기능들이 핵심 지역으로 대도시로 집중되면서 거기에 막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거야. 넘쳐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간 불평등 커지는 거야. 어디는 넘쳐 흐르고 어디는 너무 적고.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여러분. 자,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2% 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인구도 12%, 자본도 12% 이렇게 있어야 균형적인 거죠. 근데 인구와 경제력이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선생님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5,200만 인구 중에 2,600만 명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초강력권 형성을 통해 발전을 모색하고 있고요. 그죠. 뭐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도 뭐 부산, 울산, 뭐 경상도 지역을 이렇게 하나로 잇는 그런 초강력권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충청권에서도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였고 호남권에서도 광주 전남 특별광역연합이 추진되고 있다. 읽고 오겠습니다. 충청권은 호남권보다 최근 10년간 인구 순이동자가 많다. 이건 약간 인구 파트랑 좀 연결이 되는데요. 이 충청권이 어쨌든 그래도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호남권에 비해서는 최근 10년간 인구 순이동에서 인구 유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아요. 맞습니다. 자, 인구하고 조금 융합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디귿은 니은보다 권역 내 인구 1위 도시와 3위 도시 간의 인구 차이가 크다. 자, 이거를 조금 고민했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차분하게 생각하면 돼. 차분하게. 자, 충청권은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이거 다 포함하는 게 충청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인구 제일 많은 지역은 단연 대전이겠죠? 근데 인구 150만 명이에요. 자, 2위가 어디냐? 청주입니다. 교육의 도시 청주. 80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전자산업이 발달한 천안, 70만 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남권을 가보시면, 호남권은 여기도 당연히 1위가 광역시겠죠? 광주광역시입니다. 여기도 150만 정도 돼요. 근데 2위가 선생님이 좋아하는 슬로시티, 전주거든요. 65만 정도 됩니다. 근데 3위가 익산이랑 여수랑 순천.

차이 막 엄청 2, 3위 보시면 거의 차이도 안 나죠. 근데 여기는 1위와 나머지 이제 도시들이 차이가 쑥쑥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디귿은 니은보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차이가 네, 큽니다. 정답이 5번이었어요. 친구들이 여기서 이제 떨리는 거지. 아, 수능이야. 수능인데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아. 그러면서 이제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굳건하게 정답을 처리했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은 이 기출을 잘 교훈 삼아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요거 간단하게 볼 텐데요. 아마 올해 수능 특강에서도 실려 있을 내용입니다. 시도별 전력 생산량 및 소비량, 그리고 환경 불평등과 관련된 자료인데요. 이게 이 주제에 그 공간 불평등과 관련해서 나오는 자료예요. 자주 나오는 자료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다룰 자원하고도 상당히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지금 시도별 전력 생산량과 소비량이잖아요. 근데 지금 왼쪽에 보시면, 왼쪽은 전력을 소비량보다 더 많이 생산해요. 자기들이 쓰지도 않을 전력을 생산을 해요. 반면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점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지역들은요, 생산에 비해 소비를 더 많이 해요. 그럼 보세요. 이 전력이라는 건 여러 분야에 쓰이는데, 뭐 산업 분야, 가정용, 뭐 상업용 다 쓰이죠. 쓰이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여기는 거의 생산을 안 하지만 사용을 엄청 많이 하죠. 이 갭이 제일 큰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경제적 이득은 다 취하는데, 환경 오염 측면에서는 별로 책임지지 않는? 그러니까 전력만 쓰기만 한 거예요. 생산을 하는 지역이 환경 오염이 됐겠지. 근데 거기서 절반 정도밖에 안 써요. 대신 환경 문제. 이건 또 감내를 해야 돼. 이게 바로 환경 불평등이에요. 그래서 전기를 정작 생산을 안 하면서 써서 소비를 해서 이 경제 활동을 해서 경제적 이득은 여기서 다 취하고, 여기서는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 특히 우리나라는 화력 발전의 비중이 60% 정도 되잖아요. 이 석탄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엄청난 환경 오염 물질이 저 지역에서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정작 이득은 다른 지역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으로 네, 이득은 가져가고 환경에 대한 책임은 자기들이 지고 이러한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자료예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다음은 한국지리 온라인 수업의 한 장면이고요. 답글의 내용이 적절한 학생만 있는 대로 고를 건데, 지금 전기요금 차등부가 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제 유추를 우리가 유추해 보는 겁니다. 모든 지역에 같은 단가를 적용하는 현행 전기요금 부과 방식 대신 발전소와의 거리를 고려해서 지역별로 요금의 차등을 둘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에 발전소 밀집 지역은 각종 규제에 노출되어 있는 반면에 서울, 경기처럼 전력 소비량이 많은 지역은 별다른 부담을 지지 않은 채 혜택만 본 거잖아요. 발전소 밀집 지역은 시설 입지 반대와 관련한 갈등이 일어나고 피해를 겪고 있어요. 그쵸? 전기요금 똑같다는 거야. 그게 불합리하다는 거지. 따라서 앞으로 전기 생산량에 비해 전기 소비량이 많은 지역은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대표적인 지역이 서울과 경기겠죠. 네, 선생님도 좀 떨리네요. 자, 그러면 제시된 자료에 대하여 답글을 달아보세요. 갑을 보시면 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네, 충남이에요. 우리 대부분 화력발전에서 지금 전기가 생산되고 있는데, 충남 지역에 많은 화력발전소가 네, 집중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전력 생산량도 많은 거 보니까 이렇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을. 모든 광역시는 전력 생산량에 비해 전력 소비량이 많아요. 이건 눈을 뜨고요. 예외를 찾으면 돼요. 자, 바로 보입니다. 부산, 인천. 그쵸? 네,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모든. 이런 거 나오면 딱 보시면 돼요. 예외를 찾으면 돼요. 병, 전력 생산지와 전력 소비지의 불일치로 환경 불평등이, 네, 그 얘기잖아요.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정을 보시면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상대적으로 서울은 전기요금 단가가, 네, 상승할 수 있겠죠. 이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정리를 해 주시고 뒤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 보면 기출 플러스가 있어요. 요거는 스스로 여러분들 꼭 해주시고요. 2번 단원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24번째 강의였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의 권인복입니다. 자, 이번 시간 30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계속 4단원 내용 정리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에 해당하는 성불평등 관련된 자료 분석 문항들을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저와 함께 61번부터 풀어볼 거예요. 자, 61번 교재 134쪽이고요. 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0번 문항부터 차근차근 꼼꼼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죠. 한 연구자가 노동자 성비와 성별 임금 격차를 기준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성불평등 정도를 측정하였는데요. 표는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표입니다. 각국의 시기별 노동자 성비와 성별 임금 격차를 나타낸 것입니다. 단, 이 부분이 중요한 정보예요. 각국에서 T년에 비해 T플러스 10년에 남성 노동자 수는 20% 증가였다라는 정보와 또 남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도 20% 증가하였다. 지금 남성 노동자의 수도 증가했고 남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도 증가했다라는 이 두 가지 정보를 잘 활용해 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 참고하신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보니까요. 각국의 시기별 노동자 성비와 성별 임금 격차에 관련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하게 좀 챙겨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이게 아래 조그만 겁니다. 바로 노동자 성비라고 하는 거에 정확한 개념을 여기서 잡아줘야 되는데 이 문항에서 적용되어지는 노동자 성비라고 하는 것은 여성 노동자 100명당 남성 노동자 수를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 60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노동자 100명일 때 남성 노동자의 수가 60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수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자 성별 임금 격차라고 하는 것도 자,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분의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 근데 곱하기 100이 아니라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분의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 근데 그거를 전체 1에서 빼준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요 1에서 빼준다라고 하는 요 부분을 생각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좀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조금 왼쪽 여백에다가 조금 적어 볼게요. 자, 먼저 노동자 수, 자, 남자, 여자, 그 다음에 평균 임금, 평균 임금, 마찬가지로 남자, 여자. 연도를 지금 두 개 비교하고 있죠, 여러분? 따라서 T년, 그 다음에 T 플러스 10년으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만. 자, 노동자 수 먼저 채워볼 건데요. 노동자 성비라는 요걸 참고하셔가지고 여성 노동자 100명당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아, 여성 노동자 여기를 100명으로 가정해서 우리 한번 요 표를 간단하게 채워봅시다. 100명이라 그랬을 때 노동자 성비가 T년에 60이라 그랬으니까 남성 노동자 수는 6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노동자 성별 임금 격차가 T년에 30이다. 근데 공식을 봤더니만은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 여기가 분모네요. 따라서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

세금을 여기도 자, 100이라고 가정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30이 나와야 돼요. 30이 나오려면 결국에 100분의 얼마 한 값을 1에서 빼줬을 때 곱하기 100한 값이 30이 나왔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남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100이라 그랬을 때 여성 노동자는 얼마가 와줘야 되는 거죠? 네, 70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100분의 70,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70뺀 다음에 곱하기 100한 값이 30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에 슬라이드에서 봤었던 단서 조항을 적용해 줘야 돼요. 뭐였냐면은 앞에 슬라이드에서 갑곡에서 T년에 비해 T 플러스 10년 남성 노동자 수는 20% 증가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60에 20% 증가하는 거죠? 60에 0.2 곱하면 12 증가해서 여기 72가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T 플러스 10년의 노동자 성비가 100이래요. 여성 노동자가 100명이면 남성 노동자도 100명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남성 노동자가 70이면은 여성 노동자도 똑같이 7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앞에 슬라이드에서 남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도 20% 증가했다 라고 말하니까 여기 100에서 20% 증가하면은 여러분 120이 되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요, 요 40이라고 하는 거. 40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남성 노동자 100이라 그랬을 때 100분의 40, 즉 5분의 2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 5분의 2라 그랬을 때 분모인 120에 5를 맞춰주면 곱하기 얼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곱하기 24. 여기도 곱하기 24 해줘서 120분의 결국에 120분의 48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48을 여기 적어주냐? 아, 그게 아니죠. 왜냐면은 1에서 뺀 값을 생각해줘서 계산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120에서 48을 뺀 값, 얼마? 72라고 하는 값이 여기 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 요걸 챙겨주는 게 조금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어려웠었을 거예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T년에 여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여러분 70이죠.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 얼마예요? 우리 100이라고 했었죠? 그럼 100에 30%다? 아니죠. 70%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보면은요. T 플러스 10년 물어보고 있고요.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72죠? 72이고요. 여러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을 T 플러스 10년에 구해줘야 되는데, 구하기 위한 정보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72, 72. 노동자 수가 같죠? 그러면 평균 임금도 이두 개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가 나오냐? 네, 96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결국 96분의 72 곱하기 100한 값이 60% 이하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60% 이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2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T년에 비해 T 플러스 10년에 여성 노동자 수는 감소했는가? 지금 100명을 가정했을 때 100명에서 72명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정답은 여러분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T년에 비해 T 플러스 10년에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감소했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죠?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70에서 72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죠? 감소가 틀렸다. 5번에 T년에 비해 T 플러스 10년에 노동자 성비 불균형과 성별 임금 격차는 모두 완화되었는가? 성비 불균형은요, 60에서 100이 됐어요. 여성 노동자 100명일 때 남성 노동자 60명이었다가 수가 같아진 거죠. 그쵸? 그러니까는 노동자 성비 불균형은 완화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별 임금 격차는요, 30보다 45로 더 커졌습니다. 임금 격차가요. 그러니까 모두 완화되었다. 틀린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이 틀렸다라고 해서 61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2번으로 가겠습니다. 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10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에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표는 갑국에서 A에서, 갑국의 A 기업에서 시행한 성차별 개선 조치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조치 시행 후에도 가라는 사실은 여전히 A 기업 내 성차별이 남아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조치 시행 후라고 하는 내용을 참고해서 가에 들어갈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아래 표를 보시면은 조치 시행 전후 해가지고 남성, 여성, 즉 신입사원 월 평균 임금, 신입사원 중 남녀 비율, 임원 중 남녀 비율에 대한 정보가 차례대로 표로 제시가 되어져 있죠.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에 성차별 개선 조치 시행 후 남녀 신입사원의 월 평균 임금 격차는 60% 감소했다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조치 시행 전에는요, 임금 격차가 3,000에서 2,500 얼마 차이 나고 있는 거예요? 500이죠, 500. 500. 전에는요. 근데 후에는요, 남성 3,300, 여성 3,000이니까는요, 후에는 지금 300의 격차가 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500을 기준으로 해서 200만큼 차이가 나서 곱하기 100한 값이다라고 하는 값으로 계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60%가 아니라 40%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 오답이고요. 자, 니은의 성차별 개선 조치 시행 전후 신입사원 수가 같다면 전과 후 신입사원, 이 남녀 비율, 이 데이터를 좀 참고해 줄 건데요. 신입사원 수가 같다면은 여성 신입사원 수는 조치 시행 후50% 증가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조치 시행 전에 신입사원 중 남녀 비율 중에 요 여성의 비율은 40%. 100명이라고 하면 40명이라는 거죠. 조치 시행 후는요, 지금 100명이라고 그랬을 때 60명으로 지금 전후에 신입사원 수가 같다라는 중요한 단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읽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40에서 60으로 간 거죠? 그럼 40에서 20만큼 더 커진 거잖아요. 그럼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구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40분의 20 곱하기 100 하면은 50% 증가했다라고 말하는 니은 선택지가 옳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D급 볼게요. 남성 임원 대 여성 임원의 B는, 자, 임원의 B니까 요세 번째 데이터, 요 가로를 읽어준 요 데이터를 여러분들 읽어줄 수 있어야 돼요. 성차별 개선 조치 시행 전 3대 1에서 75대 25니까는 약분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3대 1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조치 시행 후는요, 3대 2로 변화했다. 60대 40. 여러분 약분하면은요, 3대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요, 여러분 디귿 선택지도 옳은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선택지예요. 가에는, 자, 가에는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치 시행 후에도 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가에는 남성 신입사원의 월 평균 임금이 여성 신입사원의 월 평균 임금보다 30% 높다라고 말했는데요. 어디에 주목해야 된다고? 조치 시행 후에 주목해야 된다고요. 조치 시행 후에 여성 신입사원의 월 평균 임금은 3,000달러입니다. 남성은요, 3,300이에요. 그럼 남성이 여성보다 300달러 더 많죠? 근데 여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00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0달러 많다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만큼, 즉 10%만큼 더 많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300은 3,000의 10분의 1인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30%가 높다가 아니라 10%가 높다라고 해야지 옳은 내용이 되어서 리을 선택지 오답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연결시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 가도록 할게요. 자, 21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20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표는 갑에서 병국의 여성 근로자 임금 차별 지수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자, 구분을 볼게요. 남성 근로자 임금 총액 대비, 이게 분모죠. 여성 근로자 임금 총액

이게 분자입니다. 그게 이제 5분의 3이라는 것이고요. 갑곡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아래 남성 근로자 수 대비 요게 분모죠. 여성 근로자 수 요게 분자입니다. 그게 갑곡에서 4분의 3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주고 있는 정보가 하단에 제시되고 있죠. 첫 번째로는요. 여성 근로자 임금 차별 지수.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꼼꼼하게 할게. 여성 근로자 임금 차별 지수는요. 자, 분자가 전체 근로자 임금 총액 중 요게 분모죠. 여성 근로자 임금 총액의 비율 요거인 거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요게 분자가 되는 거고. 여기 안에서 요 안에서는 분모분의 분자. 그렇죠? 전체 근로자 임금 총액 중 여성 근로자 임금 총액의 비율인 건데요. 분모분의 분자. 근데 커다란 공식 안에서는 얘가 여기에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그게 얘가 분자가 되는 거지. 그리고 분모는 전체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요 커다란 덩어리 아래에서 요게 앞에가 분자, 뒤에가 분모가 되는데요. 그쵸? 근데 마찬가지로 분자도 위에가, 여기가 이제 분모 중에 분자였던 것처럼 여기 분모에 해당하는 부분도 전체 근로자 중 요게 이제 분모 안에서 또 분모가 되는 거죠. 요거분의 여성 근로자의 비율, 분자. 요런 식으로 해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여성 근로자 임금 차별 지수가 1보다 작은 경우, 즉 위에 거를 구해놨더니만은 그 값이 1보다 작게 나오잖아? 그러면 여성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이 존재하고 그 값이 1보다 작은데 0에 가까울수록 차별 정도는 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0에서 멀어질수록 차별 정도는 덜 심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꼼꼼하게 봐줘야 하는 정보였습니다. 어쨌든 이 문항을 좀 해체시켜서 문제를 꼼꼼하게 풀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다가 조금 메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고요. 지금 갑을 병국 나오죠? 네, 갑국. 그 다음에 을국. 그다음에 병국이고요. 자, 이거는 지금 위에 거 남성 근로자 임금 총액 대비 여성 근로자 임금 총액 이 정보를 활용해 주기 위해서 결국에 근로자 임금 총액에 대한 정보를 갑을 병국으로 나눠서 다시 한번 해체해서 적어 볼 거예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똑같이 헷갈리니까 남녀 한번 더 적고요. 좀 갑국 을국, 병국 적고, 자, 여기에다가는 지금 여기 하단에 남성 근로자 수 대비 여성 근로자 수. 이 데이터를 해체해서 적어주기 위해서 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정보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볼게요. 근로자 임금 총액인데요. 자, 갑국의 남자. 분자를 적어주시면 안 돼요. 남성 근로자 임금 총액 대비라 그랬으면 얘가 분모잖아. 분모 어디 있어? 여기 5잖아. 여기다가 5를 적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자가 여기 3이 와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 을국도요. 남성 대비 여성이 4분의 5라 그랬으니까는 여기 4, 이렇게 5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병국 같은 경우도 남성 대비 여성이 5분의 3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5, 이렇게 3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로자 수 가볼게요. 근로자 수도요. 남성분의 여성이 4분의 3이라 그랬으니까는 여기다가 4, 여기 3. 을국은요. 남성분의 여성이 3분의 5라 그랬죠? 여기 3, 여기 5고요. 병은요. 남성분의 여성이 3분의 2라 그랬으니까 여기 3, 여기 2. 요렇게 여러분 채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1번에서 여러분, 여성 근로자 임금 차별 지수를 물어봤어요. 1번에서. 1번 선택지에서. 그럼 갑국과 을국을 물어보고 있죠? 먼저, 갑국 한번 구해볼게요. 임금 차별 지수 어떻게 나왔다고? 공식 그대로 하면 돼요. 공식 볼게요. 자, 분모가 전체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라고 그랬죠? 근로자 수는 여기 봐야 되겠죠? 그럼 갑국 봐야 되니까, 갑국의 남자 근로자 수는 4명, 여자는 3명,
그럼 전체는 몇 명이요? 두 개를 더한 거잖아, 그치? 7분의 여성 근로자는 3인 거잖아, 7분의 3.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분모라고요, 그게 분모. 분자는 뭐고요? 전체 근로자 임금 총액 중 여성 근로자 임금 총액의 비율. 그래서 남성 근로자의 임금 총액, 여성 근로자 임금 총액.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되는데? 전체 근로자잖아, 그치? 8분의 여성 근로자가 3이니까, 아, 8분의 3이다. 요게 각국의 여성 근로자 임금 차별 지수 구한 공식이 된다라는 거죠. 적용한 거. 그러면은 요거, 요렇게 곱해서. 이거 다 배웠잖아, 얘들아. 그치? 언제 배웠을까, 이거? 중학교 때 배웠나요? 초등학교 때 배웠나요? 그래서 요게 안에 8, 3, 24. 요게 분모로 오고요. 바깥에 7, 3, 21. 요게 분자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약분하면은 얼마가 되냐? 네, 8분의 7이 갑국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뭘 비교하고 있어? 을국 해야 되겠지, 을국. 똑같이. 을국. 을국의 지금 근로자 수 전체 3 더하기 5, 8분의 여성 근로자는 5였죠? 요게 분모가 되고, 분자는 근로자 임금 총액 두개 더해서 9분의 여자 5. 9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45분의 58에 40. 약분하면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9분의 8이 되는 겁니다. 8분의 7과 9분의 8을 비교해 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어디가 더큰 거예요? 9분의 8이 더 크죠? 그래서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해야 됩니다. 오케이. 고비 하나 넘어갔어. 2번이야. 자,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요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요게 이제 분모지. 근데 중요한 거는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 갑자기 평균 임금을 구해야 돼. 선생님, 주어진 자료에서 평균 임금이란 정보는 안 나오는데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쵸? 어려울 수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평균 임금 값을 구할 수 있어. 왜? 임금 총액이 있고 근로자 수가 있으니까. 그럼 평균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임금 총액을 근로자 수로 나누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2번에서 뭘 물어보고 있냐면은 을국이죠, 을국. 2번. 자, 을국 한번 해볼게요, 을국. 근데 지금 분모가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야. 그러면 남성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을국의 임금 총액은 4죠. 그다음에 근로자 수는 3이죠. 그럼 3분의 4가 되는 거야, 얘들아. 3분의 4가 뭐로 온다고? 분모로 온다고요. 좀더 아래에 쓸게요. 겹칠까 봐. 3분의 4가 분모로 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이 이게 분자로 올라가는 거지. 을국했을 때. 을국 같은 경우는 여성 근로자 임금 총액이 5고요. 근로자 수는 5죠? 그럼 5분의 5가 되는 거냐, 그쵸? 5분의 5가 돼서 요거 20분의 15가 된다. 약분하면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분의 3이 나와. 이게 뭐라고? 을국의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의 값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병국 해볼게, 병국. 병국 해보시면은요, 분모가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인 거죠? 그러면은 병국의 남성 근로자 임금 총액은 5고요. 근로자 수는 3이니까, 아, 3분의 5네요. 요게 분모고요. 여성 근로자는 임금 총액이 3이고, 그 다음에 근로자 수는 2니까 2분의 3이네요. 그쵸? 그러면은 10분의 뭐가 된다? 10분의 9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4분의 3과 10분의 9를 비교해 주시면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을국이 병국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병국이 더 크죠. 따라서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2번 해결했어요. 자, 3번 볼게요. 갑국과 병국에서 모두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60% 수준이다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일단 병국에 일단 구해볼게요. 여기 갑국부터 해볼게요.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 지금 갑국 요거 지우고 여기다가 다시 한번 메모해서 해보겠습니다. 3번 문제 풀이.

자, 갑국. 갑국의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성. 여성. 그러면은 여자 임금총액 3이고요. 근로자 수 3이니까 아, 3분의 3이네요. 3분의 3. 맞죠? 3분의 3. 즉 1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남성 근로자. 지금 남성 근로자 갑국의 평균 임금 구해 보시면은요. 여기 임금총액이 5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수는 4니까 얼마예요? 4분의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분의 5에 60% 수준이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60% 분수로 말하면은 5분의 3이죠. 5분의 3을 곱했을 때이 3분의 3 1이 나오냐 이걸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랬을 때 약분해서 얼마가 나옵니까? 4분의 3이 나오니까 1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는 갑국 같은 경우에 60%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죠. 변곡도 해볼게요, 변곡. 변곡의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 변곡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 임금 총액이 3이고 근로자 수가 2니까는 여러분, 2분의 3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남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 변곡의 임금 총액이 5고요. 근로자 수가 3이니까 3분의 5죠? 여기에다가 60%, 즉 5분의 3을 곱해주는 거야. 약분하면 얼마가 나와? 1이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이 1이 2분의 3과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 변곡도 지금 60%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선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4번으로 갈게요. 자, 여성 근로자 임금 차별 지수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은 을국이 변국보다 심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갑국과 을국은 여기 구해놨습니다. 여성 근로자 임금 차별 지수를요, 요렇게 구해놨어요. 뭐만 하나 더 구해볼까? 변국만 더 구해봅시다. 변곡만 여성 근로자 임금 차별 지수를 구해 볼게요. 첫 번째 봤었던 요 공식을 참고해서요. 그러면 그대로 가볼게요. 전체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니까는 변곡이 전체 근로자 3 더하기 2, 5분의 여성 근로자 2죠? 요걸 분모로 하고요. 그다음에 변곡의 임금 총액에서 두개 더해서 8분의 여자니까. 8분의 3이 되는 거죠? 8분의 3. 그러면은 요거 16분의 얼마가 된다? 15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요렇게 갑을 변곡 구해놨어요. 그러면은 대소관계를 비교해 보시면은요. 8분의 7인 갑국보다 9분의 8인 을국이 크고 9분의 8인 을국보다 여기 을국에 써야 되죠. 9분의 8인 을국보다 16분의 15인 변곡이 더큰 것을 비교할 수 있죠. 그러면은 여성 근로자 임금 차별 지수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은 을국이 변곡보다 심하다. 을국이 변곡보다 심한 게 아니라 변곡이 값이 더 크잖아요. 변곡이 을국보다 더 심하다이기 때문에 4번 선택지 또한 오답이 되는 것을, 아,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지. 왜, 왜? 선생님, 뭘 빠뜨렸을까? 바로 요거죠, 요거, 요거. 두 번째. 여성 근로자 임금 차별 지수가 1보다 작은 경우 여성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이 존재하고 그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차별 정도가 심하다. 아, 요 정도. 아까 문항 읽었을 때 초반부에서 강조했었던 부분, 요 부분. 막 문제를 산수하다 보니까는 살짝 놓쳤습니다. 요 부분을 주목해 줘야 돼요. 그럼 오히려 이 지수 자체의 숫자 크기 자체는 갑보다 을이 크고 을보다 변곡이 큰데, 근데 결국에 변곡보다 을국이 다 0에 더 가깝잖아요. 둘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을국이 변곡보다 임금차별 지수가 더 심하다. 이두 번째 조건에 따라서 4번 선택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값을 비교해 놓은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잘 적용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이에요. 갑국에서 변곡 모두에서 전체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여러분, 전체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요게 요 위에 공식에서

뭐인 거예요? 요거 분모인 거죠, 분모. 그리고요, 전체 근로자 임금 총액 중 여성 근로자 임금 총액, 요것의 비율, 얘는 뭔데요? 요 공식에서 요기 부분, 분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분모랑 분자 비교했을 때 분모가 분자보다 낫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분모분의 분자한 값을 지금 갑, 을, 병국 구해놨잖아요. 근데 봤더니만은 갑, 을, 병국 모두 다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작죠? 여러분, 분모분의 분자를 하는데 값이 1보다 작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분자가 크다라는 거예요, 분모가 크다라는 거예요. 분모가 크다라는 거죠, 분자보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분모는 분자보다 낮다가 아니라 높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높다. 왜? 값을 구해놓은 값이 1보다 작게 나왔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요렇게 그냥 개념적으로 접근해 주시면 5번 선택지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아주 어려웠었던 학력평가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6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1학년도 3월학력평가 15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표에 대한 분석. 자, 단서 조항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각 국가 내에서 남성 근로자 수와 여성 근로자 수는 어떠하다? 같다라고 하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별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이 지금 남성, 여성 근로자 적혀져 있는데 지금 근로자 수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전체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 그 사이의 중간값, 가운데 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로자 수가 같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은 얼마를 가지냐? 갑국 같은 경우에는 3,400과 2,600, 그 중간 얼마예요? 3,000인 거죠. 3,000. 3,000. 400씩 떨어져 있는 400달러씩. 을국 같은 경우는 3,800과 2,800인 거죠. 그 중간 얼마예요? 3,300인 거죠. 500달러씩 떨어져 있는. 병국은요, 4,000달러와 2,800이죠. 그럼 3,400달러죠. 3,400달러. 600달러씩 떨어져 있는. 바로 요것이 전체 월평균 임금.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고요. 요 단서 조항. 근로자 수가 같다라고 하는 단서 조항을 적용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선택지 볼게요. 갑국에서 여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600달러 생략할게요.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 얼마예요? 3,000이죠? 이것의 90% 수준을 넘는가? 라고 그랬을 때, 3,000에 0.9 곱하면 얼마가 나와요? 여러분, 2,700이 나옵니다. 2,700. 얘는 2,600이잖아요. 넘지 않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번에 을국에서 성별 근로자 월평균 임금 격차는, 자, 성별 근로자 3,800이랑 2,800이니까 여러분, 1,000이죠? 1,000. 남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 얼마예요? 3,800인데, 3,800에 3분의 1 수준을 넘는가라고 그랬을 때, 3,800에 3분의 1한 값이 1,000보다 더 크게 나오죠? 그러니까 3분의 1 수준을 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요거 계산하면은 1,266 정도, 약1,266 정도가 나옵니다. 3번이에요. 병국에서 남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4,000이죠.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 3,400이죠. 3,400보다 800달러 많은 게 아니라 600달러 많다라고 해야지 옳은 내용이죠. 4번입니다. 남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에 대한 여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비. 자, 분수의 형태인 거죠. 남성분의 여성인 거지. 그럼 을국 얼마예요? 3,800분의 2,800이고요. 그 다음에 병국은요. 병국은 남성분의 여성 4,000분의 2,800입니다. 분자가 똑같네요. 그럼 분모가 작은 쪽이 더 크기 때문에 을국이 병국보다 크다.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갑국에서 병국 중 성별 근로자 월평균 임금 격차는

갑국이 가장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3400에서 2600이니까는요, 갑국은요, 네, 800. 그 다음에요, 을국은요, 3800에서 2800이니까는요, 을국은, 네, 1000. 그 다음에요, 병국은요, 4000에서 2800이니까 얼마예요? 1200이 되는 거죠. 갑국이 가장 큰 것이 아니라 병국이 가장 큰 것을 알 수가 있어서 5번 선택지 오답인 걸알 수가 있어요. 자, 64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5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65번은 21학년도 수능 20번 문항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 사회학자 이는 성별 임금 격차 지수와 성별 교육 격차 지수를 개발해서 갑국에서 병국의 성 불평등 현상을 분석하였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요 그림에 성별 임금 격차 지수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림에 보이시는 성별 교육 격차 지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성불평등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럼 중요한 단서 조항, 단, 갑국에서 병국의 지수별, 분석 대상 성비는 1대1이다, 모두. 남자 1명이면 여자 1명이고, 남자 10명이면 여자 10명이다. 요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챙겨주셔야 되는 게요, 여기 조그만 요 공식입니다. 자, 성별 임금 격차 지수는요,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 분의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에서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을 뺀 다음에 곱하기 100한 값이고요. 성별 교육 격차 지수 공식도요, 국민 전체 평균 교육 연수 분의 남성 평균 교육 연수에서 여성 평균 교육 연수를 뺀 다음에 곱하기 100한 값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격차 지수에 해당하는 값들이 40, 20, 10, 20, 50, 10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각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 남성 평균 교육 연수, 여성 평균 교육 연수를 세부적으로 추론해 줄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정해야 되냐? 바로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과 국민 전체 평균 교육 연수의 값을 얼마로 가정하면 쉽냐? 100으로 가정하면은 쉽습니다. 100으로 가정하면. 자, 그러면 한번 적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 적고요. 여기 갑국, 그다음에 을국, 병국이고, 요거에 대한 정보는 근로자 평균 임금, 근로자 평균 임금으로 적겠습니다. 왜? 요 위에 공식. 그렇죠? 성별 임금 격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고요. 또 마찬가지로 남, 여한 다음에 갑국, 그다음에 을국, 병국 적고, 자, 여기는요, 국민 평균 교육 연수, 국민 평균 교육 네, 연수에 대한 정보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근로자, 여기서부터 채워볼게요. 여기서부터. 근로자 평균 임금부터. 자, 여러분,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이 100이라고 가정하고 있죠? 100이라고 가정하고 있어. 그럼 100, 100 약분 되니까는 남자에서 여자 뺀 값이 40이 나왔다라는 거야. 그치? 그런데 두 개, 남자와 여자 값이 각각 있는데 평균은 무조건 100이 나와야 돼. 평균. 근데 성비가 1대1이야. 그러면은 전체 값은 얼마가 무조건 나와야 돼? 200이 나와야 되지. 200 나누기 2했을 때 100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각각 값을 더했을 때는 무조건 200이 충족되어야지 나누기 2했을 때 100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 원리 이해하십니까? 요걸 적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남성에서 여성을 뺐을 때 40이 나와. 근데 두 개를 더해서 무조건 200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얼마가 돼야 돼? 남자는 120이고 여자는 네, 80이 되면은 두개 더해서 200 되면서 평균 100에 충족하고 120에서 80 빼서 40 충족하잖아요. 요런 느낌.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을국 같은 경우는 20이에요. 20이면은 남자가 110이고 여자가 90이야. 더해서 200 나오지. 그치? 그 다음에 110에서 90 빼면은 20이 나오잖아. 10이 돼야 돼요. 105와 95 하면 됩니다. 더해서 200 나오죠? 그리고요, 105에서 95 뺐을 때10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국민 평균 교육 연수도요. 22죠, 20. 여기 마찬가지로 국민 전체 평균 교육 연수를 100이라고 가정했어요. 그러면은 20이니까 여기도 남자 110, 여자 90. 더해서 200이죠? 뺐을 때 20이죠. 50이야. 50은 얼마? 125와 75로 놓으면 되겠죠. 그럼 더해서 200이고요. 125에서 75 빼면은 50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10이에요. 105와 95 요렇게 하면은요. 더해서 200이고 빼면은 10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갑국의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의 1.5배이냐?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이 120이죠?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 여러분 40이, 아, 80이죠? 80의 1.5배. 1.5배는 곱하기 2분의 3인 거잖아요? 그러면 값이 어때요? 값이 같게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볼게요. 을국의 남성 평균 교육 연수는 을국의 남성 평균 교육 연수는 125죠? 125고요. 여성 평균 교육 연수 얼마죠? 75죠? 75에 3배냐라고 그랬을 때75 곱하기 3을 하면은 125보다 더 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3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2배 미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번에 병국의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자, 분모네요, 분모. 그다음에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의 비는, 자, 병국이죠. 병국의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 105. 105분의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 자, 95가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요. 갑국의 남성 평균 교육 연수 대비, 자, 갑국의 남성 평균 얼마예요? 110분의 여성 평균 교육 연수 얼마예요? 네, 90이 되는 거죠. 요두 개를 비교해 주시면은, 아, 되겠네요. 그러면은 병과 갑 중에 어디가 더 큽니까? 분자도 병이 더 크고요. 근데 분모는 더 작을수록 큰 것이기 때문에 병이 갑보다 더큰 것을 알수 있어서 병국은 그다음에 갑국의 비보다 작은 게 아니라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오케이? 따라서 3번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번 볼게요.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의 비는, 자, 분모분의 분자인 거죠. 자, 그럼 요거 다 한번 구해볼게요. 갑을 병을 다 구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갑국 같은 경우는 120분의 80이죠. 120분의 80이고요. 을국 같은 경우는 110분의 90이죠. 자, 병국 같은 경우는 105분의 95가 되겠습니다. 요걸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을국이 갑국보다는 작지만이라고 그랬는데, 을국이 갑국보다 더 크죠. 그리고 병국보다는요, 작습니다. 이러한 대소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번 또한 오답이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을국이 갑국보다는 크지만 병국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요. 갑국에서 병국 중 경제적 측면에서 성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국가, 성별 임금 격차 지수가 경제적 측면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했고요. 사회적 측면의 성불평등 정도는 성별 교육 격차 지수라고 했었죠. 그러면 경제적 측면에서 성불평등이 가장 심한 국가는요, 여기 40에 해당하는 여러분 갑국이 되는 거고요. 사회적 측면에서 성불평등이 가장 심한 국가는요, 여기 50에 해당하는 을국이 되기 때문에 두 국가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설명은 틀린 설명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6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6번으로 갈게요. 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7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연구자 갑은 A에서 D 기업을 대상으로 입사, 승진 등 인사 현황을 조사해서 성비 불균형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성비 불균형은

전체 인원 중 남성의 구성 비율과 여성의 구성 비율 간의 차이에 절대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성비 불균형은 0에서 100까지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클수록 성비 불균형 정도가 큼을 의미한다. 값이 커질수록 크다. 표는 A에서 D 기업별로 T년에 입사한 신입사원의 여성비와 20년 후 이들 중 임원으로 승진한 사람들의 여성비를 나타내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자료를 보시면은요, 기업별 신입사원 및 임원의 여성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신입사원 여성비, 임원 여성비. 그럼 여성비가 뭐냐? 여성비를 봤더니만은 남성 수분의 여성 수라고 하는 값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 거고요. 또 분명히 선택지에서 물어보는 내용일 텐데, 성비 불균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 분모를 남성 수와 여성 수를 더해요. 분자는 남성 수에서 여성 수를 뺍니다. 요거에 절대값 씌운 다음에 곱하기 백한 값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기업별 입사 및 승진 시 남녀의 업무 능력은 동일하고 중도 퇴사자 및 휴직자는 없는 것으로 가정해서 문제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입사원부터 남자와 여자를 한번 적어보면은요. 자, 여성비가 1이래요. A 기업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남성 수가 한 명이라 그랬을 때 여성 수도 한 명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B기업은 0.5래요. 그럼 남성수가 1명이라 그랬을 때, 여성수는, 뭐, 이제, 이렇게, 소수로 나오긴 어렵겠지만은, 0.5, 요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기업도요, 남자가 1이라 그랬을 때, 여자는 0.5. 그 다음에 D기업 같은 경우는요, 남자가 1이라 그랬을 때, 여자는 1.5다. 이걸 통해 알수 있는 건 뭐냐? A기업은, 여성 B가 1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신입사원의 남자와 여자의 수가 똑같구나. 그리고 B기업은요, 남자가 여자보다 많구나. C기업도 남자가 여자보다 많구나. 하지만 D기업은 남자보다 여자의 수가 더 많구나. 신입사원은요. 이렇게 읽어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똑같이 임원 보시면은요, 임원도 남자와 여자 적어보면은 여성비가 1이니까 1대1이겠죠? 그 다음 B기업은요, 남자가 1일 때 여자는 0.3. 그 다음에 C기업은 남자가 1일 때 여자가 0.4. 그 다음에 D기업은 남자가 1일 때 여자가 2다. 이건 마찬가지로 A기업은 임원의 남성수와 여성수가 같은데 B기업과 C기업은 남성수와 여성수보다 더 많다. 반면에 D기업은 남성수보다 여성수가 더 많다. 어디에서? 임원에서. 이거를 읽어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업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니은의 여성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니은은 뭔데요? 신입사원이 아니라, 여러분, 임원이죠, 임원. 임원의 여성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A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A 기업을 제외했다라고 하는 것은 A 기업은 1대1이니까. 그쵸? 요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B 기업, 그다음 C 기업, D 기업을 보자라는 거예요. 이 기업에서 승진의 진입장벽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높은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B기업과 C기업 같은 경우는요, 어디가 더 많아요? 남자가 더 많고 여자가 더 적죠. 그쵸? 여기도 여자가 더 적어요. 그러면은 승진의 진입장벽이 누구에게?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강하게, 높게 적용됐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 D기업을 보시면은 D기업은 오히려 이제 여성 수가, 임원을 비교했을 때, 여성 수가 남성 수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D기업 같은 경우에는 B기업, C기업과 다르게 승진의 진입장벽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높다라고 적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성 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기업 다 B, C, D를 넣을 수 없고, 어디는 안 된다? D기업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찾아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기억 오답이고요. 니은의 B기업은 기역의 성비 불균형이 니은의 성비 불균형보다 작다라고 말하는데요. 기역은 신입사원이죠? 신입사원의 B기업 구해보면은요. 성비 불균형 공식대로 구해주시면 돼요. 1과 0.5, 1과 0.5죠? 그럼 1.5. 그다음에요. 1에서 0.5 빼는 거예요. 0.5인 거죠? 그쵸? 절대값 씌워서 곱하기 100할 거고요. 그다음 니은의 성

불균형. 임원이죠? 비기업입니다. 1과 0.3이니까는요. 분모는 2개 더해줘야 돼. 1.3이야. 분자는 2개 빼줘야 돼. 0.7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2개. 1.5분의 0.5, 1.3분의 0.7. 어디가 더 큽니까? 이쪽이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비기업은 기역의 성비 불균형이 니은의 성비 불균형보다 작다라고 하는 니은 선택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C기업의 경우 니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니은 임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0.4니까 그냥 40%야?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남자 1이라고 했을 때 여자가 0.4니까 전체는 1 더하기 0.4에서 1.4인 거야. 그 중에 0.4인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40%보다 더 작을 것이다. 물론 곱하기 100 해야 되겠지만 40%보다 더 작을 거다라고 하는 걸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리을 선택지. 기업의 성비 불균형은 C기업이 D기업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기업 신입사원이죠? C기업 같은 경우는 1과 0.5니까는 1.5분의 0.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기업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에서 1과 1대 1.5죠? 그러면 2.5 대 0.5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디가 더 큽니까? 분자 똑같은데 분모가 작을수록 큰 거니까는 C기업이 D기업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는 리을 선택지도 정답이 되어져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 연결시킨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오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10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옳은 내용만을 보기에서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자, 읽어볼게요. 이 자료는 연구자 갑이 A, B국의 성불평등 양상을 경제 및 정치 차원을 각각 대표하는 두 가지 지표로 측정해서 그 변화를 분석한 연구 결과입니다. 자, 이에 따르면 가, 이런 식으로 가에 들어갈 내용도 이따가 추론해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여성 의원 비율, A국, B국 나누어져서 나오고 있죠? T년과 T플러스 20년 마찬가지로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요 경제적인 차원을 대표하는 데이터일 것이고 여성 의원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정치 차원을 의미하는 데이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 수치들은요, 여기 공식에 의거해서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이라고 하는 거, 남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분의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 곱하기 100한 값이야. 여성 의원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의원수분의 여성 의원수 곱하기 100한 값이야. 이걸 물어보는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기역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A국은 T년에 비해 T 플러스 20년에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가 증가했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성별 임금 격차라고 하는 것은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의 비율을 가지고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T년 같은 경우에 A국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60 사이, 대략 한 50 정도. 대략 한 50 정도 였어요. 그럼 남성이 100이라 그랬을 때 여성은 50이다. 이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T 플러스 20년에 지금 100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남성이 100이라 그랬을 때 여성도 10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T년에 비해 T 플러스 20년에 근로자의 성별 평균 임금 격차가 증가했다가 아니라 오히려 감소한 거죠. 남자가 100일 때 여자 50이어서 50만큼 격차였는데 남자 100일 때 여자도 100이니까 격차가 지금 감소했다. 숫자가 늘어났다고 증가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의 B국은 T년에 비해 T 플러스 20년에 여성 의원 비율이 낮아졌는가? 여성 의원 비율 B국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되죠. 지금 40%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T 플러스 20년에는요. 오히려 지금 20% 아래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보다 얘가 더 낮아진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니은 선택지는 옳은 내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선택지. 여러분, 디귿 선택지라

여성 근로자,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그냥 이 수치 자체를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이라고 생각해서, 하지만 50 정도에서 100만큼으로, 50만큼이나 증가했네? 그 다음에 얘는 50 정도에서 80만큼이니까 30만큼밖에 증가 안 했네? 그러면은, B국보다 A국에서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더 많이 증가했나 보다. A국이 B국보다 더 많이 증가했나 보다. 아, D급 오른가 보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왜안 되는 거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데이터는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의 비율,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의 비율이지,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 그 자체의 데이터가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데이터를 알기 위해서는 T년과 T+20년에 A국과 B국의 남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나와줘야 돼요. 그게 나오면은 그것에 해당하는 비율값이 나와 있으니까 여성 임금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정보를 알수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T년, T+20년, A국, B국 모두 다 남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제시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보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알 수가 없는 거죠.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셨죠? 기역 선지도 마찬가지고 디귿 선지도 그냥 표만 너무 심플하게 접근해가지고 더 많이 증가했고 더 적게 증가했네. 그래서 디귿 맞네 이렇게 접근하면은 안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성 불평등이 앞으로 올해 6월, 9월 수능에서 만약 출제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 정도 수준은 충분히 문항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줄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자, 리을 볼게요. 자, A국은 T년에 비해 T+20년에 경제 및 정치 차원의 지표 모두에서 성 불평등이 완화된 반면, A국부터 먼저 볼게요. A국은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의 비율이 50 정도였는데, 지금 100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경제 차원, 그쵸? 경제 차원의 지표에서 성불평등이 완화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여성 의원 비율도 20%였었는데, 지금 T+20년에 40% 가깝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을, 40%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 비해 여기가 증가했으니까는요. 정치 차원의 지표에서도 성불평등이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B국을 보시면은요, B국은 경제 차원의 지표에서만 성불평등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는가? B국 봤더니만은 여기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이 50 정도였다가 지금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이 80 정도로 올라갔어요. 남자 100일 때 여자 50이었는데, 남자 100일 때 여자 80이 된 거니까는요, 격차가 더 줄어들었죠? 그 말은 경제 차원의 성불평등이 완화됐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성 의원을 봤더니만은, 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오히려 감소한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비국은 정치 말고, 경제 차원의 지표에서만 성불평등이 완화된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A국은 경제, 정치 모두 다 성불평등이 완화됐지만 B국은요, 경제 차원에서만 성불평등이 완화됐다라고 이 표를 읽어줄 수 있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요 정도 읽어주는 것도 만약에 앞으로 6월, 9월 수능에서 성불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요, 요 정도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수준의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고 디테일하고 복잡한 산수, 이런 것을 지향하는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주어진 표를, 이렇게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줄수 있는가, 어렵지 않은 수준에서, 그 정도를 할수 있는 정도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를 해줄수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정답은요, 니은과 리을 연결시킨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 양상에서 우리 두 번째 파트죠? 성불평등 문항까지 완벽하게 풀어봤습니다. 어려운 문항이었어요. 강의가 끝난 이후에 충분히 복습해 주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꼭 만들어 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빈곤 파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회 문화는 럭키 버키.

사회화 문화의 권진복입니다. 한 권의 교재와 강의로 완성하는 사회화 문화 베이직원 이번 시간 40번째 시간입니다. 40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 정리했었던 사회복지와 복지제도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 개념들을 정리하느라 굉장히 빠르게 진행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 시간, 지난 시간 정리했었던 그 개념들을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에다가 적용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먼저 풀어보시고요. 아직 안 풀어보고 왔다!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혹시 그런 친구 있다고 한다면은 잠깐 멈췄다가 문제 꼭 한번 풀어본 다음에 저랑 같이 맞춰봤으면 좋겠고요. 지난 시간 쭉 정리했었던 그 개념들이 아직까지 여러분의 것으로 조금 구분과 정리가 안 되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번 시간 같이 문제 풀면서 단순히 문제만 맞고 틀리고 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문제에 잘 적용할 수 있는지 잘 정리해서 녹여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약간 연장선상 느낌으로 개념 정리와 문제풀이가 별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같이 쭉 이어지는 연속성상의 느낌으로 이번 시간 정리한다고 하면은 지난 시간 좀 미진했던 부분들 충분히 보완될 거고요. 게다가 이번 시간으로도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이 4단원 총정리 개념 파트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조금 다시 한번 더 부족했던 부분들, 특히 사회복지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정리한다면은 여러분의 것으로 될 겁니다. 또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 대단원 정리에 있는 문제풀이 하면서 다시 한번 개념들을 녹여가는 과정으로 어떻게 할 때까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여러분 기말고사 시험범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단원 03번에 해당하는 내용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 사회복지의 의미, 또 초기자본주의와 현대복지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정리했었죠. 그 다음에 복지국가라고 하는 개념과 대표적으로 이제 뭐 독일, 미국, 영국에서 이제 언급했었던 중요한 복지국가의 어떤 상징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미국의 사회보장법, 또 베버리지 보고서 영국의 그런 내용들 정리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복지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병, 또 복지병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한 생산적 복지, 근로와 또 이제 근로 장려 측면에 해당하는 복지 형태라고 했었었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근로장려금 제도 같은 것들 있었고요.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제도, 사회보험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의미와 특징과 비용부담 방식, 유형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내용이 제일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복지제도에 대한 어떤 이념이라고 할까요?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라고 할까요?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이념. 요 두 가지 비교하는 내용까지 지난 시간에 아주 타이트하고 밀도 있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 내용 녹아져 있는 문제들 우리 1번부터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밑줄 친 기역, 니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제시문입니다. 자유방임주의에 기초한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국가에 의한 체계적인 복지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빈부격차 확대, 노동조건 악화, 대량 실업 발생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면서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복지의 국가주의 이념, 즉 사회복지 이념이다. 이후 사회복지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여러 국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현대복지사회가 등장하였다. 초기자본주의 사회와 현대복지사회의 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를 물어보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에서는 빈곤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다고 보았다. 개인적인 나태함, 게으름, 무능력, 개인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췄던 게 바로 초기 자본주의 사회의 빈곤의 원인이었죠. 자, 옳은 선택지. 니은의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니은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맞죠.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현대 복지사회. 이것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 옳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모두 옳고요. 디귿에 기역과 달리 니은에서는 개인이나 종교단체 등이 자선활동에 중시되었다, 강조되었다. 개인과 종교단체의 자선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초기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조되어졌었던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디귿 오답이에요. 그다음에 리을에 기역콤마 니은은 모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한다. 국민의 삶의 질, 단순히 어떤 빈곤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까지 도모하고자 했었던, 그래서 빈곤이 국가의 책무이자 국민으로서의 어떤 권리적인 성격으로서 부각되었던 건 언제입니까? 현대 복지사회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모두가 아니라 니은과 연결시켜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두 제도가 해당하는 사회복지제도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아는 것, 옳지 않은 것 물어보고 있어요. 발문 잘 읽어야 됩니다. 첫 번째, 국민의 질병, 콤마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나와 있죠. 국민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국민 건강 보험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고용안정 및 직업개발 사업 등을 실시하는 제도는요, 고용보험제도가 되는 거죠. 고용보험제도. 따라서 둘다 묶어서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번 선지,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그렇죠. 보험이잖아요. 두 번째,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동그라미죠. 특히 얘는 공공부조화의 공통점이다.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3번에 보편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사회보험의 대상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죠. 형평성을 강조하는 보편적 복지 이념 바탕으로 한다. 옳은 선택지. 4번에 상호부조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이것도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중요한 특징이었죠. 하지만 5번에 재원을 부담하는 자와 복지 수혜자가 불일치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수익자, 수혜자 부담 원칙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수익자, 수혜자 부담 원칙이 아니다라는 뜻인데, 즉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중요한 특징이었죠. 그리고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특징인데,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제시문에서는 사회보험 물어보는 거죠. 사회보험은 수익자, 수혜자 부담 원칙이고, 더 나아가서 비용 부담 원칙의 방식은 바로 비용 부담 능력에 비례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서 정답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번에서 4번은 사회보험의 중요한 특징 꼭 기억해 두시고요. 더 나아가서 고용보험 나왔으니까 개념 정리할 때 고용보험은 이렇게 직업개발 사업 또 다시 한번 재취업을 장려하고 직업교육을 장려하는 그 맥락, 이 맥락에 생산적 복지의 패러다임이, 생산적 복지의 이념이 반영되어져 있다라고 정리했던 개념 기억나십니까? 그 내용까지 고용보험에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갈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제시문 읽어보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유형을 A라고 한다. A는 뭐예요? 바로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것에는 가 등이 있으며 공공부조의 유형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이 A라고 하는 공공부조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보험과
달리

공공부조에만 해당되어지는 특징, 나가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가에는 공공부조의 유형, 그 다음에 나에는 공공부조의 특징이 오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A. 공공부조의 비용 부담 주체는 국민, 국가, 지방, 자치단체이다. 공공부조를 앞에서 문제 봤었던 것처럼 수익자, 수혜자 부담 원칙이 아니라고 그랬었죠?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자체, 공공 부분이 전액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선지인 거알수 있고요. 이번에 A는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 엄격한 과정과 절차 가운데서 주변 사람들에게 공공부조 수급자다, 수혜자라고 하는 것이 밝혀질 경우 부정적인 낙인, 부정적인 평가, 잣대가 드리워질 수 있다. 얼마나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형편이 어렵길래 국가로부터 전액 지원을 받는 거야? 라는 어떤, 어떻게 보면은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에는요, 유형이 와야 되죠.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기초연금제도는 들어갈 수 없다라 그랬는데, 둘다 들어갈 수 있죠. 얘도 공공부조의 유형이고, 얘도 공공부조의 유형이기 때문에, 둘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4번에 나에는요,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사회 서비스에 해당한 특징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고요. 5번에 나에는 선별적 복지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가 들어갈 수 있죠. 공공부조는 이렇게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재산이나 소득이나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한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형태, 선별적 복지 개념이 적용되어지는 사회보장 제도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답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잔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고요. 단서 조항에서 A에서 C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중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 자, 이거 사회서비스가 yes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질문에 대한 응답 내용은 B와 달리 A는 예래요. 아, 그러니까 A가 사회서비스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가? 얘는 사회보험이 yes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죠. 이 질문에 대한 응답 내용은 A, C 모두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에 A와 C 모두 사회보험은 아닌 거네요. 그쵸? 그러면은 A가 서비스로 아니오니까는 C는 공공부조로서 이 질문에 아니오로 응답하겠네요. 그리고 남아있는 B가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내용은 B와 달리 C는 예이다. 즉, 사회보험과 달리 공공부조는 예라고 하는 내용이 와야 합니다. 여기에 적용되어진 특징이 와야 되고요. 1번에 C는 수혜 정도와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비용 부담 능력에 비례하는 것. 이거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적용되어지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의 특징이죠. 하지만 C 공공부조는요, 능력에 따라 수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수익자 부담 원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오답이고요. 이번에 B와 달리 C는 선별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사회보험은 보편적 복지 이념, 공공부조는 선별적 복지 이념. 정답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C와 달리 A는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 앞에 문제에서 봤었던 내용이죠. 그렇죠? 부정적 낙인은 공공부조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어서 C로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4번에 가에는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가? 라 그랬을 때 사회보험과 달리 공공부조가 예라고 하는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히려 사회보험이 예라고 하는 부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해당 내용 들어갈 수 없다. 오답이고요. 5번에 가에는요. 상호부조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가? 사회보험이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랬을 때 해당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보험과 달리 공공부조가 예스라고 말해야 되니까 여기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여서 5번 또한 오답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이 4번, 5번 선택지 같은 거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이 둘만 비교해서 물어본다라 그랬을 때, 4번, 5번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사회보험은 예스이지만은, 공공부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4번, 5번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두세요. 자, 그러면은 4번 문제 정답 2번이었고요.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에 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유형 A에서 C의 사례를 나타낸 거예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마찬가지로 단서 조항 단 A에서 C는 각각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서비스 중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A입니다. 노령, 장애, 사망 시 본인 및 가족에게 연금급여를 실시하는 제도다. 자, 이거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국민연금. 자,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어디의 유형이에요?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유형인 거죠? 따라서 A는 사회보험이다. 두 번째, B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자, 이러한 조건이 따라오죠? 선별적인 대상에게 생활 안정에 필요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 요 제도는 기초연금제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얘는 공공부조의 한 유형이죠. 따라서 B는 공공부조다. 세 번째, C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 가정의 산모 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 방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도가 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사회 서비스의 한 유형입니다. 자, ABC 이렇게 모두 다 찾을 수가 있겠고요. 1번에 A는 B와 달리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것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중에 공공부조이죠. 따라서 B와 달리가 아니라 B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사회보험은 사전 예방적이죠. 이번에 B는 C와 달리 보편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공공부조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제가 가로로 이렇게 묶은 부분이 선별적인 적용 대상인 거잖아요. 이 부분을 통해 선별적 복지인 걸알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라고 연결시켜야 되고요. 3번에 C는 A와 달리 민간 부문도 복지 제공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죠. 사회 서비스는 정답 3번입니다. 사회 서비스는 민간 부문도 복지 제공에 참여할 수 있죠. 뭐 요양원이나 복지관이나 같은 어떤 기관들도 사회 서비스의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 개념 정리할 때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C는 A와 달리, 여기 3번이고요. 4번입니다. A,C는 B와 달리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새 사회보장제도 중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사회보험인 A와 공공부조인 B의 공통점이라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C가 이렇게 주어로 오면 안 됩니다. 사회 서비스는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죠. 그 다음에 5번에 B,C는 A와 달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거 대표적인 공공부조의 특징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지금 B는 지금 맞지만은 C와 같은 경우,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는 비용 부담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정리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라고 하는 부분에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5번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정리했었죠. 본인이 비용 부담 능력이 있어. 그러면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서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사회 서비스 혜택을 받는 형태. 또 있지만은 본인이 비용 부담 능력이 조금 부족해라고 하면은 그 부족한 부분에 해당해서 일정 부분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 지원해주는 케이스도 있다라고 했었고요.

더 나아가서 본인이 사회 서비스를 누리고 싶지만은 비용 부담 능력이 없어요. 안 돼요. 그러면은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지원해주는 형태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했었죠. 그쵸? 나눠서 정리하긴 했지만은 그 부분 가운데 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주어의 이 부분 틀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각국의 사회복지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와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각국의 공공부조 사회보험의 지역별 수급자 비율 나와 있고요. 공공부조 사회보험 A 지역, B 지역 전체가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우리가 자료 분석의 기초에서 제가 강조했었던 그 줄다리기 이론, 이론까지라면 너무 거창하고요. 줄다리기 어떤 기술 적용해 볼수 있는 좋은 문항이 나왔습니다. 부분과 부분과 전체로 이루어졌었을 때, 이 전체에 해당하는 수치가 각각의 부분들 가운데 어디에 더 가깝게 위치하냐, 혹은 정가운데 위치하냐, 이런 걸 가지고 이 개별과 개별 중에 어떤 개별이 사람 수가 더 많은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었었죠. 지금 모든 숫자가 살아있는 공공부조를 가지고 한번 해보면요. 공공부조, 자, A 지역, 그 다음에 B 지역으로 나눴을 때, 자, A 지역 지금 20, B 지역은요, 30. 그런데 전체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전체는? 전체는 26이에요. 26이라고 하는 것은 20과 30 중에 어디에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그렇죠. 30에 더 가깝게 지금 전체 26이 위치하고 있다. 그 말은 결국에 A 지역보다 B 지역에 사람 수가 더 많아서 전체 값을 본인 지역 쪽으로 더 끌고 올수 있다. 요게 줄다리기 스킬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 지역보다 B 지역에 사람 수가 더 많다라는 첫 번째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26과 30 간에는 4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는 6만큼 떨어져 있죠? 그 말은 4만큼 더 가깝게 떨어진 쪽이 6만큼 더 멀리 떨어진 것보다 사람 수가 더 많다. 몇배더 많은지 여기까지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몇배더 많은 거예요? B 지역이 1.5배 더 많다라고 하는 거를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비율 옆에다가 사람 수를 한번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A 지역을 400명이다라고 잡으면은요, B 지역은 1.5배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 네, 600명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체는요, 1000명으로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400에 20%니까 얼마예요? 네, 80. 그 다음에 600에 30이니까 600에 0.3 곱해서 180. 600에 20이니까는 120. 그 다음에 1000에 26%니까는요, 260. 여기는 220. 요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120명이고, 여기 220명이에요. 그러면 A 지역은요, 수급자 수가 100명이겠죠? 100명. 그러면 400명 중에 100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기억에 수급자 비율을 또한 파악할 수 있잖아요. 얼마예요? 400명 중에 100명이라고 하는 것은 4분의 1, 즉 25%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기억은 25%다라고 하는 걸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선지, 기억은 25%이다. 옳은 선지이고요. 니은에 B 지역의 인구는 A 지역의 인구의 두 배이다라고 말하는데, B 지역의 인구를 A 지역을 400명이라 그랬을 때 B 지역을 600명으로 잡았잖아요. 요거를 통해서요. 그쵸? 그러니까는 B 지역의 인구가 A 지역의 인구의 두 배다라고 하는 거 오답인 걸알수 있습니다. 디귿에 A 지역에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A 지역의 강제가입. 사회보험인 거죠? 그 수가 몇 명이에요? 예. 100인 것을 우리가 정리했죠. B 지역의 사후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수, 얼마입니까? B 지역의 공공부조네요. 180이죠. 180에 2분의 1 하면 얼마입니까? 90이죠. 그 90을 100이 넘는다. 옳은 선택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에 선별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에 갑국 전체 수급자 수는 물어보고 있죠. 선별적 복지 제도, 복지 이념, 공공부조죠. 전체 수급자 수는 260이고요. 비지역의 상호부조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 사회보험의 수급자 수는 비지역의 사회보험 120이죠. 120의 두 배하면 얼마입니까? 240을 260이 넘잖아요. 그래서 리을 선지도 정답인 것을 알수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요, 기역, 디귿, 리을. 4번이 정답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A, B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구분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가, 다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단 A, B는 각각 사회보험, 공공부조 중 하나래요. A는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자,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B는요,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누리는데 필요한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바로 사회보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한번더 써볼게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이고요. 가는 공공부조에만 해당하는 특징. 나는 이 둘의 공통점. 다는 사회보험에만 해당하는 특징입니다. 발문에 옳지 않는 거 찾아야 되고요. 1번에 가는요. 사후처방적 성격 공공부조에만 해당하죠. 나 소득 재분배 효과 이거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공통점이죠. 하지만 여기서 그치면 안 되죠. 어떤 개념까지도 알아둬야 돼. 어디가 더 크냐? 사회보험보다 공공부조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까지 여기까지 대비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도 공통점이고요. 다의 선별적 복지, 자, 요것은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4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고요. 강제가입의 원칙,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특징인 거죠. 따라서 1번, 2번, 3번, 5번은 모두 다 옳은 분류, 적용인데요. 4번이 틀린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기역에서 디귿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복지 제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기역에 A 제도 나오고 있고요. 대상자 니은에 65세 이상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 아, 노인 가운데 이렇게 조건이 따라오고 있어요. 선별적인, 제한적인 조건이 따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선별적 복지 이념이 반영되고 있는 사회복지 제도인 것을 알수 있고요. 게다가 65세 이상 노인 중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정 기준액 단독 가구는 월 228만 원이고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에 결론적으로 이 제도는 기초연금이에요. 기초연금으로서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죠. 기역은 A가 지금 이걸 말하는 거죠. A제도.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이고. 사전 예방적 성격이 아니라 사후 처방적인 성격을 가지죠. 공공부조이기 때문에. 니은의 기업은 재원을 부담하는 자와 복지 수혜자가 일치한다? 그러면 수익자, 수혜자 부담 원칙이어야 되는데, 공공부조는 수익자, 수혜자 부담 원칙이 아니잖아요.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불일치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따라서 2번도 오답이고요. 디귿에 니은으로 보아서 니은 대상자죠. 기역은 선별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 요 가로적인 내용을 통해서 선별적 복지 이념 바탕 옳은 선지고요. 리을에 디귿으로 보아 소득 인정액으로 보아서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도 니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도 니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소득이 없는 사람, 소득 인정액이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의 월소득, 소득과 재산 가치, 요걸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쵸? 요것도 보고 요것도 보고 요걸 합산한 금액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사람도 재산이 많으면 여기에 적용의 대상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옳은 선택지다라고 하는 조금 어려웠었던 선택지고 이렇게 꼼꼼하게 제시문을 잘 확인해야지 틀리지 않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리을 5번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재산이 월소득 선정 기준액을 넘어가면은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대상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서답형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에요.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유형 A에서 C가 무엇인지 각각 쓰고 A, 물결, C의 특징을 비교해서 서술해보자. A는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이다라고 말했으니까 A에다가는 사회보험 적을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B는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래요. 따라서 B는 공공부조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C는요. 상담, 재활, 돌봄 등의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죠. C는 사회 서비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 답안 적어볼까요? 첫 번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여기 첫 번째 사회보험 들어가야 되겠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뭐와 달리 금전적 지원이 원칙이에요? 바로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 서비스와 달리 얘네 둘은 금전적 지원이 원칙이다. 자, 이거 시험에서 아주 자주 물어보는 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공통점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험은 복지 이념 물어보고 있으니까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바로 보편적 복지 이념, 보편적 복지 이념. 반면에 공공부조는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민간 부분도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누가 해당되는 거예요? 사회서비스가. 사회서비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다르게 민간 부분도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 자, 요게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와 더불어서 사회서비스에서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그림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A제도가 무엇인지 쓰고 A제도의 도입 취지를 서술하라. 그림은 A제도를 나타낸 거래요. A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일은 하지만 생활이 어려워 소득이 적은 가구들,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바로 근로장려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A는 근로장려금 제도이고요. 가끔 시험에서 근로장려금 제도가 보편적 복지개념을 반영하는 것인가 선별적 복지개념을 반영하는 것인가 물어보기도 해요. 그랬을 때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라고 한정하고 제한하고 있죠? 따라서 선별적 복지 이념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하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에다가는 근로장려금 제도 적어주시면 되고요. 2번의 예시 답안에다가는 복지병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복지와 노동 또는 근로죠, 그렇죠? 복지와 노동, 복지와 근로를 연계시킴으로써 복지와 경제성장을 함께 실현하려고 하는 것으로 무엇을 극복하는 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지나친 사회복지제도에 의존하는 거. 복지병이라고 했었죠? 복지병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에 A가 무엇인지 쓰고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A가 갖는 의의를 서술해 보도록 합시다. 1942년 영국에서 발표한 보고서인 A는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다섯 가지 악으로 규정했다. 국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제도를 갖추어야 하고 불가능할 때는 공공부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에는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즉 생애에 걸쳐, 전생애에 걸쳐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부분도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었던 부분이죠. 따라서 A는 뭐예요? 베버리지 보고서. 베버리지 보고서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베버리지 보고서가 갖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이렇게 국민의 복지 증진과 행복 추구를 위한 복지 제도를 갖춰야 함에 있어 누구의 역할? 이게 핵심이죠. 국가의 책임 역할을 강조하였다. 요걸 꼭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제도의 확립을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제도의 확립을 강조하였다. 국가의 책임, 국가의 역할 꼭 빼먹으시면 안 되고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까지 챙겨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복지의 대상과 관련하여 1번 갑과 을이 가진 복지 이념을 각각 쓰고 각 이념의 장단점을 서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 이념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두 가지가 떠올라 줘야 합니다. 사회자, 재산 소득 정도 연령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갑은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 혜택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도 없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갑은 형평성을 강조하는 보편적 복지 이념. 보편적 복지, 네, 이념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어줘야 되고요. 을은요,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주면 국가 재정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왜? 복지라고 하는 것도 국민들의 어떤 세금을 통해서 꾸려가는 제도이기 때문이죠. 복지 혜택이 필요한 국민에게만, 혜택이 필요한 국민에게만 국가가 생활비를 지급하면 됩니다. 효율성 강조하는 선별적 복지 이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의 관점과 을의 관점 이렇게 정리해 줄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각 이념의 장단점을 서술해라 라고 했을 때 어떤 식의 내용을 꼭 빼먹지 말아야 하냐? 이와 같습니다. 자, 선별적 복지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어 효율성은 높지만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어서 효율성이 높다. 효율성 부분 강조해서 꼭 적어 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꼭 도움이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국민에게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념이 반영된 사회보장 제도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어서 효율성이 높다. 라는 거고요. 또 복지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선별적 복지 이념이 적용되는 공공부조의 특징들 조금 떠올려 주시면은요. 공공부조 내용을 조금 잘 특징들 잘 정리해 놓으시면은요. 공공부조 물어보지 않고 선별적 복지를 물어봐도 그때 정리했었던 개념을 가져와 쓸수 있는 거지. 공공부조도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고 그다음에 부정적 낙인 효과 있다라고 정리했었잖아요. 두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같이 기억해 주시면은 공공부조에도 써먹을 수도 있고 선별적 복지도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보편적 복지는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형평성, 요거 써줘야 되죠? 형평성은 높지만 복지 대상의 범위가 넓다. 요거. 모든 국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복지 대상의 범위가 넓어. 반대로 선별적 복지는요, 상대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진 않기 때문에 복지 대상의 범위가 보편적 복지에 비해서는 좁게 나타나겠죠? 또한 비용이 많이 들어서, 비용이 많이 들고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선별적 복지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비교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편적 복지 형평성, 선별적 복지 효율성, 요거 중점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특징들 이렇게 채워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1등급 도전 문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카드와 관련된 문항이 나왔는데요. 게임 규칙입니다. 카드 1에서 4중두 개를 선택하여
획득하는 점수에 합이

사람이 승리한대요. 각 카드에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인 공공부조, 사회보험, 그 다음에 사회보험 중 한 개 이상의 제도에 해당하는 특징이 적혀 있는데, 선택한 카드에 적혀 있는 특징이 두 제도 중 한 개의 제도에만, 한 개의 제도에만 해당하면은 1점. 그 다음에 두 개의 제도에 모두 해당하면은 2점. 모두 해당하면은. 그 다음에 어느 제도에도 해당하지 않으면은 0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개에만 해당하면 1점, 두 개의 모두의 공통점이면 2점, 어느 제도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0점이란 뜻입니다. 첫 번째,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 라고 했었을 때 지금 공공보조, 사회보험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물어보기 때문에 둘의 공통점이죠? 자, 2점입니다. 사전 예방적 성격, 사회보험에만 해당하는 거죠? 자, 1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역선지. 요 가에 민간 부분이 복지 제공에 참여할 수 있는가? 사회 서비스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죠? 사회 서비스. 그러면 몇 점인 거야? 둘 다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0점인 거죠, 0점. 0점이라 그랬을 때, 갑과 병의 점수는 같다. 갑은요, 1, 3 해가지고, 여기 2점, 여기 0점이어서 2점인 거죠, 2점. 그 다음에요, 병과 같은 경우는 2, 3이죠, 그쵸? 그래서 1점, 0점이 되기 때문에 1점이 되겠네요. 점수가 같다가 아니라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2점, 1점이어서. 니은 선지. 자, 니은의 나의 상호부조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가? 여기다가 상호부조의 원리는 사회보험에만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1점입니다. 이게 들어가면은 의뢰 점수는 4점이다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카드 1은 2점이고 카드사는 1점이기 때문에 3점이 되는 거죠? 4점이 아니라 3점이어서 니은 오답입니다. 3점. 디귿선지, 가에는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요거는 둘 다 해당한 특징이니까 2점이죠, 그쵸? 그 다음에 나에는요, 여기 2점이라는 거고요. 나에는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요거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1점이죠? 여기 1점이 옵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은 갑이다라 그랬을 때, 갑은 1, 3이래요. 1, 3. 이렇게 하면 몇 점입니까? 예, 4점이죠, 4점. 을과 같은 경우는 1, 4래요. 요렇게, 요렇게. 3점이죠. 병은요, 2, 3이래요. 요렇게, 요렇게. 3점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은 갑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정답은 디귿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사회보험 공공부조 중 하나다. 라고 말하고 있죠? 표는 각국 지역별 A,B의 성별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A는 B와 달리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이다. 그러니까는 단서 조항에 따라서 A는 사회보험, B는 공공부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가 사회보험, 여기는 공공부조. 여기도 사회보험, 여기는 공공부조. 그렇죠? 그다음에 갑국은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나 지역의 인구는 가 지역의 인구의 3분의 2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계산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나 지역의 인구가 가 지역의 인구의 3분의 2다라고 하면은 가 지역을 600명이다라고 놓으면은요, 나 지역은 400명으로 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 지역 600명에 3분의 2 하면은 400명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비율 옆에다가 수급자 비율 옆에, 성별 수급자 비율 옆에 사람 수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0명 중에 30%니까는 180명이고요. 600명 중에 20%니까는 120명. 400명 중에 25%니까는요, 4분의 1이어서 100명이죠. 400명 중에 20%니까는요, 여기는 80명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수급자 수는요, 600에다가 60%, 660%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수급자 비율 옆에 구해놓은 수급자 수 중에서 성별 수급자가 어떻게 되는지 얘를 기준으로 적용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180에 60%, 180에 0.6이니까는 여기에 108명, 180에 0.4니까는요, 여기 72 요렇게 와야 되고요. 120에 50이니까는 0.5여서 60
여기도 60. 여기는 100에 40이니까 0.4에서 얼마? 40. 여기는 60. 그 다음에 80에 0.5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40이고, 여기도 40이다. 네, 성별 수급자 수까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를 구할 때, 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얘네들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을 계산해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선택지에서 비율을 물어보는지, 수를 물어보는지를 가지고 비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기역선지입니다. 자, 기역의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사회보험인 거죠, 사회보험. 사회보험 A. 자, 그것의 여자 수급자 수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여자 수급자 수는 가지역이. 가지역 여자 수급자 수 얼마예요? 사회보험의 여자 수급자 수 70이죠? 72. 그 다음에 나지역은요? 나지역은 사회보험의 여자 수급자 수 60인 거죠? 그 60의 1.5배. 맞아요? 틀린 것을 알수 있죠? 니은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최대 수급자 수.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공통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역 같은 경우는 사회보험 수급자 수 물어보니까 180, 공공부조 120이니까 최대 수급자 수두개 더해서 300. 그다음에 나지역 같은 경우는 사회보험 100, 공공부조 80이어서 나지역은 180.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의 두 배. 얘의 두 배는 360인데 360을 300이 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선지, 옳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디귿에 보편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 사회보험인 거죠? 사회보험의 남자 수급자 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나지역. 나지역의 사회보험의 남자 수급자 수 얼마입니까? 40. 가지역은요? 얼마예요? 108이죠? 그 108에 두 배를 넘는다. 40이 108에 두 배를 넘는다? 이게 아니죠. 잘못된 설명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리을에. 오히려 얘 같은 경우는 바꿔서 표현해야 될것 같아. 나와 가를 바꿔가지고, 가 지역이 나 지역의 두 배를 넘는다라고 하면은, 가 지역이 108이잖아. 108은 나 지역 40의 두 배. 80보다 108이 더 크니까. 얘 바꾸면은 맞는데, 이렇게 놔두면은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리을에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 공공부조죠, 공공부조. 그 제도의 수급자 수는 물어보고 있는데, 가지역 같은 경우는 나지역의 1.5배다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공공부조의 수급자 수, 가지역 얼마입니까? 120이고요. 나지역 얼마예요? 80이죠, 80. 그래서 80에 2분의 3을 곱하면은 120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해서 리을 선택지가 정답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 정답은요, 니은과 리을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정리했었던 사회 보장제도, 사회 복지제도, 복지국가, 복지병, 생산적 복지 등등등 사회보험, 공공보조, 사회서비스, 보편적 이념, 선별적 복지 이념 이런 것들을 문제에 잘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어때요? 지난 시간에 쭉막 개념 정리하다가 막 끝났었는데, 이번 시간 다시 한번 문제에 적용하니까는 당연히 많이 맞기도 했겠지만은, 또 많이 틀리기도 했겠지만은, 아, 좀잘 더,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더 머릿속에 구조화가 잡히고 정리가 되는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 시간 너무 욕심내셔가지고 다 맞출 거야! 이거보다는 여러분이 잘 정리한 개념을 어떻게 잘 적용해야 되는지,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개별 선택지 모두 다왜 맞고 왜 틀린지, 이거를 잘 연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4단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복습할 거기 때문에요. 시험 직전에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셨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우리 사회와 문화는 럭키 복키.

안녕하세요. 나 오늘도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오늘 준비한 그림은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종종 행복이 사라질까 걱정하곤 했대. 저게 행복하지 않을 때는 나는 언제 행복해지나 불안한데, 또 막상 또 행복할 때는 이 행복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또 그런 불안감이 생기는 것 같아. 동기들끼리 대학생 시절에 저렇게 칼국수 먹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 다음 그림 보면, 떠들면서 먹는 순간들이 정말 행복하게 느껴졌대. 이게 행복이지 하면서. 맞아, 맞아. 근데 그러다가도 금방 이 행복들이 사라질까 겁이 났대. 취업하면 힘들겠지? 이런 행복은 없겠지? 하면서 저렇게 기죽어 있는 거야. 그때 이 초록이가 다음 그림 보면, 아니, 넌 그때도 행복할 거야. 넌 그때 가서도 나름의 행복을 찾을 것 같아. 하면서 위로해주고 있어. 그때 동기 언니의 말은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있다. 다음 그림 보면, 이제 나는 언니의 말에 동의할 수 있다. 행복은 내용만 다를 뿐 언제나 주변에 있다는 걸. 행복도 습관이라는 걸. 근데 이 행복도 습관이라는 말이 내가 어떤 연구 결과를 봤는데, 그 사람들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야. 과연 이 대학생들이 취업을 한다면 어떤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할까? 그래서 대학생 때 행복감을 측정을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각자 다른 직업들을 가질 텐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행복도를 측정을 했대.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이게 직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생 때 행복했던 사람들이 주로 그 직종을 가졌을 때도 행복하더래. 그러니까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시간이 흘러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다시 한번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야. 그래서 행복도 습관이라는 걸, 그리고 행복한 것도 능력이라는 걸난 그때 그 연구 결과를 보면서 깨달았다. 그래서 나중에 미래의 행복을 위해선 우리가 지금 행복해야 돼.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저런 작은 행복들을 너희들이 벌써 지금 부터 빨리빨리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잘 찾아낼 수 있었으면 해서 준비한 사진이었어. 그리고 우리 오늘은 미리 얘기하는데 푸는 문제가 조금 더 어렵다. 우리 어떤 문제를 좀볼 거냐면, 우리 기출 문제로 진짜 한번 연습을 좀 해보자. 그래서 준비했어. 진짜가 나타났다. 그래서 따끈따끈한 문제야. 우리 올해 수능에서 등장했던 18번 문제거든. 그래서 A, B란 애가 있었는데 5였고, AC가 있었는데 6이었고, 그리고 코사인 값을 주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넓이를 물어본다. 그래서 이 상태로 바로 봐도 되고, 낯설면 그림 그려서 눈으로 한번 보자. 나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었어. 어떤 길이 좋냐면, A, B가 5였고, AC가 6이었어. 그리고 넓이 구하라 그랬잖아. 나 우리 넓이 구하는 공식은 양변하고 끼인각이 필요하지. 즉, 뭐가 필요하냐면, A가 필요해. 정확히는 A에 대한 사인값이 필요해. 근데 문제에서 뭐 줬냐면, B, A, C라는 각을 주긴 줬어. 근데 무슨 각을 줬냐면, 코사인 값을 줬지. 그래서 나요각 잠깐 세타라고 부를게. 내가 지금 세타인 거지.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인 거야. 문제에서 주어진 게. 근데 우리 넓이 구하기에서 필요한 건 양변하고 끼인각은 맞지만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 값이잖아. 그래서 그 코사인을 가지고 사인을 좀 구해봐야겠다. 우리 사인 구하는 방법은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었지. 지금 뭐가 되냐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할 거지? 부 어차피 의미 없지? 분모 제곱 25, 분자 제곱 9였어. 그랬더니 이 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 25분의. 나 우리 25에서 9 뺐으니까 16이지. 루트 벗고 나오면 5분의 4였겠다. 사인 값을 구해준 거야. 그럼 이제 사인 값까지 구했으니까 마지막으로 공식에다가 대입 한번 해볼까? 나 우리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뭐였었냐면 2분의 1 곱하기 양변 갖고 와야 돼. 5하고 6. 그리고 거기다가 뭐 붙여줘야 돼? 사인값. 그래서 5분의 4 뒤에다가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5하고 5 약분됐고, 2하고 4 약분돼서 2 남았다. 그래서 6하고 2만 남아서 곱해주면 12인 거지. 그래서

거야. 그래서 고3에서 나왔던 4점짜리 기출 문제인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9파이였대. 우리 외접원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나야 되냐면, 이거 사인 법칙 쓰는 거 아닌가? 라는 아이디어를 일단 떠올려야 되지. 그리고 뭐 구해달라 그랬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래. 우리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두변 필요하고, 또, 그치, 게임각 필요해. 근데 지금 외접원의 넓이를 알려줬어. 9파이래, 9파이. 나 우리 외접원의 넓이 어떻게 구해? 그치, 외접원도 1이지. 그러니까 넓이 구하는 방법은 파이알 제곱이지. 나 9파이가 파이알 제곱인 거니까 결국, 제곱한 값이 9인 거고, r제곱이. 그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은 누구인 거냐면, 3인 거지.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까지는 구했어. 이제 가조건하고 나조건 해석해보자. 첫 번째로, 가조건부터. 나 우리 가조건에 봤더니, 3sinA가 2sinB래. 각에 대한 표현이지. 우리 cosB가 cosC가 된대. 각에 대한 표현이지. 우리 문제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을 때에는, 이런 각에 대한 표현들은 좀더 활용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뭘로 고쳐야 돼? 그치, 변의 길이로 고쳐보자. 우리 가조건 같은 경우는 3sinA, 그리고 2sinB였어. 나 우리 사인 법칙은 항상 무거운 게 아래로. 그럼 내가 식을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3에다가. 우리 sinA라는 건 2r분의 small a고, 나 2에다가 sinB라는 건 뭐였었냐면, 2r분의 small b였던 거지. 항상 삼각형 모양이었어, 세모세모. 그럼 나 양쪽에서 지울 수 있는 거 있나 봤더니, 2r하고 2r은 사라졌어. 그래서 무슨 식이 되냐면, 3a가 2b가 된다. 결국 변의 길이 사이에 관계식을 하나 찾아낸 거야. 얘가 가조건. 이제 중요한 건 나조건인데, 지금 나라는 값을 봤더니 코사인 값이 같아. 이게 사인 값이었으면 이렇게 바로 정리를 못 하는데, 얘가 코사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있어. 이 코사인을 보자마자, 각에 대한 표현이네. 변의 길이로 고쳐야겠다 해서 코사인 b 대신에 2ac분의 a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대입하고 정리해서 쉽게 계산을 했어도 괜찮아. 근데 그거 꽤 번거로웠을 거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코사인 값이 같다라는 조건을 줄 때는 지금 봐야 돼. 우리 코사인에 대한 그래프 한번 떠올려 보자. 우리 코사인 그래프 어떻게 생겼지? 기본 그래프. 코사인은, 그치, 아무리 커봐야 1이고, 아무리 작아져봐야 마이너스 1이었어. 그리고 0,1에서 시작해서 메롱하게 생긴 게 코사인이었지. 그래서 내 위치 다시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게 주기여서 파이였고, 그거에 대한 절반이니까 누구였냐면, 그게 파이였지. 주기는 2파이였고, 가운데 부분이 파이였어. 그럼 이제 이런 그래프가 있었는데, 저 ABC라는 애는 삼각형이었잖아.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BC라는 각은 삼각형 안에 있는 각이다. 그러니까 뭐를 못 벗어나? 그치, 180도보다 더 커질 순 없어. 그래서 우리가 사인 값이 항상 양수였잖아. 그럼 내가 요 그림을 떠올린다면, 파이를 못 벗어나, 우리 코사인 값은. 근데 지금 그두 개의 값이 어떻게 나왔어? 같대. 내가 그 BC라는 애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정한 값을 가질 때 코사인 값이 같다며. 우리 180도 안쪽에서는 코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1대1 대응이다. 나 지금 가로로 선 긋게 되면 쭉 감소해. 계속 한 점에서만 만나. 그러니까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만 짝지어지거든. 같은 코사인 값을 갖는 건 같은 각밖에는 없어. 그래서 이 조건을 가지고 바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코사인 값이 같다는 얘기는 각 자체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삼각형에서는 180도 안쪽에서 떠올려야 돼. 근데 우리 사인 그래프 한번 생각해봐. 사인은 어떻게 생겼어? 사인은 아무리 커봐야 1이었고, 아무리 작아져봐야 마이너스 1이었지. 나 0,0에서 시작해서 한번 꾸물. 이게 사인이었어. 그래서 내 위치 다시 나오는 거 주기인 2파이, 절반이니까 파이. 그래서 우리 삼각형에서는 파이를 넘어설 수 없잖아. 그래서 사인이 항상 축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사인은 무조건 양수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180도 안쪽에서 같은 사인 값을 갖는 게 등장할 수 있어, 사인은. 나 요렇게 180도 안쪽에서 접하는 거, 만나는 게두번 콩콩 나오는 거 가능하잖아. 근데 코사인은 어때? 딱 유일하게 한 점이야. 그러니까 코사인 값이 같을 때에는 각 자체가 같은 거야. 그럼 얘가 얼마나 중요한 조건이냐면, 삼각형인데 각이 같아. 요거 무슨 뜻이야? 그치? 각이 같기 위해서는 변의 길이도 같지. 저거 무슨 삼각형? 그치, 이등변 삼각형. 나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조건을 주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그 조건들 이용해서 그림 한번 그려보자. 지금 우리가 어떤 삼각형을 갖고 있었냐면 A, B, C라는 삼각형을 갖고 있었고 나 대변이니까 A, B하고 C였어. 근데 누가 같았냐면 각 B하고 각 C가 같아. 우리 삼각형인데 밑각의 사이즈가 같으면 그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A하고 B 사이의 관계식도 찾았거든. 나 3A가 몇이었냐면 2B였어. 그럼 지금 B하고 C가 같잖아. 문자 개수 줄여보자. 나 A도 B로 바꿀 수 있고, B하고 C도 B로 통일시킬 수 있지. 그러니까 나는 C 대신에 small b를 쓸 거고, A라는 표현도 바꿔보면, 나이 식은 결국 A를 3분의 2B라고 쓸수 있는 거지. 즉, A 대신에 뭐라고 쓸 거냐면, 3분의 2B라고 쓰는 게 가능한 거야. 내가 원하는 최종 목표는 삼각형의 넓이야. 두 변의 길이하고 그 사이에 끼인 각 필요하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최대한 찾았어, 길이를. 나 얘가 B, 얘도 B, 얘는 3분의 2B. 결국 세각이 지금 문자로 같은 표현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이지, 세 변의 길이가. 그럼 나 이제 여기서 또 찾을 수 있는 게뭐 있을까? 또 찾을 수 있는 거. 얘 무슨 삼각형이야? 그치, 이등변 삼각형. 내가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했는데, 이래서 중학교 때 했었던 도형에 대한 기초 내용이 좀 중요해. 나 이등변 삼각형일 때 꼭지점에서 그대로 수선을 그어. 그럼 어떻게 됐어? 반으로 똑 잘라졌지. 나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게 나오지? 그리고 수선을 그었으니까 지금 직각 삼각형 생겨난 거지. 근데 우리 A라는 애가 3분의 2B였단 말이야.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반쪽 반쪽으로 쪼갰어. 그러니까 그 하나의 반쪽은 절반이라서 3분의 1B가 되는 거지. 나 지금 요만큼은 B, 요만큼은 3분의 1B, 그리고 직각 삼각형이야. 나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 문자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어. 한번 갔다가 돌아왔어. 뭐 읽어낼 수 있을까? 그치, 코사인 읽어낼 수 있겠다. 우리 저기에서 코사인 B 한번 읽어볼까? 코사인 B. 직각삼각형에서 읽어내는 중, 그 우리 코사인이라는 건 빗변 따라갔다가 돌아오는 거였어. 즉, B분의 3분의 1B가 코사인 B야. 그러니까 코사인 B가 누구야? 3분의 1인 거지. 여기까지 지금씩 찾아낸 거야. 또 하나 써볼까? 우리 뭐 있어? 그치, 아직 안쓴거 있어. 우리 외저번에 반지름 아직 안 썼잖아. 나 우리 외저번에 반지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식 한번 보자. 우리 외저번에 넓이를 알려줬어. 9파이. 그래서 외저번에 반지름이 3이다까지 찾아놨지. 우리 외저번에 반지름을 보는 순간 저 안에서 어떻게 사인 법칙을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럼 사인 법칙은 항상 무거운 게 아래로. 그럼 내가 ER을 알고 있고 코사인 B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사인 B를 한번 찾아보자. 사인 법칙 활용할 수 있게. 나 우리 사인은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9분의 1. 따라서 얘는 9분의 8. 루트 벗기니까 3분의. 나 우리 루트 8이니까 2루트 2인 거지. 사인 B까지 읽어낸 거야. 그럼 나 B에 대해서 볼게. 요만큼 나그 사인 B까지 읽어냈어. 그럼 내가 여기서 뭘 찾을 수 있냐면 사인 B를 알고 있으니까 스몰 b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스몰 b는 변의 길이니까 길쭉하게 대 2r 곱하기 그치 사인 b. 변의 길이가 나와줘야 내가 공식 쓸수 있으니까 넓이 공식. 그럼 대입해봤더니 2에다가 우리 r이라는 반지름 3이었고 사인 b는 방금 전에 3분의 2루트 2였어. 그래서 3하고 3 지워지면서 남은 거는 4루트 2인 거지. 얘가 지금 뭐인 거야? 스몰 b까지 찾은 거야.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정보 다 찾았지. 우리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변 그리고 끼인 각만 있어주면 되는데 그두 변이 전부 다 b에 대한 표현으로 주어져 있고 그리고 끼어 있는 각, 즉 b에 대한 사인 값 읽어냈어. 마지막으로 대입 한번 해보자. 자, 마지막 단계야. 넓이 구하기. 나 우리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에다가 나 양변을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하나는 b였고 나 밑변은 지금 전체 길이니까 3분의 2b였던 거고 그리고 나요 식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뒤에 뭐 붙여야 되냐면 사인값 사인 b 따라와 주면 되지. 요값 계산하는 중. 그럼 2하고 2 없어졌어. 그래서 뭐가 되냐면 3분의 1에다가 b 제곱이지. 나 우리 스몰 b가 몇이었냐면 4루트 2였다. 제곱하니까 16 제곱하면서 2 됐고 거기다가 이제 사인 b인데 사인 b는 뭐 나왔냐면 3분의 2루트 2였어. 요식 이제 한번 볼까? 나 약분되는 게 없지. 분모 곱해서 9. 분자에서는 16 곱하기 4니까 64. 그리고 루트 2인 거야.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응, 넓이 구해달라 그랬지? 그래서 정답은 9분의 64 루트 2가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요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쓰인 법칙이 되게 다양했어. 일단 넓이 구하는 게 목표니까 넓이 공식 썼고, 외접원의 반지름 주어져 있었으니까 사인 법칙도 사용했고, 그리고 우리 이등변상학형의 특징이 중요하게 쓰였어. 그리고 나 조건 해석할 때나 코사인 b하고 코사인 c가 같았잖아. 우리 이때 코사인 법칙의 변형식을 이용해서 문자를 바꿔도 되고, 아니면 삼각형에서는 같은 코사인 값이 등장할 수가 없어. 그래서 코사인 값이 같다는 얘기는 각 자체가 같은 거야. 근데 사인에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사인에서는 나 이런 조건 바로 써버리면 안 돼. 식 그때그때 바꿔줘야 된다 생각해서 얘가 고3에서의 10번 4점짜리 기출문제였어. 아무래도 3점짜리 문제보다는 훨씬 더 어렵게 느껴졌을 거야. 이번에도 우리 4점으로 한번 연습. 나 A라는 애가 있었는데 2분의 파이보다 크다 그랬어. 90도보다 크대. 그런 삼각형이 하나가 있었고, 그 삼각형 ABC의 꼭지점 A에서 BC한테 수선의 발 그었어. H고. 변의 길이를 정확하게 준건 아니고 B를 줬어. 그리고 AH는 길이를 알려줬고, 삼각형 ABC의 외접원 등장. 나 이걸 보는 순간 무슨 생각? 사인 법칙 쓰겠구나. 사인 법칙이 분명히 어딘가에서 한 번은 쓰일 거야. 나 넓이가 50파이니까 파이 R제곱이 지금 50파이가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파이 똑같으니까 R이 루트 50이란 얘기고, 우리 루트 50은 25 곱하기 2지. 그래서 얘는 5 루트 2였겠다.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이 일단 구해놨어. 그리고 BH의 길이 구해달래. 내가 원하는 그 길이 잠깐 X라고 잡자. 나 지금 문제에 대해서 문자도 많고 조건도 많아. 그래서 그림 한번 좀 그려볼게. 그림 하나 그려서 하나씩 채워 넣어보자. 일단 ABC가 있었어. 그때 뭐가 나왔냐면 AB하고 AC 사이에 길이 B를 줬어. 우리 이럴 때는 K라는 문자 가지고 오지? 그래서 AB를 루트 2K로, AC를 K로. 그럼 길이를 그렇게 잡게 되면 얘가 루트 2대 1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길이니까 당연히 내가 만든 문자 저 K는 양수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길이로 써보자. 지금 AB였는데 얘가 루트 2K인 거고, AC였는데 얘가 지금 K인 거야. 그리고 A라는 그 꼭지점에서 아래로 쭉 그대로 뭐 했냐면 수선 걷어. 그래서 그 수선의 발을 가지고 H라고 부르겠대. 그리고 또 길이를 줬다. AH. 나그 AH는 지금 2였던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BH야. 우리 BH는 요만큼이네. 그래서 우리 내가 원하는 그 부분을 문자 X라고 잡기로 했지. X. 지금 여기까지야. 나 일단 할수 있는 건 최대한 채웠어. 그리고 이제 내가 쓸수 있는 게또 뭐가 있나 생각을 해볼게. 나 우리 문제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려줬잖아. 외접원의 반지름을 주게 되면 내가 떠올릴 수 있는 건? 그치, 사인 법칙이지. 그래서 그림을 좀 봤어. 내가 쓸수 있는 사인 법칙이 있나? 근데 쭉 내려 그었잖아. 즉, 직각 삼각형 하나 만들었잖아. 나 외접원의 반지름 등장했어. 뭐 찾아봐야 돼? 사인. 그래서 우리 사인 한번 읽어내 볼까? 사인 b. 나 사인 b 값 한번 읽어내 보자. 사인 b는 뭐가 되는 거야? 직각삼각형 안에서는 우리 사인은 빗변 따라 싹 넘어가는 게 사인. 그대로 넘어갔으니까 루트 2k분의 2. 얘가 지금 사인 b인 거지. 근데 우리가 사인 b를 다른 방법으로도 읽을 수 있다. 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나 우리 사인 법칙은 항상 무거운 게 아래로 내려가는 세모세모 모양이지. b였으니까 2r분의 b라고 쓸수 있는 거지. 근데 그 외접원의 반지름이 5루트 2였거든. 즉 2에다가 5 루트 2에다가 스몰 b인데, 우리 스몰 b라는 건 b에 대한 대변이잖아. 그 대변이 지금 누구냐면, 그치, k인 거지. 여기까지. 근데 얘도 사인 b고, 얘도 사인 b거든?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나와? 같겠지. 이제 식정리 한번 해보자. 나 얘를 가지고 내가 조금 더 예쁘게 쓸게. 루트 2로 약분시켜서 루트 2 됐어. 나두 개가 같은 거니까 k분의 루트 2는 분모 곱했어. 10 루트 2분의 뭐가 되냐면 k가 되는 거지. 나 우리 둘다 분수니까 대각선으로 곱해보자. 뭐가 되는 거냐면 k의 제곱값을 구해줄 수 있네. 10에다가 루트 2 루트 2라서 벗겨져서 2 곱하니까 누구냐면 20인 거지. 나 K제곱이 지금 20 나온다. K제곱. 그럼 K값이 결국 누구인 거냐면 루트만 씌워주면 되니까 루트
20인 거지. 그럼 이제 K 값

같이 나왔다는 얘기는 변의 길이가 정확하게 나온 거야. 나이 변의 길이 알고 있는 거고, 이 k 값도 알고 있는 거고, 얘는 이었어. 내가 원하는 건 x인데. 나 여기서도 물론 삼각함수에 대한 그런 형태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써도 되고, 아니면 우리 가장 기본적인 형태 한번 보자. 요거 누구야? 직각삼각형. 나 이거 방금 전에 구했지? k 값 누구였냐면? 그치, 루트 20이었어. 나 루트 20이었으니까 곱해서 루트 40인 거지. 빗변의 길이 알고, 높이 알고 있어. 그럼 밑변 구할 수 있잖아. 뭐 이용해주면? 그치, 피타고라스 써주면. 그럼 x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 40, 마이너스 나머지 높이의 제곱 4. 뭐 나오는 거야? 36. 나 x를 가지고 제곱한 게 36.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x는 6이었던 거지. 나 문제 봤더니 3번 BH의 길이 구해줘야 돼. 즉 x값 길이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은 6이 나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그림을 그려놓고 어떤 법칙을 쓸지를 결정해야 돼. 그래서 처음에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넓이에 대한 식을 줬잖아. 그러니까 사인 법칙 쪽으로 최대한 읽어봐야 되고, 문제에서 예쁘게 수선의 발을 내려줬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만들어진 직각삼각형을 활용해 보는 거야. 그래서 외접원에 대한 반지름 이용해서 사인 값 썼고, 그 사인 값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k 값을 구했고, 그럼 우리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가 정확하게 나왔으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만 이용해 주면 나머지 변의 길이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아마 요 문제도 조금 더 어려웠을 거야. 얘가 진짜가 나타났다. 3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수능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 하나만 더 해보자. 나 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D가 원에 내접했어. 원에. 이 조건도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 중요하게 쓰이는 문제라서 내가 일부러 갖고 온 거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었고, 길이 알려주고 있었는데 예쁘게 채워볼까? 나 A, B가 5였어. AC 나왔네. AC가 지금 3√5였어. 그리고 AD 알려줬지? A하고 D 이만큼이 지금 7이었어. 그리고 중요한 조건 뭐가 같았냐면 각이 같았어. 나 BAC라는 요 부분하고 CAD라는 요 각도하고 요 각도가 지금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그 각을 나 세타라고 부를게. 우리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건 반지름의 길이야. 반지름. 다시 한번. 나 원의 반지름을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야 돼? 아, 이거 어딘가에서 사인 법칙이 쓰이겠구나. 그래야지 내가 외접원의 반지름에 대한 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요 장면까지는 찾았어. 근데 이 상태에서 모양 봐야 돼. 양변 끼인각. 양변 끼인각. 나 우리 양변하고 끼인각을 봤을 때 쳐다보고 있는 변의 길이 구할 수 있고, 양변하고 끼인각 있을 때 쳐다보는 변의 길이 구할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요 변의 길이를 X라고 잡았다? 그때 잘 생각해야 돼. 지금 뭐가 같은 거야? 각이 같은 거야. 나 우리 여기서 비, 탕, 시, 탕 잡았어. 우리 그랬을 때저 끝에 닿는 게 누구? 원주각이지. 근데 지금 요 각하고 요 현에 대한 각하고 같대. 나 현에 대한 각의 사이즈가 같단 얘기는 결국 뭐가 같은 거야? 현의 길이 자체가 같은 거지. 그래야지 원주각의 사이즈도 같을 거 아니야. 그럼 나이 상황에서 얘를 X로 잡았을 때 얘도 뭐가 돼야 돼? 길이? x가 되겠지. 그럼 이제 양변하고 끼인각 주어졌으니까 코사인 법칙 이용해주면 x값 구할 수 있을 거고, 양쪽에서 구한 그두 값이 같다라는 거 이용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그식 한번 써보자. 첫 번째로 나 왼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x제곱 구해볼게. 나 우리 코사인 법칙 쓰는 중이야. 양날개 제곱이야. 5 제곱했고 3루트 5니까 9 5였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두 배의 양날개 다시 한번 갖고 오고, 그리고 코사인 세타 여기까지. 그리고 이번에는 나 요것도 계산해서 쓸게. 95였으니까 45 마저 대입해서 쓰자. 이번에는 오른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볼까? 걔도 주인공은 x제곱. 나 우리 양날개를 제곱해서 갖고 와야 돼. 9, 5, 45. 거기다가 7이었으니까 제곱해서 49, 마이너스 2배에다가 양날개 가지고 오고, 그리고 코사인 세타야. 근데 얘도 x제곱, 얘도 x제곱. 당연히 두식은 같은 식. 그럼 나 두식을 같다라고 이제 등식 만들 건데, 같은 거 지우면서 갖고 올게. 나 45, 45안 갖고 올 거야. 나머지 것만 정리해서 갖고 오자. 우리 좌변이 지금 누구냐면 25에다가 지금 요 식에서 2, 5, 3

먼저 곱했어. 10하고 3이니까 마이너스 30 루트 5. 그리고 코사인 간단하게 C라고 쓸게. 얘는 나요 아래 줄식하고 같은 거지? 25, 45는 내가 방금 전에 지웠으니까 49만 남았고. 마이너스. 나 3하고 2였으니까 6, 7, 42 루트 5C였겠다. 여기까지. 나 우리 지금 두 식이 같은데 내가 45, 45만 떼놓고 온 거야. 양쪽에 어차피 똑같이 있으면 지울 거니까.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41을 넘겨서 둘 계산했어. 12 루트 5C인 거고. 나 여식에다가 25가 넘어왔어. 24인 거지. 그러니까 C를 가지고 뭐라고 쓸수 있냐면 12 루트 5분의 24인 거고. 즉 루트 5분의 2가 되겠다. 근데 저 C라는 거 뭐였어? 코사인이지. 나 지금 코사인 값을 구해준 거야. 코사인 값. 근데 우리가 구하는 최종 목적이 뭐였었냐면 사인 법칙이었거든. 문제 한번 볼게. 나 우리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사인 법칙 써야 돼. 그러니까 사인 값이 필요해. 근데 내가 방금 전에 구한 건 코사인이야. 그러니까 그 코사인을 이용해서 뭐도 해봐야 돼? 사인도 한번 찾아봐야지. 나 우리 사인 구하는 방법은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즉, 루트 1 마이너스 5분의 4. 그러니까 루트. 나 5분의 5에서 5분의 4 뺐으니까 5분의 1. 이게 사인 값이야. 나 코사인하고 사인까지는 구했어. 그럼 이제 필요한 건? 변의 길이지. 우리 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는 각하고 변이 쌍을 이루어야 되잖아. 그럼 내가 사인 세타까지는 구했어. 그림 다시 봐야 돼. 나 사인 세타까지는 구했어. 그럼 그 세타가 쳐다보고 있는 변의 길이 x 값이 필요해. 이제는 x 구하는 게 목표야. 근데 우리가 코사인 값을 찾았잖아. 루트 5분의 2라는 거. 그것만 대입해 주면 x 제곱을 구해 줄수 있지. 이제 그거 한번 해보자. 나 우리 이 식에서 x제곱이 두개 있었잖아. 어디다 넣든 상관없어. 편한 식에 넣어주면 돼. 난첫 번째 식에 넣을게. 그래서 x제곱 구하는 중이니까 25 더하기 45 했어. 70인 거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30 루트 5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코사인 값을 곱해야 돼. 근데 그 코사인 값이 뭐 나왔었냐면 루트 5분의 2였던 거지. 루트 5, 루트 5 약분시켰고 70 마이너스 60이고 그러니까 얘는 10. 나 우리 x를 제곱한 게 10. 그러니까 x는 루트 10. 이제서야 변의 길이까지 만들어진 거야. 그럼 마지막 마무리는 사인 법칙이지. 나 우리 사인 법칙은 항상 무거운 게 아래로 ER은 사인 세타분의 뭐가 돼야 되는 거야? X인 거지. 근데 그 X는 루트 10이었고 사인 세타는 뭐 나왔냐면 루트 5분의 1이었어. 합쳐볼게. 나 루트 5분의 1인데 식이 요만큼. 그거 지금 어디냐면 분모에. 근데 X는 누구냐면 루트 10. 나 X는 루트 10이었고 사인 값은 역수니까 루트 5였던 거고. 그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은 2분의 루트 50인 거고. 좀더 예쁘게 꺼내보자. 나 우리 50은 25 곱하기 2지? 그러니까 5루트 2였겠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달라 그랬지. 그래서 정답은 2분의 5루트 2인 거지. 식 한번 우리 다시 보자. 요 문제도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에 같이 쓰이는 문제였어.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해. 이야기를. 문제에서는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봐. 그럼 분명히 사인 법칙이거든? 코사인 법칙에서는 R이 등장을 안 하니까. 근데 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는 각하고 변이 쌍을 이뤄야 돼.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양변하고 끼인각이야. 양변하고 끼인각이면 그거 코사인 법칙이거든. 그래서 양변하고 끼인각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으로 x에 대한 식을 만들고 그렇게 각하고 변이 쌍을 이룬 다음에 사인 법칙을 써주는 거야. 그리고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첫 번째 단계야. 각이 같아. 그 얘기는 그 각을 만드는 애초에 호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현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요두 변의 길이가 둘다 x라는 거 그걸 쓰는 게 중요한 문제였어. 그래서 진짜가 나타났다에 마지막 문제였고 우리 이번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예제, 유제 같은 유형들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
삼각형 ABC가 있었어. 근데 그 ABC에 대해서 뭘 알려주냐면, 사인 값에 대한 B를 알려줘. 그때 뭐 구해달라 그랬냐면, 코사인 A를 구해달래. 자, 우리 코사인 A를 구해달라 그랬다? 근데 이 내용을 내가 앞에서 사인 처음 배울 때 설명

신청했었는데.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지금 보면 돼. 기억이 나는지 한번 다시 떠올려 보자. 지금 문제에서 뭘 줬냐면, sin A, sin B, sin C를 알려줬거든? 정확히 준건 아니고, 저 값들 사이에 B를 줬어, B. 그럼 나 이렇게 sin B, sin C, sin C가 나왔는데, 전부 다 지금 각에 대한 표현이잖아. 나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각에 대한 표현보다는 뭐가 더 편할까? 그치, 변의 길이가 편하단 말이지. 그래서 요 조건들을 변의 길이에 대한 표현으로 바꾸자. 우리 사인 법칙은 항상 무거운 게 아래로 내려오는 삼각형 모양이야. 그럼 얘를 뭐라고 쓸수 있냐면, ER분의 A라고 쓸수 있고, B는 ER분의 B라고 쓸수 있고, C에 대한 표현은 ER분의 C라고 쓸수 있거든? 근데 우리 B를 식인데, ER, ER이 전부 다 똑같아. 그래서 결국 얘는 뭐하고 똑같아? A 대 B 대 C하고 똑같아. 즉, 각에 대해서 사인 값의 B는 있잖아. 변의 길이 사이에 B하고 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인 값에 대한 B가 주어져 있다면 그거 내 마음대로 변의 길이에 대한 표현으로 바꿔도 돼. 즉, 변의 길이인 A 대 B 대 C가 지금 몇대몇대 몇인 거냐면 2 대 3대 4인 거야. 정확한 길이를 준건 아니지만 변의 길이에 대한 B를 줬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B를 줄 때는 또 누구 데리고 와야 돼? 이제 K 데꿔야지. 그래서 2에 해당되는 길이를 2K라고 잡고, 3에 해당되는 길이를 3K라고 잡고, 4에 해당되는 길이를 4K라고 잡고, 변의 길이니까 K는 양수였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사인 값이 주어져 있을 때에는 그 사인에 대한 표현을 변의 길이의 B로 바꿔서 얼마든지 사용해도 괜찮아. 그래서 요 부분이 복습이자 첫 번째 단계였어. 그럼 이제 변의 길이를 가지고 문자로는 표현을 했고,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코사인 A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세변의 길이. 내가 구해야 되는 건 각.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코사인 법칙의 변형식. 공식 한번 써보자. 나 우리 지금 주인공이 A야. A를 뺀 나머지 문자 가지고 완전 제곱. 나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EBC. 여기까지는 완전 제곱. 주인공이 A였으니까 뒤에다가 마이너스 A제곱만 붙여주면 돼. 그럼 이제 여기다가 우리 각각에 대한 길이 표현했잖아. 걔네들 대입해보자. 나 E였고, 스몰 B는 누구였냐면 3K. 스몰 c는 4k에다가 나 3k 제곱하니까 9k 제곱, 4k 제곱하니까 16k 제곱, 거기다가 a 제곱 뺄 거야. 우리 a는 2k였거든? 그거 제곱하니까 4k 제곱인 거지. 그럼 우리 이때 분자만 좀 먼저 계산을 해볼게. 요만큼. 나 우리 9에서 4k 뺐어. 9k 제곱에서 4k 제곱 뺐으니까 5k 제곱. 거기다가 16k 제곱 더했으니까 21k 제곱이지. 그냥 요것만 그대로 계산을 해준 거야. 근데 이렇게 쓰고 났더니 분모 봐봐. 나 k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k 제곱 들어있어. k 제곱하고 k 제곱 없애도 괜찮잖아. 그럼 지금 남은 게 뭐냐면 2하고 3하고 4였어. 6, 4, 24였던 거고. 분자에는 21만 남았네. 한번더 약분시켜 볼까? 3으로. 3, 8에 24, 3, 7에 21이었겠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코사인 값을 구해달라 그랬네. 그래서 코사인 값 찾아주면 되니까 정답은 8분의 7인 거지. 다시 한번 보자. 나 우리 문제에서는 사인 값에 b를 줬어. 그래서 가능하면 이 식을 보자마자, 이거 변의 길이에 대한 표현을 준 거구나. 나 a 대 b 대 c가 2대3대 4구나. 그래서 2k, 3k, 4k 그렇게 잡아서 바로 대입해서 푸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야.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요 단계 거치지 말고 사인 값에 대한 b를 가지고 변의 길이의 b로 바로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요 내용은 꼭 따로 정리를 해놔. 얘가 열매가 주렁주렁 서술형 첫 번째 문제였고, 이제 1번부터 한번 살펴보자. 끝부분 봐야 돼. 내 목표가 뭔지. 나 삼각형 ABC가 있었는데, 그 삼각형 ABC에서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달래. 우리 외접원의 넓이라는 건 원넓이니까 파이 R제곱이지. 결국 나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찾아줘야 되냐면, R을 구해야 돼. 그 외접원의 반지름 등장했어. 그러니까 나 이거 결국에는 사인 법칙을 쓰겠지.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코사인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마무리를 사인 법칙으로 해줘야 돼.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게 목표야. 그럼 이제 가지고 있는 조건 한번 보자. 그림 안에 채워볼게. A 있었고, B 있었고, C 있었어. 그리고 AB에 대한 길이는 2.
나 AC는 4, 그리고 각 A를 줬는데 이거 3분의 2 파이야. 나 그림 만들어진 거 봐봐. 나 양변, 그리고 끼인각이야. 양변하고 끼인각이 주어졌을 때쓸수 있는 건 코사인 법칙. 양변하고 끼인각이 주어지게 되면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쳐다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나와. 즉 여기에서 스몰 a를 구해줄 수 있어. 스몰 a가 나오면 각하고 쌍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쓸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림 안에서 내가 쓸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 그런 애들을 문제 안에서 읽어야 돼. 그럼 양변하고 끼인각이니까 일단 코사인 법칙 먼저. 그러니까 주인공은 a 제곱이겠지. 나 우리 a 제곱은 양 날개 갖고 올 거야. 완전제곱처럼. 2제곱해서 4, 4제곱해서 16, 마이너스 2배에다가 양 날개 갖고 오고. 나 각이 지금 3분의 2파이였으니까 코사인 3분의 2파이 가지고 왔어. 근데 얘가 바로 대입이 안 되지. 요거 가지고 뭐 해야 돼? 가정리 먼저 해야 되지? 나 코사인 3분의 2파이니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였어. 나 우리 코사인인데 파이 걸렸다? 180도 평평하게 순둥순둥 지워주고 코사인 3분의 파이.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반드시 뭐 해야 돼? 그치, 보호 결정. 나 우리 삼각함수의 보호를 결정해 주는 건 얼싸안고 플러스였어. 나 우리 파이만큼 갔어. 180도만큼 갔다가 조금 돌아왔어. 이사분면. 우리 이사분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인 거지. 그럼 지금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 즉 마이너스 코사인 60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야. 각 정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내가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각만 나오는 건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한번 없애볼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꿔주고 2 하나 내가 약분시켰어. 이렇게. 그럼 남은 것만 좀 써봤더니 a제곱은 2 더해서 20인 거고 가운데 연산 더하기로 바뀌었고 2 하나는 얘랑 사라졌어. 남은 건 2하고 4였으니까 8, 즉 a제곱이 지금 28인 거지. 나 a를 가지고 제곱한 게 28이니까 a는 루트 28. 근데 우리 루트 28은 누구야? 그치, 4, 7에 28. 그래서 2루트 7인 거지. 그래서 스몰 a를 구했어. 나 스몰 a를 구하는 순간 각하고 변의 길이 완성. 이제 무슨 세트 나왔어? 사인 법칙을 쓸수 있는 세트가 만들어진 거지? 이제 그 다음 단계 해보자. 두 번째. 내가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이유는 외접원의 반지름이 필요해서야. 즉, ER을. 나 우리 사인 법칙은 항상 무건계 아래로 삼각형 모양. 나 ER이었으니까 사인 A분의 A라고 쓸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 사인 A는 누구였냐면 사인 3분의 2파이였고. 우리 스몰 a는 누구였냐면 방금 전에 2 루트 7이었어. 나 코사인은 이용해서 사인 값을 구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사인은 각 정리가 조금 더 간단하잖아. 우리 사인 같은 경우는 각이 무조건 플러스였지? 그럼 3분의 2파이는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인데 어차피 파이만큼 움직인 건 모양 유지되니까 사인 3분의 파이 부호를 고민할 거 없이 사인 몇 도냐면 60도.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 나 분모에 지금 2분의 루트 3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이제 식 쓰자. 나 지금 이 식이 분자에 2루트 7 있었고 분모에 2분의 루트 3 있었으니까 역수를 곱할게. 루트 3분의 2가 있는 상황이야. 그 우리 2R이었는데 그 값하고 여기서 2 하나 없앨게. 그럼 이제 R이네.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이 뭐가 되냐면 루트 3분의 2 루트 7인 거야. 굳이 유리화를 안 시켜도 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거 뭐였어? 외접원의 넓이. 파이알 제곱이 내 최종 목표야. 그러니까 제곱하면 어차피 루트 벗겨지니까 굳이 내가 얘를 유리화해서 예쁘게 쓸 필요가 없지. 그럼 제곱했으니까 분모 3, 제곱하니까 4, 제곱해서 7, 그리고 파이 붙여줬어. 그래서 얘는 3분의 28 파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외접원의 넓이였어. 정답은 3분의 28 파이가 나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요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외접원의 반지름이 필요해. 사인 법칙. 근데 그림을 봤더니 주어진 건 양변하고 끼인각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양변하고 끼인각으로 변의 길이 구하고 각하고 변이 마주보고 있으니까 사인 법칙 써주고 그렇게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서 원넓이를 구해주는 거야. 그래서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 하나만 쓰는 문제들보다는 이렇게 여러 번 쓰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출제된다. 얘가 서술형 1번이었고.
이번에는 서술형 2번 한번 보자.

지금 사인 ABC가 있었어. 그때 저 관계식을 만족할 때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지야. 어떤. 우리 어떤 삼각형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우리 삼각형에 대한 특징, 뭐 이등변이다, 정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이다. 우리 그런 애들을 대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냐면, 그치, 변의 길이. 그래서 저 단어를 보자마자 문제에서 나오는 표현들을 전부 다 변의 길이로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나야 돼. 그럼 이제 한 줄씩 한번 고쳐볼게. 첫 번째로, 나 우리 사인들이 잔뜩 나왔어. 사인 A, 사인 B, 사인 A, 사인 B, 그리고 사인 C야. 우리 사인 법칙은 항상 무거운 게 아래로. 그럼 사인 A 대신에 뭐라고 쓸수 있냐면 ER분의 A지. 사인 B 대신에 뭐라고 쓸수 있냐면 ER분의 B인 거고, 사인 A는 ER분의 A, 사인 B는 ER분의 B, 오른쪽은 사인 C의 제곱이지 ER분의 C의 전체 제곱이었어. 나 우리 여기 있는 제곱, 이거 무슨 뜻이었냐면 사인 C에 대한 전체 제곱이었다. 저런 기호 잘 익숙해져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식정을 해봤어. 근데 조금 더 간단하게 예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이 부분 다시 쓰자면, 분모 한 번만 쓰지? 분모가 같으니까. 즉, 분자는 A 더하기 B인 거고. 나이 부분도 분모가 같으니까 분모 한 번만 쓰고, 분자는 A-B인 거고. 나 오른쪽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ER분의 C의 전체 제곱이 있었어. 근데 이렇게 쓰고 났더니 결국 좌변은 ER을 두번 곱했네. 우변도 ER의 제곱이니까 두번 곱해준 거지. 즉, ER이 싹 사라졌어. 양쪽에서 분모가 전부 다 사라진 거야. 그리고 났더니 이제 분자 좀 살펴볼까? 나 분자를 갖고 올 건데, 분자가 A 플러스 B 하나, A 마이너스 B 하나, 그리고 C 제곱밖에 안 남아. 이제 공식이 기억나야 되지? 요 왼쪽식 무슨 식이야? 왼쪽식은? 그치, 합차 공식이지. 나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였어. 둘이 똑같이 생겼는데 가운데 부호만 달라. 우리 이럴 때 쓰는 게 합차 공식. 그래서 갖고 와보면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근데 그게 지금 누구인 거냐면 C 제곱. 나 우리 요식만 좀 예쁘게 쓰자. 결국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인 거지. 우리 요거 많이 보던 식이지. 요거 무슨 식이야? 피타고라스의 정리지. 나 우리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나머지 한 변의 제곱하고 같다 그랬어. 우리 그 나머지 한 변이 뭐에 대한 역할이었냐면 빗변이었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 답을 쓸때 그냥 직각삼각형 이렇게 쓰면 안 돼. 정확한 조건 써줘야 돼. 나 지금 어디가 직각일까? small a가 빗변이란 얘기는 각 a가 직각이란 얘기지. 그래서 답을 뭐라고 써줄 수 있냐면 빗변이 small a인 그런 직각 삼각형이라고 써도 괜찮고, 아니면 이 스몰 a라는 표현은 문제 안에서 등장하진 않잖아. 그래서 뭐라고도 써줄 수 있냐면 각 a가 90도인 그런 직각 삼각형 이렇게 써도 괜찮아. 그래서 직각 삼각형일 때는 어디가 빗변인지 어디가 90도인지 그렇게 좀더 조건을 정확하게 써줘야 돼. 이등변일 때도 마찬가지야. 어느 두 변의 길이가 같은지 변의 길이에 대한 조건도 정확하게 써줘야 된다. 그래서 삼각형의 이름을 물어보는 문제였어. 어떤 삼각형인지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였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관계식을 전부 다 뭘로 고쳐? 변의 길이로. 근데 이렇게 변의 길이로 고치는 과정에서 사인 법칙이 쓰일 수도 있고, 우리 문제처럼. 아니면 코사인 법칙이 쓰일 수도 있어. 그래서 기본 공식을 잘 외우는 게 중요하다. 얘가 2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우리 3번째 문제 풀기 전에 내가 시야톡톡 오랜만에 갖고 왔지. 요 개념을 알아야지 다음 내용을 풀수 있다. 근데 우리 요 단어 좀 볼까?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우리 이거 너무 오랜만에 나오는 단어지. 저 언제 배웠어? 그치, 1학년 때. 1학년 때 명제 단원에서 등장했던 단어야. 그래서 첫 번째로 저두 단어의 뜻 먼저 볼게. 산술 평균. 나이 산술 평균이 우리가 계속 자연스럽게 써왔던 평균이 저 산술 평균이었지. 내가 시험을 봤는데 수학이 100점이야. 그리고 국어가 90점이었어. 나 얘는 평균이 몇 점? 그치, 95점. 그거 어떻게 구했냐면 둘을 가지고 반으로 더해서 두 개를 가지고 더해서 반으로 나눠주는 거. 둘을 가지고 더해서 반을 나눠주는 저런 평균이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써왔던 평균인데, 얘 이름이 바로 산술 평균이었던 거지. 그래서 수식으로 쓰자면, A가 있었는데, 양

양수였고 B가 있었는데 양수였어. 우리 그때 산술평균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 둘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거. 얘 이름이 산술평균이야. 근데 갑자기 우리 1학년 때 뭐가 등장했냐면 새로운 평균식이 하나 더 등장을 했어. 얘 이름이 기하평균이지. 그래서 우리 기하평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었냐면 A도 양수고 B도 양수였다. 근데 둘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둘을 곱해서 루트 씌워주는 거. 이게 기하평균이었어. 그래서 산술평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평균식들이 등장을 했고, 그래서 산술평균이 우리가 알고 있는 둘을 더해서 반으로 나눠주는 평균이었다면 기하평균은 둘을 곱해서 루트 씌워주는 평균이 기하평균이었지. 근데 그 각각에 대한 의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 저둘 사이의 관계식이었어. 우리 산술평균이 항상 기하평균보다 어땠지? 무조건 크거나 같았었지. 이제 관계식으로 만들자면 둘을 더해서 반으로 나눈 식이 둘을 곱해서 루트 씌운 애보다 항상 크거나 같았다? 내가 지금 항상이라 그랬거든? 그 얘기는 AB가 양수라는 그 조건만 만족시킨다면 어떤 AB든지 간에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이란 얘기지. 나 우리 항상 성립하는 등식은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이름이 절대 부등식이었어, 1학년 때. 그래서 요 산술기하 사이의 관계가 대표적인 절대 부등식 중 하나였던 거지. 근데 보통 우리가 예를 가지고 문제 풀 때는 이 상태로 풀면 분수라서 좀 번거롭잖아. 그래서 양변에다가 1을 곱해서 두 개를 가지고 더한 것은 항상 크거나 같다. 두 배의 루트, 두 개의 곱. 보다라고 표현을 했을 거야. 그리고 등호 성립 조건도 중요했던 거 기억나? 우리 저 등호는 언제 성립했더라? 등호. AB가 어떨 때? 그치, 같을 때지. 그래서 small A하고 small B가 같아지는 그런 순간에 등호가 성립했어. 근데 얘가 좀 문제가 낯설었던 게 갑자기 X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양수였대. 그런 조건을 주면서 이런 애들을 둘 더한 거에 최소값을 구하래. 우리 이럴 때에는 둘을 가지고 더한 것은 두 배의 루트, 둘 곱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근데 계산했더니 루트 값1 나오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2가 돼.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합에 대한 최소값을 물어보거나 곱의 최대값을 물어볼 때에는 이거 산술기하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산술기하 문제는 산술기하라는 걸 눈치채는 게 어렵다. 그래서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오늘 뭐 했나 정리 한번 해보자. 그림자 그리기 너무 중요해. 나 우리 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때는 삼각형 예쁘게 그려서 조건 채워놓고 나면 훨씬 더 쉽게 느껴질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을 변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도 우리가 각보다는 변이랑 친하잖아. 특히 삼각형 이름 물어보거나 그럴 때도 변으로 고치는 관계식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였어.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다음 시간에 보자. 안녕.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올림포스에서도 함수의 활용 전문화에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은 자료실에 있는 고난도 기출 문제들 여러분들 다섯 개 먼저 고민해 보고 오시고요. 자, 이번 시간은 기출 박살내기, 아무래도 다른 단원들의 기출들에 비해 도함수의 활용 기출 문항들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함께하는 문제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앞선 올림포스를 열심히 잘 공부했더라도 지금 함께하는 고난도 문항을 풀어내는 것이 당연히 힘들 겁니다. 그래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풀어내지 못한다고 해도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우선 한번 고민하고 해설 강의 듣고 다음번에 두 번, 세 번 보고 나면 그때는 이제 학교 시험이든 혹은 모의고사 수능이든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도함수의 활용, 우선 미분, 이 끝이 나면서 기출 경향을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분계수와 도함수라는 앞에 소단원이 하나가 있었고요. 뒤에 도함수의 활용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미분계수와 도함수가 여기까지거든요. 미분계수와 도함수에서 항상 수능에 두 문항이 출제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2점짜리 문항이 한 개, 그리고 곱의 미분법에서 3점짜리 문항이 하나, 그래서 2점짜리 하나, 3점짜리 하나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근데 이제 도함수의 활용으로 오면 여기에서 이제 세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우리가 앞선 대수 과목에서는 각 단원들이 좀 독립적이고요. 네 문항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출제가 되지만 이 미적분 1으로 넘어오면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는 두 문항, 미분에서 다섯 문항, 적분에서 네 문항, 그래서 합쳐서 11문항이 출제가 되는 출제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도함수의 활용을 보았을 때 자주 출제되는 유형은 누구 보여요? 함수의 극대와 극소 보이죠? 여기에서 이제 3점짜리 문항이 하나. 그래프 개형 추론.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 추론이 고난도 문항으로 4점짜리가 하나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주제, 접선의 방정식, 방정식과 부등식, 그리고 속도와 가속도 이야기 중에서 어렵지 않은 4점짜리 문항이 하나가 출제가 되니 보통은 다섯 문항이 2점, 3점, 3점, 그리고 쉬운 4점, 어려운 4점까지 이렇게 다섯 문항이 골고루 출제가 된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2점, 3점, 3점까지는 맞출 수 있어야 되고요. 맞춰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4점짜리 쉬운 것 먼저 푸는 것 집중하셔야 되고요. 여기까지 되었다. 그럼 난 1등급, 2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번 시간 함께하는 고난도 문항들을 도전하셔야겠죠. 들어가 봅니다. 자, 첫 번째 기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기출 문항들은 그래도 단답형 문항들이거든요. 저 오답률이 전부 다 80%에 육박하는 문항들이에요. 넘어가는 문항도 있고요. 2022 4학년도 수능 수학 20번 문항입니다. 사실 계산 과정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문항도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왜 그러한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가 루트 2보다는 커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fx 위에 점 0,0이 있어요. 얘가 원점을 지난다는 거죠. x에 0 넣었을 때 f0이 0인 건,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접선 이야기가 나오니까 접점은 주어졌어요. 나는 기울기만 알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 1. f'x. 도함수 구해봅시다. 시작!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가 되고요. f'0이 2니까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접선입니다. 그래서 접선 L은 Y는 2x 되겠습니다. 근데 Y는 2x가 곡선 Y는 fx와 만나는 점 중에서 원점 말고 A에서 한 번 더 만난대요. A에서 한 번 더 만나는데 그때 곡선 Y는 fx 위에 점 A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 이런 거야.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있잖아요. 아, 여기에 3차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봐. 기울기가 2인 직선을 딱 그는 거예요. 접선을 그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말고도 또 하나가 만나더라는 거죠. 근데 이거 언제 만나니? 라고 했을 때 이건 연립해서 풀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교점에서 x좌표의 합 이 정도도 알잖아요. 그치? 그래서 만약에 스텝 2 언제 만나는지 점 A를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0에서 접선을 그었으니까 0 더하기 0 더하기 네모가 3차 항분의 2차 항 부호 바꿔서 A 되니까 아 여기가 A, FA네요. 이렇게 된 거야.

물론 확인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fx가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2x이니까 그냥 우리가 여러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고요. 얘가 2x랑 만나는 순간이잖아. 얘가 y는 2x니까. 그러면 2x랑 2x랑 없어지고 깔끔하죠? x제곱 묶어내고 x-a는 0 되니까 아, x는 0에서 접해요. 그리고 x는 a에서 다시 만나요. 이런 이야기죠. 됐죠? 그래서 a,f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알아. 근데 뭐라고 했어요? 이때 접선을 긋는다는 거야, 또. 접선을 쫙 그었는데 이게 지금 X축이 여기 있잖아요. X축이랑 만난다는 거죠. O, A, 여기가 B인 거야. 여기까지 어렵지 않잖아. 다만, 선생님, 점 A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또 구해야 되겠네요.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당황했던 거야. 여기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X절편 구해야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문제를 크게, 전체를 우선 다 읽고 나서 큰 그림을 스케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을까? 점 B라고 하자. 점 A가 선분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일 때 이게 중요한 거야. 저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여기 X축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원을 우선 한번 그려봐. 여기가 O예요. 근데 O에서 기울기가 2인 접선을 직선을 딱 그었더니 여기가 지금 A잖아요. 근데 접선을 딱 그었더니 얘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렇게 그었더니 이런 식으로 짠! B에 딱 꽂혔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도형에 대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뭘 찾을 수 있어야 돼? 얘가 수직이라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돼. 왜? 원에서 지름이 있고요. 딸려 하나 빵! 잡는 순간 제가 무조건 수직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였느냐? 스텝 3. 바로 얘입니다. 직선 OA와 누가? 직선 OB가 AB죠. AB가 수직으로 만납니다. 그러니 기울기의 곱이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얘가 X좌표가 A잖아. 근데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데 왼쪽은 기울기가 얘 기울기 2야. 그러면 직선 AB의 기울기가 얼마야 된다는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F 프라임 A가 누군데?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2A 제곱 플러스인데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러니 A 제곱은 얼마? 2분의 5군요. 얘를 찾을 수 있느냐? 이제는 끝났습니다. 선분 OA의 길이와 선분 AB의 길이의 곱을 찾으라고 했는데요. 계산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건 1대2. 여기가 A야, 여기는 2A야. 이렇게 되잖아.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1대2 하면서 여기가 이제 4A가 되는 거거든. 물론 중학교 때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보면 이런 성질처럼 배운 적도 있어요. 소. 위에 있는 둘을 곱한 것은 높이와 밑변을 곱한 것과 같다. 소, CO자랑 O자랑 얘들의 곱이 일정하다. 이런 걸 이제 공식처럼 외운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근데 공식이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전부 다 닮음에서 비례식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OA랑 AB 그냥 구하면 되잖아요. 1대 2대 루트 5. 얘는 뭐야? 루트 5A고요. 1대 2대 루트 5. 2루트 5 곱하기 A입니다. 따라서 내가 구하는 건 곱은 10 곱하기 a의 제곱이고요. a 제곱이 2분의 5야. 정답은 25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예요.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접선의 방정식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문제를 혹시라도 풀어내지 못한 친구라면 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몰랐기 때문에 못푼게 아니야. 뭘 몰라서 못푼 거야? 마지막 도형의 성질을 사용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점 A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아 선분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일 때 그럼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다시 복습한다라고 해도 이 전체에 대한 오답 정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한 문장에 대한 발상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발상 노트에 이 부분을 적어놓고 아 도형에서 이러한 성질들을 써먹었어야 한다는 걸잘 기억해 두시면 다음번에는 이 부분을 해석해낼 수 있겠죠.

풀이 과정은 거의 없는 거 보이죠? 자, 첫 번째 문항. 2024학년도 수능 수학 20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까요? 2025년 5월 학력 평가 수학 21번입니다. 요즘에는 21번 문항이 뭐 여러분들 치러내는 이제 수능과는 아예 문항 배치 자체가 다르죠. 근데 21번 문항에서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는 문항들이 자주 출제가 되었어요. 최고 차량의 개수가 1이고 F형 0인 3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스텝 1. FX는 말이야. 최고 차량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상수항이 0인 거죠. F형이 0이야. 그러니 AX의 제곱 더하기 BX 뭐 이 정도로 쓸 수 있을 거고요. FX는 X를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는 것까지는 뭐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곡선 Y는 FX와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이런 거예요. GT라고 하자. 어? 가로줄 그어서 교점의 개수를 판단하는 거네요. 어렵지 않잖아. 그럼 우선 GT라는 애를 먼저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되겠지. 생각. Y는 FX가 계속 극값을 갖지 않고 증가하는 이런 모양일 수도 있고요. 혹은 Y는 FX가 극값을 갖는 최고차항의 개수와 양수인 3차 함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치? 근데 위와 같은 상황이면 Y는 FX, FX가 1대1 대응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로줄 어디에 끄어도 교점이 항상 하나니까 얘는 GT가 1인 상수함수입니다. 이 상황은 이해하죠? 상수함수인 거야. 당연히 111111111 상수함수니까 연수이기도 하죠. 근데 GT 더하기 GT 마이너스 4. 여기 상수함수 1. 얘도 상수함수 1. 그러니까 얘는 불연속.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수함수니까 당연히 연속이지. 아, 이 경우는 안 되는 거네. 그러니까 극값을 갖는 3차 함수라는 거죠, 우선은. 우선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스텝 2 넘어가서. 그렇다면 얘를 한번 해석해 볼까요? 극값을 갖는 3차 함수 fx입니다. 근데 생각해봐. 여기 극소값을 지날 때 얘가 y는 small m이라고 할까요? 극대값을 지날 때 얘가 y는 large m이라고 합시다. 이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 이 정도는 알아요. t가 m보다 작을 때부터 m이 되고 라지 m과 스몰 m 사이 라지 m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얘 gt라는 애는 말이야. 자, 스몰 m보다 아래에 있어요. 교점 몇 개? 한 개. 스몰 m이 되면 교점이 두 개. 스몰 m과 라지 m 사이 세 개. 그리고 라지 m일 때 두 개, 다시 한 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gt는 말이야. t가 m일 때 스몰 m, 라지 m 두 번 불연속입니다. 이 상황은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누가 등장을 하냐면 GT 말고 G에 T-4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GT는 뭐야? Y는 FX랑 Y는 T 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지. G에 T-4는 뭐야? Y는 FX랑 Y는 T-4가 만나 생긴 교점의 개수야. 아! 이제 내가 관찰할 건 말이야. Y는 FX와 누구? Y는 T. Y는 T-4. 얘가 만나 생긴 교점이 몇 개 생기는지 그 합을 구하는 거야. 합을 구하는 거야. 응? 그러면 얘 생각해볼까? 얘가 Y는 FX잖아. Y는 T라는 애가 있으면 걔보다 네 칸 밑에 있는, 그러니까 선, 직선 두 개를 생각하는 거예요. 직선 두 개. 근데 여기 봐봐. Y는 스몰 m. 만약에 T가 스몰 m까지 왔어요. 그 밑에 있으면 직선 두 개 있을 때 교점이 한 개 한 개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위에가 딱 걸치는 순간 두 개 한 개 되니까 합이 3이지. 여기 올라가면 어? 세 개 한 개 되는 거 보이죠? 근데 이게 언제가 문제냐면 이런 때가 문제야. 여기가 Y는 M 플러스 4. 이때도 교점의 개수 변하는 거 맞지? 여기에 땅 걸치면

간격이 충분히 크다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불연속이 두 번밖에 안 생깁니다. 이랬지. 느낌 와요? 이 정도는 좀 직관적인 센스가 필요합니다. 스텝 3예요. 불연속이 두 번밖에 안 생깁니다. 그건 언제 가능한 이야기야? y는 fx가 있으면 여기 아래에 y는 small m. 그리고 여기 네 칸 올라가서 여기가 y는 m 플러스 4여야 해. 선생님,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교점이 t가 m보다 작을 때, 그리고 m 플러스 4가 되었을 때, 이런 거야. 처음에 이 밑에 있을 때에는 얘가 두 개죠. 여기 gt 더하기, 이렇게 될까요? 여기에서 gt랑 g의 t 마이너스 4, 얘를 따로 해봅시다. gt랑 g의 t 마이너스 4. 그럼 여기 밑에 있을 때에는 한 개, 한 개. 그래서 합이 몇 개? 두 개. 스몰 m에 딱 걸리면 두 개, 한 개. 합이 몇 개? 세 개. 조금 더 올라가니까 이제 세 개, 한 개. 그래서 합이 네 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짠! 걸리니까, 어? 두 개, 두 개. 뭐야? 얘보다 조금 더 가니까 한 개, 세 개. 어? 계속 연속인데? 아니지. 언제가 있어요? y는 n 플러스 8이 있어요. 여기에서 좀 더 가서 여기 n 플러스 8까지 가면 위에서는 하나, 밑에서는 두 개, 그래서 합이 세 개가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한 개, 한 개가 되죠. 합이 두 개, 이렇게 했어요. 따라서 불연속인 순간, 오케이, 얘들이구나. 이게 0이랑 a라는 거죠. 얘가 0이야? 4야? 8. 얘가 A야. 자, 이 상황입니다.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이제 FA의 최소값을 찾아. F8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뭐야? 유일하지 않아? 아, 문제는 여기가 얘가 Y는 0인데 F0이 0이잖아. 그러니까 왼쪽이 0인지 오른쪽이 0인지 모른다는 거지. 이제 마지막 스텝 4로 갑니다. 극소값이 0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얘가 y는 fx인데 첫 번째 케이스 뭐야? 왼쪽 얘가 0일 때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 이번에는 극소값이 여기가 원점 이런 경우죠. 근데 보나마나 f8이니까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8칸 갔을 때 함수값이잖아요.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8칸 갔을 때 함수값이잖아. 그러니까 누가 더 크니? 그러면 오른쪽이 더 클 거예요. 얘는 쭉 올라만 가니까 이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러잖아. 그치? 그래도 이제 이 상황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지금 0에서 x축으로 만나죠. 접하는 순간 여기가 언제일까? 라고 했을 때 이제 비율관계를 쓰려면 그래도 분수 안 나오게 3k 이 정도를 잡아야 되겠지. 그럼 k에서의 극대값이 얼마? y는 4가 됩니다. 가 되고요. 그러면 fx는 누구야? 얘는 x라는 인수 하나, x-3k라는 인수가 둘인데 fk는 k 곱하기 x, k 곱하기 4k제곱이죠? 4k제곱. 얘가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수 k를 찾으면 k는 얼마? k는 1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의 생각, fx는 얘는 x 곱하기 x-3의 전체 제곱이잖아요. F8 구해보세요. 얘는 8 곱하기 5의 제곱해서 200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우. 얘도 그냥 3K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를 뭐 마이너스 3K라고 쓰셔도 돼요. 그럼 결국에 1대 2 하면 마이너스 2K에서 극대값이 Y는 4야 가 되니까 얘도 FX는 누구야? 이제 X가 두 개, X 더하기 3K가 하나 있고요. F-2K는 4K제곱 플러스 곱하기 K. 얘가 4인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양수 K 하면 K는 1.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는 FX가 얘는 X 더하기 3에

x제곱이 있으니 f8은 누구야? 얘는 11 곱하기 8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11 곱하기 64니까요. 당연히 최소값 200 정답 되겠습니다. 우선 3차 함수의 그래프와 가로줄을 그었을 때 교점의 수로 관찰하는 일인데요. 근데 이제 GT 말고 G의 T-4까지 나오니까 둘의 합을 상상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둘의 합을 생각하면서 불연속인 점이 딱두번 나오려고 하면 그러면 아, 극대와 극소의 간격, 차이가 4여야 한다는 센스를 발휘해야 뒤에 문제들이 쭉쭉 풀어지겠죠. 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율관계를 적용해서 계산량은 좀 줄였어요. 그래도 뭐 여기엔 직관도 들어가고 그리고 비율관계도 사용하고 이렇게 우리 기술들을 좀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2020년 3월 학력평가 수학 나용의 21번입니다. 지금 구조를 좀 볼까요? GX가 2차 함수예요. FX는 3차 함수거든요. 근데 이제 합성함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G 합성 fx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얘는 2차에 누구를, 3차를 합성을 하면 이게 몇 차가 되냐면 6차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3차, 4차들을 주로 다루지 5차, 6차들까지 가면 이렇게 계산하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합성해서 6차가 나오면 이건 이렇게 풀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그럼 뭐라 하는 거야? 여기 안에 들어있는 fx를 치환하라는 거야. t라고. 그러니까 fx를 t라고 하자 이렇게 갈 텐데. 그러면 fx를 t라고 치환하는 순간 여기 안에 들어가는 fx에서는 범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요. 근데 2차 함수에서는 얘도 범위와 누구 대칭성들이 항상 중요한 역할을 가져요. 그러니까 fx를 t라고 하자라고 하면 결국에는 gt로의 상황이 바뀔 겁니다. 이게 스텝 1이에요. 합성함수를 생각하자 이런 거죠. 근데 GT라는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얘는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0이잖아. 누가 따라와야 돼요? T의 범위가 따라와야 돼요. 근데 생각해봐. FX는 말이야.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도 얘가 3차 함수인 이상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아니야? 그치? t의 범위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야. 그냥 모든 실수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실수에서 2차 함수를 해석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이걸 관찰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는 차근차근 조건들을 뜯어봅시다. 스텝 2. 자, fx는 몇차 함수? 3차 함수. 근데 fx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은 서로다른 세 식을 갖는다라고 했으니 y는 fx와 누가 x축이 몇번 만난다? 교점이 3개라는 거죠. 근데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니까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일 때도 있고요. 아니면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일 때도 있고요. 이 중에서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근데 조건 나와 조건 다가 결국엔 중요하겠죠. 스텝 3입니다. 조건 나를 봤어요. G 합성 fx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하자는 거야. 근데 fx를 치환하고 나니까 gt잖아. 그럼 양의 무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최소값을 묻는 거니. t-3의 전체 제곱. 플러스 1이잖아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얘가 y는 gt인데. 꼭지점, 얘가 3,1인 거야. 그러면 얘가 최소값을 m이라고 했으니까 우선 m은 얼마야? m은 1이네요. 그러면 gt가 1이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이 두개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야. 우선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얘가 3이잖아요. 누가? T가. T는 누군데? FX지. 아, FX는 3. 이라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입니다. 라는 이야기야. 그럼 무슨 이야기야? Y는 FX와 누가?

Y는 3이 몇번 만난다? 두번 만난다. 이런 거네. 교점이 두 개라는 거네. 교점이 두 개야. 근데 극값을 갖는 3차 함수니까 언제 교점이 두개 생기는지 알잖아. 극대나 극소 지날 때잖아. 그럼 y는 3. 극대값 알려주는 거네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알수 없지만 극대값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마지막 스텝 4. 조건 다를 해석하러 갑니다. G합성 fx예요. gt잖아. 그러니까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0인데 얘가 17이 된대. 얘가 17이 된다고? 그럼 결국에 넘기면 마이너스 7될 테니까 t 마이너스 7 t 플러스 1 얘가 0인 거잖아. t가 누구라고? fx라고. fx는 7 또는 fx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이게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인 줄 알았는데. 해석 y는 fx와 누가? y는 7이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이 그때 교점이 3개 생깁니다. 이런 거죠. 근데 극대값이 3이라는 걸 알아요. 얘는 y는 7, 3보다 위에 있잖아. 교점이 무조건 몇 개야? 한 개야. 그럼 y는 마이너스 1이 교점이 몇 개가 돼야 돼? 교점이 두 개가 돼야 돼. 와우! 무슨 말? 얘가 y는 마이너스 1이구나. 얘가 y는 마이너스 1이구나. 끝까지 그래프의 개형이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극대값이 3이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를 알려주고 있는 조건들입니다. 합성함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때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치환하고 나서 함수의 그래프에서 교점의 개수로 관찰을 해주셔야 하고요. 극대값이 3,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둘의 합을 구하세요. 정답 2 되겠습니다. 극대값이 3, 극소값이 마이너스 1 읽어낼 수 있느냐? 2020년 3월 학력 평가 수학 나영의 21번 문항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2024년 6월 모의평가 수학 21번이에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스텝 1. fx는 말이야. x의 4제곱? d는 몰라요. 근데 가능한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 전부 다 그릴 수 있어요? 뭐이 정도면 바로바로 떠올라야지. 그냥 아래로 볼까 2차 함수처럼 생긴 애도 있고요. 미분 계수가 잠깐 0이 되었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간 애도 혹은 왼쪽에서 극값이 오른쪽에서 미분 계수가 0이 된 애도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아니면 어떤 애도 있어요. 극값을 3개 갖는 애도 있죠. 극소 2개, 극대 하나. 왼쪽이 많이 내려간 애도 있고요. 4번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높이까지 올라 내려간 애도 있습니다. 5번. 그리고 오른쪽이 많이 내려간 애도 있겠죠? 6번입니다. 얘들이 y의 fx. 그냥 대략적인 가능한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에요. 오케이. 근데 조건 가를 봤어. 미분 계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보통 저런 부등식에서요. 최대, 최소 항상 걔네들 경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 나타나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이거나 0인 애들 중에서 가장 큰 애가 2다 이런 거야. 가장 큰 애가. 여기가 2네. 오른쪽 얘가 2죠. 여기 오른쪽 2이고. 얘도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2네요. 그래서 가능한 그래프 개형들입니다. 조건 가. 됐어요. 근데 이제 조건 나를 봅시다. fx는 k라고 했어요. 저는 4차 방정식이거든요. 그냥 fx 자체가 4차 함수니까. 근데 4차 방정식에서 보통 우리 함수의 그래프들을 다루는 건 이게 x

학교가 허수인 애들 다루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4차 함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실수 X라는 것들을 그냥 전제하고 바라봅시다. 그래서 4차 방정식의 실건들 중에서 이게 집합이니까 난 서로 다른 애들을 원소만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많이 보던 형태로 서술하자면 4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 이상이 되도록 하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스텝 2. Y는 FX와 Y는 K. 교점이 3개 이상 생긴다. 이 되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은 3분의 8입니다. 라고 했으니 결국에 K가 3분의 8일 때는 3개가 된다는 거죠. K가 3분의 8일 때에는 3개 이상이 된다는 거지. 이런 이야기야. 이제 안 된 애들을 지워봅시다. 1번. 어떻게 가로줄을 그어도 교점이 3개가 될 수가 없어요. 2번도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3번도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얘들은 다 탈락이에요. 그럼 4, 5, 6. 얘는 교점이 3개 이상 될수 있죠. 얘는 4개 되는 순간도 있으니까. 얘도 4개 되는 순간 있습니다. 얘도 4개 되는 순간 있습니다. 오! 이런 애들은 이제 가능해요. 근데 3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K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최소값 이상도 생각해보자. 교점이 3개가 되는 바로 이때 얘가 Y는 3분의 8이네요. 근데 이건 교점이 0개에서 2개로 왔다가 4개로 가는데 최소값 삑 최소값이 없어요. 왜? 교점이 2개에서 4개로 바로 넘어오잖아. 여기가 만약에 Y는 네모라고 해봐. 그럼 네모보다 위에서 꺼야 되잖아. 근데 네모보다 큰애 중에서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니 가능한 모양은 4번과 6번 이두 가지밖에 없네요. 자, 이러한 것들이 머릿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매번 그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한다고 제가 전부 다 그려드렸지만 이게 4번 아니면 6번이야라는 걸 알았으니 이제 스텝 3로 오죠. 스텝 3. 왼쪽이 많이 내려온 경우 y는 fx. 얘가 4번 경우였어요. 극소값 중에 큰 애가 3분의 8입니다. 그리고 이때 오른쪽이 2예요. 자, 6번 경우 이번에는 오른쪽이 많이 내려온 y는 fx이고요. 극소값 중에 큰 애가 3분의 8.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극소가 되는 여기가 2입니다. x는 2야. 이렇게. 근데 우리한테 어떤 조건이 더 남아 있냐면 f0이 0입니다. 와 그리고 f'1이 0입니다. 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순간 여기가 1일까요? 여기가 1일까요? 여기가 x가 1이 될까요? 아니면 여기가 1이 될까요? 이런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래에 있는 애는요. 여기 f'1이 0이 될 수는 있어요. 후보가 두개 있잖아. 미분계수 0이 되는 애는. 근데 f0이 0이라고 했는데요. 1보다 오른쪽을 보면 전부 다이 직선 y는 3분의 8보다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f0이라는 애는 3분의 8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삑! 모순 안 되는 거지. 그럼 얘? 4번밖에 안 되네. 맞아. 이게 0밖에 안 되는 거야. 물론 답을 찾는 건 그래프 개형이랑은 이제는 관계가 없어요. 누가 1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알수 없는 거야. 하지만 내가 변화율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바라본다면 만약에 여기가 1이 될수 있나? 여기가 x는 1이 될수 있나? 그러면 올라갔다가 이 거꾸로 가볼게요.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여기가 지금 한 칸인 거야. 한 칸. 근데 한칸더 가면 x는 0이 있겠지. x는 0은 저 위에 있어요. 이게 변화율이야. 여기에서 빨리 내려오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와. 그러니까 이한 칸과 이한 칸을 놓고 봤을 때 왼쪽에서 한 칸이 훨씬 함수값이 많이 변한다고. 그러니까 f0은 저 위에 3분의 8보다 저 위에 있어요. 얘는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x는 1이고요. x가 0인 곳. 뭐 0,0이 뭐한 이쯤에. 이런 곳에 이제 원점이 있겠지. 이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근데 우리 이제 식을 가지고 계산하는 건
그래프 기형이랑 관계가 없죠. 이건 그냥 좀 직관적으로 이제 그래프 기형에 대한 감각, 변화율에 대한 감각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이제 fx를 어떻게 식을 세울까? 이런 거야. f0이라는 조건, f'12이라는 조건, 이런 조건들보다 x, y는 3분의 8에 접해요. x는 2에서. 이게 훨씬 강력한 조건이야. 여기에서 접합니다 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가져가겠다는 거지. x-2라는 인수가 두 개 있어요. 얘는 언제 만나는지 모르지만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2차식 2차 곱하기 2차 플러스 3분의 8 이렇게 잡아주셔야 x는 2에서 3분의 8에 접합니다. 깔끔하게 오는 거예요. 정리. 이제 f0은 0 넣어봐. 4배의 q 더하기 3분의 8 얘가 0이야. 그러니 q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 되겠죠. f'x는 이건 곱의 미분법 써야 되겠네요. 2배의 x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2x 플러스 p f'1은 1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2배의 1 더하기 p 더하기 q가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1 넣으면 얘는 2 더하기 p 이렇게 했죠. 얘가 0인 거야. 그치? 그럼 마이너스 여기 3분의 1 나오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2p 플러스 2 플러스 p 얘가 0입니다. p는 얼마야? p는 3분의 4야. 자, pq 전부 다 알았어요. pq 알았습니다. 따라서 f3을 구하세요. f3은 3 넣죠. 그러면 9 더하기 3p 더하기 q 더하기 3분의 8이야. 근데 p가 3분의 4고 q가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9 더하기 4 더하기 2 그래서 정답이 15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있어요. 가능한 모양들을 쭉 전부 다 그려봤어요. 미분계수가 0 이하인 실수의 최대값은이다. 가능한 이들을 다 찍어봤죠. 근데 y는 fx랑 y는 k가 교점이 3개 이상 생겨야 된대. 따다당 위에 게 탈락인 거고요. 그런 k의 최소값이 존재해 5번도 탈락인 거야. 그러니까 4번, 6번밖에 없어요. 4번, 6번 가능한 모양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이제 가능한 모양 두 개만 뜯어서 봅니다. 근데 f'1이 0이고 f0이 0? 어? 6번은 안 돼. 4번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식을 잡아서 끝나는 거죠. 사이의 변화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 함께 할 마지막 문제. 2025년 최근에 치러진 9월 모의평가의 수학 21번입니다. 사실 이 문항이요. 2024년 9월 모의평가 21번과도 사실 구조적으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쌍둥이 문제. 오마주. 그렇죠? 다만 이때는 정수 조건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실수 조건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2024년 9월 21번 할 때 정수 조건에서는 이게 딱 그래프로 풀리는 문항들이 아니라 이제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지만 이게 모든 실수 이야기로 가면 그래프의 모양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강조를 했던 것이 그 다음에 그대로 나온 거죠.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이게 다른 문항들과 좀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 부등식이 갖는 어떤 의미들을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왼쪽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 오른쪽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들의 모양이 딱 보이질 않아. 그래서 식들을 변형해야지만 그래프들 사이의 관계로 이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어집니다. 무언가 내가 요령으로 아니면 내가 직관으로 사고하기가 힘들다면 전공법으로 돌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발상들을 시도는 해보되 안 되면 미정계수 잡고 그냥 전공법을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래야 모양들이 또 보이기도 하거든요. 스텝 1 들어가 봅시다. fx는 누구야?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예요.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야. 근데 부등식을 봤더니 F'X와 FEX가 보입니다. 선생님, 지저분하네요.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막상 하고 나면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 역시 평가. 문제 좋은 거야. 미분해 봅시다. 3AX의 제곱,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결국에 나는 F'10의 값을 알고 싶으니까 얘가 필요하잖아요. 잘 생각해야 돼. A와 B만 구하면 끝난다는 이야기야. F'X만 구하면 F'10 구하는 거니까 이 C는 필요가 없고요. AB만 구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FEX는 누구야? X자리에 EX 넣으니까 8X의 세제곱 플러스 4A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야. 오케이. 이제 알았어. 주어진 부등식 그대로 2분의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플러스 X제곱 빼기 예, 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누가? 2분의 2X분의 8X의 세제곱 플러스 4A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얘보다 X4제곱이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온 거지. 자, 이 부등식을 찾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잊으면 안 돼. 내가 구하는 건 뭐야? 여기 있는 A와 B 얘네들. 여기 있는 A와 B 얘네들. 얘네들인 거야. 조금 더 모양을 바꿔봅시다. 정리. 자, 정리하고 나면 얘는 2분의 5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에 여기에 빼기 4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2X로 약분하면 4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모양 같이 만들었어요. 자, 이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얘들을 관찰하면서 내가 원하는 모양들을 찾아나가 봅시다. 내가 원하는 애는 얘잖아요. 얘잖아요. 아, C는 없죠? C는 없지. 얘 빼기, 오케이, F0이니까 얘가 없죠. 오케이. 이렇게 모양이 왔어요. 그럼 쟤를 찾아내기 위해서 왼쪽에서의 부등식을 하나를 풀 거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서의 부등식을 또 하나 풀 거예요. 자, 1번 부등식부터 가보자. 1번 부등식. 두 배예요. 그러면 5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빼기 4가 작거나 같습니다. 누구보다. 8x의 제곱 플러스 두 배의 2ax 플러스 b 얘가 필요하다며? 얘가 필요하다며? 어, 그치. 넘어가는 순간 2ax 플러스 b는 말이야. 작거나 크거나 같습니다. 누구보다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4보다요.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이제 2번 부등식 풀어봅니다. 2번 부등식이 쉽지. 2ax 플러스 b는 말이야. 작거나 같습니다. 누구보다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이제 알았다. 2ax 플러스 b는 누구보단 크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누구보다 작거나 같아요?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면 돼요. 2차 함수와 그래프, 4차 함수의 그래프 사이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조금만 센스를 더 발휘해 주자면 좌변, 우변 각각의 변들에 4씩 한번 더해봐요. 그런 모양이 좀더 깔끔해질 것 같은데? 4를 더하는 순간 마이너스 3x제곱 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누가? 2ax 더하기 b 플러스 4가. 자, 오른쪽은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4가 됐는데 어?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뭘까? 아, 이렇게 바꾸고 나면 얘가 x-2의 x제곱-2의 전체 제곱이잖아. 얘는 x 플러스 루트 2와 x 마이너스 루트 2가 각각 두 개씩 있는 이런 구조잖아. 따라서 스텝 3입니다.

끝났어요. 뭐 미분하고 이럴 것도 없어. 위로 블록한 이체 함수 y는 마이너스 3x 제곱보다는 위에 있고요. 그리고 x축과 두 번 접하는 마이너스 루트 2와 플러스 루트 2에 접하는 4차 함수가 있습니다. 얘가 y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4예요. 근데 이 사이를 지나는 직선은 짜자잔 짜자잔 짜자잔 짜자잔 오케이 얘가 바로 y는 2ax 플러스 b 플러스 4야. 이렇게 됐지. x축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a는 얼마야? a가 0이죠. b는 얼마야? b는 마이너스 4입니다. f 프라임 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4야 f 프라임 10은 깔끔하네요. 300 빼기 4는 정답 296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다시 한번 가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합니다. 지금 부등식이 하나 둘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 있는 상황인데 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한 이상 얘들은 그래프의 이야기로 넘어간다고요? 근데 주어진 상황 그 자체로서 내가 무언가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럼 전공법을 어떻게 간다고? 그냥 미정계수 놓고 간다고. 하지만 내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지 말자. 나는 f'x를 구하는 거야. a와 b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f'x랑 fex를 넣고 계산했더니 그리고 나면 어렵지 않거든요. 다만 이 문항이 학생들이 이 시험에서 공통수학, 수학원 수학도 중에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이유는 이렇게 설마 계산하라고 시켰겠어? 이런 거라고. 뭔가 저 안에 의미가 있겠지. 직관적으로,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 근데 전공법으로 가야 된다고. 전공법으로 가고 나서 이제 식들을 만들어주고 나면 그 이후에 이 상황을 그래프로 해석을 하는 거라고요. 여기서 간단한 팁은 이제 4를 더하면서 이제 계산이 조금 간단해진 센스는 있지만 이게 아니면 이제 각각의 함수들을 그리는데 뭐 이건 역시도 미분하지 않아도 뭐 인수분해만으로 충분히 이제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도함수에 활용 고난도 기출들로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 대단원 문제들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하죠.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전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원급 하나 정종영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오, 오늘은 노랑노랑으로 유랑 색깔을 맞췄군요. 어쨌든 제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지금 되게 오늘이 중요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이 내일인 시점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또 이걸 보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열린 결말로 항상 생각을 하는데 그게 되게 마음이 매해 나는 시험을 치르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같이 하니까. 근데 이제 고3 친구들도 그렇지만 고1, 2 친구들, 특히 이제 올림포스 보는 친구들은 너무너무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미리 있잖아요. 그 수능

수험장, 그러니까 치르는 곳을 한번 가보세요. 1학년 때든 2학년 때든 좋아요. 그냥 한번 가서 그냥 조용히 뭘 대단히 응원을 해야지 이런 거 말고 조용히 한번 그 분위기를 보고 오는 거 되게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 대학교를 탐방해봐야지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시합에 나가는 운동선수가 그 입장할 때의 모습을 지켜볼 보더라도 막 되게 눈여겨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선수들이 시합에 임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면 그게 우리 그 시험장에 가는 수험생의 모습과 좀 연결이 되거든요. 제가 최근에 그 전국체전을 하고 있어서 TV를 보면서 수영을 봅니다. 저는 수영을, 나 나름 소년체전에 나갔던 사람이거든. 나 서울시 대표로 나갔었어요. 서울시 대표는 보통 소년체전에 나가면 메달을 따야 됩니다. 서울시를 대표하니까요. 하지만 8등을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소년체전은 나에게는 맞지 않아.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 전국체전에 나가는 선수들이 나오더라고. 수영이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말 수영복 입고 수영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시합장에 도착해서 레인 앞에 설 때까지 그 잠깐을 위해서 체온보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카 같은 걸 입고 오는 건 나도 익히 알고 있지. 나도 그랬으니까. 그쵸? 그리고 박태원 선수 여러분 이렇게 헤드셋 끼고 오는 것처럼 그 음악 들으면서 그때 이제 그것도 좀 파급력이 있었던 건데 이번에 봤는데 세상에 장갑에 양말까지 신고 온 친구를 봤어. 그러니까 그 잠깐을 위해서 양말 신고 그다음에 장갑까지 끼고 왔더라고요. 그 체온 보호를 위한 거였겠지? 본인의 준비하는.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주섬주섬 그걸 이렇게 양말 막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통에 넣는 걸 보면서 아 진짜 그 잠깐잠깐을 위해서라도 물론 요 앞에 대기실부터의 시간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그 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운동선수들이 시합에 임할 때는 우리가 좀 당연하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시험에 임하는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생각을 안할 때가 많더라고. 근데 수능 시험장 앞에 서서 이렇게 보면은 되게 다양한 친구들을 볼수 있어요. 항상 이렇게 앞에 가서 쓱 입장하는 친구들을 보거든, 조용히. 그냥 내 마음도 응원을 보내고 하는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가서 한번 나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면 진짜 결연한 의지로 들어가는 친구도 보이고요. 엄청 긴장한 친구도 보이고요. 좀 후련해 보이는 친구도 보이고, 그냥 아주 즐거워 보이는 친구들도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 나는 어떤 모습일 거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들어갈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마음이 다져져요. 아,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다. 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저렇게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미리미리 한 번씩. 그때 돼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리 경험을 해봐야 상상을 해본 것도 사실 경험을 해본 거랑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미리미리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신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큰 수능이라는 시험도 중요하고, 시험에 임하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는 시간. 알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약간 떨리는 날이에요. 열심히 열심히 우리 문제를 풀면서 가라앉혀 봅시다. 그렇죠? 자, 14번부터 볼 거예요. 저 15번은 풀어놨기 때문에 초로록 패스할 겁니다. 자, 14번은요, 보세요. x, y 이렇게 있습니다. x에서 y로 쏘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그냥 모든 함수가 아니지. 아, 이거를 만족시킬 때. 이거를 만족시킬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뭐겠어? 조건부 확률이에요. 자, 일단 두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하는 건 우리한테 너무 부담스럽고요. 첫 번째 것부터 생각할 거야. 이것을 만족시킨대요. 중복조합입니다. 자, F4 더하기 F5가 2인 경우, 1인 경우, 0인 경우로 나눌게요. 뭐 어렵지 않아. 그냥 일일이 세도 여러분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얘가 2인 경우는 그래봐야 함수 값은 0, 1, 2, 3입니다. 그러니까 2인 경우부터 따져볼까? 0, 2, 1, 1. 2, 0. 1인 경우는 0, 1, 1, 0. 0인 경우는 0, 0.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몇 가지? 6가지라는 거 그냥 바로 찾아내도 돼요. 가장 좋은 풀이일지도 몰라. 그치? 자, 일단 이거 6가지. 기다려봐. 이렇게 나눠서 했어요. 6가지. 자, 그러면 분모는 뭘까? 설마 6이라고 한거 아니죠? 자, 우리의 기본 베이스는 얘예요. 1, 2, 3, 4, 5에서 0, 1, 2, 3을 쏠 거야. 그러면 4랑 5가 쏘는 방법의 수가 6가지라는 이야기예요. 1은 어때? 4개 중에 아무거나 쏠수 있어요. 2도 4가지, 3도 4가지,

있어. 거기에 4랑 5가 쏘는 방법이 6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4의 세제곱 곱하기 6분의 1이겠죠? 6이겠죠, 그죠? 이게 일단 분모에 깔려 있어야 돼. 이게 일단 시작. 근데 이제 나는 이거 좋아. 아, 나 일일이 나열하는 거나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머리를 많이 쓰지 않고 뭔가 결과를 얻어내는 것 같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재밌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걸 중복조합으로 풀어낼 거거든? 근데 그냥 중복조합으로 푸는 거는 너무 재미없고요. 전 이렇게 할게요. 재밌는 거 하나 해봐. 우리가 있잖아. 2일 때, 1일 때, 0일 때로 나눠서 중복조합 푸는 건 여러분 다할 거고,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얘가, 얘네 둘의 합이 2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러면 그냥 2라고 쓰고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쓰레기통을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쓰레기통을. 만약에 얘네 둘의 합이 1이면 여기 쓰레기통에 1 하나 남은 걸 집어넣으면 되고, 얘네 둘의 합이 0이면 쓰레기통에 0을 넣으면 되는 거잖아. 굉장히 획기적인 생각이죠. 그치?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F4, F5, 쓰레기통까지 각각 음이 아닌 정수예요. 왜? 여기 0이 있었기 때문에 음이 아닌 정수가 가능한 거야,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칸막이 설치하시고, 공두개가 되어서,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눈다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6가지. 괜찮죠? 그래서 여기에 6가지를 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쪽 레벨 2 이상의 문제를 좋아하는지 알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재밌잖아. 그지? 중복조합과 관련된 내용인데 확률에서 드디어 나오더라고. 쓰레기통 생산. 오케이? 남는 것이 있으면 쓰레기통에 갖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아,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 좀 재밌게 풀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분모는 찾았고요. 분 자를 찾으러 갈게요. 이것에 만족시키는 동시에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이 F4 더하기 1과 같아야 합니다를 만족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둘다 만족을 시키려면 눈에 걸리는 게 있죠. 맞아요. F4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F4를 특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F4가 0인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로 가도록 할게요. 자, F4가 0이 되면 일단 F5로 가능한 건 뭐뭐 가능해요? 0, 1, 2가 다 가능합니다. 우리는요, 함수기 때문에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정의역에 해당하는 원소들은 다 하나씩 쏴야 돼요. 그 각각이 경우의 수를, 그 각각이 무엇을 쏠지에 대한 경우의 수를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씩 일일이 확인하세요. 4가 0이라고, 4는 F4는 0을 쐈다고 결정을 했으면 5가 쏘는 방법의 수가 일단 세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1, 2, 3이 쏘는 방법으로 가야지. 그때 봐요. 2, 3. 0이니까 얘네 합이 1이야. 그럼 이거는 1, 0, 0, 0, 1, 0, 0, 0, 1, 세 가지. 이거 뭐 대단하게 가지도 않을게. 솔직히 이런 거할 때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 있는 거 누구 줄까요? 이렇게 해야지. 뭐 대단히 H 이런 거. 아니야. 자, 총 경우의 수몇 가지? 9 가지. 끝.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F4가 1인 경우. 나왜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는가 생각을 했는데 들어오기 전에 초콜릿이 들어왔구나. 뭔가 약간 사람이 생기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생각했는데 아, 초콜릿 먹었어. 와우. 여러분. 갑자기 지금 기분이 몹시 좋아서 이유가 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있었어요. 자. 뭔가 굉장히 똘똘해진 기분이었어. 커피가 아니구나, 나의 원동력이. 자, F4가 1 이렇게 나왔습니다. F4가 1이 되면 이제 F5는 어때요? 0 또는 1까지만 가능하죠? F5는 0 또는 1입니다. 그래서 5가 쏘는 방법에서 두 가지 하고 시작을 할게요. 괜찮? 5가 쏘는 방법은 두 가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F1 더하기 2 더하기 F3이 얼마가 되어야 되냐면 F4가 1이니까 합이 2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세 개한테 중복을 허락하여 다섯 개를 뽑, 네, 두 개를 뽑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걸 쓴 이상, 에헤, 칸막이에다가 공두개가 되죠.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누어 줍니다가 돼요. 조합의 수는 계산을 자주 하다 보면 얘네들 같은 애는 6이라는 거 바로 뿅 나오죠. 그래서 몇 가지? 12가지가 되어줍니다. 요거에 의해서 1, 2, 3이 쏘는 방법의 수가 결정되고, 4는 결정했고, 5가 쏘는 방법의 수까지 하면 전부 다된 거예요. 그죠? 자,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F4가 이번에는 뭐? 2를 쏴. 그러면 F5는 무조건 뭐여야 돼요? 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냥 보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썼어요. 자, 그 다음에 F1, 2, 3의 합은 4에다가 2 집어넣으면 3이 됩니다. 공은 3개, 칸막이는 2개가 되어서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10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중복 조합임을 눈치를 잘 채야 돼. 어차피 중복이 가능하고, 0,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는 거야. 뭐, 300, 111. 아, 각각 몇이 되는지가 중요하고, 합은 정확하게 3으로 유지가 되고, 요런 소스들이 중복 조합임을 눈치채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Y의 원소에 0이 있다 보니까 의미 아닌 정수애가 됐겠지. 그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면, 9 더하기 12 더하기 10 하시니까 31을 분자에다가 올려놓으면 되겠네요. 되었어. 요렇게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얼마예요? 64 곱하니까 384. 384분의 31이 되어주고요. 위아래로 더하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415. 이렇게 해주면 끝. 재밌죠? 주입식 재미, 주입식 재미입니다. 근데 얘가 여기에서 어렵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재밌잖아. 엄청 재밌지. F1, 2, 3, 4, 5에서 그죠? 그러니까 X 1, 2, 3, 4, 5에서 0, 1, 2, 3한테 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쓰레기통이라는 재밌는 요소 하나를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만족시키는 것들 중에서 다시 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F4가 둘다 있다 보니까 F4를 연결해가지고 그러려면 내가 조건을 F4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F4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누면서 F5가 무엇을 쏘고? 그에 따라 F1, 2, 3이 무엇을 쏘고 결정을 하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함수기 때문에 항상 모든 원소가 다 쐈는지에 대한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진짜 중요해. 만약에 여기에 6이 있었다면 F6은 아무도 관여하지 않고 있잖아, 어디에도. 그러면 6에, 만약에 6의 원소가 있었다면 6은 0, 1, 2, 3 중에 아무거나 쏠수 있으니까 곱하기 4. 모든 원소가 다 체크를 했는가, 다 쏘기로 했는가를 확인하셔야지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재밌죠? 어려운 문제야, 여러분. 그리고 내가 볼때 올림포스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하나 더큰 이유가 있어요. 여백이 없어, 교재에.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교재에 여백 많이 주면 페이지 막 늘어나가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요 페이지부터는 여러분들 연습장 필수예요. 연습장 갖다 놓고 연습장에다가 푸세요. 연습장에 옮겨놓고 푸는 게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우리 그 시험지 보면은 문제 밑에 이렇게 연습할 수 있도록 길게 뽑혀져 있듯이 그 밑에다가 놓고 연습장처럼 푸세요. 알았죠? 여기 풀고 저기 풀고 하지 말고. 안 그러면 이거 헷갈려. 풀이할 곳이 좀 필요하더라고. 자, 15는 했으니까요. 16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게이머 AB 중 e 스포츠 대회 결승에서 세 경기를 먼저 이기면 우승을 하는 거예요. 세 경기를 이기면 우승을 하는 거야, 그치? 자, A가 이길 확률은 3분의 2예요. 그럼 B가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지. 왜냐하면 비기는 경우가 없으니까. 맞아요. 자,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자, A가 경기를 이겼어, 첫 번째는.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우승자가 결정될 확률이야. 그러면 케이스가 나뉘어 무엇일까? 우승자가 A가 될 것인가, B가 될 것인가가 다르잖아. 우승자가 A인 경우로 갈게요. 그럼 A가 이겼어. 뭐갈 거야? 나는 우승을 기준으로, 이긴 사람을 기준으로. 그러면 A가 세번 이겨야지 이기는데, 요 마지막에 A가 이겼다는 거니까, 요 중간엔 어떻겠어요? A가 있고, 한번 이기고, B가 두번 이겼어. 마지막에 A가 딱 이긴 거지. 그리고 요 배열은 바뀔 수 있어요. 맞아? 여기까지도 픽스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여기서는? 저세번 중에서 한 번만 A가 이기면 돼요. A가 이기는 확률 3분의 2. A가 두 번은 져야 되니까 B가 이기는 확률 두 번. 그리고 마지막에 A가 한번 이깁니다. 여기에다가 적어줘야 돼요. A, A, B, B 네 개의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A가 여기서 이겨버리면 안 되잖아. 제가 여기다 선을 그은 이유는 마지막에 A가 한번 딱 이기면서 끝나는 거거든. 배열이 바뀌어도 되는 건 여기뿐입니다. 독립시행의 확률이 요만큼만 적용되고 마지막에

A가 이기는 걸 한번 적어주셔야 되겠지. 자, 두 번째 케이스는 그럼. A가 이긴 것까지는 고정인데요. 마지막에 B가 이기면서 우승이 B가 되어주는 거야. 그러면 B가 여기서 두 번은 이겨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어때요? 이 중간에 A가 한 번은 이긴 거야. 그럼 요들은 배열이 바뀌어도 되겠죠? 자, 똑같이 갑니다. 세번 중에서 A가 한번 이기고요. B가 두번 이기고요. 마지막은 B가 이깁니다. 이 확률 둘을 어떻게 더해주면 돼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 단순하게 바뀌었어. 자, 3이랑 3은 지울게. 일단 약분을 좀 하려고. 그러면 3의 세제곱이니까 27. 분의 4. 여기는요. 3 하나는 지울게. 27. 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이 둘을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7분의 6이고요. 3으로 나누어 볼까요? 9분의 2. 그래서 정답 9분의 2, 답은 2번. 요렇게 오는 문제예요. 요게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 파트 중에서 좀 재밌는 파트. 왜냐하면 마지막에 누가 딱 이기면서 끝나잖아. 그러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을 그 폼을 열심히 외우는 친구들은 이런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도 되는 건딱 여기이고요. 여기에 A가 이긴 건 이미 끝났어. 그러니까 A, B, B는 순서가 바뀌어도 돼. B, B, A도 순서가 바뀌어도 돼. 여기는. 하지만 마지막에 이기는 친구 딱 정해진 거는 마지막에 한번 곱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앞에 독립시행의 확률의 유형에서 이런 걸 다루지 않았으면 이런 부분들까지 꼭꼭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괜찮죠? 그렇군 할수 있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죠? 자, 난이도를 업합니다. 레벨 3로 가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도 17번은 괜찮아. 제가 볼때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아마도 여러분들 18번이지 않을까 싶어요. 18번.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고 19번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7번까지 열심히 하고 쉬고 18, 19를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A, B, C, D의 합이 6이에요. 자, 방정식. 음이 아닌 정수의 순서쌍을 한 개를 택할 때입니다. 그러면 일단 분모는 너무 쉽잖아. A, B, C, D 순서쌍으로 해가지고 한 개를 택한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4A 지우개 아니야, 그냥?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6개를 택합니다. 4A 지우개분해 하시면 돼요. 이제는 중복 조합이 좀 익숙해져갖고 저는 H도 잘해요 하시면 이렇게 푸시면 되고 저처럼 H에 대한 그 약간 알러지가 있다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한번 써줘. 어차피 써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어떻게 음이 아닌 정수니까 칸막이 3개 공 6개구나 하시면 06, 한셋총 9개를 배열하는데 603팩입니다로 하셔도 돼요. 어차피 얘를 쓰면 더하면 10 빼면은 1 빼니까 9, C, 6 하셔가지고 여기로 와야 되거든. 그냥 여기서 칸막이 쓱쓱쓱 설치하면 9개인데 603팩 나눈다는 식이 바로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H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는 단순 명료 빠른 걸더 좋아하다 보니까. 그죠? 의외로 얘가 더 단순 명료 빨라. 9, 8, 7, 600 사라지고 3, 2가 되어서 세 가지, 네 가지. 곱해 84. 그래서 분모 84를 일단 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들 어렵지 않잖아. 그치? 괜찮아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여기다 써놓을게. 택한 순서쌍이 A 빼기 B에다가 EB 빼기 C를 곱한 것이 0이 아니다예요. 이렇게 되잖아. 모를 때는 써봐. 이 말은 뭐야? 얘도 0이 아니고 쟤도 0이 아니야 이런 뜻이니까 우리 분석을 해보자. A는 B랑 같지 않고 EB는 C랑 같지 않아를 우리가 분자에 올려야 되는데 같지 않아를 올리는 것은 좀 어려워서 그래서 어디로 갈것 같아요? 그렇지 여집합으로 갈 거야. 여 아닌 경우로 가서 전체에서 제외시킬 겁니다. 오케이? 여로 갔다는 것은 앞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게 좋아요. 왜냐,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신나가지고 막 풀어. 우와, 풀어. 그런 다음에 정답 빡 쓰는 경우가 생겨요. 아이,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그래서 꼭 저런 거를 해놔야지 나중에 여사건의 확률로 표시한단 말이야. 자, 어쨌든 간에 가볼게요. 자, 여사건이 되면 어떻게 하면 돼? A랑 B랑 같거나

ED랑 C랑 같거나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부터 천천히 갑니다. A랑 B랑 같은 경우. 두 번째 케이스는 이걸로 간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하겠어? 겹치는 경우. 그치, 그치. 자, A랑 B랑 같게 되는 경우라고 합시다.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고작 합이 6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복잡할 거는 없어. 그러니까 A가 가능한 게, A, B로 가능한 게 음이 아닌 정수니까 0, 0이거나 1, 1이거나 2이거나 3, 3이거나예요. 그죠? 그에 따라서 C 더하기 D는 6이거나 2를 제외한 4거나 4를 제외한 2거나 아니면 0이거나입니다. 각각의 경우에서 바로 쓸게요. 얘는 어떻게 돼? 한 가지지 뭐 00이니까. 이건 너무 쉽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차례차례 가볼까? 그러면 이제 특징 파악이 되니까 6이면 어때? C 더하기 D가 6이야. 칸막이 하나에 공 7개입니다. 배열을 봐. 7팩을 6팩으로 나누니까 7가지겠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칸막이 하나에 공 넷입니다. 5팩을 4팩으로 나누는 5가지. 여기는 칸막이 하나에 공 둘입니다. 3가지. 특징 파악이 딱 되죠? 특징 파악이 딱 되잖아. 그치? 그래서 싹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몇 가지가 되느냐면 8, 8, 16. 16가지라고 표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A랑 B랑 같은 경우를 먼저 살펴보는 거야. 이렇게 천천히. 오케이? 자, 두 번째로 가요. 두 번째는 EB가 C야. 자, EB랑 C가 같다로 놓으면서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C가 뭐고 B가 뭐고 막 이걸 일일이 찾아야 되니까 은근 좀 귀찮은 나는 좀 귀찮아졌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집어넣어 버렸어. 봐요. A 더하기 EB 더하기 그러니까 B 더하기 C인데 EB 더하기 D로 쓸까? 그러면 식이 생각보다 봐요. A 더하기 D 더하기 3B가 되어서 은근 괜찮아. B가 0이면, 그러니까 C는 알아서 어차피 결정이 될 테니까 B가 0이면 A 더하기 D가 얼마면 돼요? 6이면 돼요. 느낌 와? B가 1이면 A 더하기 D가 3이면 돼요. 2가 되면 0이면 돼요.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잖아. 칸막이는 어차피 하나일 거고요. 칸막이 하나에 공 6개의 배열입니다. 7팩을 6팩으로 나누는 7가지인 거고요. 얘는 어때? 칸막이 하나에 공 3개인 거야. 4팩을 3팩으로 나누는 3가지. 여기는요. 칸막이 하나에 0인데 뭐한 가지 이렇게 쓰면 되지. 됐어? 총 합은 11. 이렇게 가요. 풀이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놓고 C는 뭐고 B는 뭐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계산할 수 있지만 아예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풀어주었습니다. 요거 잘못 썼구나, 나. 4팩을 3팩으로 나눈 4가지라고 써야 되는데 잘못 썼지, 그치? 10이다, 12. 오케이? 돼요? 천천히. 요렇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하나 겹치는 게 생기겠죠? 고려하지 않았잖아, 서로를. 겹치려면 어떻게 되면 돼? C가 EB랑 같은데, 그 EB가 A랑도 같으면 돼. 얘네들이 같고, 얘네들이 같고, 이런 흐름을 타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복잡하니까 여러분 천천히 생각해봐요. 일단 얘네가 다 0이면, 이 식은 성립해. 그지? 이거는 6이 돼. 그럼 D가 6인 거한 가지. 됐어? 아, 배열이 없네. 그치? 자, 만약에 C가 1이 되면 어때? 그때는 얘네가 다 2가 되어서 나머지 남은 하나를 D가 가져가겠죠. 2, 4, 4는 안 되니까 요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배열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겹치는 경우가 몇 가지다? 두 가지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분자 저기 있거든요. 16 더하기 12한테 2를 빼주면 되니까 여기 26을 올리면 되겠습니다.로 마무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1 빼기. 거봐, 내가 1 빼기 안 해놨으면, 신나서 42분의 13, 뭐, 이런 거 정답 쓴다니까? 나는 그럴 수 있어. 42분의 2로 나누니까 13. 빼니까 42분의 29. 정답은 그래서 얼마라고? 42분의 29, 5번이 되어주는 문제였습니다. 괜찮죠? 분명히 나는 1 빼기를 안 써놓으면, 신나서 42분의 13, 그런 다음에,

아니다, 아니다에 대해서는 생각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갔다 갔다로 바꿔서 여사건으로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에 따라서 A랑 B가 무엇이 되고, 뭐 여기는 B랑 C가 무엇이 되고, 그거 결정해가지고 풀어주시고, 다만 겹치는 경우가 있겠지? 요런 것도 살펴주시고, 요런 흐름을 좀 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재밌었죠? 재미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18번 볼 거고요. 오늘 안쉴 거예요. 쉬는 시간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이고요. 여기 오늘 문제가 신나는 상황이고, 초콜릿을 먹었기 때문에 쉬고 싶지가 않아서 바로 갑니다. 자, 18번으로 오세요. 이게 파이팅이지, 여러분. 다른 게뭐 있겠어? 우리 지금 엄청 중요한 현장에 달리고 있는 겁니다. 자, 18번 잘 읽어보세요. 자, XY에 대한 이야기 좀 허리를 걷어붙이고 있어요. 열심히 달리겠다는 뜻인 거거든. 자, XY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1대1 함수 중에서 한 개를 택한대요. 오, 분모가 쉬워. 분모가 쉽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분모가 쉽다는 건 문제가 어렵다는 이야기지. 아예 쉽거나 레벨 3로 왔는데 분모가 쉽다는 건 분자를 어렵게 하겠다는 이야기니까, 그치? 자, 1대1 함수 중에서 한 개를 택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몇이에요? 여기 1부터 결의를 다지기 위해 한번 썼어.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대1 함수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4개가 차례차례 쏘는 거잖아. 분모가 뭐가 되는 거예요? 8, 7, 6, 5. 이렇게 되겠지. 뭐, 8P4라고 쓰지 않을게요. 저 그걸 원래도 그렇게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그냥 첫 번째 원소 1아 너 누구 쏠래? 8까지. 두 번째 2아 너 누구 쏠래? 4, 뭐, 이렇게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됐어? 자,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근데, 그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이에요. 다음 조건이 이상하게 생겼어. 근데 봐봐. n이 1, 2, 3일 때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면 집어넣어 봐요. 뭔 소린지 모르겠잖아. 1일 때는 f1보다 f2가 크다. 2를 넣으면 f2보다 f3이 커. 3을 넣으면 f3이 f4보다 커. 무엇이든 간에 1일 때, 2일 때, 3일 때 집어넣으면 다 성립을 한다는 뜻입니다, 저게. 그 표현을 잘 보셔야 돼. 중 하나일 때라고 하니까 1일 때나 2일 때나 3일 때 중에 하나만 저식을 성립한다가 아니라 n이 1, 2, 3일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편할 것 같아. 오케이? 자, 두 번째로 가요.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크다 함수니까 8개 중에 4개를 뽑기만 하면 순서가 정해지는구나. 좋아, 여기까지는 마음이 편안했어. 근데 봐요. 두 번째 거 봐. 1 더하기 2가 홀수. 2 더하기 3도, F2 더하기 F3도 홀수. F3 더하기 F4도 홀수. 이 뜻이잖아, 그치? 거기서 갑자기 미궁에 빠져요. 뭔 소리지? 자, 뭔 소리지? 한번 생각해봐. 얘가 홀수면 얘가 짝수라는 거야. 자, 좋아, 좋아. 써보자, 그러면. 얘가 홀이면 얘가 짝이라는 거야. 근데 얘가 짝이면 얘는 다시 홀이어야 되겠지. 얘가 홀이면 얘는 다시 짝이어야 돼. 아, 이런 흐름을 가져가는구나. 또는, 네가 짝수면 넌 홀수야. 그럼 너는 홀수니까 네가 짝수야. 또는 그럼 넌 홀수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홀짝홀짝이거나, 짝홀짝홀이거나입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 일일이 하나씩 다 나열해 볼 생각을 할 수도 있어. 나는 이 문제는 아예 못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자, 이 위에 올라가는 경우 자체가 여러분들 올리면 20까지가 올라가요.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용기가 필요해. 어떤 문제를 풀든 문제를 풀 때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이거 보시면 해봐. 6, 7, 8 중에서 골라봐. 예를 들어, 1이면, 첫 번째 수가 1이면 두 번째 짝수는 2면 되고, 세 번째가 3, 네 번째가 4일 수도 있어. 또는 얘가 1이면 얘가 2고, 그 다음 홀수가 3인 경우 4가 있잖아. 그럼 4 말고 6일 수도 있고, 8일 수도 있어. 세 가지. 자,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1, 2는 그대로 놓고, 3 대신에 5면, 그 다음에 6 또는 8이면 돼. 이런 식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세도 여러분, 20까지니까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 그렇게 한번 20가지 다 써봐. 그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그런 도전을 해야지, 그 다음 풀이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필요성이 생긴단 말이야. 자, 그다음

프린 여러분들 생각하기 어려운 프린이니까 일단은 저를 따라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방금 전 상황을 내가 한번 나타내 볼게. 1, 2, 3, 4, 5, 7, 8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을 나타내 보자. 1 선택하고 짝수, 홀수, 짝수. 나 이런 식으로 F1, F2, F3, F4를 결정을 한 거예요. 어차피 크기 순이기 때문에 F1, F2, F3, F4 그냥 동그라미만 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봐봐. F1이 꼭 1이어야 하는 건 아니야. 그지? 그러면 봐요. 요 앞에 있는 것의 개수를 A개라고 할게요. 이거 새로운 풀이에요. 그러니까 중복 조합이 어렵게 나올 때 이런 생각을 하거든. 이거 중복 조합으로 갈 거야. 그냥 생각도 못 하잖아. 일단 해봐봐. 여기 몇 개가 있어요? 비계가 있다라고 할게요. 잘 따라와. 여기 몇 개가 있어? C계. 여기 몇 개가 있어? D계. 마지막, 여기는 E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난 어떻게 되는 거냐면, A, B, C, D, E를 더했을 때총몇 개가 돼요? 8개 중에 4개 선택하고 남은 4개야. 저 공간마다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의 개수를 따져서 썼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뭐라 그랬지? 얘가 홀이면 얘가 짝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에는 어떻게 돼요? 짝수계가 들어와. 맞아? 그죠? 짝수계가 들어오면 돼. 그러면 얘가 홀이면 얘가 짝이 될 거고, 얘가 짝이면 그 다음 홀을 뽑게 되면 짝수계가 들어오면 돼, 이 안에. 근데 그냥 짝수계가 아니고 짝수계 또는 영계가 들어와야 돼. 홀짝 또는 짝홀이 되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 들어있는 거는 0이거나 2개, 3, 2개, 4개 이런 식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자, 마찬가지로 C도 어때요? 짝수계거나 0개야. D의 공간에도 짝수계거나 0개야. 그지? 그리고 A랑 E는 어때요? A랑 E는 조건이 붙지 않아. 근데 여러분, 얘가 짝짝짝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나머지도 홀짝을 결정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는 케이스가 나뉩니다. 어떻게 돼? 어차피 얘가 짝수거든. 짝짝짝이니까 얘는 홀이면 얘도 홀이어야 돼. 또는 얘가 짝이면 얘도 짝이어야 돼. 이렇게 케이스를 나눌 겁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이게 제일 고난도 문항이에요. 뒤에 또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생각을 하는 게 쉽지 않잖아. 어떻게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하겠냐고. 풀어보면은 그다음부터 요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로 나왔을 때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저첫 번째 케이스부터 갑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된 거야? 이쪽으로 쓸게, 이제. A가 홀수이기로 하였어. 그치? A가 홀수이기로 하였어. 그러면 A 대신에 2A 프라임 더하기 1. B 대신에 2B 프라임 EC 프라임, ED 프라임, E 대신에 EE 프라임 플러스 1로 놓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0 되죠? 0 돼요. 0 또는 짝수계니까 0, 0, 0이 다 돼. 얘네들은 다 뭐야? 음이 아닌 정수예요. 그리고 그들의 합이 4야. 되게 옹졸한 합이지만 그래도 알아놔야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식 정리해봐.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더하기 D 프라임 더하기 E 프라임은 얘네 1, 1 넘기면 2죠. 나누니까 1이야. 옹졸하지만 여러분, 얘가 될수 있는 경우의 수는 누구한테 줄까 한 개를 하니까 다섯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로 갈게요. 두 번째는 죄다 짝수라고 했기 때문에 EA 프라임, EB 프라임, EC 프라임, ED 프라임. D 프라임, E 프라임은 4가 되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약분해 놓을게. 2. 여전히 얘네도 다 어때요? 음이 아닌 정수들이니까 0이 가능하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두 개를 어떻게 하면 돼? 칸막이 설치 4개, 공 2개가 되겠습니다. 총 6개를 배열하는데 칸 넷, 공 둘이 되어서 몇 가지? 15가지. 그래서 이 둘을 더한 20가지가 분자에 올라갔던 거예요. 여기. 되었어? 자, 그래서 정답 마무리만 지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약분하면 돼. 4잖아. 2잖아. 그래서 진짜 놀랍게도 84분의 1이야.
자, 84분의 1이고요. 위아래로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얼마라고 하면 돼? 85라고 하면 됩니다. 풀이가 많냐고 물어본다면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풀이가 많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어. 풀이가 긴 것도 아니야. 근데 이 생각 자체가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20가지밖에 되지 않아. 일일이 해도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1. 그러니까 F1, F2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F1, F2, F3이면 F4로 가능한 거는 뭐부터 돼? 4도 되고, 6도 되고, 8도 되니까 3가지. 그러면 그 다음엔 F1, F2, 얘가 3이 아니고 5면. 6, 8, 2가지.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번엔 5가 아니고 7이면 8, 1가지. 해서 3 더하기 2 더하기 1, 끝! 됐어? 어렵지 않아, 여러분. 3 더하기 2 더하기 1 하면 20개 중에 벌써 6개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 걸로 가볼까? 그러면은 1, 2 해서는 왔잖아. 그러면 1, 2가 아니고 두 번째 거를 4로 보낼까? 해가지고 일일이 세면 돼요. 해봐. 그런 용기는 무조건 필요해요. 하셔야 돼. 근데 이걸 이제 분석하는 방법을 새롭게 배운 거지. 뭐라고? 내가 이렇게 했잖아, 지금. 어차피 1, 2, 3, 4, 5, 6, 7, 8에 동그라미를 했어. 얘가 F1이고, 얘가 F2고, F3이고, F4면 그 사이에 비는 것의 개수. 그 사이에 남아있는 것들의 개수를 기준으로 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한 번은 해봐야 떠올릴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거든. 제가 문제풀이 방법을 사실 이런 표현을 써요. 약간 선물 포장을 풀어내는 방법. 이라는 생각을 하거든. 그 포장지를 내가 어떻게 풀지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갖고 있으면 포장마다 어떤 풀이가 좋을지를 골라낼 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혀 중복조합스럽지 않은 내용에서 중복조합의 풀이를 뽑아내고 있거든. 이거 해보셔야 돼. 알겠어?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여기가 홀짝이니까, 여기 지금 짝수계가 들어오네. 아, 여긴 0개네. 아, 그러니까 BCD는 0개 또는 짝수계구나. 그럼 얘가 짝짝짝이니까 우린 보통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B', C', D'으로 놓을 거 아니야. 그치? EB', EC', ED'으로. 다만 얘네가 음이 아닌 정수네, 이번에는. OE가 되고요.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놓을 때 나머지 A랑 E는 그냥 놓는 게 아니고 그들도 홀짝을 결정을 하셔야 돼. 근데 여기가 짝짝짝이 됐고 이 수가 짝이면 얘가 홀이면 얘는 홀이어야 되고 얘가 짝이면 얘는 짝이어야 돼. 그거 가지고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밌죠? 어려워. 아예 어렵지. 근데 한번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를 생각을 하고 나면 좀 엄청난 걸 알게 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엄청난 걸 알게 된게 실제로도 맞고. 그래서 오늘의 가장 엄청난 문제는 18번이었어요, 여러분. 19번은 약간 당황스러워. 약간 당황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어. 일단은 얘는 확률의 그 연쇄작용을 이용하는 것과 조건부 확률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아, 이걸 가지고 이렇게 또낼 수가 있구나. 자, B가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잖아. 왜? 뭐 꼴을 넣었을 때 꼴을 넣는다, 꼴을 넣었을 때못 넣는다 이것처럼 B가 많이 등장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B가 나왔더라고. 자, B가 온 다음 날에 B가 올 확률이 0.4예요. 그럼 말하지 않아도 온 다음에 안올 확률은 0.6인 거야. 또 오지 않고 오지 않을 확률이 0.8이라면 오지 않았는데 올 확률은 0.2인 거야. 기본 세팅. 기본 세팅이야, 이거는. 여기까지가 식당에 숟가락 젓가락 놓는 자리까지 한 거야. 이건 해야 돼, 여러분. 안 쓰고는 못 풀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시작합니다. 이 지역에서 이게 좀 신기해. 그 다음이 좀 억울하게 어려워. 월요일에 비가 올 확률이 P야. 그러면 월요일에 비가 올 확률이 P고 우리는 수요일에 비가 올 확률을 알거든? 그러면 화요일을 거쳐야 여러분 수요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화요일에 비가 올 확률을 먼저 찾을게요. 자, 화요일에 비가 올 확률은요, 월요일에 비가 왔다면 화요일에 비가 올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랑 비가 안 왔을 때올 확률 이 둘을 더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어떻게 계산할까? 월요일에 일단 비가 올 확률이 P래. 이 동그라미한테 확률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P일 때 다시 비가 또올 확률 0.4가 돼. 이때는 어때요? 비가 안 왔대, 그 확률은. 말안 했어.

있어? 비가 올 확률이 P이기 때문에 얘는 1-B인 거예요. 오 마이 갓. 근데 올 확률이면 0.1을 곱하겠죠? 여기다 0.1을 곱하세요. 그리고 이 둘을 더하면 그게 화요일에 비가 올 확률입니다. 아, 그치. 자, 화요일에 비가 올 확률을 정리해 볼게. 화비. 화비는 0.4p에다가 계산은 여기 위에다가 공간에다가 할게요. 0.1을 더하시고 0.2p를 빼니까 0.2p 더하기 0.2가 됩니다. 계산 실현가 싶은데 그대로 끌고 갈 거예요. 계속 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갑니다. 수요일에 비가 올 확률은요. 화요일에 따라 결정이 또 되잖아. 화요일에 비가 오고 수요일에 비가 올 수도 있고 화요일에 비가 안 오고 수요일에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확률을 이제 계산을 해볼 거야. 그럼 화요일에 비가 왔을 확률은? 이거야. 아, 그죠? 그니까. 0.2p 더하기 0.2의 화요일에 비가 왔을 확률한테 연속해서 비가 오는 0.4를 곱해주셔야 될 거고요. 여기는요. 화요일에 비가 안 왔기 때문에 1에서 이걸 빼야 돼요. 1 빼기 0.2p 빼기 0.2를 하셔야 된다고. 그쵸? 그러면 화요일에 비가 오지 않았을 확률이 얼마냐면 0.8 빼기 0.2p예요. 그지? 거기에다가 온 다음에 안 왔어. 이거 왔다 갔다 할게요. 자, 온 다음에 안 왔어는 누구예요? 0.2예요. 0.2를 어떻게 해야 돼? 또 곱해야 돼. 그렇지? 이거야. 이 둘을 더하시면 뭐예요? 수요일에 비가 오겠죠? 수요일에 비가 올 확률이 얼마라고? 4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거 계산할게요. 자, 둘이 더해야 돼. 일단 정리를 먼저 해서 더할까? 이거 더, 이, 이거부터, 이거부터 쓴 다음에 정리할게요. 계산이 많으니까. 자, 정리해주시면 0.08p 더하기 0.08이고요. 얘는 0.16 더에다가, 에이, 순서를 바꿀 걸 그랬네. 그러면 마이너스 얘부터 할게요. 0.04. p 더하기 0.16이 되어서 둘이 더하니까 비가 올 확률이 얼마가 된 거냐면 0.04p 더하기 0. 24인 거고, 그게 얼마라고 했냐면 0.25래요. 나의 마음, 너의 마음, 우리 마음이, 그렇죠. 자, 0.01이 되니까. P는 그래서 얼마예요? 4분의 1이에요. 와우. 그니까, 이 P가 뭐였는가? 여러분, 월요일에 비가 올 확률을 구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문제를 잠깐 읽고 올까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야. 수요일에 비가 왔을 때, 자, 이제 요건 지우지 말자. 혹시라도 써야 되잖아. 수요일에 비가 왔을 때, 월요일에도 비가 올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쪽으로 가서 써볼게요. 수요일에 비가 왔을 때, 월요일에도 비가 왔을 확률이 되어줍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 중에 저거를 이제 갖다 올리는 상황이잖아. 그지? 그러면 봐요. 이걸 일일이 다 따지지 말고 이렇게 하자. P, 수비, 월비 어때? 괜찮? 괜찮, 괜찮, 괜찮?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조건부 확률 그대로 해봐. 수요일에 비가 왔을 확률 분의 수요일에도 비가 오고 월요일에도 비가 왔을입니다.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자, 수요일에 비가 왔을 확률은 우리가 계산을 할 필요 없이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0.25라고. 그럼 우리는 이것만 따져주면 돼요. 월요일에도 비가 오고, 수요일에도 비가 와야 돼. 그럼 월요일에도 비가 오고, 수요일에도 비가 올이 되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화요일에 비가 오거나 아니면 화요일엔 비가 오지 않았거나로 결정이 되어 주는 거겠죠. 자, 그런 다음에 생각해 봐. 우리는 월요일에 비가 올 확률이 얼마라는 것을, p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물론 0.25기는 한데 그냥 p로 끌고 갈게. 그럼 얘는 어떻게 돼? p한테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로 연결되는 건 0.4라고 했죠? 0.4 곱하기 0.4가 됩니다. 또0.4 적용. 또두 번째는? P한테 동그라미에서 X로 넘어오는 게 0.6이라고 했었죠? 제가 앞에 적어 놓으라고 했어. 젓가락, 숟가락 세팅이라고. 그건 여러분 계속 봐야 돼. 거기에다가 0.2를 곱하는 거야. 그럼 더해봐. 0.16P한테 0.12P를 더하니까 0.28P가 됩니다. 즉, 이제 너무 노라니까. 0.25분의 0.28 곱하기 0.25가 되어주는 거죠. 쭈쭈.

정답은 그래서 얼마야? 0.282 되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5분의 7로 바꿔야 되더라고. 그럼 여기까지도 바꿔놓을까? 100분의니까 25분의 4로 나누니까 7. 이렇게 정답은 이렇게. 전 0.28로 풀었는데 정답이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어. 자,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은 솔직하게 말해봐요. 숫자예요. 그죠? 숫자가 우리를 힘들게 한건 진짜 어려운 건 아니잖아. 원래 얘기했던 것처럼 연쇄작용한테 원래 확률을 주는데 여기는 좀 어려워진 게 뭐냐면 시작하는 월요일한테 확률을 적용을 시켰어. 그러니까 이제 약간 월요일에 비가 오거나 오지 않거나의 확률이 적용된 상태에서 화요일에 비가 오는 거야. 그러면 왔을 때 왔을, 안 왔을 때 왔을이잖아. 왔을 때 P한테 0.4가 곱해지고, 안 왔을 1-P한테 0.2가 곱해지는 상황까지는 괜찮았거든요. 화요일에 비가 온걸 들고 일로 왔을 때부터 이제 약간, 이것도 어렵지 않아. 0.4를 곱하는 거고, 0.2를 곱하는 상황은 괜찮은데, 화요일에 비가 왔을, 비가 오지 않았을의 계산이 조금 많아진 것뿐이에요, 솔직하게.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수요일에 비가 올 확률을 구하게 된 거죠. P가 4분의 1인 거 알았어. 그 다음에 제가 일부러 조건부로 썼습니다. 수요일에 비가 왔을 때, 월요일에도 비가 올 확률이니까, 그치? 일단 수요일에는 비가 왔구나가 분모에 깔리고, 월요일에도 비가 오리면 아까 본 것처럼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동그라미거나 X거나가 나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흐름 타고 여러분들이 확률을 계산해주면 되는 문제였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문제치고는 되게 새롭게. 월요일한테 비가 올 확률을 적용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약간 이렇게 됐던 것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 자, 뒤에 있는 페이지들도 재밌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번부터 저랑 다음 시간에 열심히 풀면서 서술형 연습장, 아니, 서술형 문제까지 쭉쭉쭉 달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복습 여기까지 잘하고 스스로 꼭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가 어려웠을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즐겁게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 개념 생명과학원의 박수연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사람의 유전에 돌입합니다. 야호! 두근두근 너무 신나죠? 이 3부작 사람의 유전 시리즈의 오늘 첫 시간이고요. 아, 사람의 유전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긍정적이고, 그쵸? 우리 다 할 수 있다는, 다 우리가 다 격파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자, 그러면 사람의 유전 첫 시간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의 완벽을 위한 필수 개념입니다. 일단 큰 제목, 사람의 유전이고요. 사람의 유전 중에서도 오늘은 단일인자 유전을 공부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끝 마무리하면서 사람의 유전에서는 그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수에 따라서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조금 이따가 바로 또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단일인자 유전. 근데 그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는 경우랑 성염색체에 있는 경우를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알아볼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인자 유전을 공부하게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시간에는 그렇게 전개가 될 겁니다. 혹시라도 까먹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시작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형질, 특징 하나, 그거를 결정하는 유전자 수가 몇 개냐.

경우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듯이 단일 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으로 나눌 수 있다. 단일 인자 유전은 딱한 쌍의 유전자 조합으로 하나의 형질이 곧바로 결정이 될 때. 그 다음에 다인자 유전은 그럼 몇개 이상? 두개 이상, 두쌍 이상의 유전자가 관여해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할 때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위치에 따라서 상염색체 유전과 성염색체 유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내용의 흐름이 자, 단일인자 유전 중에서 딱한 쌍에 의해서 하나의 형질이 결정되는 유전인데 그한 쌍의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는 거랑 성염색체에 있는 거는 다르겠죠? 상염색체에 있다면 남녀에서 차이가 없을 거고 성염색체에 있다면 남녀를 반드시 구분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줘야 될 테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오늘 같이 공부를 합니다. 자, 근데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다인자 유전은 두쌍 이상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한 쌍에 의해서 바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염색체에 있는 또 다른 유전자. 뭐 얘네들끼리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이런 여러 쌍의 유전자가 모두 다 상염색체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상염색체에 있고 어떤 거는 성염색체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뭐두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게 다 성염색체에 있을 수도 있어요. 확률적으로 좀 드물긴 하지만 왜냐면 성염색체는 딱한 쌍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유전자의 개수도 한정돼 있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다인자 유전의 경우에는 상염색체에 모두 있다. 또는 뭐그 중에 몇 개는 상염색체 있고 성염색체에 한개 정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단일인자 유전인데 상염색체에 있느냐, 성염색체에 있느냐로 나눌 거고 다인자 유전에서도 그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다 존재하느냐, 아니면 뭐 일부 성염색체 존재하는 것도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좀 달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머릿속의 구조만 가지고 좀 출발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단일인자 유전 중에서 상염색체 유전 먼저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딱한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게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면, 요 상염색체는 남녀 모두 공통으로 같은 개수만큼 갖고 있는 그런 염색체이기 때문에, 남녀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남녀에서 동일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물론, 유전학의 세계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분명히 상염색체 있는데도 남녀에서 발현의 차이가 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긴 있어요. 성별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근데 그렇게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심플하게 남녀에서 동일하다라는 가정을 하고 우리는 문제를 출제하고 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단일인자 유전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였어? 딱한 쌍의 상동 염색체가 있는데, 그럼 이게 지금 상동 염색체를 아주 간단히 그린 거잖아요? 그럼 이쪽 가닥은 엄마가 준 거고, 이쪽 가닥은 아빠가 준 거야. 근데 그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한 쌍의 상동 염색체에 존재하는 딱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다. 그런데 이 염색체의 종류가 상염색체다라는 내용이죠.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한두 가지 정도로 또 구분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구분이 좀 많아서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으나 처음에만 그렇습니다. 자, 좀 요런 카테고리에서도 구분이 좀 되는데요. 대립 유전자 수에 의해서 전자 종류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대립 유전자가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조합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콩에서도 자, 이 자리에 둥글게 만드는 유전자랑 주름지게 만드는 유전자 중에 하나씩이 올수 있는데 둥글게 만드는 걸로 두개한 쌍이 오느냐, 아니면 주름지게 만드는 것도 하나 정도 더 오느냐, 아니면 양쪽이 다 주름지게 만드는 걸로 오느냐에 따라서 둥근 콩도 되고 주름진 콩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이 자리에 올수 있는 가짓수. 지금 콩의 모양에서는 이 자리에 올수 있는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둥글게 만드는 것 또는 주름지게 만드는 것둘 중에 하나였죠. 라지알이나 스모랄 둘 중에 하나만 올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기본적인, 가장 간단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두 가지인 걸로 먼저 얘기를 할 거고요. 이거 다 설명 끝나면 다음에 그세 가지 이상인 경우로 옮겨갈 거예요. 대립 유전자가 가장 간단하게 둘 중에 하나인 것. 그래서 둥글게 하는 것, 주름지게 하는 것, 둘 중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볼 건데. 그래서 지금 그거를 라지 A 또는 스몰 A라고 간단하게 좀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라지 A가 올 수도 있고 스몰 A가 올 수도 있다.

둘 중에 하나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만들 수 있는 유전자형이 몇 가지일까? 유전자형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겠죠. 라지 A로 두개 동형 접합이거나, 라지 A, 스몰 A 하나로 이형 접합이거나, 아니면 스몰 A 두 개로 동형 접합인 거. 요거 외에 다른 조합은 아무리 해봐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대립유전자가 두 종류인 경우에는 유전자형은 세 가지 이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스몰 A, 라지 A도 결국에 똑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결국엔 똑같기 때문에 대문자를 앞에 써주는 걸로 통일해준다. 자, 이렇게 유전자형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발현할 수 있는 표현형은 우열 관계가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해서 공부했던 내용인데, 만약에 라지 A가 스몰 A에 대해서 완전 우선이다, 이렇게 우열 관계가 완전하다라고 하면, 라지 A로만 두개 가진 건, 뭐, 당연히 라지 A밖에 없으니까 라지 A 발현되겠죠. 그 다음에 스몰 A 두개 가지고 있는 거는 당연히 그거밖에 없으니까 스몰 A 발현되겠고. 그런데 이렇게 이형 접합일 때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열 관계는 이형 접합일 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형 접합일 때 라지 A가 우선이면 라지 A가 발현된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표현형이 최대 몇 가지? 최대 두 가지. 라지 A가 발현되거나 스몰 A가 발현되거나 두 가지. 얘 표현형이 가능하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우열 관계가 완전한 경우에는 대립유전자 종류만큼만 표현형의 가짓수가 나온다. 라지 A가 발현되거나 스몰 A가 발현되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두 가지의 표현형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만약에 우열관계가 완전하지 않다. 뭐가 더 우성이고 뭐가 완전 열성이고 이런 게 없어. 그러면 뭐 그런 경우에도 라지 A만 두개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라지 A가 발현되겠지. 가진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다음에 스몰 A가 두개 있다면 당연히 스몰 A가 발현되겠죠. 그죠? 문제는 이형 접합이다. 항상 문제는 이형 접합이다. 그래서 이형 접합일 때 우열관계가 불완전해요. 이거 라지 A가 발현되는 것도 아니고 스몰 A가 발현되는 것도 아니야. 또 다른 어떤 표현형이 발현이 되게 된다. 그래서 우열관계가 불완전한 경우에는 항상 표현형의 가짓수가 늘어납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세 가지의 표현형이 나오죠. 앞으로 우리가 푸는 문제들에서는 이렇게 가지 않고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에 대립유전자 종류는 A와 A 별두 종류의 대립유전자가 있다. 그런데 표현형이 세 종류다.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풀었던 예제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대립유전자는 두 종류밖에 없는데 표현형이 세 종류야? 그럼 이거라고 바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아, 우열관계가 완전하지 않구나. 만약에 완전했다면 두 가지의 표현형만 나왔을 텐데.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를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의 유전 중에서 우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사실 그 내용도 교과서에 아직 있기 때문에 넣어 놨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유전학에서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형질에 대해서 우열 관계를 외울 필요는 없다. 만약에 우리가 수능을 봐야 되는데 우열 관계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로 출제가 되는 거는 ABO식 혈액형. 바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공부할 거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우열 관계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뒤에 오늘 후반부에 배울 성염색체 유전 중에 적록생맥 유전. 요거 정도는 얘네가 어느 염색체에 있는지 우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냥 문제를 이제 출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 다른 어떤 형질들은 그냥 유전 형질 가는, 뭐 유전 형질 나는, 그냥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굳이 그런 예시들을 외울 필요는 없고 자료를 보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열 관계는 이렇게 가계도 보고 우리가 알아낼 수 있으면 되는데요. 지금 이게 어떤 가계도의 예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우열 관계를 알아내고 싶을 때 뭐를 쓰냐? 갑툭튀를 찾는다. 갑툭튀가 만약에 존재한다? 그럼 우열 관계를 알수 있습니다. 그럼 갑툭튀라는 건 뭐냐면요. 일단 중요한 거는 부모의 표현형은 동일해야 돼요. 물론 나중에 문제가 더 복잡하고 어려운 유형에서는 부모가 동일하진 않아도 또 다른 어떤 표현형이 나오면 갑툭튀라고 볼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초반이니까 부모의 표현형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유전병으로 동일하거나 아니면 정상 표현형으로 동일하거나, 아무튼 부모

1위는 같은 표현형이야. 그런데 부모의 표현형이 동일한데 그 부모랑 다른 표현형이 나오는 것. 다른 표현형의 자손이 나올 때. 요게 바로 갑툭튀예요. 그래서 이거 만족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부모 중에 한 명은 정상이고 한 명은 유전병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유전병인 자녀가 나왔다. 이거는 갑툭튀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갑자기 툭 튀어나온 느낌이 없어. 유전병이면 아빠로부터 물려받았겠거니 갑자기 느낌 아니잖아요. 만약에 얘가 정상이어도 정상 유전자 엄마로부터 물려받았겠거니 갑자기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서로 표현형이 다르면 그런 느낌이 없고 지금 얘를 보면 부모가 둘 다 유전병입니다. 유전병인 부모 밑에서 갑자기 정상이 태어나잖아요. 이런 게 갑툭튀지. 그래서 부모의 표현형이 같은데 부모와는 다른 표현형을 가진 뭐 아들이든 딸이든 걔가 나왔다. 그러면 그걸 보고 갑툭튀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갑툭튀한 형질이 얘가 열성이에요. 열성 형질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온 건 정상 표현형이죠? 정상 표현형이 유전병에 대해서 열성이란 얘기예요. 왜? 얘가 왜 정상일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얘가 왜 정상이지? 정상 유전자를 가졌으니까요. 정상 유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유전병이죠? 유전병 유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유전병이 발현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상인 이유도 정상 유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 유전병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전병 유전자만 갖고 있다고 하면 안 되고 유전병 유전자를 적어도 한 개는 갖고 있으니까 유전병이 발현되는 거고 이 사람들도 정상이 되게 하는 유전자를 적어도 한 개는 갖고 있으니까 발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확합니다. 근데 그 둘 중에 우성과 열성의 관계가 있다면 그러면 지금 이 정상 유전자를 누군가로부터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부모 중에 누군가로부터. 최소 한 명으로부터는. 근데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표현형은 유전병으로 발현이 됐다는 거야. 적어도 둘 중에 한 명은 이 정상 유전자를 가졌을 텐데 그 정상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열성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상 유전자를 분명히 만약에 아빠라고 가정해볼게요. 아빠가 정상 유전자를 이 아들에게 물려준 거예요. 근데 이 아빠는 왜 유전병이지? 유전병 유전자를 적어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은 한 쌍의 대림 유전자 조합이 유전병 유전자도 있고 정상 유전자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형접합인 게 서로 다른 걸로 갖고 있으니까 이형접합이죠. 이형접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이 가계도에서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상 유전자가 열성이고요. 스몰 A로 표현해 볼게요. 유전병 유전자가 우성이고 라지 A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전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라지 A를 적어도 한 개씩 갖고 있는 사람인데 라지 A.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정상인 사람들이 태어나잖아요. 스몰 A를 적어도 한 개는 갖고 있는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려면 부모 중에 누군가 갖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는 이건 나중에 가계도 분석에서 조금 더 나가서 배울 건데 이런 가계도가 나오려면 이게 이제 상념색체에 있어야만 되는 그런 가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모가 각각 다 스몰 A를 하나씩 갖고 있었지만 표현형으로는 감춰져 있는 그런 상태였고 이렇게 스몰 A를 우연히 두 개 양쪽에서 하나씩 몰려받아가지고 이렇게 스몰 A로만 갖게 되면 비로소 그 열성 표현형이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양쪽으로부터 다 스몰 A가 있는 그런 생식세포가 수정이 되면서 그래서 이런 정상 표현형이 드러나게 되었다. 근데 이 경우에 이 사람은 이 표현형만 봐서는 라지 A를 누군가로부터 적어도 한 개는 받았구나까지 알 수 있고 정확한 유전자형은 알 수 없거든요. 뭐 양쪽으로부터 라지 A, 라지 A 받았을 수도 있고 양쪽으로부터 라지 A 하나랑 스몰 A 하나를 이렇게 서로 다르게 받았을 수도 있죠. 표현형으로는 둘 다 만족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는 그냥 언더바 이렇게. 그러니까 라지 A가 한 개 있는 건 확실한 표현형이에요. 나머지 한 자리 뭔지 정확히 몰라. 그러면 언더바라고 해서 이렇게 빈칸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형질에 대해서 우열 관계를 찾을 때는 기본은 갑툭튀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갑툭튀란 부모는 서로 동일한 표현형을 갖고 있는데 부모에게서 없던 특성이 갑자기 자손에서 나오면 그게 갑툭튀고 갑자기 툭 튀어난 것이 그러면 열성이라는 얘기겠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얘랑은 다른 부모의 표현형은 우성이라는 얘기죠. 이건 우성이겠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면 일단은 시작은 상쾌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단일인자 유전인데 복대림 유전을 한번 볼게요. 이 복대림 유전이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요 단일인자

유전이니까 요한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 올수 있는 종류, 대립 유전자 종류가 두 가지인 것이 가장 쉽고 간단한 것이다. 해서 그거부터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경우, 대립 유전자 종류가 세 가지 이상 종류가 세 가지 이상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복대립 유전이라고 걔네들이 불러줘요. 그냥 더 복수에 더 많은 대립 유전자 종류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습니다. 이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이 상동염색체에 존재하는 이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건 맞아요. 단일인자 유전인데, 근데 여기에 오는 선택지가 더 많을 뿐이다. 그럼 복대립 유전 중에서도 조금 더 간단한 걸로, 딱세 개인 걸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만약에 여기 올수 있는 게 기역, 니은, 디귿 세 종류라고 칩시다. 라지, 스몰A로 하면 딱두 개밖에 조합이 안 되니까 기역, 니은, 디귿을 해볼게요.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세 종류의 대립 유전자가 있는데 그걸 걔네들이 기역, 니은, 디귿이다. 그러면 얘네로부터 뽑아낼 수 있는 유전자형은 몇 가지일까요? 일단 단일인자 유전이니까 결국에는 한 쌍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두 자리, 한 쌍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럼 그 유전자형은 기역으로만 두개 받은 것도 있고, 이쪽은 기역, 이쪽은 니은일 수도 있고, 이쪽은 기역, 이쪽은 디귿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이쪽은 디귿, 이쪽은 기역이면 기역 디귿이니까 결국에는 얘랑 같은 거예요. 그럴 때는 한 번만 써줍니다. 먼저 여기서는 뭐 기역, 니은, 디귿 순으로 먼저인 걸 앞에다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가진 거, 니은 기역이면 얘랑 똑같죠? 빼죠. 그럼 니은, 니은으로 양쪽에 똑같은 거 받은 거, 또는 니은 하나, 디귿 하나 받은 거,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디귿 기역, 기역 디귿이랑 똑같으니까 빠지고, 디귿 니은, 니은 디귿이랑 똑같으니까 빠지고, 디귿 디귿 한 개, 이렇게 총 6가지의 유전자형이 나올 수 있어요. 아무래도 종류가 더 다양하다 보니까 당연히 조합 자체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많이 뭐 복대림 유전이나 다인자 유전에서 가장 많이 섞어서 물어보는 것이 복대림 유전의 상황을 주고 이거 다인자 유전이냐고 물어봐요. 하지만 그냥 조금 더 선택지가 많아졌을 뿐이지 한 쌍에 의해서 하나의 형질이 결정되는 그 기본 속성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절대 다인자 유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쌍이 하나의 형질이 결정할 거야. 그러니까 다인자의 유전이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조금 그냥 다양할 뿐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표현형은 역시나 우열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는 뭐 워낙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서 일단 이렇게 세 개의 대립 유전자 사이에 만약에 이렇게 모두 다 부등호가 성립하는 그런 우열 관계를 갖는다. 기역이 제일 완전 우성이고 그 다음이 니은이고 가장 열성인 것이 디귿이다. 이런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립 유전자 종류만큼만 표현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역이 발현되거나 니은이 발현되거나 디귿이 발현되거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열 관계가 다 완전하게 성립이 되는 경우에는 항상 대립 유전자 종류만큼만 표현형이 나온다. 이 경우에는 세 가지겠죠. 그런데 우열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불완전한 경우 어떻게 불완전한지는 문제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거보다는 많아진다. 네 가지 이상. 일단 네 가지부터 시작하는 거죠. 불완전한 게낄 때마다 하나씩 더 표현형은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보다는 더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ABO식 혈액형이에요. 그래서 ABO식 혈액형이 잘 출제되는 편이고, 그거는 이 그림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ABO식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존재합니다. 9번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중요한 점은 상염색체라는 거. 그래서 상염색체니까 남녀 모두 한 쌍에 의해서 하나의 ABO식 혈액형이라는 형질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가 혈액형을 따질 때 남녀를 굳이 구분하지 않는 이유가 상염색체에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요 자리 이렇게 존재하는 한 쌍의 유전자가 ABO식 혈액형을 결정하게 만드는데 그런데 여기 올수 있는 대립 유전자 종류가 세 종류인 겁니다. 이렇게 선택지가 세 개인 거다.
아까 기억니

디귿, 기역, 니은, 디귿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응집원 A를 만들게 하는 유전자, 응집원 B를 만들게 하는 유전자, 응집원 안 만들게 하는 유전자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식으로 표기를 하면 여기처럼 이렇게 이탤릭, 이렇게 대문자 I를 쓰고 여기다가 위천자로 A 이렇게 적어 놓은 거는 이 유전자가 A라는 응집원을 만들게 하는 유전자의 기호인 거예요. 표기 기호. 그 다음에 이렇게 역시나 기울여 쓰고 위천자로 B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거는 B 응집원을 만들게 하는 유전자의 기호인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울여진 소문자 I 이렇게 이탤릭체로 쓰면 이거는 아무 응집원도 둘 중에 어떤 것도 만들게 하지 않는 유전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앞으로 다 쓰기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주로 그냥 A, B, O라고 대신 유전자형 쓸때 이렇게 대체해서 표기를 많이 할 거예요. 정식 표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표기가 뭔지는 알아두는 게 좋고. 그럼 지금 A, B, O. A, B, O 세 개의 이런 종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유전자형. 유전자형의 종류는 AA, A, B, A, O. 그 다음에 B, B, B, O. 그 다음에 O, O. 아까 기역, 니은, 디귿이었을 때랑 똑같이 여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만약에 BA는 얘랑 겹치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겹치는 거다 빼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하면 여섯 가지가 나온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표현형 몇 가지죠? 몇 가지입니까? 표현형 네 가지입니다. A형, B형, AB형, O형이잖아요. 자, 표현형이 네 가지라면 ABO식 혈액형의 우열 관계는 모두가 완전하게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세 가지가 우열 관계가 완전하게 다 선형의 관계로 성립이 됐다면 딱세 가지의 표현형만 나왔을 거예요. 대립 유전자 종류만큼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추가된 뭐 어떤 유전자 어떤 표현형이 있어. AB형이라는 추가된 표현형 하나가 더 있잖아요. A형도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O도 아닌 AB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아, 우열 관계가 완전하지 않구나를 유추할 수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 된 일이죠. A를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랑 B를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가 사실은 같은 관계에 있었다. 그래서 만약에 A도 같고 B도 같은 요 유전자형인 경우에는 둘다 그냥 자기 주장하는 거야. 나 A 만들 거야. 얘는 나 B 만들 거야. 그래서 적혁을 표현해 A도 있고 B도 있는 겁니다. 둘다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AB형이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름 붙이게 되는 거고 둘다 있으니까. 그래서 둘은 공동우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열관계가 완전하지 않다. 근데 얘네들이 O형에 대해서는 우성이죠. 그래서 A랑 O랑 같이 있다. 그럼 A가 발현되는 거고. B랑 O랑 같이 있다. 그러면 얘가 우성이니까 B가 발현되는 거고. 동양적 합일 때는 궁금하지도 않다고 했어요. 궁금하지도 않아. 당연히 A겠지, B겠지. 아무것도 발현 안 하겠지. 근데 이형 접합인, 얘네들 다 지금 이형 접합인 거예요. 서로 다르니까. 이형 접합인 경우에는 우열 관계를 따져서 표현형을 알아내주면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대립 유전은 만약에 한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절대 다인자 유전이 아니다라는 것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성염색체 유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염색체 끝났고. 자, 그럼 성염색체 유전이면 뭐를 신경 써야 돼? 반드시 그 사람의 성별을 확인해야만 한다. 왜? 성별에 따라서 성염색체 조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제일 간단한 거, Y염색체 유전은 지금 여기서만 잠깐 얘기하고 그냥 끝내버릴게요. Y염색체는 남녀 중에 누구만 가져요? 남자만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X 하나, Y 하나 가지면 우리가 남자고, X염색체 두개 가지면 여자잖아요? 그러면 어떤 유전자가 Y염색체 위에 존재한다면 여자는 그걸 가질 수도 없어요. 가질 수도 없어.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근데 여잔데 Y염색체가 돌연변이로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Y가 있으면 무조건 남자입니다. Y염색체가 존재하면 무조건 남자로 분류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런 여자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Y염색체를 갖고 있는 사람만 그게 발현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Y염색체 유전은 남자에게서만 발현이 된다. 그리고 Y염색체가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진화론적으로. 요렇게 돼 있어서요. 사실상 여기에 있는 유전자는 남성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유전자 몇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다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 Y염색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성별이 결정

간다는 걸 여기서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X염 색체에 있는 경우에는 여자에게서만 발현될까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남자도 X염 색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유전병 유전자가 X염 색체에 있다. 근데 그걸 받았다. 그럼 남자에게서도 발현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뭐가 다르냐면 비율이, 발현 빈도가 달라져요. 남자, 여자 모두 발현될 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누구에게서 더 많이 발현되고 누군 더 적게 발현되고 성별에 따라 그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해 볼수 있고 우리가 풀어내는 문제는 거의 99.78% 정도는 다 X염 색체 유전으로 나올 겁니다. 성염 색체 유전이 출제가 된다면 Y염 색체 유전은 묻기가 너무 단순하기도 하고 과학적인 사실이랑도 맞춰야 되고 하니까 사실 잘 출제되지 않고 보통은 X염 색체 유전이겠거니 생각해도 사실 무리는 없다. 이렇게. 하지만 한번 정도는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다. 뭐 여자에게서도 발현이 됐다든지, 그럼 Y는 아니네. 뭐 이런 식으로 체크는 한 번씩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한번 다시 좀 짚어봐야 될 내용이 바로 이 사람의 성결정 과정인데요. 이거 우리가 예전에 몇 강이었습니까? 19강에서 한번 같이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요 그림 내용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남자는 XY 조성, 여자는 XX 조성입니다. 그런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XY 그냥 이렇게만 써놔도 그 출처를 우리가 바로 알수 있다. 자, 이 아들이 X 하나, Y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Y 누가 줬을까? 엄마가 줬을 수가 있을까? 절대 불가능하죠. 엄마는 X염 색체로만 구성되어 있고 Y염 색체를 가지면 안 돼. 가질 수가 없어. 그럼 여기 얘가 Y를 갖고 있다. 그럼 출처는 반드시 아빠죠. 그러면 하나는 엄마가 주고 하나는 아빠가 주는 게 규칙이니까 Y염 색체의 출처가 아빠일 수밖에 없다면 남자가 가진 X염 색체의 출처는 당연히 엄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자는 그냥 얘네들이 보기만 해도 아, X염 색체는 엄마가 줬지. Y염 색체는 아빠로부터 받은 거지. 바로 알수 있는데 여자는 X염 색체가 두 개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엄마로부터 온 것이고 둘 중에 하나는 아빠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어. 근데 이렇게만 써놨을 때는 어떤 게 엄마가 준 거지를 그냥 알긴 어렵죠. 그쵸? 그래서 남자는 그냥 보기만 해도 바로 출처가 나오는데 얘들은 추정을 할 뿐이죠. 둘 중에 하나는 엄마 거겠지. 50대 50의 확률로. 이렇게 볼수 있고, 만약에 여기다가 유전자형을 얹어준다. 이렇게 서로 뭐, 다른 유전자형을 이렇게 얹어준다. 그리고 엄마, 아빠의 어떤 유전자형도 나와 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추적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 상황 아니고서는 그냥 둘 중에 한 명으로부터 왔겠거니 할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야 된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X염 색체의 유전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X염 색체의 유전일 때 항상 여자에게서 여성의 발현 빈도가 항상 더 높거나 항상 더 낮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그 대립 유전자의 우결 관계에 따라서 어떤 형질이 뭐 열성이다 그러면 남자에게서 발현 빈도가 더 높고 이런 어떤 특징이 있거든요. 그건 이따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 X염 색체 유전을 발견하게 된 실험적인 계기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그 모건의 초파리방에서 실시가 되었던 초파리를 주로 실험 재료를 써가지고 초파리방으로 불렸던 실험실이 있는데요. 거기서 했던 실험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그 시대의 과학자, 이 생물학자라고 생각하고 이 과정 한번 같이 경험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일단은 붉은 눈의 수컷이랑 흰 눈의 암컷을 준비합니다. 이 초파리 자세히 보면 눈색이 다를 수 있거든요. 야생형의 색깔은 붉은색인데, 근데 가끔 이제 흰눈인 애들이 있어요. 돌연변이로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붉은 눈이다, 흰눈이다는 서로 다른 대립형질인 거죠. 눈 색깔이라는 형질에 대한 하위 종류가 지금 달라진 거니까. 그래서 두 가지 대립 형질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거기서 붉은 눈인 수컷과 흰 눈인 암컷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교배시켜가지고 자손 1세대를 본 거죠. 그랬더니 자손에서 흰 눈도 나오고 붉은 눈도 나왔어요. 비율이 반반 정도 됐습니다. 1대 1. 그럼 이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은 의문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지. 왜냐면 부모 중에 붉은 눈인 애도 있고 흰 눈도 있었어. 그럼 자손에서 흰눈 나오는 게 어색하지가 않고 붉은 눈 나오는 것도 어색하지가 않고 그 비율이 반반일 수도 있겠잖아요, 지금. 그래서 전혀 뭔가 의심할 부분이 없었는데 근데 자세히 더 파고들어서 데이터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흰 눈인 애들은 죄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수컷이야. 붉은 눈인 애들을 다 추려봤더니 죄다 암컷이야. 이건 어때요? 이건 좀 의문이 들죠. 어떻게 성별에 따라서 눈 색깔이 저렇게 완벽하게 갈릴 수가 있지? 그거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없다면 너무 궁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데이터 처리의 중요성이 그냥 숫자만 셌다면 궁금하지 않고 넘어갔을 결과인데 그거를 성별도 나눠서 한번 보니까 궁금해진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아, 이눈 색깔을 결정한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정리해낸 결과가 이건데요. 이눈 색깔 유전자가 X염색체에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암컷에서도 흰 눈도 나오고 붉은 눈도 나오니까 Y염색체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수컷 같은 경우에는 눈색 유전자를 하나밖에 못 가집니다. X염색체가 하나잖아요. 그럼 붉은 눈 수컷이라면 붉은 눈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붉은 눈으로 발현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흰 눈인 수컷은 어때요? 흰눈 유전자를 적어도 하나는 가져야 흰 눈이 될수 있으니까. 그한 개의 X염색체에 흰눈 유전자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했던 거. Y염색체 누구한테 온 거지? 당연히 아빠. 그렇다면 요 흰눈 유전자 가진 X염색체는 누구로부터 온 거지? 엄마. 그러면 이 흰눈 암컷은 흰색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자손을 뭐 10마리를 낳든 50마리를 낳든 계속 수컷이 태어날 때는 흰색만 태어나요. 그럼 엄마로부터 X염색체를 랜덤으로 하나씩 물려받게 될 텐데, 엄마가 X염색체를 얘한테 주는 게 맞지만, 수컷인 아들한테 X염색체를 하나 반드시 주는 게 맞지만, 이걸 줄 건지 이걸 줄 건지는 감수분해 할 때마다 랜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주더라도 또는 이걸 주더라도 무조건 흰눈 유전자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흰눈 유전자 동양 접합이었다. 자, 그러면 딸은 어떻습니까? 암컷 그 자손은 엄마로부터 하나 받을 거고요. 둘 중에 랜덤으로. 근데 그건 뭐였든 흰눈 유전자가 오겠죠. 엄마는 동양 접합일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 수컷의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아빠로부터 X염색체를 받았으니까 암컷으로 분류가 됐겠죠. 근데 아빠의 X염색체는 붉은 눈 유전자만 있어요. 그럼 여기서 태어나는 암컷 자손은 항상 이렇게 이형 접합입니다. 근데 뭘로 발현됐어? 붉은 눈으로 발현됐어. 뭐라고 가정하면 설명이 되죠? 붉은 눈을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가 흰눈 유전자에 대해서 우성이다 하면 모든 게 설명이 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X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연구하게 된 그런 실험적인 결과고, 이렇게 진행이 이제 해석이 되는 거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염색체에 어떤 유전자가 존재할 때 그거를 해석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은 정록 생명 유전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생명. 선생님이 우리가 수능 문제를 풀때 얘가 어딨고 우열관계가 어떤지를 물어보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출제되는 게 ABO식 혈액형. ABO식 혈액형은 상염색체에 있으면서 A와 B 사이에는 우열관계가 완전하지 않고 O는 혼자 열성인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 정리했고요. 정록 생명 유전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얘는 X염색체에 있습니다. 성염색체 유전이고 구체적으로는 X염색체에 있는데 이 정록 생명 유전자는 우리가 정상 유전자와 저 생명이 되게 하는, 정록 생명이 너무 기니까 우린 그냥 생명으로 적을게요. 생명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그냥 원래는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데 요 맥락에서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대립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얘를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놓기도 하고 문항에 따라서 라지 T, 스몰 T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표기 방법이 있고 근데 우리는 지금 X염색체에 있다는 거를 좀 강조하려고 정상 유전자는 X, 대문자 X로 표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생명 유전자는 X 프라임으로 표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염색체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대립 유전자를 나타내는 알파벳 기호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리고 이 정록 생명 유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는 정상 유전자가 우성이라는 점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근데 그게 생명 유전자가 있는 이 X염색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한 자리만, 어차피 이 사람들은 유전자를 한 개씩만 가질 수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뭔가 미완성인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남은 자리에 Y를 하나씩 써줘서 개수를 맞춰줘요. 이렇게 하면 그냥 다 썼다. 다 썼는데 X염색체 한 개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유전자형은 정상 유전자 갖고 있는 사람과 생명 유전자 갖고 있는 사람. 둘 중에 하나. 끝이에요. 자, 근데 여자는 X염색체가 두 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 유전자로만 동양접합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정상 유전자 하나랑 그 다음에 생명 유전자 하나를 이형 접합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명 유전자로만 동양접합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죠. 세 가지의 유전자형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이 사람은 정상 유전자 끝 정상이겠지. 이 사람이 생명 유전자 끝 그렇다면 생명이겠지. 이 사람은 정상 유전자로만 그러면 정상이겠죠. 이 사람은 생명 유전자로만 그러면 생명이겠죠. 우리가 항상 궁금한 건 이형 접합입니다. 요렇게 서로 다른 걸로 갖고 있을 때. 그런데 우리가 우여관계 알고 있잖아요. 이형 접합으로 있을 때 뭐가 발현된다? 정상이 발현된다. 그래서 정록생명 유전 같은 경우에는 남자 발현 빈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생명 유전자를 하나 갖고 있더라도 정상 유전자가 있으면 표현형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근데 남자는 갖고 있으면 무조건 발현되죠. 그래서 남자에서 발현 빈도가 높은 편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를 가지고 많은 문제들을 풀게 될 거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좀 시무룩할 수 있으니까 좀 반대의 사례를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정록생명 말고 다른 X염색체 유전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유전병으로 가정했을 때, 근데 표기 기호는 똑같이 써볼게요. 뭐 피부 얼룩증 이런 유전병이 여기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유전병이 우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기를 다 유전병으로 바꿔본다면, 유전병 유전자 갖고 있는 남자는 유전병일 거고, 똑같이. 유전병 유전자로만 구성된 여자도 유전병이겠죠.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생명에서 유전병으로 표기만 바꿨을 뿐. 근데 이렇게 이형 접합인데 유전병이 우성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유전병이 발현돼요. 그래서 어떤 형질이 열성 유전병 같은 경우에는 정록생명이 열성이었잖아요. 그럴 때는 남자에서 발현 빈도가 높은데 어떤 이 형질이 우성인 표현형 같은, 유전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다시피 그냥 한 개만 갖고 있어도 바로 그냥 발현돼버려. 지금 여기서 세칸 중에 두 칸에 지금 유전병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자에서 발현 빈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그것은 우열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뭐 누구에게서 더 많이 발현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항은 사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계도로 분석해서 뭐가 우성인지 열성인지 그런 걸 판단을 할수 있느냐, 그런 거를 주로 출제를 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정록생명 유전이 문항으로 출제가 많이 되는데, 이거는 꼭 정록생명이 아니더라도 X염색체 열성 형질의 경우에는 다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때 만약에 어떤 여자가 이 열성 형질을 가지고 있다. 지금 여기서는 생명이죠. 생명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 유전자로만 동양접합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아까 흰눈의 초파리 암컷처럼 무엇을 주든 아들에게는 그 유전자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들은 그걸 받으면 바로 발현이 되게 되죠. 왜냐면 아빠로부터는 X염색체 안 받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엄마가 이런 열성 형질을 갖고 있다. 그러면 아들은 무조건 그 열성 형질을 따라서 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무조건 생명이에요. 그런 어떤 그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비슷한 내용인데요. 딸이 만약에 생명이에요. 그럼 이것도 열성 동형 접합이어야만 나올 수 있죠. 그럼 이그 생명 유전자 두개 중에 하나는 엄마로부터, 두개 중에 하나는 아빠로부터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둘 중에 하나를 준 엄마는 생명 유전자를 하나 갖고 있는 건 확실하지만,
나머지

0: 하나가 정상 유전자냐 생명 유전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 생명 유전자 갖고 있어도 만약에 엄마가 정상 유전자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정상으로 발현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다른 어떤 단서가 없을 때는 엄마의 표현형이 뭔지까지는 알수 없다. 이것만 보고는. 하지만 아빠의 표현형이 뭔지는 확실히 알수 있죠. 이 중에 하나 아빠가 줬는데 아빠는 그거 갖고 있으면 바로 그냥 발현돼 버리거든요. 그게 끝이라서. 그거 이상으로 가질 수가 없어서. 그래서 딸이 생명이면 아빠가 생명인 것도 우리가 확실히 그냥 100% 확신할 수 있다. 엄마까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지금 아까 그 아들의 경우에도 아빠의 표현형은 알아낼 수 없어요. 왜냐면 아빠는 그거랑 상관없는 Y염색체를 줬다는 사실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성별은 알수 없지만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무조건 생명이고요. 그 다음에 딸이 생명이면 그 아빠는 무조건 생명이라는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볼까요? 이 문항을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가와 나가 지금 같은 집안입니다. 같은 집안의 가계도인데 서로 다른 형질에 대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원은 똑같은데. 그래서 지금 가는 유전병 A에 대한 가계도, 나는 유전병 B에 대한 가계도입니다. 그런데 이 유전병 A와 B를 나타내는 유전자, 이거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서로 다른 종류의 성염색체에 있답니다. 그럼 성염색체 서로 다른 종류. X염색체에 있거나 Y염색체에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의 그냥 느낌, 우리가 문제풀이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 그냥 바로 설명을 해볼게요. 사실 이 문제는 나를 보고 풀 수는 없어요. 가를 보고 풀어야 돼요. 나를 보고는 이거 X염색체 유전으로도 설명되고, Y염색체 유전으로도 설명되고, 사실 상염색체 유전으로도 다 설명됩니다. 그런데 가는, 일단 이건 성염색체 유전으로 한정을 해줬죠. 그죠? 성염색체 있는 건 확실해. 근데 얘는 Y염색체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Y염색체 유전 아닌 게 확실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Y염색체 유전이 가질 수 있는 특징. 일단 여자에게서는 나타나면 안 돼요. 근데 여자에서 하나도 안 나타나고 다 남자에서만 나타났어요. 만족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Y염색체 유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아빠가 그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아들은 반드시 물려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Y염색체에 있다면. 그래서 이 Y염색체의 유전병 A의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물려받은 아들은 당연히 유전병 A가 발현돼야 돼요. 근데 발현이 안 됐잖아요. Y염색체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지금 X 아니면 Y인 상황인데 Y가 아니래. 그럼 뭐란 얘기예요? X염색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논리적인 구성이에요. 가가 X염색체로 확정이 됐어. 그럼 서로 다른 성염색체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나는 사실 이 가계도는 없어도 돼요. 가계도가 전혀 상관이 없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X염색체로 확정이 됐으니까 나는 Y염색체여야만 하겠구나. 그리고 나서 확인해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조건들은 다 만족을 하고 있네. 남자에서만 발현됐고 아버지가 발현되면 아들은 무조건 발현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예제 2번 풀고 마무리해봅시다. 어떤 가계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병 A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성염색체 위에 있답니다. 그럼 성염색체는 X와 Y 두 종류가 있을 텐데 Y일 가능성은 있어요? 없어요? Y염색체 있을 가능성? 없죠. 왜? 여자도 남자도 발현되거든요. 여자 남자 다 발현되니까 Y염색체 아닙니다. 그럼 X염색체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치는 알려줬습니다. X염색체에 있는데 이 문항에서 물어보는 거는 정상 표현형과 유전병 A 중에 뭐가 더 우성이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우성이냐. 자. 이것도 우리가 지금 이런 가계도 분석이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모가 남자고 동그라미가 여자다 하는 건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남자 먼저 접근합니다. X염색체 유전이라는 게 확실할 때는 남자 먼저 접근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요. 남자들의 유전자형을 추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X 하나, Y 하나 있을 텐데, 그 X염색체에 뭐가 있어? 정상 유전자가 있는 남자죠? 그죠? 그다음에 이 남자도 X 하나, Y 하나 있을 텐데, X염색체에 정상 유전자 하나 갖고 있으니까 이런 표현형이겠죠? 요 사람은 X 하나, Y 하나인데, 그 X염색체 하나에 유전병 유전자 갖고 있기 때문에 유전병일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가계도 보고 바로 알수 있는 사실이죠. 이렇게 적어놓고, 그 XY를 누구로부터 물려받았는지를 추적을 하는 거예요. 자, 요 사람 봅시다, 요 사람. 요 사람의 Y 염색체는 아빠로부터 왔겠죠? 그러면 요 X 염색체는 누구로부터 왔어? 엄마로부터 온게 확실하죠? 엄마는 정상 유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아들한테 물려주려면. 근데 엄마가 표현형이 뭐야? 유전병이잖아요. 엄마는 어떻게 유전병이죠? 유전병 유전자가 적어도 하나는 있기 때문에 유전병입니다. 그렇다면 써놓고 보니까 엄마가 이형 접합이잖아요. 이형 접합일 때 발현되는 걸 우리는 우성이라고 하죠. 뭐가 발현됐지? 유전병이 발현됐습니다. 그래서 유전병 A가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구나를 요 엄마를 통해서 알 수도 있고요. 한 군데 더 있어요. 지금 여기 딸이 있는데 딸은 아빠로부터 Y염색체를 받으면 더 이상 딸이 아니에요. 아들입니다. 딸이었단 얘기는 요 X염색체를 받았단 얘기야. 그럼 딸은 아빠로부터 X염색체 받을 때 정상 유전자를 받은 게 확실한데 유전병이잖아요. 어떻게 유전병이지? 유전병 유전자를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요. 유전병이지. 이 경우에도 이형 접합일 때 유전병이 발현됐으니까 우성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계도 분석을 주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나와서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맛만 보여드린 거고 다음 시간에 가계도 분석을 더 정확히 배우면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사람의 유전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도 용룡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2: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3: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6강이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 외계 생명체 탐사. 자, 외계 생명체 탐사 공부하기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과제 내드린 거 있죠. 문제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고민해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 문제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외계 행성계 탐사에서 문제 3번 풀지 않았었는데요. 꼭 풀어보셨죠? 저거 확인해 볼게요. 자,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중심별과 행성이 공통질량 중심에 대하여 원궤도로 공전할 때 일반적으로 주는 조건입니다. 현재까지 원궤도. 그 다음에 식현상을 일으키는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상대적 밝기 변화를 일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요 델타 T가 일정한 시간 간격이라고 했는데 델타 T라고 한 시간 봤더니 T1에서 T2까지의 시간이네. 그러면 여기도 델타 T고 여기도 델타 T고 여기도 델타 T가 되겠네요. 일정한 시간 간격이니까 그 밑줄 그시고요. 그 다음에 발문 조건을 보면 단 중심별의 시선속도 변화는 행성과의 공통질량 중심에 대한 공전에 의해서만 나타나며 행성의 공전궤도면은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하다라고 하는 게 계속 일반 조건으로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기출에서는 이게 계속 일반적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조건이 바뀌면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나란하지 않으면 문제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볼게요. 지금 보면, 원래 밝기가 1.000인데, 지금 최소 밝기가 0.990이야. 지금 행성이 중심별의 시선방향과 나란하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원래 1000으로 보이는 게 990으로 보인다는 얘기니까, 밝기 감소율은 1000분의 10. 맞죠? 밝기 감소율이, 1000분의 10입니다. 1000분의 10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중심별 반지름 분의 행성 반지름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행성 반지름은 얼마다? 루트를 씌워주면 10분의 1이구나. 그죠? 밝기

함소율은 중심별 단면적 분의 행성 단면적이니까 거기다 루트를 씌워주면 반지름의 b가 나오고 반지름의 b를 봤더니 중심별의 반지름이 행성 반지름의 10배구나. 됐죠?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중심별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자, 중심별 앞을 행성이 지나가고 있는 거야.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시간 간격에 일정한 속도로 지나가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행성이 여기 있습니다. 쏙 들어갔습니다. 쭉 가다가 나오기 시작하기 직전 나옵니다. 다 나왔어요.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가 밝기 변화를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밝기 변화를 시간에 따라서 그래프로 그리면 요렇게 요렇게 그려주고 쭉간 다음에 요렇게 해서 원래 밝기로 됐죠? 요런 상태에서 지금 요 시점 밝기가 어두워지기 시작한 요 시점이 지금 언제냐면 T2고 T2고 여기에 T1이 있는 거고. 맞죠? 요 시간 간격을 지금 델타 T라고 준 거고. 여기가 지금 T3야. 맞나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얘가 일정한 속도로 지나간다고 하면 요 시간 간격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요 시간 간격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행성의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요 시간은 길다라는 얘기였어요. 행성의 반지름이 크다? 그 얘기는 지름도 크다는 얘기지. 반지름이 두 배면 지름도 두 배니까. 그러면 요 시간 간격이 크다. 그런 얘기했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시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에 대한 얘기했었죠. 행성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요 시간은 길어지고요. 요 시간은 짧아진다.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행성이 일정하게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행성 반지름과는 무관하고 뭐랑 관련이 있다? 중심별 반지름. 아, 요 시간은 중심별 반지름이랑 관련이 있다고. 요 시간은 뭐랑 관련이 있어요? 행성 반지름이랑 관련이 있고. 행성 반지름. 됐죠?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보세요. 중심별 반지름과 행성 반지름의 비가 1대 10이잖아요. 중심별 반지름이 10배 크다고. 그러면 요 시간의 길이 역시 요 시간의 길이보다 10배가 커야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중심별 반지름이 행성 반지름의 10배란 얘기는 지름도 중심별 지름이 행성 지름이 10배. 즉, 얘가 일정한 속도로 간다고 하면, 일정한 속도로 여기를 지나간다라고 하면 요 길이의 비가 1대 10이 된다는 얘기지. 근데 중요한 건요 길이가 지금 T2, T3의 시간 간격인데 요 길이가 얼마냐면 시간으로 따지면 델타 t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얘의 10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은 10 델타 t가 되겠지. 맞죠? 근데 델타 t라고 하는 게 t1에서 t2 요 눈금 간격 하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눈금 간격 10개를 의미하니까 여기는 t12가 되겠지. t12. 맞죠? T12가 되는 거고, 여기는 T13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요 중간 지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중간 지점이라고 하면 T3과 T12의 중간 지점, 또는 뭐 T12와 T13의 중간 지점. 둘의 차이가 지금 9니까, 4.5를 하면, 여기는, 아, 여기서 여기까지는 11이네요. 11이니까 5.5를 하면 T의 7.5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딱 중간 지점이 되겠네. 4.5, 4.5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5.5, 뭐 5.5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럼 이렇게 얘기해 놓고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 보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중심별의 반지름은 행성 반지름이 10배이다. 중심별의 반지름은 행성 반지름이 10배이다. 요 밝기 감소율을 가지고 푸는 거고요. T1에서 T3 동안 중심별의 스펙트럼의 습순의 파장은 점차 길어진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요 시간이라고 하는 건 행성이 요 앞을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행성이 요 앞을 지나가려고 한다는 얘기는 행성이 접근을 한다? 행성이 접근한다는 얘기는 중심별은 후퇴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지금 후퇴를 하다 보면 나중에 행성이 요 앞에까지 옵니다. 그러면 중심별은 시선 속도가 0이야. 무슨 얘기냐면 요 시간이라고 하는 건 중심별이 최대 시선 속도를 보이다가 시선 속도가 줄어드는 시간. 여기다가 다시 그려주면 공통질량 중심이 있고요. 지금 중심별은 여기를 가고 있는 거야. 맞죠? 행성은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중심별 같은 경우는 시선방향에서 봤을 때 최대 시선 속도, 파장이 가장 길 때에서 파장이 짧아져서 파장이 변화가 없는 0이 되는 시점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적색편이 구간이긴 하지만 파장은 여기서 최대에서 0이 원래 지점으로 되돌아온 시간이니까 파장이 감소되는 시간. 길어진다가 아니라 짧아진다고요.
아셨죠? 자,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T3 플러스 4 델타 T일 때가 T3 플러스 6 델타 T일 때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시선 속도의 크기를 물어보는데, 지금 요 T3 플러스 4 델타 T라고 하는 건 T3 이후 네 칸.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얘는 지금 T7을 의미하는 거고, T3 플러스 6 델타 T라고 하는 건 T3 이후 여섯 칸. 그러니까 얘는 T 플러스 9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시점과 요 시점 중에 누가 시선 속도의 크기가 크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면 T7.5일 때가 행성이 중심별 앞에 딱 고정될 때 최대 시선 속도를, 아니, 최소 시선 속도를 보일 때니까 그때로부터 멀어지면 시선 속도의 크기가 커지겠지. 그러니까 T7일 때가 T9일 때보다 더 작아야 되겠지. T7일 때가 여기에 더 가까운 거잖아. 그죠? 그러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시선 속도가 0이라고. 0이 가깝다고. 여기로부터 멀어져야지 시선 속도의 크기가 커지는 거야. 여기는 접근, 여기는 후퇴, 이쪽은 이제 접근이 되겠지. 아셨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억만 맞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할 문제들이 좀 있죠? 이렇게 정확하게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구력 테스트 지난 시간에 3번 문제 풀었고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왜냐면 최근에 가장 어려운 문항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니까. 보면 자, 시선 속도를 이용한다.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거죠. 주기성이 있다. 식현상을 이용한다. 주기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면 시선 속도 변화의 그래프가 주기적으로 지금 감이 나오는 거고, 식현상을 이용해서 밝기 변화 역시 주기적으로 밝기 증감이 나오는 거고, 물론 일정하게 가다가 감소, 다시 일정하게 가다가 감소, 이 주기성이 나오는 거죠. 미세중력렌즈는 주기성이 없습니다. 일회성이에요. 아셨죠? 그다음에 행성 공전궤도면과 관측자 시선 방향이 나란할수록 유리합니다. 수직이라고 하면 시선 속도 변화 안 나타나요. 접근 후퇴가 안 나타난다고. 수직이라고 하면 밝기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가릴 수가 없어. 근데 얘는 수직이어도 행성만 걸리면 된다. 자, 유리할 조건. 행성 질량이 클수록 유리합니다. 행성 질량이 클수록. 다시. 중심별의 공전 속도는 대략적으로. 이게 정확한 식은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행성 질량이 클수록 공전 속도가 크다.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공전 속도가 작다. 중심별의 공전 속도는 행성 질량이 클수록 크고요. 중심별의 질량이 상대적으로 작을수록 크다고. 그 다음에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다. 이럴수록 공전 속도의 변화가 큰 거고, 그러면 시선 속도의 변화도 크기 때문에, 아, 얘가 행성을 가지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다. 행성의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단면적이 크다는 얘기고,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중심별을 많이 가린다는 얘기니까 밝기 변화가 크게 나타나겠지. 아셨죠? 이런 조건들 우리가 좀 챙겨볼 수가 있다.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우리 복습하는 거고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외계 생명체 탐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룰 거, 생명 가능지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생명 가능지대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중심별이 있고요. 중심별 주변에, 중심별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도달하는 에너지 양이 줄어들 겁니다. 줄어드는데 이걸 고려해 봤을 때 적당한 거리에 놓인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냥 온도 관계를 따져봤을 때, 대략적으로 온도가 100도에서 0도 정도가 유지되는 영역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 영역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이 영역에서는 만약에 물이 있다라고 하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다.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중심별 주변의 영역을 생명 가능지대라고 한다. 아셨죠? 생명 가능지대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구에서의 생명 활동을 봤을 때 어떤 행성에서 정상적인 지적 생명체의 생명 활동을 기대하려면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뭘까? 여러 개의 조건을 따져보다가 액체 상태의 물이 제일 중요하겠더라. 아셨죠? 그래서, 아,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려면 중심별 주변에 적당한 거리에 도달한 에너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 적당한 거리 영역을 생명 가능지대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아, 별에 따라서 생명 가능지대가 어떻게 세팅이 될지, 그래서 그 생명 가능지대 안에 행성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생명체가 생명 활동을 하기에 좀더 적정하다.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적절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 자, 요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찰칵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S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심별로부터 적당한 거리, 이 거리에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도달한 에너지 양은 중심별의 광도, 중심별이 방출한 에너지, 그 다음에 중심별로부터의 거리. 그 거리가 멀면 멀수록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광도가 크면 클수록 광도의 비례. 아셨죠? 그래서, 아, 여기에 도달한, 이 지점에 도달하는 에너지 양이라고 하는 건 거리와 광도의 관계가 있구나. 그런데 이걸 봤더니 이 관계 우리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아요? 별의 겉보기 밝기는 별의 거리의 제곱. 겉보기 밝기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밝기가 어두워지더라. 그죠? 그 다음에 중심별,
그 별의 실질적인 밝기 또는 실질적인 광도가 크면 클수록 겉보기 밝기가 밝더라. 똑같은 거야. 아셨죠? 밝기가 밝다라고 하는 건 도달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고, 밝기가 어둡다라고 하는 건 도달 에너지가 적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얘가 중요한 개념의 맥이다. 이 얘기를 우리는 계속할 것이다. 아셨죠? 자, 생명가능지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조금 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생명가능지대는 이겁니다. 별 주위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리 범위. 아셨죠? 그러니까 태양이라고 한다면 지구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지구는 생명가능지대 안에 들어있다. 태양의 생명가능지대 안에 지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요걸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요거를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별이 있습니다. 별로부터 적당한 거리, 적당한 거리,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 영역. 여기를 생명가능지대라고 하겠습니다. 요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광도를 표시하면 L이고, 요 생명가능지대 안쪽 경계에 여기에 도달한 에너지를 E1, 여기에 도달한 에너지를 E2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R1, D라고 할까요? D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D2라고 해보겠습니다. 아셨죠?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할 때는, 아, 요 E1은 100도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 여기는 0도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만약에 어떤 행성 여기 있어요. 그럼 얘는 0도씨보다도 바깥에 있는 영역이니까 온도가 낮다. 얼음의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 있다. 만약에 여기 행성이 있어요. 얘는 100도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태보다 온도가 높다. 만약에 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증발한 상태, 기체 상태로 물이 존재할 것이다. 아셨죠? 이런 상태에서 보자고요. 지금 어떠한 별이 있는데 이 별은 광도가 얼마냐면 얘보다 100배가 크대. 100배가, 100배가 크대. 그러면 보자고요. 아까와 똑같은 거리 D1에, D2에 여기에 도달하는 에너지양은 과연 얼마일까? 자, 아까 D1에 도달한 에너지량이 E1이었습니다. L일 때. D2에 도달한 에너지량이 E2였어요. L일 때. 그죠? 근데 광도가 100배래. 그럼 여기에 도달한 에너지량이 얼마냐면 100배겠지 뭐. 그죠? 여기 도달한 에너지량이 얼마냐면 100배겠지 뭐. 맞죠? 그럼 우리는 이 광도가 100L인 요별 주변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 영역, 즉 생명가능지대가 어딘지를 어느 정도 알수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이 거리는 아니라는 거야. 너무 뜨거워. 그럼 이거보다 먼 거리 어딘가에 생명가능지대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그먼 거리 어딘가에 생명가능지대가 만들어졌을 때그 생명가능지대 안쪽에 도달한 에너지량은 E1이어야 된다고. 아까 E1일 때 100도씨가 된다며. E2일 때 0도씨가 된다며. 그럼 여기가 E2가 된다는 거지. E2. 그러면 여기까지의 거리는 대체 얼마야? 여기까지의 거리는 대체 얼마야? 이걸 우리가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아까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도달한 에너지량은 D제곱분의 L이라고 했잖아. 또는 이걸 생각해도 좋아요. 밝기, 겉보기 밝기라고 하는 건 거리의 제곱분의 L. 즉, 거리가 10배 멀어진다? 그러면 거리가 10배 멀어지면 도달한 에너지량은 100배 감소한다. 이런 의미야. 거리가 100배 멀어진다? 도달한 에너지량은 10,000배 감소한다. 이런 의미라고. 볼게요. 얘가 지금 광도가 100인데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야지 아까 L일 때 E1만큼 될 것이냐? 아, 10D1이어야 되겠구나. 거리가 10배 멀어지면 도달한 에너지량은 100배 줄어든다고요. 근데 도달한 에너지가 아까 100이었으니까 100배 줄어들면 E1이 되겠지. 이런 논리. 그럼 여기도 10D2가 되겠지. 그러니까 아, 광도가 크면 클수록 별이 방출한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생명가능지대는 중심별로부터 먼 곳에 형성이 되는구나. 한 개. 그 다음에 여기서의 생명가능지대 폭이라고 하는 건 D2-D1 요 거리가 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의 생명가능지대는 10에 D2-D1이 되는 거니까 아, 거리가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가능지대 폭도 넓어지는구나. 아셨죠? 그럼 정리하면 별 주위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생명가능지대라고 하는데, 별의 광도가 크면 클수록 생명가능지대는 먼 곳에 넓게. 반대로, 별의 광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생명가능지대는 가까운 곳에 좁게 형성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 만약에 행성이 놓인다, 라고 한다면 이 행성은, 아,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가 있겠구나, 온도 관계를 따져봤을 때. 그리고 이 안에서도 생명가능지대 안에서도 안쪽에 놓이면 놓일수록 뜨겁겠구나, 상대적으로.
바깥쪽일수록 차갑겠구나. 액체 상태

우리 존재하긴 하겠지만, 아셨죠? 이런 관계를 좀 따져볼 수 있어야 된다. 됐죠?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요. 그럼 이 생명 가능지대에 대한 얘기,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들 같이 읽어보면서 얘기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중심별의 광도가 클수록 생명 가능지대의 거리는 멀어지고 폭은 넓어진다. 했었죠? 중심별이 주기열성이라고 한다면,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생명 가능지대의 거리는 멀어지고 폭은 넓어진다. 왜냐면, 주기열성이라고 하면, 질량이 클수록 광도도 크니까. 방출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생명 가능지대는 멀어지고 폭은 넓어진다.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생명 가능지대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짧아진다. 왜냐면, 질량이 크면 클수록 진화 속도가 어떻다고 했죠? 진화 속도가 빨라요. 그 얘기는 뭐죠? 수명이 짧아요. 수명이 짧으니까 일정한 거리의 생명가능지대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라고 보는 거고요. 태양계의 생명가능지대에 있는 행성은 지구가 유일하다. 태양이 진화함에 따라 광도가 커지면 생명가능지대의 거리도 멀어지고 폭도 넓어진다. 광도가 커지면 당연히 거리가 멀어지고 폭이 넓어지겠죠. 방출한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니까. 행성이 중심별로부터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받는 복사에너지 양에 의해 행성의 표면 온도가 결정된다. 요 S가 아까 얘기했었죠? 중심별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놓였을 때그 지점에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받는 복사에너지 양을 S라고 하는 거고, 에너지를 많이 받아요? 뜨거워요. 에너지를 적게 받아요? 차가워요. 즉 얘는 표면 온도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 에너지라고 하는 건 거리와 관련이 있고 방출 에너지, 중심별의 방출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아셨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요걸 이제 태양 입장에서 보자면, 볼게요. 자, 태양은요, 현재 생명 가능지대가 요 정도 거리에 형성되어 있다. 요 정도 거리에. 지금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1AU거든요? 지금 지구가 여기 있는 거야. 태양이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태양 주변에 1AU 거리에 지구가 있는 거고, 지구는 생명 가능지대 안에 있는 거고, 그 안에서도 꽤나 가까운 영역에 지금 지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생명 가능지대가, 지금 태양이 여기 있을 때 생명 가능지대가 더 멀어진대. 시간이 지나면 생명 가능지대가 더 멀어진대. 그리고 폭이 더 넓어진대. 아셨죠? 이 의미는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태양의 광도가 커진다라고 하는 의미. 태양이 방출한 에너지가 더 많아진다. 그러면 나중에 특정 시점이 됐을 때 지구는 여기 있는데 지구는 생명가능지대보다 더 안쪽 경계에 놓이게 되는 거고 지구의 온도는 너무 높아서 뜨거워진 상태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선 이제 생명체들이 생명활동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상태가 되겠지. 아셨죠? 요거 이제 기억하시고요. 이걸 보면 이런 질문을 한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태양은요, 주기열성이라면서요. 태양은 주기열성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선생님, 주기열성은 정력학 평형이라면서요. 정력학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에 의한 힘과 내부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 안으로 모이는 힘과 나가려고 하는 힘이 같아서 크기가 일정한 상태라면서요. 크기가 일정한데, 에너지를 일정하게 방출하는데, 왜 광도가 커지죠?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주기열성은 정력학평형 상태가 맞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 힘과 내부 기체 압력 차에 의해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한 힘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는 일정하게 보는 게 맞아요. 크기는 일정하게 보는 게 맞는데, 이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심에서 온도가 조금씩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중심의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여기서 실제 에너지를 생산한 양이 조금씩 증가해요. 그러면서 내부 기체 압력이 조금씩 커지면서 그거에 의해서 계속 중력과 내부 기체 압력이 시시각각 정력학 평형을 이루면서 에너지의 재조정 단계. 그러면서 조금씩 커져요. 그런데 그 별의 크기가 조금씩 커지는 그 크기 변화가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으로 봤을 땐 크게 유의미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미한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크기 변화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 이걸 시간을 굉장히 길게 보면 요 정도의 광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의 크기 변화는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면 좀 이해하기 쉬운 방향은 이제 이런 방향이지. 정력학 평형이라고 해서 힘의 평형이라고 해도 관성이라고 하는 건 있으니까 얘가 내부에서
에너지를 조금 더 많이 만들어서 내부 기체 압력이 조금이라도 커진다라고 한다면 그 시점에 그때부터 얘는 어느 정도의 어떤 일정한 크기 변화는 좀 있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그냥 우리가 비유적으로라도 조금 쉽게라도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아셨죠? 어쨌든 짧은 시간에 이 정력과 평형은 크게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긴 시간을 보면 그래도 크게 변화가 조금씩 조금씩은 있을 수가 있다. 재조정 관계에서.

정도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럼 우리 여러 주기율성의 생명 가능지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보자고요. 지금 HR2가 나와 있고 주기율 라인을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이쪽에 놓일수록 질량이 작은 별, 수명이 긴 별. 이쪽에 놓일수록 질량이 큰 별, 수명이 짧은 별. 또는 이쪽에 놓일수록 광도가 크다, 뜨겁다, 밀도가 작다. 이쪽에 놓일수록 광도가 작다, 차갑다, 밀도가 크다. 이렇게 가는 건데, 보면 여기 있는 주기율성은 수명이 10에 11제곱년이야. 근데 여기 있는 주기율성은 수명이 10에 7제곱이야. 1억 년도 안 되네. 그러면 얘는 생명가능지대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어때요? 굉장히 짧은 거지. 그러면 만약에 이별 주변에 생명가능지대 안에 만약에 행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생명체들이 환경에 적응해서 진화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확보가 안 되는 거야. 환경이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얘는 이 질량이 큰별 주변에는 생명가능지대가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어떠한 행성이 있다라고 해도 생명체가 진화를 해서 적응을 해서 진화하는 데 시간이 생각보다 짧아서 그리 적절하지는 않다는 거지. 아셨죠? 그래서 아, 질량이 큰 주기율성일수록 생명가능지대 유지 기간이 짧구나. 질량이 작은 주기율성일수록 생명가능지대 유지 기간이 길구나. 이제 이런 관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된다. 태양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태양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수명이 100억 년 정도 되니까 어떠한 행성에서 환경에 적응해서 생명체가 등장하라고 진화를 한 관점에서 보면 꽤나 그래도 적절한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고요. 그럼 우리 이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들을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쉽게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제일 중요한 조건은 액체 상태의 물. 액체 상태의 물.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야지 생명체들이 생명활동을 하는데, 우리 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 제일 유리한 조건이 되겠구나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액체 상태의 물은 좋은 용매예요.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을 녹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 안에서 화학 반응들이 잘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여기서 화학 반응에 의해서 어떤 생명체의 생명 활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우리가 만약에 아플 때, 우리가 아플 때 약을 먹잖아요. 약을 먹으면 이 약이 흡수가 돼서 우리 몸의 여러 기관들에 작용을 하잖아. 그게 좋은 용매이기 때문에, 물에 녹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 그러니까 생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액체 상태의 물은 굉장히 중요하다. 또, 액체 상태의 물은 비열이 커요.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온도가 쉽게 잘안 변한다는 얘기야.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일정한 열을 일정한 시간 동안 꽤나 잘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우리 몸 같은 경우도 외부의 온도가 확 떨어져도 우리 몸의 온도가 그렇게 확 떨어지진 않는다고. 우리 몸에 물이 많기 때문에.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 지구의 표면을 덮고 있는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설령 조금 내려간다 하더라도 확 추워지지 않고 설령 조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확 올라가지 않는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 다음에 행성에 적당한 대기가 있어야지 온실 효과가 유지가 되면서 보온 효과가 유지가 되면서 일정한 온도를 꽤나 적당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 또 자외선을 차단할 수가 있다. 행성에 자기장이 있어야지 외부로부터, 중심별로부터, 주변에 있는 우주로부터 오는 고에너지 입자들을 잘 차단할 수가 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중심별의 질량이 적당한 게 좋다. 읽어볼게요. 중심별의 질량이 매우 크면 중심별의 수명이 너무 짧아서 행성의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할 시간이 부족하다. 즉, 중심별의 수명이 너무 짧다는 얘기는 행성에게 에너지를 줄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는 거야. 중심별이 에너지를 줘야지 행성에서 생명활동을 할거 아니에요.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 태양에너지가 안 들어온다? 그럼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이 생명활동하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지. 광합성이 안될거 아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너무 크면 수명이 짧아서 그 주변에 있는 행성은 생명체들이 생명활동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중심별의 질량이 작은 게좀 유리한가? 볼게요. 중심별의 질량이 매우 작은 경우에는 중심별과 생명가능지대 안에 있는 행성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행성의 동주기 자전 가능성이 높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지구를 한번 볼까요?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있고요. 이 지구 주위를 누가 돌고 있죠? 지구 주위를 달이 돌고 있어. 달이 돌고 있는데, 달이 지구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는데, 지구에서 볼때 달은 늘 일정한 면, 한쪽 면만 보여줘요. 지구에 있는 사람은 달의 뒷면을 볼 수가 없어. 달의 뒤에 가지 않는 이상. 왜냐면, 지구에서 볼때 항상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보면서 돌아요. 지구를 보면서. 항상 지구를 보면서 돈다고. 항상 지구를 보면서 돈다고. 자, 달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항상 이쪽 면은 지구 쪽을 향해서,

지구 쪽을 향해서 이렇게 공전을 한다고, 항상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지구 입장에서 보면 달의 뒷면을 볼 수가 없는데, 얘가 왜 이렇게 한쪽만 보면서 공전을 하느냐? 이게 바로 동주기자전이라는 거예요. 얘가 얘한테, 지구가 달에게 너무 인력을 미치게 되면 얘 스스로 자전을 이렇게 수월하게 하기가 좀 어려워진 상태가 돼요. 그러면 자전과 공전이 같은 주기로 일어나면서 항상 같은 면만 보여주게 된다. 아셨죠? 만약에 별 주변에 행성이 있는데 행성이 별과 너무 가까이 있어? 그럼 별의 인력을 너무 많이 받아서 행성이 스스로 자전을 하는데 좀 불편하다는 거야. 그럼 항상 행성은 항상 중심별을 보고 있는 쪽은 계속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고, 중심별을 보고 있지 않는 쪽은 에너지가 계속 안 들어오니까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림으로 보면 볼게요. 중심별의 질량이 너무 작아. 자, 여기에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얘는 질량이, 이렇게 할까요? 질량이 큰 주기활성이야. 그럼 얘 주변의 생명과 등지대는 굉장히 먼 곳에 넓게 형성이 될 거고, 질량이 작은 주기활성이에요? 그럼 얘의 생명과 등지대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좁게 형성이 된다고. 여기에 행성이 있을 때와 여기에 행성이 있을 땐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거지. 여기에 행성이 있을 때는 얘가 오랫동안 에너지를 일정하게 주는 걸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진화가 너무 빠르니까, 이 생명가능지대가 오랫동안 유지가 안 되니까, 여기서 에너지를 일정하게 받지 못하는 행성은 생명체가 진화해서 살기에 좀 적절하지 않다고.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거고, 얘 입장에서 보면은 거리가 너무 가까워. 거리가 너무 가까우니까 중심별이 얘한테 인력을 너무 많이 가해주니까 얘가 스스로 자전을 잘 못한다고. 이런 꼴이 되는 거야. 보면 행성이 있는데 행성 절반을 싹둑 잘라서 지금 이쪽 면은 항상 이쪽 면은 항상 이쪽 면은 항상 이쪽 면은 항상 별 쪽을 향하게 되는 거야. 스스로 자전을 잘 못해서. 그럼 이쪽 면은 계속 뜨겁지 뭐. 계속 태양 에너지 아니면 중심별에 에너지가 올 테니까 계속 뜨겁지. 맞죠? 이쪽 면은 에너지가 잘안 오니까 여긴 계속 춥지. 물론 만약 이 별이 대기나 해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에너지의 재분배가 일어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긴 계속 뜨거우니까 계속 낮이라고. 계속 낮. 여긴 계속 밤이라고. 그럼 여긴 계속 밤, 여긴 계속 낮. 생명체가, 다양한 생명체가 존재하기 좀 어렵겠지. 아셨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중심별의 질량이 작아서 생명가능지대가 너무 가까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행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그리 적절하진 않다. 아셨죠? 그러니까 중심별의 질량이 적당하고, 그 적당한 중심별의 질량과 적당한 거리의 생명가능지대, 그리고 거기에 행성이 있을 때가 가장 여기서 생명체가 생명활동을 하는데 적당하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받는 시간도 적당히 길고, 얘의 영향도 적당히 덜 받는. 아셨죠? 지금 지구 태양 사이의 관계가 약간 그러한 관계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 이 외계 생명체 탐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첫 번째, SETI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젝트인데,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그냥 교양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것 중에 일부가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자료 해석이야. 자료를 보고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기 위한 활동으로서 전파 망원경을 이용합니다.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서 외계에서 오는 전파를 찾고 외계로 전파를 보내요. 아셨죠? 그래서 지구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파가 외계에서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의심을 하는 겁니다. 얘가 자연적으로도 발생할 수 없는 전파인데 굉장히 강한 전파가 있어? 그럼 혹시 이게 외계 생명체가 보내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도 그런 전파를 보내서 이 전파가 갔을 때 혹시 여기서 피드백이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하는 프로젝트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주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기도 하죠. 그래서 우주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기도 하는데 주로 태양계 천체 중심으로 외계 생명체 탐사를 하고 있다. 자, 우주망원경 우주에 띄워놓고선 이제 관측을 하는 건데요. 케플러 망원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식현상을 이용해서 외계 행성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계 행성이 존재함을 확인하면 그 다음에 그 외계 행성이 과연 생명가능지대 안에 있을까? 생명가능지대 안에 있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얘가 대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얘가 자기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탐사하면서 조건을 계속 추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테스 망원경이라고 하는 거 역시 식현상을 주로 이용하면서 외계 행성을 탐사하고 있다. 자, 최근에 제임스 웹 망원경이 발사가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적외선 영역에서 지금 우주를 탐사하고 있고요. 적외선을 이용해서
실제 외계 행성을 직접 촬영

수정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외계행성을 직접 촬영을 한다라고 하면 그 옆에 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심별이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방출하겠지. 가시광선도 많이 방출할 거고, 적외선도 많이 방출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그래프를 이용해서, 자, 지난 시간에 했지만 여기 중심별 있고요. 여기 행성 있죠? 그냥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얘가 너무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기 때문에 얘가 잘안 보인다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그래프를 이용해서 얘를 막아요. 막은 상태에서 얘가 주는 적외선만 촬영을 해서, 아, 여기 외계행성이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확인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 아셨죠?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외계 생명체 탐사 작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험 문제가 막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지구력 플러스로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 체크해 볼게요. 자, 볼게요. 지금 중심별 A, B가 있고요. 그 중심별의 광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 100. 자, 생명 가능지대 안쪽까지 경계 거리를 R1이라고 했고, 바깥쪽 경계까지 거리를 R2라고 했어. 무슨 얘기냐면, 요겁니다. 지금 여기에 A 행성이 있고요. 쭉 갑니다. 지금 여기에 생명 가능지대가 있는 거야. 있는데, 여기까지 거리를 R1, 여기까지 거리를 R2. 생명 가능지대. 됐죠? 이거야. 그 다음 얘는요. 지금 B가 있고요. B가 있고 쭉 있는데 지금 얘의 광도를 L이라고 하면 B의 광도는 100L인 거예요. 그러면 얘 주변의 생명가능지대 안쪽 경계는 어디 있을까? 바깥쪽 경계는 어디 있을까를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거 따져보지 말고 오직 얘의 광도, 그 다음에 거리. 그래서 이 지점에 도달하는 복사 에너지만 따져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도달한 에너지를 E1, 여기에 도달한 에너지를 E2라고 합니다. E1까지 E1의 에너지를 받으면 그냥 우리가 쉽게 100도씨가 될수 있는 거고, E2의 에너지를 받으면 0도씨가 될수 있는 거야. 그래서 생명가능지대가 여기에 만들어질 수 있는데, 지금 광도가 L이 아니라 100입니다. 그러면 100인 상태에서 요 에너지만큼 받게 되려면 요 R1, R2 거리에서는 에너지를 100배씩 받을 거니까 너무 뜨겁다는 거지. 그럼 100배씩이 아니라 100분의 1배가 되는 지점을 찾으라는 건데, 100분의 1배가 되려면 거리가 몇 배? 10배 멀어져야 된다는 거지. 쭉 가다 보면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10R1, 10R2가 되면 거기에서 도달한 에너지가 E1, E2가 되는 거고, 여기에 생명가능지대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폭이 넓어지고 거리는 멀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얘는 10R1, 10 R2가 될 것이다. 이 에너지의 관계 따져보시고, 이때의 폭은 R2-R1이고요. 이때의 폭은 10의 R2-R1이니까 폭도 넓어진다라고 하는 거. 됐죠? 이 정도 얘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공부한 내용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지금 역시 생명가능지대 문제죠. 그림 가와나는 주계열성 A와 B의 밑줄, 주계열성 A와 B의 생명가능지대를 별의 나이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지금 주계열성입니다. 그 다음에 행성 A, small A는 A를, large A를, 행성 small B는 large B를 각각 공존하고 A와 B는 중심별로부터 같은 거리에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자고요. 나이가 똑같다라고 치면 지금 얘는 생명가능지대가 여기에 형성이 되는 겁니다. 중심별 주변에 여기에. 1AU보다 약간 안쪽에 전체적으로. 얘는 생명가능지대가 얘보다도 더 가까운 곳에 형성이 되는 거야. 똑같은 시기에.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얘가 상대적으로 더먼 곳에 생명가능지대가 형성이 되는 거네. A의 생명가능지대가 B의 생명가능지대보다 더먼 곳에 형성이 되는 거야. 똑같은 시기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아, 그렇네. 별의 광도를 따지라고 하면, 별이 방출한 에너지를 따지라고 하면, A가 B보다 더큰 거야. 이렇게. 아셨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A가 질량이 큰 주기열성, A가 광도가 큰 주기열성, A가 수명이 짧은 주기열성,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거지.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A가 B보다 생명가능지대가 더먼 곳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 끝자락이 1AU야? 그러면 이 A는 사실 태양보다는 광도가 작네. 태양보다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요 나이를 태양과 똑같이 비교한, 똑같은 나이대를 비교한다라고 하면, 태양 요 나이대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태양의 요 생명가능지대는 뭐 이쯤 위치한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비교해 보면 태양이 더 질량이 더큰 주기열성, 뭐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는 거죠. 아셨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질량은 A가 B

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광도가 커. 주기율성은 광도가 큰 녀석이 질량이 크다고. 그러니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억 년일 때 행성이 중심별로부터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받는 복사 에너지 양은 A와 A가 같다라고 했는데, 10억 년일 때. 지금 보면 생명 가능 지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중심보다 조금 안쪽이에요. 근데 생명 가능 지대를 봤을 때 얘는 중심보다 조금 바깥쪽이라고. 그럼 생명 가능 지대 안에서도 중심보다 바깥쪽이 중심보다 안쪽보다 얘가 더 온도가 낮겠네. 그러면 얘가 더 도달 에너지가 적겠네. 이렇게 보는 거지. 왜냐하면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하는 게 안쪽 경계는 100도씨, 바깥쪽 경계는 0도씨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그냥 이랑. 그러면 0도씨에 가까울수록 온도가 낮은 거고, 100도씨에 가까울수록 온도가 높은 거고, 도달 에너지가 많은 거고. 됐죠? 그러면 같은 게 아니라 얘가 더 에너지가 많겠지. A의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은 1억 년일 때와 100억 년일 때와 같다.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은 보세요. 지금 생명 가능 지대가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지고 있잖아.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폭도 넓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100억 년일 때가 더 지금 생명 가능 지대 폭이 더 넓은 거. 이렇게 보는 거. 그러면 기억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 자, 2번은 역시나 생명 가능 지대 문제. 외계 생명체 탐사에서는 생명 가능 지대 문제가 한 문제 정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생명 가능 지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거리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는 거야. 그러면 생명 가능 지대 시작 경계가 여기고, 시작 경계가 여기고, 시작 경계가 여기야. 아,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광도를 비교해 보자. 광도. 지금 보면 그림은 주기율성 ABC라고 했으니까 광도를 바로 비교할 수 있다고. 아, 얘가 지금 질량이 큰 녀석. 니은이 제일, 아, B죠. B가 제일 큰 녀석.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 그래서 아, 얘가 광도가 커? 얘가 광도가 제일 커? 그래서 생명가능지대가 가장 먼 곳에 형성되어 있어? 그럼 얘가 질량이 제일 커. 얘가 광도가 작아서 생명가능지대가 가장 가까운 곳에 형성되어 있어? 그럼 질량이 가장 작아. 이렇게. 아셨죠? 광도, 질량, 표면 온도 뭐다 비교할 수 있어요. 아셨죠? 그리고 요 안쪽 경계는 온도로 따지면 100도씨 이렇게 따지자고. 바깥쪽 경계는 온도로 따지면 0도씨 이렇게 하자고. 아셨죠? 광도는 ABC 중 B가 가장 크다. B가 가장 크다. 맞고요. 기역에서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기역은 생명가능지대 안에 들어가 있는 행성이니까 그럼 막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자고요, 그냥.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균 표면 온도는 니은보다 디귿이 높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얘는 얘가 100도씨. 100도씨보다도 안쪽에 있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물이 있다고 하면 이때는 액체 상태의 물이 아니라 기체 상태의 물이 되는 겁니다. 너무 뜨거워서. 아셨죠? 디귿 볼게요. 여기가 지금 100도씨가 되는 거고 여기가 0도씨라고. 0도씨보다도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에 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액체 상태의 물이 아니라 고체 상태의 물이겠지. 얼음. 아셨죠? 그러면 평균 표면 온도는 얼음이 존재할 수 있는 녀석과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존재할 수 있는 녀석을 물어보는 건데 얘가 훨씬 더 뜨겁겠네. 니은보다 디귿이 높다가 아니라 니은이 더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기역 니은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 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면요. 3번 역시나 생명가능지대 문제 계속 나오고 있죠. 보겠습니다. 그림은 주기율성 S가 중심별인 어느 외계행성계의 생명가능지대와 행성 기역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현재 어떤 주기율성이 있고 이 주기율성의 생명 가능 지대가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대, 여기.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중심별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거고, 거리가 이쪽으로 갈수록 멀어지는 거. 그러면, 아, 얘가 안쪽 경계니까 얘가 대략적으로 100도씨. 얘가 대략적으로 0도씨. 이렇게 일단 생각하자고요. 그럼 얘는 그거보다 안쪽에 있으니까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고. 아셨죠? 근데 보니까 중심별로부터의 거리가 0.1 AU를 즈음에서 요 부근에 생명가능지대가 만들어져 있어? 태양의 생명가능지대는 1AU 부근인데? 왜냐면 지구 태양 사이의 거리가 1AU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어떤 S의 생명가능지대인 거잖아요? 아, 지금 질량을 따지면 S는 태양보다 작겠구나. 태양보다 작구나. 아셨죠? 뭐 질량만 작겠어요? 광도도 작겠지. 광도만 작겠어요? 뭐 반지름도 작겠지. 반지름만 작겠어요? 표면으로도 작겠지. 이렇게. 아셨죠? 그러니까 질량 가지고 광도, 반지름, 표면은 다 비교할 수 있으니까. 주기율성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 별 S는 태양보다 질량 작아요? 광도 작아요? 반지름 작아요? 표면도 작아요. 이렇게. 아셨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보겠습니다.

절대 등급은 S가 태양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절대 등급은 광도와 반비례. 뭐 정확하게 반비례는 아니지만 얘가 크면 얘가 작은 거고 얘가 작으면 얘가 큰 거니까 등급과 밝기는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S는 태양보다 광도가 작아요. 광도가 작으니까 절대 등급은 크다. 그러니까 맞네. 그다음에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S가 태양보다 넓다.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광도가 클수록 넓어요. 광도가 작을수록 좁아요. 그러니까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S가 태양보다 넓다가 아니라 좁다라고 되겠지. S가 태양보다 광도가 좁다며, 작다며. 그러면 가까운 곳에 좁게 형성되는 거. 맞죠? 자, 중심별로부터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 동안 받는 복사 에너지 양. 중심별로부터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 동안 받는 복사 에너지 양. 우리가 S로 표현하는 거고, 얘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표면 온도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표면 온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지금 기역은 생명가능지대보다 안쪽에 있는 거라고. 그럼 얘는 굉장히 뜨거운 거야. 에너지를 많이 받는 거라는 거지. 그런데 지구는 어디에 있어? 지구는 태양의 생명가능지대에 놓여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이 영역의 온도에 해당하는 거지. 온도로 따지면. 그러면 기역이 지구보다 적다가 아니라 기역은 지구보다 더 뜨거운 상태. 에너지를 더 많이 받는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러면요. 우리 보기 중에 기역만 맞는 거네요. 1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 3번 문제 봤고요. 이어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면 역시나 지금 생명가능지대랑 관련된 문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외계행성 ABC가 중심별로부터 받는 복사에너지와 중심별의 표면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중심별은 모두 주결성이고, 밑줄. 중심별은 모두 주결성이니까 계속 같은 문제였습니다. ABC는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한다라고 했는데, 중심별을 보면 중심별의 표면 온도가 얘가 제일 높고, 얘가 제일 낮네. 그죠? 그럼 여기다가, 지금 그려볼게요. 지금 얘는 표면 온도가 높으니까 주결성이니까, 생명가능지대도 먼 곳에 꽤나 넓게 형성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놓는 거고. 그 다음 얘는요, 중심별이 얘보다 온도가 낮으니까, 그러면 얘보다는, 위에 있는 녀석보다는 조금 가까운 곳에 생명가능지대가. 그죠? 놓여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폭은 얘보다 좀 좁아야 되겠지. 표면도가 제일 낮은 녀석이니까, 여기는, 별이 여기 있다고 하면 생명가능지대는 더 가까운 곳에 더 좁은 폭으로 이렇게. 아셨죠? 온도가 낮아요? 그러면 광도가 작아요. 온도가 높아요? 그럼 광도가 커요. 근데 A와 B가 단위 면적에서 단위 시간당 받는 복사 에너지 양이 똑같아. 얘 우리 표면 온도로 생각하자고요. 표면 온도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는 거지. 상대적으로 위치를 얘기할 때, 자, A는 생명 가능 지대에 임의로 선생님이 정하겠습니다. 중심에 있대, 그냥. 그러면 B도 생명 가능 지대에 중심에 있다고 하면 얘가 100도. 얘가 0도, 그 중심. 얘가 100도, 얘가 0도, 그 중심. 그러면 온도가 똑같겠지. 그러면 온도가 똑같다?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받는 에너지가 똑같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지. 그런데 C를 보면 C는 더 에너지 양이 많죠. 그럼 온도가 더 높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생명가능지대 내에서 C는 조금 더 안쪽에 붙어 있다는 얘기지. 아셨죠? 얘네들은 그냥 가운데다가 찍고, 얘는 이 내에서 더 안쪽에 찍고, 그러면 위치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겠지. 그럼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지. 보겠습니다. 자, 광도는 A의 중심별이 C의 중심별보다 크다. 지금 광도는 뭘 가지고 비교하면 되냐면 표면 온도를 가지고 비교하면 된다. 추결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추결성은 뜨거울수록 광도가 크다고. 그러니까 A의 중심별이 C의 중심별보다 크다. 맞는 거고요. 자,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A의 중심별이 C의 중심별보다 높다. A의 중심별의 폭이 C의 중심별의 폭보다 넓다. 맞는 거고요. 자, 중심별로부터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받는 복사 에너지의 양은 요거 계속 얘기하고 있었죠? 요게 S라고 하는 값인데 얘는 그냥 표면 온도로 보자고. 행성의 표면 온도.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양은 B가 C보다 많다라고 됐죠? B는 요 생명가능지대 내에서 그냥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C는 생명가능지대 내에서 조금 더 안쪽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더 에너지를 많이 받는 거고 얘가 더 뜨거운 거고. 아셨죠? 물론 자료를 가지고 봤을 때 S의 값이 C가 더 크잖아, B보다. 그러니까 C가 에너지가 많은 거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셨죠? 그러면 요 에너지 양은 B가 C보다 많다가 아니라 C가 더 많다. 이렇게. 아셨죠? 그러면 기역 니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답을 고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외계 생명체 탐사 단원은 계속 생명 가능지대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고. 항상 우리가 생각할

星 탐사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울림과 떨림 있는 지구가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원석입니다.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생명과학원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5회 이제 남아있는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제 지난 시간에 체크해드렸던 우수 문항 중에 16번, 17번, 19번, 이번 시간에 함께 풀이를 할 거니까 혹시나 아직 안 푼 친구들 있으면 꼭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 어디가 막혔는지 체크한 다음에 쌤이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번 문제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림가는 어떤 식물 군집의 천이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대요. 천이에 대한 내용 정말 많이 나오죠? 그리고 나는 지역 H에서 식물 군집의 수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A, B, C, D가 관목림, 양수림, 호남림, 음수림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이 기역리엔 디귿리을이 이 A, B, C, D에 매칭이 딱딱 된다라고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직 분포보다는 천이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익숙한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주어진 애들 중에선 관목림이 먼저 형성이 되겠죠. 관목 하면 키가 상대적으로 작은 나무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목림이 형성이 되고 이제 강한 빛에서도 잘 자라는 양수들이 먼저 잘 자라게 되면서 양수림이 먼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양수림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수묘목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음수림 전에 호남림이 형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음수림이 마지막에 등장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 중에서는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가 중요한 거예요.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가 줄어들수록 이제 이러한 천이의 양상을 나타낸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수직분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수직분포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했을 거냐면, 제일 위에 기온이 낮아서 관목림, 관목대가 있을 것이야 라고 여러분들 이거는 배웠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했을 거냐면, 뭐 이제 화력수림. 그 중에 좀 따뜻한 지역에 상록화렵수림, 낙엽화렵수림, 그 다음에 호남림, 침엽수림 이렇게 공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뜬금없이 여기에 있는 것이랑 매칭을 해야 된대.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여기 출제자가 양수림은 침엽수림이야 라고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얘는 침엽수 이렇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음수림이 화렵수림이야 라고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배운 거 그대로 대입을 하시

돼요. 활엽수가 이제 가장 아래쪽에 위치했으니까 리을이 활엽수림, 그러니까 음수림인 D가 되겠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올라갈수록 이제 기온이 낮아지게 되죠.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호남님 등장할 테니까 C일 것이고, 그다음에 양수림, 침엽수림이 이제 여기에서 B에서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 이렇게 볼수 있고, 아까 관목대 관목님은 A가 되겠죠. 이제 기억은 A야. 이렇게 해가지고 매칭을 다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기 기억해서 B와 니은은 모두 양수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B와 니은 모두 양수림이다. 맞는 거고. 보기 니은에서 가의 식물 군집은 호남님에서 극상을 이룬대요. 극상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이제 천이에서 가장 안정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 말인즉슨 여기에서는 지금 음수림까지 진행됐으니까 호남님에서 극상을 이룬다라고 하면 틀린 보기라고 해줘야 되는 것이죠. 천의의 마지막 단계, 가장 안정된 상태를 극상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기 디귿에서 나에서 고도에 따른 기온의 차이는 식물 군집의 수직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당한다. 이거는 이제 수직 분포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고도에 따라서 이제 기온이 고도가 올라갈수록 낮아지게 된다. 그거에 따라서 식물 군집의 분포가 달라지는 게 수직 분포야라고 해서 보기 디귿은 맞는 설명이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이제 수직 분포 말고 또 나올 수 있는 거뭐 있어요? 수평 분포 나올 수 있죠. 수평 분포는 위도에 따라서 이제 강수량과 기온의 차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분포이다라는 것 정도로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14번 문제, 자료 해석형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14번에서 그림은 서로 다른 종인 곤충 A와 B의 개체군이 생장하는 온도와 습도의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X축에 온도 나와 있고 Y축에 습도 나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이제 어차피 자료 해석형이기 때문에 바로 보기 보면서 해야 됩니다. 습도가 10% 미만인 건조한 환경에서는 A는 생장할 수 있다. 자료 그대로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습도의 10% 밑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밑으로 가보니까 여기에서 생장하고 있는 애들은 누구밖에 없어? B밖에 없죠. 그러니까 A는 생장할 수 없다. 이렇게 골라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기 니은에서 온도가 25도씨고 습도가 12%인 곳을 한번 찾아볼게요. 대략적으로 가봅시다. 온도가 25, 그 다음에 습도는 12. 요 정도죠. 여기에서는 A와 B가 한 개체군을 이룬대요. 근데 여러분들 봐봐. 지금 온도가 25고 습도가 12%인 이 구역,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A하고 B는 지금 서로 다른 종인 곤충 A와 B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종을 A와 B로 다는 것 자체가 다른 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개체군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동일한 종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인데 한 개체군?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맞는 표현으로 할수 있을까? 하나의 군집을 이룬다라고 하면 맞는 거죠. 군집에는 여러 개체군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으니까. 아, 그래서 얘는 틀린 것이다라고 해주면 디귿이 당연히 정답일 텐데, 보기 디귿에서 온도와 습도는 모두 생태계 구성 요소 중 비생물적 요인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어요. 생태계 구성 요소 하면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 이 생물적 요인을 영향 단계에 따라서 일명 생소분,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눌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온도와 습도는 그러한 생물적 요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 생물들을 둘러싼 무기 환경, 즉, 비생물적 요인에 해당한다라고 해줘야 되는 것이고, 디귿이 맞는 보기다라고 골라줄 수 있는 것이고, 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자, 그래서 자료 해석형 문제 바로 해결을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1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은 선생님이 이제 우수 문항으로 넣을까 말까 고민 많이 했었던 문제예요. 근데 우수 문항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연습하기 너무 좋은 문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난도도 보게 된다면 중간 난도에서 이제 한 중상 그 사이에 어디인가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문항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나 틀렸다면 꼭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요. 여기에서 쓰는 아이디어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아이디어들이 대부분 난도가 높은 문제에서도 그대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람의 유전정질 가는 대립 유전자 라지H와 스몰H, 나는 라지T와 스몰T에 의해서 결정된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만 해놓고, 라지H와 스몰H죠, 가가. 나가 라지T와 스몰T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가와 나의 유전자 중 하나는 상염색체, 나머지

하나는 X염 색체에 존재한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림은 사람 피에 지원기 세포 1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라고 했어요. 아, 그럼 얘는 지원기니까 2N짜리의 세포겠네? 라는 거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얘가 하나 더 표시되어 있다는 건 S기 지나서 복제 후라는 거죠. 복제 후에 2N짜리의 세포이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돌연변이와 교차는 고려하지 않아. 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2번하고 3번 모두 핵상이 N이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표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라지H하고 스몰 T, 기억과 니은이 나타낸 것인데, 기억과 니은은 당연히 나머지 스몰 H하고 라지 T 중에 각각의 하나씩으로 매칭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ABC가 1, 2, 3 중에 하나래. 이 세포를 매칭하고, 그리고 어떠한 정보를 줬냐면 이에는 X염 색체는 없어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X염 색체 선생님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 X염 색체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X염 색체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돌연변이 교차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핵상이 N인 세포에 X염 색체가 없다라는 말은 대신 Y염 색체가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 바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좋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무엇이냐면, 이 세포를 매칭하기 위해서 핵상을 찾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핵상. 왜냐? 지금 여기에 ABC가 1번, 2번, 3번이라고 했으니까 EN의 세포가 하나 있고 핵상이 N인 세포가 두 개 있다라는 소리잖아요. 그치? 그러면 EN하고 N의 특성을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이 중에서 쌤은 어떤 거에 먼저 딱 눈길이 갔냐면 C의 눈길이 갔어요. 왜 그러냐면 대립유전자 네 종류 중에 세 종류가 없대요. 없어. 라지 H는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지 않았는데 스몰 T, 그 다음에 스몰 H, 라지 T는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쌤은 어떻게 바로 이 C가 어떠한 세포인지를 알았냐면, 얘는 핵상이 N인데 Y염 색체를 가진 세포야 라는 걸 알아냈어요. 쌤 이걸 어떻게 바로 알아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지금 이 중에 가하고 나중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의 유전자는 그 둘 중에 하나의 형제를 결정한 유전자는 X염 색체에 존재한다라고 했었어. 그치? 그러면 요렇게 그 네 개의 유전자 중에 그 두 유전자가 모두 없는 것은 바로 성염 색체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 중에 X염 색체에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X염 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 두 개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는 X염 색체가 없으니까 Y염 색체를 가지는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나머지 하나인 라지 H는 반드시 존재해야겠네요. 왜 그러냐면 이 핵상이 N인 세포에서 상염 색체에 있는 유전자, 대립 유전자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스몰 H, 라지 T 둘 중에 뭔진 모르지만 어쨌든 스몰 H는 없다고 했으니까 라지 H는 하나 있으면서 이 라지 H가 상염 색체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상염 색체에 라지 H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스몰 T, 라지 T하고 스몰 T는 X염 색체에 존재해야 되고, 가가 상염 색체에 존재한다. 얘는 X염 색체에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됐지?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Y염 색체를 가지는 애가 누구라 그랬지? 여기에서 지금 N이면서 Y염 색체를 가진 애가 2번이네. 그래서 C는 로마 숫자 2번 세포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Y가 갔으면 이쪽으로는 X가 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3번도 X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고 보니까 X염 색체에 있는 스몰 T를 가지고 있는 A라는 세포는 라지 H가 없대요. 그러면 이렇게 봐봐. 다른 세포에 있는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 얘는 핵상이 EN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는 핵상이 N인 세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몰 T를 가지고 있으니까 X를 가지고 있는 세포가 되겠다. 그럼 얘는 누구겠어? 당연히 3번이 되겠죠. 그래서 A가 3번이 될 것이며, 그럼 자연스럽게 B는 1번 세포이면서 핵상이 EN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치? 자, 그럼 얘를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유전자를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여기 얘는 그 2번 세포는 라지 H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라지 H를 상염 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 염색 분체가 있는 상태일 테니까 얘네를 두 개씩 이렇게 가지고 있겠죠. 한쪽에 라지 H, 한쪽에 라지 H 이렇게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럼 반대쪽으로는 이제 누가 갔을 것이냐? 기억과 니은을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자, 지금 보니까 이 3번 세포는 라지 H 없으니까 상염 색체에 있는 유전자는 하나 가져야 되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니은이 있고요. 그 다음에 X염 색체에 있는 스몰 T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라지 T는 없겠죠. 아, 그래서 여기가 X 되면서 이 기억이 라지 T, 니은이 스몰 H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에는 small h가 이렇게 가면서 x 염색체가 갔을 것이다. x 염색체와 small h. 근데 small h가 두 개 갔겠죠. 그 다음에 염색 분체 분리되면서 이쪽 small h 하나 가고 x 염색체 갔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러면 1번 세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ENL 세포니까 여기 핵상이 N인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자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large h도 가지고 small h도 가지면서 그 다음에 x 염색체 있는 스몰 T 가지고 Y 염색체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 여기 물음표도 한번 쳐볼게요. Large H 가지고, 스몰 T 가지고, Large T 없고, 스몰 H 가지고. 이렇게 되겠다. 되겠지?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 가볼게요. 스몰 T는 상 염색체에 있다라고 했는데, Large T하고 스몰 T는 X 염색체에 존재했어요. 틀렸고, 그 다음에 보기 니은에서 C에 Y 염색체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C가 2번 세포였고요. Y 염색체를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맞고. P의 가와나의 유전자형은 large H, large H, X의 small t, Y다. 성염색체 있는 건 맞았는데, large H, small H가 아니라, large H, small H.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 틀린 보기니까, 니은만 정답이다. 라고 골라주시면, 답은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쌤이 좋은 문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서 우수 문항으로 뽑지는 않았지만 핵심 아이디어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쌤이 핵심 아이디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아이디어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주고 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아이디어는 무엇이냐면 여기 EN인 세포는 핵상이 N인 세포가 갖는 대립 유전자를 모두 가집니다. 대립 유전자를 모두 갖는다. 이 말인 즉슨 EN짜리에 없던 유전자가 핵상이 N인 세포에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치? 그리고 이렇게 분열 중에 핵상 N인 세포들이 가지는 유전자들은 모두 EN짜리의 세포들이 EN짜리의 세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핵심 아이디어. 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핵심 아이디어는 무엇이었냐면 아까 선생님이 가장 먼저 접근했었던 이 C를 찾아내는 방법이었어요. 2번은 무엇이냐면 남자의 세포 분열 과정 중에서 남자의 세포에서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남자의 세포에 핵상 EN이든 N이든지 간에 상염색체 선생님이 상에다가 동그라미라고 표시한 걸 상염색체라고 할 거예요.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는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유전자는 반드시 존재한다. EN의 세포는 말할 것도 없고 N짜리의 세포더라도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는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어떤 세포에 이렇게 대립 유전자가 둘 다 없다면 그 유전자는 어디에 존재한다? 성염색체에 존재한다. 성염색체라는 것은 남자니까 X일 수도 있고 Y일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나머지 하나가 X염색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쌤이 X염색체에 있다라고 확정을 지은 거예요. 이 라지티하고 스몰 T가. 알겠죠? 원래는 이제 성염색체로 가는 건데 대부분 Y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는 시험 문제 잘 출제되지 않고 X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가 대부분 출제가 되니까 X라고 놓고 문제 푸셔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세포에 대립 유전자가 둘 다 없다면 그것은 이제 남자의 세포 중에서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쌤이 지금 핵심 아이디어 두 가지를 정리해 줬으니까 이거는 이제 세포 분열을 할 때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또 이러한 문제가 비슷하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쌤이 이에 대한 얘기를 한번 말해주고 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얘는 만약에 다른 것들이 이제 물음표로 나오고 얘가 이제 다 주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물음표라고 한번 나왔다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이 B라는 세포가 그럼 쌤은 이 B라는 세포를 보고 바로 핵상이 EN이구나 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요. 왜냐? 지금 제시된 대립 유전자가 4개 뿐이잖아요. large H, small H, large T, small T인데, 이 4개 중에서 반보다 더 많이. 그래서 3개 이상으로 가지게 된다면, 4개 중에서 3개 이상 가지게 된다면, 얘는 핵상이 EN일 수밖에 없다. 핵상이 N일 수 없다. 라는 거죠. 돌연변이 이런 거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핵상을 꼭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2N짜리 핵상을 찾아낼 때 추가적인 아이디어는 무엇이다? 제시된 대립 유전자 중에서

반보다 더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 세포는 핵상이 2N이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추가로 아이디어로 사용해가지고 다른 어려운 문제들도 계속 풀어나가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1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이제 다인자 유전하고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이거를, 방법을 아는 친구들은 정말 빠르게 풀었을 것 같고요. 아닌 친구들은 좀 헤맸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쌤이 여러분들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사람의 유전 양질 가와나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져 있고, 가와나를 결정한 유전자는 서로 다른 4개의 상염 색체에 존재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 꼭 동그라미 쳐야 돼요. 왜냐? 서로 다른 상염 색체에 존재한다.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라는 것만 알려주는 것도 고마운 건데, 상염 색체에 있다라는 것도 알려줬어요. 알겠죠? 왜냐, 상염색체에 있다라고 하면, 쌤이 아까 바로 전 문제, 15번 문제에서도 얘기했지만, 핵상이 N인 세포에는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는 무조건 존재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런 것들 이제, 알려주는 힌트가 되는 것이고, 이 중에서 가는요, 세 쌍의 대립 유전자 A, B, D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다인자 유전이네. 다인자 유전이면 항상 어떠한 조건이 나온다? 대립 유전자가,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 수가 표현형을 결정한다. 라는, 그러한 내용의 조건들이 이렇게 밑에 항상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요, 대립 유전자 라지와 스몰이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근데 우열 관계가 지금 여기서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죠. 얘가 우열이 명확한지, 완전 우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열이 불분명한지, 이거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조건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가의 유전자형이 A 기역 스몰 bb 라지 d 스몰 d인 P래요. 남자 P. 자, P는 A에다가 기역이란 유전자, 그 다음에 스몰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기역은 당연히 A와 관련된 유전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라지 A와 스몰 A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자 Q 같은 경우에는 라지 A, 라지 A에 니은 B, 디귿 D. 이러한 유전자형을 갖는데요. 자, 니은은 B와 관련된 라지 B와 스몰 B 중에 하나일 것이고, 디귿은 라지 D와 스몰 D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조건이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P와 Q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 중에 A라는 자손은요,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가 1이다. 쌤은 이거를 대문자 한개 가지는 표현형이에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이 아이에게서 이 남자 P와 여자 Q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이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와나의 표현형은 최대 9가지이다. 이게 이번 그 문제에서의 가장 핵심 조건이었거든요. 9가지다. 자, 이거를 이제 한번 봐야 돼요. 자, 가와나의 표현형인데 우선 아까 여기서 알려준 것 중에 얘네들이 서로 다른 4개의 상염색체 있대요. 그러면 가는 세 쌍에 의해서 결정되고 나는 한 쌍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얘네들이 다 다른 염색체에 있다 보니까 얘네들의 확률은 곱으로 결정해줘야 되죠. 그치? 서로 독립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가하고 나의 표현형에 곱한 값이 9가지가 나와야 돼요. 그럼 9가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1 곱하기 9, 9 곱하기 1 이런 거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들. 9가 나오게 되려면 여기서 세 가지,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온다라는 거를 먼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에서 표현형이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건얘 우열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얘네가 가질 수 있는 거. 이두 가지의 유전자로 여러분들 유전자형 몇 가지 만들 수 있어요? 쌤은 세 가지밖에 못 만드는데. 여러분들 더 만들 수 있나요? 안 되죠. 요세 가지가 얘가 가질 수 있는 표현형 최대 가지 수. 세 가지 다라는 거예요. 그치?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려면 부모의 지금 여기에서 가에 대한 유전자만 나왔지, 나에 대한 유전자이 안 나왔잖아. P와 Q의 그 유전자형은 무엇이 된다? 이세 가지가 나오게 되려면 둘다 라지 스몰이, 라지 스몰이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왜? 한쪽이라도 라지 2이나 스몰 2이가 존재하게 된다면 얘네들 이세 가지가 다 나올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3번. 한쪽이 라지 스몰이고, 라지 라지라면 여기서 라지 라지와 라지 스몰이밖에 안 나오고, 스몰 2이라면 라지 스몰이와 스몰이 스몰이밖에 안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동영접합이 하나라도 껴있는 순간 이세 가지는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니까 나에서는 부모가 모두 라지 스몰이의 유전자형을 가지면서 얘네의 우열은 불분명하다. 우열이 명확하지 않다. 우열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들 몇대몇대몇 수로 나오는지는 체크해봅시다. 왜냐면 여기에서 이제 확률 같은 거 물어볼 수 있으니까 얘네가 1대 2대 1의 비율로 이러한 표현형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표현형의 가짓수는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가에서 이제 세 가지의 표현형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자, 먼저 이제 여기에서 주어진 조건 중에 가의 유전자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 수가 하나인 A라는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떠한 애들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선 여기 Q에서 라지 A, 라지 A 중에 하나의 유전자를 자손에게 줄 텐데 라지 A를 무조건 주죠. 그럼 이미 얘는 대문자 한 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 쪽에, 아, 여기 P에서 이둘 중에 무엇을 줬다는 거야? 스몰 A를 줬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스몰 B 주고, 여기서도 스몰 B 주고, 여기서도 스몰 D, 여기서 스몰 D 줘가지고, 대문자 하나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여기에 기억을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라지 A가 아니라 스몰 A다. 아, 그래서 기억은 스몰 A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스몰 a입니다 라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얘가 기억이다 라는 것만 표시해 두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니은하고 디귿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 순간이 온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얘를 사용을 해야 되죠. 세 가지. 가의 이 p하고 q에서 태어나는 자손 중에 표현형의 최대 가짓수는 세 가지가 나오게 된다 라는 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아주 빠르게 풀었을 거예요. 어떤 거? 자, 얘네들이 모두 독립일 때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제 얘네들이 지금 모두 독립일이라고 주어졌고, 얘네들에서 표현형이 세 가지가 나온다라는 것은 1 플러스 n. 이 n은요, 부모의 이형 접합수입니다. 이형 접합수. 자, 이걸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1 플러스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지금 n은 부모의 이형 접합수인데, 지금 여기 라지 A 스몰 A에서 이형 접합이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라지 D 스몰 D 이형 접합 두개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1 플러스 n이 세 가지 나와야 되니까 n의 값은 2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고, 이 부모의 p와 q를 합쳐서 이형 접합의 개수는 총두 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두 개가 나왔잖아. 그럼 나머지는 모두 동형 접합이다. 스몰 bb, 라지 A, 라지 A, 여기는 스몰 b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스몰 D가 되면서 스몰 D, 스몰 D로 동형 접합이어야 된다. 이형 접합이면 안 된다. 세 가지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스몰 B, 디귿이 스몰 D.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1 플러스 N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얘를 보고 구했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잘 구해냈을 텐데 여기에서 라지 B도 넣어보고 라지 D도 넣어보면서 펀의 사각형 그리면서 한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좀 힘들어지죠,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1 플러스 N 요거를 이용을 한다. 근데 이1 플러스 N이라는 건 언제만 사용할 수 있다고요? 이세 가지의 유전자형이 세 가지의 대립 유전자가 모두 다른 염색체에 있을 때, 즉 독립되어져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것이고, 이 n은 부모의 이형 접합수를 더해주면 되는 것이고, 이 1이라는 것은 왜 더해주는 것이냐? 이 1이라는 건 이형 접합에서 줄수 있는 대문자 수가 하나도 없을 때그 가질 수 있는 표현형의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을 반드시 더해준다라는 걸 기억하셔서 1 플러스 n으로 이제 부모의 이형 접합수를 이용해서 자손의 표현형의 가짓수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럼 이거를 거꾸로도 이용할 수 있는 거볼수 있잖아요. 그치? 자, 이런 것들 꼭 하나 정도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를 보면서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억에서 라지이는 스몰이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라지이하고 스몰이에서는 우열이 불분명했다. 그러니까 완전 우성이다. 틀린 보기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니은. 기역, 니은, 디귿 중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는 1이다. 자, 기역은 스몰 A였고요. 니은은 스몰 B, 그 다음에 디귿도 스몰 D였으니까 모두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였어요. 그러니까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는 제로이다. 이렇게 바꿔야 되죠. 그래서 니은도 틀린 보기다. 이렇게 가는 거고, 디귿으로 가서, 자, 이것 때문에 쌤이 얘를 안 지웠어요. A의 동생이 태어날 때이 아이의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어머니와 같을 확률은 4분의 1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우선 나에 대해서부터 결정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가하고 나를 결정을 해줘야 될 것인데, 자, 여기는 이제 지우고 나부터 결정해 볼게요. 자, 나에 대해서 어머니하고 표현형이 같을 거. 이 중에서 넷 중에 라지 스몰이는 둘이다. 그럼 4분의 2니까 2분의 1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해결했으니까 지우고 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는요, 어머니가 대문자의 수가 몇 개예요? 라제이 라제이 대문자 두 개죠? 대문자 두 개예요. 자, 그러면 P하고 Q 사이에서 대문자 두 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라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얘네 그 확률을 구할 때는요, 분모는 아빠와 엄마의 생식세포의 곱, 그 다음에 NCR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빠에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둘 중에 하나, 얘는 22B밖에 못 주죠. 얘는 둘 중에 하나니까 2 곱하기 2에서 4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라지의 20B, 20D밖에 못 주니까 1. 그래서 분모는 4가 되고요. 요 NCR은 어떻게 계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둘 사이에서 나오는 자손은 유전자를 6개 가질 텐데, 자, 이 중에서 라제이 스몰A에서 대문자를 하나 줄수 있죠. 그 다음에 라제이 라제이는 라제 A밖에 못 주고, 스몰B 스몰B는 스몰B밖에 못 주며,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몰B밖에 못 주고, 라지 D 스몰D에서 대문자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 두 번째 자리가 해결이 되고, 스몰DD니까 스몰D밖에 못 준다. 그러면 대문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릿수가 두 자리고, 이 N이 대문자가 들어갈 자릿수입니다. 요 R은요, 실제 구하려는 대문자의 수인데, 지금 대문자가 이미 한 개가 나와 있잖아. 근데 나는 대문자 두 개인 걸 구하고 싶으니까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만 대문자가 들어가면 되잖아. 그래서 실제 구하려는 대문자의 수는 1이다. 그러면 EC1은 2니까 4분의 2고 2분의 1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고, 가에서 엄마 Q와 어머니와 그 표현형이 같을 확률은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한다라고 한다면 얘는 4분의 1이다라고 해서 ㄷ은 맞는 보기 2번이라고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쭉 풀어나가면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역, 미은은 해결하기 쉬웠잖아요. 그러니까 기역, 미은 체크하고 ㄷ 맞겠지 하고서는 바로 고른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 확률이 정확히 나오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제대로 푼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4분의 1이 정확히 나오는지, 그중에서도 이 2분의 1이 정확히 나오는지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하시고 문제를 계속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래서 16번 해결을 해봤고, 17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1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돌연변이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 영질, 기역과 니은에 대한 자료예요. 그 중에 기역은 대립 유전자 라지알과 스몰 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은 라지 T와 스몰 T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대문자가 모두 완전 우성이다. 이렇게 주어진 상황. 그리고 정보를 좀 많이 줬어요. 기역과 니은의 유전자는 모두 X염 색체에 존재한다. 이렇게 조건을 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수분열 시 아버지와 어머니 중한 사람에게서만 염색체 비분리가 1에 일어났고,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생식세포가 형성이 되었고, 이것이 정상 생식세포와 수정이 되어서 아이가 태어났대요. 이 아이가 자녀 2와 3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그거를 찾아봐야 됩니다. 이 표가 구성원 성별과 기역 니은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잖아요. 자, 이렇게 표로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쌤도 가계도를 그립니다. 자, 가계도 한번 그려볼게요. 아빠하고 어머니 사이에서 자녀 3명이 태어났어. 자, 이때 자녀 1은 여자, 자녀 2는 남자, 자녀 3은도 남자.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 표현형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기역 니은이 모두 발현이 되었고, 어머니는 니은이 발현된 거는 알려줬지만 기역이 발현됐는지는 알려주지 않은 상황이에요. 기억이 정상이다, 발현 안 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녀 1도 기억이 발현됐다, 발현되지 않았다라는 것만 알려주고, 니은에 대해서는 안 알려준 상황. 그 다음에 자녀 2는 기억이 발현됐고, 자녀 3은 기억과 니은이 모두 발현되었다. 이렇게 알려준 상황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확실하게 알려준 거 먼저 봐야 되죠. X 염색체의 존재를 하는데, 지금 기억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기역이 발현이 되었는데, 여기 자녀 1에 기역이 발현되지 않았다, 정상이다라는 거는 정확히 알려줬죠? 그럼 아버지하고 딸이 형질이 다르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봐봐. 아빠가 기역이 발현되었을 때, 딸이 정상이다. 그러면은, 쌤이 자주 쓰는 공식 중에, 아병, 딸병이 성립을 안 한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X염색체 우성 유전은 아닙니다, 라는 게 되는 거죠. X 염색체 유전이라고 알려졌는데 X 염색체 우성 유전의 위배가 되는 거니까 얘는 X 염색체의 열성 유전이 되는 것이고, 열성 유전이라는 말은 이 열성 유전자가 기역 발현 유전.

유전자고 라자리 정상 유전자입니다라고 이렇게 바로 고를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다음에 지금 니은도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아빠하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모두 니은이 발현된 상황입니다. 그치? 니은이 모두 발현되었는데 니은이 발현되지 않은 자손이 태어났잖아. 2번이 자손이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유전이다? 우성 유전이다. 발현되지 않은 게 열성이다. 그러면 라지티가 니은 발현 유전자고 스몰티가 정상 유전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나머지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걸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쓸수 있는 애들 먼저 써놓도록 해볼까요? 유전자형을 한번 써보면 아버지는 기억과 니은이 모두 발현됐어요. 그러면은 스몰 R에다가 그 다음에 라지티 가지고 Y 염색체를 가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자녀 2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제 어떠한 애가 이제 비정상적인 생식세포와 정상생식세포가 수정돼서 태어난 아이인지 모르니까 그한 명은 핵형이 그 정상이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녀 3이 정상이 아닐까라고 해서 자녀 3이 정상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기억, 니은이 모두 발현이 되었으니까 기억을 발현시키는 스몰 R 가지게 될 것이고 니은을 발현시키는 라지티 가지면서 Y 염색체 가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스몰 R의 라지티는 누구로부터 와야 돼? 엄마로부터 와야 돼. 스몰 R의 라지티, X 염색체를 이렇게 받을 것이고 엄마는 이제 니은이 발현됐으니까 이 T 이렇게 가지게 될 것이고 어머니가 이제 기억이 발현됐는지 안 발현됐는지가 아직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기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무엇이 있는지 아직 모르는 상황.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자녀 1번 같은 경우에는 아빠로부터 X 염색체를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스몰 R의 라지티를 이렇게 받았을 거예요. 그치? 그리고, 기억이 지금 발현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주어졌으니까 정상 유전자인 라지 R은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은 이 1번에 라지 R은 누구로부터 올 수밖에 없어? 엄마로부터 올 수밖에 없지. 라지 R을 이렇게 엄마가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자녀 2번이 기억이 발현이 되고 니은이 발현되지 않았는데 이런 애가 태어나려면 어떠한 유전자를 가져야 되냐면 얘는 스몰 R이랑 스몰 T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치? 근데 얘로부터 엄마로부터 어떠한 X 염색체를 비분리로 통해서 받는지든지 간에 스몰 R과 스몰 T가 같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그치? 얘를 이제 여기에 만약에 스몰 T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라지아를 무조건 갖고 오니까 여기에서 기억이 발현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기억이 발현됐잖아. 모순이 생긴다. 아, 그래서 자녀 3이 정상으로 논다고 치면 얘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럼 자녀 3이 정상이 아니니까 자녀 2가 핵형이 정상이다. 이렇게 놓는 거지. 자, 그러면 자녀 2가 이제 정상이라고 놓게 된다면 얘네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까지 지우고. 자녀 2는 기억이 발현되었으니까 스몰 R에다가 그 다음에 정상 유전자인 스몰 T, Y를 이렇게 가진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얘는 스몰 R에 스몰 T를 이렇게 가지게 된다라는 게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기억에 대해서 발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 유전자인 라지 R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여기 자녀 1에 라지 R은 엄마가 이렇게 줘야 되는 거니까 엄마는 마찬가지로 라지아를 가지게 된다. 그럼 어머니는 여기가 발현되지 않는다. X로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무엇이 올 것이냐라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니은이 발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라지티 가져야겠죠. 라지티를 이렇게 가지게 된다. 해가지고 어머니까지 결정했습니다. 그럼 자녀 3번은 기억과 니은이 모두 발현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선 남자니까 아빠로부터 Y 염색체는 받았어. 그치? 그리고 기억이 발현되려면 라지 R을 받으면 안 돼요. 그치? 그러면은 엄마로부터 이 라지 R, 라지 T는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근데 니은이 발현되려니까 라지 T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엄마로부터 이 X 염색체는 받으면 안 된다며. 그러면은 아빠로부터 이 라지 T를 받아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스몰 R에 라지 T까지 모두 정자에다가 이렇게 받았고, 한쪽은 정상 생식세포였으니까 엄마가 스몰 R에 스몰 T를 이렇게 난자에다가 주게 된다면 이러한 표현형이 나오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XXY인 클라인

증후군이 나타나겠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열성영질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까부터 찾아냈죠. 그래서 맞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고 니은 A가 정상생식세포가 수정되어서 자녀 3이 태어났다. 아니죠, 여러분들. A하고 정상생식세포가 수정되어서 맞죠. 자녀 3이 태어났다. 자녀 2가 장성했으니까 자녀 3이 태어났다. 맞는 것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비분리가 일어나는 거 물어봤는데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이렇게 X염색체하고Y염색체를 모두 가지려면 아빠의 정자 형성 과정에서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나야 된다.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나야지만 XY가 함께 정자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디귿이 맞는 것이다 라고 골라주시면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으니까 답은 5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18번째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 4회에 나왔었던 8번 문제하고 너무나 유사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쉽게 풀었을 것 같으니까 우리 빠르게 볼게요. 이 그림은요, 날개에 긴 꼬리가 있는 나방 A를 나타낸 것이래요. 그래서 이 박쥐라는 애들은 초음파를 발산해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초음파를 분석해서 먹잇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되는데 얘네들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A가 비행 중일 때 날개꼬리의 펄럭여가지고 초음파를 교란시켰어. 그래서 박쥐의 포식을 피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뭐뭐라고 생각했다라고 했으니까 가설 설정 단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A를 같은 수의 집단 1과 2로 나눈 후에 1에서만 날개꼬리를 제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1과 2가 있는데 1은 날개꼬리를 제거. 얘는 그대로 났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일한 조건의 서식지에서 일정 시간 동안 박쥐에게 잡아먹힌 A의 비율을 1과 2에서 측정한 결과를 그림에서 나타냈고 기억과 니은으로 표현을 해봤대요. 그리고 나서 밑에 라의 결론을 보니까 어때요? 가설과 일치하죠. 아, 그래서 날개꼬리의 펄럭임이 초음파를 교란시켰던 거야. 그래서 날개꼬리가 있는 애들은 박쥐에게 잘 잡아먹히지 않았던 거야. 그럼 잘 봐봐요. 여기 지금 Y축에 박쥐에게 잡아먹힌 A의 비율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많이 잡아먹힌 애들은 날개꼬리가 제거된 애들이겠지. 아, 그래서 많이 잡아먹힌 애들은 날개꼬리가 제거된 1번이고 2번이 이제 그 날개꼬리가 제거되지 않은 애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기 기억에서 니은은 2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보기 니은 A는 종속변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A는 종속변인이 아니라 A가 지금 밑줄 친 게 날개꼬리를 제거했다라는 거잖아요. 제거했는지 안 했는지는 조작변인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작변인. 박쥐와 A 사이의 상호작용은 종간 경쟁에 해당한다? 아니죠. 먹고 먹히는 관계. 박쥐가 포식자. 이 나방이, 나방 A가 피식자 되는 거니까 포식과 피식 관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골라줘야 되고, 기억만 정답으로 골라주면 1번이 답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19번 우수 문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19번 문항이 아마 여러분들, 문제에서 가장 이번 회에서는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건데 ABOC 혈액형까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와나의 유전자는 하나는 ABOC 혈액형과 같은 염색체에 존재한대요. ABOC 혈액형 유전자와 같은 염색체에 있고 나머지 하나가 X염색체에 존재한대요. 그리고 가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라지H하고 스몰H고 그 다음에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라지T와 스몰T 그리고 이제 ABOC 혈액형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A, B, O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A하고 B가 O에 대해서 공동우성이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얘를 I의 A, I의 B, 얘는 small i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쌤은 이게 좀 더 익숙해가지고 보기도 편하기 때문에 쓰기도 편하고 A, B, O로 표시를 할게요. 이 문제를 풀 때는. 좋아. 그 다음에 여기에서 라지H하고 라지T가 각각 완전 우성이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치? 그러면 ABOC 혈액형은 어느 염색체에 존재해요? 상염색체에 존재해요. 그치?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는 상염색체에 있고 나머지 하나는 X염색체에 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하고 같은 염색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유전 관계를 볼 때 함께 생각해줘야 된다라는 걸 머릿속에 생각하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그 가나의 발현 여부가 주어져 있으니까 한번 표현형을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 2번, 3번, 7번은 나만 발현됐고 4번, 8번은 가만 발현됐으며 6번은 가나가 모두 발현되었다. 이렇게 주어지는 상황. 그리고 지금 이러한 조건이

주어졌죠. 4번에서 체세포 한 개당 라지 H하고 스몰 T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 2가 나오는 조건을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ABOC 혈액형이 1, 2, 3, 4, 5, 6까지가 모두 유전자형이 다르대요. 이제 ABO식의 혈액형이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이 6가지인데 그 6가지가 1, 2, 3, 4, 5, 6에 모두 포진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고 그중에 3의 유전자형은 이형접 합성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쌤은 이런 문제를 풀 때 ABO식 혈액형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 먼저 파악하고 나머지를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같이 생각해야 되는 그 연관된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우선 얘네들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게 있나? 라는 걸 먼저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쌤은 평소처럼 여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응집소 알파, 그 다음에 응집소 베타를 가지고 있는지 그 여부를 가지고 나타냈습니다. 자, 우선 136의 응집소 알파는 물음표인데 응집소 베타를 136이 가지고 있대요. 그럼 응집소 베타를 가지고 있는 혈액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베타를 가지고 있는 거는 A형과 O형이죠. 맞아? 그러면 이제 A형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형이 AA와 AO가 있고요. O형은 유전자형이 OO 이렇게 하나입니다. 그러면 136이 아까 모두 유전자형이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136은 요 셋 중에 하나예요. 자, 그 중에 아까 3의 유전자형은 이형접 합성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 이형접 합성인에 누구밖에 없습니까? 라지 AO. AO밖에 없는 거죠? 아, 그래서 3은 유전자형이 AO야.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7번은 알파도 없고 베타도 없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치? 알파도 없고 베타도 없는 건 무슨 혈액형밖에 없다? AB형이다. AB형은 혈액형의 유전자형이 AB 하나밖에 없으니까 AB 이렇게 써두도록 할게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6번 같은 경우에는 AA 아니면 O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잖아요. AA와 O 중에. 그치? 자, 그러면 얘가 누굴까? 라는 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얘가 6번이 AA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AA라고 가정을 하면 이 8에게 A 유전자를 무조건 하나 주죠. 그러면 이 8번은 응집소 알파를 가질 수 있나요? 아니요. 응집소 알파를 가지는 순간 이 A를 가진 애는 A형과 AB형밖에 없는데 걔네들하고 응집돼 버리잖아. 아, 그러니까 6은 AA가 아니다. 그럼 뭐밖에 안 된다? OO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셋 중에 하나 있으니까 그럼 1, 3, 6 중에 나머지 하나인 1이 AA다. 그래서 이렇게 혈액형을 먼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리고 여기 6, 2, 5, 5 나왔으니까 4번은 O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AB형이 나오려면 B를 줘야 되니까 BO다라는 것 정도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됐지? 그러면 1, 2, 3, 4, 5, 6에서 이제 나머지 안 나온 그 유전자형이 뭐가 있냐면 BB 하고 그 다음에 BO도 나왔고 여기에서는 7번은 해당이 안 되니까 AB가 안 나왔죠. 요 중에서 이제 2번하고 5번이 매칭이 될 것이다. 요 정도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여기를 나머지 걸 이제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왜 가정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지금 가하고 나가 누가 상염색체 있고 X염색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알려주는 정보가 몇 가지 있어서 걔네를 먼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3번하고 6번 아버지하고 딸의 관계 지금 아빠가 나가 그 발현이 됐는데 여기에서 아빠 가를 볼게요. 아, 3번하고 6번에서 아빠는 가에 대해서 발현이 되지 않았어. 근데 6번은 가에 대해서 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정, 딸정에 위배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가는 적어도 X염색체 열성 유전은 아니올시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하고 5번을 보니까 엄마하고 아들의 관계를 보니까 엄마가 나가 발현됐는데 아들은 발현이 안 됐어. 그러면은 언병, 아병의 위배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XM색체 열성 유전은 아닙니다. 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가정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가를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는 나머지 하나가 X염색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X염색체 유전인데 열성 유전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우성 유전이 될 겁니다. 맞죠? 가를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혈액형이랑 같이 생각해야 되니까 가가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라는 거는
우성 유전이니까 가가 라지 H, 그 다음에 정상이 스몰 H 된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가라고 써있지 않은 애들은 모두 스몰 H, 스몰 H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3번은 스몰 H, 스몰 H 이렇게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 5의 스몰 H는 6번에게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가가 발음됐으니까 라지 H 이렇게 되면서 이 라지 H는 4번으로부터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몰 H고, 그 다음에 얘가 나가 발음됐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가가 써있지 않으니까 가 스몰 H, 스몰 H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B의 스몰 H를 이렇게 받았다라는 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XM색체 우성 유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M색체 우성 유전이면 얘는 나가 발음 유전자고, 그 다음에 스몰 T가 정상 유전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4번은 스몰 TT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치? 자, 그렇게 되는 순간 아까 이 조건 한번 봐요. 4에서 체세포 한 개당 라지 H하고 스몰 T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 2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라지 H 하나, 스몰 T 두 개, 그러니까 1 플러스 2 해가지고 3이 나오잖아. 이 조건에 위배가 되네. 아,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하면 모순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가를 상염색체 열성 유전이라고 두면 나는 X염색체 열성 유전 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우성 유전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이제 성립이 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앞에 거를 쭉쭉쭉 지워지고, 이번에는 상염색체 열성 유전이니까 여기다가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얘가 이제 가발인 유전자야. 그리고 얘가 정상 유전자야. 그치? 그러면 가라고 써져 있는 애들은 모두 스몰 H, 스몰 H가 되겠네. 스몰 H, 스몰 H, 스몰 H, 스몰 H.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3번은 스몰 H를 이렇게 줘야 되고, 가에 대해서 정상이니까 라지 H를 갖겠다. 7번에게 라지 H 줄 것이고, 그 다음에 B와 스몰 H 같이 있는 유전자 4로부터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XM색체 우성 유전이니까 라지 T가 나발인 유전자, 스몰 T가 정상 유전자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정상, 즉 나가 써있지 않은 애들은 모두 스몰 T, 스몰 T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은 얘는 스몰 T, 스몰 T가 되겠다. 이렇게 확정.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이 4번을 먼저 결정했으니까 얘를 보는 거야. 4에서 라지 H하고 스몰 T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 2인데 라지 H 제로잖아. 스몰 T 두 개잖아. 오, 맞네. 아, 그래서 이걸로 가자 라고 해서 가는 상염색체에 존재하면서 ABO식 그 혈액형 유전자와 연관되어 있는 거고, 나가 X염색체에 있으면서 우성 유전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나머지 것들을 한번 써보면서 2번하고 5번까지 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8번 같은 경우에는 5의 스몰 H를 이렇게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8번은 응집수 알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혈액형 아니면 어떤 혈액형밖에 안 돼요? 알파를 가지고 있는 건 B형 아니면 O형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지금 B형 아니면 O형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얘가 5번하고 2번이 무엇인지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중에 2번을 내가 AB라고 한번 해볼게요. 2번을 AB다 라고 얘기를 해보자. AB를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서 BB가 나올 수 있나요? 얘네 2번하고 5번은 BB와 AB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얘를 AB라고 놓으니까 BB가 절대 나올 수 없죠. 얘가 무조건 A를 줘야 되니까. 아, 그래서 2번은 BB가 되는 것이고 5번이 AB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얘는 B형 아니면 O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AB 둘 중에 줘야 되면 O형이 될 수 없잖아. 그러면 8번은 얘로부터 B를 이렇게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가가 발현이 되었으니까 스몰 H만 이렇게 가져야겠다.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스몰 H 이렇게 있을 것이고, 정상이니까 A하고 라지 H가 이렇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이렇게 써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쓰고 이제 보기에서 원하는 것들만 나머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억, 가는 열성형질이다. 가는 열성형질 맞고요. 그 다음에 보기 니은에서 ABO식, 2의 ABO식 혈액형 유전자형은 이걸 쌤이 BO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2번을 보니까 BB였어요. 그치? 그러니까 BO가 아니라 BB입니다. 라고 해서 니은은 틀렸다. 라고 해줘야 되고, 디귿, 7핵에서
H, 스몰T, 그 다음에 B 유전자를 모두 갖는 생식세포가 형성될 수 있니? 우리 7번 다 구했잖아. 그치? 자, 7번을 보면 우선은 그 라즈비하고 이게 라즈비잖아. B하고 스몰 H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쌤이 지금 나에 대해서 구하지 않더라도 B하고 라지 H가 같이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는 없는 거지. 얘네들이 이제 그 하나의 염색체, 같은 염색체에 존재하니까

라지비하고 스몰H는 같은 생식세포에 들어간다. 근데 라지비하고 라지H는 같은 생식세포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얘네가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해줄 수 있고, 그러면 기억만 정답으로 골라주면 답은 1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19번 다 해결해 봤고, 이제 2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0번은 그림 가와 나는 생태계에서 질소순환 과정과 탄소순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A와 B는 분해자와 생산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질소순환부터 한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질소순환은 용어 정리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두셔야 되는 것인데, 먼저 대기 중의 질소를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시키는 과정, 이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질소 고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질소 고정이에요. 이렇게 골라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암모늄 이온, NH4+, 이 화학식까지도 여러분들 확실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산 이온, NO3-, 이것까지 기억하고,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우리는 질산화 작용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여기엔 주어져 있지 않지만, 질산 이온이 대기 중에 질소가 되는 과정, 이걸 우리는 탈질산화 작용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질산 이온과 암모늄 이온을 가져다가 이제 질소 화합물, 단백질이나 핵산의 형태로 합성하는 과정을 우리는 질소 동화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B가 나왔네요. 이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을 흡수해서 질소 화합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다라는 거를 B가 한다라는 걸 표현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 B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생산자예요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자는 소비자 에게 유기물을 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그 낙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A에게 전달이 되는데, 요 A가 분해자이다. 그리고 이제 분해자는 유기물을 다시 분해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시킨다라는 것까지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옆에는 탄소 그 순환의 과정의 일부가 나타난 것인데, A 아까 우리가 분해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B는 생산자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생산자만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이제 형태를 이제 바꾸는 거죠. 광합성으로 유기물의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요 디귿이 바로 광합성을 표현해 주는 거야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좋아.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뿌리옥 박테리아에 의해 과정 기억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질소 고정 과정은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질소 고정 세균이 뿌리옥 박테리아, 그 다음에 아조토박터까지 기억해 두면 더 좋겠죠? 얘네들은 질소 고정 세균이고, 질소 고정이 얘네들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니까 보기 기억 맞는 것이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기 니은, 과정 니은에 탈질산화 세균이 관여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질산화 작용에도요,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냐면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용 뒤에다가 세균만 붙여주면 되니까 어려울 거 없어요. 질산화 작용은 질산화 세균. 그러면 탈질산화 작용은 탈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과정 니은이 질산화 작용이니까 질산화 세균이 관여한다라고 해서 니은은 틀렸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광합성은 과정 디귿에 해당한다라고 했거든요. 여기 CO2가 유기물로 전환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그것은 광합성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디귿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골라주면 기억 디귿 정답으로 해서 4번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질소 순환이랑 탄소 순환이 함께 나왔는데, 시험 문제는 더 많이 나오는 유형이 뭐예요? 질소 순환이에요. 여기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안 알려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식 정도로 한 번씩 백지 복습해보는 거 쌤이 추천드리는데, 지금 여기에도 나왔지만 N2에서 NH4 플러스로 바꾸는 과정이 질소 고정이었어요. 근데 우리 또 하나도 배웠습니다. N2를 뭘로 바꾸는 거? 질산 이온 NO3 마이너스로 바꾸는 것도 질소 고정인데, 이 질소 고정은 공중방전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함께 개념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 N2가 NH4+로 바뀌는 것은 세균에 의해서 질소 고정 세균이고, 우리가 아까 봤었던 뿌리옥 박테리아가 가장 대표적이다라는 걸알수 있었던 거예요. 그치?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뀐 애들이 또 다른 물질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NH4+ 같은 경우에는 NO3-로. 자, 그럼 얘네들은 이제 질산 이온이니까 질산이 된다. 그러면 델 화자 써서 질산화 작용이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고, 이거는

0: 질소화합물이라는 거는 뭐 단백질이 될 수도 있고 핵산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것들로 이제 바꿔주는 과정은 우리가 질소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용어를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화학식을 보고서 이러한 용어를 떠올리는 거, 이게 질소 고정에서는, 질소 순환에서는 핵심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백지 복습으로라도 얘네들 한 번씩 써보면서 마무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5회 좀 이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꼭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쌤이 추천드리고요. 쌤이랑은 이제 6회에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감만족 지구과학의 이윤희입니다. 여러분, 우리 벌써요. 이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10회차, 10강이고요. 우리 지금 계속해서 5회차 문제 풀어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1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 이번 시간부터 12번 문제부터 풀어볼 건데요. 뒷부분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에 조금 난도 높은 문제들 수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같이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12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린 가와 나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부 구조 일부의 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BC가요, 수소, 헬륨, 탄소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거든요. 이런 그래프 우리 사실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었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중심부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외곽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들, 우리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요, 우주 공간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원소 두 가지가 누구예요? 맞습니다. 수소와 헬륨. 근데 얘네 둘이 몇 대 몇의 비율을 가지고 있더라? 3대 1. 그래서 이 수소와 헬륨이 거의 99%를 차지하고 나머지 원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1%밖에 안 됐거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수소가 전체에 한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헬륨이 나머지 한 24% 정도, 나머지가 한 1%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별도요, 결국에 우주 공간에 있는 성간 물질이 모여서 별이 되는 거잖아. 따라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는요,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3대 1의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어디냐? 바로 이 부분인 거지.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은요, A가 한 이 정도 있을 때 B가 한 이 정도 있더라. 이게 한 1대 3. 3대 1의 비율을 가지는 거고요. 따라서 지금 3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B가 누구인 거예요? 그렇지, B가 바로 수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A가 헬륨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중심부에서는요, 수소의 양은 좀 줄어들어 있고요, 헬륨의 양이 많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아, 지금 가에서는 중심부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지. 수소가 헬륨이 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중심부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나의 내부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B가 수소이고 A가 헬륨인 것까지 했어.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C라는 또 다른 원소가 새롭게 생성된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원소가 생겼다는 건 이것도 역시나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생

생긴 새로운 원소일 거고요. 지금 이 C가 바로 탄소에 해당하겠지. 너가 탄소구나. 자, 그럼 여러분. 탄소가 만들어졌다는 건 나에서는 중심부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세 개의 헬륨이 모여서 하나의 탄소가 되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가의 별은 정력화 평형 상태이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선지를 보았을 때요. 이게 결국엔 무엇을 뜻하는 걸까를 잘 해석을 해줘야 돼. 별이 정력화 평형 상태? 우리 정력형 평형 상태인 별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주계열성이 바로 정력학 평형 상태에 해당했었지. 따라서 이 문제는요, 결국엔 가가 주계열성이에요? 라는 질문을 한번더 꼬아서 만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주계열성의 정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계열성은 별의 어디에서? 그렇지.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가는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 맞잖아. 따라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자, 니은 잘 봐보세요. 나의 별은 중심부에서 주로 PP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이런 거 기출에 많이 나왔습니다. PP 반응이 일어나요 또는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PP 반응이랑 CNO 순환 반응, 조금씩 형태는 달라도 얘네 둘다 결국 누구의 일종이야? 맞아요. PP 반응, CNO 순환 반응, 둘다 수소 핵융합 반응의 일종입니다. 근데 지금 나의 중심부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잖아. 따라서 니은 틀렸구나 해주시면 되겠고. 자, 디귿입니다. H활도에서 가의 별은 나의 별보다 오른쪽 위에 위치한다. 자, 여러분들. 이거 선생님이 사회차에서도 굉장히 강조했었던 내용인데, 우리가 별의 진화 단원 잘 하려면, 별의 내부 구조 단원 잘 하려면요. H활도를 자유자재로 그려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광도 커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 높아지는데, 자, 이때 주계열성은 요렇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에 분포하더라. 자, 근데 지금 요 문제에서 질량이 태양 정도다라고 했거든요. 우리 태양은 상대적으로 좀 질량이 작은 별이라고 했었고. 자, 이 태양의 진화 경로 H활도에다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주계열 다음에, 적색 거성으로 진화하였다가 아래로 살짝 내려왔다가 요런 그림 만들어져요라는 거 우리 사회차에서 그려봤었어요. 자, 이때 선생님이 기억하라고 했었던 거. 여기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 일어나기 시작해요라는 이야기 했었지. 기억하셔야 돼요. 요 부분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나는요, 헬륨 핵융합 반응 일어난 이후이니까 여기 정도에 이제 나가 해당하는구나라는 거알수 있는 거고, 가는 주계열성이니까 여기에 해당하겠지. 그러니까 가는 주계열성, 나는 적색 거성 단계이니까요, 가가 더 오른쪽 위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 더 오른쪽 위에 위치한다 라고 해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만 맞아요. 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1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문제는 요거 딱 보니까 엘니뇨 라니냐 문제인데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료 해석이 어렵진 않은데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지금 일단 가와 나의 자료를 보면요. 등 수온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구과학에서 자료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등치선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번 4회차에서도 얘기를 했거든. 그럼 봐봐요. 선생님이랑 4회차하고 5회차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선생님이 등치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벌써 계속했어. 그 말은, 지구과학에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수능 볼 때도 이 등치선이랑 관련된 문제 나올 가능성 엄청 높은 거구나. 되게 자주 나오는 거구나. 라는 거 눈치챌 수 있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니까 서로 다른 시기에 측정한 태평양 적도 부근해역의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로 나타낸 것이다. 역시나 둘 중에 하나는 엘니뇨, 둘 중에 하나는 라니냐다라고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경도 보시고 어디가 서태평양, 어디가 동태평양 맞춰줄 수 있어야 돼요. 동경 140도. 동경이지만 이것은 우리 지금 영국을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서태평양이더라. 헷갈리시면 안 되고 이게 지금 서경 100도라고 되어 있지만 동태평양을 의미하는 것이더라.
자, 그럼 우리가 엘니뇨 라니냐 현상은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표층 수온 변화를 보는 거거든.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가에서는요,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표층 수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여기가 지금 28도니까 27, 6, 5, 4, 3, 2, 1 거의 20도 이하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대략 온도가 20도 이하더라. 자, 반면에 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을 보았는데 여기가 지금 28도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대략적으로 표층 수온이 28도인 거야. 어디가 훨씬 더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높으냐? 나가 훨씬 더 높더라. 그럼 이걸 통해서 아, 나가 엘니뇨 시기이구나. 가가 라니냐 시기이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럼 라니냐 시기는 무역풍이 평소보다 강하기 때문에 따뜻한 해수층이 서쪽으로 더 많이 이동하는 시기이고, 엘니뇨 시기는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집 나갔었던 서쪽으로 이동했었던 따뜻한 해수층이 다시 동쪽으로 돌아오는 시기란 말이야. 그래서 용승의 세기도 달라지죠. 라니냐 시기는 집을 더 많이 나갔으니까 더 많은 해수가 위로 올라와서 보충을 해줘야 돼. 용승이 평소보다 강해지게 되고요. 반면에 엘니뇨 시기. 집 나갔던 해수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채워줄 게 적단 말이야. 그래서 용승의 세기 약해지더라라는 것까지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기억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적도 부근 해역에서 서태평양의 표층 수온 편차 빼기,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 편차는 가가 나보다 작다 이랬어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요, 무조건 가랑 나는 요값이 반대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만 따져줘도 돼요. 그럼 우리가 사실 가랑 나를 비교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서태평양의 표층 수온은요, 사실 엘니뇨 시기건 라니냐 시기건 평상시건 항상 높아. 그래서 요거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항상 좀 비슷해요. 근데 누가 많이 달라지느냐?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많이 달라지거든. 근데 라니냐 시기는 가시기죠. 라니냐 시기는 표층 수온이 더 낮아지는 시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 값을 가져요. 그럼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를 빼주니까 가가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되겠지. 근데 가가 플러스 값 가지면요, 나는 마이너스 값 갖는다. 둘이 반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가 나보다 큰 거예요. 기억 틀렸고. 니은입니다.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물어보았어요. 자, 여러분들. 수온 약층은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수온이 낮아지는 층이잖아. 그러니까 수온 변화가 심해야 돼. 자, 우리 등치선. 수치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에서 그 수치의 변화가 심하다는 것. 등치선의 간격이 어때야 된다? 조밀해야 되더라. 따라서 우리는 수온 변화가 심한 곳이 수온 약층이기 때문에 등치선, 여기서는 등수온선이 되겠죠? 등치선이 조밀한 곳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봐봐요. 가부터 볼게요. 가에서는 여기서 지금 등치선이 조밀하거든. 그러니까 수온 약층의 깊이가 되게 얕은 거예요. 왜냐? 위에 있는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매우 얇거든. 반면에 엘니뇨 시기는요, 따뜻한 해수층이 다시 동쪽으로 돌아왔거든. 그러니까 수온 약층의 깊이가 여기서 나타나잖아.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깊이는 나가 더 깊은 거 맞아요. 많이 물어보는 선지이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워커 순환의 세기. 워커 순환의 세기는 모든 게 강해지는 라니냐 시기에 더 강하죠. 따라서 나가 더 약합니다. 디귿 틀렸더라. 니은만 맞아서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1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에너지 수송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보시면 에너지의 이동 방향 북쪽으로 흐르는 건 플러스, 남쪽으로 에너지가 이동하는 건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에너지의 이동 방향을 따져줄 때, 기본적으로 저위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에너지가 넘치는 과잉 상태이고요. 극지방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에너지는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가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봐봐요. 여기가 지금 적도거든, 비가. 적도를 기준으로
C랑 D가 있는 쪽은 N

0: 에너지 수송량이 둘 다 플러스야.
1: 그 말은 북쪽으로 에너지가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거든. 근데 우리 북쪽이 고위도 쪽이어야 된다니까요. 따라서 아 여기가 지금 북반구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A쪽, 그럼 사실 여기가 남반구겠지? 여기를 보면은 대서양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북쪽으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있어. 근데 태평양 더하기 인도양이 더 많은 양이 지금 남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따라서 최종 합산은 남쪽으로 더 많은 에너지가 수송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남반구로 이동하고 있구나, 남극쪽으로 이동하고 있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A역에서는 북쪽 도해류가 흐른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남반구거든. 근데 북쪽 도해류는 이름처럼 북반구, 적도의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흐르는 해류입니다. 따라서 A역 아니고요. 자, 니은입니다. 증발량 빼기 강수량 B해역과 A해역 비교하라, B해역과 C해역 비교하라 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우리 대기의 순환이랑 관련이 있는 거지. 이때 여러분들 뭘 기억해 주시면 되냐면요. 적도를 기준으로 대기의 순환이 상하상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적도에서는 상승기류, 30도에서는 하강기류, 60도에서 다시 상승기류, 90도에서 하강기류. 상하상하 반복이다. 북반구도 마찬가지. 적도에서 상승, 30도에서 하강, 60도에서 상승, 90도에서 하강. 상하상하 반복된다. 자, 그럼 볼게요. B해역은요, 적도해역입니다. 상승기류 발달했으니까요, 강수량 되게 많아요. 따라서 요 값 작습니다.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고요. 반면에 C해역은 위도 30도예요. 하강기류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하고 증발량 많습니다. 따라서 요 값이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B해역이 더 작은 거 맞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해양이랑 연결할 수 있는 거, 아, 증발량 빼기 강수량은 무엇이랑 관련이 있더라? 그렇지. 표층 염분이랑 관련이 있더라. 표층 염분도 B해역보다 C해역에서 더 높을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D긋입니다.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에서 에너지 수송량의 합은 C해역이 D해역보다 크다. 그렇지. C해역에서 이만큼과 이만큼을 더한 값이 D해역에서 여기와 여기를 더한 값보다 크겠지. 그래서 디귿은 맞는 얘기. 니은, 디귿, 답은 5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15번 문제에 가겠습니다. 아, 이 15번 문제 역시나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지게의 이동에 대한 문제이고요. 고지자기 복각에 대한 문제이고, 이따가 닮은꼴 문제도 볼 것이기 때문에 별표 쳐져 있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이런 문제 풀 때 선생님의 풀이법 사용하시면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잘 풀 수 있어요. 무엇을 기억해 주시면 되느냐? 이거 우리 4회차 때도 했었는데, 지게와 고지자기 극은 항상 평행이동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지게가 과거에 생겼을 거야. 근데 지게가 과거에 생길 때 그때의 과거의 고지자기 극의 위치가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 고지자기 복각이라는 건 지게가 형성될 때, 암석이 형성될 때 만들어지고 나면 이 복각은 변하지 않아.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지게와 고지자기 극 사이의 거리는 요때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요 거리를 유지한 채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지게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동을 해서 현재 위치로 옮겨졌거든. 그럼 이때 지게만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이동하느냐? 그 당시에 형성되었던 고지자기 극도 겉보기 이동이 일어나는 거더라. 그래서 현재 위치가 달라지더라 라는 게 이 지게의 이동에 대한 문제였죠. 근데 이때 선생님이 뭘 기억하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이거 고지자기 극이잖아요. 우리 극은 항상 몇 도냐? 위도 90도더라. 따라서 과거에도 극은 항상 위도 90도에 있었어요 라는 걸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 봐볼게요. A, B 시기별 고지자기 극의 위치와 이로부터 추정한 2억 년 전에 A, B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여기에서 나타난 이 위치는요, 현재 지게의 위치가 아니야. 언제 지게의 위치냐? 2억 년 전 지게의 위치예요. 그럼 봐봐요. 자, 내가 현재 지게의 위치를 지금 알아? 아, 몰라. 현재 지게의 위치 안 나와 있어. 우리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알고 있느냐? 과거 지게의 위치를 알고 있는 거야. 언제? 2억 년 전의 지게의 위치를. 여기까지 됐죠. 자,

한 다음에 우리가 사실 2억 년 전에 고지자기극의 위치도 알아요. 왜냐? 항상 고지자기극의 위치는 몇 도였다? 위도 90도였다. 그러니까 2억 년 전에 고지자기극도 여기였었던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느냐? 현재 관측대는 2억 년전 고지자기극의 겉보기 위치를 알아요. 문제에 나와 있어. 그치? 2억 년 전에 고지자기극의 겉보기 위치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봐봐요. 요거 알고 요거 알고 요거 알아. 그럼 누구도 알수 있느냐? 현재 지계의 위치까지 알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요, 과거 극의 위치를 현재 극의 위치로 옮겨볼 거예요. 봐봐요. 과거 극의 위치가 여기래매. 근데 현재 극의 위치는 여기래매. 그러면 한 칸, 두칸 아래로 내려가면 되잖아, 남쪽으로. 됐죠? 한 칸, 두칸 내려갔더니 현재 극의 위치로 간 거야. 과거에서 현재로. 그럼 봅시다. 과거의 지계의 위치를 알잖아. 그럼 내가 현재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극이 이동한 만큼 지계도 같이 평행이동시켜주면 돼. 극이 두칸 내려왔으니까 지계도 두칸 내려가면 돼요. 두칸 내려가면 돼. 그러니까 현재 지계가 어디 있는 거냐? 여기 있는 거야. 현재 A의 위치가 여기인 거야.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럼 B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B 봐볼게요. B의 과거 위치를 알아. 그리고 B의 과거 극도 당연히 알아. 그리고 우리가 B의 현재 겉보기 고지자기 극의 위치를 알아. 자, 그럼 평행이동시켜 보자. 과거의 극을 현재 극의 위치로 바꿔주려면 남쪽으로 한칸 내려와야 돼. 그러면 극이 한칸 내려왔으면 지계도 같이 평행이동시켜야 되니까 한칸 아래로 내려오면 돼. 그러니까 현재 B는 어디 있는 거냐?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할수 있겠죠?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A는 B보다 저위도에 위치한다. A 현재 적도에 위치하고요. B는 위도 15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따라서 A가 더 저위도인 거 맞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200mA에서 150mA 동안 평균 이동 속도 A가 B보다 빠르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이동 속도는요, 시간분의 거리이잖아. 같은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거리를 이동했냐인데, 이때 여러분들 지계의 위치 따로 구해주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 지계와 극은요, 서로 나란하게 평행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미 극의 위치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극의 위치 변화로 우리가 이동 속도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200mA에서 150mA가 되는 동안 A도 한 칸, 극의 위치가 변했고요. B도 한칸 변했거든. 그럼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 이동했으니까요, 이동 속도는 A랑 B가 같은 겁니다. 따라서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입니다. 250mA에서 현재 동안 고지자기 북각이 0인 시기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잘 봐봐요. 고지자기 북각이 0이라는 건 이거 위도 몇 도에 위치하는 거야? 맞아요. 위도 0도. 적도에 위치하는 거고요. 우리 적도에 위치할 때는요, 지계와 극 사이의 거리가요, 90도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말을 바꾸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지계의 위치를 알잖아. 그러니까 이 지계와 극 사이의 거리가 90도가 되는 시기가 있었는지를 봐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요 지금 한 칸에 115도거든요. 15도? 한 칸에? 그러니까 90도만큼 떨어져 있으려면 6칸 떨어져 있는 시기가 존재해야 돼. 15도 6칸 하면은 90도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 위치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간게 여기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100mA일 때 일곱 칸까지도 멀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일곱 칸 멀어진 시절도 있고 다섯 칸 멀어진 시절도 있으니까 그 사이에 어느 시기는 여섯 칸 멀어진 시기가 존재했을 거야. 따라서 일단 A는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는요. 여기가 지금 현재 B의 위치거든. 그럼 여기서 6칸 극이 떨어진 적 있는지 보면 되는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했는데, 여섯 칸 이상 떨어진 극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극과의 거리가 90도보다는 가까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복각이 0인 시기 존재하지 않았구나라는 거 체크해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 틀렸더라. 기억만 맞아서요.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랑 이제 비슷한 문제가 우리 수능 특강에 나와 있습니다. 요 문제 되게 까다.

까다로워요. 되게 까다로운데, 방금 한 지계와 극이 평행이동한다라는 개념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 문제가 조금 더 헷갈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 지계의 위도를 바로 주어진 게 아니라 지계의 고지자기 복각을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복각을 이용해서 지계의 위도를 구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고지자기 극의 겉보기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과거 지계의 위치를 찾아주어야 되니까 까다로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서, 아, 내가 지계와 고지자기 극의 평행이동을 자유롭게 문제에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력골문항 반드시 풀어보시고, 자, 우리는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생명가능지대에 대한 문제이죠. 자, 문제에서 보니까 주계열성이에요. 중심별이 태양보다 나이가 적은 주계열성이고, 생명가능지대의 위치가 달라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원래 중심별에서 좀 가까웠던 생명가능지대가요, 중심에서 더 멀어진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명가능지대가 중심에서 멀어졌어? 그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중심별의 광도가 어떻게 됐다? 그렇지. 광도가 증가했으니까 생명가능지대가 중심별로부터 멀어졌겠지. 자, 그러면 우리 광도가 증가하면 생명가능지대의 거리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생명가능지대의 폭도 넓어진다라는 거이 파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때 기억 보겠습니다. 뜬금없이 니은 빼기 기억의 값을 구해봐라라고 했어요. 뜬금없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뭔가 갑자기 값을 정확히 비교해 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요, 요거 이용하라는 거예요. 폭 이용하라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도가 커지면 폭도 넓어지기 때문에요, 지금 요만큼의 폭이 기억에서 보면 기역 빼기 2일 거 아니야, 그치? 요만큼의 폭이 이것보다 누가 더 폭이 넓어야 되냐면 니은 빼기 2.5가 더 폭이 넓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계산해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니은 빼기 기역은 0.5보다 커요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0.5가 아니라 이거보다 커야 되고요. 이은입니다. 별의 질량은 S가 태양보다 크다. S랑 태양 둘다 주계열성이기 때문에요.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크고요.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커서 생명가능지대가 중심별로부터 멀리에 위치하게 될 거예요. 생명가능지대까지의 거리가 멀 겁니다. 근데 우리 태양은요,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하는 행성이 딱 하나 있어. 누구? 지구. 지구까지의 거리는 1AU지. 그러니까 태양은 1AU를 포함한단 말이야, 생명가능지대가. 근데 지금 S 같은 경우에는요, 1AU보다 훨씬 더먼 곳에 생명가능지대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광도는 S가 더 크구나. 그러니까 질량도 S가 더 크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어요. 자, 디귿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생명가능지대가 멀어지는 속도는 안쪽 경계랑 바깥쪽 경계 비교해봐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안쪽 경계는요, 2에서 2.5가 됐으니까 0.5만큼 멀어졌어. 같은 시간 동안. 근데 같은 시간 동안 바깥쪽 경계는요, 기역에서 니은이 됐잖아. 근데 우리 아까 니은 빼기 기역이 0.5보다 크다며. 그러니까 바깥쪽 경계는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거리만큼 멀어진 거야.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아, 안쪽 경계가 바깥쪽 경계보다 더 느리게 멀어지는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디귿 맞는 얘기죠? 니은 디귿 4번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17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허블 법칙에 대한 문제예요. 자, 허블 법칙의 문제인데 두 시점이 나오고 있어요. T1 시점이랑 T2 시점이 나오고 있고, 시점이 다르니까 각각에서는 허블 법칙이 만족하지만 이 허블 상수값은 T1 시기랑 T2 시기가 다른 겁니다. 요거를 체크하셔야 되고. 자, 지금 보니까 ABC라는 세 개의 은하가 나오는데요. 딱 보니까 요거 삼각비 이용해야겠네.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야겠네. 보니까 지금 120대 160이면 3대 4거든요. 그럼 우리 항상 직각 삼각형 3대 4대 5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우주가 팽창하면서 공간만 늘어났기 때문에 여전히 3대 4대 5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후퇴속도 A에서 관측한

T1, T2 시기에 B와 C의 후퇴 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우리가 허블 법칙이 만족한다는 건 은하의 거리와 후퇴 속도가 서로 비례하는 관계라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거리의 비가 3대 4대 5면은 후퇴 속도도 3대 4대 5의 비율을 가져야 돼. 자, 그럼 봐봐요. C의 지금 A에서 관측한 C의 후퇴 속도가 요거잖아. 그럼 요게 3에 해당하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A에서 관측한 B의 후퇴 속도는 4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요 비율이 3대 4가 되어야 되는 거고. T2 식일 때도 마찬가지로 비율이 3대 4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례식을 이용해서 각각의 후퇴 속도를 구해주면요. T1일 때 B는 14,800km/s가 나오고, 그리고 T2일 때 C는 12,600km/s가 나오더라. 이렇게 우리가 값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우주는 기역을 중심으로 팽창했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우주의 팽창의 중심점이 있어? 아니야. 우리 우주는 고무줄이 늘어나는 것처럼 공간 자체가 팽창하는 것이지 어딘가를 중심으로 팽창하는 것은 아니더라. 따라서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입니다. A에서 관측한 C의 후퇴 속도, 여기 다 써있지. 이게 T1일 때, 이게 T2일 때. T1이 T2의 3분의 2이다? 아니지. 3분의 2보다 훨씬 더큰값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기준 파장이 500나노미터인 흡수선의 관측 파장. T1에서 B에서 C를 관측할 때, T2에서 A에서 B를 관측할 때 비교하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 디귿. 자, 관측 파장을 구하라 라는 건 이것은 결과적으로 파장의 변화량이랑 관련이 있는 값이거든. 근데 사실 이 파장의 변화량은요, 오로지 후퇴 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후퇴 속도는 허블 법칙이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에 상관없이 요 식을 만족하게 되거든. 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파장의 변화량이 클수록 당연히 관측 파장도 클 거야. 왜냐? 관측 파장이라는 것 자체가 고유 파장에서 파장의 변화량을 더해준 값이니까. 자, 그럼 봅시다. 결국에는요, 후퇴 속도와 파장의 변화량은 비례하는 관계거든. 따라서 파장의 변화량이 후퇴 속도가 빠를수록 파장의 변화량이 길 거고, 그럼 관측 파장도 길 거라는 얘기야. 자, 그럼 보겠습니다. 후퇴 속도 비교해 주시면 되는데, T1에서 안타깝게도 B에서 C를 관측할 때를 구해보래요. 지금 우리가 구한 건 A에서 B를 관측할 때, A에서 C를 관측할 때였는데, B에서 C를 관측할 때를 구해보래. 근데 우리 아까 후퇴 속도는 거리의 B랑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리 B가 3대 4대 5면 후퇴 속도의 B도 3대 4대 5여야 하거든. 그래서 이 비례식을 이용해서 이때의 후퇴 속도를 구해주시면 후퇴 속도가 몇이 나오느냐? 18,500km/s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T2일 때 A에서 B를 관측한 건 우리 이미 앞에 문제에 주어져 있죠. 16,800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더긴 거냐? T1에서 B에서 C를 관측할 때가 더긴 거예요. 따라서 디귿만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 디귿만 맞기 때문에요.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8번 문제는 별의 특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것도 역시나 기출문제 변형이 된 것이고요. 그 기출문제를 우리 닮은꼴 문제로 살펴볼 거거든요. 그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변형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읽어보시면 별 기역, 니은, 디귿의 반지름이랑 절대 등급을 나타낸 것이고요. A는 표면 온도가 T인 별의 반지름과 절대 등급의 관계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밑에 단이라고 하면서 태양의 정보가 들어 있어요. 태양의 절대 등급은 플러스 4.8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딱 태양의 절대 등급인 거지. 플러스 4.8. 사실 요 정도는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태양의 반지름은 7 곱하기 10의 5제곱킬로미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 곱하기 10의 5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요게 지금 태양의 반지름인 거야. 그럼 여러분들 잘 봐봐요. 어머나. X 값이랑 Y 값을 했을 때딱 만나는 요 선이

지금 이 굵은 선 위에 해당하네? A에 해당하네? 근데 A가 뭐라고 했냐면은 표면 온도가 T인 별의 반지름과 절대 등급의 관계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이때 표면 온도가 누구랑 똑같아야겠어? 그렇지. 절대 등급이랑 반지름이 둘다 태양이랑 같으니까 이때 표면 온도도 태양이랑 같아야 되거든. 따라서 지금 이 A는 무엇이냐? 태양이랑 표면 온도가 같은 별의 절대 등급과 반지름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태양의 표면 온도가 몇이냐? 태양의 표면 온도는요, 5800 켈빈, G2 별이거든. G2.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지금 선생님이 그은 이 노란색 선은 표면 온도가 5800 켈빈인 별의 위치들.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절대 등급으로 나와 있으니까 좀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절대 등급은 광도랑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지. 그래서 선생님이 옆에다가 광도를 같이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 태양을 1이라고 태양을 한번 기준으로 둬 볼게요. 자, 그럼 우리 아까 4.8등급이 태양의 절대 등급이었으니까 여기로 쭉 와서 여기가 지금 광도가 1, 태양이랑 같은 곳이 되겠고. 우리 절대 등급이 5등급 작아질 때마다 광도는 100배 증가하잖아. 5등급의 100배, 10의 제곱. 근데 여러분들, 5등급 말고 2.5등급도 외워둡시다. 자, 2.5등급은 5등급의 절반이잖아. 그래서 100에다가 루트 씌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5등급 차이 날 때마다 밝기는 10, 그러니까 10배씩 차이가 나요, 광도는.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광도는 지금 한 칸에 10배 차이 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요렇게 써줄 수가 있겠더라. 됐죠? 광도까지 완성을 했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광도 공식 생각을 해주어야겠지. 우리 광도는 비례하더라. 무엇에 비례하더라?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고 또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더라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가 지금 태양이랑 표면 온도가 똑같은 별인데, 예를 들어서 표면 온도가 똑같은데 더 아래쪽에 위치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별 디귿처럼. 자, 이 친구들은요, 표면 온도, 여기가 지금, 표면 온도가 같은 게 아니죠? 표면 온도는 지금 여기가 태양이랑 같은 거고, 이 같은 선에 있다는 건 반지름이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반지름이 같은데, 광도는 더 작아. 아래쪽에 있잖아, 그치? 반지름이 같은데 광도가 더 작아. 반지름은 같은데 광도가 작아. 그 말은 표면 온도가 태양보다 어떻다? 그렇지. 표면 온도가 태양보다 낮다라는 걸 뜻하는 거야. 반지름은 같은데 T의 값이 작기 때문에 광도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요 아래쪽 있잖아요. 태양의 이 표면 온도랑 같은 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요 구역은요. 표면 온도가 태양보다 낮은 구역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 이번에 위쪽으로 가볼게. 태양의 요 표면 온도랑 같은 곳보다 위에 있는 구역. 그럼 이 구역은 반지름이 같을 때 태양의 표면 온도를 가진 것보다 광도가 더큰 거야. 반지름이 같은데 광도가 더 커. 그 말은 표면 온도가 더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위의 구역은요,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더 높은 구역인 거야. 자, 요 정도 해석하고 기억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적색거성이다라고 했는데, 기억은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더 높아. 우리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더 높으면 적색 띄고 있지 않겠지? 따라서 적색거성 아니고요. 자, 니은입니다. 수소, 중성수소 흡수선의 상대적인 색이 니은과 디귿을 비교하라라고 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좀 알아두실게요. 뭘 알아두셔야 되느냐? 우리가요, 분광형에 따라서, 사실 그래서 표면 온도에 따라서 흡수선의 세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 분광형이잖아. 이때 주요한 흡수선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수소 흡수선 되게 중요하죠. 문제에 진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칼슘 흡수선도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어디에서 피크점을 찍는지 요 정도 알아두셔야 돼요. 수소 흡수선은 솔직히 쉬워. 수소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별을 우리는 A형별이라고 부른 거거든. 따라서 수소 흡수선은요, 요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0: 유형별에서 최댓값을 가지더라.
1: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온화된 칼슘선. 이온화된 칼슘선은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최고값을 가지냐? K형별에서 최댓값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게 이온화된 칼슘선.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보자면 뭘 볼 수가 있느냐? 헬륨선. 뭐 중성 헬륨 아니면 이온화된 헬륨. 이 헬륨선은요, 표면 온도가 높은 곳에서만 나타나게 되지. 그러니까 주로 OB형별에서만 나타나더라. 그래서 헬륨선.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때 니은이랑 디귿을 비교를 해보면 니은은요, 지금 요 선, 노란색 선 위에 있거든. 그러니까 태양이랑 표면 온도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G2별이고요. G형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디귿은요, 이 노란색 선보다 아래쪽에 있거든. 즉, 표면 온도가 태양보다 낮은 구역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G형별보다 더 뒤쪽에 있는 K형별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디귿이 K형별이다라고 하면은 이때 중성수소의 흡수선의 상대적인 세기는요, 계속 약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니은이 디귿보다 더 강해야 되겠죠. 니은 다시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이 디귿보다 강하다라는 게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마지막 디귿에서 지금 요 공식 이용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줘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R1이랑 R1이랑 R2를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데, 먼저 R2부터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R2의 특징을 보면, R2의 반지름을 가지는 게 지금 니은이거든요. 근데 지금 니은에서 태양이랑 표면 온도가 같을 때, 태양보다 광도가 100배 큰걸 확인할 수 있어요. 태양이랑 표면 온도가 같은데, 광도가 100배야. 그럼 반지름이 몇 배야? 그렇지. 반지름이 10배여야 10에 제곱해서 100배가 되는 거겠지. 따라서, R2는요, 태양의 반지름의 10배이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R1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R1이면서 태양이랑 표면 온도가 같을 때는요, 광도가 몇이냐면 10보다 큽니다. 그쵸? 10보다 위쪽에 있어. 그러면 광도가 10보다 커. 근데 표면 온도는 태양이랑 똑같아. 그럼 반지름이 루트 10보다 커야 되는 거겠지. 그래야지 반지름의 제곱이 10보다 클 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값이 루트 10 태양의 반지름보다 큰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것을 이렇게 나누어주면 태양의 반지름 사라지고 요 값은 결과적으로 루트 10보다 작아야 되겠죠. R1분의 R2는 루트 10보다 작아야 되고, 근데 이 루트 10 자체가 3점 땡땡 값이잖아. 그러니까 요 값은 4보다 작은 게 맞는 게 되는 거지. 3점 몇몇보다 작으니까. 따라서요, 디귿, 니은 맞아서요,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닮은꼴 문제를 보면요, 상당히 비슷해요. 요 문제에서 이 문제를 아마 따오셨겠죠? 그래서 보시면, 아까는 우리가 절대 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광도 값으로 나와 있습니다. 광도 값으로 나와 있고, 반지름도 태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문제보다 조금 더 심플해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들 문항 코드 입력하셔서 비슷한 문제 풀어보시면서 내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우리는 1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9번 문제 여러분들 상당히 어려워하는 내용이고요. 사실 이 문제 자체도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일단은 가의 자료도 좀 복잡하고 나의 자료도 좀 복잡해요. 그래서요, 쌤이 나는 일단 안 보겠습니다. 가의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형적인 식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때의 밝기 변화 자료인데, 여러분들 이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3T, 4T, 5T, 6T 하면서 델타 T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 정보를 구해야 될 때, 이땐 여러분들이 원을 다섯 개 그려주시면 되는데, 어떤 원을 다섯 개 그려주시면 되느냐? 일단 큰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이큰 원을 관통하는, 중심부를 관통하는 선을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요렇게 양쪽 귀퉁이에, 어머, 원이 아니네요. 양쪽 귀퉁이에 네 개의 원을 예쁘게 그려주세요. 그럼 이게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 중심별이 있고, 이 중심별 앞을 지나가면서 식현상을 일으키는 행성의 위치를 그린 겁니다. 자, 이때 지금 보시면 요 가의 그래프랑 같이 볼게요. 지금 여기가 4T거든요. 4T일 때부터 밝기가 감소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식현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점. 그게 지금 어디냐? 요때지.
0: 여기 중심에 위치할 때가 4T인 거예요. 이제 막 행성이 중심별을 가리기 시작할 거야.
1: 그런 다음에 완전히 가려가지고 밝기 변화가 최대가 되는 시점. 그때가 지금 이 그래프에서 OT죠. 그러니까 이두 번째 그림이 OT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중심을 기준으로 보면요. 4T에서 OT가 되는 동안 행성의 반지름 지나고 행성의 반지름 지났어. 즉, 행성의 지름만큼을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4T에서 OT거든. 즉, 여기에서 나오는 델타 T거든.
0: 그러니까 이 델타 T 동안 행성은 몇 만큼을 이동을 하냐면요. 지금 이 스몰 r이 행성의 반지름입니다. 행성의 반지름의 두 배만큼을 이동하는구나. 라는 걸 지금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행성이 중심별 앞을 지나는 동안 밝기가 최대로 낮아진 채로 쭉 유지가 됩니다. 쭉 유지가 돼요. 그러다가 이제 중심별을 벗어나면서부터 다시 밝기가 밝아질 건데, 네,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중심별이 크면 클수록 요 앞에 밝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길어지겠지. 그지 앞을 오랫동안 지날 테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좀 어려운 게요. 요 끝이 안 나와 있어. 끝이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정을 일단 할게요. 아, 중심별의 반지름이 제일 작을 때를 한번 가정을 해보자. 제일 작다는 건요 앞을 지나는 구간이 제일 짧아야 되니까 요때부터 요때 지금 11T 요 시점부터 식현상이 이제 끝나가면서 이렇게 밝기가 다시 밝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자.
1: 되죠? 자, 그러면 어디가 11T가 되는 거냐? 이 그림에서는 이제 막 빠져나가기 직전. 요때 상황이 11T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우리는 중심별의 반지름이 제일 작을 상황을 가정을 한 거야. 자, 그럼 봅시다. 이때요. 중심이 4T에서 11T 동안 이만큼을 이동했거든요. 행성이. 그쵸? 근데 사실 이만큼의 길이가요. 요만큼이 행성의 반지름? 요만큼도 행성의 반지름이니까 결국에 이 4T에서 11T까지 이동하는 거. 4T에서 11T까지 이동하는 거. 즉, 7 델타 T만큼. 우리 아까 1T에 델타 T라고 했으니까 이7 델타 T만큼 이동할 때, 이 시간이 지날 때몇 만큼을 이동한 거냐면 결국에는 중심별의 지름만큼을 이동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쵸? 요만큼의 길이가 결국엔 중심별의 지름이거든. 그럼 우리 중심별은 크니까 라지 R로 써볼게요. 그냥 요만큼 동안 중심별의 지름만큼 이동한 거라고요. 이 라지 R만큼 이동한 거라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뭘 구했느냐? 우리 아까 델타 T가 이 스몰 R이라며 이걸 구했거든. 그러니까 델타 T가 이 스몰 R이라며. 그러니까 7 델타 T는 14 스몰 R인 거야. 그쵸? 자, 그럼 봐봐요. 14 스몰 R이 결국엔 이 라지 R인 거야. 따라서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아, 지금 우리가 중심별의 반지름이 제일 작을 때를 가정했을 때, 이때 중심별의 반지름은 행성의 반지름의 7배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됐죠? 가장 작을 때를 가정했을 때. 자, 그럼 봐봐요. 요 상황에서의 그런 밝기 변화는 얼마나가 나와야 되느냐? 밝기 변화량은 중심별의 반지름의 제곱 분의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요것은 결국에는 49분의 1이 될 거야. 7의 제곱분의 1. 됐죠? 근데 이건 사실 우리가 중심별의 밝기가 제일 작을 때, 금방 바깥으로 나올 때를 가정한 거거든. 사실 11T보다 한참 가다가 이렇게 중심별의 밝기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반지름이, 중심별의 반지름이 이것보다 클 수도 있어. 이거랑 같을 수도 있지만 클 수도 있어.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분모가 사실은 더큰 값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이 밝기 변화량은요, 우리가 지금 중심별의 반지름을 정확히 모르니까, 밝기 변화량은 이 분모가 이것보다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밝기 변화량은 49분의 1보다
0: 작거나 같은 상태.

그죠. 지금 중심별의 반지름이 더 커지면 사실은 49분의 1보다 작아야 되거든. 여기까지 일단 온 겁니다. 됐죠? 자, 그러고 나서 기역을 봐볼게요. 기역은 1.950보다 크다. 그럼 우리가 기역이 1.950일 때의 상태를 보자고. 자, 그러면 이제 밝기 변화량이 몇이 나오느냐? 2000분의 50이 나오고요. 이것은 40분의 1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40분의 1이라는 건 49분의 1보다 더큰 값이잖아. 그치? 49분의 1보다 큰 값이잖아. 근데 우리 밝기 변화량은 49분의 1보다도 작아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봐봐요. 요 값보다 밝기 변화량이 실제로 더 작아야 돼. 그치? 49분의 1보다 크거나, 아니, 같거나 작으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요 값이 40분의 1보다 작으려면 기역은 1.950보다 커야겠지. 커야지 이 밝기 변화량이 40분의 1보다 작아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기역이 맞는 보기구나가 되는 거예요. 복잡하죠. 여러 단계를 거쳐서 뭐보다 큰 경우 이런 것을 우리가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기역을 풀었고, 자, 니은부터는 조금 쉽습니다. 중심별의 시선속도 변화 물어보았는데 이거 지우고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가요, 중심별의 시선속도 변화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중심별의 시선속도 변화 그래프는 요런 식으로 생기고요. 여기가 시선속도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때 식현상이 딱 일어나는 지점, 행성이 중심별의 중심을 지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식현상이 일어나는 위치. 별이 최대로 후퇴한 지점.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우리가요, 식현상이 딱 일어나는 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크거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시선속도 변화가 되게 제일 크다는 거야. 식현상의 딱 중심점에서. 그리고 이 중심점에서 멀어질수록 접선의 기울기 점점 완만해지는 거 보이죠? 따라서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시선속도의 변화는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중심별의 시선속도 변화량은 ET에서 3T. ET에서 3T는 요 구간이거든. 아직 식현상이 일어나지도 않은 구간이야. 반면에 9T에서 10T는 식현상이 최대로 일어나고 있는 지점이지. 그러니까 우리 식현상이 일어나는 그 중심점에 가까울수록 시선속도 변화가 큰 겁니다. 따라서 9T에서 10T가 더큰 거예요. 니은 맞는 얘기. 자, 그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기준 파장이 500나노미터인 흡수선에 대해서 관측 파장 물어보았어요. 자, 요거 지우고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요, 관측 파장이라는 건 결국에는 고유 파장에다가 파장의 변화량을 더해준 값이거든. 그러니까 저식을 정리하면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델타 3. 이거뿐에. 여기는 분모는 플러스 2 빼기 플러스 다 1. 이렇게 되겠지. 됐죠? 자, 이때요, 여러분들. 지금 고유 파장은 다 지워집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식을 떠올려야 되느냐? 아, 파장의 변화량은 시선속도랑 비례하더라 라는 식을 떠올려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파장의 변화량을 알기 위해서 시선속도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나의 자료를 봅니다. 나의 자료에서요, 지금 공전속도 빼기 시선속도의 값이 나와 있어. 근데 여러분들, 사실요, 이 공전속도라는 건, 공전속도라는 건 이것은 사실 상수값인 거거든, 상수값. 그럼 우리가 원래 시선속도 변화 그래프가 0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사실 이 그래프에도 원래 공전속도가 없다면 중심이 0이어야 돼. 근데 지금 중심이 5잖아.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공전속도가 5m/s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공전속도가 5m/s일 때 지금 시선속도의 값을 구해보면은 t1일 때는 5 빼기 0이 5가 되니까 0이 되겠고,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t2일 때는 5 빼기 마이너스 4가 9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 여기는 다시 5 빼기 0은 0. 여기는 5 빼기 4가 1이 되겠지. 그래서 시선속도가 4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값을 어차피 비례하니까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4의 파장의 변화량, 4일 때, t4일 때 파장의 변화량 4였고요. 4 빼기 t3일 땐 0이었지. 그리고 분모를 보시면 t2일 때 마이너스 4거든요.

0이지. 그럼 이것은 결국에는 마이너스 4분의 4가 되기 때문에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디귿 틀렸더라, 기역 니은, 디귿 답은 기역 니은이기 때문에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랑 비슷한 문제가 사실은 10월 학력평가의 20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가 왜 비슷하냐면 지금 앞에 문제에서요. 공전 속도는 5m/s인데 시선 속도가 최대값이 4m/s밖에 안 됐었거든. 그럼 그런 상황이 왜 생기는 거냐? 시선 방향이랑 공전 궤도면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여기에서 시선 속도가 최대가 돼야 되는데 그때 공전 궤도면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시선 속도랑 공전 속도가 같지 않으면서 이 세타 값에 의해서 코사인 세타는 V분의 공전 속도분의 시선 속도가 되기 때문에 앞에와 같은 그래프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럼 앞에서 시선 속도가 이렇게 나왔었던 건 코사인 세타 값이 몇이었던 걸까? 이런 걸 같이 구해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발전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지. 그래서 문제를 그냥 넘기지 말고 이 나의 자료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면서 공부하는 거 연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2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우리 지구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에 대한 문제이고요. 다양한 요소 세 가지가 전부 다 변하고 있어요. 기억 한번 볼게요. X가 기온의 연교차라면 기역은 A, 니은은 B가 될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기온의 연교차 비교하는 거 스텝 1번, 2번, 3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사각 비교하는 게 1번이에요. 경사각이 더 크면 기온의 연교차 더큰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A랑 현재를 비교하면 A의 경사각이 현재보다 크잖아. 그럼 다른 거볼 것도 없어. A가 더 기온의 연교차가 큰 거야. 그러니까 A 될수 있지. 왜냐? 기온의 연교차 플러스 값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B 보겠습니다. B는요, 안타깝게도 현재랑 경사각이 똑같아. 현재랑 경사각이 똑같으니까 1번에서는 결론 안 났어요. 1번에서 결론 안 나면 그 다음에는 경사 방향 확인해 주는 겁니다. 세차 운동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B랑 현재는요, 현재와 경사 방향이 동일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 이거 북반구 상황 가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B와 현재는 북반구는요, 연교차가 작은 시기지. 이걸 여러분들이 외워놓고 있어야 돼. 그럼 봐봐요. B랑 현재가 연교차가 작은 시기니까 2번에서도 결론이 안난 거야. 왜냐? B랑 현재의 경사 방향이 똑같거든. 2번에서도 결론이 안 나면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야 돼요. 3번이 누구냐? 20률입니다. 자, 20률. B랑 현재가 달라요. B가 현재보다 큽니다. 자, 그럼 20률이 클때 이건 어떻게 봐주면 되느냐? 2번이랑 같이 봐줘야 돼. 2번에서 지금 경사 방향을 따져줬을 때 B랑 현재는 연교차가 작았거든. 그러면 20률이 클수록 B랑 현재가 둘다 20률이 연교차가 작잖아요. 그러면 이 연교차 자체가 20률의 차이 때문에 생긴 현상이거든. 그럼 20률이 커지면 연교차가 작은 곳은 더 작아지고요. 연교차가 큰 곳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B랑 C는 연교차가 작은 곳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20률이 클수록 연교차는 더 작은 거예요. 그래서 B가 현재보다 연교차가 더 작은 거더라. 그러니까 이 경사 방향에 의한 차이가 더 심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B가 연교차가 더 작은 거니까 B가 마이너스 값 갖는 거 이것도 맞아요. 따라서 기역은 맞는 보기 해주시면 되겠고, 자, 니은입니다. 겨울철 태양의 한낮 최대고도, 남중고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남중고도는요,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첫 번째, 계절 봐줘야 되는데, 이미 계절 겨울철이에요 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럼 계절은 겨울철이야. 그럼 계절 봐줬으면 두 번째로 경사각 봐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겨울철은요, 경사각이 클수록 남중고도 낮아지는 거거든. 근데 봐봐요. 지금 보시면 B랑 C는요, 현재랑 경사각이 똑같거든. 현재랑 경사각이 똑같으면 남중고도도 같아야 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 0이 되는 값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니은 틀렸고. 자, 디귿입니다. C에서 여름철 평균 기온, 북반구랑 남반구 비교하라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C는 보니까 현재와 경사 방향이 반대인

많았으니까요. 천천히 곱씹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 6회차 문제 풀어볼 거니까요. 꼼꼼하게 풀어보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강의에서 만나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명과학의 한 남자 여한준입니다. 자, 오늘 수능 기출의 미래 1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방어작용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병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죠. 네, 좀 가벼운 그런 주제들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방어작용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볼 거예요. 이제 방어작용 문제는 좀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좀 실험을 좀 소개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냥 개념을 여러분들이 배웠던 개념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주로 이제 내신 시험에 나왔던 유형이라면 우리 수능 유형은 조금 뭐 그런 유형도 있지만 좀 문장을 좀 길게 쓰고 좀 독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좀 많이 소개되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좀 미리 안내해 드리고 한번 오늘 기출 문제들을 보시면서 아, 방어작용은 특히 이제 최근 문제를 여러분이 좀 더 관심 있게 보시겠죠. 유형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계속 뭐 유형들이 예전 유형들도 사용되고 하겠지만 최근 트렌드를 좀 반영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실험을 좀 주는데 좀 읽을 거리가 좀 많다. 뭐 그런 내용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면서 하나하나 좀 얘기 좀 해볼게요. 141번부터 볼게요. 이게 이제 2026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 저는 이제 한 화면에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표나 그림이나 보기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문제, 실전 문제에서 보시는 내용은 실험 과정과 결과가 굉장히 길게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 A부터 Z까지 아주 다양한 실험들을 다 일일이 소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적응하는 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풀어본 사람과 풀어보지 않은 사람은 또 차이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교재 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와 숙주세포. 여러분, HIV 바이러스의 숙주세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친구 답을 잘 못해요. 근데 이제 뭐 HIV가 뭐를 공격하니? 뭐를 무력화시키니?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할 수 있겠죠. 그게 숙주세포입니다. 수업 시간에 이제 숙주세포가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짚어서 설명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살짝 헷갈리시는데 그렇죠. 보조티 림프구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문제 그거 숙주세포에 보조티 림프구를 넣으셔야 이 문제가 아주 수월하게 풀린다라는 거 하나 점검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험 과정 가 정상인 1과 HIV에 감염된 사람 2가 있어요. 전체 림프구 중에 세포 독성 T 림프구의 비율과 보조 T 림프구의 비율이 AB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A와 B 중에 하나는 세포 독성 T 림프구고 하나는 보조 T 림프구라 이런 얘기겠죠? 네, 그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나번 볼게요. 가에서 분리한 A와 B에 HIV를 넣고 일정 시간 동안 배양한 다음에 A와 B에서 HIV의 증식 여부를 확인했다. 이게 왜 증식 여부를 확인할까요? 발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 HIV의 숙주세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발문을 그냥 읽으시면 안 되죠. 그죠? 발문이 짧지만, 아, 이거 숙주세포 알아보고 싶은 거야. 즉, HIV라는 이 바이러스가 숙주세포로 세포 독성 T림프구를 숙주로 하는지, 보조 T림프구를 숙주로 하는지 그거 보겠다는 실험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과정 보시면, 증식 여부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죠. 그럼 B에 증식했다는 얘기니까 이게 보조 T림프구예요. 그죠? 이게 세포 독성 T 림프구, 이게 보조 T 림프구.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어요. 여기 지금 증식했잖아요. 그죠? 보조 T 림프구를 타겟으로 하는 게 HIV다. 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비율이 지금 줄었죠. 그렇죠? 예. 네. 숙주세포가 파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뭐 다 했죠? 기억부터 볼까요? B는 HIV의 숙주세포다. 요게 이 문제를 푸시면서 하나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될 개념입니다. HIV의 숙주세포라는 단어를 잘 안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조티 림프구와 HIV 연결고리는 많이 아시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숙주세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어색한 친구들이 있으면 요번 기회에 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니은번 가에서 가는 그 실험 과정의 가를 보시면 되겠어요. 전체 림프구 중에 비의 비율, 비의 비율이 지금 떨어졌죠. 지금 1이 더 크잖아요, 그죠? 1에서의 비의 비율이 더 크잖아요. 2에서는 비의 비율이 적고요. 그죠? 1에서가 2에서 작다가 아니라 크다죠. 분자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쉽게 우리가 분모 분자 이렇게 비율 보실 때는 하나만 좀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비는 형질 세포로부터 비림프구의 분할을 촉진한다. 자, 비는 보조티 림프구인데 항상 나오는 보기. 이거 빈출보기죠, 여러분들. 디귿번. 잘 나오는 보기인데 오늘 문제 풀면서 많이 나올 거예요. 형질 세포가 뭐로 분화한다 이런 보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형질세포에서는 뭐가 만들어집니까? 항체가 생성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조티 림프구는 비림프구, 그죠? 보조티 림프구는 비림프구를 이제 증식 분화시켜 가지고 형질세포랑 기억세포로, 그렇죠? 이렇게 이제 분화를 촉진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비림프구로부터 형질세포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어요. 그죠? 여기에 들어갈 게 이제 보조 T림프구. 그죠? 네. 그 형질세포로부터 이제 뭘 만들어요? 항체를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히읗히읗 많이 강조했을 거예요. 히읗히읗. 항체는 형질세포로부터만 생성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죠. 체액성 면역. 항원항체 반응, 체액성 면역. 여기에 이제 만약에 동일한 항원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이 기억세포가 또 분화가 되는 거죠. 형질세포가 분화된 게 아니야. 또 이제 많은 양의 형질세포와 다량의,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더 많은 양의 형질세포로부터 더 빠르게, 신속하게 더 많은 항체가 생산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 배웠어요? 이 과정을 우리가 2차 면역이다 이런 말 썼었죠? 앞으로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해드리는 거야. 2차 면역. 여기 과정은 뭐예요? 이 과정은 처음 들어와가지고 하는 과정. 이건 1차 면역 과정이죠. 1차 면역이다, 2차 면역이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조 트림프가 또 하는 게 있죠. 세포 독성 T 림프구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세포 독성 T 림프구. 어떻게 해요? 감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하죠. 감염된 세포. 제거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나요? 이걸 세포성 면역이라고 부르죠.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하는 거는 세포성 면역이다. 이런 단어 쓰고요. 우리 항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뭐라 불러요? 우리가 체액성 면역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문제 풀때 가져와야 될 개념입니다. 됐죠? 네. 근데 이제 우리 HIV는 얘를 숙주로 얘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잘안될 것이고 얘도 잘안 되겠죠. 그렇죠? 보조 T림프가 세포성 면역도 체액성 면역도 매개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는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HIV 바이러스가 보조 T 림프구를 감소시키면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이 다잘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뭐 이미 찾았죠? 네, 기억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여러 이제 다양한 유형들을 여러분이 풀어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뭐 보시면 알겠지만 실험이에요, 실험. 그러니까 실험을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 자, X와 Y, 항원에 따라서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미리 항체가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네, 항체는 항원이 들어오면 그 항원에 맞게끔 항체가 이제 생성되는 것이죠.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와 Y에 노출된 적이 없는, 자, 노출된 적이 없다는 얘기는 처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왜요? 뭐 1차 면역과

이차면역의 구분을 위해서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죠.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다. 1에는 X를, 2에는 Y를 주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X에 대한, Y에 대한 이제 면역작용이 일어나겠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1에서 X에 대한, 2에서 Y에 대한 항체가 생성됐다 그랬어요. 정상적으로. 자, 그런 다음에 답원에 보시면 나의 1에서 X에 대한 비림프구가 분화한 기억세포. 예, 기억세포. 요거. 여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기억세포. 예, 한번 이렇게 항체가 만들어지면서 기억세포를 남겨놓는단 말이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하겠다는 얘기야? 동일한 항원이 들어왔을 때 신속하고 빠르게 이 과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죠. 2차 면역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억세포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개념으로 쓰시면 되는 거야. X에 대한 비림프가 분화한 기억세포를 분리하고, 그 다음에 E에서 Y에 대한 비림프가 분화한 기억세포를 분리했어요. 뭔지 알겠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라에서는 3에는 A를, 이제 3에서는 A를, 네, 그 다음에 4에는 B를 주사했다. 이거 좀 써볼까요? 3에는 뭐 A 주사, 그죠? 4에는 B 주사인데 그냥 A 주사, B 주사 하면 뭔지 모르니까 요거는 이제 X에 대한, 이건 Y에 대한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어요. 기억세포, 그죠? X에 대한 기억세포, Y에 대한 기억세포. 요 정도만 짧게 적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요거 보시면 되는 거야. 요거. 네. 생쥐 기억에는 뭘 집어넣었을까? 지금 집어넣었단 말이야. 네, 집어넣은 다음에 Y를 집어넣었더니 지금 그래프 보시면 얘하고 비교해보시면 이게 뭐가 일어난 거야.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단 말이야.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면 여기에 이제 Y에 대한 게 들어왔단 얘기지. 네, Y에 대한 게. Y에 대한 게 뭐야? Y에 대한 게, 아, 요거잖아. B주사, B주사. B주사. 4, 4, 4.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Y를 주사했는데 1차 면역 반응 처음이란 말이야. 네, 그럼 이전에는 Y가 들어왔다, 안 왔다? 안 들어왔다는 얘기지. 뭐가 들어왔겠니? X가 들어왔나 봐지. 그지? X. X 주사. X. 이거는 이제 A 주사. 이거 3이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생쥐 기억과 DNA. 자, 그래서 기억은 3이 아니라 4라는 거지. 예, 우리가 분석했고. 그 다음, 2번. 구강 가에서 구강 가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래프 그냥 보시면 되는 거야. 기억세포로부터 형질세포로의 분화가 일어났다. 그렇지. 여기에 이제 Y의 기억세포를 집어넣기 때문에 Y가 들어왔을 때 동일한 게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 기억세포로부터 다시 여기 봐봐. 다시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지. 그지? 기억세포로부터 이게 분화됐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네. 이제 요 문제까지만 요걸 보고 다음 문제부터는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보시자. 이런 얘기예요. 기억세포로부터 형질세포의 분화가 일어났다. 됐습니다. 그 다음 디귿번. 구간 나에서 여기 1차 면역 반응이야. 뭐에 대한? Y에 대한 1차 면역 반응이지. Y는 처음 들어온 거야. 왜? X가 들어와. X의 기억세포를 넣었으니까. 그지? 자, 나에서 Y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아니고 1차 면역 반응이라고 표현해야 돼 맞습니다. 정답은 니은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됐고, 143번 가겠습니다. 다 실험이죠, 그죠? 최근 문제 보시면. 이 작년에 이제 2025년 6월에 봤던 모의평가 문제니까 다 실험이네요. 자, 병원체 기억과 니은에 대한 생쥐 방어작용 실험이다.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기억 니은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1부터 6까지. 네, 1부터 6까지. 네, 맞네요. 그죠? 1부터 4에게만, 아니, 4부터 6에게만 죽은 X를 노출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죽은 X를 노출했대. 이게 왜 했을까? 기억세포를 만들기 위한 거 아닐까? 기억세포? 네, 기억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죽은 X에 노출을 한 거지. 네, 죽은 X 일종의 백신이지, 백신. 비병원성 항원을 집어넣는 거지. 그지? 그래서 마치 병원체가 들어온 것처럼 인식해가지고 1차 면역 반응을 통하여 기억세포를 만들어 놓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그 기억세포가 우리 방금 풀었던 문제처럼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특히 이제 형질세포로 분화를 빨리 시키고 다량의 형질세포로부터 다량의 항체가 신속하게 만들어져서 병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예방입니다. 예방. 그죠? 백신의 원리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4부터 6까지다. 그 다음에 그 X는 기억과 니은 중 하나다. 요게 이제 기억이냐, 니은이냐, 요걸 이제 여러분이 찾아봐라. 이런 얘기예요. 기억이냐, 니은이냐. 이걸 찾아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

2와 4의 기억을 쓰세요. 2와 4의 기억을. 2와 4의 기억을. 그 다음에 3, 이거 문제 나와 있는 거예요. 나번 지금 읽고 있어요, 선생님이. 나 보시면. 3과 5의 니은을. 3과 5의 니은을. 됐죠? 그 다음 6에는 기역 니은을. 기역 니은을 모두 감염시켰다. 얘는 이제 대조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됐고, 네. 죽었고, 그 다음에 뭐 일어나지 않았고, 여기를 보셔야지, 여기. 일어났어요. 뭘 집어넣었더니, 죽은 X를 집어넣었더니 일어났다는 얘기는 이거와 관련된 기억세포라고 볼수 있겠지. 그래서 일어난 거잖아. 그죠? 예, 그래서 얘는 요거구나, 라는 거 아시는 거야. 여기를 보고 아시는 거야. 안 일어났잖아. 죽은 X를 집어넣는데도, 니은 넣었더니만 일어나지 않았잖아. 그럼 니은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지, 죽은 X가. 그죠? 네. 그 다음에 얘는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어요? 기억에 대한, 예, 기억세포를 집어넣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일어난 거야. 근데 요거 때문에 죽은 거야. 될까요? 예,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는 거야. 선생님, 얘는 일어났는데 왜 죽었어요? 니은 때문에. 기억, 니은 둘다 넣었잖아. 그지? 니은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자, 그럼 A 볼까? A. 일어나지 않았어. 니은. 예, 뭐, 늙은 것도 없잖아. 그럼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 죽는다지, 죽는다. 그렇죠? 네. 항원항체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죽는다. 틀렸고. 니은 뭐, 나의 오에서, 그죠? 기억세포가 있다. 자, 기억에 대한 기억세포 있는 거지. 여기도 있고. 떴잖아. 죽은 X. 그럼 기억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는 거지. 여기부터는, 그죠? 됐고, 그 다음에 다에, 여기, 4. 4에서 니은에 대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났다. 니은에 대한 항원항체 반응? 자, 여기서는 지금 기억에 대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난 거지. 그지? 기억에 대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정답이 여러분들 니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4번 가겠습니다. 자, 또 보실까요? 이것도 또 실험이죠. 항원 X와 Y에 대한 생제 방어작용 실험입니다. XY. 자, XY. XY. 자,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와 Y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제 1부터 3을 준비했습니다. 1의 기억을 조사했다. 기억은 X와 Y 중 하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X인지 Y인지 찾는 거네. 기억을 조사했는데 이게 이제 X와 Y 중 하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번에 그죠? 그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나의 1에서 A와 B를 분리하여 2에 A를 3에 B를 줬다 그랬어요. 2에는 A를 3에는 B를 줬대요. 그 얘기죠? A와 B는 혈장과 기억에 대한 비림프가 분화한 기억 세포. 혈장에는 뭐가 있는 거지? 항체가 있는 거죠. 일단 여러분이 그걸 아시면 돼요. 혈장에는 항체 있다. 이렇게 적용해서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2와 3에 일정 시간 간격으로 X와 Y를 주사하고 혈중 항체 농도를 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X를 주사했어요. X는 이제 주사하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1차 방어가 일어났죠.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Y가 집어넣어서 Y에 대한 2차 방어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제 Y에 대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억세포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A의 주사에 Y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Y 주사했을 때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잖아. X가 있었으면 여기에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야 되잖아. 그죠? 아, 얘는 Y가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됐고, 결국은 이제 이거죠. 요거란 얘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기억세포를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기억세포를 집어넣고 하나는 뭘 집어넣었다? 혈장을 집어넣었다. 항체를 집어넣은 거야. 항체. B는 항체를 집어넣은 거야. 봐봐. 항체 보이지? 항체. 항체 0이 아니잖아. 항체를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제 X에 대해서 X에 대한 1차 면역 반응, Y에 대해서 Y에 대한 1차 면역 반응. 기억세포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 그지? 기억세포를 넣어야 Y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혈장의 항체다. 혈장에는 항체다. 요거 기억해 주면 희음만 잘 기억해 주면 돼. 형질세포, 항체, 혈장, 항체. 이렇게 외우실 때. 자, A는 혈장이다. A는 기억세포다. B가 혈장이다. 니은 구강 가 여기 보시면 되겠어. 2차 면역 반응.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이거 헷갈린단 말이야. 네. 항상 여러분들 형질세포는

분화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형질세포는 뭐가 만들어지는 것뿐이야? 항체가 생성될 뿐이야. 그렇지? 2차 면역 반응에서 뭐가 뭐로 바뀌는 거야? 자, 맞게 고쳐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 기억세포로부터 형질세포가. 이렇게 바꿔야 되겠지. 그죠? 기억세포로부터 형질세포와 또 다른 기억세포로. 이게 2차 면역 반응이죠. 그렇죠? 조심하십시오. 니은 보기가 잘 나옵니다. 이거 구간 나에서 기억에 대한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습니다. 기억에 대한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자, 기억이 뭐예요? 기억이. 그렇죠? 네. 특이적 방어작용. 뭐예요? 항원항체 반응. 특이적 방어작용. 맞죠? 네, 정답을 디귿번호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44번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해봤어요. 145번 가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개념은 많지가 않죠, 그죠? 방어작용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뭐, 암기할 거나 그런 것들은 많지 않아요. 항상성과 조절이라든지, 신경계, 자율신경계 파트, 그런 쪽과는 또 다르게, 암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것도 좀알수 있어요. 다음은 병원체 기억과 니은에 대한 생체 방어작용입니다. 자, 이것도 실험이 있으니까 실험 내용 좀 볼까요? 자, 여기 좀 조금 다른 게 있네요.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가슴샘이 없는 생쥐. 이렇게 돼 있어요. 가슴샘 나오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렇지, 그렇지. 가슴샘 나오면은, 여기 좀 지워서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림프구에는 B림프가 있고 T림프가 있죠? 우리 친구들 B림프구하고 T림프구를 배웠어요. 그죠? 예, 네, 생성 장소와 성숙 장소를 배워야 되죠. 그냥 생성, 성숙.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어디서 성숙하느냐. B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돼서 골수에서 성숙하는 애들을 우리가 bone marrow 앞잡다 가지고 비림프구라고 부르잖아, 그죠? 그다음 T림프구는 생성 장소는 골수인데 성숙 장소가 가슴샘입니다, 여러분. 흉선이라고도 하죠.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가슴샘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가슴샘인 T, 시무스, 예, 우리 가슴샘 약자 따서 T림프구라고 부릅니다. 요거에 대한 얘기예요. T림프구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조 T림프구도 있고요. 우리 교육 과정에서 배웠던 T림프구의 이름은 이렇게 부르죠. 보조 T림프구, 세포독성 T림프구. 네. 뭔가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가슴샘이 나왔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가슴샘이 없어요. 가슴샘이 없어요. 그럼 이거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T림프구. 1부터 4는 기억과 니은에 노출된 적이 없다. 1과 2의 기억을. 이것도 써보세요. 이렇게. 1과 2의 기억을. 1과 2의 기억을, 그 다음에 3과 4의 니은을, 그죠? 3과 4의 니은. 됐고, 그 다음에 5와 6의 기억과 니은을 모두, 기억, 니은, 이렇게 했습니다. 됐죠? 네, 모두 넣고, 2, 4, 6의 A에 대한 보조 T림프구. A에 대한 보조 T 림프구 2, 4, 5. A에 대한 보조 T. 여러분 좀 보이시라고 잠깐 쓰는 거야. A에 대한 보조 T. 이렇게 이제 넣어줬어요. 여기까지가 나예요, 나. 그죠? 그리고 이제 이 A가 기억과 니은 중 하나가 이렇게 나 있어요. A가 뭐에 대한 거냐? 아직 결정이 안 났네. 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줬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결과를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뭐에 눈이 가세요? 여기. 니은 넣었잖아.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뭐란 얘기죠? 아, 니은이구나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래서 보조 T 림프구에 의해서 B 림프구의 활성화에 의해서 형질세포로 분화가 됐고 형질세포로부터 항체가 만들어져가지고 니은과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잖아. 니은이니까. 이게 니은에 대한 보조 T 림프구니까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죠? 네. 요거 이제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뭐, 보조 T 림프가 전혀 없죠. 그죠? 죽었다. 얘도 죽는다. 죽는다.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채워주시면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일어나지 않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왜요? 여기는? 니은인데. 니은이랑은 했단 말이야. 일어났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뭐야? 얘 때문에 죽은 거지. 얘 때문에. 기억 때문에 죽었다. 우리 앞서 문제에서도 좀 풀어봤던 그러한 내용의 문제니까 여러분이 적용

적용이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A는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니은번. 다의 4에서 4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죠? 비림프구로부터 형질세포로의 분화가 일어났다. 자, 얘 때문에, 얘로 인해서 비림프구로부터 비림프구가 증식 분화, 세포 분열하는 거야. 그지? 체세포 분열이지, 이 중에. 그래서 형질세포로의 분화가 일어났다. 맞죠? 자, 디귿번. 다의 6. 여기 보시면, 니은에 대한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다. 그렇죠? 일어났어요. 뭐에 대한? 이게 뭐니까? 니은이니까. 그래서, 니은에 대한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항원항체반응이 일어났다. 됐어요? 네, 이것도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실험 과정을 여러분이 좀 분석하실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6번 가겠습니다. 자, 146번은 좀 간단한 문제죠. 평가원 문제긴 하지만 좀 앞서 문제보다는 훨씬 더 짧고 여러분이 쉽게 풀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침과 눈물에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예. 라이소자임이라고. 라이소자임이라는 우리 세균의 세포벽 생성을 억제하는 세포벽을 생성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러한 물질, 화학물질이죠. 라이소자임. 네, 그러한 얘기입니다. 사람의 침과 눈물에 각각 표와 같은 농도로 준비했다. 가에서 준비한 침과 눈물에 같은 양의 세균질을 넣고 일정 시간 동안 배양하고 쥐의 증식 여부를 확인한 결과가 다음과 같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세균이 이제 침이 0.01 정도 있을 때 이제 세균이 증식되는 거예요. 0.1 정도만 있어도 세균 증식 못 해요. 그럼 1은 훨씬 농도가 높으니까 당연히 세균 증식 못 하겠지. 왜? 뭐 때문에? 라이소자임 때문에. 그렇죠. 이 정도 이렇게 낮아야. 눈물이 있을 때는 안 되지만 침이 0.01 정도 있을 때는 세균이 증식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농도가 높아지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이것도 이제 안 되겠죠. 네. 기억번. 라이소자임은 기억에 해당합니다. 이름 외우라 이런 얘기네. 우리 라이소자임은 알아야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니은번. A는 X입니다. 설명됐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사람의 침과 눈물은 비특이적 방어작용. 우리가 방어작용에는 비특이적 방어작용과 특이적 방어작용이 있죠. 네. 그래서 요거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맞아요. 우리가 요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개념을 잘 알고 있지만 또 문제에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뭐라고 부르느냐? 여러분이 배우셨던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책에는 뭐라고도 소개되어 있냐면, 예, 선천성 면역이다.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과정에 있는 용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이제 병원체의 종류와 관계없어요. 병원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예, 진행되는 그러한 방어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피부, 이런 거. 그 다음에 점막. 피부라든지 점막, 그다음 분비액, 요게 지금 우리 문제에 나왔던 라이소자임, 요 이름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 예, 요게 이제 라이소자임은 세균의 세포벽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막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어디 들어있냐면 이제 땀. 뭐 눈물, 뭐 침,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얘기하면 호흡기의 통로, 호흡기 통로에 끈적끈적한 액체, 점액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들어있는 게 라이소자임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지금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비특이적 방어작용 중에 또 알아들을 게 뭐냐면 식균작용이라고 들어보셨죠? 식균작용? 네, 식세포작용입니다. 같은 말이야. 백혈구에 의해서 일어나죠. 백혈구 중에서 이제 대식세포. 자신의 몸 안으로 끌어들여와서 자신의 몸 안에서 분해시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식균작용, 식세포작용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증 반응.
염증 반응은 뭐가 일어납니까? 뭐 열나고요, 통증, 네, 붓고, 그죠? 네, 붉게 달아오르고. 자, 염증 반응을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 소개하면은, 우리가 이제 피부가 있으면 피부가 찔렸어요. 상처가 났어요. 그럼 체내로 들어왔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에 비만세포로부터, 손상된 비만세포로부터 뭐가 분비된다고 배웠어요?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화학물질, 화학신호물질이라고 하죠. 이게 분비되면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모세혈관 벽이 확장되는 거죠. 모세혈관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상처 부위에 혈액이 유입되죠. 백혈구가 모이고요. 백혈구가 유입되고요. 상처 부위에 혈액량이 증가합니다. 혈류량이 증가하는 거죠. 이 백혈구 안에 이제 대시세포 같은 것들이 식균 작용을 하고요. 예. 혈액이 많이 증가하니까 그 부위에 이제 붉게 보이고 붓고 아프고 통증 생기는 이러한 염증 반응이 동반되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비특이적 방어작용, 네, 우리 문제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 세포독성 T림프구에 의한 세포성 면역, 그 다음에 항체에 의한 체액성 면역, 걔네들이 하는 게 바로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아닌 특이적 방어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건 이제 후천성 면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주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문제는 특이적 방어작용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많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쉬운 유형의 문제들을 출제할 경우에 이렇게 비특이적 방어작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고 안 보면 안 되겠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6번은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라이소자임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7번. 우리가 기출문제 풀어보는 건 다양한 유형의 문제에 적응을 한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요. 네, 어떤 하나의 유형에만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다양한 눈으로 여러 각도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든지 내가 기출문제를 연습했던 걸 가지고 편하게 한번 풀어보겠다라는 거죠. 항체입니다, 항체. 항체의 그림이 나와 있어요. 여기가 이제 항원 결합 부위죠. 하나의 항체의 항원 결합 부위가 두 부위인데, 하나의 항체의 요 구조는 똑같죠, 그죠? 여기에 결합되는 것과 여기에 결합되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 모양과 여기 모양이 다르다?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지금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항원 항체 반응은 엄밀히 얘기하면 항체가 항원을 뭐 식균작용처럼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세포독성 T림프구처럼 파기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거죠. 마치 이제 수갑 채우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체액을 돌아다니다가 항체가 항원을 딱 붙잡아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교육 과정에서 이제 제일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수 있는 게, 얘네들을 어디다 갖다 줘요? 우리 자, 이렇게 눈 감고 입만 벌리고 있는 우리 대식세포 갖다 주는 거야. 대식세포 뭐 합니까? 식세포 작용할 수 있도록, 식균 작용할 수 있도록, 식균 작용을 더 활발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항원항체 반응이다. 그 항원의 무력화죠. 항원항체 반응은 항체가 항원을 무력화시킨다, 그런 표현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항체 문제 나왔고요. 기억부터 볼게요. 자, Y는 형질세포로부터 형성된다. Y가 뭔데요? 요거 말하는 거죠. Y는 이게 항체잖아요, 항체. 항체는 항상 히읗 기억하시라고 그랬어, 히읗. 히읗은 히읗. 형질세포로부터 항체다. 형질세포로부터 항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됐고, 니은. 니은은 여기. 이건 별거 아닌데, 그지? 왜 물어봤을까? X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부위다. X가 항원이거든?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부위는 여긴데, 여길 물어봤으니까 틀렸고. 디귿, X에 대한 체액성 면역 반응에서 나가 일어난다. 네, 항원항체 반응은 체액성 면역입니다, 그죠? 네, 항원항체 반응은 특이적 방어, 우리 후천성 면역 중에서도 체액성 면역에 해당한다,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맞죠? 기억, 디귿 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148번 가겠습니다. 이거 사실 그림만 보고도 풀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발문 좀 볼게요. 병원체 X에는 항원, 기역과 니은이 모두 있다. 병원체 X는, 기역, 이렇게 쓰면 또 여러분들 두개중 선택이니까 그냥 이렇게 씁시다. X는 기역과 니은이 모두 있다, 요 얘기네요. 그 다음에 Y는
기억과 니은 중 하나입니다.

얘는 요거 요거 중 하나만 있대. 얘는 둘다 있고. 요거 재밌는 문제네. 이렇게 돼 있네. 그 다음에 그림은 X와 Y에 노출된 게 없는 어떤 생쥐에게 A를 주사하고, A 주사했죠. 자, A를 주사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 지난 다음에 B를 주사했을 때의 모습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뭘 주사해야 이런 그림이 될까? 일단은 얘는 여기 주사했을 때 얘가 지금 올라갔잖아. 그지? 얘는 지금 이렇게 된 거지. 예, 기억 니은을 다 주사한 거야. 그리고 앞에 뭐가 주사돼야 얘가 이차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예, 기억을 주사해야 이차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볼까? X는 기억 니은이 둘다 있다 그랬어. 아, 이게 X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Y는 기억 니은 중 하나래. 그럼 이게 Y구나. 그리고 Y는 뭐라는 거알수 있어? 기억이구나라는 거알수 있는 거야. 그쵸? 자, 볼까요? Y의 기억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어요. 뭐에 대한? 기억에 대한. 그죠? 뭘 남겨놔요? 기억 세포를 남겨놔요. 그죠? 그러면 X를 집어넣었어요. X는 기억도 있고 니은도 있어요. 그럼 기억은 다시 들어온 거죠? 네, 동일한 게 다시 들어오면 기억 세포가 분화가 되는 거죠. 형질 세포가 기억 세포로. 그 형질 세포로부터 다량의 항체가 신속하게 만들어져서 2차 면역 반응이 유도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 앞에 니은은 들어온 적이 없다 보니까 니은은 처음이에요. 그 니은에 대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기억 B는 X입니다. B는 X 됐고. 자, Y는 기억이 있다. Y는 기억이 있다. 자, 지금 요거 해석하는 게이 문제의 키포인트입니다. 요게 기억이다라는 걸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디귿번 구간 1에서 구간 1. 기억에 대한 체액성 면역. 예,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그러한 질문입니다. 항원항체 반응은 무슨 면역? 체액성 면역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네, 모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자, 이제 조금 이제 과거의 문제들은 조금 더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뭐, 실험 같은 걸 주지 않고 그냥 우리 교재, 수능 특강이라든지 여러분들 교과서라든지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을 많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전 기출 문제들은 더좀 쉽게 풀어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그렇거든요. 그림 가는 항원 X와 Y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A에게 A를 주사했을 때 일어나는 면역 반응의 일부다. 우리가 이제 이 면역 반응의 그림이 익숙해요. 그죠? 나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A에게 X와 Y를 함께 주사했을 때 A에서 X와 Y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로 변화를 나타냈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상에서 익숙하게 보실 수가 있는 그림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X와 Y를 집어넣는데 X에게는 2차 면역 반응, Y에게는 지금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그림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기억부터 디귿은 항체 기억세포 형질세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B림프구가 지금 분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보이시죠? 여기 항체죠. 그 Y자 모양의 단백질, 면역단백질, 항체입니다. 항체단백질입니다. 항체단백질을 만드는 세포, 형질세포입니다. 그럼 B림프구가 분화되면 형질세포랑 또 뭐가 만들어져요? 기억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생략돼 있겠지만 얘가 이제 분화되도록 도와주는 게 뭡니까? 그렇죠. 보조 T림프구죠. 보조 T림프구가 활성화되면 비림프구가 분화, 분화 증식 뭐 이런 표현 씁니다. 세포 분열이죠. 네, 세포 분열돼 가지고 이제 형질 세포와 기억 세포로 분화가 되는 것입니다. 네, 됐어요. 자, 보기 갈까요? 니은에 의한 방어 작용은 항체에 의한 방어 작용은 체액성 면역 이거 안 해도 되겠죠? 됐고. 니은 A는 X입니다. 자, A는 X입니다. 여기 지금 문제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 X와 Y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A에게 A를 주사했을 때라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X가 나왔잖아, 그지? X가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니까 요 A가 X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디귿번에 구간 1에서 기억이 디귿으로 분화됐다. 자, 구간 1에서 지금 2차 면역 반응일 때 형질 세포가 기억 세포로 분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화돼야 되겠죠. 기억 세포로부터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 기억 세포로부터 뭐 형질 세포 또는 기억 세포로부터 또 다른 기억 세포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간다라고 물어봤으니까 틀렸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번과 니은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50번 가겠습니다. 150번. 네, 이제 또 실험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도 가슴샘이 없는 생쥐 뭐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티림프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자, 바이러스 X입니다. 바이러스 X. 자, 바이러스 X라고 썼어요. 기억번 보기 볼까요? X는 유전물질을 갖는다. 요거는 이제 우리 병원체에 대한 문제와 조금 연결되는 거죠. 병원체에 대한 얘기와 좀 연결되는. 바이러스는 유전물질 같죠? 네. 유전물질 같습니다. 핵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번 됐고요.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A부터 D를 준비했다. 돼 있죠. 네, A와 B는 기억. A와 B는, 아, 여기 나와 있네요. A와 B는 기억. 그 다음에 C와 D는 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정상 생쥐와 가슴샘이 없는 생쥐 중에 하나다. 그랬어요. 네, 기억과 니은은 정상과 가슴샘이 없는.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셨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쉽게 결과를 가지고 한번 써볼 수가 있겠고요. 나번 보시면 A부터 D 중 B와 D에 X를 주사했다 그랬어요. B와 D에 X를 주사했다. 바이러스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죠. B와 D를 보시면은 네, 여기는 지금 일어났어요. X에 대한 세포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세포성 면역 뭐예요? 네, 보조 T림프구에 의한 세포 독성 T림프구의 활성화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네, 얘는 정상이니까 가슴샘이 정상적으로 있으니까 T림프구의 성숙 장소인 가슴샘으로부터 T림프구로부터의 이러한 세포성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살았다 이런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어나지 않아서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럼 보기로 가겠습니다. 니은은 가슴샘이 없는 생쥐입니다. 해결했고요. 디귿, 다에 비해서 세포 독성 T림프가 A를 파괴하는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이게 세포 독성 T림프가 하는 일이죠. 네, 이게 바로 세포성 면역 반응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150번은 기역, 니은, 디귿, 네, 모두 다 맞는 보기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51번 갈게요. 자, 이 그래프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그림인데, 얘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지금 요 해에는 계속 좀 가슴샘이 없는 생쥐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정상 생쥐 A와 가슴샘이 없는 생쥐 B를 준비했다. 가슴샘이 없으면 이제 T림프가 성숙할 수가 없죠, 그죠? 네, 그러면 세포성 면역도 체액성 면역도 다안 되겠죠. 선생님, 체액성 면역은 되지 않아요? 뭘 놓치시면 안 돼요? 보조 T림프를 놓치시면 안 돼요. 보조 T림프가 있어야 B림프구의 증식과 분화가 일어나서 체액성 면역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슴샘이 없으면 세포성 면역뿐 아니라 체액성 면역도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B겠죠. B 보시면 지금 X 주사했을 때, 네, 다시 주사했을 때 지금 항체 농도가 거의 올라가지 않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보기로 한번 가볼게요. 기억번 구간 1에 A에는 X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겠죠? 왜요? 보시면 다시 들어왔을 때 얘와는 다르게 빠르게 항체가 생성됐으니까요. 그쵸? 그 다음 니은번 구간 2에서 A에서 구간 2의 A에서 X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쉽게 해결이 됩니다. 구간 3에서 A에서 X에 대한 항체는 세포 독성 T림프에서 만들어진다. 아, 요거 이제 개념형 문제죠. 항체가 얘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질문한 거잖아요. 그죠? 항체는 어디서부터 만들어진다? 형질 세포로부터 만들어진다. 형질 세포. 항상 형질 세포 항체. 요거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자, 152번 가보겠습니다. 요건 좀 다른 유형의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한 번도 모의고사에서 보지 않았던 유형이면은 또 생소할 수 있겠지만, 우리 1, 2, 3학년 모의고사를 쭉 거치시면서 아마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대략 어떤 의미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원체 P와 Q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런 그림을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사람으로부터 채취한 시료를 검사 키트에 떨어뜨렸어요. 여기 떨어뜨리면 되겠죠? 네, 채취한 시료를 떨어뜨려요. 그럼 이게 쭉 이쪽으로 가겠죠? 이동하겠죠? 시료 이동 방향 나와 있죠? 그래서 물질 A와 함께 이동을 합니다. A는 P와 Q에 각각 결합을 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결합을 해. 예, 결합을 해. P와 Q에 결합을 한다라고 돼 있고, 1에는 P에 대한 항체. 여기는 P에 대한 항체가 있고, 그 다음에 2에는 Q에 대한 항체가 있고, 예, 그 다음에, 3에는 A에 대한 항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실험이 1부터 3의 항체에 각각 항원이 결합하면 색소가 나타난다. 이게 이제 항원이 있어서 이 항체와 결합하면 색깔이 띠고, 이 항체와 결합하면 색깔이 띠고, 이거와 결합하면 색깔을 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검사 결과를 보세요. A와 지금 B가 나와 있는데, 실험 결과를 보시면, 답원 보실까요? 실험 과정 및 결과의 답원. A는 P와 Q에 모두 감염되지 않았다. 여기에 이제 P에 대한 항체가 있고, 여기에 Q에 대한 항체가 있고, 여기 이제 A인데, 여기에 색이 뛰는 이유는 여기까지 이제 시료가 정상적으로 잘 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B는, 요거 B인데, B는 Q에만 감염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에서만, 요거의 항체하고만 결합을 하겠죠? 항원이. 그죠? 여기에 감염됐다 그랬으니까. 여긴 색깔이 나타나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게 정상적으로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려면 여기에도 띠가 나타나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보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는 건 2와 3. 2와 3에 이제 띠만 있는, 예, 4번을 여러분들이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떤 유형의 문제냐? 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이 153번도 여러분들 비슷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아, Q의 항원 기역과 니은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P와 Q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를 준비하고 1에게 P를, 1에게 P를, 그리고 2에게는 Q를 주사했어요. Q를 주사했다고 되어 있고, 얘는 또 항원이 여기 안에 이제 기역과 니은이 있다.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죽었고, 여기서는 살았다. 이런 얘기는 여기서는 이제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답원에 보시면, 나의 2에서 혈청, 그 다음에 기역에 대한 비림프가 분화한 기역세포 A, 니은에 대한 비림프가 분화한 기역세포 B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여기다가는 이제 혈청. 혈청을 넣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항체지, 항체. 여러분, 혈청이든 혈장이든 항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기역에 대한 기역세포. 여기는 니은에 대한 기역세포를 집어넣고, 이제 P를 넣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결과를 보잔 말이야. 그랬더니만 얘는 항체가 있으니까 P에 대한 항체가 있어가지고 살았고, 얘는 기역을 넣는 데는 죽었고, 니은을 넣는 데 살았다라는 얘기는, 아, P에 있는 게 뭐다? 니은이겠구나라는 걸 추론할 수 있겠죠. 그렇죠? 될까요? 니은 기역세포를 넣었을 때 살았으니까, 아, P에는 니은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만 확인하시면 이 문제도 이제 쉽게 풀리죠. 기억번. 나의 2에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여기서 이제 1차의 면역 반응이 일어나야 뭐가 생길까요? 기역과 니은에 대한 기역세포가 만들어지겠죠? 됐고. 그 다음, 니은번. 마의 3에서, 예, 마의 3에서 P와 항체 결합이 일어났다.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났다. 혈청 안에 항체가 있는 거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디귿번. 마의 5에서, 여기 5에서, B가 형질세포로 분화했다. 그랬어요. B. 자, 니은 기역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했다. 문제 없죠? 자, 2차 면역 반응에서 기역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했다. 자, 요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맞는 설명은 기역, 니은, 디귿 여러분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방어작용의 좀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봤는데, 실험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조금 독해를 여러분들이 좀 실수하지 않고 잘할 수 있으면, 그렇게 외워야 될 개념은 많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방어작용에서 주로 출제되는 문제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방어작용의 또 다른 유형의 문제들을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2027 수능 특강 정치와법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네 번째 강으로 넘어왔습니다.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예요. 자, 이제부터는요, 여러분. 정치화법이라는 1단원을 무려 3강에 걸쳐서 듣느라고 조금 지쳤을 텐데 이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는 게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1강, 기본권의 보장 과제와 1강 끝. 이제 2강만 더 들으면 벌써 대단원 1단원 끝납니다. 우리 전체 정치화법 대단원 6개 중에서 6분의 1이 곧 끝나요. 우리 여기서부터는 정신을 조금 더 똑띠 차려서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번 강부터 들어갈 내용은요, 바로 헌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헌법이 과연 무엇인지 헌법의 의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헌법의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헌법의 기본 원리로 넘어갈 건데, 자, 일단은 제일 첫 번째 공부하는 헌법의 의의와 기능부터 한번 살펴보니까, 별이 한 개라는 거 오케이, 이해. 그렇게 빈출 주제는 아니구나. 하지만 나온 적이 있구나. 오케이, 이해. 근데 저 괄호 표시는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은요. 요게 단독으로 출제되기보다는 선지로 출제된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 헌법의 의의와 기능 중에 고유한 의미 헌법이라는 거 나올 거고요. 근대입헌주의 헌법, 현대복지국가 헌법이 있을 겁니다. 이세 가지가 선지로 등장을 합니다. 어디에서? 완전 반드시 나오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서. 또한 다음 강에서 공부할 기본권에서. 그러니까 헌법의 의의와 기능 이런 거뭐 그냥 그래 이렇게 넘어갔다가는 선지에서 함정에 빠지실 수 있고요. 또한 이세 가지를 관통하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릴 건데 이 연결고리 자체도 선지에 등장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그냥 쉬운 거 넘어가지 마시고요. 특히 이세 가지 내용들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헌법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거니까 헌법의 의의와 기능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요 화면 만약에 정법을 처음 배웠던 친구들이라면 내가 지난 강에서 얘기했을 거야. 요거 좀 듣고 가라고 얘기했을 거야. 우리 정법 1회동 이상 했던 친구들이라면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라고 얘기했었죠. 그둘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이제 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사실 이거는 시험에 단독으로도 거의 안 나오고요. 선지로도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학교 시험 단위, 내신 시험에서는 한 문제 나올 수 있지. 근데 내가 말하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수능 평가원 기출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학교에선 당연히 한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 내용, 지난 시간에 팔짱 끼고 쓱 들었던 친구들은 조금 이제 필기하면서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지난 강 들었던 친구들은 그거보다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정법 1회도 이상한 친구들을 위해서는 핵심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국가의 기본법이자 최고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최고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법의 단계적 구조 중에서 맨 위에 상위의 규범이다라는 걸 의미했었던 거였죠. 이 헌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면은요, 대표적으로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즉, 국가 권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뉘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헌법에 규정했어요. 그걸 우리는 바로 기본권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 기본권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강에서 기본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국가의 기본법이자 최고 규범을 우리는 바로 헌법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헌법은요, 국가 창설의 토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은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될수 있다. 우리나라의 영토는 이렇게 정한다. 우리나라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식으로 국민 영토 주권과 관련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가를 만드는 토대가 되는 역할을 바로 헌법이 담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조직 수권 규범이에요. 얘들아, 이 숫자에다 체크해봐. 숫자가 상장 수여식 할때 숫자야. 즉, 주는 거야. 뭘 주는 거냐면은 국가의 통치 조직을 구성하고 각 조직의

특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헌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입법권은 국회에서 행사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서 담당한다.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통치 조직의 구성하고 그 조직에 일정한 권한을 주기 때문에 조직 수권 규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문제 1번 풀어보면은요, 아, 요런 스타일로 시험에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기본 문제 1번, 2번 정도의 헌법의 기능이 나오는데 시험에서 학교 내신에 나온다면은 결국 제시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권력 제한 규범이에요. 우리 위에서 각 조직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각각 권력 기구끼리 서로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국정감사라든지 국정조사가 있어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국회가 우리나라 전체 행정부의 전반의 역할을 잘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국정감사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권력을 서로서로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겠죠. 네 번째, 기본권의 보장. 어렵지 않습니다. 헌법에 기본권이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거겠죠. 자, 또한 헌법에 따라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회 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예를 들면 국민투표 같은 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의 기능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가볍게 봐주신 다음에 기본 문제 1번. 2번 한번 조금 이따가 풀어보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요 내용은 내신에서 정도만 나오지 수능에선 단독으로 출제된 적이 없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요. 수능에서 선지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바로 헌법 의미의 변천이에요. 자, 우리 헌법 의미가 변화해 왔습니다. 일단 세 가지 먼저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제일 첫 번째는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에요. 두 번째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 세 번째는 현대의 복 국가의 헌법입니다. 얘들아, 고유한 의미 헌법은 이렇게 생각해. 국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그 당시의 헌법이라고 생각해봐. 우리가 뭔가 큰 조직을 만들려고 할 때, 아니, 국가도 어떻게 보면은 나름 큰 조직? 조직이라고 하기 좀 그런가? 어쨌거나 뭔가 큰 집단이잖아. 우리가 큰 조직, 큰 집단을 만들 때에는 그 조직에서 각각이 맡아야 될 역할, 각각이 해야 될 역할을 먼저 쪼개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면 다 같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한 역할을 담당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 축구 생각해봐. 축구는 하더라도 이렇게 포지션에 따라서 해야 될 역할이 나뉘어져 있는 거잖아? 비슷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누가 어떻게 포지션을 몇 명이서 담당할지야. 마찬가지야. 국가도 처음 만들어질 때에는 각각의 권한들이 포지션을 무엇을 담당할지를 정하는 것이 먼저 필요해. 그래서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요. 통치 기관을 조직하고 구성한 다음에 각각이 해야 될 역할은 이건 거야. 각각은 서로 어떤 관계야라는 거를 먼저 규정해 두는 겁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근대 입헌주의 헌법으로 넘어갈 건데, 얘들아, 우리 근대라는 말이 나오면은 정치법에서 앞으로 무엇을 바로 떠올리자? 근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렇지, 바로 시민혁명 떠올리자 그랬어. 얘들아, 시민혁명 하면은 선생님이 이제부터 그리는 그림 계속 등장할 거다라고 얘기했었어. 시민혁명 뭐였지? 그렇지, 바로 시민들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정치적, 사회적 대변혁을 한 거야. 그 결과 어떻게 된 거야? 이제 국가는 나의 삶에 개입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결과가 등장을 하게 된 거잖아. 그거야. 그거 바로 내가 글씨로 옮길 거야. 근대 입헌주의헌법은요,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가운데 자유권을 중심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걸 근대 입헌주의헌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무엇 떠올리면 돼? 시민혁명 떠올리면 됩니다. 이제 나의 삶의 영역에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국가는 간섭하지 마라고 하는 기본권을 보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가 점차점차 발전합니다. 왜요? 이제 내가 본거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국가야 나의 삶에 들어와서 내가 필요한 걸 조금 도와주겠니? 여전히 나의 삶의 영역에 간섭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있어. 하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조금 들어와서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글씨로 옮겨볼게요. 바로 현대복지국가헌법입니다. 현대복지국가헌법은요. 사회권을 보장해서, 얘들아, 사회권이 뭐냐면은 다음 시간에 배우긴 할 건데 간단하게 정리해줄게.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얘랑 완전 다르지? 자유권은 내 삶의 영역에 간섭하지 마! 라고 하는 건데. 사회권은 나 인간답게 살고 싶어. 내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국가야 좀 와서 나를 도와줘! 라고 국가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 입헌주의헌법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가운데 가능하다면 현대복지국가헌법은 국가 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가능한 거겠죠. 왜? 어우, 지금 주변 환경이 좀 지저분하네? 이거를 내가 도와줄게. 아, 지금 사회경제적 약자구나. 약자를 위해서 내가 도와줄게. 라고 상황, 능력, 필요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얘들아, 실질적 평등 방금 뭐라고? 상황, 능력, 차이에 따른, 필요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서 배려하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건 현대 복지국가 헌법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끝! 하나만 더 하자. 자, 끝이라고 해놓고 하나만 더 하자. 얘들아, 봐봐. 여기까지 내용만 어려운 건 없어. 제목 위주로 기억해. 근대, 시민혁명, 국가 권력, 제한, 자유, 최고. 현대 복지국가 헌법, 이제? 자본주의 발전에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인의 삶의 영역에도 들어와서 도와줘. 국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해.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할 수 있는 게 근대 입헌주의헌법은 고유한 의미 헌법이 사라지고 등장한 거. 현대복지국가헌법은 근대 입헌주의헌법이 사라지고 등장한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개념이 아니라 잘 봐. 옆에다 적는 거야.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 먼저 등장해. 그 다음에 고유한 의미의 헌법에다가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 등장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현대 복지국가 헌법이 더해지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현대 복지국가 헌법에는 두 가지 내용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고유한 의미 헌법에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현대 복지국가 헌법은요, 점차 축적되는 개념이구나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선지로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헌법 의미의 변천 개념 정리 끝났고요. 관련된 내용들 선지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복지국가헌법은 근대 입헌주의헌법보다 실질적 평등의 보장을 중시하는 거죠. 실질적 평등 뭐였지? 상황, 능력, 필요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고 이 차이를 배려하는 거였죠? 옳은 설명. 자, 두 번째.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보장된 거. 근대 시민혁명, 그림 떠올려. 어떤 기본권? 자유권인데 사회권이라니. 둘의 순서 바꿔주셔야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림 가지고 연상하시면은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요 내용은 이제부터 헌법의 기본 원리랑 연결시켜서 등장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헌법의 기본 원리에서부터는 시험에 반드시 꼭 나옵니다. 빈출 주제예요. 우리 마치 정치법에서 정치의 의미 나오지, 법치주의 나오는 것처럼 헌법의 기본 원리에서는 얘가 나와. 나와. 그냥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헌법의 기본 원리에서 이제부터 내가 약 30여 분의 시간 동안 하는 내용은 모두 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지금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집중해서 한번 따라와 볼게요. 얘들아, 헌법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거에서 일단 그이 말뜻 자체를 뭔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 여러분, 만약에 회사를 운영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 나는 개인적으로 회사 운영에는 자신이 없어. 나는 누군가 회사를 운영할 때 거기에 들어가서 진짜 자리를 할수 있어.

좀 뭔가 높은 자리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사장님까지는 아니고, 사장님 옆에 있는? 그 정도는 굉장히 잘할 수 있는데, 내가 회사를 만드는 건좀 못할 것 같기는 해. 그래서 그냥 물어보자.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를 만든다면, 가게를 운영을 한다면, 여러분은 회사를 어떻게 운영을 할 거예요? 너무 추상적인가? 뭐, 예를 들면은, 회사를 운영할 때,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규칙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실수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하지 않도록 규칙에 근거해서 모든 건다 문서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문서에 의해서 다 하세요. 라는 방향으로 회사가 이끌어 갈 수도 있고, 또는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하는 사람의 복지입니다. 즉, 일하는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회사를 꾸려가고자 합니다. 아, 우리는 아무래도 좀 해외 기업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창의성이 중요합니다. 회의를 많이 하시죠. 라고 하는 부분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흘러가는 방향이더라고요. 그걸 바로 헌법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이나 법이 만들어질 거야. 그 방향을 바로 기본 원리로 설정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을 통해서도, 헌법 조항을 통해서도 이 기본 원리들이 이렇게 녹아져 있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요거 먼저 머릿속으로 놓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는요, 그래서 헌법을 총체적으로 지도하는 원리예요. 헌법이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률을 만들거나 국가정책 결정에 기본 방향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고요. 헌법 조항을 해석하거나 이게 맞아, 혹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맞아라고 할때그 기준으로서도 이 방향, 우리가 설정한 기준입니다라는 헌법의 기본 원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 헌법의 기본 원리라는 거는요, 헌법이 추구하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우리는 헌법의 기본 원리 공부할 때 6가지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최근에 시험에 이게 많이 나옵니다. 이 6가지 모두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이 설명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의 기본 원리를 총 6가지를 공부를 쭉 해볼 예정입니다. 자,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혹시나 처음 듣는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면은요,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원리 등등의 경우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은 실현 방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요?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요. 선생님, 헌법 조항이 시험에 나오면 어떡하죠? 나와요. 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안 외우셔도 돼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 수특 문제 풀어볼 거잖아. 그럼 바로 느낌이야. 아, 이래서 외우지 말라 그랬구나. 라고. 헌법 조항을 보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추론하실 수는 있어요. 굳이 외우실 필요 없지만 실현 방안은 알고 가셔야 돼요. 근데 실현 방안도 굳이 외우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6가지 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중요한 기본 원리, 시험의 빈출 주제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실현 방안을 뽑아주시면 매우 수월합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주권주의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국민주권주의는요, 국가를,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주인이 될수 있는 권력, 주권이라고 불러요. 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원리를 국민주권주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요, 우리 헌법에 이런 내용도 나와 있어. 그래서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즉,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얘들아, 이거 너무 중요한 주제나? 왜냐면은 주권이라고 하는 게 진짜, 우리 왜 일제강점기 공부했잖아, 한국사 시간에. 주권을 뺏기면은 우리나라도 뺏기는 거잖아. 이 주인이 될수 있는 힘을 통치자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이 갖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야. 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원리입니다. 자, 이제부터 포인트 여러분들에게 잡아드릴 거예요. 그 포인트랑 실현 방안 연결시키세요. 주인이 될수 있는 권리를 국민이 갖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 집주인으로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집에 망가진 데가 어디 없나. 우리 집에 손볼 데는 없나? 내가 계속 신경 써야 돼. 청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 근데 집이라는 것도 이게 나름의 소모품이잖아. 뭐. 도배지가 뜯어진 데는 없나? 창틀이 이상한 데는 없나? 계속 신경 쓰고 참여해야 돼. 그거야 주인으로서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포인트야. 여기서부터 이제부터 실현 방안
하나씩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주인으로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야 돼. 왜? 주인이 될수 있는 권력은 국민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는 선거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내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는 거야. 혹은 공직에 취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해 버리는 거 역시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또한 정치 방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요. 헌법 개정안이나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국민의 투표로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여기다가 왜 밑줄 하나 쳐놨을까? 그치. 이 국민투표권은 대표적으로 어떤 요소? 직접 민주재정 요소였죠. 요거 시험에 나왔었어. 그러니까 이세 가지는 국민으로서 목소리를 낼수 있는 방안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입니다. 목소리를 내야 돼. 국민의 주권주의는 내가 주인으로서 목소리를 낼 때, 목소리를 낼수 있는 자유로운 방법을 규정하는 거예요. 내가 언론을 통해서 혹은 출판을 통해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목소리를 낼수 있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다양하게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라고 하는 방법에서 우리는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방안이라고 두 번째 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복수정당제입니다. 얘들아, 정당이라고 하는 거 우리 뒤에서 공부할 건데 쉽게 집단적인 정치 참여 방법이에요. 내가 목소리를 낸다라는 거는 정치에 참여하는 그렇지, 정치에 참여하는 집단인 정당을 여러 개, 두개 이상 두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내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규정하는 건 복수정당제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세 가지의 포인트는 뭐였어? 주인으로서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였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겁니다. 선생님,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맞아. 근데 이 당연한 게 시험에 선지로 나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개념을 자유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유주의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의 자유 존중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서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을 자유주의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 민주주의 알고 있는 거야.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통치자나 소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 이두 가지가 결합한 개념을 우리는 바로 자유민주주의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포인트는요, 결국에 개인의 자유 존중과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얘들아,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부터 실현 방안 하나씩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제일 첫 번째. 그래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를 위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이 자의적으로 통치되면 안 돼.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어떻게? 법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야 돼. 법치주의. 또한 사법권의 독립. 얘들아, 우리 사법권 뒤에서 배우긴 할 건데 완전 처음 듣는 건 아니잖아. 즉, 재판을 담당하는 거야. 쉽게 설명하면은 법을 적용해서 이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옳고 그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건데, 이런 사법권이 어느 권력이나 개인에게 집중이 되어 있다면은 제 역할을 못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 못할 거야. 그래서 사법권을 독립시켜야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수 있겠죠. 자, 또한 권력 분립입니다. 일단 권력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한 사람에게, 한 기관에게 모아져 있다면은
남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세

세 가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내용 중에 하나겠지. 거기다가 만약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어. 뭐 때에 따라서는 가능하지. 근데 그때에는 마음대로 하면 돼. 법에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 돼라고 하는 걸 적법 절차의 원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얘들아, 그다음에 세 번째 요것도 한번 적어볼래? 사유재산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시장경제 질서. 이제 내가 본 거는 내가 쉽게 쓰는 거야. 즉,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질서 역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거겠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정당제를 통한 자유로운 정당 활동의 보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정당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 볼 거냐면은 이렇게 볼 거예요. 정당은 목적이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거야. 자, 그런데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정당이 만약에 하나밖에 없다면은 정치 권력을 이한 가지 정당이 쭉 계속 잡고 가는 거야. 우리 이런 걸 독재라고 해. 근데 그러지 않고 민주적으로 정권이 교체, 정치 권력이 교체되려면은 적어도 두개 이상의 정당이 있어야 돼. 그래야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를 바로 자유민주주의 실현방안 마지막, 복수정당제를 통한 자유로운 정당 활동의 보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얘들아, 이제 시험에 요거 나올 때가 됐다. 이거 우리 이번 수능 특강 선지에 있어. 근데 지금까지 기출이 잘 되지는 않았어. 근데 이것도 무조건 외우지 말고 쉽게 생각해봐.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보장이 있어야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복지국가의 원리입니다. 복지국가의 원리는요,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복지국가 원리는 쉽게 어떻게 등장한 거냐면은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냅뒀어요. 그랬더니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제적 약자나 사회적 약자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개인의 삶의 영역에 국가가 좀 개입을 해서 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줘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실험방안 정말 다양한 것들이 등장합니다. 나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들만 알려줄 거야. 근데 시험에 나오는 새로운 실험방안을 본 거더라도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으세요. 바로 이거예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 들이 바로 복지국가주의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 포인트 잡아주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봐봐. 그래서 복지국가의 원리는요, 제일 첫 번째,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의 증진 의무를 부여합니다. 반대로 읽어볼게.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의 증진 의무는 개인에게, 집단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국가에게 있는 거야. 국가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돼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먼저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권을 보장합니다. 사회권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살짝 설명해 드렸었지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사회권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사회권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거 먼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내용도 봐봐. 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의 보장과 최저임금제의 실시. 만약에 최저임금제가 없었다면, 없었던 시절도 있었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 근로자가 있어. 그리고 상대적으로 강자인, 사용자가 있어. 사용자는 노동을 사용하는 사람이야. 최저임금이라는 제도가 없다면은, 그냥 돈 조금만 줄 테니까 일해. 싫어? 그럼 나가. 라는 일들이 막 빈번하게 발생했겠지. 노동

최대 문제가 발생했을 거야. 인간 학교 살지 못해.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야. 이제부터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 정도의 임금은 줘. 이거보다 낮은 임금 안 돼. 이게 마지노선이야라고 정해놓는 거예요. 이걸 누가? 국가가. 그래서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 실시 역시 바로 복지국가의 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여성 및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 역시 국가가 개입해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거니까 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솔직히 복지국가의 원리는 제시물이나 실현 방안에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다양한 것들을 내가 다 적을 순 없어. 몇 개만 좀더 적어줄게. 근데 이게 다양한 것들의 결국에 포인트를 잡아.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구나. 라고 찾아주시면 돼요. 자, 우리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 보장제도 같은 것들. 예를 들면은 사회보험이라든지 공공부조 같은 것들. 사회 서비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또 우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도 헌법과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들. 근로자 한 명이 자기 목소리를 낼수 있어. 하지만 한 명의 목소리보다 단체로 목소리를 낼때더 유리할 수 있죠. 그래서 근로 3권을 보장하는 거. 예를 들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는 거 역시 일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목소리를 단체로 내고 싶을 때 보장해 줄게라고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과 개입에 들어간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결국에 국가의 적극적 노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모든 국민의 균형 있는 경제 성장과 소득 분배를 위해 때로는 국가가 개입할 수도 있어라고 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겠죠. 즉, 국가가 규제와 조정을 경제에 대해서 할수 있어. 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때로는 국가의 규제나 조정도 가능해라고 하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근데 요거 따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그 대표적인 포인트가 바로 사유재산과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자유로운 경제질서의 확립이었어. 근데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거기다가 복지국가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균형 있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국가가 규제와 조정도 때로는 가능해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포인트랑 같이 연결시켜 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나머지 내용부터는 거의 제목이 일을 다 했습니다. 자, 이제 문화국가의 원리예요. 얘들아, 문화국가의 원리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먼저 얘기해 주면 여러분이 진짜 수월하게 공부한다. 문화가 있는 날. 이거 확대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영화 볼때그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좀 싸게 영화 볼수 있는 거 아니야? 그 문화가 있는 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문화국가의 원리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예요. 그거 떠올려봐. 즉, 문화국가의 원리는요, 국민의 문화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즉,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자율성, 혹은 내가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율성 모두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국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문화들을 가만히 내버려둘 순 없죠. 이게 점점 이어져서 이어져서 계승될 수 있도록 문화를 발전시키고 보호해야 하는 노력도 같이 포함합니다. 즉, 문화에 대한 육성, 지원, 보호, 발전에 대한 노력을 모두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화국가의 원리 실현 방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문화를 생산해낼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종교, 학문, 예술 활동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얘들아, 우리나라가 정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문화가 있어. 근데 이러한 문화가 있다라는 거를 널리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있어. 예를 들면은 막그 요즘 뭐야? 무슨 오스카 그 후보도 올라갔던데? 너 이름 기억 안 나니? 케이팝 데모던트스 그런 거. 그런 거 만드는 것도 나름 우리나라의 이런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문화가 있다라는 걸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근데 이걸 우리 내부에서 널리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뭐 그래. 박물관 만드는 것도 들어갈 수 있지. 근데 박물관도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교육이다. 이런 게 있어라고 알려주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도 모두 다 문화국가의 원리의 실현 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가 있어. 이러한 관습이 있어. 이러한 유물이 있어. 이러한 습관이 있어. 이런 거를 배우는 과정들이 다 축적시키고 계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무교육 제도라든지 혹은 시간,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평생 교육의 진흥 역시 문화국가의 원리의 실현 방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안 어려워. 근데 두 번째 게 조금 어려워. 그럼 두 번째가 어떻게 생각해? 아, 문화를 발전시키고 계승할 수 있는 방안? 가르치는 거구나. 교육시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자. 이거 어렵지 않지?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하고 민족 문화를 창달하는 방법,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이 바로 문화국가의 원리의 실현 방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다섯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평화주의입니다. 국제평화주의는요, 국제질서를 존중해서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원리입니다. 즉, 전 세계 국가들이 한 나라만 그냥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자라고 한게 아니라 물론 자국의 이익 중요하지만 세계 평화와 세계 공존을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원리예요. 자, 이 국제평화주의는요 대부분의 민주국가의 헌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국제평화주의랑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너무 이게 뭐 실현 방안에 포인트를 잡을 것도 없이 제목이 이를 다 했어.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전체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자라는 내용이에요. 실현 방안은 꼼꼼히 봐주셔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략적 전쟁의 부위입니다. 얘들아,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거는 바로 요 침략이라고 하는 단어야. 얘들아, 침략 전쟁은 쉽게 국제법상 위법한 전쟁을 의미해요. 다른 나라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주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식민지하기 위해서 국제법상 위법한 전쟁을 침략 전쟁이라고 하는데, 침략 전쟁은 부인됩니다. 얘들아, 만약에 침략이라는 단어 대신에 모든이라는 단어 들어갔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모든 전쟁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침략국이 막 왔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방어해야 되죠. 침략국에 대한 방어 전쟁이라든지, 혹은 국제 평화 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거지 모든 전쟁을 부인하는 건 아니다. 우리 요 정도 포인트는요. 학평에서 교육청 단위의 시험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선지에서.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시 무엇을 부인해?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겁니다. 뭐든 아니다. 어느 정도의 방어 전쟁이라든지 평화 유지 임무는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국제법의 존중입니다. 우리 전체 국제사회에서도 나름의 규범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국제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국제법을 어떻게 존중하고 있는 거냐면요. 조약과. 들어 조약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을 의미하는 거겠지? 조약이라든지 국제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얘들아 이러한 국제법규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는 거냐면요 국제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대표적인 사례는 국제관습법 같은 게 있어요. 이러한 국제관습법 같은 경우는요 그냥 우리가 무시하지 말자. 조약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질 만큼 우리가 존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때 국내법이 헌법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헌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위의 최고의 법이었잖아. 그 헌법 정도로는 아니고요. 이때 국내법은 헌법보다 하위의 규범들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법률과 같이. 자, 다시 정리하자. 국제법을 존중합니다. 조약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뭐 대표적으로 국제관습법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존중해 줄 거야. 어떻게 존중할 거야? 국내법적 효력이 있는 걸로 존중해 줄 거야. 근데 이때 국내법은 헌법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헌법보다 하위의 규범을 의미한다. 법률 같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국인의 지위와 보장이에요. 얘들아, 상호주의는 쉽게 상호작용 떠올리면 돼. 우리가 국제관계에서 한 나라의 결정이라든지 한 나라의 행동이 있겠지. 그 나라의 결정 행동만큼 우리나라도 우리의 모션을 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너희 나라에서 대우하고 이렇게 취급해주는 것만큼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대우해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즉, 국제사회에서 한 나라의 행동과 동등한 가치를 가진 정도의 결정이나 행동을 상호주의라고 해요. 이러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국인의 지위보장 들어갈 수 있고요. 마지막, 국제평화 유지활동에 참여하는 것 역시 국제평화주의의 실현 방안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디테일한 내용들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평화통일지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통일지향도 이름이 일다 했죠. 일단 들어가기 전에 요거부터 설명해 드리면은요. 이것 때문에 등장한 겁니다. 남북 분단의 상황. 그래서 이러한 평화통일 지향은요, 남북 분단의 상황을 반영한 우리 헌법 특유의 원리예요. 사실 국제평화주의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찾을 수 있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평화통일 지향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만의 남북 분단의 상황이라는 걸 반영한 우리 헌법 특유의 원리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평화통일지향 어렵진 않습니다. 통일을 추구할 때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자. 근데 이 평화적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를 부과한다라든지 또는 이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민주 평화 통일을 위해서. 아니, 이거 자체가 평화통일 지향이잖아. 이거를 위해서 나름의 고문, 자문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 역시 실현 방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추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까지도 모두 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헌법의 기본 원리 6가지 공부를 했습니다.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원리, 문화국가의 원리, 국제평화주의, 평화통일지향. 이렇게 봤던 내용들 기출선지로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부터 어려워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얘들아, 이거 어려울 때는 하나씩 범위를 올려봐봐. 고문받지 않고.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누구를 위한 거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거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다? 포인트 잡으면 어디야? 그렇지. 자유민주주의에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 같이 하는 거야. 두 번째, 국가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자. 즉, 국가 권력을 한 국가기관에 다 주는 게 아니라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 네 글자로 권력 분립. 왜 필요해? 권력이 뭉쳐져 있으면은 남용되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실현 방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일단 요거 잘 봐야 돼. 법률로서 재외국민 보자마자, 아, 재외국민, 외국, 국제평화주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시 수능에서 다는 아니지. 많은 친구들이 당황했어. 재외국민의 여기야 선거권을 보장하는 거. 내가 지금 외국에 나가 있다 하더라도 선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거. 목소리를 낼수 있고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주권주의겠죠.

0: 헌법 개정 시 필수적으로 국민투표를 거쳐야 된다. 내가 목소리를 내서 헌법을 고칠 수 있다. 국민주권주의겠죠? 얘들아, 마지막 봐봐. 헌법의 이념적 기초이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 원리, 뭘까?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우리 여섯 가지 배웠는데. 헌법의 기본 원리. 여섯 가지 모두 다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마지막 설명 최근에 선지로 자주 나오고 이번 우리 수능 특강 선제도 있으니까 꼭 요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모든 내용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거 수특의 재구성에 없습니다. 연습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내가 계속 헌법 조항으로 연습해야 돼라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눈만 뜨고 보시는 거예요. 이거 쓸 필요도 없어. 눈 뜨고 나랑 같이 어떤 기본 원리인지 찾아보는 거야. 제일 첫 번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 그렇지. 국민 주권주의. 자, 우리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노력하는 복지국가의 원리랑 연결시킬 수 있겠죠? 얘들아, 전문이라고 세 번째 나와 있다. 이게 뭐냐면 쉽게 헌법 1조보다 그 앞에 나와 있는 나름의 머릿말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 전문에는 자유가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고히 하자. 오케이. 자유민주주의 찾을 수 있겠네. 자, 그다음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 만큼 존중해 줄게. 국제평화주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나라 계승시켜야 되죠. 문화국가의 원리.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대통령에게 평화통일 의무 시행을 위한 의무를 주고 있죠. 평화통일지향. 이라고 우리는 어렵지 않게 헌법조항, 그래, 외울 필요 없구나. 여기서 유추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마지막으로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얘들아, 요 헌법조항 정도 여러분의 연습이 됐으면은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문제 풀수 있는 힘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바로 복습해. 요거 솔직히 내용이 어렵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수능 특강 18쪽이랑 19쪽의 본문 자료랑 같이 자료실에 있는 내용이랑 같이 지금 복습해. 제발. 요거 딱 20분만 투자하면 복습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기본 문제, 실전 문제, 기출 플러스 모두 다 풀어주세요. 이거 풀어야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이 내용이 어떻게 응용되고 특히 선지의 실험 방안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문제 바로 풀어야 돼. 내가 조심스럽게 예측하는데 복습하고 문제 푸는데 1시간이야. 요거 하고 딱 하루만 쉬시고요. 이제 넘어와서 선생님이랑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4강 퀴즈 헌법 전문이 나옵니다. 이 헌법 전문에서 밑줄 친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 원리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4강 숙제 드리면서 바로 5강 넘어가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화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화학의 일맛의 정유니입니다. 오늘은 현대적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저번 시간에 제가 숙제 내드렸는데 혹시 다 하셨나요? 1번부터 20번까지 원자 번호 쓰고 원소 기호 쓰고 그 전자 배치 규칙을 통해서 전자 배치를 다 써봐라, 이 오비탈을 그려봐라 라고 했었는데 다 하셨을까요? 그걸 해야지 오늘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단원 보면서요 저번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현대적 원자 모형에 대해서 등장하게 된 배경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러면서 양자수 네 가지가 꼭 필요해 라고 해서 그 양자수를 가지고 열심히 나타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 배치를 열심히 하려면은 일단 세 가지 규칙 기억해야 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바로 싸움얼리, 파울리, 베타얼리, 훈트 규칙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해서요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 구분해 보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유니크 프리뷰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은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에 대해서 꼭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근데 바닥 상태든 들뜬 상태든 꼭 지켜줘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파울리 베타얼리를 반드시 만족해야 된다. 이거는 들뜬 상태여도 바닥 상태여도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파울리 베타얼리는 무조건 지키자. 무조건 한 오비탈 안에는 전자 최대 두 개를 넘겨선 안 된다. 최대 두 개예요. 서로의 스핀 방향은 반대로 돼야 된다. 자, 두 번째, 자주 출제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눈에 익혀둬야지 아 여기서 요구하는 게 이거구나 라는 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N 플러스 L은 이 인 오비탈에 들은 전자수. 이게 뭐야? 그럼 일단은 주양자수와 부양자수 더해서 2가 될 수 있는 오비탈을 떠올리셔야 되는데 하나가 될 수도 두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자주 보고 자주 연습해야 새로운 표현이 왔을 때도 아, 이런 오비탈의 경우의 수를 다 찾아보라는 거구나 라는 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요. 자주 출제된 표현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들뜬 상태와 바닥 상태 구분 먼저 해볼까요? 자, 앞에서 배웠던 이 세 가지 싸움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 훈트 규칙을 모두 만족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다라고 합니다.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혹시나 하나라도 위배된다면, 그런데 여기선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엇은 무조건 지켜야 될까요? 파울리 베타 원리 반드시 만족하고 나머지 싸움 원리나 훈트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들뜬 상태는요 존재할 수 있는 전자 배치예요. 가능한 전자 배치지만 파울리 베타올리를 위배하면 그건 불가능한 전자 배치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여기 질소 전자 배치가 있어요. 전제가 7개인데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배웠던 거 싸움 원리는 1s 2개 채우고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2s 2개 채우고 2p에서 3개 채워야 돼 라고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훈트 규칙을 만족하려면 아, 여기에서 홀 전자 수가 가장 많도록 SY 지축에 각각 하나씩 있으면 되겠다라는 것까지.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s, 2s 자, 그리고 나서 2p 채운 거 싸움 좋고요. 두 개 넘지 않았고 스핀 방향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래서 파울리 베타 원리 지켰고 훈트 규칙 여기서 잘 지켰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선 얘는 뭐다? 바닥 상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두 다 만족했기 때문에 바닥 상태인데 두 번째, 자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싸움 원리 좋아요. 자 그럼 여기 파울리 베타 원리 좋아. 근데 여기에서 훈트 규칙을 지키지 않았네요. 그래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들뜬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뜬 상태다라고 할 때도 파울리 베타 원리 무조건 지키자. 자 여기서 볼까요? 1s 채웠고 2s에서 채우지 못하였고 2p로 넘어갔으니까 싸움 원리 위배했죠. 그래서 들뜬 상태를 어떻게 하였다? 위배하였구나. 아, 들뜬 상태다. 지금 여기서 싸움 원리를 위배하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자 여기서 뭐야? 여기 채우지 않고 지금 싸움 원리 위배했네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들뜬 상태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들뜬 상태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파울리 베타 원리는 지켜주고 나머지 싸움 원리랑 훈트 규칙에 대해서만 위배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개념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1번 훈트 규칙에 의하면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여러 개 있을 때 무슨 수가 최대가 되도록 전자 배치를 해줘야 될까요? 자, 여러 개가 있을 때니까요. 지금 앞에서 바로 질소에서 2p는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SY 지축, 에너지 준위 같아. 하지만 얘네가
최대한 반발력이 최소화되기 위해선 최대한 무엇이 많아야 돼? 홀전자 수가 많아야 돼 라고 했죠. 그래서 홀전자 수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헌트 규칙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거에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갖는 원자의 홀전자 수는요, 이게 지금 바닥 상태일 때 홀전자 수는 하나, 두 개입니다. 3번, 이거의 전자 배치는 무슨 규칙을 만족하지 않아서 들뜬 상태일까요? 자, 쌍은 만족했나요? 네. 근데 여기에서 홀전자 수가 최대로 될 수 있는데 쌍을 이루고

있네요. 그쵸? 이쪽으로 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훔치기치길 만족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번. 주양자 수가 n인 전자 껍질은 최대 몇 개의 전자가 채워질 수 있나요? 저번 시간에 제가 오비탈의 총 개수는 주양자 수가 n일 때 n제곱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 들어갈 수 있어요? 두 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최대 두 개 들어갈 수 있어 곱하기 2 해주면 이것이 바로 뭐다? 전자가 채워지는 개수에 대한 걸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응용한 거예요. 총 오비탈 수 거기에서 물어보는 거는 지금 최대 전자가 몇 개 채워지니 하나에 두 개가 가능하니까 두 배를 해준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직접 문제에 적용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9쪽 가서요. 1번부터 한번 볼까요? 다음은 현대적 원자 모형에 따른 전자 배치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가와 나에 들어갈 단어들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가에 따르면 한 개의 오비탈에 서로 다른 무엇을 갖는 전자가 최대 두 개까지 채워진다. 자, 이거 싸움이었나요? 훈치였나요? 파울리 베타였나요? 파울리 베타 원리가 바로 아, 한 개 오비탈에는 최대 두 개가 채워질 수 있고 그리고 서로의 스핀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된다? 달라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스핀적인 양자수가요. 서로 다르도록 해야 된다. 답은 5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갑니다. 이번에 72쪽에 지금 1번이에요. 자, 72쪽 1번은 교사랑 학생이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있어요. 탄소 원자의 전자 배치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대화인데요. 여기 C 탄소에 전자 배치가 있어요. 짜잔! 이 전자 배치는 바닥 상태인가요? 라고 했더니 아니요! 싸움 원리와 파울리 베타 원리는 만족하지만 훈트 규칙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 상태가 아닙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1번. 자, 1번에서 봤더니 일단은 탄소라는 건 원자 번호가 6번이니까 전자는 6. 그래서 1s 채웠고 2s 채웠고 2p에서 지금 훈트 규칙에 의하면 홀 전자 수가 2개가 나와야 되죠? 그럼 하나, 둘. 좋아요. 바닥 상태. 자, 근데 바닥 상태 아니라 했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 자 1s, 2s 채웠고 그 다음 2p에서 홀 전자 최대 2개 됐고 이것도 바닥 상태예요. 자, 3번. 여기에서는 싸움 잘 지켰고요. 그런데 지금 2p는 홀 전자 수가 최대 2개가 돼야지 훈트 규칙을 만족하는데 쌍을 이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훈트 규칙 만족하지 않았다. 3번이 답이 됩니다. 나머지는 지금 보시면 2개 그리고 서로 스핀 방향 반대 그래서 잘 채워져 있기 때문에 파울리, 베타 원리는 다 잘 지키고 있어요. 다만 4번에서는 2p를 채우지 않고 3s로 갔고 싸움 원리 위배했고요. 5번에서도 지금 2s 채우지 않고 지금 넘어가 버렸죠? 싸움 원리 위배했기 때문에 3번이 답이다.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조금 아쉬워서요. 다시 한번 더 우리 풀러가 볼 겁니다. 69쪽에 3번으로 가주시면 돼요. 자, 한번 발문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그림은 바닥 상태 리튬 원자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기억은요, 리튬 원자의 원자가 전자를 나타냈고요. 여기에서 기억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원자가 전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보기에서 기억보다 라고 되는 건 요 ES에 들어있는 전자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묻고자 하는 건 이 리튬에 대한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산소에 대한 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의 바닥 상태일 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까먹을까봐 바닥 상태의 산소에 대한 질문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홀 전자 수는요, 리튬 원자의 두 배이다. 그럼 일단 산소부터 나타내 볼게요. 산소는 원자 번호 8번. 그럼 1s에서 전자 두 개 모두 다 채웠고요. 2s에서도 전자 모두 다 채웠고 그럼 2p에서 이제 몇 개 채워주면 돼요? 나머지 네 개를 채워주면 됩니다. 그럼 일단은 홀 전자 수 최대가 되도록 하나, 둘, 셋. 하나 남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쌍을 이루고 있다. 기억. 홀 전자 수는요. 지금 여기에서 두 개고요. 리튬은 하나이기 때문에요. 두 배가 맞습니다. 니은 원자가 전자 중 원자가 전자다라고 하는 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서요. 여기 있는 전자 모두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몇 개예요? 여섯 개입니다. 자, 그럼 이 여섯 개에서 자, 기억보다 여기보다요. n-l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긴 지금 2s죠. 그럼 주 양자 수가 2, 그때 s 오비탈이니까 l은 0. 그럼 2보다 큰 전자가 존재하는가? 그럼 여기에서는 2s니까 당연히 이거랑 같겠고 2p라는 건 2에다가 l이 몇이에요? 1. 그럼 2보다 작아지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디귿. 2p 오비탈에

기억과 MS가 서로 다른 전자가 들어있다. MS라는 건 스핀장의 양자수인데요. 우리가 정확히 플러스 2분의 1인지 마이너스 2분의 1인지 몰라도 일단 산수에 뭐가 있어요? 쌍을 이룬 애가 있기 때문에 이거랑 다른 스핀 방향인 애가 무조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전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자체는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찾아봐라 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 안에서 너네들이 아, 홀 전자가 있는 건지 아니면 쌍을 이룬 게 있는 건지 찾을 수 있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답은 기역과 디귿이니까요. 3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전자 껍질과 전자 배치 내용을 정리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원자에서는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중위는 무조건 주 양자수가 커질수록 높아진다라고 했고요. 다전자 원자에선 주 양자수뿐만 아니라 오비탈의 종류도 고려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각 전자 껍질의 최대 전자는 몇개 들어갈 수 있다? 이 n제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n제곱계의 전자란 이유는요. 오비탈의 총수가 n제곱계였기 때문에 여기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 두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두 배를 해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3번. 자, 요게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였죠. 1s 다치면 2s, 2s 다치면 2p, 그다음 3s, 3p, 그다음에는 3p 다음에 3d가 아니고 4s 오비탈 먼저 채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단에 봐주시면요. 지금 칼륨과 칼슘이요. 3p 다음에 4s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보아하니, 아, 가장 먼저 채워야 된건 3d가 아니라 4s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또는 우리가 통합과학 때 오택 규칙이다라고 해서 288, 이렇게 전자가 최대 들어갈 수 있는 수예요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이 안에서도 찾을 수가 있게 되죠. 첫 번째 전자 껍질은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은 최대 8개, 세 번째 전자 껍질 최대 8개라고 되어 있어서요. 1번부터 20번 이 원자 번호 기준으로 했을 때요. 20번까지만 이야기하자면 한 전자 껍질에 최대 전자 몇 개까지 가능하다? 8개를 넘지 못한다. 어떤 건 2개, 어떤 건 8개, 8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1s, 2s, 2p, 3s, 3p, 4s 각각에 대해서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8개 넘지 못한다. 자, 그러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바로 여기 주양자수 3인 게 가장 바깥, 여긴 4인 거, 여기 4인 거,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여기 8개 전자 들어있어? 1개 들어있어? 2개 들어있어? 비활성 기체를 제외하고 이건 뭐가 될까요? 원자가 전자가 됩니다. 그래서 원자가 전자의 관계 한번 살펴볼게요.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화학 결합에 관여하는 가장 바깥 어디에?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친구들이 오비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비탈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오비탈이 아니라 전자 껍질이에요. 그래서 이거 꼭 실수하지 않도록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로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고요. 원자가 전자수와 같은 원소는 바로 무엇이 지금 비슷해야 돼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자 껍질로 나타냈기 때문에 가장 바깥, 여기가 아니라 N이죠? 가장 바깥. 그럼 여기 하나하나.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 같고요. 가장 바깥 7개, 가장 바깥 7개. 그래서 같네? 이게 바로 원자가 전자수가 같다.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어떻다?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요. 원자가 전자를 보아하니, 여기 리튬과 나트륨은요. 비활성 기체가 되려면 전자를 하나 버리는 게 낫고요. 비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전자는 얻는 게 낫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자 배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를 모두 잃었어요. 그렇게 전자를 잃어서 되는 건 뭐라고 했더라? 양이온이죠. 그래서 양이온이 되면 전자 배치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와 같아집니다. 자, 나트륨이요. 1s 채웠고, 2s 채웠고, 2p 채웠고, 3s 전자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잃어버려요. 그럼 누구의 전자 배치가 같아져요? 바로 이거는 전자가 10개 있는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마지막 시간에 개념 체크를 할 때요. 바로 이 네온의 전자 배치에서 하나만 전자 더해주면 돼 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왜냐하면 네온이라는 건 10번, 나트륨 11번이니까 하나만 추가해주면 쉽게 전자 배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온이라는 건 하나를 잃어서 또는 여기에서 전자 몇 개를 잃어서 바로 양이온이 된다. 그렇게 하면 바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와 같아진다.
이번에 음이온입니다. 양이온과 다르게 원자가 전자를 얻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가 8개의 음이온이 되면 전자 배치가 비열성 기체의 전자 배치와 같아집니다. 그래서 플로린 보면 가장 맨 끝에 전자 하나가 지금 안 채워져 있죠? 그럼 여기에 지금 전자 하나를 채워줘요. 그러면 바로 누구의 전자 배치가 같아져요?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배운 거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죠? 개념 체크 들어가 봅니다. 원자 번호가 1에서 20번인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 수는요, 무엇을 넘지 못한다? 8을 넘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4S까지만 다룹니다. 왜냐하면 20번이죠? 그래서 20번은요, 4S2에서 전자 2개 들어가서 끝나요. 자, 2번. 원자가 무엇을 잃으면 양이온이 될까요?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됩니다. 3번. 플로린 원자가 안정한 음이온이 되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수가 몇이 네온과 같아질까요? 자, 여기에서 플로린이 음이온 됐다라는 건 가장 바깥에 전자 하나 얻어서 결국 네온이랑 같아졌죠? 그래서 전자 수가 10개인 네온과 전자 배치가 같아집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 진짜 활용할 시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71쪽에 12번으로 가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다음은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바닥 상태 원자 X에서 Z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뭐뭐뭐 있는지 제가 써보고 시작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요. 질소 있고, 산소 있고, 플로린 있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중에 하나고요. 일단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데 X, Y, Z, 즉 세 가지를 이 안에서 찾아줘야 돼요. 자, 그럼 자료는 L이 1인, 이 뜻은 뭐냐면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예요. 그럼 니은은요, 바닥 상태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의 전자 배치에서 바로 L은 1인, 이것도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예요. 그럼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의 전자 배치니까 무조건 네온은 이 P오비탈에 전자 몇 개 있어요? 6개가 있죠. 그럼 여기에선 6개가 있고 이걸 기준으로 뺐을 때 값이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뭘 생각하면 좋냐면 사실 비금속과 금속 원소의 차이는 뭐냐면 얘 전자를 얻고자 해, 잃고자 해요? 얻고자 하고 금속은 잃고자 해요. 그러면 이 차이 값이 바로 곧 전하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질소라는 거는 2p에서 전자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고요. 그럼 얘가 되고자 하는 건 6개예요. 그러면 3개에서 6개 빼주면 마이너스 3이죠. 이게 바로 얘가 전자를 얻었을 때 띠는 전하잖아요. 그럼 산소는 2-죠. 그럼 얘도 다시 생각해보면 2p에 전자 6개 있어, 4개가 있었고 6개 얻고 싶으니까 차이가 몇이야? 2개 마이너스 2고요. 플로린 5개 있었고 여기 6개와 비교하면 하나를 더 채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차이가 1만큼입니다. 자, 그런데 비금속과 달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2핀에 다 채우고 3S에서 하나, 두 개, 심지어는 3P1까지 갔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일단은 2P까지만 있고요. 3P를 채우지 못했어요. 마그네슘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네온에 들어있는 2P6과 동일하기 때문에 모두 다 0이고요. 알루미늄은 3P에서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얘가 더 커요. 기억이. 그래서 플러스 1입니다. 근데 제가 말로 하느라 이제 천천히 쓴 거지 사실은 보자마자 그럼 이건 전하에 대한 크기고 얘는 같고 어차피 하나 더 있네 라는 게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1이라는 건 바로 알루미늄, 여기에서 마이너스 2라는 건 산소구나 라는 거 찾았고 홀전자 수가 0인 건 여기에서 질소 3개, 산소 2개, 플로린 하나, 나트륨 하나, 마그네슘 없고 알루미늄 하나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바로 0이다 라는 거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빠르게 찾아냈는데 그 이유는요. 2P3, 여기서 2P4, 2P5, 끝에가 빠르게 떠올라야 돼요. 여기는 3S1, 여기 3S2, 여긴 3P1이다 라는 게 보이면 홀전자 수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은 3P에 전자 하나 있기 때문에 홀전자 수가 몇이다? 1이다. 그럼 이번에는요, 마그네슘 같은 게 빼준 값은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기억, X 더하기 Y는 몇이에요? 1이니까 틀렸고요. 니은, X와 Y는 같은 주기의 원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은 몇 주기? 3주기. 그래서 맞습니다. 디귿, L은 0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요, X와 Z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L은 0인 바로 S오비탈이죠.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요, X와 Z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대한 차이를 이제 요걸 가지고 제가 설명해 볼 건데요. N 플러스 L이 2이네. 다시 말해, 주양자수와 부양자수 합이 2이네. 1S 가능해요? 1? 안 되죠? 얘는 2? 그럼 얘 가능하네요. 자, EP 될까요? 자, EP는 무조건 2 더하기 P는 1이죠? 그래서 얘는 3이에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럼 N 플러스 L이 2다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서 S 오비탈에 대한 것만 우리는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힌트가 될 거예요. 나머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울게요. 자, 그럼 여기서 ES만 됐네. 자, 이번에 이 N 플러스 L이 3이 될수 있는 경우 한번 볼 건데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이걸 보지 말고 쉽게 생각하자면, 우리 1번에서 20번까지만 생각을 항상 할 거기 때문에 제가 3P까지만 나타냈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S오비탈은 무조건 부양자수 0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값이 0이기 때문에 주양자수와 같도록만 표현해주면 돼요. 그럼 얘 몇이야? 3S. 얘 몇이야? 2S. 이런 식으로. 그럼 얘 3S가 가능하네. 그럼 혹시 p오비탈 가능할까요? p오비탈 1 해주면 2p 가능하겠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n 플러스 l로 나타나져 있을 때는요, s오비탈과 p오비탈 중에 p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더 낮은 게 아마 나타날 거예요. 반대로 뺄셈일 때잘 보세요. 자, 똑같이 2s일 때 가능하죠? 우리는 똑같이 부양자수 0일 때를 봐주면 주양자수 2이네, 바로 ES. 바로 얘가 가능해. 그럼 2P가 가능할까? 3P가 가능할까요? 자, EP다라고 하면 1, 자, 3P가 된다라고 하면 2죠. 그래서 3P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뺄셈일 때는요, P 오비탈이 더 크게 느껴질 거예요. 자, 에너지 준위가 더큰게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한테 여기에 들어있는 전자수라고 했을 때 4개 있어요? 그러면 EP를 우선 4개를 다 채우고, 그리고 2개 더 채워야 3S로 갈수 있기 때문에 얘는 EP 포인트야라는 뜻을 갖게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7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6 채웠고, 그 다음에 3S에서 1까지 간 거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낮은 애가 P오비탈일 거야? 라고 제가 알려드린 이유는 6개를 채워야 S오비탈로 갈수 있어.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는요, 이 오비탈에 들은 전자수가요, 3이래요. 자, 그럼 ES에서 2개밖에 못 채우죠? 그 다음 어디 간 거예요? 얘가 3P에서 하나 채운 거예요. 그럼 나머지 2P와 3S 어떻게 한 걸까? 이미 채워져 있지만, 여기 경우에서는 두 가지밖에 표현이 안된 것뿐입니다. 이미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3P 원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습 충분히 해보셔야 돼요. 알았죠? 그럼 저랑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71쪽에 11번입니다. N 플러스 L은 4다라는 표현이 이제 따단 나타나져 있어요. 표는 3주기 바닥 상태. 지금 우리한테 준 거는 3주기다라는 힌트 딱 하나입니다. 자, 그때 N 플러스 L은 4인 거와 N 마이너스 L은 2인 L을 가지고서 X, Y 찾아서 나눠주도록 할게요. 빠르게 보여야 돼요. N 플러스 L이다라고 하면 그냥 부양자수 0이네. 4S부터 써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얘보다 에너지 주기가 낮은 3P, 3 더하기 1이니까 4 나올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더, 이제 N-L이거든요. 일단 쉬운 거 먼저 써요. 뭐 있어요? ES. S오비탈은 부양자수 0이기 때문에 너무 쉽고요. 혹시 이 문제만 보러 온 친구는 방금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봐주세요. 자, 얘보다 그러면 이제 P오비탈이 등장할 수 있는데 에너지 주는 아마 클 거예요. 그러면 빼서 2가 돼줘야 되니까 3 빼기 1은 2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그럼 얘가 지금 3이래. 그럼 일단 ES에서 2개 채웠고, 그리고 3P에서 하나 채운 애야란 뜻이에요. 그럼 얘 누가 돼야 돼요? 3P 원인에 바로 찾아주면 되겠다. 누구? 알루미늄. 그럼 얘가 3P1이에요? 그럼 3P1이 지금 원래 P오비탈은 6개를 채워야 4S로 넘어가죠? 근데 3P1이 끝이 낸데? 그럼 여기에 들은 전자수 몇이다? 1이다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자, Y 갑니다. 자, Y에서는요, 3P에다가 3개 채웠고, 아직 지금 6개 다못 채웠기 때문에 4S 못 가는 애예요. 그럼 얘 누구야? 3P3라는 애예요. 그럼 얘 2이겠죠? 자, 그럼 3P3라는 애는요, ES에서 당연히 전자 2개 채웠겠죠? 그 다음 3P에서도 지금 3개 똑같이 채워주면 여기에서 전자 몇 개다? 2 더하기 3은 5입니다. 그래서 X분의 Y는 1분의 5라고 해서 5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죠. 자, 이 문제에서는요, N 플러스 L은 4이네, N 마이너스 L은 2이네. 이거에 대해서 빠르게 경우의 수를 찾아줘야 되고, 에너지 준위가 낮은 애부터 채우고 넘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낮은 애 먼저 다 채우고 다음 거. 만약에 얘가 다못 채웠으면 얘는 지금 무용 지물인 거죠. 필요 없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다음 것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70쪽에 8번입니다. 여기선 N-L이

2인입니다. 아까랑 표현 똑같아요. 자, 다음은 기억에 대한 설명과 바닥 상태 원자 X에서 Z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몇 가지 지금 후보 줬습니다. 산소, 네온, 그리고 마그네슘과 규소와 인을 줬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접근해 볼 건데요. M-L이 2인 오비탈. 일단 이게 뭐가 가능한가 생각해 볼 건데, 가장 만만한 거 S 오비탈부터. 자, ES. 좋아요. 자, 그럼 이제 P 오비탈은요. 빼고 나서 지금 2이기 때문에 1 더해준 값 3P. 그럼 이제 여기 와 볼래요? 2주기다라고 하는 거. 산소랑 네온은요. 아직 3P 들어가지도 못해요. 3S도 못 채웠으니까. 자, 그리고 마그네슘도요. 3S2에서 끝났어요. 3P 못 채워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이 S에서 전자 몇개 채운 애들이에요? 두개 채우고 끝난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억값이 산소, 네온, 마그네슘은 뭐로 같을까요? 2로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규소랑 이는요, 3P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선 3P 몇개 채웠어요? 두개 채웠고요. 여기 3P 세개 채웠죠? 그럼 ES도 채웠기 때문에 2 더하기 2는 4, 2 더하기 3은 5. 여기까지는 압니다. 자, 이제 양성자 수다라고 하는 건 뭐와 비례 관계예요? 바로 원자 번호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원자 번호 한번 찾아볼까요? 자, 산소라는 건 몇이에요? 8, 네온은 10. 마그네슘 12, 규소 14, 2는 15입니다. 이제 이거를 각각을 이제 나눠주면 돼요. 지금 이건 다 2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이때 여러분들 보자마자 얘가 5분의 1이고 7분의 1인데 얘네 상대값이 2대 3대 4예요. 5의 배수, 7의 배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라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럼 바로 이거 빠르게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얘가 4분의 1, 6분의 1, 3분의 1이기 때문에 12로 곱해주면 여기에서 4분의 1, 12 곱해줘서 3, 여기 12 곱해줘서 2, 12 곱해줘서 4가 나와요. 그럼 2다라고 하는 건 마그네슘. 3이다라고 하는 건 산소. 여기에 4라고 하는 건 인. 그래서 XY, Z를 모두 찾아냈어요. 자, 기억. 자, 기억이 모두 같다? 아니요, 기억은 얘네만 같아요. 그래서 모두 같다라고 할 때, 여기 2는 다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니은. 원자가 전자 수는요, Y가 가장 크다라고 돼 있습니다. 원자가 전자 수, 여기에 지금 몇 쪽이에요? 2족, 여기 16족, 여기 15족. 그렇기 때문에 얘가 6이기 때문에 가장 큰거 맞고요. 디귿.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더할 건데요. 두개 들어있다라는 거는요. 한개 있으면 안 되고 두 개. 쌍을 이루고 있는 애들을 생각해 줘야 돼요. 자, 그럼 X라는 거 마그네슘. Z라는 건 지금 뭐예요? 인. 그런데 둘다 3S까지 모두 다두개다 채워놨어요. 이제 3P에서 마그네슘은 못 채웠고요. 여기에서 3P는 인이죠? 근데 얘는 홀전자만 채웠어요. 그럼 얘도 사실 못 채웠어요. 쌍으로 이루게. 그러면은 결국에는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순서는 어떻다? 같다.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로 셀 필요 없이, 얘네들 여기까지는 갔네? 나머지를 비교해주면 돼요. 그럼 조금 더 수월하고 시간이 짧게 걸릴 수 있겠죠? 답은 니은만 가능하니까 2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이제 유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그 다음 유형은 바로 자기 양자 수 구분하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제가 발문을 가져왔어요. 첫 번째 바닥 상태 인에서, 그리고 그 다음 바닥 상태 알루미늄에서 묻고자 했던 게 뭐냐면, 오비탈을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럼 이 오비탈에서 물을 수 있는 건, 여기 3p가 있어요. 그러면 xy 지축이 있는데, 얘네들이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모두 다 있는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홀전자가 바닥 상태에서 하나씩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알루미늄은 2에 반해서 이셋 중에 한 곳에서만 딱 들어가 있는데 이 값에 대한 자기 양자수가 몇인지 우리가 찾아줘야 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알루미늄 무조건 여기 들어있어 이게 아니라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자, 또뭘 찾아줘야 되냐면 여기 안에서 우리는 이 스핀짝이 양자수 값을 찾아줘야 되는데요. 실제 플러스 2분의 1인지 마이너스 2분의 1인지 이걸 찾는 게 아니라 얘네가 홀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문만 딱 가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적용하면서 같이 풀어볼게요. 69쪽에 4번 가보도록 할게요. 69쪽 4번 보시면 다음은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과 바닥 상태 원자 X에서 Z에 대한 자료입니다. X에서 Z에 대한 거몇 가지 줬는데요. 바로 네온, 그리고 나트륨, 알루미늄을 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XYZ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억은 자, 스핀짝이 양자수가 플러스 2분의 1, 니은은 마이너스 2분의 1 전자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x가 y보다 크다. 이걸로 일단은 하나를 찾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온과 나트륨은요, 확실한 건 2p까지는 다 채웠고, 지금 네온은 3s 못 갔지만 나트륨 3s 딱 하나 갔죠? 그래서 끝에만 써볼까요? 여기 2p 6까지, 3s 1까지. 자, 근데 알루미늄은 3p 1까지 가서요,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가장 많은 건 누구여야 돼요? 알루미늄입니다. 얘네 둘은 같아요. 그래서 X가 뭐다? 알루미늄이다라는 거 찾아냈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얘네 둘을 구분하려 봤더니 여기 들어있는 전자수에 대해서 빼준 값에 대한 건 Y가 더 크대요. 다시 말해서 네온은 2P6까지 다 채워서 홀전자 수가 없는 애고요. 나트륨은 홀전자 있어요? 없어요? 하나 있어요. 자, 그럼 얘가 타 지금 짝을 이룬 애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한 전자수를 타 해주면 얜 0이 될 거고, 얜 하나가 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Y가 뭐가 된다? 나트륨. Z가 뭐가 된다? 네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진짜 너네들 이거 찾아낼 수 있니가 아니라, 홀전자가 있는 애와 홀전자가 없는 애 찾을 수 있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기억 갑니다. X는 지금 알루미늄 맞고요. 니은, Z의 홀전자 수는요, 네온이었으니까 없었죠? 그래서 0 맞고요. 니, 디귿.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분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요, Y라는 건 나트륨이었고, Z는 네온이었는데,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요, 여기에서 3S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P오비탈은 서로 어떻다 했어요? 같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에 있는 숫자는 같아? 밑에 지금 얘네들은 누가 더 커? 나트륨 더 커. 그럼 역수치해준 값 누가 더 커야 돼? 네온이 더클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율 자체는 네온이 더 크네. 그래서 얘는 틀렸다. 답은 기역과 니은만 맞으니까요. 몇 번? 3번 가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무엇이다? 여기에서 ms 값을 직접적으로 구하라는 게 아니고 약간 돌려서 표현할 건데 할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다. 자, 그럼 그 다음 한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요, m 플러스 l 플러스 ml이 나온 상황이고요. 이제 ml이 나왔기 때문에 자기 양자수를 구분하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바닥 상태 2인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가에서 라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에너지 준위가요, 가가 나보다 크다라는 힌트 하나 줬고요. 자, 인이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다쓸 필요 없이 그냥 처음 1s부터 어디까지? 3p에서 3개 채운 것까지만 써주세요. 굳이 다쓸 시간이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라에서는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수 다 더한 값이 5래요. 그럼 얘 마지막 끝에 있는 오비탈을 가지고 3 더하기 p가 1이고, 그리고 나서 얘네가 하나 더 와줘야 돼. 그때 자기양자수 몇이면 5가 돼요? 바로 1입니다. 그럼 얘는 아, 3p에다가 자기 양자수 1이네. 제가 우측 하단에다가 표현을 좀 해놓을게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선 지금 4s도 없고, 뭐, 지금 4s가 어차피 와봤자, s오비탈은 부양자수, 자기 양자수 0이죠? 그래서 s오비탈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인 값은 무조건 3p에서만 가능했다. 자, 나머지입니다. 자, 이 나머지를 확인할 건데, 그 전에 우리 3p에서는요, 지금 홀전자 수가 몇개 있어야 돼요? 바삭 상태니까 각각에 하나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홀전자 수가 3개가 있어요. 그럼 3p 어느 누구든 간에 여기에서 오비탈을 들은 전자 수는 1일 겁니다. 얘도 그럼 1일 거다라는 걸 알려준 거고요. 자, 이제 이걸 찾아볼게요. 자, 2거 다 더해서 3이 될수 있는 거 경우의 수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가장 간단한 거. 그냥 부양자수랑 자기양자수 0이네. 누구 있어요? S오비탈. 3S 가능하고요. 그리고 혹시 EP 가능할까요? 그럼 2 더하기 1 더하기 뭐 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0이면 되겠다. 그래서 자기양자수 0이네. 자, 그 다음에 3P도 한번 해볼까요? 3P에서 3 더하기 1 더하기 5가 해야지 다시 3이 될수 있어요? 마이너스 1이요. 그럼 자기양자수 마이너스 1이네가 오면 되겠다. 자, 근데 이제 가나다에 대해서 이걸 연결지어 줘야 되는데,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요, 무조건 3s까지는 다두 개씩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 여기는 지금 3p기 때문에 몇 개? 하나. 그래서 지금 같은 애구나. 다라는 애가 3p에서 자기 양자수 마이너스 1이네. 그럼 가와 나는 지금 어떤 상황? 아, 모두 다 지금 두 개고요. 여기서 구분하도록 에너지 준위가 더큰거 두고 3s가 가. 작은 애가 바로 EP에다가 자기 양자수 0이 냅니다. 기억. A는 2, B는 1. 그래서 A가 더큰거 맞고요. 니은. 자,
자, A는요, 주양자수는요,

라에선이었고 라에선을 삼였기 때문에 같지 않습니다. 디귿. 자, 자기 양자수 가가 다보다 크다. 가라는 거 0이고 다라는 거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큰 거 맞습니다. 그럼 기억과 디귿이 답이니까요. 몇 번? 3번 가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기 양자수를 가지고 구분하는 문제였고요. 이 안에 최대 들어가 있는 전자수는 두 개다.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71쪽에 10번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요. 다음 바닥 상태 알루미늄 원자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에서 다는 모두 주양자수 1보다 크다라고 지금 주어진 상황이에요. 자, 그럼 알루미늄이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냥 범주 1s에서 가능한 거 3p1까지. 그럼 여기 보니까요. 자기 양자수가 가나다 순서대로 지금 작아지고 있는데 세 가지 경우가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s 오비탈 무조건 0이고 p 오비탈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세 가지가 가능하죠? 그러면 1, 0, 마이너스 1. 다만 가와 다에서는 무조건 p 오비탈이지만 나는 모두 가능하다? s 오비탈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가와 다를 비교할 건데 얘네들 무조건 부양자수는 몇이어야 돼요? 무조건 1이거든요. 그러면 주양자수만 비교했을 때 다가 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1, 여기도 지금 부양자수가 1이기 때문에 주양자수 크는 다란 뜻이에요. 그럼 가능한 거는 3p와 당연히 2p다라는 게 바로 보이죠? 그럼 얘가 바로 뭐야? 다. 얘가 바로 뭐야? 가요. 그럼 가에서 자기 양자수 몇이다? 1이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여기 다에서는 자기 양자수 마이너스 1이다. 자기 양자수 제가 아까부터 하단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랑 같아질 수 있는 날이 찾아야 돼요. 근데 2p는 될까 안 될까요? 이 p가 들어간 순간 2에서 p 1을 빼주면 1이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 계산해준 몇이에요? 2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2s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기억! 에너지 수는요. 가라는 건 2p였고요. 나라는 거는 2s이기 때문에 2p가 더큰게 맞고요. 왜냐? 알루미늄은 다전자 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소 원자이냐, 다전자 원자이냐 이걸 잘 봐주셔야 돼요. 니은, 부양자수와 자기 양자수 더해준 값이요. 나에선 s 오비탈이니까 0이고요. 다에서는요, 더해줘 볼까요?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 해주면 0. 그래서 같습니다. 디귿, 다에 들어있는 전자수는요, 두 개이다. 자, 지금 다에서는요, 3p죠? 자, 3p에서는 전자 몇 개?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다. 답은 기억과 니은. 몇 번? 3번 가주시면 돼요. 자, 이 문제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네가 S축인지 Y축인지 지축인지 몰라. 여기서 찾아봐. 뭐래요? 마이너스 1 자기 양자수 갖는 애래요. 그럼 무조건 얘네는 3p에 전자 딱 하나 있으니까 여기 전자 딱 하나 있는 애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나머지 자기 양자수 0인 애와 1인 애에서는 아마 전자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3p에선 하나만 전자가 존재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유추해 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70쪽에 5번입니다. 70쪽 5번에서는요, 바닥 상태 붕소, 탄소, 질소, 원자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 주었고요. A 더하기 B를 구해라. 여기 A, B 더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붕소랑 탄소랑 질소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지금 자기 양자수에 대한 합이래요. 그럼 일단 써볼게요. 모두 다셋 다요. 일단 1s 두개 채웠고, 2s 두개 채웠고, EP에서만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EP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각각 써보도록 할게요. 자, 붕소라는 거 원자 번호가 5번. 그렇기 때문에 이미 4개 채웠고, 여기엔 하나만 더 채우면 되죠? 홀전자 하나 있는 애. 자, 탄소라는 거 원자 번호가 6이에요. 그런데 이미 지금 4개 채웠기 때문에 빼주면 2개 더 채울 수 있죠? 홀전자가 바로 2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질소가 원자 번호 7번. 그래서 4 빼주면 3개죠? 그럼 홀전자 몇개 들어가요? 하나, 둘, 3개입니다. 자, 그때 여기는 하나씩 가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더해주면 누가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1이고 모르지만 무조건 다 하나씩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다해준 몇이에요? 0이요. 그걸로 모두 같아야 돼. A는 0으로 모두 같아야 돼. 얘도 0이 돼줘야 되니까 얘의 자기 양자수 뭐예요? 하나 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얘는 그냥 0. 그럼 얘네는요? 둘을 더해서 0이 돼야 되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1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탄소에서 M 플러스 M은 2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에 대한 건데요. 어려우면 일단 누구부터 하라고요? S 오비탈. 자, S 오비탈은 무조건 여기에

다 0이죠? 주양자수 빼고는 다 0이잖아요. 부양자수 0, 자기 양자수 0. 근데 스펜자기 양자수 빼고요. 지금 여기서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네들 ES다. 자, ES 가능해요? 자, ES는 무조건 탄소. 이미 채웠다. 두개 있고요. 그리고 나서 가능한 거 EP 한번 해볼까요? 자, EP에서는요. E와 무언가를 더해서 E가 돼야 되는데 뭐예요? 바로 자기 양자수가 0이 내와 더했을 때 E가 됩니다. 근데 얘는 자기 양자수 0 이내에 전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이너스 1과 1에만 있다 했기 때문에 여기선 0이다. 그러면 이 오비탈에 들은 전자수는 몇? 2요. 그럼 0과 2 더해주면 몇이다? 2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몇 번? 2번 가주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자주 출제되는 유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n 플러스 l은 이 오비탈에 들은 전자수도 있지만 주양자수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부양자수와 자기양자수 합한 값이 1이래요. 무조건 s 오비탈은요, 부양자수와 자기양자수가 0이다 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1이다 라고 하는 건 얘는 그냥 p 오비탈을 확인해 라는 뜻이에요. p 오비탈 확인해, s 오비탈은 안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나머지, 자, 이번 주양자수 꼈어요. 하지만 나머지가 지금 자기양자수와 부양자수 돼 있으면 여기도 s 오비탈이다 라는 것은요, 그냥 s 오비탈은 무조건 주양자수와 같은 값일 것이다 라는 걸 빠르게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얘기하는 게, 모더기 뭐는 몇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거? 그냥 s 오비탈부터 빨리 써요. 이게 지금 편하잖아. 왜냐면 나머지 0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때 한번 요거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75쪽에 8번 가보도록 할게요. 75쪽에 8번 보시면요. 다음엔 바닥 상태 원자 X에서 Z에 대한 자료입니다. X에서 Z는요. 알루미늄, 규소, 황이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순서 없이 나타내었습니다. 한번 빠르게 찾아볼까 했더니 원자 번호로는 우리가 찾기가 어려워요. 아직은 힌트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 가봅니다. 여기에서 L 더하기 ML은 1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뭘 봐라? p 오비탈을 봐라 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비교하라고 했으면 제가 앞에서 문제에서도 계속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다 채운 애들은 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공통적이냐? 1s 다 채웠고요. 2s 다 채웠고요. 2p 다 채웠고요. 자, 그 다음에 3s까지 다 채웠고 이제 3p가 차이 난 애들이에요. 그러면 알루미늄은 3p에서 하나, 그리고 규소는 3p에서 두 개, 황이라는 건 3p에서 네 개거든요. 그럼 우리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알루미늄 딱 하나 있고, 자, 황이라는 건몇개 있어야 돼요? 홀전자 수가 두개 있고요. 황이 아니라 규소라는 건두 개가 있고요. 황이라는 건 하나, 둘, 셋 하고 나서 다시 짝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있으니까 들어있는 전자수에 대한 비교를 해봐라 라고 했을 때는 명확하게 자기양자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한 칸에 대한 오비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2p까지는 똑같아. 3p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3p일 때 얘네가 1이 될수 있어야 돼요. 그럼 1 더하기 뭐가 돼줘야 자기양자수? 0이네. 딱한 칸일 때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럼 한 칸에서 누군가는 가장 크고, 그 다음 중간, 그 다음 좌우. 우리가 그 오비탈 한 칸에 최대 전자수 두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두 개, 한 개, 영 개. 이세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뜻이고, 짝을 이뤄서 가능한 애 누구뿐이에요? 바로 황입니다. Z는 황, 나머지 두 개는 원자 번호가 큰 애가 X래요. 그럼 이 규소가 뭐다? X가 될 거고, 이 Y라는 애가 알루미늄 될 거예요. 그럼 얘는 하나 있다? 이 하나가 뭐다? 바로, 3P 자기양자수 0이네 하나 있는 거고, 얘는 나머지 홀전자수 두개 있는데 유일하게 없는 데가 어디예요? 3p 자기양자수 0인 경우에만 없다란 뜻입니다. 자, 바로 기억 갑니다. Z는 황인가요? 네, 맞아요. 라고 찾아냈고요. 니은 갑니다. 자, Y에서 라고 되는데 알루미늄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요. 이미 여기에서 하나, 둘, 여기는 지금 세 개. 그럼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그래서 일곱 개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빠르게 생각할 때첫 번째 전자껍질에 하나, 두 번째에서는 지금 네 개, 그럼 세 번째에서 네 개, 모두 다 채우게 되면 아홉 개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한 칸씩 이렇게 줄여나가면 조금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디귿, n 플러스 ml이 1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요, y라는 거는 알루미늄, z는 규소입니다.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1이 돼야 돼. 그럼 일단 너무 어려워요. 쉽게 s 오비탈부터 누구 나와요? 1s.
자, 그럼 EP 가능.

0: 1에다가 무엇을 더했든 1이 더 줘야 돼요? 마이너스 1인 자기양자수. 자, 그럼 일단은 2p까지는, 아니 3s까지 채워진 게 셋이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수는 어떻다? 같다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 디귿 모두 맞으니까요. 5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빠르게 같은 애들을 제거하고 p, o비탈 다 써주는 게 아니라 3p에서 자기양자수 0인 애만 구분해 주되 여기에서 오비탈 한 칸에 대한 의미니까 최대가 2개, 가장 적은 0개. 그렇게 해서 황이 지금 짝을 이룬 게 가능하고 나머지는 원자 번호로 구분해 줘야 된다라는 포인트입니다. 자, 이해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한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배웠던 내용을 다음 시간 또다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복습을 충분히 하고 오셔야 돼요. 자, 유니크 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건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 상태는 모든 규칙에 다 만족했을 때, 자, 들뜬 상태는 파울리 베타월은 무조건 만족하고, 훈투랑 싸움 중 둘 중에 하나만 위배됐을 때입니다. 자, 그리고 N 플러스 L, N 마이너스 L, 제가 아까 표로 그려드렸죠. 다음 시간에도 문제를 풀 건데, 그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못 본 친구는 앞으로 다시 재생하신 다음에 그 풀 연습을 하면서 아, 에너지 순위가 얘가 더 높고 그렇게 이걸 다 채워야 다음 걸 채울 수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유니크 킥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 꼭 공부해라 라고 했었죠. 만약에 공부 잘하셨다면 요 문제 잘 푸실 것 같은데요. 다음 학생 A가 열심히 그려놓은 질소입니다. 여기에서 전자 배치의 싸움 원리가 어긋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자, 여기 그림 잘 보세요. 어긋났어요? 안 났어요? 싸움 원리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데부터 차곡차곡 쌓아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고 수강 후기에 올려주세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1: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녕하세요. EBS 수능 특강 한문의 김재호입니다. 우리 많이 많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을 결정하는 건 뭘까요? 나와라. 뿅. 자신이 결심한 만큼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큰 행복을 위해서 한 스텝 한 스텝 다가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더 알아보기 세 번째 시간이고요. 매년 수능에서 빠지지 않고 한 문제씩은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는 단어의 짜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의 짜임은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두 글자로 된 단어를 주고 그 짜임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총 다섯 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주술 관계를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런 단어가 있다. 일출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풀이가 가능하겠죠? 해 일자에 날 출자이니까 일출이라는 단어를 풀면

해가 나오다, 해가 뜨다 이렇게 되겠죠. 해 가가가 가가가 뜨다다다다다다다 해 가가가 이렇게 풀이가 되죠. 해 일자가 따라서 주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해 일자가 뒤에는 뜨다 문장 끝. 서술어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한자가 주어로 풀이 되고 뒤에 있는 한자가 서술어로 풀이가 되면 주술 관계의 짜임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너무 쉬워요. 그래서 단어를 풀이할 수만 있다면 아, 이 주술 관계가 어떤 건지는 누구나 다알것 같아요. 주술 관계의 예를 계속 볼까요? 명월이라고 읽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월명이네요. 월명. 월은 달이란 뜻이고, 명은 밝다라는 뜻이니까, 요두 글자를 풀이하면, 달, 이, 주어. 발, 더더더더더. 주술 관계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명월이라고 헷갈리게 말을 했어요. 명월은 주술 관계일까요? 아니죠. 명월은 풀이하자면 밝을명 달월이니까 밝은 달이라고 풀이가 되죠. 그러니까 밝은이 주어가 아니고 달이 수로가 아니기 때문에 주술 관계의 짜임이 아닌 거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단어를 이루고 있는 두 한자의 위치가 바뀌면 당연히 단어의 짜임도 바뀐다라는 겁니다. 다음 볼까요? 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년자. 한 해가 가면 한 살을 먹기 때문에 나이의 뜻도 있죠. 그리고 장자는 길다, 많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이하자면 나이 가가가가가 주어 만 다다다다다 술어주술 관계의 짜임이 되겠죠. 다음은 기운 기 자의 다할 진짜입니다. 당연히 짜임을 알기 위해서는 한자의 음뜻을 알고 풀이할 수 있어야 얘가 주어인지 얘가 수어인지를 알겠죠. 기본 중에 기본이죠. 한자의 뜻, 모양을 아는 건요. 기운이 다하다라고 풀이가 되네요. 기운 이이이이이 주어 다하다다다다다 술어 주술 관계가 됩니다. 다음 밤 야자의 깊을 심자네요. 그러니까 밤이 깊었네가 되겠죠. 밤 이이이이이 주어 깊 다다다다다 술어주술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역시 한자의 위치가 바뀌면 심야 깊을 심에 밤야가 되기 때문에 깊은 밤이라고 풀이가 되면서 주술 관계가 아닌 것이 되겠죠. 자, 첫 번째. 앞에 있는 한자가 주어로 풀이, 뒤에 있는 한자가 술어로 풀이, 주술 관계를 받고요. 두 번째는 수식 관계입니다. 수식 관계라는 건말 그대로 앞에 있는 한자가 뒤에 있는 한자를 꾸며준다라는 겁니다. 한자가 꾸며주는 게 아니라 한자의 뜻이 꾸며주는 것이 되겠죠. 흰, 백, 옷, 의. 이니까 백의를 풀이하면 옷은 옷인데 어떤 옷이냐 하면 하얀 옷. 희다, 백자가 옷, 의자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수식 관계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앞에서도 월, 명, 달이 밝다, 주술. 거꾸로 명월이 되면 밝은 달이 되면서 밝은이 달을 꾸며주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달은 달인데 어떤 달이냐 하면 밝은 달이니까 수식 관계가 되는 거죠. 야심도 마찬가지예요. 밤이 깊다 주술이지만 거꾸로 가면 심야 깊을 심 밤야 깊은 밤이라고 풀이가 되죠. 밤은 밤인데 어떤 밤이냐 하면 깊은 밤이니까 수식 관계가 된다라는 거지요.
귀할 귀자에 손님 빈자. 손님은 손님인데 어떤 손님이

냐 하면 귀한 손님으로 풀이가 되니까 아 앞에 있는 한자가 뒤에 있는 한자의 뜻을 수식해 주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벗우자의 뜻 정자 마음 정자 정 정자죠. 정은 정인데 어떤 정이냐 하면 벗간의 정이므로 우정은 수식 관계가 됩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잠겼네요. 아, 그 다음에는 널리 알리다라고 풀이가 되는 넓을 광자에 알릴 고자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는 알리긴 알리는데 어떻게 알리냐 하면 널리 알림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넓을 광자가 알릴 고자를 꾸며주고 있다. 수식 관계다라는 걸알수 있지요. 다음 볼까요? 먹기는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하면 작게 먹다. 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작게 먹다. 적게 먹다가 맞는 말 아닌가요? 그러면 선생님, 소식할 때 소자는 적을 소자를 써야 하지 않나요?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중학교 때는 한자 공부를 처음 시작하니까 작을 쏘, 적을 쏘, 확실히 구분해서 외우지만, 사실 요 소자에 모두 적다, 작다의 뜻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소식, 적게 먹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적을 소자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작을 소자를 쓰고 있다. 그렇지만 작을 소자에도 적다의 뜻이 들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네요. 다음은 병렬 관계입니다. 병렬 관계, 나란히 늘어져 있다 라는 뜻이 되겠죠? 병자는 나란할 병자. 한자를 보니까 설립, 설립. 두 글자가 합쳐졌네요.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서 있죠? 나란할 병자입니다. 버릴 열자, 열거하다, 나열하다 할때 열자가 되겠죠? 나란히 늘어져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장 성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더 쉽게 앞뒤 한자의 뜻이 같거나 앞뒤 한자의 뜻이 반대거나 앞뒤 한자의 뜻이 대등하면 모두가 다 병렬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볼까요? 얘는 귀하다의 뜻을 가진 귀. 얘는 천하다의 뜻을 가진 천. 귀와 천은 서로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게 병렬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요두 한자는 뜻이 같습니다. 바라다의 뜻을 가진 희자와 바라다의 뜻을 가진 망자가 결합이 됐네요. 따라서 희자와 망자는 같은 뜻을 지닌 한자입니다. 같은 뜻을 지닌 한자끼리 모여서 한 단어를 이루면 병렬 관계가 된다라는 거지요. 장단 앞에 있는 한자는 길다, 뒤에 있는 한자는 짧다이니까 장과 단은 서로 반대의 뜻을 가진 한자가 되지요. 이렇게 앞뒤 한자 뜻이 서로 같거나 서로 반대이면 병렬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 참을 인자, 견딜 레자입니다. 뜻이 같다고 볼 수도 있고 참는 것과 견디는 것이 어떻게 같애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참고 견디는 건 같은 뜻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혹시 다르더라도 참는 건 참는 거고 견디는 건 견디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게 대등한 관계로 보아서 병렬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인내 참을 인 견딜 레. 이 글자도 사실은 뭐 같은 뜻으로 봐야 되겠죠. 참을 인자는 밑에 마음 심자가 보이네요. 그리고 위에는 칼날 인자예요. 마음이 조금만 움직여도 칼날에 베일 것 같은 그런 한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는데 행동을 참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참는다가 포인트입니다. 내 자는 왼쪽에 마릴 이자, 우리 한문에서 접속사 역할을 하는 요 글자가 지금 들어가 있죠. 사실 한문에서 지금 이 글자는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하지만 기타 등등 접속사 역할을 많이 하는 글자로 쓰이지만 사실 이 한자는 수

수염의 모습을 본뜬 한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붙어 있는 요 마디촌자, 요 글자가 들어가면 법도, 규격, 이런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법에 의해서 수염을 자르는 겁니다. 물론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는 형벌보다는 조금 덜 치욕스럽기는 하지만 예전에 수염이 잘려나가는 벌을 받으면 굉장히 수치스러웠거든요. 그 치욕마저도 견디는 것이 내자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얘는 마음이고 얘는 육체적인 참음, 견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굳이 한자의 쓰임을 다 나누어서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 앞뒤가 같은 뜻이니까 인내도 병렬 관계로 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겉과 속.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표리부동이라는 성어에서 보고 왔던 표리이네요. 겉과 속이 같지 아니하다가 표리부동이지요. 겉 표자에 속 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미가 당연히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앞뒤 한자의 뜻이 서로 반대인 경우에도 병렬 관계라고 한다.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다시 병렬 관계는 단어를 이루고 있는 앞뒤 한자의 뜻이 같거나 반대이거나 대등하면 병렬관계라 한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대등한 관계가 나오지 않았네요. 아주 쉬운 거 하나만 보고 갈게요. 이런 단어, 산수, 산과 수, 산과 물이 같은 뜻 아니죠? 반대 아니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일 뿐이에요. 산과 물로풀이가 되죠? 대등한 관계다라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도 병렬관계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술목 관계로 갈게요. 당연히 술목 관계니까 앞에 있는 한자가 서술어의 역할, 뒤에 있는 한자가 목적어의 역할이 되겠죠. 목적어는 을을이라는 조사가 붙어서 풀이 되면 목적어구나 쉽게 아실 수가 있죠. 자, 요 단어 심을 식자와 나무 목자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식목 풀이하면 나무 를를를를 심 다다다다다. 그래서 심을 식자가 심 다다다다다로 풀이가 되니까 서술어 역할이 되는 거고 나무 를를를를 목적어가 되는 거죠. 나무 목자가. 그래서 술목 관계의 짜임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자로 된 단어를 풀었을 때 앞에 있는 한자가 서술어로 풀리고 뒤에 있는 한자가 목적어로 풀리면 술목 관계가 된다라는 거지요. 자, 요두 글자로 된 단어 볼까요? 지을 작자에 그럴 문자입니다. 작문 풀이하면 글 에에에 짓 다다다다다 앞에 있는 작자는 짓 다다다다다 서술어 뒤에 있는 문자는 글 에에에에에 목적어 술목 관계가 되지요. 다음은 이룰성자의 공자 성공을 풀이하자면 공을 이루 다다다다다 앞에 있는 이룰성자는 이루 다다다다다 서술어 역할이고 뒤에 있는 공자는 공 에에에에에로 풀이가 되니까 목적어가 되겠죠. 따라서 술목 관계의 짜임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다음은 설립자, 세울립자의 뜻, 짓자가 결합된 단어네요. 입지를 풀이하면 뜻을 세우다다다다다 이렇게 되지요. 앞에 있는 세울립자가 세우다다다다다 서술어 역할을 하고 뒤에 있는 지자가 뜻 에에에에에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술목 관계가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은 받을 수자의 상상자 수상을 풀이하면 상 에에에에에 받았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로 끝나니까 앞에 있는 수자가 서술어 역할, 상 에에에에에 목적어 역할. 따라서 술목 관계의 짜임이 됩니다. 다음엔 마치다의 뜻으로 쓰이는 졸자. 물론 요 졸자 병사의 뜻도 있고 죽자
있다의 뜻도 있고 갑자기의 뜻도 있지만 마치

다의 뜻도 있죠. 장기판 맨 앞에도 이렇게 생긴 게 서는 거본적 있죠. 얘는 한칸 앞으로 또는 한칸 옆으로밖에 못 가요. 최대한 막아주다가 죽는 게 얘의 의무. 그렇죠. 그래서 병사 죽다. 갑자기 뭐 이런 뜻으로 간다라는 얘기죠. 죽는다는 건 생을 마치는 거니까 마치다의 뜻도 있다라는 거고요. 뒤에는 업. 학업을 나타내지요. 풀이하자면 학업 에에에 마치다다다다다 앞에 있는 졸자가 마치다다다 술어 뒤에 있는 업자가 학업 에에에에 목적어 따라서 술목 관계의 짜임이 된다라는 거고요. 5번 봅니다. 가장 헷갈려 하는 것, 지금 앞서 배운 주, 술 관계라든가, 수, 식 관계라든가, 병렬 관계라든가, 술, 목 관계는 많이 헷갈려 하지 않는데, 요 술보 관계를 많이 헷갈려 합니다. 자, 지금 잠깐 들으면 절대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술, 목이든, 앞서 배운 술, 목이든, 지금 배울 술보든, 앞에 있는 한자가 서술어, 역할을 하며 서술어로 풀이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게 보어 역할을 하면 술보 관계가 되는데 이게 보어인지 아닌지 많이 헷갈려 해요. 간단한 건 앞에 있는 한자가 서술어로 풀이가 되면 뒤에 있는 한자 목적어가 아니면 무조건 보어. 그러니까 무엇을 뭐뭐 하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 게 아니라면 뭐뭐 하다 뒤에가 뭐뭐 을로 풀이가 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보어 처리. 끝입니다. 쉽죠? 단어를 풀었는데 두 단어를 풀었는데 앞에 있는 한자가 서술어로 풀이가 됐어요. 뒤에 있는 한자가 을로 풀이가 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보어 처리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예를 보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난 해. 라고 단어가 주어졌죠. 어려울 난자 풀해자. 이 난해를 풀이하면 풀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지요. 풀기가 어렵다. 선생님, 풀기가 주어. 어렵다 서술어 주술 관계 아닌가요? 아, 아니에요. 왜냐하면 풀기가 풀다에 해당하는 한자가 앞에 있으면, 그리고 어렵다에 해당되는 한자가 뒤에 있으면 주술 관계이지만, 풀기가 라고 풀이되는 한자가 지금 뒤에 있단 말이죠. 어렵다다다다다. 문장이 끝났으니까 어려울 난자는 수로 역할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수로 역할입니다. 그리고 수로로 앞에가 풀이가 됐다면 뒤에 있는 한자, 이게 보호야, 뭐야? 풀기가가 보인가? 헷갈릴 필요 없이 을을로 풀이가 안 되면 풀기를 어렵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풀기가 어렵다. 을을로 풀이가 되지 않으면 아, 이거 그냥 보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한자 두 글자로 된 단어 앞에 있는 한자가 서술어로 풀이가 되면 뒤에 있는 한자 목적어가 아닐 시에는 보어 처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안일삐, 항상상, 보통상.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다. 일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죠. 아니다. 문장이 끝났으니까 안일삐자는 서술어가 확실하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서술어로 끝나는 것이 앞에 있다면 뒤에 있는 한자는 을인지 아닌지만 봐라라는 겁니다. 목적어인지 아닌지만 봐라라는 거예요. 목적어가 아니면 무조건 보어 처리. 그러니까 보통 이 을로 풀이가 되는 거 아니니까 보통 을 아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 이거 보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지요. 기상 일어날 기 침상상 침상에서 일어나 다다다다다 문장 끝났으니까 일어날 기자는 서술어가 되는 거고 침상 을 일어나다 아 말이 안 되네. 목적어 아니구나. 그럼 보어지, 술보 관계.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등산, 산에 오르다다다다다. 문장 끝났으니까, 오를 등자는 서술어. 을로 풀이가 되지 않고 산에라고 풀이가 되니까, 아, 서술어 뒤에 목적어가 아니면 보어라고 그랬지. 보어 처리, 술보 관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습, 마늘 따자에 습할 습자, 습기가

만 다다다다다 문자 끝났으니까 앞에 있는 게 서술어 뒤에 을 를로 풀이가 되지 않으니까 무조건 보어 술보 관계 마지막 것도 볼까요? 출석 자리에 나가 다다다다다 문자 끝났으니까 서술어 자리에라고 풀었으니까 목적어 아니라는 것 아시죠? 목적어가 아니라면 보어 술보 관계. 술, 목은 너무 명확하죠? 앞에 있는 한자가 서술어, 뒤에 있는 한자가 목적어. 술, 보는 이게 보인지 아닌지 따지기보다는 목적어 아니면 무조건 보어. 맞아요. 자, 관련된 문제를 이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5강의 실전 문제 9번입니다. 기역과 짜임이 같은 것을 골라라. 기역은 성현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성현은 성인과 현인이라는 뜻입니다. 성인은 도덕, 그리고 행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높고 맑아서 우러러 본받을 만한 사람을 일컫거든요. 현인은 그 버금가는 사람입니다. 성인과 현인은 같은 사람 아니에요. 서로 반대되는 사람 아니에요. 성인은 성인이고 현인은 현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한자와 뒤에 있는 한자의 뜻이 대등한 관계다라는 거죠. 앞뒤 한자의 뜻이 같던 반대던 대등하던 모두 무슨 관계? 병렬 관계. 1번부터 5번까지 병렬 관계 단어를 골라라라는 얘기죠. 1번은 하산. 하산한다는 무슨 뜻인가요? 산에서 내려온다란 뜻이 되겠죠. 내려온다. 문자 끝났으니까 서술어가 되겠고 앞에 있는 한자가 서술어 역할이면 뒤에는 목적어 아니면 보어예요. 산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을을 안 붙죠? 아, 이거 보어구나.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 2번에 인의, 인과 의. 인은 인이고 의는 의죠. 대등한 관계니까 기역과 같은 병렬 관계가 되겠지요. 3번은 지킬 호자의 몸신이니까 몸을 지킨다. 지킨다. 문자 끝났으니까 서술어, 몸을 목적어, 술목 관계가 되는 거죠. 4번 일몰 해가 빠지다. 해가 지다라고 풀이가 되니까 해가가가가가 주어 지다다다다다 술어 주술 관계가 됩니다. 5번 청운이네요. 풀을 청자에 구름 운자 풀이하면 구름은 구름인데 어떤 구름이냐 하면 푸른 구름 풀을 청이 구름 운을 꾸며주는 수식 관계가 되지요. 따라서 9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번에는 쭉 넘어가서 10강 수능 실전 문제 3번을 볼게요. 기역과 짜임이 같은 것을 골라라. 기역 금석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금은 쇠, 석은 돌. 이니 금석은 쇠와 돌. 쇠와 돌이 같은 건가요? 반대인가요? 쇠는 쇠고 돌은 돌이죠. 대등한 관계네요. 그러니까 병렬 관계가 되겠죠. 앞뒤 한자의 뜻이 같거나 반대거나 대등하면 병렬 관계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서 풀은 성현. 이런 것과도 같은 관계가 되겠죠. 자, 1번부터 5번까지 병렬 관계의 짜임을 가진 단어를 골라 답하시면 되겠죠. 1번은 읽을 독에 책서. 풀이하자면 책을 읽다다다다다. 서술어 책을 목적어 술목 관계가 되지요. 2번은 군웅. 여러 군자의 영웅 웅자이니까 풀이하자면 영웅은 영웅인데 여러 영웅이 되겠죠. 따라서 앞에 있는 무리 군자 여러 군자가 뒤에 있는 수컷 웅자 영웅 웅자를 꾸며주는 수식 관계가 됩니다. 3번 또 나왔네요. 구름은 구름인데 푸른 구름 이렇게 풀이가 되지요. 역시 수식 관계입니다. 4번. 여럿 가운데 매우 뛰어남을 일컫는 성어 우리 여러 개를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군계일학도 배웠고 압관도 배웠고 백미도 배웠고 출중도 배웠습니다. 무리에서 뛰어나 다다다다다. 문장 끝났으니까 서술어 을 를로

풀이가 안 되니까 물이 에, 서, 을로 풀이가 안 되니까 술, 보 관계가 되겠죠. 5번은 처음과 끝이라고 풀이가 되네요. 처음과 끝은 서로 반대의 의미. 앞뒤 한자가 서로 같거나 반대거나 대등하면 병렬 관계라고 했으니 3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죠. 11강으로 넘어갈게요. 11강의 수능 실전 문제 3번입니다. 아, 기억과 짜임이 같은 것, 기억을, 양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음은 그늘의 뜻, 양은 볕의 뜻이니까 서로 반대의 뜻을 가진 한자끼리 모여서 단어가 되었습니다. 병렬 관계가 되겠지요. 1번 볼까요? 고, 저, 높을 꼬, 낮을 쩌이니까 앞뒤 한자의 뜻이 서로 반대, 따라서 병렬 관계가 되네요. 기역과 짜임이 같다고 봐야지요. 2번, 귀, 할, 귀자에 사람, 인자.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귀한 사람. 이렇게 풀이가 되니까 앞에 있는 귀할 귀자가 뒤에 있는 사람, 인자를 꾸며주는 수식 관계가 되겠죠. 3번, 사람, 인자에 만들 조자. 인조 풀이하자면 사람 이이이이이 만들 더더더더더 이이이이이 주어 다다다다다 술어 주술 관계가 되겠지요. 4번 또 나왔네요. 출중 술보 관계라는 것 금방 보고 왔습니다. 무리에서 뛰어나다 이렇게 풀이가 되니까요. 5번은 마칠 졸자에 학업 업자 학업을 마치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서술어 학업을 을을 목적어 술목 관계가 됩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12강에 있었던 수능 실전 문제 1번입니다. 역시 짜임 문제죠. 밑줄은 어디에 그어져 있었냐 하면 천지에 그어져 있습니다. 너무 쉽네요. 천은 하늘, 지는 땅이니까 의미적으로 서로 반대네요. 이렇게 앞뒤 한자의 뜻, 같거나 반대거나 대등하면 모두 병렬 관계라고 한다. 따라서 12강 수능 실전 문제 1번은 1번부터 5번까지 병렬 관계의 짜임을 가진 단어를 골라라 라는 문제가 되지요. 1번 볼까요? 1번은 오르다라는 뜻을 가진 등자에다가 정상의 뜻을 가진 정자가 되겠죠. 따라서 등정을 풀이하면 정상에 오르다가 되겠죠. 오르다 하면서 문장이 끝났으니까 등은 서술어 역할, 정은 서술어 뒤에 나오는 한자는 목적어가 아니면 무조건 보어 처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을로 풀이가 되지 않고 에로 풀이가 됐으니까 서술어 뒤에 목적어가 아닌 보어로 처리하면 되는구나. 술보 관계가 됩니다. 2번은 꽃화자에다가 열개자 필개자입니다. 풀이하자면 꽃이 피었어요. 이렇게 되겠죠. 꽃 이이이이이 주어 피었더더더더더 서술어 주술 관계가 됩니다. 3번 하산 또 나왔네요. 산에서 내려오다다다다다 서술어고요. 아래 하자 내려올 하자는 서술어고요. 산에서니까 을로 풀이가 안 되니까 목적어가 아니라면 보어 처리 술보 관계가 됩니다. 4번은 조을 양에다가 약 약자 약 약자도 재밌지 않나요? 선생님만 재밌나? 요 위에 보면 얘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학교처럼 얘들아 이럴 뻔했어요. 뭐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풀초자가 들어가 있고 아래는 즐거운 락 음악 좋아 여이 여이 여할 때에 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즐거울 락자. 그러니까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풀이다라는 얘기죠. 옛날에 약이 지금처럼 마시고 요만한 알로 되어 있는 그런 약이 아니었겠죠. 풀을 말려서 데려서 그렇게 약을 먹었겠죠. 아,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풀 약이구나. 약 약자입니다. 그렇다면 양 약은 약은 약인데 어떤 약이냐 하면 좋은 약으로 풀이가 되니까.

한자는 크다. 뒤에 있는 한자는 적다. 이 뜻을 가진 한자이므로 앞뒤 한자 뜻이 서로 반대, 병렬 관계가 되겠지요. 1번부터 5번까지 병렬 관계 찾아보도록 하지요. 1번 또 나왔어요. 읽을 독자의 책 서자. 풀이하자면 책 읽다다다다다. 앞에 있는 읽다 독자 읽다다다다다 서술어 역할, 뒤에 있는 책 목적어 역할. 따라서 술목 관계의 짜임이 되겠죠. 2번은 가을 추자의 바람 풍자가 되겠네요. 바람은 바람인데 어떤 바람이냐 하면 가을의 바람. 따라서 가을 추 자가 바람 풍 자를 꾸며주는 수식 관계가 되겠죠. 3번 깊을 심 자와 밤야 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풀이하자면 심야는 밤은 밤인데 어떤 밤이냐 하면 깊은 밤. 이렇게 풀이가 되죠. 따라서 3번도 2번의 축풍과 같이 수식 관계의 짜임입니다. 4번 해 일자의 날 출자이니까 해가 뜨다 라고 풀이가 되겠죠. 해가가가 주어 뜨다다다 술어 주술 관계가 됩니다. 5번 앞에 있는 한자는 길다. 뒤에 있는 한자는 짧다. 옛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 반대의 뜻을 가진 한자가 모여서 단어가 됐네요. 따라서 기억에 대소와 같은 자임, 병렬 관계이므로 정답이 되겠죠. 이번에는 15강의 수능 실전 문제 6번을 봅니다. 니은과 짜임이 같은 것을 골라라. 좀 예쁘게 지우고. 니은은 여기 있네요. 옛 고자의 글 서자, 책 서자, 서자에 쓰다라는 뜻도 있지요. 자, 그러면 고서는 풀이하면 어떻게 되나요?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냐 하면 옛날의 책.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따라서 옛 고자가 글 서, 책 서자를 꾸며주는 수식 관계의 짜임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수식 관계의 짜임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골라 답하시면 되겠죠. 1번, 길을 육, 아이, 아. 풀이하자면, 아이, 를를를를, 길은 다다다다다. 길을 육자가 길은 다다다다다. 서술어 역할이고요. 아이, 를를를를, 목적어니까, 1번, 육, 아는 술목 관계의 짜임이 되겠죠. 2번은 이름 명자의 집, 가짜. 집은 집인데 어떤 집이냐 하면 이름난 집. 이렇게 풀이가 되니까 이름나다 명자가 집, 가짜를 꾸며주는 수식 관계가 되네요. 따라서 니은과 같은 짜임을 가지고 있고 정답이 되겠죠. 3번은 풀, 초, 나무, 목 결합이 됐네요. 초, 목을 풀이하면 풀과 나무라고 풀이가 되는데 풀과 나무 같은 뜻 아니고 반대의 뜻 아니고 풀은 풀, 나무는 나무. 대등한 관계이므로 병렬 관계가 되겠고요. 4번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의미적으로 서로 반대가 되겠죠. 역시 병렬 관계가 됩니다. 5번 아들 자자의 손자, 손자, 아들 손자이니까 역시 대등한 관계, 병렬 관계로 보시면 되겠네요. 6번은 니은과 같이 수식 관계의 짜임을 찾는 문제였고 명가, 이름난 집으로 풀이되므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16강 수능 실전 문제 4번 봅니다. 가와 짜임이 같은 것을 골라라. 가는 만인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만, 9999 다음에 딱 만으로 생각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었죠. 한문에서의 숫자 10, 100, 1000, 만은 모든, 온갖, 많은 이런 뜻으로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만인은 물론 만 명의 사람이라고 풀어도
짜임을 해결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는 하죠. 사람은 사람인데 모든 사람 정도의 풀이. 따라서 앞에 있는 일만 만자, 모든 만자가 사람 인자를 꾸며

주는 수식 관계가 됩니다. 따라서 4번도 1번부터 5번까지 수식 관계의 짜임을 가진 단어를 골라 답하셔야 되겠죠. 1번, 나이의 뜻을 가진 연자와 적다, 어리다, 젊다의 뜻을 가진 소자가 결합이 됐네요. 따라서 연소는 나이, 가가가, 어리다다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나이가가가 주어, 어리다다다 술어 주술 관계가 됩니다. 2번은 앞에 있는 한자는 앞, 뒤에 있는 한자는 뒤, 서로 반대의 뜻을 가진 한자가 결합이 돼 단어가 됐네요. 병렬 관계가 되겠고요. 3번 닦을 숫자의 몸신자 수신 풀이하자면 몸을 닦다. 자신을 수양하다, 닥다다다, 수양하다다다, 서술, 몸을, 자신을, 목적어, 술, 목, 관계의 짜임이 됩니다. 4번, 선, 행, 착할 선자의 행동, 행자가 되겠죠. 행동은 행동인데 어떤 행동이냐 하면 착, 착한 행동, 착할 선자가 행동 행자를 꾸며주고 있으니 가와 같은 수식 관계의 짜임, 정답이 되겠죠. 5번은 앞에 있는 한자는 왼쪽 레프트, 뒤에 있는 한자는 오른쪽 라이트. 따라서 좌와 우 서로 반대의 뜻을 가진 한자끼리 결합이 됐으므로 5번은 병렬 관계가 되겠죠. 18강의 수능 실전 문제 9번으로 갑니다. 짜임 문제가 매년 수능에서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재에서도 많이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기역과 짜임이 같은 걸 골라라. 기역은 있을 존자, 존재하다, 존자, 보존되다, 존자와 망할 망자가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존은 보존이 되는 거고, 망은 망해서 없어지는 거니까, 존자와 망자는 서로 반대의 뜻을 가진 한자가 되겠죠. 따라서 밑줄 쳐져 있는 존망은 병렬 관계의 짜임이 되겠죠. 1번부터 5번까지 병렬 관계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앞에 있는 한자는 성하다, 융성하다, 번성하다 할 때의 성자고, 뒤에 있는 한자는 쇠할, 쇠자, 쇠퇴하다 할 때의 쇠자가 되겠죠. 융성함과 쇠퇴함은 서로 반대의 뜻이므로 1번이 바로 기역과 같은 병렬 관계가 되겠죠. 2번, 아름다울 미자에 말씀 담자, 이야기 담자. 따라서 미담을 풀이하면 아름다운 이야기 정도의 풀이가 되겠죠.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냐 하면 아름다운 이야기. 이렇게 풀이가 되니까 2번은 수식 관계가 됩니다. 3번 심을 식자의 나무 숫자네요. 따라서 식수를 풀이하면 나무를 심는다가 되겠죠. 심는다다다다다 서술 나무, 를를를를, 목적어, 술, 목, 관계가 됩니다. 4번은 남쪽 남자의 산, 산자네요. 산은 산인데 어떤 산이냐 하면 남쪽에 있는 산, 남쪽의 산이라고 풀이가 되니까 남역 남자가 산, 산자를 꾸며주는 수식 관계가 되겠죠. 5번 참 많이 나오네요. 해 일자와 날 출자, 해 가가가가가 뜨다다다다다 해 가가가가가 주어 뜨다다다다 서술 주술 관계의 짜임이 되겠죠. 자, 20번 20번이 아니고 20강이죠. 한시 파트에서 우리가 안 풀고 왔던 문제입니다. 20강 수능 실전 문제 8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부터 미음 중 짜임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를 골라라. 볼까요? 기역, 산 하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산은 산이고, 하는 내를 나타냅니다. 강을 나타내죠. 산과 강이 같은 뜻인가요? 아니죠. 반대인가요? 산의 반대가 어찌 강이 되겠어요? 반대도 아니에요.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이에요. 대등한 관계구나.

아, 앞뒤 한자의 뜻이 같거나 반대거나 대등하며 모두 병렬 관계라고 한다 했었지. 아, 기억은 병렬 관계입니다. 병렬 관계. 니은 볼까요? 니은은 저물 못자, 저녁 못자에 구름 운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운은 풀이하면 구름은 구름인데 어떤 구름이냐 하면 저녁의 구름, 저녁 구름 이렇게 풀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앞에 있는 저녁 모자가 뒤에 있는 구름 운자를 꾸며주는 수식 관계의 자임이 됩니다. 디귿을 볼까요? 디귿 비계인 길 장자와 둑 제자 긴둑이라고 풀이가 되죠. 자, 장제 둑은 둑인데 어떤 둑이냐 하면 긴 둑이다, 기다란 둑이다 해서 앞에 있는 길장자가 뒤에 있는 둑제자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수식 관계가 되겠죠. 리을을 볼까요? 리을은 슬프다의 뜻을 가진 비자와 노래의 뜻을 가진 가짜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비, 가를 풀이하면 노래는 노래인데 어떤 노래냐 하면 슬픈 노래.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따라서 앞에 있는 슬플 비, 자가 뒤에 있는 노래, 가, 자를 꾸며주는 수식 관계의 자임이 됩니다. 마지막 미음을 볼까요? 미음은 별루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별자는 나누다의 뜻도 있고, 사랑하던 사람끼리 나누어 서면 이별하는 거죠. 헤어지는 거죠. 헤어지다의 뜻도 있고, 이별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루자는 눈물이라는 뜻이니까, 별루는 눈물은 눈물인데 어떤 눈물이냐 하면 이별의 눈물이라고 풀이가 되겠죠. 따라서 미음도 수식 관계입니다. 짜임이 나머지 넷, 하나, 둘, 셋, 넷과 다른 하나는 바로 1번이 되겠죠. 따라서 20강 실전 문제 8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실제 수능에서도 출제가 된다고요, 선생님? 아, 매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대수능 20번에서 짜임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비록 1점짜리 문제이지만 1점에 의해서 등급이 갈릴 수도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셔야 되겠고 또 올해는 2점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겠죠. 기억을 볼까요? 기억과 짜임이 같은 것을 골라라. 기억. 앞에 있는 한자는 길다. 뒤에 있는 한자는 쩔다. 옛 뜻이니까 앞뒤 한자의 뜻이 서로 반대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앞뒤 한자의 뜻이 같거나 반대거나 대등하다면 모두가 병렬관계라고 본다. 따라서 작년 20번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 병렬관계의 짜임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골라 답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장자가 나왔으니까 아, 장자 여러 가지 뜻을 머릿속에 떠올릴 필요가 있겠죠? 길다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길게 산 사람이 어른의 뜻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른이 그 마을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어요. 우두머리의 뜻도 있죠. 아, 마을의 우두머리는 아, 그 고을 사람들 잘 자라게 해줘야 돼요. 자라다의 뜻도 있죠. 장점의 뜻도 있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셔서 병렬관계의 단어를 찾아보도록 하죠. 1번. 근본 본자의 끝 말자가 결합된 단어이네요. 근본과 끝이라고 풀이가 되니까 앞뒤 한자의 뜻이 서로 반대가 되겠죠. 기억하고 똑같네요. 앞뒤 한자의 뜻이 서로 반대이므로 병렬관계가 되고 밑줄 쳐져 있는 기억과 짜임이 같게 되겠죠. 2번 볼까요? 2번은 푸르다의 뜻을 가진 청자와 산의 뜻을 가진 산자가 되겠죠? 청산을 풀이하면 산은 산인데 어떤 산이냐 하면 푸른 산. 이렇게 되므로 푸를 청자가 산산자를 꾸며주는 수식 관계의 짜임이 됩니다. 3번 동쪽
동력을 나타내는 동자와 바람풍자가 결합이 되어 있네요. 따라서 동풍을 풀이하면 동쪽 바람이 되겠죠. 바람은 바람인데 어떤 바람이냐 하면 동쪽 바람. 따라서 동쪽을 나타내는 동자가 바람풍자를 꾸며주는 수식 관계의 짜임이 됩니다. 4번 볼까요? 4번은 누를 황자의 흙 토자입니다. 흙은 흙인데 어떤 흙이냐 하면 누런 흙이라고 풀이가 되죠. 그래서 2번, 3번과 같이 앞에 있는 누를 황자가 뒤에 있는 흙 토자를 꾸며주는 수식 관계의 짜임이 됩니다. 마지막 5번도 보도록 할게요. 5번은 앞에 있는 한자가 깊을 심자, 깊다의 뜻을 가지고 있죠. 뒤에 있는 한자는 밤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야자입니다. 따라서 심야를 풀이하면 밤은 밤인데 어떤 밤이냐 하면 깊은 밤. 이렇게 풀이가 되므로 깊을 심자가 밤야자를 꾸며주는 수식 관계의 짜임이 되겠죠. 따라서 2번부터 5번까지는 모두가 다 수식 관계의 짜임이었네요. 따라서 기역, 병렬 관계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단어의 짜임도 매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출제가 되니 꼭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23강은 여기까지였고요. 24강에서 더 알아보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Liebe Schülerinnen und Schüler, einen wunderschönen guten Tag und herzlich willkommen zu unserem Deutschunterricht.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특강 독일어의 정혜영입니다. 오늘도 혜영 쌤과 함께 열심히 독일어 공부해요. 자, 오늘 할 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레안 7 안 나오고 이거 왜 나오냐면요. 지난 시간에 사실 하나 못한 게 있어서 이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형용사가요, 명사적 용법이라고 해서 형용사가 명사로 신분 세탁했다고 했어요. 원래 형용사인데 이제 점을 찍고 나 이제부터 명사야 라고 했는데 이 형용사가 명사로 변한 것 중에 우리 첫 번째는요, 지난번에 봤고요. 두 번째를 안 봤거든. 이거 두 번째 보고 시작할게요. 정관사나 부정관사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와서 남성, 여성, 복수는 사람을 나타내고 중성은 사물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독일어로 하면 여러분 좀 어려워해서 영어랑 또 비교해볼게. 영어예요. 뭐 더 리치 해가지고 뭐 부유한 사람들, 부자들 아니면 뭐 더 영 해가지고 젊은이들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독일어도요. 네어디다스 같은 거 써서 뒤에 형용사 써서 뭐뭐한 사람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물론 사물일 경우, 중성일 경우에는 뭐뭐한 것을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네어알템만에서 이 만처럼 기본적인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를 생략하고 이 R을 대문자로 써서 네어알테 하면은요. 늙은 남자, 늙다는 말이 좀 그러니까 노인 남자, 남자 노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사람을 나타내는, 여자 사람을 나타내는 Frau 생략하고요. Die Alte를 가지고 이 R을 대문자로 써서 Die Alte 하면은요, 여자 노인을 말을 합니다. 사람 먼저 볼게. 기본적인 사람을 나타내는 Leute라는 명사 생략하고요. 이 R을 대문자로 써서요. Die Alten 하면은요, 노인들이라는 복수 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성, 여성 복수.

오늘 이렇게 사람을 나타낸다. 중성은 사물이거든요. 사물 한번 보자. Das Ding 하면은 영어의 Ding이야. 뭐뭐한 것, 뭐뭐한 물건이란 뜻인데요. 기본적인 사물을 나타내니까 얘도 이렇게 생략하고요. Das Alte 하면은 낡은 것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관사 der, die, das, die 이런 게 붙어가지고 뒤에 형용사를 쓰고 형용사 어미 변화는 그대로 해주고 형용사를 대문자로 써줘서 뭐뭐한 것이라고 만들 수 있는 거지. 뭐뭐한 사람 이렇게요. 데어 디 다스 디만 있냐? 아니요. 사실은 아인도 가능해요. 이렇게 부정관사도 가능한데 여러분 책에는 안 나왔지만 부정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사람은 이렇게 생략을 하고 앞에 있는 형용사를 대문자로만 바꿔줘서 ein alter, eine alte, alte 하면은요. 부정관사의 의미를 나타내면서 사람을 표현한 거고요. 딩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니까 생략해서 ein altes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문을 하나 볼게요. Das alte gefiel mir nicht mehr. 그 낡은 것은 나한테는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문장인데요. 중성 일격이니까요. 여기 에를 붙였습니다. 자, 요거는요. 여러분 책에 없는데 여러분 자주 쓰는 표현이어서 한번 했어. Ich wünsche dir alles Gute. Alles Gute도 마찬가지야. 이때 알레스라는 게 이제 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성 명사인 걸 보여주기 때문에 너에게 모든 좋은 것을 기원해라고 할때 여기도 꾸테라는 형용사가 명사로 변하고요. 형용사 어미 변화는 이렇게 그대로 남겨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가 지금 명사로 변할 때 이런 것도 있더라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이게요. 우리 지난번에 조금 하고 싶었던 거고 오늘은요. 이거 할 거예요. 뭐할 거냐면 11강의 문화와 수능 실전 문제 풀 거고요. 12강도 문화 보고 수능 실전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독일의 의료 제도에 관해서 먼저 볼 거예요. 이거 뭐냐면 그 독일의 건강보험 제도에서 배우는 부분인데 이거 보험 카드입니다. 보험 카드의 예시야. 실제로 이렇게 크진 않겠죠. 이렇게 카드니까 요만하겠죠. 이렇게 생긴 카드고요. 뭐, 빅이라는 독일의 공보험 회사의 카드를 예시로 사진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봤고요. 우리는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독일의 건강보험 제도는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공적인 거랑 사적인 거. 공적인 거는요, Gesetzlich이라고 해서 법적인 거란 뜻이야. 그래서 GKV라고 하고요. 가장 일반적인 건강보험의 형태, 국민의 약 90%가 공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입이 일정 금액 이하인 근로자들은 무조건 요 공보험에 가입해야 하고요. 연간 수입이 일정 금액보다 많은 사람들은 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는요, 납입 보험료의 액수, 성별, 나이,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은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 그 원칙이 Solidarität다, 연대이다라고 아시면 돼요. 독일에서는 이 연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돈만 타고 뭐 많이 할인받고 돈 없다고 뭐 비싼 보험료 내고 이러지 않고요. 누구나 똑같이 똑같은 서비스를 받는다라는 이야기죠. 반면에요, 사적 건강보험도 있습니다. 이거는 PKV라고 하는데요. 나이나 건강 상태, 직업, 뭐 보장 범위,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사적 건강 보험료가 결정이 되는 거죠. 내가 돈이 많다고 많이 내고 이런 거 아니고요. 이거는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보험을 짜는 거야. 보험 플랜을 짜는 거죠. 그래서 병원이나 약국에 가가지고 일단 내돈내산 먼저 해요. 내가 먼저 돈을 낸 다음에 영수증이랑 세부내역서 같은 거 뽑아가지고 보험사에 보내면 보험사가 이렇게 캐시백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사적 보험들은요, 당연히 맞춤형 서비스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독일에 가면은요, 여러분이 공보험 또는 이렇게 사보험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독일의 병원 진료는요, 일단은 이거 꼭 구분해야 돼. 내가 아파. 그래서 내가 크랑켄하우스를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크랑켄하우스는요, 종합병원. 우리나라로 치면 뭐 대학병원, 종합병원 해당하는데, 이 크랑켄하우스는요, 그냥 병원 아니에요.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중증 질환이 있거나 수술이 있거나 응급 상황에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감기 걸렸다고 대학병원 가지 않아요. 내가 감기 걸렸을 때 가는 곳은 의원입니다. 의원은요, 프락시스라고 하죠. 내가 감기 걸렸을 때 가는 거는 우리 주치의, 우리 가정의가 있는 요 프락시스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질환이나 뭐 예방접종 받으러 갈때 여러분 크랑켄하우스 간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프락시스에 간다고 해야 하죠. 여기가 1차 진료 기관이고요. 진료 과목이나 진료 시간은 간판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특이하게도 우리는 주말에도 막 여는 병원 많잖아. 독일은 그렇지 않아요.

독일은요, 금요일 오후라든지 주말에는 진료가 없을 때가 많으니까 이제 아픈 것도 미리 좀 이제 예약을 하고 계획을 해서 병원에 방문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프락시스에 갔는데 여러분이 심각한 병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사가 소견서 같은 거 써주면, 의뢰서 같은 거 써주면 그때 크랑켄하우스로 가는 거예요. 자, 요게요, 바로 그 간판이거든요, 간판. 이렇게 생겼어요. 간판이라고 해서 막 우리나라는 진짜 엄청 크게 뭐 무슨 병원 막 크게 써 있는데 독일은 그렇지 않고 한 스케치북만 하다고 하나? 한 요만한 간판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거 잘 보고 병원 찾아가야 하는데요. 찬아프락시스. 이거는 치과 의사가 있는 의원이겠죠. 여기도 토어메트덴트라고 하면은요, 치의학 박사를 말하고요. 여기 오픈하는 시간들 있고, 뭐, 이렇게 전화번호 정도. 요 정도 써 있습니다. 자, 요것도 간판 하나 더 있는데요. 얘는 아우겐아츠트네. 눈 의사네. 그치? 눈을 보는 안과 의사이고요. 여기서 또 이런 말이 항상 자주 있어. 테아 미는 누어 낙페 아임바오. 이 약속에 따라서만 그 예약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전화하고 예약해야 올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독일의 약국은요, 이렇게 아 하고 빨간색으로 써 있습니다. 우리는 빨간색으로 약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 근데 독일은요, 아포테케 이 아를 가지고 이렇게 빨간 아가 있고요. 여기 있는 거 사발하고 뱀 보이니? 이거 뱀 사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히게이아의 사발이라고 합니다. 히게이아 하면은요, 그리스 신화에서 건강의 여신, 위생의 여신이거든. 요 위생의 여신의 사발에다가 뱀은 치유, 재생, 의학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바로 독일 약국 로고예요. 여러분 독일 가서 아프면 이제 이아 찾아가서 약 사세요. 자,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Wo kann man Medikamente kaufen? 어디서 사람들이 약을 살수 있나요? 약국이죠. in 성격 어디에서 살수 있다. in der Apotheke라는 표현인데 뭐 문법 문제는 아니지만 아포테케 한번 보시면요. 아포테케 강세가요. 여기 있어. 강세를 받아요. 애가. 이거 강세가 되게 뒤에 있어가지고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데 아포테케 강세를 받는 애 다음에 자음이 몇 개예요? 한 개. 그러면은 어떻게? 길게. 아포테케 하고 길게. 긴 애는 어떻게 쓰냐면 에. 아포테케 이거랑 같은 발음 있는 거 찾아봅시다. 이데 얘도 발음 자주 나오지. 강세가 여기 있고요. 중모음이네. 중모음이 뭐야? 중복된 모음. 똑같이 생긴 거두개 있으면 중모음이죠. 중모음은 한 번만 길게 발음한다. 그래서 이데니까 이데 요렇게 에 하고 길게 발음하네요. 아니 뭐야? 벌써 나왔네. 답은 1번이죠. 다른 거왜 아닌지 보면 좋겠죠? 나음에부터 봅시다. 나음에 강세. 독일어 발음 단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1강세예요. 나음에. 그럼 강세받지 못하는 애는 어떻게 발음하냐면 약하게. 아, 이거는 상식이지 않아? 강세를 받는 건 당연히 세게 발음하는데 강세를 못 받는 건 약하게 발음해야지. 강세를 못 받는 애는요, 약모음 됩니다. 약모음이라는 건 약화된다는 거야. 약해져. 약해. 그래서 어처럼 이렇게 발음해요. 남음. 남해도 아니고 남해도 아니고 남음. 이렇게 약하게 발음합니다. 아바이트. 강세가요, 독일어 단어들은 다 이렇게 좀 앞에 있어. 아바이트예요. 그럼 여기 있는 애는 어떻게 발음하냐면, 애 따로 발음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애가 애랑 이랑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모음이거든. 이걸 복모음이라고 하잖아요. 두 개가 하나의 모음으로 치는 거야. 두 개지만. 사실은 애이두 개지만 하나의 모음으로 쳐서 얘는 어떻게 발음하지? 아이, 아르바이트 하잖아. 우리 한국말로도 아르바이트잖아. 아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아, 2로 발음하니까, 뭐, 2호 발음은 일단 없네요. 그쵸? 4번. 앞에 티트. 이것도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옵니다. 왜냐면, 강세가 여기 뒤에 있어. 보통 강세가 앞쪽에 있는데 얘 뒤에 있어서 자주 나오거든요. 앞에 티트. 강세가 여기로 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애 발음을 보는 거잖아요. 강세를 받지 못하는 애는 어떻게 된다고? 약하게. 약 모음 된다고. 그럼 얘처럼 하면 되겠네. 이렇게 발음합니다. 아파티트, 아파티트, 아페티트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아파티트 강세가 뒤에 오니까 얘는 약해집니다. 자, 콘체아트도 볼게요. 콘체아트도 진짜 중요한 단어인데요. 강세가 여기 뒤에 있어. 외래어여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강세를 받는 애 다음에 자음이 두 개나 있으니까 어떻게 짧게 콘체아트 이렇게 씁니다. 콘체아트. 그래서요, 여러분 뭐야? 답은 1번이었죠. 긴 애는요, 이거 하나.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 우리 그러면 2번으로 가봅시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어휘 같이 찾아볼게요. 아, 좀 쉬웠으면 좋겠는데요. 그쵸? 근데 요거 3개나 있기 때문에 조금 쉽게 내주신 것 같아. 한번 보겠습니다. Sie möchte heute nicht nach kochen. 그녀는 오늘 요거에 따라서 요리하지 않는다예요. 나흐는요, 여러분, 뭐뭐 뒤에, 뭐뭐 후에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에 따라서, 뭐뭐에 의해서라는 뜻도 있는 전치사예요. 요거에 따라서 요리하지 않는데, 오늘은 요걸 안 따른데, 뭔가 독창적으로 요리를 할 건가 봐. 그럼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요리랑 관계된 뭔가 단어를 일단 좀 찾아보자. 빌트, 사진 아니죠? 메뉴, 뭐 메뉴 요리랑 관계 있을 수 있겠네. 파피어, 종이 아니죠? 레셉트, 이거 조리법이란 뜻이잖아. 레시피, 이거 관계 있을 수 있겠네. 커흐북, 이거는 요리책이죠. 요리책도 뭐 관계 있을 수 있겠다. 뭐이 정도로 일단 압축시키고 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I need a medicament, 10만 원. 아, 오늘 이거 kaufen. 몇몇 약들은 사람들이 이거 없이도 살수 있다. 약이라는 게 독일도 이제 의약분업 있잖아.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원래는 이렇게 의사에게 받은 처방전으로만 약을 사야 하는데 몇몇 약들은 처방전 없이 살수 있는 약들이 있죠? 그럼 여기 처방전이 들어가면 좋겠어. 조리법, 처방전. 둘다 되는 단어 뭐였지? 레셉트, 그쵸? 요게 바로 둘다 되는 단어였습니다. 몇몇 약은 레셉트 없이 살수 있다. 그럼 여기에도 만나보자. Ich habe ein tolles Rezept für Glück. 나는 하나의 멋진 행운을 위한 비법이 있어. Viel lachen, 많이 웃고, gute Freunde finden, 많은 좋은 친구들 만나는 거야, 라고 해서 좋은 사람 만나고 많이 웃으면 그게 행운의 비법이래요. 아, 그럼 레셉트가 우리 처방전 조리법 말고도 비법이란 뜻이 있구나. 이렇게 세개 이번 기회에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요. 우리 3번도 봅시다. Fällt dir etwas? Fällen이란 동사 많은 뜻이 있었지만 이거 상태를 나타낼 때, 증상을 나타낼 때는 아프다란 뜻이었거든요. 너한테 어디가 아파? 뭐 아파? 너왜 그래? Du siehst nicht gut aus. 너 되게 안 좋아 보여. Ich hab Fieber. 나그 열나고. Mein Kopf tut weh. 머리도 아파. Ich sollte vielleicht zum Arzt gehen. 나 아마도 그 의사한테 가야겠어. 병원에 좀 가야겠어. Mach das. 그렇게 해. 그리고 뭐라고 말하니까 danke라고 했어요.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 그치, 아프다는데 야 빨리 나아라고 했겠죠? 빨리 나아에 해당하는 거 우리 골라볼게요. Ich möchte Arzt werden. 나 의사가 되고 싶어. 이것도 뭐 완전 관련 없진 않다. 그치, 친구가 아프니까 아, 난 차라리 의사가 돼서 널 고쳐주고 싶다 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거 어느 세월에 의사가 되겠어? 지금 아픈데, 그치? 이거는 아니고요. Es fehlt jemand an Arbeit. Es fehlt 안 하면은요, 뭐뭐가 부족하다라는 뜻이었잖아. 너는 항상 일이 부족하네. 야, 너가 할 일이 없으니까 아프지.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에요. Es ist besser, wenn du das nicht tust. 아, 너안 그랬으면 좋겠어. 아니죠. Mach das랑 반대되니까 아니고요. Ich hoffe, dass es dir bald besser geht. 내가 희망하건대 너한테 곧 네가 좀곧 괜찮아졌으면 좋겠다. 요거죠? 4번이네요. 5번은 어때? Mein Arzt sagt, ich soll mehr Sport machen. 우리 의사쌤이 말하길, 나 운동을 좀더 해야 한대.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어서 답이 4번이었습니다. 요거 재밌겠다. 병원이네요. 의사쌤이 뭐라고 말을 하니깐요. Mein Bauch tut weh. 배가 아파요. 라고 했어. 그럼 아마 의사쌤이 어디가 아프세요? 했겠죠? 뭔가 어디에 Schmerzen이 있는지 물어봤겠죠? Was fällt Ihnen? 어디가 아프십니까? Was tun? Tut Ihnen weh? 어디가 weh tun 하십니까? 당신에게 아프십니까? 맞죠? Was haben Sie vor? Vor haben이라는 분리동사 뭐예요? 약속이 있다, 선약이 있다, 뭔가 계획이 있다잖아.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죠? Wo tut es Ihnen weh? 어디가 당신에게 아픕니까? 이것도 통증을 물어보는 거죠. Wo haben Sie Schmerzen? 어디에 통증들이 있습니까? 이것도 맞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어디가 아픈지를 묻는 다양한 표현이었고, 3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 넘어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바르게 배열해 봅시다. Guten Tag.
Hier ist die Praxis. 여기는요, 다니엘 슈미트의 병원입니다. 의원입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겠어? 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가는 게 가장 좀 뭔가 이상적이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여기 있네, 매번. Was kann ich für Sie tun? 제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먼저 하니깐요. Guten Tag, 안녕하세요. Ich brauche einen Termin. 저요. Termin을 하나 좀 잡아주세요. 예약을 하나 해주세요. 라고 하니깐요. Gerne. 좋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물었더니 Augen Schmerzen이 있어요. 저희 눈이 아파요. 눈에 통증이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럼 아마 물어볼 때 어디가 아프세요 정도에 해당하는 말이 나와야 하는데 일단은 배는 뺐는데 Was passt es Ihnen am besten? 뭐가 잘 맞는지? 이상하네. 그럼 아는 어떻게 해석할까? Was geht es denn? 요 표현 꼭 아셔야 돼요. 요거 우리 수거라고 해서 외우라고 했었고 어법에 많이 나옵니다. Es geht um 사격하시면요. 뭐뭐가 문제다. 뭐뭐가 지금 문제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해석해보면 무엇이 도대체 문제가 됩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가 여기 들어가야 돼. 무엇이 문제세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라고 하니깐요. Ich hab Augen Schmerzen. 눈이 아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케이 하고 뭐라고 말하니깐요. Morgen Vormittag, 내일 오전이요. 뭔가 시간이 나왔으니까 언제에 관한 질문이 나오겠죠? 언제 어딨어? Wann? 언제가 past es Ihnen am besten? 당신한테 제일 잘 맞습니까? 언제가 제일 좋으세요?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간을 묻는 거, 체 이렇게 돼서요. 배, 아체 순서로 어딨지? 여깄네.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6번 볼게요. Wann soll ich die Medikamente nehmen? 언제 제가 약을 먹어야 할까요? 언제? 정확하게 시점을 묻는 거죠. 언제? 그랬더니요. 3일 동안 요때 먹으세요. 요점을 찾는 거예요. 시점. Vor einigen Tagen. 며칠 전에. 시점은 맞는데 과거니까 요거 안 되죠. Seit ein paar Stunden. 몇 시간 전부터. 이거는 기간이잖아. Seit니까. 얘도 아니죠. Jeden Morgen vor dem Frühstück. 아침 식사 전에 매일 아침에 시점이죠. 예, 맞고요. Immer 30 Minuten nach dem Essen. 식후 30분마다. 얘도 시점이죠. 30분이라는 시점. 그래서 점을 고르는 거야. 체와 대가 있는 5번이다.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Anna, du siehst heute nicht gut aus. 아나야, 너 오늘 좀안 좋아 보인다. 너좀 아파 보인다. Mir geht es nicht so gut. 아, 안 좋아. 오늘 안 좋아. Ich hab Fieber. 머리 아파. 열나. Das tut mir leid. 아, 참, 유감이네. Bleib einfach im Bett. 야, 침대에 좀 누워있고. 이렇게 해. 라고 했어. 친구가 아픈데, 이렇게 해. 하니까, danke 했습니다. Ich denke, dass es bald besser wird. 내 생각에 금방 좋아질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뭘 하면 danke 할수 있겠니? 아픈 사람한테 야 빨리 나라고 해야겠죠? 빨리 나. Gute Besserung. 이 표현 꼭 알아두세요. Gute Fahrt, gute Reise는요 비슷한 표현입니다. 뭔가 친구가 어디 갈때 좋은 여행 되라, 좋은 이동 되라 그런 뜻이겠죠? Guten Appetit는요 밥 먹을 때 하는 표현이고요. Herzlich Willkommen은 환영할 때 하는 표현이니까 다 아닙니다. 자, 그다음 8번 글을 이해해 봅시다. Entschuldigung wegen Krankheit. 베개는요, 뭐뭐 때문에라는 전치사예요. 병 때문에 하는 사과. 그러니까 이건 약간 결석계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결석계 같은, 그러니까 편지 같은 거쓴 거지. 요래 요래 해서요. 제가 학교 빠졌는데 양해해 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 Sehr geehrte Frau Schmidt. Schmidt 선생님이겠죠? 학교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Schmidt 선생님께. Mein Sohn Alex Becker aus der Klasse 8B hatte eine starke Erkältung. 내 아들 알렉스 베커는요, 8학년 비반인데, 8학년 비반인 내 알렉스 베커는요, 심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Deshalb konnte er am Dienstag, den 12.05.2026, nicht zum Unterricht kommen. 그래가지고요, 걔가요, 우리 아들이요, 화요일 날, 정확히는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날, 수업에 못 왔습니다. Ich bitte Sie, 저는 뭐를 이제 요청하냐면요. Das Fehlen zu entschuldigen. 그 결석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했어요. 엄마 이름은 슈테판 베커네. 엄마가 아니고 아빠네요. 슈테판은 남자 이름이니까. 슈테판 베커가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알맞지 않은 거 찾아봅시다. Alex ist in der 8. Klasse. 8. 맞죠? 여기 8학년. Frau Schmidt ist die Lehrerin von Alex. Schmidt는요, Alex의 담임 여자 쌤이겠죠?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죠? 맞아요. Frau Schmidt war am 12.05.2026 nicht in der Schule. 이 Schmidt 씨는 요날 학교에 없었나요? 요건 알수 없지. 학교에 안온 거는 얘 누구야? 알렉스 베커지. 선생님이 안 왔는지. 선생님 왔겠죠, 사실은. 근데 선생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이 편지에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답이 3번이고요. Alex war wegen einer Erkältung nicht in der Schule. Alex는 감기 걸려서 학교 못 왔죠? Stefan Becker entschuldigt sein Kind bei Frau Schmidt. 이 스테판 베커 씨는요, 자기 애를요, 슈미트 씨한테 사과시키고 양해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도 맞습니다. 답은요, 3번이에요. 자, 9번 보자. 옳은 것만을 골라볼게요. Er möchte am Fenster stehen. 아, 요거, stehen 나왔으니까 상태인지 이동인지 보는 그런 문제네. 상태지, 뭐뭐 하는 상태에 있다. 즉, 서 있다니까요. 삼격이랑 써야 돼. an 삼격이어서 an das Fenster가 아니라 das Fenster니까 an dem Fenster, am Fenster 맞죠? 얘는 맞고요. Wohin möchtest du dich legen? Wohin 하면은 이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dich legen 이렇게 쓰면 맞습니다. 너 어디로 가서 눕고 싶니? 라는 문장이죠? 얘는 이동이 있으니까요. Wohin 하고 쓰는 거 맞아요. 7번. Ich möchte mich auf den Stuhl setzen. 자, sich setzen. 어디로 가서 나를 앉히는 거야? 역시나 이동이 있기 때문에요. auf 다음에 사격이랑 쓰는 거 맞죠? der Stuhl이니까 den Stuhl이 되었어요. 얘도 맞습니다. 정답은요. 앞에 체가 다 있는 5번이 정답이죠. 자, 넘어가서 10번. zieh den Mantel an. 코트를 입어라고 명령하는 거지. und komm, 그리고 와. bitte 좀 와. Wir wollen jetzt los. 우리 지금 떠나야 해. 출발해야 해. 라는 거죠. 코트 입고 와라. 라는 건데. 자, 일단, 안치엔이라는 동사. 입다라잖아. 근데 입다 할 때요. 여기 사격 목적어 된 만텔이 있기 때문에 제기대명사는 몇 격으로 써야 돼? 삼격. 코트를 네가 입는 거죠. 지금 두 명령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격 제기대명사 니어. 여기서 골라야 돼. Ja, ich bin gleich da. 나 금방 갈게요. Ich putze nur noch schnell die Zähne. 이좀 닦고 갈게요. Putzen이란 동사도요, 지금 제기 동사인데요. 사격 목적어, 이라는 사격 목적어가 있으니, 여기 삼격 제기 대명사를 써야겠지? 지금 상황상, 네 이빨이 아니라 내 이빨을 닦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어로 하는 게 맞겠죠? 답이 2번입니다. 자, 11번. Wollen wir noch ins Café gehen? 우리 카페 갈래? Nein, es ist schon spät. 아니, 너무 이미 늦었어. Und ich muss noch schnell zur Apotheke. 그리고 나 빨리 약국 가야 돼. Sie schließt gleich. 약국 금방 닫아. Ich muss die Beine in die Hand nehmen. 나는 내 다리 두 개를 손에 들고 가야 돼. 무슨 말이야? 다리를 어떻게 손에 들죠? Wie bitte? 뭐라고? Ich kann dich nicht verstehen. 나네 말이 뭔지 모르겠어. Das sagt man. 이렇게 사람들은 말해. 언제? Wenn man ganz schnell laufen muss, 완전 빨리 달려가야 할때 다리를 손에 들고 간다고 말을 하는데 너무 바쁘니까 다리를 들고 뛴다는 뜻이겠죠? Ach so, jetzt verstehe ich es. 이제 알겠다. 자, 뭐예요? 다리를 손에 들고 가는 거? 아주 빨리 허둥지둥 서두르는 거. 우리는 뭐 어떻게 표현하지? 우리는 뭐그 발등에 뭐 불이 떨어지다. 요 정도로 표현하는데 독일인들은 다리를 들고 뛴대요. 이렇게 쓴대. In Deutschland gibt es Krankenhäuser und Praxen. Praxen은요, Praxis의 복수 형태예요. 독일에는 이런 병원들도 있고, 이런 병원들도 있대. 종합병원들도 있고요. 이렇게 개인 의원들도 있습니다. Ein Krankenhaus ist für Notfälle oder größere Operationen. 이 종합병원이란 것은 응급 상황들을 위한 거고, 아니면 큰 수술을 위한 겁니다. Man kann auch ohne Termin dorthin gehen. 사람들은요, 오네 태아민 예약 안 하고도요 종합병원에 갈수 있대. 종합병원은 사실 예약을 해야 갈수 있는데 막 교통사고가 났어. 그럼 당장 가야지. 응급 상황이니까. 그래서 응급 상황일 경우에는 예약 안 하고도 갈수 있습니다. Eine Arztpraxis ist für kleinere Probleme. 그리고 이 개인 병원들은 작은 문제들을 위한 병원인데요. Dort braucht man fast immer einen Termin. 개인 의원은 거의 매번
예약이 필요합니다.

합니다. Ohne Termin muss man oft lange warten. 예약 없이는요, 오랫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Nach der Untersuchung schreibt der Arzt meistens ein Rezept. 검사가 끝난 후에, 진찰이 끝난 후에 의사는 대부분 이제 처방전을 써줍니다. Mit dem Rezept geht man dann zur Apotheke. 이 처방전을 들고요, 약국으로 갑니다. Dort bekommt man Medikamente. 거기서 약을 받습니다. Manche Medikamente kann man auch ohne Rezept kaufen. 그리고 많은 약들은요, ohne Rezept.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죠. 우리나라랑 똑같아. 의약 분업돼 있지만 또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약이 있죠. In der Apotheke bekommt man eine Rezept. 약국에서 레셉트를 받나요? 아니지. 병원에서 받죠. Die Krankenhäuser sind für kleinere Probleme da. 종합병원은 작은 문제들을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죠. 큰 문제죠. Man muss immer mit Termin zum Krankenhaus gehen. 사람들은요, 항상 종합병원에 갈 때 테아민 필요합니까? 아니죠. 이게 임마라는 표현 이런 거 주의해야 돼. 진짜 급하면 지금 교통사고 났으면 당장 가야지. 어떻게 예약을 기다리겠어. 그쵸? 4번. In einer Arzt Praxis fragt man fast immer einen Termin. 개인 병원에서는 거의 항상 예약이 필요하다. 어때? 맞죠? 거의 항상 필요해요. 5번. Ohne Rezept kann man alle Medikamente in die Apotheke kaufen. 처방전 없이 모든 약을 살 수 있지 않죠? 일부 약은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틀려서요. 답은요. 4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 여기 문제는 마쳤고 다음 문화로 들어갈게요. 97쪽에 유럽연합과 유로화입니다. 유럽연합 EU잖아요. 독일어로는 뭐 EU라고 발음하겠죠. 이거 어떻게 생겼냐면요. 일단은 1951년에 유럽 석탄 및 철강 공동체라는 걸로 6개 국가가 시작을 했어요. 이 6개에는 당연히 독일 포함이겠죠. 그리고 얘네들이요. 1958년에 이름을 바꿨어. 유럽 경제 공동체라고 좀 더 뭔가 규모가 커졌죠. 그리고 93년도가 됐을 때 유럽연합 EU가 되면서 이때 22개국이 추가 가입했습니다. 그러면은 6개에다가 22개니까 더하면은 28개인 줄 알았는데 2020년에 영국이 탈퇴했죠. 그 브리튼 엑시트라고 해서 브렉시트 기억나? 브렉시트라는 거 그 탈퇴한 걸 현상을 말하는 건데 유럽 하나 영국 하나 빠져서 지금은 27개 회원국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헷갈리면 안 돼, 여러분. EU에 있다고 해서, EU에 있다고 해서 다 유로화를 쓰진 않습니다. EU에서도요, 일부만 유로존에 가입을 했어요. 즉, 일부만 유로화를 쓴다는 거지. 그래서 유럽연합의 단일화폐인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나 지역을 유로존, 오이거존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언제 시작했냐면요. 1999년에 11개 국가에서 시작했어요. 독일 포함됐어. 이때 독일이 같이 시작을 했는데, 현재 27개의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20개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개 국가는 유럽연합이기는 하지만 유로를 쓰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 그 체코 같은 나라는 유로화 안 쓰죠? 자기네 나라 돈인 코루나 그 돈을 씁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이라고 다 유로화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로화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폐가 있고요. 동전이 있겠죠 당연히. 지폐는요, 여러분, 일곱 종류예요. 약간 무지개색처럼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지폐 일곱 종류가 있고요. 지폐 앞면에는 문과 창문, 지폐 뒷면에는 다리와 유럽 지도라고 해서요, 각각의 상징들이 있습니다. 문과 창문은 당연히 뭔가 오픈마인드, 개방된 거를 표현하고요. 다리 같은 건 뭐겠어? 어떤 사람들 사이의 연결이니까 소통 같은 걸 표현하겠죠? 동전은요, 8개가 있습니다. 근데 앞면은 공통으로 유럽 지도가 있고요. 뒷면은 되게 재밌다. 뒷면은 각 국가에서 자유롭게 디자인을 해요. 예를 들면 뭐 독일 같은 경우 1유로 뒤에는 이렇게 독수리 있거든요. 자기 나라의 상징으로 동전을 만들 수 있죠.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1유로 뒤에 그 다빈치 그림 같은 거 있고. 물론 독일에서 만든 유로화를 다른 유로화를 쓰는 국가에서 당연히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상점의 개점 및 폐점 시간에 대한 내용 한번 볼게요. Die Öffnungszeiten von Geschäften in Deutschland werden von den Bundesländern geregelt. 그렇구나. 독일의 상점의 오픈 시간은요. 뭐 하냐면 연방주에 의해서 규제됩니다. 상점이 내가 열고 싶다고 맨날 열 수 없고 연방주에서

문열수 있는 시간을 정해준대요. Und können je nach Region verschieden sein. Je nach 하면은 뭐뭐에 따라서라는 표현이어서 지역에 따라서 verschieden sein, 다를 수 있다. 다 똑같은 거 아니고 지역마다 또문 여는 시간이 다르다. Viele Geschäfte öffnen montags bis samstags gegen 9 und schließen gegen 20 Uhr. 많은 가게들이요, 언제 여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시 정도에 열고요. 또 언제 닫냐면 20시 정도에 닫는데. Aber die meisten Supermärkte und größere Geschäfte öffnen schon zwischen 7 und 8 Uhr. 하지만요, 많은 슈퍼마켓이나 더큰 상점들은요, 벌써 아침 7시나 8시에 열기도 한데, 슈퍼마켓 같은 건좀 일찍 열어야 식료품도 사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일찍 열기도 합니다. Einige Geschäfte schließen auch erst um 22 Uhr. 그리고 몇몇 가게들은요, 20, 20, 밤 10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제 닫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거는 9시에 열어서 20시에 닫는 게 이제 일반적이다. 이렇게 예외들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Am Sonntag sind die meisten Geschäfte geschlossen. 근데 중요한 거, 일요일에는 대부분 가게 다 닫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요일에 그밥 먹으려면 전날 미리 장 봐야 하죠. An Feiertagen oder am Jahresende können die Geschäfte früher schließen oder ganz geschlossen bleiben. 근데 공휴일이나 연말에는요, 그 가게들이요, 더 일찍 닫거나 아니면 완전히 그냥 닫힌 상태래. 그러니까 아예 문을 안 열기도 한대요. Die Ladenöffnungszeiten zeigen, 이 가게 오픈 시간이 뭘 보여주냐면, in Deutschland sowohl die Wirtschaft als auch die Freizeit wichtig sind. 아, 뭐가 중요하냐? Sowohl als auch. 영어의 not only A, but also B입니다. A뿐만 아니라 B도. 독일에서는 경제뿐만 아니라 자유시간도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대. 우리나라 말로 이제 워라밸이죠. 그 일과 그 라이프 사이의 밸런스처럼 이제 경제도 중요하지만 자유시간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상점의 오픈 시간이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번부터 볼게요.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다른 거 찾아봅시다. 자음의 밑줄이 있으면 어떻게 소리 나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일단 해석 먼저 해볼게요. Welches Hemd findest du schöner? 어떤 셔츠가, 여기 이렇게 셔츠가 막 있나 봐. 어떤 셔츠가 네가 찾기에, 네가 생각하기에 schöner, 더 예뻐, 더 멋져? Dieses hier, 여기 있는 이 셔츠가 finde ich schöner. 난더 예쁘다고 생각해. 여기 있는 이 셔츠를 난더 예쁘다고 생각했는데요. 뭐 내용보다도 일단 이 발음을 볼게. 대라는 자음이요. 모음 앞에 있네. 모음 앞에 있으면요. 얘는 그냥 느로 발음하죠. dort 단어의 처음에 있으면요. 느로 발음하죠. müde 모음 앞에 있으면요. 어떻게? 느로 발음하죠. endlich l이라는 자음이잖아. 자음 앞에 있으면 트로 발음하죠. 다른 거니까 이거 답이 나왔네. 나온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것도 어렵다. 니트리시아, 니트리시아. 이거 뭐예요, 선생님? 여기 에아잖아요. 자음 앞이야. 그러면은 얘도 3이랑 똑같은 원칙으로 태로 나야 하는데 예외. 예외 중요하죠? 예외로 그냥 얘는 드로난다. 그래서 니드리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발음해 보세요. 니드리시가 좋아? 니틀리시가 좋아? 니틀리시 발음이 좀 어렵잖아. 니드리시. 결국은 발음이 편한 쪽으로 이게 바뀌는 게 예외거든요. 편하게 바뀌어서 니드리시입니다. 그래서 이드 소리로 바뀝니다. 전단 여기요 모음 앞이니까요 드죠.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다 드고요. 3번만 트여서 3번이에요. 자, 네모에 들어갈 글자를 모두 조합해서 단어를 만들어 볼게요. 모자, 데 호트. 블라우스, 디 블루즈, 블루즈. 치마, 데 옥. 신발, 디 슈어. 우베, 치하. 요거 나오네. 책. 부흐죠? 책. 책. 요거 쉽게 풀었습니다. 3번 넘어갑시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Kann ich noch Kuchen haben? 제가 케이크를 먹어도 됩니까? 뭐 이런 문장인데요. 케이크를 뭐좀더 먹어도 됩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 다음 두 번째. Ich glaube, 제 생각에는요. Sie hat gegen mich. 그녀는 나의 뭔가 대항하는, 나를 좀 이렇게 싫어하는 그런 뭔가가 있어. 나에 대한 뭔가 반감이 있어. 이런 느낌의 단어가 또 필요하고요.
steht interessantes in der Zeitung? 신문에 something interesting, 무언가 재밌는 게 있니? 재밌는 게 쓰여 있니? 라는 문장인데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것 같아. 왜냐면 여기 중성 강변화하는 s가 있으니까. 어, 그러면은 이거 보니까 여기 에트바스 들어가면 좋겠다. 영어의 something이잖아. 그 something에 해당하는 거 여기 들어가면 좋겠다. 그쵸? 그래가지고 답이 3번이에요. 어, 그럼 여기 에트바스 나오면 뭔데요? 에트바스 쿠헨 하면은 여기서 케이크 약간, 케이크 조금 더. 이런 표현에 케이크 조금, 케이크 약간, 약간이라는 부정 대명사고요. 에트바스 기겐 미시, 나에 대항하는,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 something, 에트바스, 무언가라고 해서 역시나 부정 대명사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흥미로운 무언가. 오, 이거 다 맞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운트는요, 둥근이란 뜻도 있고 수치 같은 거 앞에서는 대략이란 뜻이 있어요. 알레스는 모든 것이고요. 예만트는 누군가. 니히츠는 이 에트바스의 반대되는 개념, 영어의 nothing에 해당하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Guten Morgen. Ich möchte bitte ein Kilo Orangen. 안녕하세요. 1kg 오렌지 주세요. 뭐라고 물어보니까요. Guten Morgen. 일단 인사는 하고. Es kostet 3 Euro. 3유로예요. 아, 가격 묻는 거. Wie sind Sie? 당신 어떠십니까? Was kostet das? 어, 이거 쉽네. Kosten 동사 사용하면 되죠. Kann ich Ihnen helfen? 손님이 도와주는 거 아니죠? Wie viele haben Sie noch? 얼마 더 있나요? 개수를 묻는 거 아니고요. Was is your Lieblingsessen? 제일 좋아하는 음식 묻는 거 아니죠? 정답은 2번입니다. Guten Tag, kann ich diesen Pullover einmal anziehen? 제가 요 스웨터를 한번 입어볼 수 있을까요? 야, 클라, 당연하죠. 이제 입고 있어. 그랬더니 Passt er Ihnen? 이 에아는요, 요 데아 풀오버를 봤습니다. 그 옷이, 그 스웨터 잘 맞습니까? 누구한테 맞을 때 삼격 쓴다 그랬어. 당신한테 그 옷 잘 맞아요? 하니까요. Nein, er ist zu klein. 아, 요 스웨터 좀 작은데요? 뭐라고 물어보겠어? 좀 더 큰 사이즈 있나요? 이렇게 가는 게 좋겠죠? 그랬더니 Leider haben wir in nur noch in dieser Größe. 아, 아쉽게도요. 그 스웨터는요, in dieser Größe. 요 사이즈밖에 없습니다. 뭐 원 사이즈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빈칸에는 큰 거 있나요를 지금 찾아볼 거예요. Gibt es vielleicht einen kleineren? 더 작은 거 있나요? 안 돼. 지금도 작은데. 그치? Haben Sie denn in einer anderen Farbe? 다른 색깔 아니죠. 지금은 사이즈가 문제야. Kann ich ihn bitte noch einmal anziehen? 다시 한번 입어볼 수 있을까요? 에이, 그래도 아직 작겠죠. Haben Sie denn auch in einer Haben Sie denn auch eine Nummer größer? 한 치수 큰 거 있나요? 어, 요게 답이다. 여러분, Nummer라고 해도 되고요. Größe라고 해도 괜찮아요. 둘 다 치수를 말하는 거예요. 사이즈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Können Sie denn nicht etwas billiger machen? 어, 그거를 좀 조금 더 이렇게 좀 싸게 해주실 순 없나요? 가격을 지금 흥정하는 상황은 아니죠? 답은 4번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 볼게요. Was hältst du von diesem schwarzen Mantel? 이 검정 코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할텐이란 동사 있잖아. 멈추다란 뜻도 있고 잡다라는 뜻도 있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뭐라고 평가하다란 뜻입니다. 이때는 보통 von 삼격이랑 같이 써요. 너 이거에 대해서 내 검정 이 검정 코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 어떻게 생각해? Wie schön, 어, 너무 멋진데? 뭐라고 말하고요. Und du siehst schlanker darin aus. 그것을 입은 상태에서 너는 schlanker, 더 이렇게 말라 보여. 오, 되게 칭찬하네. Danke, den nehme ich. 그거 살게.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 빈칸에 뭔가 칭찬. 요거 사고 싶게 만드는 좋은 말 찾아볼게요. Es ist dir zu klein. 그거 좀 너한테 작은데 좋은 말 아니죠? Passt genau zu dir. 야, 그거 너한테 진짜 잘 어울린다. 좋은 말 맞네요. Er steht dir wunderbar. 그거 너한테 완전 wonderful해. 진짜 완전 잘 어울려. 좋은 말. Die Größe stimmt nicht. 그 사이즈 안 맞는데. 이거 나쁜 말. 좋은 말은요. 매화체 좋은 말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7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 같이 찾아봅시다. Guten Tag. 안녕하세요. Ich suche eine Kinderhose. 저요. Kinderhose. 애들 바지 찾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질문하니깐요. Ich möchte eine kurze Hose für Mädchen. 저는요, 여자애를 위한 짧은 바지, 반바지 찾아요라고

쉐테기안, 뭘 원할 때 상점에서 뭐살때 쓰는 표현이죠. 저 사과 1킬로요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하십니까? 좋겠다, 그치? 뭐가 필요하십니까? 요거 지빈션 비트 무엇을 원하세요?로 일단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사과 1킬로라고 하니까 네 하고 뭐라고 했더니 나인 다스바스, 아니요 그게 다예요. 빈칸에는 더 필요하신 거 있나요? 더 필요하신 거 있나요? 요거 네, 존스 낙 에트바스, 더 필요하신 거 있나요? 아니요 그게 답니다. 뭐라고 하니까 Das macht dann 2,99 €, 2유로 99센트입니다. 가격을 말하네요. 그럼 얼마입니까? Wie viel kostet das?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 이거 너무 쉽죠? 배아체. 너무 뭐 흔한 레파토리네요. 그쵸?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Guten Tag,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요. 뭐라고 하니까 Könnte ich ein Kilo Kartoffeln haben? 감자 1kg 살수 있을까요? Natürlich, hier sind ihre Kartoffeln. 여기 감자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말해요. 그럼 빈칸에는요, 일단은 손님을 맞이하는 표현은 다 들어갈 수 있네. Bitte schön, was darf es sein? Was möchten Sie? Können Sie mir helfen? 아니죠. 도와줄 수 있는지 묻는 거 아니고요. Was kann ich für Sie tun? 요거 다 손님을 맞을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4번만 아닙니다. 10번, 옳은 것만을 골라봅시다. Es gibt viel Müll am Meer. 바다에 많은 쓰레기가 있다. 바다에 안 삼격 잘 쓰였고요. Viel Müll. Müll은요, der Müll이긴 한데 셀수 없는 명사예요. 쓰레기라는 명사. 그래서 viel 어미 변화하지 않는 것까지 잘했네요. Sie steigen auf einen hohen Berg. 그들은 높은 산에 올라간다라는 문장인데요. Steigen 이동이 있으니까 auf 사격이고 Berg가 der Berg니까 en 붙고 남성 사격, 혼합 변화 남성 사격이어서 hohen까지 잘 썼네요. 예, 맞습니다. In the next month, reist sie in die Schweiz. 그녀가 다음 달 말에 스위스로 여행 간다. Reisen, 이동이 있으니까요. in에다가 사격 쓴 것까지 잘했고요. and인데 뒤에는 입격으로 지금 꾸며줘야 하는 상황. 남성 입격이니까 여기 S 붙었고요. 남성 입격에 강변화, 남성 입격은 and 맞거든요. 얘도 맞습니다. 정답은요. 아베체가 다 있는 5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 밑줄 친 부분 쓰임이 옳은 거. 요거는 밑줄만 보면 돼요. Haben Sie nicht billigeres? 더싼거 없나요?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건데요. 사격이네. 강변화, 중성, 사격이니까 이렇게 S까지 잘 붙었죠? 예, 맞아요. Die alte erzählen uns Geschichten. 그 노인들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문장인데요. 여기 뒤에 우리 로이테 같은 게 이제 생략이 된 거거든. 그러면은 여기 약변하니까요. 여기 n 와야 돼요. 약변화, 복수, 일격 이어서 n 와야 돼서 얘 틀렸습니다. 그다음 바이에는 켈퉁트링만 필 바멘트. 따뜻한 차를 많이 마신다라는 문장인데 얘가 네어 테니까요. 강변화 남성 사격이어서 에에 놓은 거 맞고 필은 어미 변화하지 않는 것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죠? 정답은 요거 3번이 정답이네요. 자, 마지막 12번 개점 시간 다시 볼게요. 오픈 시간 보겠습니다. Die Öffnungszeiten in Deutschland sind ganz anders als in Korea. 독일의 상점 오픈 시간은 한국이랑 완전 다르다. Sie werden von den Bundesländern geregelt. 그 오픈 시간이 연방주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컨트롤이 되고 und können je nach Region verschieden sein. 지역별로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Viele Geschäfte öffnen montags bis samstags gegen 9 und schließen gegen 20 Uhr. 많은 가게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시에 열고 20시에 닫는다. Aber die meisten Supermärkte und größere Geschäfte öffnen schon zwischen 7 und 8 Uhr. 하지만 대부분의 슈퍼랑 큰 가게들은요, 벌써 7시나 8시 사이에 아침에 일찍 연다. Einige Geschäfte schließen auch erst 22 Uhr. 그리고 몇몇 가게들은 22시가 되어야 비로소 닫는다. Am Sonntag sind die meisten Geschäfte geschlossen. 일요일에는 대부분 가게들이 다 닫는다. An Feiertagen oder am Jahresende können die Geschäfte früher schließen oder ganz geschlossen bleiben. 근데 공휴일이나 이렇게 연말에는요, 가게들이 더 일찍 닫거나 아니면 완전히 닫힌 채로 있을 수 있다. 아예 안열 수도 있대요. 자, 1번부터 봅시다. 주에서 개점 시간을 규제한다. 그치? 요거 뭐야? 정답이네.

0: 벌써 정답이네요. 딴거왜 틀렸는지 볼게요. 2번. 한국과 개점 시간이 비슷? 아니요. 한국과 달리 굉장히 규제가 심합니다. 3번. 연말에는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죠. 4번. 일요일에는 상점의 영업시간이 자유롭지 않고 일요일에는 거의 다 닫습니다. 5번. 대부분의 슈퍼마켓은 9시에서 20시까지 영업이 아니라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신제품도 사야 돼서 좀 일찍 열어요. 7시에서 8시 사이에 연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 답을 1번으로 골랐습니다. 문제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독일에 대해서 좀더알수 있는 시간이었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츄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7학년도 수능특강 인간발달의 계라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교재 18강의 노년 전기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과 만나는 23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노년기가 과거에는 그냥 노년기라고 해서 한 단계로 우리가 취급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 교재에 보면 노년 전기와 노년 후기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노년이 너무 길어졌거든요. 우리가 65세 이후에 어느 정도 평균 수명이 뭐 70대일 때 이 정도까지는 한 10여 년 정도의 추가 시간이 주어지는 시기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이제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길면 한 40년 정도를 우리가 노년으로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년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고, 이 노년을 두 시기로 이와 같이 구분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비교적 건강하고, 그리고 노년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자립적인 생활을 스스로 해나갈 수 있으면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노년 전기, 오늘 이 시간 내용 어떤 내용들이 다루어질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어쨌든 노년이니까요. 노년이라고 할 때 나타나는 노화의 증상에 대해서 여러분 주의하셔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신체적인, 인지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노화의 증상들이 나타나는지에 맞추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노년 전기에 대한 설명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노년 전기는 65세에서 80세 정도까지를 이야기를 하고요. 비교적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건강한 노년기를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자, 노년기를 흔히 우리가 제3기 인생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제3기 인생이라고도 한다라는 거지 뭐 제3기 인생이다라고 하는 정답은 아니니까, 노년기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으로, 또 다른 이름으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8단계로 나누어서 우리는 노년기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제3기 인생이다 라고 부르는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3개의 시기로 나누어 봤을 때, 자, 노년기는 제3기 인생에 해당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 노년 전기에 신체적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년기다라고 했을 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런 노화의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 노화의 증상들,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지 신체적 발달 특성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노화는 대체적으로 이제 피부에 있어서는 주름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탄력이 떨어지면서 주름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치아도 이제는 약해져서 빠지고 색깔도 변색되고 잇몸 질환도 자주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근육도 이제 변화하게 되어 근육의 양도 줄어들고 강도도 줄어드는 이런 특성을 보입니다. 자, 근육이 양도 줄어들고 강도도 줄어들어서 하는 일도 적어지다 보니까 기초대사량도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는데 사용하는 에너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거예요. 그만큼 적게 쓰다 보니까 남은 에너지 어디로 가겠어요? 몸무게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온몸에 털들이 빠져나가는 탈모 현상 나타나고요. 색이 변화하는 탈색 현상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얀 머리가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몸의 털들이 모두 다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골격의 변화를 보시면 이제 뼈에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이제 그 디스크가 줄어드는 것에서 여러분은 대표적인 골격의 변화를 볼수 있는데요. 이런 척추와 척추 사이에 디스크가 얇아지게 되면서 척추가 휘어진다든지 체격이 변하고 키가 줄어드는 그런 변화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름이 지고 이도 빠지고 그리고 근육도 줄어들어서 힘이 없어지고 나이 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쇠퇴 과정을 이제 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노화와 관련해서 노와 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적인 노화란 이런 모습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성공적인 노화라고 하는 건 어쨌든 노화 증상이 나타나는 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그런 변화인데, 자, 이런 변화가 되도록이면 적게 나타나는 것이 성공적인 노화라고 할수 있겠죠? 자, 어떤 것들일까요? 질병, 장애에 대한 위험 수준이 낮고, 그러니까 질병과 장애가 잘 없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다양한 신체적인 기능의 변화 있었는데요. 이런 신체적인 기능의 변화가 적고, 그리고 정신적인 기능이 유지되는 것, 이것이 성공적인 노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노인이 되면 골다공증 현상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골다공증은 지금 정상인의 뼈에도 이와 같이 여러분 구멍이 생겨 있는 거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뼈의 구멍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자, 여기 골다공증 환자의 뼈를 보면 어떻죠? 거의 뼈가 안 남아있을 정도로 지금 구멍이 커져 있죠. 이처럼 골다공증이 심해지다 보면 뼈가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줄어들게 되고요. 약한 충격에도 바스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데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예방 활동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예방 활동 우리 어떤 거 이야기해 볼수 있을까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중년기에서 얘기했는데요. 체중을 실어서 꾹꾹 눌러가면서 하는 운동이 도움이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특히 뭐 칼슘을 흡수시킬 수 있는 칼슘을 먹기도 하고 흡수를 도와주는 그런 보조제들도 먹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보충 자료 함께 살펴보실까요?
자, 보충 자료를 살펴보시면 1차적 노화와 2차적 노화, 3차적 노화, 노화를 이렇게 세 가지의 노화로 나누고 있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1차적인 노화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노화라고 얘기하는

정상적인 노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차적인 노화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2차적인 노화는 병리적인 노화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일반적인 노화가 아니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서 이 노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더해져서 일어나는 노화를 우리는 2차적 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병리적 노화는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서 생활과 관련된 심각한 부적응, 불편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나이 들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3차적 노화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3차적 노화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제 인생의 종말이 다가왔음을 나타내는 노화가 3차적 노화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이 들어가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갑자기 건강이 훅 떨어지면서 사망 직전에 나타나는 빠른 상실을 의미하는 이런 3차적 노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질병에 대한 저항 능력 급속하게 저하되고요. 타인이나 세상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하루 시간의 대부분을 수면으로 보내는 그래서 이제 죽음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이런 노화, 3차적 노화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우리 이제 기능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에 있어서의 변화, 신체 외모에 있어서만 변화가 나타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 근육의 양도 줄어들고 근력도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자, 이런 신체 내부의 기관들도 모두 다 근육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능들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모두 감소되는, 떨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대사 기능에 있어서 기초 대사량 감소합니다. 자, 호흡 기능에 있어서 폐활량이 크게 변화한 건 아닌데요. 호흡이 얕아져요. 그래서 이 폐활량을 모두 다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호흡 기능을 보여줍니다. 자, 순환 기능에 있어서 몸에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몸의 손, 발, 끝까지 혈액이 모두 도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손발이 자주 저리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혈액 순환이 잘안 된다, 혈액의 흐름이 느리다라고 하는 것은 혈관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뇌출혈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소화 기능을 살펴볼게요. 자, 소화 기능, 위도 이렇게 쥐어짜는 듯이 움직여야 하고요. 그리고 장도 연동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운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운동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런 소화 기관들의 흡수력이라든가, 소화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변비 증상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살펴볼 수 있어요. 자, 배설 기능에 있어서도 이제 신장의 기능이 약화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장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요. 그리고 밤에도 깨서 화장실을 가야 하는 이런 야뇨 횟수도 증가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기초대사량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기초대사량이 줄어든다라고 우리 살펴봤었죠. 자, 감각의 변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각, 이제 오감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감에 있어서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각의 변화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각의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나요. 그래서 중년기에도 시각에 있어서의 변화, 노안이 나타나는 거 우리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 노안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노년기에 시각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 두어야 할 단어들이 있어요. 자, 백내장 증상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녹내장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 이거는 우리가 중년기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노안이 나타난다.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안 보이는 이런 노안 증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암수능이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 함께 살펴봤었죠.

자,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 더 알아둬야 돼요. 수정체가 점차 노랗게 변하는 황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년기에 이야기했던 노안, 암 수능이 어려워진다라는 것에 더해서 백내장, 녹내장 증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황화 현상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시각의 변화와 관련해서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이 흐려지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백탁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눈 안에 이렇게 하얀 막 같은 것이 끼면서 보이는데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고요. 녹내장은 안압이 상승하는 이런 질병이에요. 그래서 안압이 신경을 눌러서 시력을 잃을 수도 있는 이런 증상입니다. 자, 그리고 황화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체의 뒷면이 노랗게 변하는 그런 증상을 이야기해요. 자, 수정체의 뒷면이 노랗게 변하다 보니까 노란색의 보색인 파란색 계열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파란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황화현상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청각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청각과 관련해서도 이제 50대 이후 중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노인성 난청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노인성 난청은 고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음에서부터 잘안 들리기 시작해서 낮은 음은 조금 더 오랫동안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자, 고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더 심하게 나타나는 증상을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보다는 왼쪽 귀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뭐 이렇게 뭐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는 하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나는 왼쪽 귀는 괜찮은데 오른쪽 귀가 안 들려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남성들만 나타난다고 했는데 난 여성인데 나타나? 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차는 있고 일반적으로 고음 왼쪽 귀 그리고 남성에게서 더 심하게 나타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미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미각과 관련해서도 이것도 중년기에서부터 우리가 강조해온 내용입니다. 자, 나이가 들수록 미뢰세포가 감소하면서 맛을 잘 감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맛을 잘 감지할 수 있는 최소량의 양, 식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식욕이 늘어나야 돼요. 자꾸 소금을 많이 넣어야지만 짠맛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자, 식욕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후각의 쇠퇴는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후각의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 치매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각의 상실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후각 기능 검사와 함께 치매 검사도 함께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촉각 볼게요. 이런 피부의 감각, 자, 외부에서부터의 자극을 느끼는 감각, 촉각인데요. 자, 이런 촉각의 민감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 전달 속도도 느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특히 온도에 대한 감각도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만졌을 때, 아, 뜨거! 하고 손을 빨리 뗄수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감각이 떨어지다 보니까 뜨거운데도 잡고 있다가 화상을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백내장, 녹내장, 그리고 노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이야기 EBS 플러스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백내장, 수정체가 혼탁하게 되는 증상이고요. 녹내장, 안압의 상승으로 인해서 시신경이 눌려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자, 그리고 노인과 의사소통할 때는 노인은, 자, 어떻다 그랬죠? 고음에 취약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좀 낮춰서 얘기하는 것이 좀더잘 들린다. 그 다음에, 자, 왼쪽 귀에서 난청이 시작된다 그랬으니까, 오른쪽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소리만으로 잘안 들린다라고 하면, 입 모양을 볼수 있게 크게 해 드리고, 그리고 이런 바디랭귀지도 섞어서,

이야기해 드린다면 더 의사소통을 잘할수 있습니다. 자, 수면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 수면의 변화와 관련해서도 여러분이 노인에게 있어서 이 특성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수면의 연속성에서 각성이 잦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 계속해서 잠을 잘때 이렇게 얕은 잠만 잔다는 거예요. 얕은 잠을 자다 보니까 주변에서의 자극에 쉽게 깨는 거죠. 그리고 밤에 자다가도 그냥 중간중간에 자꾸 깨는 일이 잦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는 수면의 연속성에서 각성이 잦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얕은 수면의 단계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얕은 수면의 단계, 우리가 수면을 둘로 나눴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었죠? REM 수면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REM 수면에 가까운 수면이 조금 더 늘어나는구나라는 거예요. 자, 할머니들은 보면 초저녁에도 주무시고, 그리고 드라마 보다가도 중간중간에 계속 주무시고, 잠을 참 많이 자는 것 같은데, 자, 잠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렇게 얕은 수면만 하기 때문에 수면 부족으로 낮에도 계속해서 졸리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노년 전기의 인지정서 발달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지 발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 인지 발달에서 이런 거죠. 나이가 든다고 해서 지능이나 기억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뭐 건망증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에 비해서 빠르게 적응하는 순발력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막 지능과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진다거나, 아예 새로운 걸못 배운다거나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지능, 우리 배웠었어요. 뭘 배웠나요, 여러분? 결정성 지능을 배웠었는데요. 결정성 지능 같은 경우엔 생애 경험에 의해서 계속해서 끝까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억력, 노화와 더불어서 기억이 쇠퇴하는 건 일반적이지만 쇠퇴 정도에 있어서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기억력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학습 능력도 뭐 빠르게 학습하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노인분들에게도 찬찬히 잘 설명해 드리면 이또이 삶의 지혜로 인해서 이해하는 것은 또 빠르게 잘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학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억의 종류에 따른 변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른들을 보면 기계적인 기억이 논리적이고 복잡한 기억보다 잘 보존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좀 몸으로 익혀서 이렇게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이거 내가 했었던 거야라고 해서 착착착 하는 그런 기억이 기계적인 기억에 해당이 되겠죠. 순서대로 되어 있는 이런 기계적인 기억을 보다 잘 기억하는 걸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귀로 들은 내용과 눈으로 본 내용 과그 중에서 귀로 들은 내용을 더잘 기억하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몸으로 익힌 언어.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이렇게 운동을 배우고 나면 스케이트를 배운다든지 자,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면 어렸을 때 한참 안 배우고 난 다음에도 한참 뭐 20년, 30년 지나서도 스케이트 탈수 있잖아요. 수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몸으로 배운 거 몸이 기억하고 있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몸으로 익힌 기억이 언어로 된 기억보다 잘 기억되더라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잘 기억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거예요라고 얘기했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억은 잘 보존이 안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정서 발달 살펴보도록 할까요? 노인의 정서와 관련된 사회 정서 발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봅시다. 자, 노인의 사회 정서 발달 과업으로 에릭스는 자아 통합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아 통합감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기 삶과의 화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화해라고 해서 뭐 나쁜 일

일들에 대해서만 다 해결한다라고 또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진 않고요. 이런 거죠. 내가 살아온 삶을 다 되돌아봤을 때왜 어느 시기에 돌아가서 이렇게 이불킥하는 그런 시기들 있잖아요. 그리고 아, 이거 그렇지 않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후회가 남는 시기들 있잖아요. 자, 그런 시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살아온 과정들이 다 의미가 있었다라고 나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고 통합할 수 있는 것을 자아통합감이라고 합니다. 자, 실패든 성공이든 모든 삶의 경험과 사건들을 수용하고 그것들이 지금 자신의 삶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자아통합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아통합감이라는 것이 무조건 성공한 삶이다 라고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내가 나의 인생을 받아들이고 나의 인생이 의미 있었다라고 마무리하는 것이 자아통합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인생을 돌아봤는데 아니야. 나는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절대로 뭐이 고치지 않았을 거고 그때 그 잘못된 그런 결정들은 뭐내 탓이 아니고 남 탓이었어라고 한다거나 이런 후회와 절망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게 된다면 바꿀 수 없으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아통합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면 절망감의 위기를 느끼게 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노화에 따른 성격의 큰 틀은 변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드러나는 성격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시간 전망에 있어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얼만큼 살아왔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 이제 거꾸로 내 인생이 여기까지인데 자, 여기까지에서 나에겐 얼마나 남아있지라고 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자, 신체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노화가 되니까 내 신체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체에 그 전에는 보지 못했던 막 많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귀도 안 들리고 막 휘청거리는 것도 같고, 자,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건강에 대한 자신감 떨어지고 건강 염려증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신체적인 것도 그렇고 감각적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인지적인 것도 예전과는 다르고 하다 보니까 뇌사에 조심성이 늘어나게 돼요. 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자꾸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신중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기억력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 맞다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과연 진짜 맞나? 라고 스스로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자꾸 물어보게 되고, 물어봤던 거또 물어보게 되고, 이런 조심성이 증가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양성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자, 중년기부터 우리 양성성이 나타난다라고 했죠. 그래서 남성은 아니마, 여성은 아니무스를 표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 경향이 점점 더 이제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양성화되는 경향이 노년기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친숙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증가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뭔가 새로운 것들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 오랫동안 있었던 익숙한 것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오래 사용해서 친숙한 물건은 노인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 편안함, 과거에 대한 추억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뭐 노인분들도 막 미니멀리즘 해야 돼라고 해서 집을 싹 바꿔서 있던 물건들을 싹 바꾸고 이 필요한 것들만 간단하게 뭐새 걸로 최신형으로 사들인다거나 하는 건 최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자, 친숙한 물건에 대한 이런 애착이 증가하는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노년기 발달 과업을 살펴보시면 허비거스트가 제시하고 있는 발달 과업인데요. 이런 노화에 적응해야 되고요. 사회생활에서부터 떨어져 나와 있는 이런 은퇴생활에 적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화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죽음, 배우자의 죽음 등에 적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혼자 고립되지 않도록 자기 동년배들과 그리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노년기의 발달 과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노년기의 심리적인 특징, 우리 앞선 내용에서도 여기에 대한 힌트들이 조금 나왔었는데요. 이런 노년기의 심리적인 특징, EBS 플러스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기 안으로 향해요. 내향성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할때 조심스럽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못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동성이 증가합니다. 남이 하자고 하면 그냥 따라가야지 내가 먼저 나서지는 않는 거예요. 자, 조심성 증가하고요. 경직성이 증가합니다. 새로운 곳에 갔을 때 이렇게 낯선 거, 이런 거, 뭔가 경직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경직성이 증가합니다. 자, 몸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떠나고, 우울 성향이 증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 살 것보다 살아온 것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회상의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고 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남겨주고 떠나려고 하는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등이 나타날 수 있는 거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폐계 노년기 발달 과업도 심화 자료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폐계 노년기 발달 과업에서는 이 앞에 있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노화되어 가고 있지만 자신에 대해서 자, 좀더뭐 이렇게 몰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로 관심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 신체가 나이 들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할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너무 갇히기보다는 이런 자초월의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노년 전기의 사회성 발달과 관련해서 각종 관계들을 중심으로 이런 노인의 관계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족 관계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부부 관계 보도록 할게요. 자, 부부 관계는 일생에 있어서 이제 함께 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동반자적인 이런 관계로서 부부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한 재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같이 행복하게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관계로서 함께 잘 지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 자녀 관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부모 자녀 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그 지원을 제공을 하던 것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오히려 지원을 더 많이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의 역전이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일들이 있죠.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손자녀를 돌보아 준다거나, 뭐 가사를 도와준다거나 할수 있고요. 그리고 자녀가 힘들어할 때 힘내라고 하는 정서적 지원 여전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이제 정서적 지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노년기에 이런 자립을 위해서 노년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해주는 지원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주로 들어드리는 것을 정서적 지원이라고 하는데, 정서적 지원은 아들보다 딸이 더 많이 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부모 손자녀 관계 보도록 할까요? 자, 조부모 손자녀 관계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뭐한 집에 다 같이 모여 사는 이런 대가족의 형태였기 때문에 조부모 손자녀 관계도 뭐 자연스럽게 부모 자녀 관계만큼 끈끈했지만 요즘에는 한 집에 살지 않는 조부모 손자녀가 많아지면서 부모와 조부모가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손자녀와의 관계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조부모하고 부모하고 관계가 끈끈하다면 손자녀

와의 관계도 상당히 밀착되어 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부모 손자녀 관계가 좀 소원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조부모 손자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간에 이제 부모가 끼어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와 손자녀가 관계를 맺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대를 건너뛰었다라고 해서 격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모 대신 맡아서 교육을 하는 경우, 우리 격대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최근에는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런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손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조부모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조부모들을 위해서는 격대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죠. 자, 그다음 형제 자매 관계 살펴보겠습니다. 자, 형제 자매 관계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같이 자라난 굉장히 끈끈하게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좋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 자매 관계는 노년기에 있어서 아주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와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노력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 친구 관계 살펴보도록 할까요? 친구 관계는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사회적인 인간 관계가 좁아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정의 폭이 상당히 넓은 걸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뭐 여러 관계들을 맺고 폭이 넓은 걸 살펴볼 수 있는데, 그에 반해서 남성들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맺었던 그런 관계가 은퇴를 하게 되면 축소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친구 관계의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뭐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조부모 역할 유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뉴가튼과 와인스타인이 제시한 조부모 역할 유형인데요. 자, 첫 번째, 공식형입니다. 공식적인 것에만 관여해라고 하는 거죠. 손자녀 양육 방식 관여하지 않고요. 주어진 조부모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다음에 재미 추구형이 있어요. 재미 추구형은 자, 손주들을 보는 것이 너무 재밌어. 이게 일종의 여가 활동인 경우가 재미 추구형입니다. 놀아주는 거, 이 아이들과 뭐 하러 돌아다니는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자, 그다음에 대리 부모형이 있습니다. 부모를 대신해서 손주들의 양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경우이고요. 그다음에 가족지의 저장형이 있습니다. 가족지의 저장형은 가족 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위치를 유지하는 거예요. 가장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우리 가족의 전통을 가장 잘 알고 있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원거리형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만나야 하는 그런 일 외에는 접촉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자, 아까 격대 교육 우리 살펴봤었죠? 조부모가 손자녀를 맡아서 교육할 때 격대 교육이라고 합니다. 자,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은퇴를 했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남는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여가가 일상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여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가 활동은. 그리고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자, 은퇴 이전부터 다양하고 적극적인 여가 활동 준비해서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노년기 여가 활동 유형을 살펴보면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단독 충실형입니다. 자, 단독 충실형은 각종 취미 생활하면서 보내는 유형이 단독 충실형이에요. 미술, 서예, 다도, 사진 촬영, 우표, 동전 수집 등등등등 취미 생활하고 있죠. 자, 친구 교류형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친구 교류형이에요. 그래서 뭐 친구들의 각종 행사 쫓아다니고 모임하고 하는 것이 친구 교류형입니다. 자, 독서형은

혼자서 독서를 하거나 글과 관련된 것들을 하는 일들이 독서형에 해당이 됩니다. 신문, 잡지, 스크랩하는 것도 독서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가족 충실형은 가족에게 충실해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 하면서 보내는 유형이 가족 충실형이에요. 집안 가꾸기, 그리고 집안 용품 사기, 뭐 이런 것들로 시간을 보내는 유형입니다. 자, 사회 참여형은 밖에 나가서 봉사 활동하거나 동아리 활동한다거나 이런 활동에 나서는 것이 사회 참여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노년기에도 우리 교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노년기에도 새로 배울 수 있으니까 평생 학습의 개념으로 배워서 재취업, 자원봉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년기에 자원봉사를 한다라는 것은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서 사회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과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일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자원봉사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노년기에 이런 학습, 평생 학습 이야기했었는데요. 자, 그런 새로운 학습을 통해서 다시 재취업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노년기까지도 재취업을 해서 경제적인 보상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아직 그렇게 늙지는 않았어라고 하는 스스로의 만족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기업 등에서는 노인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제공이 되고 있는 여러 지원 사업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이름 정도만 해서 이름 정도로만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EBS 플러스에 나와 있는 내용 함께 읽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수능 실전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다음 글에서 유추할 수 있는 A씨가 속한 시기에 발달 특성으로 오른 것 보기에서 골라라 입니다. 자, A씨는 4년 전에 귀가 점점 들리지 않아서 불편하다며 병원을 찾은 이력이 있습니다. 자, 양측 모두 다 중등도 난청으로 고청기를 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최근 A씨는 말수가 부쩍 줄어들었고 집에만 있었다고 해서 재검사를 했는데 난청이 더 악화돼서 인지 능력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난청이 계속되면서 귀가 안 들리는 증상이 심화되는 시기, 노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뭐 병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되고 있는 노년기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노년기의 발달 특성 골라볼게요. 연골 조직과 추간판이 얇아진다. 맞습니다. 맛을 감지하는 식욕이 증가하죠. 갑자기 어두운 곳으로 갔을 때 암수는 힘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저음 청취에 취약한가요? 고음 청취에 취약하죠. 그래서 답은 기역 ㄷ으로 묶인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항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유추할 수 있는 A씨의 노년기 여가활동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A씨와 B씨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A씨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냐면 정년 퇴임하고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히 동창 모임에서 헌혈 홍보 활동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밖에 나가서 자원봉사하거나 동호회 활동하거나 하는 유형은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사회 참여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4번 문제를 함께 풀어볼게요. 다음 프로그램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입니다. 자, 우리 이거에서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될까요? 가가 시기인 것 같아요.
자, 가시기를 알아내면 되겠고요. 자, 4번도 역시 가시기 알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자, 그럼 가시기는 언제일까요? 자, 가시기에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데 목표는 세대 간 이해와 소통 증진, 그리고 특정 기술 또는 지식 전수의 효과적 방법 익히기, 그리고 여기에 뭐 이런 얘기,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네요. 은퇴 후 활기찬 생활 안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내용 자세히 들어가서 봐요. 협동 프로젝트, 그리고 하부르타 격대 교육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요. 은퇴 후 재취업,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내용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가시기, 노년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네요. 자, 가시기의 발달 특성 3번 골라볼까요? 내향성, 수동성이 증가하죠. 유동성 지능이 최고조에 이르는 건 성년기입니다. 기피에 대한 지각 능력, 자, 감소합니다. 수면의 연속성에서 각성이 잦아진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어떤가요? 위 프로그램에서 유추할 수 있는 가시기, 노년기인데요. 발달 지원을 위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거 골라보면요. 프로이트의 잠복기는 여러분 아동기에 해당하죠? 아닙니다. 에릭슨의 자아통합감에 대해서 탐구한다가 적절하네요. 자, 인생의 가을은 언제죠? 레빈슨이 얘기하는 인생의 가을은 중년기입니다. 피아제의 타율적 도덕성 단계는 유아기에 해당합니다. 자, 융의 애니무스가 표출되기 시작하는 시기는 중년기에 해당합니다. 자, 5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다음 수업 장면에서 가의 영향력이 가장 큰 조부모의 역할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가는 뭘까요?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에서 가는 가족 내 최고 권위와 지혜를 가지고 세대 간 문화를 전달하는 이런 내용이네요. 그쵸? 자, 이렇게 가족 내 최고 권위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역할을 하는 조부모 역할을 우리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가족 지혜 저장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5번에 해당하는 유형에 되겠습니다. 자, 6번 살펴볼게요. 다음 일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가시기의 발달 특성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입니다. 자, 가시기 언제인지 보겠습니다. 이 가시기를 체험을 할 건데요. 자, 어떤 체험을 하냐면 체험복을 환복을 하고 모래주머니를 차니까 몸이 두 배로 무거워지면서 점점 감각이 둔해지는 이런 걸 느끼게 됐대요. 자, 시야가 흐릿해지는 고글을 썼어요. 그래서 시야가 흐릿해지는 이라고 보니까 여러분 백내장과 비슷한 그런 상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경험을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어느 시기의 체험이에요? 노년기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노년기의 발달 특성 골라보면 온도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서 화상을 잘 입습니다. 자, 기계적인 기억을 더잘 보존합니다. 신체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하고 조심스러워집니다. 자, 깊은 수면은 감소하고 얕은 수면 단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릴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살펴볼게요. 다음 그림에서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입니다. 자, 가는 뭘까요? 자, 가는 이거네요. 최근 시력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불편합니다. 가까이 와야 잘 보이고 멀리 있으면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고 겹쳐 보이는데 왜 그런 걸까요? 자, 이렇게 시야가 뿌얘지는 거 우리 뭘 의심해 봐야죠? 백내장을 의심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백내장과 관련된 것을 찾아보면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생긴 것이다. 맞습니다. 안압의 상승으로 생기는 것은 녹내장 증상이죠. 자외선 과다 노출, 신진대사 질환 등이 원인이 됩니다. 자, 수정체 두께의 변화, 홍채 및 주변 조직의 경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녹내장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과 디귿으로 묶인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항 살펴볼까요?
다음 대화에서 알 수 있는 아버지가 속한 시기의 정서 발달 특징 찾는 문항입니다. 자, 아버지 어떤 시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그림 그리시나요? 그랬더니 정년 퇴임 후에 아버지의 유일한 취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골로 내려와서 그림만 그렸는데 요즘에는 자꾸 도구의 이름들을 떠올리지 못하거나 아침에 한 일을 저녁에 기억을 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못해서 검사

0: 봐야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년퇴임을 했고요. 기억력이 자, 점점 나빠지고 있는 노년기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서발달 특징으로 맞는 것, 심리적 경직성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신체에 대한 민감성 늘어납니다. 오래 사용한 친숙한 물건에 대한 애착 증가하고요. 앞으로 몇년 남았는가로 시간의 전망이 바뀌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노년 전기에 대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 단계 노년 후기를 살펴보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봉자 뚜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스무특강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오늘 18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 분기점을 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18번째 시간이 됐죠.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목 보면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8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오늘은 비인칭 동사하고요. 비인칭 구문인데 요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 날씨하고 조금 관련이 있죠. 날씨를 표현할 때 우리가 비인칭 주어하고 비인칭 동사를 썼죠. 뭐 눈이 오다, 비가 내리다 이런 거를 썼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비인칭 구문들이 있으니까 저랑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비인칭 동사, 주어로 비인칭 대명사 이를 취해서 3인칭 단수형으로만 활용하는 동사를 말한다. 왜냐하면 주어가 이기잖아요. 어쨌거나 비인칭 주어라고 하더 비인칭 주어이지만 동시에 3인칭 단수이기도 하죠. 그래서 동사는 무조건 단수형으로만 쓰이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다? 날씨를 나타내는 동사다. 지난 시간에 했죠. Pleuvoir, neiger처럼 비가 오다, 눈이 오다라는 동사가 있죠. 그래서 Il pleut beaucoup aujourd'hui. 오늘 비가 많이 온다. Il pleut는 Pleuvoir보다 사실은 문장 안에서는 요 형태가 굉장히 많이 쓰이죠. 현재 시제로 쓰일 때. 그래서 요거 형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눈이 오다. Il neige en hiver. 겨울엔 눈이 온다. 내재는 뭐 일군 동사처럼 이렇게 변하니까 일군 동사 형태를 변하니까요 어렵진 않을 거예요. 기억하시면 되겠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팔로와 동사가 되겠습니다. 팔로와 동사도 사실은 팔로와라는 형태보다는 일포의 이 형태로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겁니다. 문장에서 뭐뭐가 필요하다 또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다음에 명사나 부정법이 오게 되죠. 그래서 필요하다, 해야 하다라는 의미로 바뀌면서 follow보다는 for의 형태를 더 많이 취할 수 있다. 더 많이 익숙하게 볼수 있다. 그래서 il faut de l'eau pour cuisiner라고 했어요. il faut 다음에 지금 o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죠. de l'eau.

단전목적 보호의 대명사의 형태로 동사 앞에 위치한다. 지금 동사 앞에 간목의 형태로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풀어서 쓴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비인칭 구문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날씨 표현에서 나오죠? 일패 형용사 명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일패 보 모베 두 프레 이렇게 나오는데 일패 보 날씨가 좋다. 모베 나쁘다. 두 온화하다. 프레 서늘하다. 그래서 일패 다음에 지금 여기 다 형용사 형용사 형용사 형용사. 여기도 형용사 형용사. 일패 그리 일패 루 나오죠. 루흐는 원래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거운이라는 뜻인데 날씨가 무거운이라고 할때 우리가 보통 후텁지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Il fait jour, il fait nuit. 그러면 날이 밝다, 밤이 되다라는 의미로 쓸수 있습니다. Il fait moins 10 degrés, 영하 10도이다라고 할때 영하를 나타내는 표현이요. 숫자 앞에 무행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무행 10 그러면 영하 10도가 돼요. 온도를 나타낼 때도 fair 동사를 쓸수 있습니다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날씨에 대한 얘기를 할때 그런 본문을 볼때 말씀드렸죠? 의사소통 표현에서 맨 마지막에 나왔던 거예요. Quel temps fait-il aujourd'hui à Nice? 니스의 날씨는 어떤가요? 라고 했을 때이 문장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암기하세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날씨가 어떤가요? Il fait un temps magnifique. 날씨가 너무 좋아요라고 할 때, magnifique라는 표현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il fait 비인칭 구문을 첫 번째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 il y a가 있습니다. il y a 뭐뭇이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비인칭 구문입니다. 이때 일도 il y a un chat dans la maison. 집 안에 고양이가 있다. il y a beaucoup de gens ici. 여기에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뭐뭇이 있다고요. 시간 표현일 때는 일리아가 뭐뭐 전에라고 그랬죠. 뭐뭐 전에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뭐뭐 전에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뭐뭐 후에는 덩 같이 기억해 두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리아 헝트에 일리아 디미니트 10분 전에 귀가 있다라고 돼 있죠. 뭐 전에 일리아가 되겠습니다. 3번 시간 표현이 되겠어요. 비인칭 주어 하면은 날씨, 시간을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간 표현할 때몇 시다 라고 할 때도 그때 일은 전부 다 비인칭 주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Il est 5h. 5시다. Il est 19h20. 19시 20분이다. 그죠? Il est 4h15. 15는 4분의 1을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15분이 되죠. 시간을 나타낼 때. 그다음에 드미는 2분의 1이고 시간에서는 30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Il est 11h moins 5, 11시 5분 전이다. 또는 무엔 르꺄 15분 전이다라고 하죠. 무엔이 좀 전에 우리 날씨에서는 무엔 5 드그레 그러면은 그러면은 영하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시간에서는 뭐뭐 전에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무엔 다음에 바로 숫자가 나오면요. 5분 전에가 됩니다. 이렇게 숫자 5가 나왔죠. 5분 전이 돼요. 근데 15분 전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 무엔 르꺄를 썼는데요. 이게 무엔 르꺄가 대신에 그냥 숫자 15, 깽즈를 써도 똑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냥 숫자 깽즈 말고 나는 꺄를 이용해서 쓰고 싶다. 4분의 1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쓰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앞에 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행 르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숫자 앞에는 르를 쓰지 않고요. 그냥 숫자만 씁니다. 그 다음 낮 12시와 자정. 자정이 아니고 30분이 또 있네요. 12시 반이라고 하면 일렛 미니, 미디. 미디가 낮이고요. 그다음에 자정이 미뉘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낮이 미디이기 때문에요. 오후, 낮, 정오, 정오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오후, 정오 다음이라고 해서 요것이 오후라는 단어가 되죠. 그다음에 일렛도, 일렛다, 이르다, 늦다라고 해서 이런 표현도 역시 비인칭 구문이 되겠어요. 일렛, 덩, 드,

부정법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뭐뭐할 시간이다라는 거고요. 일레덩트는 일레르드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같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레르드 Il est temps de dormir. 잘 시간이다. Il est l'heure de partir. 떠날 시간이다. 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계속 볼게요. 4번. Il est 형용사 de 부정법이라고 해서 형용사 de 동사 원형이라고 되는데 동사 원형 하는 것은 형용사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면 첫 번째 문장 볼까요? 먹는 것은 좋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Il est bon de manger des légumes tous les jours. 매일 채소를 먹는 것은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용사 de, il est 형용사 de, il est nécessaire de, 뭐뭐 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뭐뭐 하는 것이요. Boire beaucoup d'eau. 물을 많이 마시는 것. 여름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necessaire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은 Il est mauvais de regarder trop longtemps à la télévision. 이건 뭐예요? 뭐뭐 하는 것은 mauvais, 나쁘다라는 거죠. 그 뭐뭐 하는 것은 뭐예요? Regarder trop longtemps à la télévision이니까 TV를 너무 오래 보는 것은 mauvais, 나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Il est 형용사 de 동사 원형 구문으로도 자주 등장을 할수 있습니다. 저그 비인칭 구문에 대해서도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의 쓰임이 다른 것 해가지고요. 뭐 일레 이렇게 뭐 봉, 드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일레 뭐 생깨 나오고 일페 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쓰다가 나머지 하나는 그냥 인칭 주어 그라고 하는 인칭 주어로 쓰고 고르는 거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계속 볼게요. Il est possible de trouver ce livre à la bibliothèque. 도서관에서 책을 찾는 것은 가능하다. 똑같죠? Il est difficile de parler rapidement une nouvelle langue. 새로운 언어를 빠르게, rapidement이 빠르게거든요. 빠르게 말하는 것은 difficile, 어렵다. Il est important d'aider ses amis. 친구들을 돕는 것은 중요하대요. 언제? Quand ils ont un problème, 친구들이 문제가 있을 때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런 구문이 있다. 문장을 통해서 해석해 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정리 볼게요. 국어체에서는 일례 대신에 셀을 쓰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죠. C'est impossible de courir sous la pluie. 비를 맞으면서 비 속에서 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데 일례를 셀로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어렵지 않죠? 네, 부정법의 의미상의 행위자가 être 동사 앞에 간접 목적 보호 대명사의 형태로도 삽입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il est facile, il est 형용사 de에서 여기 me가 간접 목적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나에게 쉽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형용사하다, 누구누구에게 형용사하다, 드 이해하는 것은 보시면 préparer ce plat, 이 요리를 준비하는 것은 누구누구에게, 나에게. facile, 쉽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렇게 중간에 들어갈 수 있다. être 동사 앞에. 자, 그다음 5번 가볼게요. 이제 동사를 가지고 쓸수 있는 비인칭 구문인데요. 5번에 il arrive를 보시면 arrive 동사는 사실은 비인칭 동사는 아니죠. 그냥 그가 도착한다라고도 쓰일 수가 있잖아요. 뭐, 아, 내 걸, 그럼 학교에 도착한다. 뭐 이렇게도 쓸수 있죠. 이때 일은 비인칭 주어가 아니죠. 이건 그냥 그라고 해석이 되는 인칭 주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비인칭 구문은 arrive 동사가 어떠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Il arrive toujours une chance dans la vie. 인생에서 한 번의 기회는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il arrive 다음에 뭔가 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가 도착한다라고 하면요 바로 명사가 나올 수가 없죠. 아히베 동사는 목적어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뭐뭐이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인칭 구문입니다. Il lui est arrivé un problème. 그에게 또는 그녀에게 문제가 생겼다. 그에게 그녀에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할때 여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또 앞에 간접 목적 보호 대명사 형태로 들어간 겁니다. Qu'est-ce qu'il t'est arrivé pendant les vacances? 방학 동안에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니? 이때 방학 동안에 너에게 어떤 일이 생겼니? 마찬가지로 간접 목적어가 들어가고 il arrive 비인칭 구문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인칭 구문하고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6번 볼게요. 일성블루가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동사가 원래 썽블레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뭐뭐인 것 같다, 뭐뭐인 듯하다 뜻이죠. 일루이성블루 파실 다 펑드 세트 렁그 나와요. 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좀 전에 했던 거일 에트 파실 드 구문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그 에트를 자리에 썽블루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에게 있어서 그 또는 그녀에게 있어서 드 이해하는 것이 쉬워 보인다라는 거죠. 쉬운 것 같다라는 거죠. 일상불 꽁퐁돌랄르송 그는 수업을 이해하는 것 같다. 그렇죠? 일물성불 그 내가 보기에는 나한테는 그 이해한 것 같이 보여라는 의미인데 이게 뭐야? 그 이해가 이 정답이 이 대답이 정확한 것 같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게 나한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간접 목적 보호의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불 구문 뭐뭐인 것 같다, 뭐뭐인 듯하다라는 것뜻 알아두시고 이제 7번 갈게요. 7번 일 해시드 뭐뭐시 남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 해시드 듀레 우주 때 우유나 차가 남아있나요? 라고 해서 뒤에 이제 남아있는 거에 대한 대상이 뒤에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일무 해시드 저에게는 남아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간접 목적 보호의 형태로 동사 앞에 들어가 있는 거죠. 뭐가 남아있느냐? 여전히 encore des devoirs à faire. 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는 거고요. Il ne lui reste que son chat라고 나오는데 늦게 뭐뭐만 뭐뭐밖에 아나요? 그러니까 그에게 또는 그녀에게 있어서 뭐뭐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뭐만 고양이만 남아있다. 즉 고양이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il reste라는 동사도 구문도 이렇게 비인칭 구문으로 쓸수 있다. 그 다음 8번 볼게요. 일 망크가 나오는데요. 망크는 이제 동사 원형이 망께죠. 그래서 이 동사도 수능이 정말 좋아하는 동사 중에 하나예요. 망께. 그래서 뭐뭐이 부족하다, 뭐 사람을 그리워하다, 뭐 이런 뜻이 있고요. 어떠한 기차 같은 것들 놓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Il manque de fleurs dans ce jardin 이라고 되어 있죠. 이 비인칭 구문에서는요, 이 정원에는 꽃이 부족하다라는 뜻으로 쓰이죠. 무엇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한 거예요? 꽃들이. 그 다음, Il me manque 나에게 부족하대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간접 목적 보호 형태로 들어갔죠. 뭐가 부족해요? 좋은 책이, 읽을 좋을 책이, 좋은 책이 없다. 부족하다. Il lui manque 100 euros pour payer. 계산을 하기 위해서, 지불을 하기 위해서는요, 5유로가 그 또는 그녀에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접 목적 보호 앞에 쓰여서 il manque 비인칭 구문으로 쓰는 거죠. manque 동사는 비인칭 동사는 아닙니다. 인칭 주어를 가지고 올수 있는 동사예요. 그 다음 9번, il vient이 나옵니다. vient. vient은 venir 동사의 변화형이죠. 이게 비인칭 구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가 전부 다 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비인칭 주어. 일비행은 오다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다, 생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레분이 왔어요. 그가 온게 아니고요. 뭔가가 온 거예요. 깰깡 누군가가 온 거죠. 그렇죠? 이때 일은 비인칭 주어예요. 부가 부하가 라메종 집을 버려고 누군가가 왔다. Il me vient l'idée de voyager cet été. 올 여름에 여행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나한테 온 거예요. 내가 그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여기도 간접 목적 보호의 형태로 쓰이면서 비인칭 구문으로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역시 그냥 인칭 주어로 쓰이는 il vient, 뭐 de, Paris, 뭐 이런 식으로 비인칭 구문으로 쓰인 이라고는 또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른 그란

뜻이에요. 그는 파리에서 왔다. 파리 출신이다라는 거예요. 인칭하고 비인칭 구분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주제가 비인칭 구문이라고 해서 뭐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동사가 비인칭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인칭 주어로도 쓰이고 인칭 동사로도 쓰이고 비인칭 동사로도 쓰이는 동사가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여기서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대화 지문 보도록 할게요. 사람이나 사물 묘사하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문법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 그리고 이제 이 지문, 의사소통 지문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럴 때일수록 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보셔야겠죠? 항상 방심하는 곳에 오답이 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대화 지문 볼게요. 사람이나 사물 묘사하기가 되겠습니다. 묘사하기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은 형용사가 중요하겠죠? 어떠한 모양이다, 뭐 이렇게 중요하겠고, 또 이렇게 또 꼬멍이라는 의문사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도 함께 살펴보면서 문장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가와 클레어의 대화예요. 윗가가요. Salut Claire, 안녕 Claire. Ça te dit d'aller au grand magasin avec moi? 라고 하죠. 나랑 같이 grand magasin이라고 하면 백화점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화점에 갈래라고 하는데 die 동사가요. 이렇게 쓰이면요. 말하다가 아니고요. 의견을 물어볼 때,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볼 때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뭐 하러 가는 게 어때? 라고 할때 종종 등장을 하는 동사입니다. 이때는 말하다라고 해석하시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것은 너한테 말하니?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클레어가 대답을 하죠. Salut, Rika. 안녕, Rika. Oui, bonne idée. 안녕. 그러면서 좋은 생각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J'ai besoin d'un nouveau sac 라고 나오죠. 새로운 가방이 하나 필요하다. Avoir besoin de 라고 나오죠. 이 새로운이라는 형용사가 지금 나오는데요. 요거랑 같이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 남성체 이형과 여성형 기억나실 거예요. Nouveau가 새로운이란 뜻이고요. 남성이고 뒤에가 이렇게 얘는 모음이 아닌 자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뒤에 모음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모음과 모음이 끝에 모음과 앞에 모음이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남성체 이형이었죠. 요렇게 바꿨죠. 누베라미 할때 요렇게 바꿨죠. 여성형은 요렇게 쓰면 여성형이 되고. 그죠? 그래서 남성체 이형은 여성형에서 끝에 요거 두 개를 빼면 요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성형에서부터 거슬러 올라와서 이해를 하고 암기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아무튼 새로운이란 뜻이에요. 새로운 가방이 하나 필요하대요. 아봉 깨스길리아 아벳동삭이라고 돼 있죠. 일리아의 일 요거 비인칭 주어죠.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일리아 비인칭 구문입니다. 가방 안에 뭐가 있니? 아 가방에 무슨 일이니까 가방에 무슨 일이 있느냐라는 뜻이죠. 이때는 클레어가 일라 앙투 수홀로 꽃대라고 했어요. 투어라고 하는 표현은요, 구멍을 말합니다. 가방에 구멍이 하나 생겼다. 그러니까 나는 새로운 가방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가 Alors, on va en acheter un nouveau 라고 되어 있죠. 아, 그래? 그러면 우리 새로운 가방을 사러 가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엉은 중성 대명사예요. 우리 예전에 한번 배웠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기는 원래는 nouveau 싹인데, 여기에서 이제 싹이 명사가 대명사, 중성 대명사 엉으로 바뀌어서 동사 앞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아슈떼 앞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뿌리따 잠시 후에 오컴 마가젠 백화점에서라고 되어 있죠. 볼게요. 첫 번째에서는 사물 묘사하기는 뭐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뭐 구멍이 났다 이 정도 그냥 설명을 한 거죠. 여기서 백화점에서 이제 하는 대화 다시 보도록 할게요. 밀가가요, Tu veux de quelle couleur? 라고 합니다. 너는 어떤 색깔의 그 가방을 원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couleur는 여성형이기 때문에요. 꼐레 형태가 이렇게 여성 단수로 바뀐 거죠. 꼐레 형태 여러 개, 네개 기억나시죠? 꼐, 꼐, 남성 복수, 여성 복수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가지의 발음 모두 다 전부 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색깔의 가방을 원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클레어가 J'aime bien les sacs noirs ou blancs 이라고 합니다. 나는 검정색 혹은 하얀색 가방을 좋아해 라고 합니다. 애매 동사 다음에는 우리가 애매처럼 우리 좋아하다, 싫어하다 이런 동사를 우리가 기호동사다라고 얘기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기호동사 다음에는 정관사가 오기 때문에 명사 앞에 그래서 지금 레가 들어가 있는 거죠. 싹이 또 복수이기 때문에 정관사 복수레의 형태가 쓰인 겁니다. 검정색, 하얀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정색, 하얀색도 마찬가지로 가방이라고 하는 이 남성 명사 복수 명사에 맞춰졌기 때문에요. 여기 S가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형용사의 위치를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이제 2강에서 품절 형용사 편에서 아마 배웠었던 것 같은데, 보통 프랑스어는 형용사가 명사 뒤에 위치를 하죠. 근데 명사 앞뒤로도 가능한 형용사가 있고, 명사 앞에 주로 오는 형용사가 있고 그랬는데, 반드시 명사 뒤에 와야 하는 그런 형용사가 있었죠. 국적이나 색깔, 이런 것처럼 색깔 나타낼 때는 반드시 명사 뒤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검은색이나 혹은 하얀색 가방을 좋아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류카가, 허게아드 수릴라 라고 합니다. 저기를 좀 봐. 저 가방, 저거 좀 봐. 라고 얘기하고 있죠. 르 누아, 검은색 말이야.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자, 여기도 굉장히 많은 문법 상황이 들어가 있네요. 허게아드 명령문이죠. 명령문입니다. 이거 허갸르데의 명령문인데 2인칭 단수형이죠. 2인칭 단수형은 원래는 1군 동사일 때 es로 끝나지만 명령문의 경우에는 s가 es로 끝날 때 s가 없어진다라고 했죠. 이해 가실 겁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형태가 허갸르드로 된 거고요. 술릴라는 대명사죠. 지시 대명사. 지시 대명사. 지시 대명사인데 변화하는 지시대명사죠. 쓸위. 그쵸. 변화하는 지시대명사인데, 남성 단수잖아요. 지금. 하나를 지금 보고 있죠. 검정색 가방 하나. 남성 단수니까 쓸위고, 여기가 아니라 저기 있는 저 가방이라고 해서 쓸위라가 붙어서 또 구체적으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지시형용사는 쓸위, 변화하는 지시형용사가 아니라 지시대명사는 쓸리셀 이런 게 있었죠. 남성과 단수에서 남성과 여성. 요거는 스에다가 제가 강세형을 결합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그거가 지금 나온 거예요. 지시 대명사. 그래서 저기를 봐. 검정색이라고 하죠. 에클레어가 위 일레 줄리. 예쁘다. 그 가방 예쁘다. 사물 묘사하고 있죠. 지금 예쁘다라는 거. 메 일레 앙뿌 토그랑. 계속 지금 또 모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너무 큰데?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류카가 뭐래요? 슬리시 그럼 이건 어때? 라고 하면서 여기는 슬리시라고 하고 있죠. 여기 라하고 씨의 개념. 라는 조금 멀리 있는 거. 이 씨는 조금 가까이 있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거리상의 차이를 우리가 구분하고자 할때 씨는 가까이, 라는 멀리. 여기는 이 씨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건 어때? 라고 류카가 물어본 거예요. 일레 프리프찌 에 블랑. 그게 조금 더 작고 하얀색이다 라고 했어요. 비교급 나왔죠? 더 작은. 클레어가 일레 트레비앙. 아주 좋은데? 주베 르 펑드. 내가 그것을 살게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거 사야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베 르 펑드. 근접 미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 뭐죠? 목적어가 들어가게 되면요. 이 직접 목적 보호의 대명사는 위치는 동사 원형 앞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위치가 where하고 pendre 사이에 지금 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물 묘사하기가 조금 나왔죠? 하얀색, 검은색 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요 문장. 이쁘다라는 거하고 약간 크다라는 거 있었고요. 더 작다, 하얗다. 뭐 이런 것들 다 사물 묘사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번 문장을 봤고요. 이제 표현 연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Alors, on va en acheter un nouveau 라고 얘기하죠. 원래는 Alors, on va acheter un nouveau sac 이었으나, 싹을 중성 대명사로 바꾼 문장이다 라고 되어 있죠.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거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국어를 바꾼 거죠. 이렇게 영어로 수 또는 양을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쓰인 명사를 대신하는데 이때 수량에 관한 정보는 동사 뒤에 명시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 하나라고 해서 엉 누보가 남겨진 거죠. Tu as des frères? 너 남자 형제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대답을 할때 원래는 J'ai deux frères죠. 나는 두 명의 남자 형제가 있어 라고 했는데 이 명사를 frère라고 하는 명사를 요거를 영어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수량 표현 플러스 명사를 영어로 바꾸는데 이 수량에 대한 정보는 뒤에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이제 그 중요한 정보가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량을 남겨서 지금 형태가 얘만 영어로 바꿔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전에 누라는 문장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성 대명사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이번은 다음에 후가바드 술리라 에 술리시라고 나오죠. 지시 대명사 술리 스셀셀 뒤에 시나 라를 붙여서 시는 거리상 가까운 것 라는 먼 것을 나타낸다라고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요거 복수는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요. 복수 형태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역시 3인칭 복수의 강세형 인칭 대명사고요. 남성이고 요건 여성이죠. 이렇게 결합이 된다라는 형태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Mais quelle est votre chambre? 당신의 방은 어떤 것입니까? Celle-ci ou celle-là? 아, celle-ci ou celle-là? 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지금 chambre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요. Celle-ci, celle-là. 이렇게 쓰인 거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슬리, 쓰, 셀, 셀. 요거는, 요거, 요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단독으로 쓸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드 이하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것처럼 씨나 라를 뒤에 붙여야지 가능합니다. 뒤에 붙이면은 이렇게 붙인 상태로는 단독이 가능해요. 그러나 요거 없이 그냥 하나하나하나하나를 단독으로 쓸 수는 없다라는 거,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볼게요. Je vais le prendre. 이걸로 살게 라고 하죠. Aller, falloir, pouvoir, savoir, venir, vouloir. 이런 것들은 뒤에 동사 원형을 취할 수 있는 준조동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목적보호 인칭 대명사는 동사 원형 앞에 위치를 한다라고 했어요. 동사 원형 앞에. 그렇죠? 그래서 그 위치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동사와 동사 사이에, 동사 원형 앞에 들어간다. 쥐야, 목구에 두지에 너는 공부를 많이 했다. 부고스 때그 자마 이번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 쥐바 르 헤요시. 그러니까 너는 합격할 거야. 이때 르도 헤요시라는 동사 앞에 르가 위치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치에 대해서도 좀 기억해둬라라고 해서 정리를 한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지문 보도록 할게요. 건강 관련 표현하기가 되겠습니다. 막스와 레아의 대화예요. 건강 관련 표현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출제를 할 때는 건강에 대해서 묻는 질문을 물어보는 걸로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는 표현도 나오긴 하는데 사실은 묻는 표현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뭐 상대방이 어디가 아파라고 대답했을 때 뭐라고 물어봤는데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로 그동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건강 관련 표현하기. 자, Salut, Léa. 안녕, Léa. Pourquoi tu marches comme ça? 너왜 그렇게 걷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걸음걸이가 이상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레아가 오, Salut, Max. 안녕, Max. J'ai eu un petit accident de vélo. 내가 자전거에 사고가 좀 있었어. 라고 얘기하죠. 이제 위에서 위는 아부아 동사의 과거 분사입니다. 아부아의 과거 분사. 요거 형태 좀잘 기억 못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 요로 요거하고도 되게 헷갈리시고요. 그다음에 뭐 요거하고도 또 헷갈리세요. 전혀 형태가 다르지만 에트르 동사의 PP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셔야지 되겠죠? 막스가 아, 맹스. 저런 뒤에 블레셋? 너 다쳤니?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이제 블레셋가 여성 단수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레아가 여성 단수이기 때문이죠. 지금 이 문장은 막스가 말한 문장이긴 하지만

이 문장의 주어는 띠잖아요. 그러니까 이 띠에 맞춰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레아가 여성이니까 블레스에 의가 들어간 거예요. 레아가 앙뿌 약간 제메로피에 에오 브가라고 하죠. 나 발이랑 팔이 아파. 아부아말 아라 또는 아르 아레 뭐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하고 르가 지금 축약이 돼서 축약관사 오로 다 들어간 거예요. 다리와 팔이 아프다. 그죠? 이거 아 플러스 르 똑같이 아 플러스 르예요. 막스감에 꼬몽쥐떼 블레스에 그럼 너 어떻게 다쳤는데? 라고 했어요. 뒤에 똥배? 넘어졌니? 계속해서 지금 받쳐주고 있죠? 여성으로. 레아가 위, 응, 매, 세틴 히스토아가 토 롱가 하공떼. 그런데 너무 긴 이야기야. 아, 하공떼 얘기하기엔 너무 긴 이야기다. 아, 그게 얘기하자면 좀 길어. 뭐 이런 거죠. 왁스가 뒤에 알레, 알로피탈, 너 병원에 갔니? 계속 여성으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에트르 피피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조동사일 때 에트르 과거분사를 쓰면 과거분사 주어에 맞춰주죠. 병원에 갔니? 라고 물어보니까 레아가 뭐라고 합니까? 농? 아니, 사발레 덩 깰크 주. 아니, 며칠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데요. 며칠 후에, 뭐뭐 당 뭐뭐 후에라는 거죠. 며칠 후에 괜찮아질 거야. 막스가 수아느 뚜아 비앙 에페 아탕시옹 라 포셴네 푸아. 그러면 몸조리 잘해. 수아느 뚜아 비앙. 그리고 다음번에는 조심해라. 페 아탕시옹 조심하다라는 거고요. 스수완 얘가 이제 몸조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아가 We, Maxi, Max, 고마워, Max라고 하죠. 건강 관련 표현하는 거 여기를 보시면은 이런 것들도 다 건강 관련 표현이죠. 어디 다쳤냐, 다리하고 팔이 아프다. 그다음에 마지막 문장도 역시 쓸 수가 있겠네요. 병원에 갔냐, 뭐 이런 표현들도 같이 문장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현 연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에 아망스라고 나오죠. 아 이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감탄문에 대한 내용을 배웠을 때요. 앞선 강의에서 감탄문 파트에서 보면은 거기에 나왔던 문장들이 표현들이 여기 지금 다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도 또 문장들도 감탄문으로 단독으로 쓸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망스 이런 놀람이나 실망을 나타내는 거. 얼랄라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아이고, 뭐 이런 거예요. 싸알렁, 아, 저런, 뭐, 그래서, 뭐, 이런 뜻이고요. 니동 또는 디뜨동, 야, 이봐, 이봐요, 저기요,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네, 와, 알록, 알레, 와는 자, 어서, 권유를 나타내고요. 알레는 또 스포츠 경기에서 화이팅 할 때, 알레, 알레, 뭐, 이렇게 해도 쓸수 있습니다. 티앙, 뜨네가 나오는데, 이거는 동사 원형이 이제 뜨니, 그죠? 원래는 잡다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명령문의 형태로 문장에서 단독으로 쓰이면 이렇게 감탄의 의미로 이렇게 주의 환기를 나타내는 거. 자, 어머 또는 어머 깜짝이야 뭐 이렇게 할때그 깜짝이 앞에 많이 쓸수 있습니다. 물건을 건네줄 때나 놀라움을 나타낼 때 그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감탄문에서 우리가 했던 내용이에요. 그럼 두 번째 볼까요? 제말 오피에 에 오브라라고 나오죠. 팔이랑 아 다리 아 발이랑 팔이 아프다라고 나오는데 이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뭐더 이상 강조할 그게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부와 말아 정관사 신체 명사 어머가 아프다. 그래서 아 일라 말 알라 떼트라고 나오죠. 그는 머리가 아프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오가 나온 거는요, 아하고 르가 축약이 돼서 이렇게 나온 거지만, 아하고 라는 축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그 형태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일라말 알라떼트, 요런 형태가 되는 거죠. 우 아베브 말, 어디가 아프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디 이하, 아 이하를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 아베브 말 이렇게 물어보면 요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빈칸을 이제 물어보는 문장으로도,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 봤고요. 이제 3번 보겠습니다. 3번 조금 내용이 많죠. 이거 대병동사라서 조금 내용이 많아 보이는데요. 볼게요. 내 꼬멍뒤떼 블레세. 그런데 어떻게 다친 거야? 라고 물어보죠. 대명동사가 이제 과거,

과거로 쓰일 때그 과거 분사의 일치 문제가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재개 대명사가 직접 목적보이면 과거 분사는 성과 수의 일치. 그죠? 간접 목적보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거는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직접 목적보인 재개 대명사가 이때는 여성 단수로 쓰인 거예요. 이때는 직접 목적보를 쓰인 거거든요. 과거 분사도 여성 단수형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일세 아비에 레제르멍, 그녀는 가볍게 옷을 입었다. 네, 있죠. 일세 아비에. 이것도 이렇게 바꿔주고요. 반면에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일스송 라벨레멍 알로 쇼드라고 되어 있죠. 따뜻한 물로 손을 씻었다라고 해서 손을이라고 하는 직접 목적 보어가 문장 안에 지금 나와 있어요. 라벨 다음에. 그럼 문장 안에서 직접 목적 보어는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 재개대명사 쓰는 자동으로 간접이 되겠죠. 간접 목적 보어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라벨에 맞춰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나왔을 때 라벨에 S가 붙어 있고 뒤에 뭔가 목적어가 또 나와 있다 라고 하면 얘는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대명동사 문제는 어렵게 나오면 요거 일치 문제로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 정리해 두시고요. 요거 앞에서 우리가 대명동사 부분 강의했던 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번 볼게요. 수아뉴토와 비앙 에페 아당시옹 라포시엔 푸아라고 돼 있죠. 잘 치료하고 다음에는 조심해라고 하고 있어요. 자, 동사 앞에 위치하던 직접 목적 보어나 간접 목적 보어 대명사들은 긍정 명령문에서 동사 뒤에 위치한다라고 했죠. 명령문에서는 긍정 명령문일 때 일단 명령은 동사가 제일 주인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긍정 명령문일 때는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오고 목적어들끼리의 순서는 직접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간접이 나온다고 했죠. 여기는 이제 동사가 나오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뀔 때 무와 뜨는 무아와 뚜아로 강세형 인칭 대명사로 바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 몽트가 무아라고 돼 있죠. 수완느 뚜아라고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사진을 내게 보여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의사소통 기본 표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사람에 대해 묘사하기에서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일레 꺼멍이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죠. 이 꺼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묘사할 때 질문할 수 있는 의문사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나와 있죠. 대답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때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외모도 되고요. 성격도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그가 크가 크고 금발이다라고 해서 또 외모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애 블롱. 그리고 일라 레쥬 블루 파란색 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일레 트레 정찌라고 해서 지금 성격을 얘기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묘사할 때는 굉장히 형용사가 많이 쓰이게 됩니다. 사물에 대해서 묘사하는 거 볼까요? 세티네 따블로 홍드라고 해서 둥근 탁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양을 나타내는 형용사 지금 뒤로 가 있죠. 요거 여기 형태에 맞춰준 거. 뛰어 빼고 뛰똥 싹. 너는 가방을 잃어버렸니? 라고 물어보는 거고. 일레 드깨 쿨레 어떤 색깔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일레 루아 검은색이다. 하죠. 역시 계속 형용사 많이 나와요. 일단 건강 상태 묻는 거. 깨스크 뛰아. 또는 깨스키 느바빠라고 해서요. 요거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문장입니다. 표현들입니다. 요거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건강 상태 물을 때그 밑줄 그어놓고 굉장히 단골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깨스키 느바빠는 알레 동사를 쓰지만 건강 상태를 물을 때 어디가 상태가 안 좋냐라고 할때 물어볼 수 있어요. 아픈 곳 말하기. 제말 알라떼트. 아부아 말 알라떼트. 아까 나왔죠. 주스이 말라드라고 해서 에트르 동사와 형용사로 이렇게 써도 됩니다. 나 아프다. 메쥐 아트라페 라 그리프 독감에 걸렸다라는 문장도 알아두시고요. 일세 까셀 라 정부 다리가 부러졌다라는 표현도 예문으로 구체적인 그런 상황을 얘기할 때쓸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 중요하고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고 특히 세 번째, 네 번째 박스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화편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프랑스 사회에 대한 얘기인데요. 유급 휴가 제도하고요. 나중에 보건 의료 체제가 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프랑스에서 유급 휴가는 모든 근로자가 가지는 법적 권리가 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 시간제, 임시직 등 모든 근로자는 고용 형태나 직종에 상관없이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유급 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자 고용주의 의무이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에도 임금이 지급이 된다. 요거 쉬운 그 프랑스어로 바꿔가지고요. 예전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휴가라고 해가지고 바캉스로 바꿔가지고 근로자는 한 달간 일할 때마다 2.5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1년 동안 30일, 한달 정도 5주의 휴가가 발생한다. 이중 주요 휴가는 연속 12일 이상 사용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용주의 협의나 단체협약에 따라서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입사 첫 해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로 2월 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럽은 휴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요. 유급 휴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좀 영향이 있죠. 그래서 유급 휴가 제도 이런 게 알아봤고요. 우리나라하고 조금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프랑스의 보건 의료 체계가 되겠습니다. 프랑스의 보건 의료 체계는 요즘에 조금 교과서에도 실리기도 하고요. 다른 과목의 교과서에서도 뭐 세계의 의료 전달 체계 뭐 이런 게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읽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 1차 의료는 일반 개업의가 담당을 하고요. 2차 의료는 전문의가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일반인을 통해서 의료 이용 경로를 거치면 의료비 상환율이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 국민은 16세 이상이 되면 주치의를 선정해야 하고요. 환자는 일반이든 전문의든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의사를 주치의로 선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치의를 이렇게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조금 병원을 가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조금 더 까다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서 환자를 위탁받는 의사를 위탁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전문의가 위탁의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좀 읽어보면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요. 이게 의미가 조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주치의와 위탁의와 또막 전문의와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2차 진료 전문의 추천을 통해서 특정 병원에서만 제공되는 고도로 전문화된 3차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뭐 1차, 2차, 3차 나오고 굉장히 복잡하죠.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건강보험 체계를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사회적인 그런 교과, 사회학에서도 조금 등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볼게요. 프랑스의 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 건강보험과 개인이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보충적 건강보험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프랑스 국민의 대부분이 보충적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개인이 임의적으로 이제 가입하는 거. 공적 건강보험은 환자가 먼저 의료비를 지불한 뒤에 사후에 그 부담액을 환급해 주는 구조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민간 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및 농업 종사자 등의 공적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르죠. 보편 의료 보장 제도라고 해서요. 꾸베르 쥐고 말라지 유니버셀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의해서 2016년 1월 1일부터 프랑스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거나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의료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쉬운 걸로 바꿔가지고요. 모든 사람은 의료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또 나올 수가 있겠죠. 본문에서. 그래서 이게 좀 주제가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이 이거 아무리 프랑스어를 쉽게 바꾼다라고 하더라도 주제 자체가 좀 낯설거나 좀 굉장히 생소한 내용이다라고 하면은 좀 당황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나라하고 좀 어떻게 다르고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또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건강 관련 표현하기에 더불어서 이제 비인칭 구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비인칭 구문 조심하실 점, 인칭 동사로도 쓰일 수 있으니까 어떠한 점에서 비인칭으로 쓰이고 또 인칭으로 쓰이는지를 구분하셔서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0: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역시 꼼꼼하게 정리해 보시기를 기대하면서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책은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소리와 바다 냄새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와 지구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13강이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할 주제는 대기의 변화입니다. 우리 앞서 했던 것처럼 주요 출제 포인트 먼저 확인하고 필수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요 출제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대기의 변화에서 다루는 주제는 이래요. 기단과 전선, 그 다음에 고기압과 저기압, 주요 악기상,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일기도, 그 다음에 위성영상으로 해석해 낼 수 있느냐를 이제 다루는데, 실제 출제되는 포인트는 어디냐면, 온대저기압, 그 다음에 태풍. 요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요. 요 두 주제를 가지고 문항을 구성을 할 때, 이제 나머지 일기도를 쓰거나 위성영상을 쓰거나, 또는 요 두 주제와 악기상을 하나 엮거나, 이렇게 해서 문항이 좀 출제가 된다. 특히나 온대저기압, 태풍은 매번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자세히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고, 요 대기의 변화, 그 다음에 해양의 변화,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요 주제에 있어서는 자료 해석이 가장 중요해요. 지식도 중요한데요. 자료 해석을 가지고 문항을 푸는 연습 좀 할 필요가 있다. 아셨죠?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자, 그럼 필수 개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자, 먼저 기단과 전선. 자, 기단이라고 하는 건 지표면의 영향을 받아 넓은 지역에 걸쳐 성질이 비슷해진 거대한 공기 덩어리. 찬 지역에 오랫동안 있었던 공기 덩어리는 차가워지는 거예요. 뜨거운 지역에 오랫동안 있었던 공기 덩어리는 뜨거운 거예요. 바다에 오랫동안 있었던 공기 덩어리는 습한 거고요. 육지에 오랫동안 있었던 공기 덩어리는 건조한 겁니다. 그러한 지표의 성질을 갖게 되는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기단이 세력을 확장한다. 즉 어떠한 지역에 특정한 성질을 갖게 되는 공기 덩어리가 많다.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 기단이 고기압의 특성을 띨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시베리아 지역에 시베리아 기단은 늘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시베리아 기단이 세력을 확장한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고기압이 만들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셨죠? 자,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에 전선면과 전선 얘기하겠습니다. 성질이 크게 다른 두 기단의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하고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선을 전선이라고 한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표면에 전선이 가상적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전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기단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뜻한 공기는 북쪽으로 가고 싶어요. 찬 공기는 남쪽으로 가고 싶어요.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 자, 그다음에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힘이 센 겁니다.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내면서 따뜻한 공기를 강제적으로 상승시켜요.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한랭전선입니다. 즉, 북쪽에 있는 찬 공기가 내려오고 싶어요. 그럼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따뜻한 공기를 들쳐 올린다라고 하는 게 한랭전선. 온난전선이라고 하는 건 따뜻한 공기가 힘이 세서 따뜻한 공기가 북쪽으로 가고 싶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갈 때. 지금 북반구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패색진선이라고 하는 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서로 만나면 같은 방향으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이동을 하면서 전선이 겹쳐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패색 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온대저기압의 발달 과정에서 이 패색 전선을 많이 이용을 한다. 같은 방향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셨죠? 요 정도 설명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기압과 저기압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기가 많다는 거지. 그 얘기는 뭐예요? 어딘가에서 보충이 된다는 거야. 어딘가에서 보충이 돼요? 상공에서 보충이 돼. 상공에서 보충이 되기 때문에 상공에서 지표면으로 공기가 계속 보충이 된다? 하강기류. 아셨죠? 그 다음에 저기압은 주변보다 공기가 적은 거예요. 공기가 적으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공기들이 일로 들어오려고 한다고, 수렴하려고 한다고. 북반구라고 한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수렴하려고 한다는 거지. 아셨죠? 그래서 공기가 들어오는데 들어오고 있음에도 공기가 부족해. 그 얘기는 뭐야? 어딘가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지. 어딘가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상공으로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저기압은 상승기류. 이 상승기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기덩어리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지표면 부근에 있었던 이러한 공기덩어리가 상승을 해요. 상승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부피가 커져. 왜냐하면 지표 부근에서는 주변에서 많은 공기들이 누르고 있는 압력을 받고 있었는데 지표 부근의 기압이 크기 때문에 얘가 위로 올라가면 주변의 기압이 낮아져. 그러니까 나는 지표에서 그 기압을 견딜 만큼의 힘이 있었는데 올라가고 났더니 주변에서 누르는 힘이 약해져. 그러니까 내 스스로 팽창을 하는 거야. 그래서 상승한 공기는 팽창을 합니다. 팽창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거 우리가 수능 개념할 때 중요하게 얘기했었는데 팽창을 합니다. 부피가. 팽창을 하게 되면 공기 덩어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야. 팽창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가 나타나요. 에너지 소모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공기 덩어리의 온도가 내려간다는 거야. 공기 덩어리의 온도가 내려가면 여기 있었던 수증기들이, 이 공기 덩어리에 있었던 수증기들이 응결을 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물방울을 만들어내요. 즉, 공기 덩어리가 상승을 해서 팽창을 하게 되면 여기에 수증기가 충분히 있었다. 얘는 물방울이 만들어지고 물방울이 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구름이 되는 거야. 물방울이나 얼음이 떠 있는 상태. 그게 구름이 되는 거야. 즉, 상승기류가 강한 곳은 구름이 잘 만들어질 수 있다.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흐린 날씨. 이렇게 가는 거야. 아셨죠? 차가운 거와 흐린 거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구름이 많다. 태양이 안 보인다. 햇빛이 안 보인다. 그러면 흐린 거야. 비가 내린다. 그러면 흐린 거라고. 아셨죠? 그래서 상승기류가 있는 곳은 흐리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하시고, 저기압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수렴을 해서 상승기류. 그래서 오른손을 감싸 안으면 북반구에서는 저기압에서의 공기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수렴을 해서 상승기류. 아셨죠? 이렇게 하면 시계 방향으로 발산을 하고 하강기류. 이건 고기압, 북반구에서. 아셨죠? 오른손 법칙. 아셨죠? 남반구라고 한다면 왼손을 쓰시면 됩니다. 자, 고기압, 저기압 얘기했고요. 실제 이 고기압은 우리가 일기도상에서 주로 다루는 게, 시험에 다루는 게 바로 이 고기압이 규모를 가지고 정체성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을 구분해서 다루는 게 시험에서 우리가 주로 좀 다루는 부분이죠. 자, 고기압. 정체성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정체성 고기압은 말 그대로 정체하고 있는 거야. 고기압 중심이 이동을 하지 않아요. 중심부가 거의 이동을 하지 않고 규모가 큰 고기압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고기압이 꽉 이동을 하지 않고 자리를 잡고 있다는 얘기는 주변은 저기압이 되는 거고 이 일기도의 큰 틀의 변화가 수일, 수주 동안 변함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일정한 지역에 일정한 날씨가, 일정한 기온이 계속 반복이 되겠지. 겨울철 우리 생각해 보세요. 겨울철 차고 건조한 날이 계속 되잖아. 여름철 생각해 보세요. 덥고 습한 날이 계속 되잖아. 그런 시기가 바로 정체성 고기압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체성 고기압은 시베리아 고기압, 겨울철, 북태평양 고기압, 여름철. 얘네들이 이 지역에 있는 기단들이 세력을 확장하면 그 계절의 정체성 고기압의 특성을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영향을 주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요 일기도를 찰칵지가 된다고. 우리가 이 그림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겨울철의 전형적인 일기도구나. 아셨죠? 이동성 고기압은 이런 겁니다. 이 고기압의 중심이 시간이 지나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우리 지역이라고 한다면 편서풍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기의 흐름이 있어요. 이거를 따라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하는 거고, 이 이동성 고기압은 정체성 고기압보다 세력이 약하고 얘가 이동한다. 고기압이 이동한다는 얘기는 고기압이 빠져나가요? 그럼 저기압이 오는 거거든. 저기압이 빠져나가고 고기압이 오고.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계절은 날씨가 시시각각 변해. 그러니까 일주일을 기준으로 돈다라고 하면 3일은 맑아. 그런데 하루 이틀 비가 와. 또 다시 맑아. 하루 이틀 비가 와. 이게 반복되는 계절이라고 한다면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는. 봄철이나 가을철은 약간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 억울한 게 그런 거잖아요. 주말에 어딜 놀러 가고 싶은데 주말마다 비가 와. 주중에는 날씨가 맑아. 주말에만 비가 와. 이제 그런 날이 바로 이런 이동성 고기압에 영향을 받는 날씨. 아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기압 얘기하고요. 실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바로 저기압. 그 중에서 누구? 온대저기압이 제일 많이 나온다. 자, 온대저기압이라고 하는 건 중위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동반하는 저기압을 말한다. 온대저기압, 온대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위도 지역을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 북반구라고 생각할게요. 중위도 지역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찬 공기, 중위도 지역을 기준으로 남쪽에, 그러니까 저위도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중위도 지역, 온대지역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필연적으로 세력 싸움을 한다고. 그러한 상태에서 전선이 잘 만들어지고 거기서 저기압이 만들어지면 이런 온대저기압이라고 우리가 설명하는 거고, 그 지역의 이 온대저기압은 그 중위도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규모의 대기의 흐름, 편서풍에 의해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면서 날씨 변화를 계속 일으킨다. 그래서 온대저기압의 가장 일반적인 구조는 이런 거죠. 저기압 중심을 두고 남서쪽으로 한랭전선, 남동쪽으로 온난전선, 됐죠? 이렇게 해놓고 이쪽은 찬 공기, 이쪽은 따뜻한 공기, 이쪽은 찬 공기, 이쪽도 찬 공기.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온난전선을 만들어요. 바람 이렇게 불어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 들면서 한랭전선을 만들어요. 바람 이렇게 불어요. 여기는 저기압으로 불어 들어가는 바람. 이게 가장 우리가 온대저기압 문제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자료인데, 이 온대저기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쯤 제일 쉽게 온대저기압의 발생, 온대저기압의 이동, 그 다음에 온대저기압의 구조와 날씨, 제일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선생님이 설명하는 요 식대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쉽다. 자, 가보겠습니다. 요거 지우고 여기다 새롭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중위도 지역이라고 한다면, 중위도 지역이라고 한다면 북반구를 기준으로 하면 북쪽은 찬 공기가, 남쪽은 따뜻한 공기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다. 따뜻한 공기, 찬 공기, 맞죠? 얘네들은 서로 세력 싸움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어떠한 전선이 잘 만들어질 수 있느냐?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고 싶어요. 그러면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고 싶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싶어요. 찬 공기는 내려오고 싶어요. 내려오고 싶어요. 무슨 전선? 정체 전선이 잘 만들어질 수 있어요. 됐죠? 이런 상태에서 따뜻한 공기 올라가고 싶고 찬 공기 내려오고 싶다 보면 서로 세력 싸움을 하겠지. 그럼 두 서로 다른 성질의 공기가 만나요. 만나면 가벼운 녀석이 누구? 따뜻한 공기. 따뜻한 공기가 가볍기 때문에 반드시 상승을 하게 된다. 어떠한 전선이든지 간에 전선이 있으면 무조건 따뜻한 공기가 상승을 하는 거야. 그럼 따뜻한 공기가 상승을 한다? 지상에 있는 공기의 양이 줄어든다. 이렇게. 자, 다시 갑니다. 정체전선이 만들어졌고 찬 공기 내려오고 싶고 따뜻한 공기 올라가고 싶고 서로 세력 다툼을 하면서 에너지 교환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파동이 만들어지는 거고 결론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상승을 해요. 지표면 부근에 있었던 따뜻한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면 지표면의 공기 양이 줄어든다고. 지표면의 공기 양이 줄어들면 지표면의 기압이 낮아진다고. 지표면에 뭐가 만들어져요? 저기압이 만들어진다고. 됐죠? 여기에 저기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기압이 만들어지면 북반구라고 얘기했죠. 저기압을 중심으로 바람이 어떻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들어가려고 한다고. 그러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을 볼게요. 북쪽에 있는 찬 공기가 내려오네. 내려오면서 따뜻한 공기를 미는 거야. 이쪽을 볼게요. 남쪽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네. 올라가면서 찬 공기를 미는 거야. 아, 이러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구조가 바뀌냐면 저기압 중심을 두고 이쪽은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따뜻한 공기를 미니까 한랭전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쪽은 따뜻한 공기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찬 공기를 미니까 이쪽은 온난전선이 만들어진다. 온난전선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진다. 됐죠? 이런 식으로 온대저기압이 만들어진다고. 됐나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약간 입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는 한랭 전선면, 여기는 운난 전선면 이렇게. 그래서 이쪽은 찬 공기예요. 이쪽은 따뜻한 공기예요. 이쪽은 찬 공기예요. 찬 공기가 파고들고 있어요. 따뜻한 공기가 어쩔 수 없이 상승해요. 이쪽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자연스럽게 타고 올라가요. 구름이 만들어져요. 구름이 수직적으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여기는 그대로 찬 공기. 됐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 지역에서의 이 온대저기압은 편서풍에 의해서 어디로 이동한다?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고.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면서 만들어내는 한랭전선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면서 만들어내는 운난전선보다 이동속도가 빨라요. 얘가 얘보다 더 빨라요. 얘가 얘보다 더 빠르다고. 그러니까 얘가 얘를 따라잡는다는 거지. 특히나 저기압 중심부터 더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저기압 중심부터 더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또 갑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저기압 중심을 두고 이쪽에 찬 공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한랭전선과 따뜻한 공기에서 만들어진 운난전선이 겹쳐져. 폐색전선이 만들어지는 거고 아직 폐색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한랭전선과 운난전선이 구분되어 있는 상태. 됐죠? 폐색전선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다가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이 전선과 이 전선이 완전히 다 겹쳐지면서 전체적으로 다 폐색전선이 만들어져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저기압 중심을 기준으로 두고 봤을 때 연직적인 방향에서 보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지. 연직적인 방향에서 보면 밑에는 찬 공기가 위에는 따뜻한 공기가 꽉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 즉 여기에 전선면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 이 전선면이 지표면과 만나지 않는 상태. 전선이 사라진 상태로 바뀌어버려. 여기에 있는 이 찬 공기와 여기에 있는 이 찬 공기가 완전히 겹쳐진다는 거야. 그럼 밑에는 찬 공기, 위엔 따뜻한 공기. 됐죠? 그러면 찬 공기는 무겁고 따뜻한 공기는 가벼워. 무거운 찬 공기가 밑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얘가 상승을 안 한다고. 상승을 안 하면 저기압인데 주변에서 공기가 모여 들어오고 있는데 얘가 상승을 안 해. 그럼 공기량이 많아지겠지. 공기량이 많아지면 기압이 높아지겠지. 고기압이 되겠지. 저기압은 소멸돼 버려요. 그러면 온대저기압은 소멸돼 버린다고. 아셨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전체적으로 다 폐색전선이 만들어지면 이 저기압은 소멸돼 버린다. 기압이 높아져서. 이게 온대저기압이 우리가 다루는 일반적인 어떤 과정. 아셨죠? 이제 자료 가지고 중요한 포인트 짚어가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중요한 포인트. 자, 온대저기압의 일생을 보면 처음에 중위도 지역에서 북반구라고 할게요. 남쪽의 따뜻한 공기, 북쪽의 찬 공기. 정체전선 만들어지죠. 에너지 교환을 막 합니다. 파동이 만들어지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따뜻한 공기가 상승을 한다고 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공기의 양이 줄어들면서 저기압이 만들어지는 거고 자연스럽게 시계 반대 방향의 공기의 수렴이 생겨.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분리가 돼. 됐죠? 그래서 전선이 분리가 되면서 특정 지역의 구름, 특정 지역의 구름. 여기서 이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는 지역은 뭐예요? 상승기류가 있는 곳. 어떠한 공기의 상승기류가 있는 곳? 따뜻한 공기, 따뜻한 공기의 상승기류가 있는 곳. 강제적인 상승, 자발적인 상승. 됐죠? 그러다 보면 이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아요. 어디서부터? 저기압의 중심 부분부터. 여기가 속도가 빠르거든. 그래서 이렇게 따라잡으면 폐색전선이 만들어지는 거고 시간이 지나서 완전히 다 따라잡아버리면 밑에 찬 공기, 위에 따뜻한 공기가 자리를 딱 잡으면서 찬 공기 무거우니까 더 이상 상승을 하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공기는 모여드는데 상승을 하지 않아요? 기압이 높아져요? 저기압 소멸.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요 일생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서 포인트는 자, 처음에 정체전선으로부터 어느 온대저기압의 발달이 시작된다. 그러다가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구분된다.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폐색전선이 온전히 다 이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면 이 온대저기압의 전체 구조가 다 폐색전선을 만들게 되면 온대저기압은 소멸돼 버린다. 전선의 순서, 형성 순서와 온대저기압의 일생을 같이 연결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 이 중에서 폐색전선의 형성 시작 시점 있죠. 요 시점이 저기압 세력이 가장 강한 시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저기압 세력이라는 얘기는 상승기류가 세면 셀수록 지상의 기압이 적을수록 세력이 센 건데 폐색전선이 딱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요 중심부에 상승이 엄청나게 많이 진행되는 거야. 한랭전선에 의한 상승과 온난전선에 의한 상승이 겹쳐있는 거기 때문에 상승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 그럼 지상의 공기가 많이 부족해지지? 그럼 이때 기압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저기압의 세력이 가장 세고 이 시점이 바람도 가장 세게 부는 그런 시기. 그래서 요것까지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고 전체적인 이러한 맥락은 다 편서풍에 의해서 서에서 동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요 그림과 같이 우리가 연결시켜서 공부할 것이 바로 뭐냐면 요거죠. 요 그림. 아셨죠? 전체적인 요 과정은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면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지역이 어떠한 전선의 영향을 받는

느냐에 따라서 날씨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이 온대저기압의 구조를 우리가 또볼 필요가 있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가 저기압의 중심입니다. 여기가 저기압의 중심이고 일반적으로 가장 전형적인 온대저기압의 구조예요. 남서쪽으로 한랭전선, 남동쪽으로 옴난전선, 북반구에서. 자, 찬 공기가 파고들죠? 파고들면서 따뜻한 공기가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상승하는 거야. 이 한랭전선은 전선 부근의 전선면의 길이가 굉장히 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가 거의 수직적으로 상승한다고. 그러니까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지지. 저군형의 두꺼운 구름. 그래서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내리는 비는 빗방울이 굵어요. 그래서 약간 소나기성 강수가 여기서 내릴 수가 있지. 한랭전선의 뒷부분에서. 온난전선 같은 경우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스스로 타고 올라가는 거야. 자발적으로. 전선면의 기울기가, 전선 부근의 전선면 기울기가 이때보다 완만해. 완만하다는 얘기는 수직적인 상승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거든. 자연스럽게 올라가니까 구름이 두껍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얇게 쭉 만들어지는 거야. 얇게 쭉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긴 빗방울이 얇은, 약한 비가 내리죠. 대신 요 전선면의 기울기가 거의 일정하게 가요. 그러니까 꽤나 넓은 영역의 구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여기는 굉장히 수직적이지만, 여긴 굉장히 수직적이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전선면의 길기가 거의 수평에 가까워. 여긴 구름 안 만들어진다고. 이런 거 기억하시는 거고. 바람은요, 이쪽에서 남서풍,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생각해도 좋아요. 여기는 북서풍. 찬 공기가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따뜻한 공기를 미는 모습을 생각해도 좋아요. 여기는 공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남동풍 계열의 바람. 아셨죠? 그래서 이 온대저기압의 전형적인 구조, 전선면의 형태, 바람, 이런 것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 이 전선의 통과 여부와 관련해서 기온은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아셔야 된다. 그래서 요 자료에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풍향은 어떠한데, 그 다음에 전선 부근에서 어떠한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어떠한 비가 내리는데, 날씨는 어떠한데, 전선 통과 전후해서 기온은 어떠한데. 여기는 찬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 만약에 온난 전선이 이 지역을 통과했어. 그럼 얘가 지나간 거잖아. 이쪽으로 놓이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따뜻해지는 거지. 그랬다가 한랭전선이 통과했어? 상대적으로 이쪽에 놓이는 거죠? 차가워지는 거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연결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요 자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요 자료를 우리가 약간 암기한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랭전선,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밑으로 파고들 때 형성된다.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지표 부근입니다. 지표 부근에서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군형 구름을 만들어낸다. 층운형 구름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좁은 영역에 두꺼운 빗방울을, 넓은 영역에 얇은 빗방울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속도는요, 얘가 빠르기 때문에 나중에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을 수가 있다. 전선 통과 후 기온이 감소한다. 전선 통과 후 기온이 상승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선 관련해서 자료를 해석할 때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될 것은 풍향.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옵니다. 풍향 자료를 먼저 판단. 두 번째로 판단할 게 뭐냐면 날씨, 비가 오니 안 오니 이런 거. 세 번째로 판단할 건 기온. 요세 자료를 판단하는 게 온대저기압에서의 어떤 핵심이야. 아셨죠?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숙제냐면, 자,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선생님이 하나 연습을 할 거고 여러분들에게 하나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A 지역과 B 지역이 이렇게 있고요. 온대저기압이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라고요.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라고요. 저기압 중심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A 지역과 B 지역에, 자, 풍향은 어떻게 변하는데? 풍향은 어떻게 변하는데? 그 다음에 날씨는 어떻게 변하는데? 기온은 어떻게 변하는데? 요게 숙제예요. 선생님 하나 할게요. B 지역 하겠습니다. B 지역이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선생님이 할 거고, 여러분들은 A 지역을 하는 거야. A 지역이 실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자, 현재 B 지역은요, 풍향이 어떤 풍향이에요? 저기압으로 불어 들어가야 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요런 풍향. 대략적으로 북동풍의 풍향이 불 거야. 그랬다가 요 시기가 되면 북풍 계열의 바람으로 바뀔 거고, 약간 북쪽 아니면 약간 북동이나 서다 가능해요. 그랬다가 이쪽으로 가면 서풍 계열로 바뀌겠지. 풍향. 됐죠? 날씨는 지금 여기는 저기압의 중심과 좀 거리가 멀죠? 그러면 여기는 구름만 좀 있을 거야. 그런데 저기압의 중심과 많이 가까워졌지? 구름이 꽤 있고 비가 내릴 수 있어요. 저기압의 중심과 꽤나 가깝기 때문에. 여기는요, 저기압의 중심과 많이 멀어졌지. 그럼 비는 이제 구름도 옅어졌을 거예요.

것이고 비도 안 내릴 거예요. 됐죠? 기온은요? 지금 B지역은 이 시점이나 이 시점이나 이 시점이나 전부 다 온난전선 앞, 한랭전선 뒤, 이 북쪽에 놓여 있는 지역이잖아, B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B지역은 이 시기나 이 시기나 이 시기나 전부 다 차가운 기단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기온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야. 그냥 기온이 낮은 상태가 쭉 유지가 될 거야. 이게 지금 B에 대한 해석. 그럼 여러분들은 뭐? A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겠지. 풍향은 어떻게 변하는데? 날씨는 어떻게 변하는데? 기온은 어떻게 변하는데? 아셨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수강 후기 남겨주셔야 돼요. 피드백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온대저기압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이어서 열대저기압, 그 다음에 태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단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이 온대저기압이고요. 그 다음에 요 태풍. 보겠습니다. 자, 태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최대 풍속이 17m per sec 이상으로 성장한 열대저기압. 열대적 지역에서 만들어진 저기압이야. 온대저기압은 온대지역에서 만들어진 저기압이기 때문에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공존하는 곳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공기의 수렴 과정에서 전선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열대지역에서 만들어진 저기압이어서 따뜻한 공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선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아셨죠? 자, 에너지원은 수증기의 응결열. 이 수증기의 응결열,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는 과정에서 방출하는 열, 또는 수문열, 또는 잠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셨죠? 상관없어요. 태풍의 발생 과정 읽어보겠습니다. 자, 저위도의 따뜻한 열대 해상에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은 공기가 상승을 시작한다. 뜨거운 바다니까 상승을 하기 쉽겠지. 자, 따뜻하고 습윤한 공기의 상승과 상층 공기의 발산으로 해상에서 약한 저기압이 형성이 된다. 하층에서 주변의 공기가 회전하면서 중심 방향으로 수렴함에 따라 수증기가 응결하며 방출하는 수문열에 의해 상승 기류와 저기압이 더욱 강화된다. 그 다음에 더욱 많은 양의 수증기가 응결하여 적란온들이 발달하고 주변에 더 많은 양의 공기가 모여들어 풍속이 빠른 태풍이 된다.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처음에 열대바다에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하게 되면 여기 공기량이 부족해지니까 저기압이 만들어질 수가 있지. 저기압이 만들어지면 주변에 있는 공기는 북반구라고 할게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수렴을 하는 거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멀리 돌던 공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회전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풍속이 빨라지는 거야. 우리가 세면대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물을 내리면 물이 천천히 돌면서 들어가다가 중심부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빨리 돌아. 피겨스케이팅 생각해도 좋아요. 이렇게 넓은 상태에서 회전을 하면 천천히 돌지만 몸을 모으면 굉장히 빠르게 돌수 있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빨라지는 거야. 그래, 회전 속도가 빨라져. 일단 지상은 그런 상태가 있는 거고, 위는요, 상승한 공기, 여기 있었던 공기 덩어리가 상승을 합니다. 부피가 커져요. 부피가 커지면 이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는 거고, 에너지를 소모하면 공기의 온도가 내려가는 거고, 공기의 온도가 내려가면 여기 있는 수증기가 응결하는 거야. 수증기가 응결을 해서 뭐가 된다? 물방울이 된다고요. 이 과정이 되면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액체 상태의 물방울이 되면서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이 에너지를 우리가 응결열, 수문열, 잠열로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열이 방출되면 이 열이 이 공기 덩어리를 한번더 가열해요. 그럼 이 공기 덩어리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더 가열이 되니까 뜨거워지니까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어. 그럼 또 상승하면 부피가 또 커지겠지? 그럼 또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또이 열이 발생을 하겠지? 수증기가 이 공기 안에 무한대로 있다라고 한다면 공기는 굉장한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공기가 쭉 상승을 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지상에 있는 공기 양은 계속 부족해지는 거고, 주변에 있는 공기는 모여드는 거고, 모여드는 과정에서 풍속은 계속 빨라지는 거고. 그러다가 풍속이 이만큼의 속도가 되면 태풍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야. 아셨죠? 이 일련의 과정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야. 중심부는 이러한 원통형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상승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는 거고, 쭉 상승한 공기 덩어리는 어디까지 상승하느냐? 대체적으로 성층권과 대류권의 경계면, 대류권 계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상승한 다음에 이렇게 상승한 공기 덩어리들은 쭉 상승한 공기 덩어리는 여기에 쌓여서 나중에 시계 방향으로 발산. 그리고 상승한 공기 중 일부는 자연스럽게 낙하. 그래서 태풍의 중심부에서는 약한 하강 기류가 만들어진다. 우리가 여기를 태풍의 눈 이렇게 부르는 거고, 상승이 굉장히 강한 이 주변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태풍의 눈벽 이렇게. 그러니까 태풍의 눈벽은 굉장히 하얀색. 태풍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하얀색.
하지만 태풍의 눈은 약간 하강 기류에 의해서 약간 구름이 안 만들어지는 그런 상태. 아셨죠? 주변에서는 공기가 지상에서는 계속 시계 반대 방향으로 모여들면서 풍속은 계속 빨라진 상태. 이 태풍의 눈벽 안으로는 공기가 잘 들어올 수 없는 상태. 왜 누를 수 없냐면 이 눈벽 주변으로 되면 눈벽 주변에서는 회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원심력이 너무 커서 이 원심력을 이겨내고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여긴 공기가 아예 잘 들어오지 못해서 공기가 굉장히 부족한 저기압의 상태. 그래서 발달한 태풍이 뒤에서 한번더 보겠지만 어떤 구조냐면 약간 이런 구조가 되는 거야. 이거 많이 봤죠? 화장실에서. 두루마리 휴지 느낌이에요. 중심부는 태풍의 눈이 있는 거야. 공기가 없어. 공기가 없다는 게 아니라 상승하는 공기가 없어. 여기는 하강기류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구름이 잘안 만들어지고 주변에서 상승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구름이 많이 만들어져요. 얘를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지. 상승하는 거대한 정란은 굉장히 두꺼운 구름이 발달을 되어 있는 상태. 아셨죠? 이렇게 우리가 태풍의 구조를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상승이 가장 강한, 회전 속도가 가장 강한 부분은 태풍의 눈벽 주변. 이 눈벽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휴지의 심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휴지의 심이 눈벽. 상승 기류가 가장 강한 곳, 그 다음에 회전 속도가 빠른 곳. 이렇게. 이렇게 아셨죠? 이런 느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태풍은, 이러한 열대저기압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자, 여기서. 자, 열대저기압의 발생 지역. 수온이 약 27도 이상인 굉장히 뜨거운 바다. 여기에서 주변보다 조금 더 뜨거우면 공기가 상승을 하면서 열대저기압이 만들어지는 거고 태풍의 씨앗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위도 5도에서 25도의 열대 해상. 가장 뜨거운 곳은 적도일 수 있는데 적도에선 태풍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적도는 전향력이 없다. 전향력이 없어서 공기가 모일 때 회전을 하지 않는다. 회전을 해야지 원심력이 최대가 되는 영역이 만들어지면서 태풍의 눈이 생기면서 눈은 강한 저기압이 되면서 이 태풍의 구조가 안정적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적도는 전향력이 없어요. 회전하는 힘이 없다고. 전향력이 없어서 회전을 잘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저기압이 만들어지면 공기가 안으로 잘 모여들어. 잘 모여들어. 잘 모여들어. 그럼 이내 기압이 높아질 수 있어. 그래서 열대저기압이 안 만들어진다. 남반구보다 북반구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북반구가 평균적으로 더 뜨겁다는 얘기예요. 동태평양보다 서태평양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서태평양이 평균적으로 더 뜨겁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잘 만들어지고 특히나 여기서 만들어진 열대저기압 얘가 올라오면서 우리에게 이제 태풍으로 영향을 주는 거지. 아셨죠? 태풍은 이 지역에서 발생한 태풍을 우리가 주로 다루니까 그거 신경 쓰시고요. 이런 태풍들 여기서 만들어져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태풍의 이동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태풍은 발달한 열대저기압으로 주로 열대해상에서 발달하기 시작하여 중위도로 이동한다. 저위도 지역에서 열대바다에서 만들어진 이 태풍은 중위도로 올라온다. 사실 고위도로 올라오고 싶죠. 왜냐하면 얘는 굉장히 뜨거운 곳에서 만들어진 뜨거운 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비구름 덩어리야. 그러니까 자기가 열 에너지가 많으니까 에너지가 적은 곳으로 에너지를 수동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얘가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얘네들이 영향을 준다는 거지. 무역풍과 편서풍, 그다음에 북태평양 고기압. 자,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태풍은 적도 위에 5도에서 25도 부근에서 만들어진다고, 열대 해상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지역에 영향을 주는 것만 얘기할게요. 여기서 태풍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얘는 굉장히 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뜨거운 비구름이에요. 정란운이에요. 이 아이가 북쪽으로 오고 싶다고. 에너지 수송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북쪽으로 가고 싶어요. 아셨죠? 가고 싶은데 중요한 건 0도에서 30도는 무역풍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기의 흐름이 있어. 30도에서 60도는 편서풍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기의 흐름이 있어. 요 흐름 때문에 얘가 북쪽으로 그냥 올라오지 못하고 어떻게 휘어져서 올라온다는 거지. 그래서 무역풍 대에서는 대체적으로 북서진, 편서풍 대에서는 대체적으로 북동진을 하고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요 지점을 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을 우리가 전향점이라고 부르죠. 아셨죠? 이런 영향을 주는 거고 특히나 태풍 이제 우리 지역에서 영향을 주는 걸 많이 다룬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태풍이 발달하는 시기가 되면 북태평양 기단이 북태평양 고기압으로 정체성 고기압으로 굉장한 세력을 확장하는 시기야. 그러면 얘의 세력이 얼마큼 세냐에 따라서 이 태풍의 이동 경로는 조금 더 서쪽으로 밀릴 수도 있고 얘의 세력이 조금 약하면 얘가 조금 더 동쪽으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자, 태풍의 이동 경로는 대체로 포물선 궤도를 취하고 있고요. 전향점 이전은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대체로 북서진. 전향점 이후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대체로 북동진.
전향점을 지난 이후에 태풍의 이동 속도가 대체로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북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 편서풍도 사실 북쪽으로 가는 바람이니까 좀더 빨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계속 갑니다. 이렇게 태풍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지역에 또는 주변 지역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 태풍이 영향을 주는 그 영역을 우리가 위험 반원, 안전 반원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안전 반원은 다른 말로 가항 반원. 위험 반원은 태풍의 영향권 중 태풍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위치한 반원. 자, 안전 반원은 태풍의 영향권 중 태풍의 진행 방향의 왼쪽에 위치한 반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지역이라고 칠게요. 편서풍을 따라서 태풍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 태풍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봤을 때 이쪽에 있는 사람과 이쪽에 있는 사람은 피해 양상이 조금 다르다는 거야. 얘가 조금 더큰 바람에 의한 피해를 본다는 거지. 이유는 뭐냐면 태풍이 이렇게 진행을 할때 태풍은 자체적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저기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저기압이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은 태풍이 진행하는, 이동하는 속도, 그 다음에 자체 회전 속도가 더해지는 풍속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체 회전 속도와 이동 속도가 더해지는 강한 바람을 받기 때문에 풍속의 피해가 크다. 얘는 태풍이 이동하는 속도는 요건데 자체 회전 속도는 요거잖아. 그러니까 서로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약간 상쇄되는 결과가 있어.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은 좀 피해가 적다. 바람에 의한. 그래서 요쪽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위험 반원에 위치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요쪽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안전 반원에 위치한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 됐죠? 그래서 태풍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태풍 중심의 이동 경로에 오른쪽에 위치한 사람은 조금 더 피해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오. 태풍의 중심 진행 경로에 왼쪽에 위치한 사람은 조금 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뭐알 수가 있겠죠. 아셨죠? 자, 실제 태풍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풍향 변화를 관측하면 내가 위험 반원에 놓여 있는지 안전 반원에 놓여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고요. 자, 이 태풍의 피해 계속 가겠습니다. 보면, 자, 태풍에 의한 피해는 강풍, 호우, 홍수, 그다음에 해일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강풍이라고 하는 건 바람. 태풍은 초속 17m 이상의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강한 바람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피 많이 내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홍수 있을 수가 있겠죠. 해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닷물이 정상 범위 이상으로 높아져서 넘치는 걸 우리가 해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해일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어. 자, 태풍은 강한 바람을 동반한 피구름이야. 그러니까 강한 바람에 의해서 강한 파도가 치면 파도에 의해서 파고가 높아질 수가 있겠지.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파고가 높아지면 얘가 넘치면서 해일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태풍은 굉장히 강한 열대저기압이야. 강한 열대저기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압이 굉장히 낮단 얘기예요. 자, 여기다가 여기 바다 해수면이 있는데요. 이 해수면 위에 강한 고기압이 있을 때와 강한 저기압이 있을 때. 강한 고기압이 있으면 고기압은 공기량이 많다는 거예요. 공기량이 많으면 이 많은 공기에 의해서 해수면이 눌려요, 이렇게. 이렇게. 해수면이 눌려. 그러면 강한 고기압이 놓인 곳은 해수면 높이가 낮겠지. 근데 강한 저기압이 있으면 여긴 공기량이 적다는 거거든. 공기량이 적으면 공기가 해수면을 누르는 힘이 약해요. 그럼 여기는 해수면이 이렇게 상승해. 아셨죠? 그럼 이렇게 해수면이 상승한 상태에서 이 태풍이 강하게 바람이 불고 있고 해수면을 상승시켰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해안을 따라서 태풍이 진행을 한다? 그럼 넘치는 거야. 해일이 발생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러한 결과의 영향에 의해서 이러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됐죠? 자, 잘 보겠습니다. 태풍은 포물선 경로를 취한다. 포물선 경로를 취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역풍 대에서는 북서쪽으로, 편서풍 대에서는 북동쪽으로 대체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포물선을 경로를 취하는 거고, 이 태풍이 잘 발생하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그런 계절은 주로 여름철. 여름철이라고 한다면 이 지역에 강한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 정체성 고기압이 세력을 끼칠 때. 고기압이니까 바람을 시계 방향으로 밀어내잖아. 밀어내잖아. 시계 방향으로 바람을 불죠. 얘가 밀어내잖아. 이 밀어내는 힘이 크면 클수록, 얘 영향이 크면 클수록 태풍의 이동 경로는 서쪽으로 간다. 얘 영향이 작을수록 동쪽으로 올 수도 있다. 아셨죠? 요거 기억하시고요. 태풍이 진행을 할 때, 이쪽에 있는 사람은 태풍의 영향권 중에서 자체 회전 바람과 태풍의 진행 방향이 바람이 더해지면서 강한 바람을 불수 있기 때문에 위험 반원에 위치한다. 이쪽에 있는 사람은 자체 회전과 진행 방향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풍속이 좀 약하다.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위험 반응, 안전 반응. 진행 경로, 태풍 중심의 진행 경로의 오른쪽에 위치하면 위험 반응, 왼쪽에 위치하면 안전 반응. 됐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안전 반응과 위험 반응의 노연형에 따라서 피해 양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야. 내가 위험 반응에 놓여 있는 거야? 안전 반응에 놓여 있는 거야? 나에게 피해가 클지 안 클지 예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자, 뭘 가지고 예상할 수 있냐면 풍향 변화를 가지고. 자, 자료 보겠습니다. 볼게요. 위험 반응에 놓여 있을 때, 즉 태풍 중심 이동 경로, 태풍 중심의 이동 경로, 태풍 중심의 이동 경로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태풍 중심의 이동 경로의 오른쪽, 여기가 지금 위험 반응에 놓여 있는 사람. 태풍 중심의 이동 경로의 왼쪽, 여기가 이제 안전 반응에 위치한 사람. 태풍 중심이 이렇게 가고 있어. 쭉 가고 있을 때 사람이 여기 있다고 칠게요. Q에 있으면, 자, A에 놓여 있을 땐 바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B에 있을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C에 있을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럼 풍향 변화가 1번, 2번, 3번으로 되지. 자, 시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시계 이렇게 놓고 12시, 6시, 3시, 9시, 1, 2, 3번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풍향 변화가 뭐예요? 시계 방향. 아, 태풍 중심의 이동 경로의 오른쪽에 위치한 사람은 위험 반응에 놓여 있을 때 풍향 변화가 시계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지역에 있는데 태풍이 지나간대, 지나가고 있대, 또는 오고 있대. 그런데 내 지역에, 내가 위치한 지역에서 풍향 변화가 시계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대. 나 위험 반응에 위치했네. 나 조심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아셨죠? 보겠습니다. 이쪽. Q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을 때 바람, 요렇게. 여기에 있을 때 바람, 요렇게. 여기에 있을 때 바람, 요렇게. 그러면 풍향 변화가 이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나요? 시계 반대 방향. 아, 태풍 중심 이동 경로의 왼쪽에 위치한데 안전 반원에 위치했대. 풍향 변화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대. 웬 안반. 그래서 OEC 웬 안반 기억하시고요. 요걸 가지고 이제 자료를 해석해서 이 사람이 태풍이 지나갈 때 오른쪽에 위치했니? 왼쪽에 위치했니? 풍향 변화를 가지고 위험 반원에 위치했니? 안전 반원에 위치했니? 이제 이런 것들 시험에 많이 나온다. 아셨죠?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위험 반응, 안전 반응 판단하는 거 얘기했고요. 이제 태풍의 구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태풍의 구조. 요렇게. 전형적인 구조예요. 보면 지상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간다. 불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체 회전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계점에 달하면 원심력이 최대가 되면서 더 이상 바람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뭐가 만들어진다? 눈벽이 만들어진다. 이 눈벽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원심력 최대, 그 다음에 풍속 최대.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아셨죠? 그리고 원심력 최대, 풍속 최대. 그리고 여기서 강한 상승기류, 두꺼운 구름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바람이 이 안으로는 잘 들어가지 못하니까 여긴 공기량이 굉장히 적은 거지. 그래서 여기 아주 강한 저기압이 되는 거야. 강한 저기압이 되니까 주변에서 공기가 더 많이 모여들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더 빨라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더 강한 세력의 저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상승한 공기 덩어리는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냐면 대류권 계면, 즉 대류권과 성층권의 그 경계까지 상승할 수 있는 거고, 상승한 공기는 충분히 쌓여서 어디로? 주변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발산을 하고, 일부 남은 공기는 떨어진다. 떨어지면서 약한 하강 기류, 여기서 눈이 만들어지는 거고, 약한 하강 기류가 있어요. 하강 기류가 있으면 맑은 날씨, 구름이 잘안 만들어진 날씨. 그래서 태풍의 눈이 있는 요 지역은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중심부가 구름이 잘안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다. 아셨죠? 그래서 요 구조 우리가 기억하시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런 모습으로. 아셨죠? 여긴 태풍의 눈이 있는 곳이고 주변은 굉장히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서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고. 아셨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회전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풍속은 커지고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기압의 중심과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기압이 낮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요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제 요 자료 볼 필요가 있겠죠. 보겠습니다. 아, 출제 포인트. 태풍의 눈 상승 기류가 아니라 약한 하강 기류. 하강 기류임에도 불구하고 저기압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냥 저기압이야. 그리고 얘는 아주 강한 저기압이야. 너무 강한 저기압이기 때문에 여기에 구름이 여기서 상승을 하지 않아서 약한 하강 기류가 생긴다. 그 다음에 강수기역 구역 구분하시고요. 상승 기류가 있는 곳은 두꺼운 구름이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하강 기류가 있는 곳은 구름이 잘안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요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자리 볼게요. 보면 태풍의 눈 중심부로 가면 갈수록 풍속은 어떻게 된다? 계속 세진다. 계속 세지다가 최대가 된다. 최대가 된다. 여기가 어디? 눈벽 부분이 되는 거야. 눈 벽. 그리고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바람이 잘안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람이 잘안 들어오니까 회전속도도 거의 없고 풍속이 거의 0에 가까워. 즉, 이 안에가 이제 눈이 되는 거지. 눈벽 사이, 눈벽 안에 눈이 위치한 상태. 기압은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낮아지니까. 저기압의 중심과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기압은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낮아진다. 요 자료 해석 잘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만약에 얘가 북상하고 있는 태풍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조건이 모두 다 똑같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거리일 때, 여기에서의 풍속이 더 세잖아. 그럼, 아, 얘가 위험 반원. 이런 것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태풍의 에너지원과 소멸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태풍의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건 태풍이 어떻게 계속 강한 저기압을 유도할 수가 있는 건데, 저기압이 된다는 얘기는 상승 기류가 계속 있어서 밑에 공기가 적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 상승 기류는 누가 만들어주는 건데? 수증기가. 수증기가 많아야지, 계속 수증기 응결이 일어나야지, 거기서 잠열이 발생하는 거고, 수문열이 발생하는 거고, 응결열이 발생하는 거고, 이 열이 공기를 계속 가열하면서 끊임없이 상승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지표의 공기는 계속 부족해질 수가 있는 거고, 계속 저기압을 유도할 수 있다. 아셨죠? 자, 태풍의 세력,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최대 풍속이 클수록 세력은 강하다. 고기압은 기압이 높을수록 센 거고, 저기압은 기압이 낮을수록 센 거고. 아셨죠? 자, 태풍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소멸하게 된다. 수증기 공급이 차단이 돼요. 그럼 에너지원이 소실되는 거지. 그러면 이 공기 덩어리가 상승은 하는데 수증기가 없어. 그럼 수증기 응결이 안 일어나. 그러면 더 이상 상승을 못 하니까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지상에도 공기가 쌓여서 기압이 높아져. 소멸. 중심기압이 높아지면 당연히 소멸되는 겁니다. 저기압인데 기압이 높으면 저기압이 아닌 거지. 그 다음에 최대 풍속이 감소한대. 지표 부근에서 태풍의 눈벽 부근에서 굉장히 빠르게 회전을 해야지 원심력이 강해져서 중심부로 공기가 안 들어와야지 강한 저기압이 만들어지는 건데 회전이 잘안 돼. 원심력이 약해. 그럼 중심부로 공기가 많이 들어와. 중심부로 공기가 많이 들어오면 공기가 쌓이겠지? 기압이 높아지겠지? 그럼 소멸이야. 아셨죠? 만약에 이 태풍이 중위도 지역으로 올라왔어. 찬 공기랑 막 섞이기 시작하네? 찬 공기랑 막 섞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전선이 만들어졌네? 그럼 소멸.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소멸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태풍이 북상하다가 육지에 상륙하면 이러한 일들이 동반되면서 소멸되는 과정. 우리가 이런 걸 많이 설명을 한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열대저기압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다 끝냈고요. 제가 온대저기압과 비교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은 요 비교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요 맥락을 좀 알면 좋아서. 자, 온대저기압은 중위도 지역이고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공존해야 돼. 그러니까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공존하는 지역에서 만들어진다? 전선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 얘는 따뜻한 공기만 있는 곳에서 만들어져요. 전선을 동반할 수 없어. 됐죠? 지금 등합선 간격을 보면 상대적으로 좁죠? 등합선 간격이 좁다는 얘기는 풍속이 세다. 그러니까 열대저기압이 온대저기압보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풍속이 좀더센 경우가 많다. 그거 우리가 풍속 세다.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형태 보시고 이동 경로를 보면 얘는 서에서 동으로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얘는 포물선 경로를 취한다. 무역풍의 영향을 받고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하나 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아셨죠? 자, 주요 에너지원. 온대저기압은 기단의 위치 에너지 감소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고 열대저기압은 수증기의 응결로 설명하는 거고. 자, 기단의 위치 에너지 감소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찬 공기가 아래로 가라앉지. 그 가라앉는 과정에서 이 공기 덩어리 전체에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다고. 무게중심이 내려가면서.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다?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공기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공기가 빠르게 움직이면 그 과정에서 따뜻한 공기의 상승은 더잘 되는 거고, 지상에 있는 공기 양은 부족해지는 거고, 저기압이 더 강화될 수 있다. 여기까지.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압과 날씨 중요한 포인트 다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필수 개념 조금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울림과 떨림 있는 지구과학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특강 스페인어 안주희입니다.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교재 12강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습을 또 한번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스페인어만의 독특한 문형을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구스타르 문형인데요. 자, 이 문형이 어떤 문형인지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오늘 해야 되는 거는요. 이 구스타르 동사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스타르 문형의 동사들 몇 개를 같이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치격 인칭 대명사라고 해서 우리 전치사 뒤에 쓰이는 뒤에 쓰일 때 인칭 대명사의 형태 또 다시 한번 볼 거고요. 불규칙 동사 두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레세르 동사와 프레페리르 동사 요두 개의 동사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구스타르 동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교재의 그 제목을 살짝 바꿨습니다. 구스타르 동사 문형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독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바꿔놨고요. 자, 이 문형은요, 요 표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동사가 있고 동사 앞에 간접 목적 대명사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재 11강을 통해서 간접 목적 대명사를 봤었죠. 그래서 형태는 me, te, le, nos, os, les였습니다. 자, 간목대가 쓰이고 그리고 이제 동사가 오고 구스타르 동사, 뭐 구스타 혹은 구스탄이 오게 되고 자, 그 뒤에 뭐가 오냐면 여기 지금 표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써 넣으시면 좀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문법적 주어가 이 구스타르 동사 뒤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왜 문법적 주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은 이 주어에 따라서 뒤에 오는 주어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적 주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의 변화를 보시면 형태를 보시면 구스타 아니면 구스탄 로 나와 있고요. 표에서 보면 구스타는 3인칭 단수형이고 구스탄은 3인칭 복수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문법적 주어가 단수 명사나 동사 원형이 올 경우에는 구스타르 동사는 3인칭 단수 형태인 구스타가 되고요. 만약에 뒤에 문법적 주어가 복수 명사가 올 경우에는 그때는 3인칭 복수형인 구스탄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뭐그 뒤에 뭐 무초나 뽀꼬나 이런 것들은 동사 뒤에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형을 직역을 하면 저렇게 됩니다. 문법적 주어가, 그죠? 문법적 주어가 관목대에게 마음에 들다가 이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의역을 해서 표현을 하냐면 관목대가 주어를 좋아한다. 로 우리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할때 우리가 쓰는 구스타르 동사 문형은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예문을 보면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면 Me gusta esa canción 이라고 했어요. 일단 무초는 조금 이따가 넣어서 다시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간접목적 대명사 me 나와 있고요. gusta 동사 나와 있고요. 뒤에 문법적 주어는 esa canción이 됩니다. esa canción 하면 그 노래고요. 그리고 그 노래 지금 단수 명사잖아요. 깐시온. 그러니까 요것이 문법적 주어가 나에게 마음에 든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좋아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예, 뒤에 이제 단수 명사 나왔죠. 에사 깐시온. 그 노래는 나에게 마음에 든다. 나는 그 노래를 좋아한다가 되는 거예요. 무초를 붙이면 나는 그 노래를 많이 좋아한다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한 문장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문법적 주어가 복수 명사가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수 명사기 때문에 구스타르 동사도 구스탄 복수형, 3인칭 복수형이 되었고요. Me gustan los gatos 하면 뭐예요? 고양이가 나에게 마음에 든다.
그래서 나는 고양이를 좋아한다. 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마스가 들어갔다. Me gustan más los gatos 하면은 나는 고양이를 더 좋아한다.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표에 봤었던 거를 적용시킨 그런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나오게 돼요. 뭐냐면, 그러면 표에서 보면은 구스타르 동사는 구스타 아니면 구스탄으로만 변화를 하는데, 구스타르 동사는 요두 개로만 변화를 하나요? 하고 이제 충분히 질문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 주어에 따라서, 뒤에 오는 문법적 주어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는 이렇게 다양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Me gustas mucho tú. 해서 지금 또는 생략을 했고요. 보통 이제 문법적 주어가 인칭 대명사인 경우에는 생략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럼 뭐예요? 나는 너를 매우 좋아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Me gustas mucho. Me gustas mucho tú. 자, tú니까 2인칭 단수 형태인 gustas가 된 거예요. 보이시죠? 자, 두 번째 문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고스도 요? 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넌날 좋아하니? 라는 뜻인 거예요. 문법적 주어가 요니까 1인칭 단수 형태인 고스도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고스다르 동사가 반드시 3인칭으로만 변하는 건 아니고 뒤에 있는 문법적 주어에 따라서 이렇게 형태는 다양하게 쓸수 있다. 이것도 이제 더불어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아, 아나에다가 밑줄을 쳐주시고, 자, 요거는 이제 중복형이 됩니다. 자, 우리 중복형은 계속해서 직목대, 감목대 때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복형을 쓰는 이유는 뭐라고 했었어요? 강조를 하거나 아니면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구체화시키려고 이 중복형을 쓴 상황인데요. 왜요? 자, 이 레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앞에다가 중복형을 써준 겁니다. 그래서 아, 아나 레 구스타이스 카를로스 이뚜라고 했어요. 카를로스 이뚜니까 카를로스와 너니까 너를 포함한 복수니까 2인칭 복수 형태인 구스타이스가 된 겁니다. 동사는 여기서 이 문장에서 두 개를 보시면 돼요. 자, 문법적 주어가 너를 포함한 복수이기 때문에 2인칭 복수 형태인 고스타이스가 된 거, 요거 하나 보시면 되고, 이 앞에 붙은 아, 아나는 중복형으로서 이 레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해주려고 쓰였다.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나는 카를로스와 너를 좋아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스타르 문형의 부정문은 어떻게 만드냐? 자, 이제 노를 붙여야겠죠? 노를 붙이는데 어디다 붙이냐?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간접 목적 대명사 앞에 노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No me gusta estudiar por la noche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언제 공부하는 거? 밤에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 estudiar라는 동사 원형이 왔기 때문에 고스타르 동사는 고스타 3인칭 단수 형태 쓰였고요. 그리고 부정문이라서 감목대 앞에 노를 붙여줬습니다. 자, 한 문장 더 볼게요. No me gustan las frutas. 자, 이번에는 뒤에 복수 명사 왔지요? 그래서 3인칭 복수형인 고스탄이 됐네요. 앞에 부정문이니까 노 붙여줬고요. 그래서 나는 과일을 좋아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동사 원형이 올 경우 좀 전에 봤지만 3인칭 단수형을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Me gusta bailar, 나는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가 되는데요. 조금 더 확장을 해드리면 이 동사 원형은 몇 개가 와도 뭐 조금 오버해서 말하면 몇십 개가 와도 고스타르는 3인칭 단수형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 보시면 Me gusta cantar, bailar y nadar 라고

말했어요. 나는 노래하고 춤추고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 가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동사 원형을 많이 나열을 할 때는 마지막 여기 앞에다가 마지막 동사 원형 앞에 이를 붙여준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화문으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면 Te gusta el fútbol? 자, 이렇게 되면은 무슨 뜻이에요? 너 축구 좋아하니? 축구가 너에게 마음에 드니? 이게 돼서 너 축구 좋아해? 라고 했더니 Sí. A mí me encanta라고 했어요. 자, encantar 동사는 요거는 뭐냐면 gustar mucho예요. 매우 좋아한다, 무척 좋아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엄청 좋아해가 돼요. 그래서 요 a mí는 지금 중복형으로 쓰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너 축구 좋아해? 라고 했을 때 No, a mí no me gusta 라고도 할수 있겠죠. 아니, 난안 좋아해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답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꽃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표가 뭘 말하고 싶어 하느냐? Me encanta la paella 라고면 나는 paella를 엄청 좋아한다 라는 뜻이고요. Me encanta mucho la paella. 그래서 요 앞에 문장은 맞아요라고 동그라미 보여줬고 뒤에 문장은 틀립니다 하고 X를 했습니다. 자, 왜 틀리냐면요. 이 encantar 동사는 이 동사 자체에 mucho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다 mucho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encantar 동사를 쓸 때는 mucho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사 자체가 mucho의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구스타르 동사의 문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동의와 반의의 표현을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거는 이제 일반 동사, 일반 문형에서의 긍정문과 부정문에 대한 동의 반대도 보고 또 구스타르 동사, 구스타르 문형에서의 긍정문과 부정문에 대한 동의 반대도 같이 보는 겁니다. 자, 요거는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수능에 종종 출제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역은 막 엄청 넘나들거든요. 의사소통으로 나올 때도 있고 문법적으로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어찌되었던 그래서 여기 이 표현들은 좀할줄 알아야 되고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요거 들어가기 전에 뭐 하나를 정리를 해야 되냐면, 스페인어에서의 또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뭔지. 자, 요거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이란 뜻을 가진 단어는 también이 있고요. tampoco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también 같은 경우는 긍정문에서의 또한이고요. tampoco는 부정문에서의 또한입니다. 자, 일단 요거를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동사 문형부터 볼게요. 자, 긍정문입니다. Quiero comer pizza 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피자를 먹고 싶다 라고 했어요. 그거에 대한 동의면, yo también 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피자 먹고 싶어. 그런데 이제 나는 아닌데.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아주 쉬워요. Yo, no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한국말로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그래. 나는 아니야가 되는 거고. 자, 일반 동사 문형의 부정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No quiero comer pizza. 그래서 나는 피자를 먹고 싶지 않아. 나도 먹고 싶지 않아. 자, 부정문에 대한 동의예요. 자, 부정문에서의 또한은 tampoco라고 했죠? 그래서 yo tampoco 하시면 돼요. 난 먹고 싶은데. yo sí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동사의 문형 먼저 봤고요. 이제 구스타르 문형으로 가겠습니다. 자, 구스타르의 긍정문을 먼저 볼게요. Me gusta nadar por la mañana. 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수영하는 거를 좋아하는 거지요? 자, 언제 수영하는 거? 보를라 마냐나니까 나는 아침에 수영.

그랬을 때 이제 본인도 그렇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나에게도 그래. 아침에 수영하는 게 나에게도 그래.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니야. 나에게는 아니야. I'm no.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정문 하나 더 볼게요. No me gusta nada por la mañana. 자, 이번에는 나는 아침에 수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아침에 수영하는 것이 나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아. 나에게도 마음에 들지 않아. A mí tampoco. 나에게는 그런데. A mí s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의 긍정문에 대한 동의와 반의. 일반 동사 부정문에 대한 동의 반의. 구스타르 동사 긍정문에 대한 동의 반의. 구스타르 동사 부정문에 대한 동의 반의. 자, 이 표현들은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표시해 드렸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것은 전치격 인칭 대명사입니다. 자, 전치격 인칭 대명사가 제가 뭐라고 했죠? 전치사 뒤에서의 인칭 대명사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치사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뭐 아, 데, 엠, 뽀로, 빠랍, 신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 뒤에 이제 인칭 대명사가 쓰일 때는요, 이러한 형태를 갖습니다. 근데 다른 거는 주격 인칭 대명사랑 다 같고요. 1, 2인칭 단수형만 형태가 미, 띠로 다릅니다. 네, 다행이죠? 많이 외우지 않아도 돼서.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미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지금 띨대가 있습니다. 자, 요 표기를 잊지 마세요. 만약에 띨대가 없으면 요렇게 쓰면 이게 뭐예요? 나의라는 소유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띨대의 표기는 꼭 해주셔야 되고요. 자,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orque siempre hablas de mí? 라고 했어요. 자, 요걸 보시면 되죠? 전치사 대 뒤에 인칭 대명사 me 쓴 거. 이걸 이제 전치격 인칭 대명사라고 하죠. 왜 너는 항상 나에 대해서 말해? 자, hablar de 뭐뭐에 대해 말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랬더니 es porque siempre pienso en ti. 자, en이라는 전치사 뒤에 ti라는 전치격 인칭 대명사. 그래서 왜냐하면 항상 너를 생각하기 때문이야. 자, pensar en 하면 뭐뭐를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대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arla no quiere ir al cine conmigo. 자, Carla는 conmigo, 자, 요 표현인데요. 자, conmigo는 원래 전지사 con 뒤에 이제 전치격 인칭 대명사 me. 요게 이렇게 오게 된 경우, 이렇게 오게 되면요. 그러면 형태가 이렇게 바뀝니다. 꽃미고, 꽃미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꽃미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란 뜻이에요. 까를라는 나와 함께 영화관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 그랬더니 비가 트랑킬로 진정해. 그러면서 요 모이 꼰띠고라고 했어요. 자, 이 꼰띠고는 예상하셨겠지만 어디서 온 걸까요? 꼰띠. 자, 요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랑 갈 거야. 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전치사 뒤에서의 인칭 대명사의 변화를 보셨는데, 자, 이게 적용이 안 되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 전치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전치사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según tú, todo va a salir bien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según이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뭐뭇에 따르면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전치사니까 뒤에 띠가 와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예외 전치사란 얘기예요. 그래서 세군 뚜 너에 따르면 모든 게잘될 거야. 두 번째 문장. Todo el mundo está invitado. Menos tú. 자, 메노스입니다. 자, 메노스는 전치사로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뜻을 갖습니다. 모두가 초대됐어. 너를 제외하고.

세 번째 문장. ¿Sabes cuál es la diferencia entre tú y yo? 자, 이번에는 entre라는 전치사입니다. 요거는 뭐뭐 사이에 란 뜻이죠. 그래서 너와 내 사이에 무엇이 다른지, 다른 점인지 아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Hasta tú no me crees 라고 했어요. Hasta, 자, 이게 이제 전치사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Hasta tú no me crees. 너마저도 날 믿지 못하는 거니, 믿지 않는 거니, 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사실 이 Hasta가 여기서는 뭐뭐마저도 라는 뜻으로 쓰였잖아요. 뭐뭐마저도, 뭐뭐조차도, 뭐 이런 뜻인데, 요거는 부사예요. 부사. 부사로서 뭐뭐마저도 라는 뜻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부사로서 뭐뭐마저도로 쓰일 때는, 저기 전치격 인칭대명사를 쓰지 않겠죠, 당연히. 예. 원래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스타가 전치사로 쓰일 때는, 그때는 뜻이 뭐뭐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뭐까지고요. 네, 요거는 이제 예외 전치사로 분류를 하긴 했죠. 여러분들이 전치사로 많이 알고 있어서.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의 아스다는 부사로서 뭐뭐마저도 란 뜻이다. 자, 요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전치격 인칭대명사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사실 없고요. 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고스다름 운영의 동사들이 몇 개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동사들, 대표적인 동사들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돌레로 동사입니다. 자, 돌레로 동사는 아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아픕니다, 어디 아프세요 라고 할 때 쓰이는 동사고요. 요거는 이제 형태가 이렇습니다. 두엘레 3인칭 단수형은 두엘레, 3인칭 복수형은 두엘렌으로 변화해요. 뒤에 이제 단수명사가 오면 당연히 두엘레가 될 거고, 복수명사가 오면 두엘렌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 대화를 정리하고 좀 더 갈게요. 네, 두엘레 오트라 베스 라 카베사 라고 했어요. 오트라 베스 하면 다시 란 뜻이죠. 그래서 너 또 카베사, 머리예요. 또 너 또 머리가 아파? No, ahora me duelen los ojos. 아니야, 이제는 눈이 아파. 자, 눈은 보통 이제 두 개니까 복수형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뭐 굳이 말하면 두 눈 다 아픈가 봐요. 네, 그래서 눈이 아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interesar 동사인데요. 자, 이 동사는 이제 관심 있다 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Le interesa el arte? 하면은 le는 그로 해석을 할게요. 자, 그는 예술에 관심이 있니? Sí, le interesa mucho. 엄청 관심 많아. 자, 그래서 관심이 있다, 없다 할 때 interesar 동사 쓸 수 있고. 자, 3번에 importar 있죠? 자, 요건 이제 중요하다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요거는 좀 잘 보세요. 자, 요게 대화는 문을 보시면 Te importa si voy contigo? 라고 했어요. 이런 문형이 나오면 요 importa는 어떻게 해석하시는 게 조금 자연스럽게 우리한테는 들리냐면요. si는 if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간다는 게 간다면 그게 너에게 중요하니?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가면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석하시는 게 좋냐면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게 거슬리니?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해를 할 때. 그랬을 때 no, no me importa. 아니, 괜찮아. 거슬리지 않아.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mporta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실제 문형에서는, 실제 문장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쉽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많은 어휘를 정리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어디 어디 아프다라는 표현 참 많이 하잖아요, 평소에. 자, 그랬을 때 뭐 머리는 cabeza, 눈은 ojo, 뭐 코는 nariz, 입은 boca, 귀는 oreja, 손은 mano, 발은 pie, 뭐 팔은 brazo, 다리는 pierna. 뭐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될때 제가 한번 신체 어휘를 쭉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한요 정도 선에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프레오쿠 빠릅니다. 그래, 이거는 이제 걱정스럽다, 뭐 걱정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os preocupa el futuro. futuro는 미래란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미래가 걱정되니, 걱정스럽니? si, nos preocupa mucho. 우리는 엄청 걱정돼, 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걱정스럽다, 라는 뜻을 갖는다. 자, 요거 하나 또 알아두시고. 자, 5번에 faltar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제 뭐예요? 필요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Que te pasa? 부족하다, 필요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부족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무슨 일 있어?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Es que me falta tiempo para terminar mi tarea라고 하죠. Me falta tiempo. 여기서 tiempo는 무슨 뜻일까요? 시간이란 뜻이겠죠. 시간이 부족해. 내 숙제를 끝내려면 시간이 부족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족하다로 쓰인 faltar 동사를 어디서 또 봤냐면요. 시간 표현에서 또 봤습니다. 그래서 남다라는 뜻으로 faltar 동사가 쓰였던 거 기억하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똑까르 동사인데요. 자, 요 똑까르 동사가 뭐뭐 차례이다, 누구누구 차례이다 라고 쓰일 때 역시 구스타르 문형의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Hoy te toca limpiar la casa. 하면은 오늘 te toca. 네 차례야? Limpiar la casa. 집 치우는 거, 집 청소하는 건너 차례야? Sí, me toca a mí. 라고 했어요. 내 차례야. 자, 질문. 여기서 a mí 뭘까요? 중복형이죠. 자, 여기서 중복형 이렇게 생략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Sí, me toca. 하셔도 돼요. 강조를 위해서 붙어 있는 중복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뒤에 이제 limpiar la casa 있고 뭐 이렇게 누구 차례이다라는 걸로 많이 나오는 게 쓰레기 버릴 차례야라는 표현을 하려면 sacar la basura.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아요.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뭐 설거지할 차례야 뭐라는 표현할 때 lavar los platos.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상 차릴 차례야? 그러면, poner la mesa. 자, 요런 것들 많이 볼수 있는 표현들이니까요. 누구누구 차례이다라고 할때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dar 동사를 해가지고, dar miedo 하면은 두렵다. 라는 뜻이죠. dar igual 하면은 마찬가지다, 매한가지다 라는 뜻이고요. dar pena 그럼 뭐 안타깝다, 뭐 유감이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뭐 대화문 하나 짧은 거 보면은 que te da miedo 뭐가 너에게 두려움을 주니? me da miedo estar sola en casa 집에 혼자 있는 게난 두려워가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구스타르와 같은 문형의 동사들 몇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잠시 또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notas culturales입니다. 오늘의 문화는요, 축제로 왔어요. 네, 스페인은 축제의 나라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정말 사시사철 아주 즐거운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대표적인 축제 한네 가지 정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보시는 축제는 라 토마티나, 토마토 축제예요. 네, 그래서 여름을 대표하는 축제이고요. 이 토마티나 축제는 언제 열리냐면 8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립니다. 자, 어디서 열리냐고요? 발렌시아 지역에서, 발렌시아 지방의 부뇨리라는 또 작은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서 열리는 축제예요. 그래서 오전 11시에 그 장대에다가 이제 기름 발라서 하모니카를 이렇게 매달아 놓는데요. 그걸 떼면서 이제 1시간 정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토마토 전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룰이 있는데, 몇 가지 룰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룰은 토마토를 던지면서 하는 축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토마토를 으깨서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토마토를 막 이렇게 던지면 다치겠죠? 그래서 으깨서 던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 토마토

보통 축제를 하면은 거의 100톤 이상의 토마토가 사용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1시간 동안 즐겁게 놀고, 그리고 이제 싹 도시를 정리하고, 마을을 정리하고 끝나는 축제, 라 또마띠나 토마토 축제가 되겠습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축제고요. 자, 또 하나 여름을 대표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자, 그 축제는 산 페르민 축제예요. 산 페르미네스라고도 하는데, 이산 페르민 축제는 어디서 열리냐면 스페인 북부 나바라 지방입니다. 여기에 빰플로나라는 시에서 열리는 축제예요. 7월에 열리고요. 자, 여기는 이 축제 이제 뭐라고 되죠? 하이라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엔시에로라는 소몰인데요. 이 소몰이는 언제 시작이 되냐면 매일 아침 8시에. 매일 아침 8시에 투우장까지 이 소몰이를 하는 겁니다. 약 1km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소 앞에서 뛰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용기를 상징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전통 의상은, 산페르민 전통 의상은 하얀색 옷, 하얀 복장과 빨간 스카프입니다. 그래서 여름 축제 이렇게 하나 더 봤고요. 이제 봄 축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봄 축제에 라스파이아스 축제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발렌시아 지방에서 열립니다. 언제 열리냐면 3월이죠. 3월 15일에서 19일까지 열리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큰 파이아스들입니다. 수미터에 달하는 파이아스고 목재 인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풍자적이고 유머러스한 이런 인물, 파야스를 만들어가지고요. 이거를 이제 19일 날 밤에 1등을 제외하고, 이게 이제 도시 곳곳에 전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1등으로 뽑힌 파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태웁니다. 그래서 그게 또 장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봄의 축제, 라스 파야스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성주간 축제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라 세마나 산타라고도 하는데요. 스페인은 가톨릭 정서가 짙게 깔려있기 때문에 요 세마나 산타 같은 경우는 스페인 전역에서 열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간은 언제냐면 보통 3월 말에서 4월 초가 되는데 부활절 전 일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고난과 부활을 기리는 축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엄숙한 퍼레이드가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보라색이나 흰색 그런 조금 경건한 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옷을 입고 그다음 그런 망토를 두르고 그다음 이제 고깔 모자를 써요. 고깔 모자를 쓰는데 눈만 이렇게 뚫고 이렇게 전체를 다 가립니다. 그리고 이제 퍼레이드를 하는 거죠. 엄숙하게 퍼레이드 하는 것. 예, 그게 이제 세마나 산타를 대표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스페인 축제 좀 소개를 해드렸네요. 사실 축제는 직접 가서 즐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쉬었으니까 다시 교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디알로그 속에서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소피아와 이반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소피아가 먼저 A mí los fines de semana me gusta dormir hasta tarde 라고 하죠. 나는 주말마다 늦게까지 자는 거를 좋아해. Sobre todo. 자, sobre todo는 특히 란 뜻입니다. 특히. 특히 los sábados. 토요일에는. Y por las tardes me encanta salir a pasear sin prisa con mi perrito por el retiro.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뭐 하는 걸 무척 좋아하냐면 나가는 걸 무척 좋아해. 산책하러. 근데 sin prisa. sin은 뭐뭐 없이란 뜻이거든요. prisa는 급함이란 뜻이잖아요. 급함, 서두름.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고 산책하러 나가는 걸 무척 좋아해. 누구랑? 내 개랑. 어디를? retiro 공원을. 이아띠, 너는? 그랬더니 Pues los fines de semana me encanta ver películas en casa. 나는 주말에 뭐 하는 걸 무척 좋아하냐면 en casa, 집에서 영화 보는 걸 무척 좋아해. Me paso horas y horas delante del ordenador. Horas y horas니까 몇 시간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는 몇 시간을 보내 delante de 뭐뭐 앞에란 뜻이죠. 컴퓨터 앞에서 그 영화 보느라 몇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Últimamente hay muchas películas muy buenas. 최근에 아주 좋은 영화들이 많이 있어. 라고 이제 이반이 얘기를 했더니, 그랬더니 소피아가 얘기를 하죠. 마야, 이런. Qué aburrido eres. 너 진짜 따분하다. 너무 지루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Yo prefiero salir a tomar algo con los amigos al aire libre. Al aire libre 하면은 야외에서 란 뜻입니다. 나는 preferir, 잠시 후에 정리하겠지만 이건 선호하다란 뜻입니다. 자, 뭐 하는 걸 선호하냐면, 나가는 걸 선호해. 뭐 하러? 친구들이랑 야외에서 뭔가를 마시러 나가는 걸 선호해. 그러니까 소피아는 좀집 밖에서 활동하는 스타일이고, 이반은 집에서만 있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반이 뭐라고 하냐면, Ya, bueno, mis padres me dicen que paso demasiado tiempo en casa. 라고 하죠. 그래, 뭐, 하긴, 뭐, 우리 부모님들도 나에게 끼야라고 말하셔. 내가 데마시아도 띠엔 보니까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낸다고 말씀하셔. 이제 소피아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Por qué no? 그러니까, Por qué no vienes a pasear con nosotros este fin de semana por el retiro? 라고 하죠. 제안 표현이죠. 그래서 뭐예요? 산책하러 오는 거 어때? 우리랑 같이 이번 주말에 레티로 공원을 산책하러 오는 건 어때? 라고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수락해주면 좋으련만, no sé 하면서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no me gusta mucho andar. andar는 걷다란 뜻입니다. 아, 내가 걷는 걸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 Además, 게다가 después de caminar, siempre me duele mucho los pies. 해서 게다가 después de 뭐뭐 후에란 뜻이죠. caminar 역시 걷다란 뜻입니다. 걸은 후에는 항상 어디가 많이 아프대요. los pies. 발이 많이 아파. Ya sabes, peso bastante. 나 네가 알고 있다시피 이미 알고 있다시피 내가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잖아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소피아가 pues por eso mismo debes salir más de tu habitación이라고 하죠. Deber 동사 원형입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란 뜻이죠. 그래서 더욱 네 방에서 나와야 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격려를 하는 거예요. 아니모. 파이팅! 우리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죠. Deja un poco la ficción y vive la realidad. 좀, ficción 하면 허구, 픽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상세계에서 좀 나와가지고 현실에서 좀 살아!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이반이 Gracias por la invitación, Sofía. Sofía, 초대해줘서 고마워. Me lo voy a pensar. 내가 생각해 볼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배웠던 내용 확인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좀더 정리할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불규칙 동사 파레세르 동사 하나 볼 건데요. 자, 이 파레세르 동사는 1인칭 단수가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동사 변화형은 어떻게 되느냐? Parezco, pareces, parece, parecemos, pareceis, parecen 하고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일단 첫 번째 뜻은 뭐뭐라고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Qué te parece este libro? 의견을 물을 때 우리가 하는 표현입니다. ¿Qué te parece? 너 어떻게 생각해? Este libro.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책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을 때 me parece interesante. 흥미롭다고 생각해. 그래서 뭐뭐라고 생각하다라는 뜻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뜻이 있냐면,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 같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La hermana de Julio parece muy buena. 하면은 뭐예요? Julio의 여동생은 매우 선해 보여, 뭐뭐처럼 보이다. 그리고, parece que va a llover. 비가 올것 같아, 뭐일 것 같다. 라는 뜻으로 쓰인 문장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또 보면은 파레세르 동사 그게 이제 기본적인 뜻이고요. 자, 그다음 대화문 보시면 아키엔테 파레시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는 뭘 보는 거냐면요. 파레세르세 아입니다. 파레세르세 아 하면은 누구누구와 닮다란 뜻이에요.

0: 자, 그럼 뭐예요? 너 누구 닮았어?
1: ¿A quién te pareces?
0: 하니까 me parezco mucho a mi madre. 나는 우리 엄마를 엄청 닮았어.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 정리해 주시고. 자, 그다음 문장 하나 보시면 a mi parecer no es bueno fumar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여기서 parecer 동사는 의견, 뭐 판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엔 말이야. fumar 담배 피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담배 피는 것은 좋지 않아. 좋지 않은 것 같아. 라는 뜻. 자, 그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Carlos es un hombre de muy buen parecer, así que siempre llama la atención 이라고 했어요. 자, Carlos는 어떤 남자냐면 de muy buen parecer예요. 자, 그럼 이 parecer는 여기서 앞에 buen을 보니까 명사로 쓰였음을 알수 있죠? 이거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외모란 뜻이에요. 아주 좋은 외모를 가진 남자라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게 그래서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야말라 아텐시온 주목을 부른다, 주목을 받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만 필기를 하겠습니다. 자, 아시게 있잖아요. 아시게는 그래서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라는 뜻을 가진 또 다른 표현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대화문이나 이런 데서 좀 봤었던 것 같은데, por eso. 자, 이것도 그래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por lo tanto. 자, 이것도 역시 그래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간혹 por tanto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así que, por eso, por lo tanto, por tanto. 자, 요거는 다 같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운 parecer 동사. 자,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의사소통 기본 표현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자, 의견을 묻고 답하는 건데요. 의견 묻고 답하는 건 사실 일상에서 정말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두 남녀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자가 먼저 질문을 하는 거죠. ¿Qué te parece esta novela? 자, 노벨라는 무슨 뜻? 노벨라는 소설이란 뜻입니다. 자, ¿Qué te parece? 너 어떻게 생각해? 라는 뜻이잖아요. Esta novela. 이 소설을 어떻게 생각해? 자, 이렇게 parecer 동사 사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opinar 동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Qué opinas sobre esta novela? 이 소설.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무슨 의견을 가지니? 자, 세 번째, 이번엔 pensar 동사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Qué piensas de esta novela? 라고도 이제 다 같은 뜻이에요. 자, 그리고 ¿Cuál es tu opinión? Opinión은 의견이라는 명사죠. Sobre esta novela. 자, 그래서 너의 의견이 뭐니? 이 소설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sobre. 나, 대. 자, 요런 것들은 다 무슨 뜻으로 쓰였을까요? 요건 다 about의 뜻을 갖고 있죠. 뭐뭇에 대해, 뭐뭇에 대하여.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답을 할 때는, 자, 요런 동사들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요. 자, 그래에르 동사죠. 그래요, opino, pienso, me parece que,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뭐 모르겠어. 모르는 상황이라면 no tengo ni idea. 자, 이런 식으로 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parecer 동사 한번 정리를 해서 또 의사소통 기본 표현까지 짚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preferir 동사입니다. 자, 이 동사는 gustar más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아하다, 선호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얘는 어가 페에가 이에로 변하는 불규칙 동사입니다. 그래서 prefiero, prefieres, prefiere, preferimos, preferis, prefieren 하고 변화를 하고요. 자, 바로 이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efiero estudiar español a estudiar francés라고 했어요. 자, 요거는 preferir A a B 문형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B보다 A를 더 좋아하다.

선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뭐예요? 나는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것보다 스페인어를 공부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문 꼭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De ese modelo tenemos esta jaqueta azul y esta roja. 자, 그 모델로는 우리는 이 파란색 재킷과 이 빨간색 재킷을 갖고 있습니다. ¿Cuál prefiere? 무엇을 선호하세요?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문장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preferir 동사를 이제 활용한 의사소통 기본 표현 또 한번 보면요. 선호도 묻고 답하는 표현입니다. 물어보고 답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일단 질문. ¿Qué te gusta comer?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 구스타르 운영 배웠잖아요. 그래서 ¿Qué te gusta comer? 하면 너 뭐 먹고 싶니? 뭐 먹는 것을 좋아하니? 라는 뜻이죠. 선호를 지금 이제 구스타르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할 때 구스타르 동사 쓰니까 너 뭐 먹는 걸 좋아해? 라고 했을 때 대답은 Me gusta la pizza. 나는 피자 먹는 거 좋아해. 난 피자를 좋아해.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Qué prefieres? 라고 했어요. 자, preferir 동사 선호하다 라는 뜻이죠. 너는 무엇을 선호하니? 라고 했을 때 prefiero esta falda roja. 라고 이제 답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 빨간색 치마를 선호해 라고 답을 하는 거죠. 자, 또 비슷한 뜻이죠. ¿Cuál te gusta más? 자, 제가 아까 preferir 동사 설명하면서 gustar은 más의 뜻입니다. 더 좋아하다 라는 뜻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이거 뭐예요? 너는 무엇을 더 좋아하니? 라고 물은 거고요. El coche rojo me gusta más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나는 더 좋아해. 뭘 더 좋아해요? El coche rojo. 빨간색 자동차를 더 좋아해. 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호도를 묻고 또 답하는 걸 봤는데요. 좀 전에 우리가 봤었던 preferir A, A, B 문형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자면 너는 뭘 더 좋아하니? 라고 했을 때 뭘 선호하니? ¿Cuál prefieres?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차보다 커피를 더 좋아해 라는 대답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나는 차보다 커피를 더 좋아해, 더 선호해 하면은 자,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그렇죠. Prefiero el café al té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 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12강 내용 한번 다 정리해 봤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10강, 11강, 12강 계속해서 좀 문법적으로 빡빡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복습 차분히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혹시 공부하다 모르는 것이 생기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교재 13강으로 넘어갑니다. 13강은 그래도 이제 앞부분에 비해서는 조금 여유가 있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12강 복습 철저히 하신 후에 13강 내용 살짝 예습해 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네, 2027 수능특강 농업기초기술 23번째 시간이고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요약하는 시간, 세 번째 시간이고,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은 그 식물 관련 기술입니다. 그리고 식물 관련 기술을 1, 2로 해서 이렇게 요약을 좀 해보고, 그동안 나왔던, 출제되었던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내용은 제 2강 내용입니다. 2강의 작물의 분류에서 그동안 출제되었던 문항, 그리고 4, 5, 6강 작물의 재배 관리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작물의 분류가 항상 나와요. 항상. 이건 아마 이번 수능에도 나올 거예요. 근데 문항 자체가 항상 나와서 굉장히 친숙한데도 불구하고, 문항 모양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낮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물의 분류에서는 그 작물에 대한 특성이 먼저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문항은 제시문 내에서 힌트를 어떻게 좀 찾아낼 수가 있는데, 작물의 분류 이 내용은 아, 이 작물이 지금 어떤 작물이구나 알려는 줘요. 일반적인 작물이고 누구나 알 수 있어.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특징은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고, 4, 5, 6강은 작물의 재배 관리는 이제 식물 쪽에 이제 특화된 그 내용이 돼서, 다른,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전공의 유불리가 살짝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2강 볼까요? 2강. 2강에 해당되는 작물의 분류 부분입니다. 자, 일단 식물학적 분류 보면, 겉씨하고 속씨 식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겉씨는 말 그대로 씨가 겉에 있다는 얘기예요. 씨방이 없어서 밑씨가 밖으로 드러나 있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주로 풍매와 꽃가루들이 바람에 날립니다. 종류에 보면 소나무, 은행나무, 소철 등이 여기 속합니다. 외등잎이 아니고 침엽수들이 여기 많이 속합니다. 다음, 속씨 식물. 밑씨가 씨방에 둘러싸여 있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꽃가루 맞이하면 밑씨가 종자가 되고 씨방은 열매가 되는 식물입니다. 속씨 식물은 다시 외떡잎과 쌍떡잎 식물로 나눠지죠. 뭐 다른 말로 하면 단자엽, 쌍자엽 이렇게 나누면 똑같은 말입니다. 종자의 배에서 처음 나오는 잎이, 떡잎이 한 장이면 외떡잎, 두 장이면 쌍떡잎 식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연계규제 수능 특강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벽과 화본과 해서 벼, 보리, 밀, 옥수수, 호밀 등이 있어요. 백합과 파, 양파, 마늘, 부추 등이 있습니다. 외떡잎 식물이에요. 벽과 백합과 외떡잎 식물. 콩과 콩, 강낭콩, 완두 있죠? 이렇게 쌍떡잎 식물. 박과 오이, 참외, 수박 이런 게 있고, 배추과 십자화과라고 그러죠. 무, 배추, 양배추 등이 있습니다. 가지과 가지, 고추, 토마토, 감자 등이 있습니다. 쌍떡잎 식물입니다. 자,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했느냐, 식량으로 쓰느냐, 아니면 무언가를 가공을 해서 많이 쓰는, 뭐 특용작물 하면 뭐 전분류 작물들도 있겠고, 약용작물, 유류작물, 기름자는 이런 작물 있죠. 사료작물, 사람이 먹지 않고 동물의 사료로 이용하는 작물들. 녹비작물, 땅의 지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쓰는 작물들. 콩과 작물이 많습니다. 콩과 작물. 왜냐? 콩과 작물에는 뿌리옥박테리라는 게 있어서 질소의 상률을, 사용률을 더 높일 수가 있죠. 그리고 원해작물. 원해작물을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태적 분류에 따라서 재배 기간에 따라 파종에서 수확까지 전체 재배 기간에 따라 이게 한 해 살이냐, 두 해 살이냐, 여러 해 살이냐. 생육 계절에 따라 여름성 작물이냐, 겨울철 작물이냐, 생육 저온에 따라 저온성이냐, 고온성이냐, 열대 작물이냐, 생육 형태에 따라 이게 포복형 작물이냐, 아니면 주형 작물이냐, 저항성에 따라서 산성에 잘 견디는 내산성 작물이냐, 아니면 가뭄 등 이렇게 물이 없어도 잘 사는 내건성 작물이냐, 물에 잘 사는 내습성 작물이냐, 아니면 염분기가 많아도 잘 사는, 염분기에서도 잘 사는 내염성 작물이냐. 그리고 일장 반응에 따라, 이거 이제 꽃이 언제 피나죠? 해가 짧아질 때 꽃이 피는 단일성 작물이냐, 아니면

해가 길어질 때 꽃이 피는 장일성 작물이냐, 아니면 해 일조 시간과 관련없는 중일성 작물이냐. 일반적으로 단일성 작물은 수확을 언제 많이 해요? 가을에 많이 합니다. 해가 짧아질 때, 여름에서 가을 접어들 때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주로 수확하는 작물들. 장일성 작물들은 봄에 수확하는 작물들. 그렇죠? 자, 이와 관련된 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서 알수 있는 작물에 대해 수행평가 퀴즈를 했을 때 가에 들어갈 점수입니다. 2강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어떤 작물을 얘기하는지는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봅시다. 자, 이 작물에 대해 수행평가를 작성해 보세요. 남아메리카의 페루 부근이 원산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간도 지방에서 도입됐어요. 작물의 줄기는 지상부 줄기와 지하부 줄기로 나뉘네요. 지하부 줄기는 땅속 줄기와 덩이 줄기로 나뉩니다. 덩이 줄기. 우리 괴경할 때 배웠죠. 괴경. 덩이 줄기의 주요 양분을 저장합니다. 아, 땅속에서 덩이로 된 작물이네요. 땅속에 있는 덩이로 된. 잎줄기는 각 마디에 생기고 새 삼사상에 새내상에 작은 잎을 가진 겹잎이며 털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땅속에 덩이로 된 줄기로 된 어떠한 작물이에요. 꽃은 취산화소로서 5개의 수술과 1개의 암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확물은 올해 직사광자를 쐬면 솔라닌 파란색으로 보면서 솔라닌 함량이 많아져 저장할 때 주의해야 한다는 거. 감자죠, 감자. 감자. 자, 여기서 감자 찾아내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자가 어디까지 작물인지, 용도에 따라 어디까지 작물인지, 이건 이제 미리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감자. 자, 콩과 작물? 감자? 아니죠. 감자는 가지과 작물이죠. 틀렸고. 일단 0점. 용도에 따라 유료? 감자에서 기름을 짜나요? 감자는 아니죠. 전분을 짜죠. 전분. 기름을 짜는 건 참깨나 들깨 이런 게 짜죠. 자, 생육 조건에 따라 정원성 작물. 옳은 내용입니다. 생육 형태에 따라 줄기가 위로 자라는 직립형 작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2점이 되겠네요. 9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감자. 벼, 밀, 옥수수와 함께 세계 4대 작물입니다. 쌍떡잎 식물입니다. 쌍떡잎 식물이기 때문에 수염뿌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관다발 구조가 배열이 규칙적이에요. 그렇죠? 여러 해살 식물이고, 고구마, 옥수수와 대표해서 대표적인 구황 작물이고, 저온성, 중일성, 내산성 작물입니다. 아시죠? 자, 10번.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작물의 형태적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이 작물은 식물 분류상 꿀풀과에 속하고 식용이나 약용으로 이용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농서인 종초의 농사징설에서는 유마 또는 수임자로 기록되어 있네요. 예로부터 수임자도 다양해서 먹는 기름 아니면 등화용 기름으로 이용되어 왔어. 입에서 나는 독특한 냄새를 가축들이 싫어해서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밭 둘레에 심거나 기상재해로 소득작물 재배가 어려울 때 대파 작물 대신 파종하는 작물로 이용됐어. 최근 경제성장으로 국민 소비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종실 씨앗뿐만 아니라 잎채소로도 이용하는 양이 많아졌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신선한 잎채소로 우리가 먹어요. 그리고 종실로 기름도 짜요. 근데 냄새가 독특해. 뭐예요, 이거? 들깨죠, 들깨. 들깨잎 먹죠? 들깨 독특한 냄새에 들깨 씨앗으로 기름 짜고, 네. 유마 또는 수임자로 불렸습니다. 들깨입니다. 들깨. 그러니까 이 분류에 관련된 건 어떤 건지,

어떤 작물을 얘기하는지는 쉽게 알수 있어요. 근데 들깨가 생육 조건에 따라 저온성인가? 저온성은 아니죠. 고온성이죠. 여름에 나타나니까. 생육 형태에 따라 포복성인가? 위로원, 직립형이죠. 자, 일장 반응에 따라 단일성이죠. 단일성. 그리고 재배 기간에 따라 한해살이 작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디귿과류 일로 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의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들깨 쌍떡잎 식물의 꿀풀과의 한해살이 작물입니다. 그리고 백소, 수임, 야임, 임자로 부르기도 하고요. 기름을 짜기 위한 유료 작물, 특용 작물에서 유료 작물로 재배되며 잎채소로도 많이 이용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참깨하고 다른 겁니다. 들깨는 참깨고. 자, 다음 이제 4강에서 6강 내용입니다. 자, 일단 종자의 휴면과 타파. 휴면은 성숙한 종자 또는 식물체에 적당한 환경을 주었음에도, 그러니까 싹이 틀수 있는 뭔가 조건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싹이 트지 않는 그런 상태를 휴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휴면은 크게 자발적 휴면, 내적 영향으로 인한 자발적 휴면, 외부 영향으로 인한 타발적 휴면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자발적 휴면은 식껍질 수분 흡수가 안 된다든지, 그 껍질이 너무 두꺼워서 수분이나 산소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휴면하는 거. 그리고 종자에 저해하는 물질, APA나 카테킨, 페놀산 등 발화 억제 물질이 있을 때 또는 씨눈이 미성숙할 때 나타나고요. 타발적, 강제 휴면, 외적 환경입니다. 온도, 수분, 뭐 산소 이런 게 맞지 않을 때, 자연 조건이 맞지 않을 때 발화를 하지 않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종자의 휴먼 타파 방법. 이제 종자를 어떻게 발화를 시킬 것인가? 기계적, 온탕, 조온, 수세침지, 화학약품, 생장조절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기계적은 말 그대로 뭐 상처를 내준다든가, 아니면 하여튼 그 무언가 물과 수분과 산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어딘가를 좀 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표적인 게 자원용 고구마, 핵과류가 이런 작물이 되겠습니다. 온탕, 따뜻한 물로 처리하는 장미, 상추, 알팔파 등이 있고, 저온 처리하는 게 인삼, 적용수종제 등이 있겠습니다. 수세, 침지, 씻거나 물에 담궈 놓는 거. 씻거나 물에 담궈 놓는 건 뭔가 발화 억제 물질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죠. 담그지나 우엉. 화학약품 처리가 있고 생장조절제 처리가 있어요. 화학약품은 황산이나 질산염으로 처리하는, 황산으로 처리하는 목화, 오크라, 잔디종제 등이 있고요. 질산염 처리는 벼과 목초가 있겠습니다. 생장조절제, 보통 우리가 식물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그런 호르몬을 이용하는 방법, 지베렐린 수용액으로 처리하는 게 양배추나 담배, 감자가 되겠고, 시토킨이나 SLL 수용액으로 처리하는 게 양상추나 땅콩이 되겠습니다. 자, 종자의 저장 방법. 이게 지금 저장 방법 나온 게 재작년 6월 모의고사에 나왔나? 모의고사에 한 번씩 나오긴 하는데, 저장 방법은 그냥 읽어보면 돼요. 읽어보면. 건조 저장은 어떻게? 말려서 저장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습사 저온 저장은 물기가 있는 모래하고 같이 저온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젖은 모래에 섞어서 건조하지 않고, 습사니까, 건조하지 않고 얼지 않도록, 냉동이 아니고 저온이니까 얼지 않도록 저온으로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습사 저온 방법. 그리고 건사는 마른 모래죠. 마른 모래. 마른 모래와 종자를 2대1 비율로 섞어서 실내 또는 창고에 보관하는 방법이고, 밀봉 건조예요. 일단 건조한 다음에 밀봉. 건조시켜서 밀폐된 용기에 그 수분을 빼낼 수 있는 황화칼륨 또는 실리카겔 이런 건조제를 종자와 같이 넣고 저장하는 방법. 다음은 층적 저장법. 종자를 매장할 때 축축한 모래를 층층이 쌓아서 마르지 않도록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노천 매장법, 그냥 땅에 매장하는 방법이에요. 땅속에 종자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파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냥 읽어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종자 저장 방법이 나온다라면,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는 제시문에
종자 방법을 설명을 해요. 실제 사례를. 이제 그 사례하고 비슷한 사례를 찾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례에서 단어 골라내는 거. 이게 건조 조장인지, 뭐 습사 저온인지, 건사 저온인지, 밀봉 건조인지, 층적인지, 노천인지. 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으면 충분히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내용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광성 종자와 혐광성 종자. 발화를 할때 빛이 있어야지 발화를 하는 종자. 호광성. 발화를 할때 빛이 없어야지 발화를 하는 종자. 혐광성. 종자들 외워야 되는데 이렇게 외워요. 자, 혐광성 종자는 어디에 봐요? 지금 토마토도 과육 안에 있죠. 가지도 과육 안에 있지. 호박도 과육 안에 있지. 오이도 과육 안에 있지. 그래서 이것만 해서 아, 혐광성 종자 요네개 외우고 그 나머지는 아, 호광성이다라고 공부를 하면 외워두면 조금 더 쉽게 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광성과 혐광성 종자를 이렇게 나눠봤어요. 자, 다음 발화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발화율은 몇 개, 그러니까 총 발화하려고 종자를 몇 개를 발화를 시켰더니 몇 개가 발화가 됐는지 그게 발화율이죠. 발화세는 특정 날짜가 있어야 돼. 특정 날짜. 그 날짜까지 발화한 발화율. 그냥 발화율은 끝까지 놔뒀을 때몇 개가 발화가 됐는지 발화율이고 발화세는 그 날짜까지의 발화율이에요. 평균 발화일 수는 이게 이 종자가 발화하는데 평균 며칠이나 걸렸는지 그걸 계산하는 게 평균 발화일 수가 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개념 정도만 알아보면 됩니다. 자, 벽시파종. 벽시파종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나오진 않고 이제 여기서 그동안 나왔던 거 보겠습니다. 일단 토양산도 준비할 때 토양산도가 4.5에서 5점이면 상당히 산도가 낮죠. 네. 벽시파종할 때는 토양산들을 이만큼 이만큼 토양산도가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니까 중성에 가까운 토양산도를 보이면 모잘록병이나 이런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묘상자는 뭐 시바르당 어른모는 15개, 중간모는 30에서 35개 정도 한다는 거. 벽시 선별 충실한 종자와 충실하지 않은 종자를 골라내죠. 그럴 때 이제 그 비중이라는 게 나오잖아. 그렇죠? 그때 이제 벽은 이제 뭐 까락벽하고 이제 나누는데 벽시 선별은 왜 한다? 충실한 종자를 골라내기 위해서. 벽시 소독은 키다리병이나 도열병, 깨시무늬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씨앗 자체에 지금 곰팡이나 이런 걸로 지금 오염되어 있을 때 그걸 미리 종자 소독을 해서 없애는 거죠. 다음에 벽시 담그기. 물에다 담궈 넣어요. 무게 총23% 정도의 수분을 흡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고른 발화율을 좀 고르게 할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자 파종은 못 파는 게 2cm 두께로 채우고 충분히 관수한 후에 벽시 파종하고 3에서 5mm로 흙을 복토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벽시 소독, 온탕침법, 석회유화 처리, 약품소독법 등이 있어요. 왜 한다고요? 키다리병이나 도열병, 깨시무늬병 등 이미 지금 오염되어 있는 그런 곰팡이균이나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벽시 소독을 하게 됩니다. 자, 채소 종자 파종 할 때, 오이는 양토하고 퇴비가 1대2 비율, 토마토는 1대1 비율로 혼합해서 사용합니다. 토양 전염병 막기 위해서 토양을 꼭 소독한 토양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종자 파종할 때는 추운 곳, 토양 비옥도가 낮은 곳, 즉, 그러니까 그 씨앗이 살기 힘든 조건에서는 조금 더 밀도를 높게 해서 좀더 많이 파종을 하고, 파종 상도 온도가 낮거나 파종 기간 늦은 경우는 발화를 신속하고 균일하게 할때싹 틔우기를 한 다음에 파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파종 후 관리할 때, 이건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파종 후에 봤더니 얘가 씨껍질을 쓰고 나왔을 때 이게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이제 물이 수분이 적을 때 씨껍질을 쓰고 발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는 충분히 관수를 해줘야 됩니다. 온도가 25도씨 따뜻한 물로. 자, 이와 관련된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인터뷰에서 알수 있는 벽시 육묘 과정의 목적이에요. 자, 기자.
벼 유기농 재배의 달인을 만났습니다. 재배 팁 하나 소개해 줄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있을까요?

보통 육묘에 이용하는 볍씨의 발화 적산 온도가 100도씨이기 때문에 볍씨 발화기 온도를 30도 정도로 맞추고 3일 정도 지나 싹이 트면 사용합니다. 그랬어요. 하지만 저는 찬물에 담가요, 그냥. 찬물에. 일주일 정도 지난 것을 육묘해요. 굳이 오래 걸리는 전통 방법을 고집할 이유는 혹독한 환경에서 싹을 틔우는 것이 나중에 더 튼튼하게 자라기 때문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냥 찬물에 일주일 담궈? 볍씨를 담궈, 볍씨를. 그러니까 볍씨 담그기 하는 목적. 볍씨 담그기려면 어떻게 된다? 뭐가 균일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도열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볍씨 소독을 해야죠. 백화묘, 하얗게 된 묘를 방지하게 하려면 순화할 때, 벼 순화를 잘 해줘야 되는 거고, 모잘록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양, 산도 맞춰야겠죠. 충실한 볍씨, 그러니까 잘 차있는 볍씨를 고르려면 그 볍씨 선별을 해야겠죠. 그렇죠? 자, 9번은 볍씨 담그기라는 목적, 균일한 모를 얻기 위해서 하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볍씨 당기기. 볍씨 무게 23% 정도의 수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온이 10도씨에서는 10일, 15도씨에서는 6일, 20도씨에서는 3일 정도 실시합니다. 발화 기간, 단축, 초기 생육 촉진, 그리고 균일한 묘 생산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대체해야 할 전열 온상 만들기 실습 재료네요. 전열 온상. 땅을 파서, 이게 지금 열선이죠, 열선. 열선을 이렇게 묻어놔요. 그래서 좀 따뜻하게끔. 그래서 여기서 싹을 틔우게끔 하는 전열 온상입니다. 자, 전열 온상 만들 때 일단 땅을 판 다음에 단열층. 땅이 차가웠기 때문에 그 차가운 길을 막아줄 수 있는 단열층이 필요해요. 단열층. 그래서 왕개등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전열층. 이렇게 배선을 합니다. 가운데는 좀 넓게. 바깥으로 갈수록 더 촘촘히. 이유는 이쪽 가운데는 따뜻한데,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찬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더 촘촘히 해서 열을 좀잘 발생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접속부 상토 깔고, 그 다음에 집이나 거적으로 덮어서 계속 따뜻하게 유지를 해야겠죠. 자, 제시해 보겠습니다. 학생 A는 전열 온상을 만들기 위한 실습 지시서를 참고해서 준비한 실습 재료를 담당 선생님께 점검을 받았어요. 선생님은 적절하지 않은 실습 재료를 실습 지시서에서 체크 표시하고 대체해야 할 실습 재료를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자, 1번. 수평한 바닥에 온상 틀을 설치하고 바닥재를 깐다. 지금 바닥재 이 부분이 되겠네요. 단열층. 플라스틱 깔고 그 위에 스티로폼을 깝니다. 스티로폼. 단열재로 지금 스티로폼을 박았네요. 3 보니까 흙을 채운 후 바깥쪽은 촘촘하게, 가운데는 일정하게 전열선을 이렇게 배열을 해요. 그렇죠? 전열선을. 이때 전열선이 꺾이는 부분에 애자를 연결합니다. 이 부분들. 전열선. 이 부분 지금 전기가 통하는 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벗겨지면 합선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합선. 그렇죠? 애자를 연결해요. 애자는 뭐냐면 약간 그 도자기 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서 그 절연할 수 있는 전기 절연할 수 있는 좀 동그랗게 돼서 그리고 절연할 수 있는 그런 도구 그런 자재입니다. 자, 전열선을 온상틀 외부로 빼내고 자동 온도 조절기 그리고 누전 차단기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필름을 깔고 난 후에 모파넥을 채운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스티로폼을 대신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냉기를 막아줄 수 있는 거. 뭘로 해야 돼? 철판보다는 왕겨가 낫겠죠. 자, 애자를 대신할 수 있는 거. 애자를 대신할 수 있는 거. 일단, 이렇게 각이 지어지니까 각진 곳을 좀잘 돌아갈 수 있도록 원형식으로 돌아가야겠죠. 원형식으로. 그리고 전선이기 때문에 철재료는 안 되겠죠. 철재료. 그래서 각진 거안 되고.

과에 되어 있습니다. 자, 식물의 번식은 크게 종자 번식, 일반적인 방법이죠. 씨앗 뿌리는 방법. 영양 번식. 영양 번식에 보면 삽목도 있고 취목도 있고 그러죠. 그리고 조직 배양, 영양 번식에 바이러스 확대 등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무균 생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영양 번식을 크게 접목, 삽목, 취목으로 나눌 수 있죠. 접목은 일단 종류가 다른 두 개의 식물체를 형성층을 맞추어서 다시 연결시켜서 하나의 개체를 만드는 번식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호박 뿌리에 수박 가지를 접붙이게 놓으면 위에서 수박이 열리는 거죠. 접목. 꺾꽂이. 식물의 영양기관, 어디든 괜찮아요. 뿌리, 줄기, 잎 등을 모체로 잘라요. 잘라서 모래나 펄라이트, 걸음기가 적은 모판흙에 꽂아두면 뿌리가 내려서 새로운 식물체가 만드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식물체를. 취목. 삽목은 일단 꺾어서 뿌리를 발생시켰다면 취목은 상처를 줘서 뿌리 발생을 먼저 시켜요. 뿌리가 발생이 되면 그때 잘라서 옮겨 심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접목은 두 개를 하나로 붙여주는 거. 삽목은 일단 잘라서 뿌리 발생하는 거. 취목은 상처를 줘서 뿌리가 발생한 다음에 잘라서 심는 거. 접목, 삽목, 취목. 다음, 벼의 물 관리 방법. 하, 여기서 참 무효분열기 많이 나오죠? 무효분열기. 벼의 물 관리 방법인데 이양기, 활착기, 무효분열기, 수질기, 출수기, 뭐 등수기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무효분열기. 무효분열기가 뭐냐? 벼에 그 줄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줄기 중에 이삭이 달리지 않는 줄기. 이삭이 달리지 않는 줄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냥 땅에 있는 양분만 빼먹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이 이삭이 덜 달린 줄기가 나오지 않게끔 그런 이삭이 달리지 않는 분열이 될때 중간 물대기를 해줘요. 물을 다 빼서 땅이 쩍쩍 갈라지게끔. 그래서 무효분열을 좀 억제하고 땅에 물이 없으니까 뿌리는 어떻게 해? 이제 물을 찾으러 계속 밑으로 쭉쭉 내려가네. 그러니까 쓰러짐에 강해져, 도복에 강해져, 헛까지 억제하고, 그리고 땅이 쩍쩍 갈라져서 질소질비료 같은 이제 질소질비료에 이제 탈질 그런 유해 물질 같은 게 그런 갈라진 틈으로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유해 물질이 제거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무효분열기, 땅이 쩍쩍 갈라진다는 거꼭 알아두세요. 자, 다음에 과수원의 토양 관리 방법. 청경, 깨끗하게. 사과 과수원이면 사과 나무 빼고는 밑에 깨끗하게, 그냥 흙으로. 풀을 메거나 제철을 사용해서 풀이 자라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깨끗하게. 부처법, 풀이나 또는 뭐 건초, 볏짚 등을 그냥 깔아놔요. 토양을 피복해서 관리해요. 그냥 흙이, 뭐랄까요. 흙이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 흙이 보이지 않게 무언가를 덮어놓는. 그게 부처법. 초생법. 풀을 살려, 초생. 풀을 키워요. 풀이나 목초를 재배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풀을 그냥 그대로, 뭐 잡초를 그대로 놔둔다거나 그런 방법, 초생법. 자, 이렇게 청경, 부초, 초생법 등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화해 개화 조절인데 단일성하고 잔일성 식물들. 이게 이제 선택지나 답지에서 이게 좀 나올 수 있죠. 단일성 작물, 그러니까 꽃을 가을에 본다든가 가을에 수확하는 작물들, 국화, 포인세티아, 칼랑코에 등 화해에서 가을에 꽃을 피는, 그리고 잔일성, 봄에 꽃을 보는 작물, 원예 화해들, 수톱, 곽꽃, 금호초 등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항 8번, 9번, 10번 한번 풀어보죠. 자, 9번이에요. 다음 수업 장면에서 토양 수분의 종류, 가나다를 수분 장력 크기가 큰 순서대로 옳게 배열한 것은 PF 값이라고 하죠. PF 값. 보통 이제 0에서부터 어디까지 한 7까지 있는데, 물이 정말 많다. 논이다. 논에 물이 콸콸 차 있다. 이제 그 정도를 0 정도로 보면 되고, 너무 없어. 지금 물이.

너무 없어서 이건 작물 심어서 작물 다 죽어. 그러니까 7 정도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 장력이 크다는 얘기는 아, 물이 굉장히 필요하다. 수분을 끌어다 놓는 힘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수분이 필요한 큰, 그러니까 필요성이 큰 순서대로 봅시다. 간은 토양의 작은 공국에 존재해서 식물이 물을 흡수할 수 있어. 식물이. 그러니까 이건 유효 수분 상태, 유효 수분. 식물이 물을 충분히, 식물이 흙에서, 토양에서 물을 뺏을 수 있는 상태. 두 번째, 나는 토양 콜라이드 표면에 얇은 피막 형태로 있어요. 이건 식물이 뺏어낼 수 없어. 비유효 수분, 무효 수분. 물이, 그러니까 식물이 사용할 만큼 있어. 얘는 식물이 그 뺏어낼 수가 없어. 단은 토양 공국에 존재하다 2, 3일 동안 자연 중력에 의해 지하로 배수되는 수분. 물이 굉장히 많죠. 중력수 상태죠. 물이 그냥 철철 넘쳐도 물이 그냥 밑으로 빠지는 수준. 그러니까 물이 가장 많은 건 어디? 다가 물이 가장 많아요. 물이 가장 적은 건 나가 가장 적고. 그리고 그 중간쯤이 이렇게 되겠네. 이해되나요? 물이 중력에서 빠질 정도야. 그러니까 물이 제일 많아. 콜로이드 표면에 피막 형태로 있어. 그 식물이 이용할 수가 없어. 이 수분은. 비유효 수분. 여기는 식물이 흡수할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많이 물이 필요한 토양 장력이 가장 크게 큰게 나.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다. 나, 가, 다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토양 수분. 토양 수분. PF 값이라고 그러죠. 중력수, 중력의 영향으로 토양에서 배수되는 물. 그러니까 땅이 굳이 안 가지고 있어도 돼. 너무 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냥 빠지는 물. 포장 용수량. 자연 상태에서 흙에서 중력에 의해 물이 빠진 후 토양에서 유지되는 함수량. 보통 이걸 유효 수분이라고 그래요. 유효 수분.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수분. 다음 위조점이 있고 초기화하고 영구 위조점이 있어. 위조점은 식물이 이제 시들기 시작해. 처음 시들기 시작하는 게 초기. 그리고 나중에 이건 다시 물을 줘도 그 식물이 더 이상 살수 없는 게 영구 위조점. 이제 비유효 수분이라고 그러지. 비유효 수분. 그렇죠? 자, 다음 10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 인터뷰에서 농업인이 사용 중인 과수원 표토관리법으로 옳은 것은? 자, 이곳 과수원의 표토관리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평지에 위치한 저희 과수원은 표토관리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품질 좋은 사과 생산을 위해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네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풀을 키우면서 관리하고 있네요. 풀을 키우면서. 장마철에 효과를 톡톡히 보죠. 왜냐하면 풀들 뿌리가 과수원 땅, 그 땅을 잡아주기 때문에 흙이 나가지 않고 그리고 질퍽하지 않게끔 또 해줍니다. 그리고 다만 예초자가 풀을 좀 잘라주는, 제초를 해줘야 되는 그런 봉고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보다 풀을 키우고 있는 초생법이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 교재에 안 나온 게 지금 절충법 정도가 있는데, 절충법은 뭐 초생법하고 청경법하고 뭐 같이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사과나무 밑에는 뭐 청경법으로 하고, 사과나무가 없는 그 사이사이에는 초생법이나 부채법으로 하든 뭐 이런 법을 얘기를 합니다. 자, 과수원의 토양관리법. 청경법. 굉장히 깨끗하게. 깨끗하게 풀을 매거나 제초제를 사용해서 풀 야에 자라지 없는 거, 자랄 수 없도록 하는 거. 부초법은 위에다가 덮어주는 거예요. 볏짚이나 건초 이런 거 등으로 덮어주는 거고. 초생법은 풀, 목초나 풀을 키워서 관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강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수경재배. 수경재배 문항도 참잘 나오죠. 수경재배는 말 그대로 흙을 사용하지 않고 토양을 사용하지 않고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무기 양분을 물에 녹여서, 그래서 양액으로 재배하는 방식. 토양 재배하고 비교해서 문항이 또한 번씩 나와요. 수경 재배의 장점에서. 이어짓기, 병해충 발생이 적고 작물의 생육이 빠르고 균일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작물 재배에 따른 문제점의 개선과 높은 생산성, 품질의 고급화로 요즘에 수경 재배가 식물 공장 형식으로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수경 재배는 크게 배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순수 수공과 배지 경우로 나뉘고, 순수 수경은 물 아니죠. 양액을 꽉 채워서 재배하는 담액, 그리고 어느 정도 뿌리가 다 노출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노출된 방막, 그리고 분무해주는 뿌리가 공기 중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일정 시간마다 분무해주는 분무수경. 배지경은 배지를 무엇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펄라이트 또는 암명 아니면 유기 무기 배지경을 혼합한 혼합 배지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양의 공급 방식에 따라서 순환식과 비순환식. 순환식은 한번 공급한 양액을 다시 배양액 탱크로 받아서 살균하고 필요한 거 다시 보충해서 다시 재공급하는, 양액을 다시 순환하는, 재사용하는 거죠. 장점은 양액에 필요한 것만 다시 넣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양액 경비 자체를 좀 절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양액 버리는 게 그만큼 적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걸 살균해야 되고 다시 맞춰줘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초기에 투자 시설비가 좀 많아지고, 한번 오염된 양액이 계속 돌 경우에 병의 확산이 굉장히 빠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순환식은 정말 한번 쓰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건 병의 확산이 좀 늦지만 양액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양액에 의한 환경 오염이 많이 생긴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자, 순수수경, 담액, 방막, 분무. 담액과 분무를 비교하는 문항도 있고, 방막과 분무를 비교하는 문항도 있고, 또는 토경과 수경을 비교하는 문제도 있고,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자, 담액은 뿌리가 양액 속에 완전히 잠긴 상태예요. 방막은 어느 정도만 잠겼고 어느 정도는 뿌리가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분무는 완전히 뿌리가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고 일정 시간에 한 번씩 양액을 분사시켜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셋 중에서 정전이 된다 그럴 때 정전 피해가 가장 큽니다. 분무경이. 왜냐하면 정전이 되면 양액을 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그대로 말라버리죠. 그렇죠. 담액 수경은 물속에 계속 뿌리가 잠겨 있기 때문에 물속에 뭐가 필요하다? 산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소 공급 장치를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모식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담액 수경 꽉. 방막 수경은 어느 정도 뿌리가 노출되어 있고, 분무경은 완전히 뿌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전 시에는 굉장히 피해가 크다. 여기는 산소 발생기가 꼭 있어야 된다.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수경 재배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제시문에서 수경 재배를 설명을 하고 토경 재배와 비교한 장점은 무엇이냐? 또는 아예 제시문 자체에서 뭐 다음에 나타난 재배법이 토경과 비교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장점, 뭐 이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흙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보다 수경 재배가 어떤 부분이 좋느냐? 첫 번째, 재배 환경 조절이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죠. 사람이 빛도 양분도. 그리고 토경에 비해서 밀식으로 재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설화, 자동화, 기계가 적합해요. 그래서 식물 공장 형식으로 가능하고. 연작장애에 대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죠. 토경은 흙을 한꺼번에 다 갈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수경 재배 같은 경우는 양액만 한번 갈아주면 돼. 그렇죠. 양액만 한번 갈아주면 되니까 이어짓기, 염류 뭐 집적 이런 거에 대한 걸 훨씬 위험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숙영재배의 단점으로 보면, 토경재배에 비해서는 이건 좋아. 이건 좋아. 그런데 일단 양액 순환에 대한 병 확산이 빨라요. 밭에나 논에서 뭔가 해충이 들어왔다, 아니면 뭔가 병이 생겼다 그러면 이게 다른 쪽 끝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시간이 좀 걸리지. 이동 시간이라는 게좀 걸리지. 그런데 양액은 양액 자체가 순환하기 때문에 하나가 오염이 땅 돼버리면 거기 다 오염이야. 병의 확산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초기 시설 투자비가, 토경은 그냥 있는 땅에 그냥 작물을 심어도 되지만, 얘는 양액도 일단 맞춰야 되고, 그리고 내부 시설 같은 것들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토경보다는 확실히 초기 그 시설 투자액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양액의 성분과 pH에 대한 완충 능력이 토양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지죠. 그렇죠? 완충력이 훨씬 떨어집니다. 자, 다음 이제 수확에 관련된 거죠. 수확에 관련된 거. 저장 중에 식물 생리. 과일 나무에서 딱 땄다고 해서 얘가 그 식물 생리가 딱 스톱 정지가 되는 게 아니고 얘는 계속 뭔가를 해요. 호흡을 해서. 그러니까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것들도 캐놓고 이게 어느 정도 조건이 맞으면 발화를 해버립니다. 그렇죠? 호흡작용으로 농산물에 싹이 나면서 저장 양분을 소모를 하게 돼요. 저장 양분을. 그럼 소모하게 되면 그 속에 있는 무언가를 지금 계속 소모하게 되면 결국 품질에는 좋지 않은 거죠. 자, 증산작용으로 수분이 증발되면서 부피가 줄고 쪼그라들어요. 뭔가 채소가 탱탱하고 팽팽하고 이래야 되는데 쪼그라들면 아무래도 상품성이 확 줄어들겠죠. 그리고 과실이나 채소는 에틸렌을 발생시킵니다. 에틸렌은 호르몬 중에 노화를 촉진하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연화를 시키거나 부드럽게 시킨다거나 부패가 된다거나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저장 환경. 건조한 곳에서 농산물의 적정 수분 함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장 농산물의 호흡을 좀 억제할 수 있는 방법. 저온 또는 공기 조성 비율을 조금 바꾼다든지 CA 저장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저장 환경을 좀잘 식물이 상품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항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서 저장 보조물질 가네요. 저장 보조물질. 저장을 하는데 보조물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학생 A는 화훼 장식 수업 시간에 절화 보존이네, 절화 보존. 절화는 꽃을 지금 잘랐어요. 잘려진 꽃. 절화 보존에 관한 실습을 하기 전 실습실에 붙어 있는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자, 꽃을 어떻게 싱싱하게 오래 보관하는 방법이에요. 첫째, 온도가 높은 곳과 직사광선을 피한다. 온도가 높고 직사광선이 있으면 증산작용이 나타나겠네. 증산작용이 나타나면 지금 잘라져 있는 꽃이지만 속에 있는 수분이 지금 증발되는 거잖아. 수분이 증발되면 어떻게 되는지 쪼그려들겠네. 쪼그려들겠어. 팽압이 낮아지면서. 자, 둘째, 화병에 너무 많은 양의 꽃을 꽂지 않는다. 너무 많은 양의 꽃을 꽂아놓으면 이제 그 꽃들이 다 같이 지금 이용을 하는 거게 되겠죠. 셋째, 물속에 잎이 닿지 않도록 물에 잠기는 부분에 잎을 제거한다. 자, 물은 화병의 3분의 1만 채우는 것이 좋고요. 넷째, 화병 안에 물은 최소한 2, 3일 주기로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에 절하의 노화를 방지하고 미생물 방지를 억제하여 수명을 늘려주는 가를 넣는다. 절하의 노화를 방지하고 수명을 늘려주는 절하 수명 연장제 정도가 되겠네요. 수돗물을 이용할 경우 염소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하루 정도 지난 것을 사용을 하고요. 교체 시 줄기 끝에 발생하는 미생물 자재를 위에 사선으로 조금씩 잘라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건 뭔가요, 지금? 절하 수명 연장제가 되겠네. 절하 보존제. 자, 절하 보존제 또는 수명 연장제라고 해요.
잘려진 꽃의 노화를 지연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약재인데, 그러니까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뭐 호흡의 산물, 살균제, 균 죽여야 되죠. 그리고 에틸렌 생성 억제하는 거. 에틸렌은 노화를 촉진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노화가 되면 빨리 상하고 상투성이 떨어지죠. 그런 생장 조절 물질 등으로 구성된 절화 보존제예요. 자, 그럼 이 절화 보존제는 산성을 살균제가 산성을 띱니다. 살균제가. 수분을 제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절화를 오랫동안 보존했는데 수분을 제거를 하면 더 빨리 안 되고, 당이 호흡원으로 이용이 됩니다. 에틸렌 가스가 생성이 되면 빨리 노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으로 된 9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수업 장면에서 나타난 수확 및 저장 방법을 사용하는 구근, 동그란 뿌리. 자, 수선화의 수확 및 저장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선화하고 저장 방법이 같은 걸 골라보라는 얘기네요. 자, 4월 개화기의 꽃이, 4월에 꽃이 충분히 피고 나면 꽃송이를 잘라주고, 꽃이 계속 피어 있으면 구근의 양분이 부족하게 되어 다음에 꽃을 볼수 없을 수도 있대요. 적당히 잎이 남은 상태에서 광합성을 해서 구근의 양분을 축적하게 합니다. 잎이 노랗게 되면 더 이상 관수를 하지 않고 광합성이 중단되기 때문에 물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며 계속 관수를 하면 구근이 썩을 수도 있답니다. 넷째, 수확을 6월 중순 이후에 하는군요. 6월 중순 이후에. 그러면 4월에 꽃이 피고 6월 중순에 수확을 하는 구근은 추식구근입니다. 추식구근. 구근은 크게 추식구와 춘식구근으로 나눌 수가 있죠. 추식구근 뭐 있어요, 지금? 튤립하고 히아신스네. 딱 나오네요. 기역과 디귿으로 된 10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물의 재배 관리하고 분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 어렵게 문제가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 요소가 되겠어요. 그래도 워낙 지금까지 그 출제된 뭐랄까요? 문항들이 많아서 기출 문제만 충분히 보아도 맞춘 데는 크게 이상이 없는 그런 내용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도 식물 관리 기술 두 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0: 사랑은 세상을 구원할까? 사랑은 세상을 구원한다. 이 테마에 소개할 만한 또 다른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도스토옙스키를 아십니까?
1: 네.
0: 발음하기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작가예요. 왜냐? 침튀길 수가 있어요.
1: 맞아요.
0: 도스토옙스키 하면은 침 따닥따닥 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을 놀릴 때 로보카프 도스토옙스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아들이 이제 침 튀긴다고 도망가는 그런 작가인데, 도스토옙스키의 유명한 작품이 몇 개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건 죄와 벌이라고 네. 하는 작품입니다. 죄와 벌은 머리 확 들어오잖아요, 제목이. 네. 그래서 사람들이 죄와 벌, 뭔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내용을 많이는 모르실 거거든요. 라스 콜리니코프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우리 현우 학생처럼 대학생이었어요. 네. 대학생이었는데 가난해서 대학을 더 이상 못 다닌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굶어요. 돈도 없어서 하숙비도 못 내고 식비도 없어서 먹을 걸 사 먹을 수도 없어요. 성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했었는데 지금 현실이 너무 비루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죽을 인간인가, 아니면 나는 다시 영웅이 될 만한 상인가, 이걸 본인 스스로 시험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무도 안 시켰는데 본인 이걸 시험을 해요. 그 시험으로서 악인으로 알려져 있던 전당포 노파를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전당포 노파라고 하면 이미지가 수전노 이미지거든요.
1: 네.
0: 저 수전노는 이 세상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됐어. 내가 저 악한을 죽이리라. 이처럼 눌러 죽이리라. 그걸 성공할 수 있으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당포 노인을 죽이러 가요. 근데 실수로 노인의 순수하고 착한 여동생까지 죽이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해요. 나는 악인만 죽이려고 했는데 선인까지 죽여버리게 된 거예요. 네. 욱하는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래서 어떡하지? 이거를 고백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속에서 아주 심한 죄책감,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소냐라고 하는 매춘부예요. 고요. 이 소냐라는 사람이 근데 왜 그 거리의 여자가 되었느냐면, 아버지가 직장이 없어졌고 개머는 폐병에 걸렸고 밑에 줄줄이 이복 동생이 배고파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돈벌이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길거리에 나서게 됐던 그런, 사실은 굉장히 착한 여자죠. 근데 이 착한 여자에게 라스콜리니코프가 가서 고백을 해요. 고해 성사하듯이, 마치 신부님을 찾아가듯이. 내가 죽였다. 너 그 사건 알지? 사실 범인은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소냐가 굉장히 연약하고 빈곤층의 최약층이거든요. 근데 소냐가 갑자기 엄청난 힘을 내요. 목소리로, 열정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일어나. 지금 당장 나가서 교차로에 서서 우선 당신이 더럽힌 저 땅에 절을 하고 입을 맞춘 다음 온 세상을 사방을 향해서 절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말해. 그러면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다시 생명을 보내주실 거예요. 아주 강력한 펀치를 날려서 설득을 합니다. 그 연약했던 소냐가, 더럽혀진 여자라는 말을 들었던 소냐가 마음의 회개, 속죄를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라스콜리니코프가 거기에 감화를 받습니다. 아무도 안 시켰는데 혼자 뚜벅뚜벅 광장으로 가요. 가서 서서 여러분,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그 노파를 죽였어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걸로 소설이 딱 끝나요. 저는 그 끝이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후일담이 얘기가 조금 붙어 있어요. 자, 너는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인이 돼서 유형을 갑니다. 저기 추운 곳으로 유배를 가요. 벌을 받으러 가고 소냐가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온갖 수발을 다 들어주고 거기 있는 죄인들에게 항상 뭐 따뜻하게 웃어주고 음식도 나눠주고 하는 성녀 같은 일을 합니다. 소냐와 라스콜리니코프의 상황이에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2: 사랑이 그들을 부활시켰고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위해 무한한 생명의 원천이 되어주었다.
0: 이 장면은 소냐도 스스로 구원을 받았고 라스콜리니코프도 자기도 죄를 다 고백하고 평화를 찾아서 둘이 그 차가운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결국 이제 구원의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해주는 성스러운 어떤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신곡에서 출발해서 사실은 그 전에는 기독교가 있었겠죠. 기독교의 성녀 이미지가 단테 신곡으로 와서 다시 죄와 벌과 같은 근대 문학에서 소녀의 이미지로 살아났다. 이게 지금 어느 영화 감독의 혹은 어느 소설가의 책상 위에서 또다시 다른 얼굴로 살아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찾아보는 재미를 느끼면 좋다라는 네. 말씀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그 라이벌은 누굴까요?
2: 톨스토이.
0: 톨스토이죠. 이게 유명한 네. 그 라이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톨스토이하고 도스토옙스키를 되게 많이 묶어 생각을 해요. 도스토옙스키 얘기했으니까 이제 톨스토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톨스토이 작품 사실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톨스토이가 상당히 일찍부터 인기가 있었어요. 네. 언제부터 인기 있었냐면 1910년대. 이전부터 톨스토이의 이름이 알려져 있었어요. 어. 심지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톨스토이 선생은 이런 식으로 잡지에 많이 나왔어요. 네. 그때 조선의 문인들, 그러니까 우리 선배 문인들이 사랑했던 작가는 인도 타고르를 성인으로 봤고 톨스토 역시 굉장히 훌륭한 사상가이자 성인이다라고 해서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톨 선생, 막 약간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거예요. 제일 한국에서 일찍 알려지고 사랑받았던 건 부활이라는 작품이었어요. 부활이라는 작품. 부활이라는 작품도 사실 죄와 벌하고 조금 궤가 비슷하긴 하거든요. 한 남자가 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여인을 통해서 약간 승화시켜서 극복하는 그런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인데 톨스토이의 만년 작품이고 톨스토이가 이거의 나의 쓴 최초의 소설이야라고 공언했던 작품이 안나 까레리나라고 해요. 근데 솔직히 저는 톨스토이 작품을 대부분 읽어봤는데 안나 까레리나가 제일 재밌어요. 그 중에서는 네. 그 중에서는 되게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불륜이 나와요. 시정이 나옵니다. 네, 불륜. 그래서 아침 드라마의 전용으로 생각되는 불륜 이야기가 사실 좀 짜릿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재밌어하는 건 사실 누군가의 흠집, 뒷담화 이런 걸 좀 재밌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이게 안나 까레리나를 좀 뒷담으로 조금 그녀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에요. 사랑의 불나방처럼 뛰어들어서 죽은 그녀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지 않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 우스갯소리를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안나 까레리나거든요. 까레리나는 이렇게 읽으면 된대요. 왜 톨스토이는 안나를 저렇게 까내리나. 그걸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게 잘 이해가 되는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그래서 그런가라는 합리적이지 않은 비합리적인 의심도 해보곤 했었어요. 근데 이 작품은 원래 원 제목이 두 커플, 두 결혼이에요. 이 원제가 되게, 제목이 늘 중요하다니까요. 네. 제목이 상징적인 거예요. 두 결혼, 두 커플이에요. 네. 그러니까 두 결혼, 두 커플, 이걸 생각을 하면 이 안나 까레리나의 어떤 횡축하고 종축이 연결이 좀 이해가 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두 커플이 등장해요. 우선 유명한 안나. 이 세계관 최강의 미녀입니다. 안나. 그 다음에 브론스키. 역시 왕자님 뺨치는 남주예요. 자,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저를 가르친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안나 까레리나는 주인공이 안나가 아니다. 기차다. 처음에 기차가 등장하고 끝에 기차가 등장해요. 안나와 브론스키가 사랑하면 안 되는 사이인데 사랑에 빠지는 장면 그 확인하는 것도 기차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종일관 아주 강력한 주인공 단 한 명만 뽑으라면 하나만 뽑으라면 기차다. 기차에 의한 기차의 기차를 위한 작품이다. 이런 얘기도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우선 이제 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재밌습니다. 안나는 유부녀입니다. 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안나는 검은 머리에 신비로운 눈동자를 가진 세계관 최강의 미녀고요. 이 안나가 자기 오빠를 만나러 기차를 타고 도착합니다. 근데 그 기차역에 마침 브론스키라고 하는 미남자도 도착해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총각이에요. 그런데 둘이 보는 순간 약간 스파크가 튀겼어요. 자, 근데 유부녀고 미혼남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

0: 있으면 안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무도회에서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 가운데 또 다른 한 커플이 등장해요. 남자 이름을 레빈. 시골에서 농지를 관리하는 시골 영주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레빈이 톨스토이 본인이에요. 너무 싱크로율이 너무 높아요. 네. 왜냐? 톨스토이는 백작 가문의 사남이에요. 사남이니까 이제 순서대로 영지를 받았겠죠? 그래서 네. 본인도 농사법에 관심이 많았고, 농노들하고 술도 같이 마시고, 그 사람들하고 평등하게 지내려고 그 보기 드문 귀족의 모습이죠. 네. 시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소설 안에서 레빈이 딱 그렇게 나와요. 레빈이 시골 남자예요. 이제 와갖고, 도시에 와갖고 신부를 찾아다니는데, 나는 여기가 안 맞는 것 같아. 빨리 내려가갖고, 미랄 추수가 지금 몇 가만가 세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자연을 즐기고 살았으면 좋겠어. 네. 근데 여기 와서는 아내를 얻으려면 춤도 춰야 되고요. 아. 딱 무도회에서 멋있는 남자인 척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레빈이라는 사람이 톨스토이의 자기 반영체인 것 같은데, 와서 키티라는 여자한테 청혼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키티가 브론스키를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엇갈린 이제 이 사각관계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안나는 유부녀, 사랑을 자기 남편만 해야 되는 여자. 근데 브론스키하고 불의의 사랑에 빠집니다. 네. 키티는 브론스키를 쳐다봐요. 레빈은 키티를 쳐다보죠.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결국 안나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사교기에서 매장이 돼요. 아들을 빼앗기죠. 그리고 브론스키랑 둘이 그 떠나버립니다. 떠나서 계속 예술과 여행을 즐기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레빈은 키티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저는 보면서 이게 연애로서의 사랑 읽게 된 작품이긴 하지만 레빈은 마음에 안 들어요. 레빈은 왜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저 여자가 내가 아니라 다른 남자를 좋아했다는 걸로 키티한테 좀 삐집니다. 키티, 그녀는 내가 아니라 브론스키를 사랑하네? 저렇게 잘생긴 남자를 사랑하고 얼굴만 보고 사랑하다니 실망이야. 흥칫뿡 하고서는 영토로 내려가요. 그리고 키티를 사랑하게 된 이유가 키티의 어머니가 본인의 이상형이었대요.
1: 조금.
0: 예, 그렇죠. 자, 보세요. 더 심한 얘기도 있어. 네. 키티의 어머니가 자녀들을 굉장히 잘 돌보고 이렇게 대가족을 꾸려나갈 줄 아는 굉장히 이상적인 어머니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키티의 어머니를 보고 저런 여자가 나 장래 내 부인이 되면 좋겠어. 어린 레빈이 생각했답니다. 네. 그래서 그 집에 자매가 쭈루룩 있는데 네. 저 자매 누군가하고는 반드시 결혼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운 거예요.
2: 어머니를 닮았을 테니까.
0: 그래서 첫 번째 딸의 사랑을 느껴요. 근데 첫 번째 딸이 시집을 갔어요. 이제 둘째 딸에게 사랑을 느낍니다. 둘째 딸이 결혼을 했어요. 누구와 결혼하냐면 안나 오빠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게 둘리라고 하는 여자거든요. 셋째 딸이 키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뭐지? 내리 사랑도 아니고 사랑이
2: 찔러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0: 그러니까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이렇게 갔거든요. 저는 온니원이 아니면 열정적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레빈의 사랑을 온니원 열정적 사랑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네. 열정적인 사랑은 오히려 안나와 브론스키 둘이서 하는 거죠. 세상이 다 우리를 배신해도 우린 사랑할 거야. 이런 모토로 둘이 네. 이렇게 방랑 생활을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안나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사교계 명성 센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돌 센터 역할을 했던 여자예요. 네. 사교계 센터급이었는데 거기서 탈락이 됐어. 그래서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어. 남편도 알게 됐어. 남편한테 경제적 지원도 끊겼고 남편이 아들을 안 보여줘. 데리고 가서 너 이제 아들 만날 생각 하지 마. 네 아들 아니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한테는 남은 게 브론스키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진 안나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시전을 해요. 자, 브론스키를 흔드는 거예요. 난 너밖에 없는데 너마저 나를 떠나면 나는 큰일이다 생각하니까 불안하니까 네. 브론스키를 시험하는 거예요. 아프다고 전보를 쳐요. 브론스키한테 일하고 있는데 보내요. 빨리 안 달려와? 빨리 안 달려와? 살찔 안 아픈데, 덜 아픈데 달려오는지 안 오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헐레벌떡 또 돌아와요.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남자가 지쳐가는 거예요. 남자가 지쳐가는 걸 아니까 여자가 더 예민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행의 악순환을 거치다가 나중에 안나는 이를 생각합니다. 저 남자가 나의 전부인데 날 사랑 안 하나 봐. 난 살 자신이 없어. 그리고 홧김에 아편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 슬픈 마음에 나 떠나버릴 거야. 기차역으로 갑니다. 이때부터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요. 네. 내가 죽으면 브론스키는 슬퍼하겠지. 그럼 나를 잃고 너가 얼마나 슬픈지 한번 봐봐. 네. 기차가 빵 땅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때 뛰어내릴까 말까 방설. 또 땅 하고 들어와요. 그때 확 뛰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안나가 뛰어내려서 딱 착지하자마자 아니 뛰었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기차가 너무 빨리 온 거죠. 그래서 안나는 죽고요. 브론스키도 딱 합니다. 브론스키는 또 막 자기도 죽겠다고 난동을 부리다가 사실은 멘탈이 나간 상태로 전쟁터를 갑니다. 자신에서. 죽으러 가는 거죠. 이런 파탄난 연애 이야기. 이거는 완전히 연애로서의 사랑 이야기와 연애가 아닌 어떤 가정적인 가정을 완성하고 싶은 어떤 사랑의 이야기. 이 두 커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미스터 선샤인 보셨어요? 드라마.
2: 네,
0: 이병헌 씨하고 김태희
2: 씨. 네,
0: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러브 할까요? 이런 얘기 나와요.
2: 어, 네, 알아요.
0: 아시죠?
2: 그 장면 알아요.
0: 아, 저. 그래서 러브 합시다. 이병헌 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러브가 무엇이냐. 우리의 나라에는 원래 연애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연애를 누가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춘향이하고 이들은 연애했거든요.
2: 그렇죠.
0: 그렇죠. 네. 이팔청춘 걔는 한창 고등학생들이에요. 고등학생 나이에 연애를 했어요. 16세.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연애를 했지만 거기 연애했다고 안 나옵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연애질 합니다.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연 따로 쓰고요. 정 따로 쓰고요. 색 따로 썼어요. 그런데 러브라는 영어 단어가 일본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번역을 한 게 연애입니다. 그 연애는 번역된 신조어예요. 남녀 간의 애정을 의미하는 그 러브의 번역을 위해 연애라는 신조어가 생겼고 그게 이제 들어와서 그 모던걸 모던보이 신여성 있었잖아요. 네네. 원래는 연애라는 걸 잘 몰랐는데 그 개념이 생겨서 막 둘이 막 싱쿵싱쿵하면서 이렇게 꽁냥꽁냥하는 연애가 시작이 됐던 거죠. 저는 그래서 아 연애라는 말이 없었구나라는 게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연애가 완전히 좀 달구어지면 우리가 정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정열을 영어로 하면 패션이라고 해요. 근데 그 패션에 정열, 뜨거움, 사랑이라는 말도 있지만 고통이라는 뜻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열이라는 것은 너무 아뜨거 사랑인 거야. 아뜨거 사랑. 아주 달구어진 사랑. 네. 그래서 정열적인 사랑은 사실은 평생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나와 브론스키가 선택한 게 정열적인 사랑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아주 화르륵 타올랐다가 기착한 앞에서 그냥 화르륵 꺼진 비극적인 사랑이 이미 내정돼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안나가 자기 사랑이 정열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백한 어떤 장면이 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브론스키에게. 당신 모르겠어요? 당신을 사랑하게 된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사실. 내게는 당신의 사랑밖에 없어요. 당신 사랑이 내 것이라면 난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느껴요. 내게 굴욕이란 건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당신 사랑이 없어지면 나는 껍데기예요. 나한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이런 사랑이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사랑이 달아나면 모든 게 끝나는데. 그렇죠. 근데 이거 반대되는 레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레빈이 형이 있었어요. 들장이. 근데 혁명을 하다가 병을 얻어요. 죽기 전에 레빈 자기 동생을 부릅니다. 갔더니 막 냄새도 나쁘고 형은 막 다 죽어가고 있고 막 너무 더러운 곳에 있는 거예요. 그때 키티가 딱 팔을 걷더니 씩씩하게 와서 자 침대 시트 다 걷어내고 환자 싹 씻기고 그다음에 옷도 싹 갈아입혀서 머리도 싹 빗겨갖고 목욕까지 딱 시켜놓고 마지막에 레빈이 형하고 인사를 그런 깔끔한 곳에서 하게 해요. 그때 레빈이 키티한테 반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되게 부부성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형하고 막 자기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별을 해야 되는데 와이프가 와갖고 촤악 해주는 거예요. 그때 키티한테 새로운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역시 레빈한테는 잘 감정이입이 안 돼요. 아니 와이프가 청소를 잘 안 해도 사랑을 할 수 있는 거고 형을 잘 닦아주지 않아도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와이프가 갑자기 와갖고 무슨 종군 간호사처럼 그 뭐 죽음의 상황을 정리하니까 혹시 키티 당신 너무 멋져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랑을 어디서 봤냐면 그 카운셀러이자 목사인 게리 채프먼의 베스트셀러 작이 있어요. 책 제목은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사람마다 이건 사랑이야 라고 느끼는 언어가 다르대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인정하는 말 사랑한다 잘한다 하면 사랑을 느낀대요. 저 사람은 사랑해주는구나 사랑을 줘야지 이런 생각이 든대요. 함께하는 시간 둘이서 같이 책을 읽는다든가 산책하는 시간으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대요. 세 번째 선물을 받으면 이건 넌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 봉사를 받으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스킨십을 하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거든요. 네. 근데 이 레벨

0: 우리는 봉사를 받으면 사랑이구나라고 느끼는 스타일인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이런 남자하고 살게 되면 나 굉장히 피가 가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보고 만약 결정하라고 하면 저는 그런 엉뚱한 상상을 좀 잘해. 내가 이 세계관에 들어간다면 나는 브론스키. 잘생겼으니까. 어떠세요? 레빈 같은 사랑이 좋으세요? 브론스키 같은 사랑이 좋으세요? 나중에 어떤 남편감이 되렵니까?
1: 남편감. 근데 이제 여성분들이 좋아하려면 일단 잘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브론스키처럼 생기면 좋겠지만
0: 네.
1: 그럴 수는 없으니까.
0: 네. 어디에서 사랑을 느끼세요?
1: 아,
0: 봉사.
1: 사랑을 느끼는 것.
0: 봉사라든지 스킨십 아니면 칭찬하는 말, 인정하는 말,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1: 네.
0: 그랬잖아요.
1: 말씀해주신 다섯 개 중에서는 저는 함께하는 시간을 같이 보낼 때 그게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연인이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보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되게 흔한 말이지만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랑 같이 뭘 하고 싶다라는 거는 일단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서 뭐 영화도 보러 갈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 보고 싶다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게 되게 함께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이라고도 생각해요. 네.
0: 이 대답은 상견례 프리패스 대답입니다. 합격이에요. 네,
1: 네.
0: 아주 좋은 대답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문학작품도 좋지만 비문학을 뽑으라면 사실 이 책을 뽑아요.
1: 네.
0: 지금 보시겠지만 이책 지금 안 팔아요. 표지가 바뀌었을
1: 네.
0: 거예요. 되게 옛날에 샀어요. 여기 지금 너덜너덜한 거
1: 테이프로
0: 보이시죠?
1: 붙이셨네요.
0: 테이프를 다 붙여서
1: 네.
0: 들고 다니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사랑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랑은 왜 그런 시 있잖아요. 그 새들은 사랑인 줄도 모르고 사랑을
1: 네.
0: 했다라고 하는 시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면 사랑도 배우고 훈련해서 잘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책을 한권 꼽으라면 학술로서 접근하는 책을
1: 네.
0: 꼽으라면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더 아트 오브 러빙입니다. 이 책의 메인 모토는 이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야. 기술이야. 스킬인데 조금 더 훈련되면 아트 수준까지 갈수 있어. 그리고 사랑은 훈련을 해야 돼. 라는 모토예요.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다? 라는 게전 너무 신선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성리학, 하나의 기독교를 믿는 그런 중세 시대를 거쳤잖아요.
1: 네.
0: 그때는 사랑을 교리로 배우든 종교로 배우든 사람들이 배워요. 미사를 들으면서 사랑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을 유럽 사람들이, 중세 사람들은 가졌을
1: 네.
0: 거예요. 근데 사랑의 기본값으로 깔려있는 세계가 이제는 아닌 거예요. 지금은 돈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고 그런 게 중요한, 욕망이 중요한 근대 사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을 배울 곳을 잃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성당을 가고 모든 사람이 성리학 규범을 알았기 때문에
1: 네.
0: 뭐 공자의 말씀이지, 인이 예지 사랑을 강조하거든요. 기독교의 말 사랑을 강조하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들었다면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해요. 사랑을 배울 곳이 없어서 사랑의 방식이 잘못되고 있어. 여기서 잘못된 사랑은 집착의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 깨똑으로 어디야? 어디야? 30분 간격으로 어디야? 지금 어디야? 뭐 해? 막 이런 거.
1: 네.
0: 친구들이랑 술 먹으러 갔는데 계속 깨똑 불러. 왜 연락 안 해? 왜 답변 안 해? 막 그러고. 술 먹었지? 친구들이랑 술 먹었지? 내가 중요해? 친구가 중요해? 이런 미저리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사랑이잖아요.
1: 네.
0: 듣기만 해도 무섭죠?
1: 숨막혀요, 지금.
0: 듣기만 해도
1: 네.
0: 무섭죠? 네. 아무튼 이런 사랑이 나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리 프롬은 학자답게 우선 처음에 물어봐요. 사랑은 기술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1: 네.
0: 물어보고서 형제애, 모성애, 에로스애, 자기애, 신에 대한 사랑, 이렇게 종류별로 모든 사랑을 다 검토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려요. 사랑은 연습이 필요한 거야. 훈련이 필요한 거야. 너 혼자 너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 자, 그래서 그 BTS의 Love Myself 이런
1: 네.
0: 노래가 있잖아요. 거기 노래 가사랑 비슷해요. 어쩌면 누군가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BTS 노래 들으면서 많은 소녀들이 나는

0: 되게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느꼈는데 너 자신을 사랑하렴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되게 기운을 많이 얻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비슷하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게 무려 1956년도 작이라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태어나면 아기 때 어떤 단계를 걷냐면 딱 태어나면 이게 내 손이다? 이게 내 손이다? 내 손이니까 빨아야겠다 이런 생각 없어요.
1: 그쵸.
0: 그냥 눈앞에 있는 나의 주양육자 엄마라고 쳐요. 엄마를 보고 거울 단계를 겪습니다. 그녀가 나고 내가 그녀야. 엄마가 현우학생 놓고 화장실 갔으면 현우학생 울었을 거예요. 왜? 내 세계가 사라졌으니까. 엄마가 돌아와요? 내 세계가 돌아왔어.
1: 그쵸.
0: 그리고 유난히 엄마나 주 양육자를 보고 방긋방긋 웃었을 거예요. 왜? 그는 나니까. 내가 사랑할 존재니까. 네. 이렇게 했을 거거든요. 근데 점점점 사회화가 된다는 건 우리 둘만 영원히 마주보면서 꽁냥거리는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엄마고 현우학생이 내 자식이라고 쳐봐요. 네. 그래서 우리 애기 우쭈쭈 애기를 키우고 있는데 엄마하고 둘이 있으면 완전히 충족이 되는 만족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아빠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빠는 사실 현우학생한테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었을 거거든요. 애기 때는.
1: 네.
0: 근데 아버지가 들어왔을 때 엄마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보 어서 오셨어요. 여보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내 나인 그녀가 반응을 하네. 이래서 나와 엄마 간의 일대일 관계가 끊기고
1: 네.
0: 아빠 이게 언어예요. 사회입니다. 사회가 들어와서 삼각형이 형성돼요. 이걸 사회화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 상황이 안 되면 제대로 크는 게 아니에요. 사회화가 돼야죠. 그런데 인간이 성인이 돼 살다가 다시 완벽히 둘이서 마주보고 있는 데칼꼬마니 모양을 그리는 때가 와요. 그게 연애의 순간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둘이 카페에 앉아 있어도 3시간이 3분처럼 흘러요. 어머 아침에 만났는데 벌써 해가 져서 헤어질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녀와 나가 완벽하게 대칭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행복한 어린 시절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심리학의 아버지는 프로이드잖아요. 네. 에리 프롬은 프로이드를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근데 프로이드는 사랑을 이렇게 얘기해요. 리비도를 주는 거야. 리비도는 학술적으로는 성적인 에너지인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 자체라고 생각해도 돼요.
1: 네.
0: 특히 처음 사랑을 해보면 막 뭔가 막 주고 싶잖아요. 막 뭐 해주고 싶고 네. 뭐라도 막 이벤트도 해주고 싶고 막 줘요. 그런데 그녀가 우리 헤어져 딱 했다고 쳐봐요. 그럼 어떤 상황이 되느냐. 내가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녀에게 증여를 한 거야. 무상증여를 다 해버린 거야. 근데 그녀가 헤어지지. 그래서 나의 잔고를 에너지 잔고를 살펴봤더니 제로야. 영원이야.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개돈을 열심히 부었는데 개주가 먹튀한 사건이랑 비슷해요. 눈 떴는데 어머 영식이 엄마 날랐대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워. 울잖아. 그렇죠.
1: 네.
0: 그때 잡으러 다니고 그런 게 바로 이제 스토커가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나한테 나를 사랑할 에너지가 1도 남아있지 않아서 나를 사랑할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쓰러지고 울고 현실을 부정하게 되고 너무 힘들고 노래방 가서 난 괜찮아 부르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리 프롬은 말합니다. 너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잘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선 너부터 사랑해. 너를 충분히 사랑해주고 에너지 리비도를 너한테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이거는 맞는 말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애를 둘을 낳아서 키우는데 애기를 위해서 내가 보호할 대상이 생겼다고 하니까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주게 돼요. 밥 먹는 거 시간 아끼게 되고 화장실 가는 거 잠자는 시간도 다 없어. 상관없어. 애기만 잘 보면 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 주고 나면 내가 우울증이 와요. 헛헛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막 불컥불컥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서 내 모든 걸 희생해서 다 주면 걔도 힘들어지고 나도 힘들어져. 나중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정말 하기가 싫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하게 될 거란 얘기죠. 사랑을 제대로 훈련하지 않으면. 그래서 나부터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잘 사랑하자. 자기 애를 강조해요.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에리 프롬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학작품도 보고 뭐 구원의 사랑, 정열적인 사랑, 그 다음에 사랑의 이론도 봤지만 그래도 사랑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매력적인 것 같아요. 항상 사랑 앞에서 우리는 사랑 잘 모르니까 겸손해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시인이어갖고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는.

0: 있는데 언젠가 아버지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아버지 사랑이란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랑은 네 마음속 화분에 식물을 심어서 잘 키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마음속에 식물을 심어두고 그 사람이 식물인 듯 곱게 곱게 물도 주고 해도 주고 하면서 길러주는 거. 이게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현우 학생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1: 사랑이라는 걸 사실은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도 여러 가지 사랑의 유형 중에 이성 간의 사랑에만 좀 집중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가족에 대한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배워야 될 사랑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오늘 너무너무 재밌게 고전과 연결시켜 주셔서 정말 재밌게 들었고, 또 고전에 이제 나왔던 사랑, 뭐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현재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참 재밌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이 더더욱 기대되시는.
0: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만나보도록
1: 네.
0: 해요. 네.
2: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여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고장이나 사고로 멈춘 차량과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다른 차량 간에 발생하는 추가 사고. 매년 30명 가까이 사망자가 발생하는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6배나 높습니다. 사고가 사고를 부르는 고속도로 2차 사고,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사고 발생 시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주변 차량에 사고를 알려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안전 삼각대도 설치합니다. 이에 앞서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면 갓길로 신속하게 옮깁니다. 2차 사고 사망자의 약 70%가 차량 내부나 현장 인근에 머무르다 발생합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지 말고 가드레일 밖으로 빠르게 대피합니다. 이후 한국도로공사 또는 112, 119로 신고합니다. 신속한 대피가 생명인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법을 기억하세요.
2: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3: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2: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3: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2: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3: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2: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3: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3: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2: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3: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0: 했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0: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1: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0: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1: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0: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주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1: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의 강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외모도 이유였지만 저를 더 사로잡은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늘 눈을 맞추며 끝까지 경청하는 사람. 자신의 삶만큼이나 다른 사람의 삶도 귀하고 소중하게 바라봐줄 수 있는 사람.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누구보다 강인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제 아내이자 오늘의 강연자 송지은님을 소개합니다. 와,
1: 아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
0: 아, 오셨어요?
1: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줘가지고.
0: 제가 아까

0: 그 느낌이었어요.
1: 아, 예. 아, 감사합니다.
0: 네, 제 아내예요.
2: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송지은입니다. 당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거창한 것 같아요. 소소한 저의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0: 화이팅!
1: 화이팅! 반갑습니다. 와, 제가 어느덧 활동을 시작한 지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제는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또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고 이렇게 예능 촬영하는 거는 저에게 너무 익숙한 일이 되었는데 이상하게 오늘처럼 이렇게 제 얘기를 들려드리는 자리는 아직도 조금 낯설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이유를 생각해봤는데요. 저 역시도 청년 시절에 누군가의 강연을 듣고 또 책을 읽으면서 이 막막했던 시간의 실마리를 찾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조심스럽게 제가 살아오면서 지나온 몇 가지 장면들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걸 참 좋아하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교회 찬양단에서부터 노래를 부르면서 이 아름다운 멜로디가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오래 남을 수 있는지를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노래는 이렇게 노래를 듣고 나면 갑자기 기분이 막 환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어떤 노래를 들으면 이 울적했던 마음의 위로를 얻으면서 또 이렇게 좀 차분해지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히 생각을 해본 게 나도 이렇게 평생 노래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에게 음악은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 꿈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라떼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라떼는요, 테이프 시절이었습니다. 네. 왜 이렇게 크게 웃으시죠? 네. 네, 저는 정말 부모님한테 조르고 졸라서 좋아하는 가수들의 테이프를 하나 두 개 사모으기도 했고요. 그걸 매일 집에서 또 부모님이 운전해주시는 차 안에서 듣기도 했어요. 저는 그걸로 되게 큰 위로를 받고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노래방을 그렇게 막 가고 혼자 막 감성에 젖는 막 그런 발라드도 부르고 와, 이렇게 노래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그날 이후로 저의 꿈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고등학생 때 드라마의 OST를 부르게 되면서 연예계의 첫 발을 이렇게 내딛게 되었는데요. 20살의 나이에는 시크릿이라는 그룹으로 데뷔까지 하게 되었죠.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이렇게 실컷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했는데요. 더 감사했던 건 그 노래를 들어주시고 또 무대를 기다려주시고 항상 이 무대 아래에서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팬분들이 생긴다는 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스스로를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랑이 저에게 엄청난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다시 무대에 설 이유가 되어주기도 했고 또 지칠 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꾸 더 보답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더 좋은 모습으로 팬분들한테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시는 이분들에게 내가 노래에서 받았던 이 위로와 기쁨처럼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고 싶었고 늘 밝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안에 조금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제 직업은 대중 앞에 서는 일이었기 때문에 무대와 방송 뒤에는 늘 반응이라는 게 항상 따라왔었어요. 그래서 무대가 끝나고 또 방송이 끝나고 기사가 올라오면 사람들의 다양한 평가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 중에는 너무 따뜻한 응원도 많았어요. 뭐 지은 언니 예뻐요 부터 시작해서 노래 너무 감동받았어요, 위로받았어요 하는 말도 있었지만 때로는 제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 날카로운 말들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처음에는 그냥 애써 웃으면서 그 상황들을 넘겨왔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어느 순간

순간부터 제가 이 사람들의 시선, 그 반응을 너무 많이 의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내 모습이 이렇게 보이진 않았을까? 오늘 내 무대를 보고 아, 이 부분 실수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실망하진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사랑하던 노래가 어느 순간부터 무대가 조금씩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단순히 음악이 좋아서, 노래가 좋아서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무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 사람들이 나 또 실수했다고 타박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상하게 몸이랑 마음이 더 굳어져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대 위에서 크고 작은 실수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었습니다. 그 실수들이 반복되고 질타를 받고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요. 노래하는 일 자체가 버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엇 때문에 힘든지 그 당시에 나를 돌봤어야 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인지 먼저 확인을 하게 되면서 저는 점점 길을 잃은 사람처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노래하는 기쁨보다 평가받는 두려움에 저는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길을 잃어가던 시기에 제 삶에는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활동을 이어가던 중에 회사랑 계약 문제로 잠시 그 활동을 멈춰서야 하는 시간이 찾아왔었어요. 사실 저는 시크릿으로서도 매일매일 바쁘게만 스케줄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스케줄이 줄어드는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니까 오히려 제 마음의 소리가 더 크고 이 불안의 소리가 더 가깝게 들리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 불안함과 초조함, 이제 더 이상 나를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은 그 불안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발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혼자 멈춰 있는 것 같은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괴롭게 느껴졌어요. 인정받고 또 증명해내는 그런 일들에 익숙했던 삶이 이렇게 멈춰지니까 스스로가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순간에 백수가 되어서 집에서 드라마밖에 볼 것이 없는 나의 이 삶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어하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 삶의 기준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남에게 있었구나. 내가 아닌 바깥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돌아보니까 늘 사랑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계속해서 증명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과 마음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보자. 그래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질문들을 저에게 던지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너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니? 너는 어떤 모습일 때 가장 편안하니?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너의 모습 말고 있는 그대로의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니? 라고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너무 간단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답변을 해주고 넘어가야지 라고 느끼고 이 질문을 저에게 던졌는데 이 간단하다고 생각했던 질문들에 저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일 당황스러웠던 건 내가 나를 모른다는 사실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합니다. 내가 나를 돌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집에서 정말 작지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도 보고 그 운동화를 고쳐 신고 이제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나를 가둬놓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 봐야겠다라는 그 다짐으로 산책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운동화도 가지고 나오게 된 게 저에게 이 운동화는 저를 이 방 안에서 나가게 해준 되게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그렇게 산책을 하기도 하고 또 그날그날 든 생각들, 스쳐 지나갔던 생각들을 노트에 적어보기도 했습니다.

0: 이 일들은 사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도 아니었고, 또 성과를 내기 위한 일들도 아니었고, 나를 증명하기 위한 일들도 아니었어요. 그 작고 평범하게 보였던 그 시간들이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 순간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길을 걷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공간이었거든요.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사실 제가 활동을 쉬게 되면서 좀 극심한 무대 공포증에 시달리기도 했었고, 또 음악을 하는 그 순간을 제가 너무 남들에게 계속 평가받는 이 자리가 너무 버거워서 어느 순간부터는 노래하는 것도 싫어했었거든요. 그런데 노래를 흥얼거리는 저를 발견했을 때, 아, 나 그냥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누군가가 평가해주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던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이 평가와 두려움 속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 조용한 시간 속에서 다시 이렇게 확대되어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공백 기간, 정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그 시간들이 나를 사라지게 한 시간이 아니라 저를 다시 보게 한 시간이 되었다고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비로소 저를 조금씩 더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깨달았던 건 사랑이 받는 것이 사랑을 받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나를 잃지 않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번 깨닫게 되었죠. 나답게 산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나답게 산다는 건 인생의 화자를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는 일인 것 같아요. 남들의 시선으로 나를 평가하기 이전에 내 마음의 소리를 내가 가장 먼저 들어주는 것. 그래서 사실 인생은 파도타기라고들 하잖아요. 좋은 날이 있으면 안 좋은 날이 있고,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픈 날이 있을 텐데, 이 흔들리는 파도 속에서도 내가 이 모든 순간들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나를 사랑하는 태도. 저는 그렇게 지금도 나를 잃지 않는 방법을 연습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를 알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함께 배운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내가 나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일은요, 결국 타인도 나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걸 알아가는 일과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항상 우리의 인생은 영화야라고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저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인생이라는 영화 속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스토리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 영화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모두 다르고요. 스토리도 다르고, 지나온 시간도 다르고, 매일매일 마주하는 씬들도 다릅니다. 누군가는 이 삶이라는 영화 속에서 아주 찬란한 밝은 장면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누군가는 아무도 모르게 또 힘겨운 자기만의 싸움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영화 전체를 다 알지 못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볼수 있는 건그 사람의 아주 짧은 한 장면일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마디 말, 한 번의 표정, 그리고 한 번의 선택, 그 사람의 그 짧은 장면들만 보고 누군가의 삶 전체를 쉽게 판단해 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 타인의 시선에 너무나도 많이 흔들려 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타인의 삶에 너무 매서운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삶에는 내가 모르는 배경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보지 못한 눈물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짐작할 수 없는 싸움이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내가 가지고 태어난 그 장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누군가는 음악을 좋아하는 상태로 태어나게 되고, 어떤 누군가는 막 뭔가 뭐 컴퓨터 다루는 이런 게 너무 재밌고 행복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운동하는 거. 그러니까 삶의 장르들이 너무나 다양한 상태로 각자의 재능들이 없는 것 같지만 다이 어떤 소망으로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뭐할때 행복하지? 내가 뭐할때 기쁘지? 재밌지? 라는 걸 떠올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들, 재능들을 발견할 수 있는 또 시간이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이 원더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원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힘겨운 싸움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라. 네, 저는 이 말을요,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타인에게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마지막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년들에게 저는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여러분의 가치를 너무 쉽게 내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나를 지킬 수 있고요. 나를 지킬 수 있어야 타인의 삶도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답게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의 그 삶이라는 멋진 작품을 아주 아름답게 완성하시기를 제가 여기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요, 식민국가에서 일어난 가장 큰 민중 저항이었어요. 이 떠나는 아들이 지금부터는 영원한 쾌락을 즐길 준비가 됐습니다. 폭탄 주십시오. 시신을 어디다가 매장하냐? 공동묘지 쓰레기장 가는 길 밑에 묻어버려요. 이분들은 영웅들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진짜 특별한 일을 했을 때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기억한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 니콜 선생님과 함께 AI 표적과 함께 영어 실력을 쑥쑥쑥 올려봐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 볼까요?
1: Excuse me. I'm looking for a zoo. Can you tell me where it is, please?
2: Go straight 3 blocks and turn right. It's on your left.
1: Thank you. Where is the market?
2: Do you see the park over there? It's next to the park.
0: 하하, 오늘의 대화 잘 들어봤나요? 대화 좀 길어졌어요. 대화 속에 이렇게 단어들이 숨어 있어요. Zoo, where, straight, turn, right, left, market. 하나씩 차례로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where이에요. 처음 보는 단어는 아니죠. where은 어디에, 어디로. 물건의 위치를 물어볼 수도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장소가 어디 있는지 물어볼 때도 쓸 수 있는 말이 바로 where, where. Zoo, zoo예요. O가 있으니까 우 하고 길게 발음해요. Zoo는 동물원. Market, market. 마켓 들어봤나요?

0: 마켓은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요즘에는 뭐 전통시장, 재래시장 많이 볼수 없고 우리 뭐 마트라는 곳 많이 가는데요. 우리 직접 가가지고 물건 살수 있는 그런 장소, 시장을 마켓이라고 한다. Straight은 예전에 우리 머리가 곱슬거리지 않고 쭉 뻗었을 때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Straight은 이렇게 선생님 손동작처럼 똑바로 일직선으로 길 찾아갈 때 오른쪽 왼쪽 돌거나 한 바퀴 돌 수도 있지만 쭉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쓸수 있는 말 straight. 주의할 점은 스트레이트 다섯 박자 아니라 한 박자로 straight. 해볼까요? straight.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 turn은 뭐 다양한 뜻이 있어요. 돌다도 되고 또 변하다도 되고. 그런데 길 찾기 할 때는 방향을 바꾸는 게 turn이에요.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가다가 방향을 바꾸다 turn. 그럼 어느 쪽? 오른쪽은 right, 왼쪽은 left 이렇게요. right, left. 오른쪽, 왼쪽을 뜻하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친구들도 오른손, 왼손 가지고 right, left, right, left, right, left 이렇게 잘 기억해 두도록 해요. 이제 대화 볼게요. 길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 여자가 excuse me. 꼭 많이 알고 써야 되는 거말이라고 얘기했죠. 실례합니다. 저기요. 잠시만요. 아이고 미안해요. 이럴 때다쓸수 있는 말이 excuse me예요. 잠시만요. 실례합니다. I'm looking for a zoo. 제가요. 뭐를 하고 있어요? 찾아보고 있어요. 동물원을 찾고 있는데요. Can you tell me where it is, please? 문장이 좀 길다. Can you tell me?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Where it is.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zoo가 되겠죠. 동물원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Can you tell me where it is, please? 공손하게 물어봤어. Go straight three blocks and turn right. 뭐라고 했어요? Go straight. 직진 들어봤어요, 친구들. 쭉 가는 거. 쭉 가는데 얼마 동안? Three blocks. 세 블럭. 우리가 길을 위에서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면 길이 이렇게 가로줄, 세로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동네 있죠. 딱잘 정리된 곳. 그럴 때 길과 길 사이가 블럭이에요. 그래서 three blocks. 세 블록 쭉 가셔가지고요. And turn right. 오른쪽으로 도세요. 라고 했어요. 어려운 말로는 우회전 하세요. It's on your left. 우회전 딱 하면 나의 왼쪽에, 당신의 왼쪽에 있을 겁니다. 자세하게 알려줬네요. Thank you. Where is the market? 마켓을 물어보네요. 시장은 어디에 있나요? Do you see the park over there? 저쪽에 지금 공원이 보이나 봐요. Do you see the park over there? 저쪽에 공원 보이지요? It's next to the park. 공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오, 길찾기 대화. 아주 유용한 대화인데요. 그럼 우리 배운 단어와 문장 속에 있는 표현들도 우리 앱으로 같이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죠? 오늘은 topic word 6, topic 111. 111 눌러서 995 들어가 볼게요. 잘 듣고 순서대로 단어 눌러서 문장 만들고 뜻까지 알아보기. 첫 번째.
1: Where is the market?
0: Where로 시작했네요. Where is the market? 시장은 어디에 있나요?
1: Where is the zoo?
0: 이번엔 어디 물어봐요? Where is the zoo? 동물원은 어디에 있나요?
1: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left.
0: 오, 길다. 천천히 해볼게요. Go straight two blocks. 두 블럭 직진 and turn left. 그리고는 좌회전. 왼쪽으로 도세요.
1: Go straight three blocks and turn right.
0: 할수 있겠죠? Go straight three blocks and turn right. 세 블록 직진해서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우회전하세요.
1: It's on your left.
0: 그러면 당신의 어느 쪽에 있을 겁니다. 우리 길 있으면 왼쪽, 오른쪽 있으니까요. It's on your left. 찾는 장소가 당신의 왼쪽에 있습니다.
1: It's on your right.
0: 반대죠. It's on your right. 당신의 오른쪽에 있어요. 우, 친절한 길찾기. 좋아요. 이제 우리 펭수와의 대화를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봐요. 오늘의 미션. 세 블록 직진해서 오른쪽으로 도세요. 네, 그것은 공원 옆에 있어요. 천만에요. 자, 이제 우리 Let's Talk을 켜고 Step 3, Episode 31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길 찾기, 길 물어보고 답하고 이런 거 배우고 있죠?
2: Excuse me? Where is the bakery?
0: 빵집 물어보네요. 세 블록 직진, 오른쪽 돈다. Go straight, three blocks, turn right. 말해볼게요. Go straight, three blocks, and turn right. 어렵지 않지?
2: Okay.
0: 또뭐 궁금한 거
2: Is it
0: 있나요?
2: near the park?
0: 공원 근처에 있냐 물어보네요. 그것은 공원 옆에 있어요. Yes, it is near the park. 또는 친구들 yes만 해도
2: All right.
0: 되겠고. Anything else?
2: Thank you so much.
0: 고맙다는 인사에 대해서 You're welcome. 친구들도 그렇게 대답했나요?
2: Thank you. Have
0: Awesome.
2: a great day.
0: You have a great day too.
2: Bye.
0: Bye. 좋아요. 이렇게 해서 펭수와의 대화도 성공. 자,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길을 알려주고 마지막에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요런 말. 또 어디에 있어요?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길 알려줄 때 마지막에 할수 있는 말 알려줄래? 길 알려줄 때. It's on your left, right. 그건 당신 왼쪽, 오른쪽에 있어요. You can't miss it.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It's on your left, it's on your right는 왼쪽, 오른쪽에 있어요. 얘기해 주는 거고요. You can't miss it. 꼭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해봐요. 이번 시간에는 길찾기 배워봤죠? 배운 내용 앱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베트남어 1강입니다. 오늘은 강의 23강이에요. 우리 교재의 19강, 우체국하고 은행에 관련한 표현들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유학을 가가지고,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찾는 그런 거예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리 이제 준비한 그 베트남 문장을 가지고 얘기를 했죠. 이제 계좌를 개설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그때만 해도 이 베트남에 외국인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이 와가지고 베트남어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놀라더라고요. 어디서 베트남어를 배웠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나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나 베트남어과 졸업했다. 베트남어 배웠다. 그랬더니 한국에서 베트남어를 가르치네요. 그래서 그렇다. 나 거기서 학교에서 배웠다.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 수능특강이 20강까지예요. 지금 19강 교재 거의 이제 끝나가.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제 베트남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베트남어 배웠으니까 아마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도 길을 걷다가 또는 마트에서도 옆 사람 이거 들어오면 베트남어가 들릴 거야. 그러면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베트남어를 해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어 이제 하면 너 베트남어 할줄 아네? 그렇지? 베트남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어디서 베트남어 배웠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EBS 수능특강 배웠다. 이렇게 얘기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우체국 및 은행 업무 관련한 표현을 묻고 답할 수 있다. 그렇죠? 자, 동사하고 zub이 있어요. 우리 zub이라고 하는 것은 돕다라고 하는 동사야. 원래 의미가. 그런데 동사와 함께 쓰여. 그럼 무슨 뜻일까? 동사해 주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니까. 동사해 주다. 자, 예를 들어서 동사가 안이다, 안, 먹다. 안습 그런다고, 베트남 사람들이. 먹어달라는 거야. 먹어달라는 거. 먹는 게 도와주는 거라 이거야. 그렇지? 그런 표현이야. 자, 또, 로이 에이 상비.

로이는 교환하다란 뜻이라고 그랬지? A를 B로 교환하다고 할때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이는 뭘 어디로 보내다, 붙이다, 편지 보내다, 돈을 보내다, 이렇게 할때 하는 거야. A를 B로 보낸다고 할 때.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런 상관어구가 나와.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대화문부터. 자, 달라. 우린 달라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롤라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롤라. 자, 그리고 미국이야. 국가 이름 고유명사라서 대문자를 썼어. 그러면 롤라 미 그러면 미국 달러가 된다는 거야. 다른 나라도 달러라고 이름을 붙이는 나라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롤라 미 하면 미국 달러, 미국 달러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상은 원래 동사로 어디 어디로 건너가다, 건너오다 그런 뜻이야. 이제 베트남 친구가 전화로 야, 빨리 우리 집으로 와. 건너와. 이런 표현할 때, 야, 친구, 너, 쌍, 우리 집.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 집으로 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동사도 있고, 또, 어디 어디으로 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야. 건너가는 그 어디 어디로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야. 이따가 상관 없고 나올 때 다시 한번 보고. 디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환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자할때 이거는 우리 쇼핑할 때 가격이 얼마냐 할때 그때 나온 거야. 자, 가격할 때 가짜야. 그리고 이 띠는 역시 한자어에서 온 건데 비율할 때 비자야. 거기서 온 거야. 그러면 무슨 뜻이야? 뭐의 비율이야? 가격의 비율이야. 한국 돈과 미국 돈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 미국 1달러를 기준으로 한국 돈은 얼마야? 그지? 또 미국 1달러 기준으로 베트남 돈은 얼마야? 가격의 비율이 환율이라는 거야. 단순한 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이해하면 돼. 그러면 기억이 오래되고 우리의 논리력, 사고력도 길러진다 이거예요. 단순한 게 하는 것보다. 자, 루는 충분하다라는 뜻이야. 충분하다. 자, 이 정도 일단 하고 우리 본문 설명해 볼게요. 자, 짜오찌 이렇게 했죠? 안녕하세요, 언니, 누나. 자, 이제 직원한테 하는 얘기지. 나는 무언 원해요. 뭘요? 로이. 교환하기를 원해. 자, 로이 A, 상 B야. 그렇지? 상관없고가 나왔어. 로이 A, 상 B. A를 B로 교환하다. 바꾸다. 로이 도이 교환한다고 그랬지? 자, A가 뭐예요? 미국 달러를. 뭘로요? 베트남 돈으로, 띠엔 돈이지? 돈으로 할 때, 어디 어디, 으로가 상이란 말이야. 이 상이 동사로는 어디로 건너가다, 건너오다란 뜻인데, 어디 어디, 으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자, 그러면서 계속 지금 A가 말하는 거야. 띠자, 환율이라고 그랬지? 가격 비율. 언제? 오늘. 오늘 환율이 바오니에요?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미국 달러를 베트남 돈으로 바꿀 때 환율이 오늘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자, 자오 앵. 자, 이걸로 봐서 A가 남성이라는 걸알수 있지? B는 여성이야. 못 돌라 1달러가 자, A라 B지 A는 B다. 그럼 미국 1달러가 25,000 동이야. 우리 베트남 돈은 단위가 동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동화라고 했어. 우리는 원화인 것처럼 25,000 동이다. 그러면서, 자, 손님은 무언 원해요? 로이, 교환하기를. 교환하기를 원해요? 얼마를 교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랬더니 A가, 자, 지, 당신이 로이, 즈읍이 나온 거야. 자, 도이. 동사지? 동사 플러스 즈읍이 나왔어. 즈읍은 원래 돕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동사해 주다. 동사해서 도와주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자, 지, 당신이 누구를, 나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런 얘기. 얼마를 바꿔줘? 300달러를. 지금 여기 내용을 쭉 하고, 1달러에 25,000동이라는 얘기까지 듣고, 손님이, 아, 그렇다면 300달러 바꿔주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못 룩사우라고 돼 있지? 자, 우리 못은, 하나, 둘, 셋, 넷할 때, 못 하이바 할 때, 하나. 그리고 룩은 뭐뭐 할 때지요? 뭐뭐 할 때, 그래서 look 다음에 주어 서술어 나오면 주어가 서술어 할 때도 되고, 또 예를 들어서 1시, look 1시, 그럼 1시에 이런 의미도 있었어. 그래서 이 못

얼룩이 합쳐지면 한 단어가 돼서 잠시 그런 뜻이야. 잠시 싸우는 뒤지 위치상으로 뒤, 후, 시간적으로 전후 할때 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잠시 후에 이제 환율을 해줘. 여기 맞춰서 이것을 300달러로 바꿔줬겠지. 직원이 잠시 후에 직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띠엔 돈이지. 띠엔 돈. 누구의? 손님의. 당신의 돈이. 돈이라는 거야. 자, 근데 이게 너희와 같이 쓰였어. 여기까지만 하면 손님의 돈이라고 한 뜻인데, 너희가 뭐예요? 우리 가까이 있을 때 여기, 이쪽 이런 의미였었지? 그래서 저 A 여기 있어요 라고 했을 때 A더이 그런다고. 뭔가 주면서 A 여기 있어요 할때 A더이 그러면 A 여기 있습니다. 자, 손님의 돈 여기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아잉, 손님이 기염자 역시 한자어지요. 검사. 확인하라는 거야. 검사하라는 거야. 뭘요? 여기 지금 그이돈 액수가 맞는지 300달러를 베트남 돈 이렇게 바꿨으니까. 그렇지? 이거를 한번 세어서 검사해 보라는 거야. 그 목적어는 지금 생략되어 있어. 자, 그리고 우리 쌤이 나왔는데 이 쌤은 우리가 알잖아요. 쌤 뭐였지? 보다. 그래서 쌤 주로 뭘 봤어요? 쌤 휨, 영화. 그렇지? 필름에서 왔다고 그랬지? 필름을 보다, 영화보다, 또쌤 TV, 텔레비전보다. 이렇게 그 내용물을 보는 거야. 그 내용을 보는 게 쌤인데, 이게 동사와 함께, 여긴 지금 끼엠자라고 하는 확인하다, 검사하다라고 하는 동사와 함께 쓰여서, 검사해 보다라고 쓰이는 거예요. 뭐뭐 해보다, 시도해 보다. 참, 그렇게 보면 우리말도 똑같아요. 보다라는 말을 쓰는 거야. 먹어봐, 입어봐, 세어봐. 그렇지? 똑같아. 베트남 말도 동사 플러스 쌤이야. 뭐뭐해 보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검사해 보세요. 손님 당신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이런 거지. 회화체에서 상대에게 뭔가를 부탁하거나 또는 뭔가를 통보할 때 이거 하세요. 또는 내가 이거 할게요. 이렇게 얘기할 때 예를 썼어요. 그랬더니 웡 예스의 뜻이죠. 손 윗사람한테 예의 바르게 예스 할때웡 썼어요. 그래서 세본 거야. 누 충분하다 하지. 소위는 완료형. 세 보더니 아 충분합니다. 세보니까 충분하군요. 이렇게 해서 루조이를 썼어요. 자,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지 이렇게 쓴다는 거야. 여기서 지와 아잉을 썼어요. 상대 직원을 여성이야. 그래서 지를 썼고,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썼어요? 또이를 썼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예의상 상대를 지 언니 누나 남성이니까 누나라고 하고, 나는 또이 1인칭 자기인데 관계성이 배제된 1인칭을 쓴 거야. 원래 상대를 지 누나라고 하면 나는 뭐가 돼야 돼요? 동생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M을 써야 마땅한데 관계가 형성돼 있는 경우에는, 근데 지금 처음 만났어. 그래서 아직 자기가 동생인지 명확하지 않아. 상대를 일단은 누나라고 예의 바르게는 붙였어. 그렇게 했는데 그런 관계라는 거야, 지금.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문법 표현 정리해 볼게요. 이 로이는 바꾸다, 교환하다 그런 뜻이 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 베트남의 개방개혁 정책을 로이 머이 그랬단 말이야.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야. 그래서 사회주의의 특징은 대외적으로 많은 교류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겠다는 거야. 대외 개방을 하고 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경제 체제도 바꾸겠다는 거야. 그랬을 때 새롭게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베트남의 개방 개혁 정책 이름이에요. 글자 그대로야. 머이는 왜 새롭다, 새로운 그런 뜻이 있었지? 그래서 새롭게 바꾸는 거야. 자, 그게 그래서 우리 옷살 때도, 쇼핑할 때, 옷살 때도 교환한다라는 의미로 로이를 썼었잖아. 자, 여기서는 지금 환전을 할때 얘기죠. A를 B로 교환하다, 바꾸다. 그렇게 쓴 거야. 밍, 나는 닝 뭐뭐 하려고 해. 우리 작정하다 할때그 정자라고 그랬지? 뭐뭐 하려고 해. 렌은행, 은행에 이르려고 해. 은행에 가려고 해. 뭐 하기 위하여. 레 플러스 동사 로이.

교환하려고 베트남 돈을 한국 돈으로, 한국 돈으로. 그렇지? 똑같아. 로이 A, 상 B가 나온 거예요. 나는 무언 원해요. 역시 로이 바꾸기를. 자, 이번엔 A가 이거야. 비로 바꾸기를. 자, A가 뭐예요? 이 방이죠? form이 한자어 방에서 왔다고 그랬지? 이 방을 저 방으로. 이건 지시사하고 이 방을 저 방으로 바꾸고 싶다. 자, 이제 습이 나왔어요. 습은 동사로 돕다란 뜻인데 이렇게 동사와 함께 쓰여서 동사 습 하면은 동사해 주다. 뭐뭐 해 주다 이런 뜻이에요. 주어가 동사해서 도와주는 거죠. 누구를? 이 대상을. 응? 자, 나는 세라고 하는 우리 미래지 뭐뭐 할 거야. 꺼강 할 거야. 꺼강은 노력하다는 뜻이에요. 노력할 거야. 뭐 하기 위해서? 당신을, 형을, 오빠를 돕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자, 원래 수입은 이렇게 돕다란 뜻인데 이렇게 쓰인다 이거야. 자, 꼬테는 뭐뭐 할수 있다. 자, 형은, 오빠는 무어 살수 있어. 무어가 사다지 뭔가를 구매하는 거야. 근데 ziup과 함께 쓰였어. 사줄 수 있어. m 동생을 위해서. 동생에게. 자, 뭘요? 여기는 목적어가 나왔어. 카페 커피지. 그리고 한리 잔. 이렇게 쓴 거야. 어순 숫자. 그다음 단위 명사. 그리고 명사가 나온다고 그랬지? 그래서 한 잔의 커피를 좀 저에게 사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저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이런 얘기야. 이것이 느어 할수 있다. 동사 다음에 문장 끝에 문장 그 동사 뒤에 나오면 느어기 할수 있다 라고 하는 가능을 얘기했지. 그리고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사줄 수 있어요? 물론 여기 꼬테에도 할수 있다는 뜻이고 지금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꼬테하고 느어기 뭐뭐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제 쌤. 이 쌤은 원래 보다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화보다, 텔레비전 보다, 보다인데,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뭐가 나오겠죠? 그러면 쌤이 나오면, 동사해보다, 뭘 시도해보다, 동사를 시도하다, 그런 뜻이라는 거야. 자, 이것은 이것과 함께 쓰일 수 있다는 거야. 원래 이트 자체가 시도해보다란 뜻이잖아요. 동사와 함께 쓰여서. 그런데 함께, 나란히 이렇게 쓰여서도 역시 뭐뭐 해보다란 뜻이 있고, 또 이렇게도 쓸수 있어. 원래 트가 동사 앞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리를 해서 트 먼저 나오고,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다 해보다란 뜻이야. 해보다. 자, 만, 친구 너, 우엉, 마시다란 뜻이죠? 느어감. 오렌지, 느어긴 물이야. 그래서 오렌지 주스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지? 오렌지 물. 이게 오렌지 주스야. 이 오렌지 주스를 마신다. 친구 너는 오렌지 주스를 마신다. 이런 뜻인데, 여기까지만 하면, 쌤이 있어. 마셔봐. 이런 얘기죠. 응? 이걸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야. 쓰고, 트, 쌤. 이 트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다는 거야. 또, 이때 이 트를 앞으로 이렇게 빼서, 이렇게. 동사 앞에 빼서. 마셔봐. 이 오렌지 주스를 이렇게. 트를 함께 쓸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은 뜻이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아, 은행 업무와 관련된 표현을 먼저 볼게요. 자, 이제 대화문이 하나밖에 없어서 은행 업무와 관련된 그 표현들이 조금 정리를 할게 있어서 이것들이 먼저 나왔어요. 자, 오늘 띠자 환율이 얼마예요? 이렇게 됐지? 그랬을 때 대답하는 것이 여러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1달러는 A 라비지 B이다. 25,000동이다. 같은 의미로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야. 자, 방을 써서. 1달러는 25,000동만큼이다. 우리 방은 뭐뭐만큼이라고 하는 동급 비교가 있었죠. 그렇지? 자, A는 까오 사람이야. 키가 커. 그런데 방 뭐뭐만큼 비만큼 이렇게 우리가 동급 비교할 때 썼던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쓴 거야. A는 비만큼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환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쓸수 있고 또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예요. 1달러는 우리 로이가 바꾸다란 뜻이 교환하다. 자, 동사 다음에 느어기와

10달러 이런 거 있죠? 얼마짜리로 드릴까요? 라고 할때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의미가. 또, 자, 손님은 필요로 해요. 이때 이 떠는 지폐인 경우에요. 지폐. 지폐인 경우에 종이죠. 종이에 대한 분류사가 뭐였어요? 바로 이 떠란 말이야. 떠. 그래서 못 떠. 한 장. 하이 떠. 그러면 두 장. 이런 식으로 종이. 그랬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떠. 그 다음에 10만이다. 그러면 10만 동이다. 그러면 이렇게 쓸수 있어요. 10만 동짜리 지폐인 거야. 근데 지금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바오니에우라고 하는 의문사를 쓴 거야. 얼마짜리 지폐를 필요로 하느냐.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환전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답할 수 있다는 거야. 쪼, 대상, 그 다음에 명사지. 그러면 이 대상에게 명사를 주다라고 하는 뜻이지? 자, 뭐 얼마를. 자, 여기 100이고 응이는 1000이지. 1000이니까 공 3개 붙여. 그러면 10만 동. 10만 동짜리 지폐를 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나는 원해요. 뭐 따이코안. 따이코안을 열기를 원해요. 뭐 문을 열다지. 여기서는 계좌를 열다 할 때도 이 동사를 썼어요. 따이코안 계좌 한 단어. 이 은행에서. 자, 그러자 이렇게 쓸수 있겠다는 거죠. 자, 그럼 손님이 의는 기록하다 할때그 기자야. 뭘 기록할까요? 호 성과 이름, 성명, 그리고 또 리아찌 한 단어죠. 주소. 그리고 소 번호인데 무슨 번호? 호지의 여권이지요. 누구의? 손님의 이 여권 번호를.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록하는 그 내용이야. A를 기록하는 거야. 어디에다가? 와우 B. 그렇지? 우리 와우는 원래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다라고 한 동사였지. 근데 뭔가 행위를 할때그 방향성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그랬어. 여기에 이것들을 기록하세요. 그래서 여기, 야, 여기에 할때 이렇게 썼죠?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대화문을 볼게. 자, 요번에는 우체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대화예요. 우체국. 자, 아오자이웨이 뭔가 또더 있나요? 뭘 보내는 걸까요? 소포. 소포를 보낼 때 이제 하는 얘기야. 자, 무기엔 이렇게 돼 있지? 이게 소포예요. 우리 무디엔이라고 해서 우체국을 우전, 그렇지? 우전국을 설치한다 할때 이게 우전이야. 이게 우체국이야. 자, 거기서 나온 거예요. 무기엔. 이게 소포야. 소포. 그리고 아오자이. 자, 아오가 우리 옷 중에서 우돗을, 상의 우돗. 을 얘기했지. 그리고 자이는 긴 그런 뜻이야. 그래서 긴 옷이야. 긴 옷. 베트남의 전통 의상이죠. 아우자이. 그리고 웅와이는 뭐뭐 외에 하는 한자어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렌은 올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올리다 또는 어디 올라가다라는 뜻도 있어요. 렌이. 그다음에 건 우리 무게 단위로 한 근, 두근할때그 건이야. 그러니까 1kg이야. 킬로그램이야. 이 건이. 그런데 명사로 또 저울이라는 뜻도 있어. 저울. 우리 우측에서 소포 보낼 때 무게를 달지요. 그때 사용을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대화문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아잉. 자, 아잉은 쪼 사람. 요번엔 뭐가 나왔어요? 동사가 나왔네. 그럼 무슨 뜻? 대상으로 하여금 동사 하게 하다라고 하는 사역동사라고 그랬지. 자, 그이는 뭘 보내다. 그이 A, 그리고 D, B. A를 보내는데, 어디로? B로. 우리 D는 어디어디로 가다란 뜻이 있었지. 그래서 동사는 D가 가다인데, 역시 여기서 어디어디로라고 하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자, 이 소포를 한국으로 보내도록 해주세요. 아, 제가 이걸 좀 한국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지.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지 이제 손님이 여성이라는 걸알수 있지. 자, 이 소포 속에는 거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라고 질문하는 거지. 의문사 정중하게. 그랬더니 거 아오사이가 있어요. 이것을 원래 풀 센텐스로 한번 써보면 이거지.

이 우치 이 우편 이 소포 안에는 거 is 대신에 outside를 넣는 거죠. 그렇지? outside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이게 평소문이 되겠지? 근데 지금 뭐가 있는지 몰라.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무엇이 있어요? 라고 무엇이라고 하는 의문사를 쓴 거야. 그리고 대답은 간단하게 outside요. outside가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야. 그랬더니 자, 응와이 아우사이, 아우사이 이외에, 건, 거는 있단데, 우리 거는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그럼 그거 말고, 그거 외에, 뭐뭐 하기도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 있기도 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외에 또, 뭐 어떤 것이 있기도 하다, 더 있다라는 거죠. 자, 지, 무엇이, 모르니까, 그리고 능어는 더 그런 뜻이지, 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야. 정중하게. 그랬더니, 아, 없네요. 다른 것은 없어. 자, 그랬더니 직원이, 자, 그럼 손님, 네. 우리 대에는 원래 사전을 찾아보면 뭘 어디다 놓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지? 놓으세요. 그것을. 자, 너는 3인칭 단수야. 뭐겠어요? 이 소포. 아웃사이가 있는 소포. 이 소포를 어디 위에다가 놓으세요? 할때 건. 건이 저울이었지. 저울 위에다가 올려놓으세요. 레, 렌. 어디에 올려놓다라고 하는 의미로 레, 렌을 쓴 거야. 여기 목조가 들어가서 여기 들어갔고. 자, 그 다음에 끝에 우리 니가 왔죠? 이 디는 원래 동사로 어디 어디 가다인데 또 디가 문장 끝에 쓰이면 무슨 의미가 있었지? 명령의 의미가 있었지. 명령. 자, 근데 주어가 지금 뭐로 썼어요? 인칭 대명사를. 지로 썼지? 그러니까 언니, 누나야. 누나, 이거 하세요. 라고 하는 의미야. 그런 의미. 선생님이 그 학생 때 베트남을 이제 막 배워가지고 중간에 베트남에 이제 어학연수 가느라고 비행기를 탔단 말이에요. 베트남 에어라인. 그러니까 이 아우사이를 입은 여승무원들이 서빙을 해줘요. 이제 식사도 주고 뭐 하는데 밥을 주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잉, 안디, 이러는 거예요. 아잉, 안디. 자, 저를 보고 아잉, 이렇게 불러요. 초면이니까 제가 더 어리겠지만, 아잉, 오빠, 안, 먹다지? 그리고 끝에 리야. 그럼 뭐야? 먹어. 나한테 명령을 하네? 속으로. 그렇지?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호칭이 뭐예요? 오빠잖아, 오빠. 손님, 드세요. 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린 명령이라고 하니까 뭐 해? 이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어감이 아니야. 자, 그러니까 지 누나 이 저울 위에 그거 올려놓으세요. 이런 의미라는 거야. 또 정중하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 정도 보고 우리 문법 표현 정리할게요. 이 그이는 보내다란 뜻이었지? 뭘 어디 붙이다. 편지 붙이다. 어디 보내다. 그래서 A를 B로 보내다라고 할 때, D. 우리 본문엔 D만 쓰였는데, 랜도 되다란 거야. 랜도 역시 마찬가지지. 어디 어디 이르다. 가다. 그런 뜻이 있으니까. 어떤 방향성을 나타낼 때. 그래서 A를 B로 보내다. 그래서 이때는 보통 장소가 많이 와요. 어디 어디로 보낸다고 할 때. 자, 나는 보내고 싶어요. 이 소포를 어디로? 미국으로. 자, 우리는 쌤 뭐뭐 할 거예요? 이메일을 보낼 거예요. 어디로? 요번에 이제 랜을 썼지? 이 대상이 여기 이제 온 거야. 여기. 어디 어디에게로 보낸다라고 할 때, 누구누구에게 어디로 보낸다고 할 때. 자, 보세요. 떳까. 모든 그런 뜻이지? 또 까근 복수야, 뭐뭐들. 자, 뭐뭐들일까요? 지형 학교죠? 어떤 학교야? 중학. 우리 중고등학교를 합쳐서 중학이라고 그랬지? 중등교육과정이야. 우리 이제 초등교육과정 하면 초등학교 과정이고 중등교육과정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예요. 고등교육 이제 대학교고 여기 지금 이 중학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중에서 보통이 나왔네. 보통. 그치? 한자어로 보통 중학교. 근데 모든 보통 중학교들이야. 이거 뭐라고? 어떤 학교라고? 고등학교를 표현했어요. 고등학교. 자, 중학교는요. 꺼서. 그렇지? 기초라고 했어. 이렇게 두 개.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구분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모든 이 고등학교에

이메일을 보낼 것이다. 이런 얘기였어요. 자, 요번에는 why A 건 B라고 하는 상관어구가 나왔어. A 외에 B도 이런 얘기죠. 자, hot, high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hot은 노래하다라고 하는 동사야. 노래를 잘한다고 할때 우리 high라고 하는 동사를 썼어. 그렇지? 공부를 잘한다, 베트남어 잘한다 이렇게 할때 잘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zoe를 썼습니다. zoe. 또는 또또 써요. 또 우리 사람에게 쓰이면 사람이 좋다, 착하다. 어떤 사물에 쓰이면 그것의 품질이 좋다. 이런 뜻이야. 뭔가를 잘한다고 할 때도 쓰고. 이런 걸 썼는데, 노래를 잘한다라고 할 때는 핫하이를 써요. 이렇게 써. 이 하이는 또 무슨 뜻이 있었어요? 책이나 영화가 참 하이하다라고 하면 재미있다. 이런 의미가 있었지? 자, 노래를 잘하는 거. 이게 A야. 이게 A야. 그거 외에. 누가? 그 친구야. 그 친구는 노래를 잘하는 거 외에 그 친구는 건. 또뭐 하기도 해? 이거 외에 뭐 하기도 하다. 이런 얘기야. 더. 자, 뭘또 잘할까요? B에 해당하는 거. 냐이 조이. 이때 조이가 나왔네. 조이. 바로 이거예요. 냐이를 잘하기도 한다. 냐이는 뭘까? 노래를 잘할 뿐만이 아니라 노래를 잘하는 거 외에 냐이도 잘해. 냐이는 춤추다 그런 뜻이에요. 이 냐이가. 나이마이는 한 단어로 내일이란 뜻이지. 내일. 자, 역시 뭐뭐 외에 몬띠엥 아잉. 자, 띠엥은 소리라고 한 뜻이 있었지. 그런데 나라 이름과 함께 쓰여서 그 나라의 소리, 그 나라 언어를 얘기해서 영국, 영어가 되지요. 영국에서 영어라는 과목이지. 뭐는 과목이야. 그래서 과목 이름을 대문자로 썼다는 거. 그래서 영어 과목 외에 M 동생 저는요. 건, 티, 시험을 봐요. 역사, 릭스가 역사라고 그랬지. 역사 과목도 또한 시험 보기도 해요. 이것도 더, 이거 외에. 자, 역시 우체국에서 있는, 다양한 표현들. 자, 나는 무언, 원해요. 그의 보내기를, 이 소포를 한국으로.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직원이, 네, 그러면서 지 손님 여성을 이렇게 얘기했죠. 손님 그리고 하이 뭐뭐 하세요. 격식 있는 명령이라고 그랬지. 뭐뭐 하세요. 이렇게 위 기록하세요. 뭘요? 리어치 주소 누구의 응의 그의 보내는 사람의 주소 와 그리고 또 응의 년 여기는 보내는 사람이었고 여기서는 년 하는 사람 누굴까요? 년은 받는 사람. 그치? 외국어 공부할 때 모르는 단어 있으면 바로 사전 찾아보는 거 아니고, 내가 다른 건 아니까, 그걸 가지고 유추해 보는 거야.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여기는 바로 유추해 볼수 있어. 보내는 사람의 주소와 또, 년하는 사람의 주소라는 얘기지, 받다란 뜻이야. 년이 받다. 이런 거라고 그랬어. 외국어 공부할 때. 자, 정중하게. 지, 무언 원해요. 그의 보내기를. 그리고 바우담 이렇게 써있지. 자, 하이가 중간에 나왔네. 하이의 또 의미가 뭐가 있었죠? A 하이 B지요. 그러면 선택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 이거 자체가 어떤 의문사도 없고 문장 끝에 컴도 없는데 의문문이 돼. 그랬을 때 A니 B니라고 자연스럽게 혹은 아니면 그런 뜻이니까 그런 의미가 된다고 했어요. 자, 당신은 마오 다음으로 보내기를 원하나요? 아니면 트엉으로 보내기를 원하나요?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이 트엉은 우리 알잖아. 보통. 그런 뜻이야, 보통. 그래서 주어가 보통 뭐뭐하다. 그렇지? 빈도부사로 보통 뭐뭐하다 할때 보통이야. 그러면 이건 뭘까요? 보통으로 보낼래요? 아니면 마오 다음으로 보낼까요?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건 뭔가 특별한 거야. 한자어로 이게 담보야, 담보. 여긴 지금 등기죠? 등기. 그래서 등기로 보내시겠습니까? 하는 표현을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 나는 예, 바오다암으로 보내고 싶어요. 등기로 보내고 싶어요. 자, 또 여기서 다른 표현이 나왔어. 그이 냥, 냥은 속도가 빠른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빠른 우편으로 보내시겠어요? 하는 표현을 이렇게 쓴다는 거야. 속달이라고 돼 있죠? 여기 속달. 속달로 보내면 조건이죠? T 뭐뭐이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랬을 때 단지 하루만 못 소요된다. 걸린다. 우리 지 토의 구문이죠. 단지 뭐뭐할 뿐이다. 하루만 걸릴 뿐이다. 이렇게.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실전 문항을 한번 볼게요. 실전 문항은 총 12문항 중에서 4번과 12번은 수능따라잡기와 관련이 있어서 우리 강의 25강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10문항만 볼게요. 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밍, 나는, 고이, 템. 우리 고이는 뭔가 주문하다. 그런 뜻이 있었죠? 음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다 할 때. 그리고 템은 추가하다라는 뜻인데, 동사와 함께 쓰여서 이 동사를 더하다, 추가로 더하다 그런 뜻이 있었어. 자, 못 나왔네요. 음식이지? 음식을 추가로 주문한다는 거지. 더 그리고 예 이렇게 했어. 자, 친구 사이에 나지? 야, 내가 음식 추가로 더 주문할게. 응? 그랬더니 토이야. 토이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 에이 토이, 그치? 주어가 지 단지 뭐뭐할 뿐이다라고 한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 토이가 동사로 어떤 뜻이 있냐? 뭘 하다가 그만하고 중단하는 게 토이야. 그래서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대화하다가 토이 그러면 아, 자 그만 됐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더 주문할게 그랬더니 아니야, 됐어. 나 역시 친구 사이에 나 이미 안 먹었어. 완료형. 자, 뭐 하게 먹었어? 라고 할 때. 그러니까 주문하지 말라는 얘기일 거야. 토이니까. 응. 자, 루. 충분하다. 그래서 안 두. 충분히 먹다죠. 충분히 먹었어. 야, 유력한데? 그러니까 더 주문하지 마. 그만. 로이는 교환하다잖아요. 바꾸다. 그이는 보내다. 뭘 붙이다. 쌤 보다. 그리고 또 동사와 함께 쓰여서 동사를 해보다. 시도해보다. 년. 우리 보내는 사람. 그렇지, 보내다, 년은, 봤다. 그때 그 년이죠, 봤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2번. 이 오렌지 주스가 좀 뭐뭐해 보인다는 거지? 자, 넌 맛있어 보인다. 너무나 맛있어 보인다. 그런 내용.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M, 동생이네요. 자, 뭐뭐해.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A가 B의 동생뻘 되는 사람인 것 같아. 이 오렌지 주스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그래, 네가 뭐뭐할 뭐 해봐. 네가 뭐뭐해. 뭐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 자, 지금 여기 보니까 답지를 보니까 다 같은 단어들을 사용했어. 다만 뭐가 달라요? 어순만 달라. 어순만. 어순 문항이야. 자, 여기 한번 볼까요? 3번 볼게. 그 다음에 동사지? 동사 해보다, 우엉 마셔보다라는 거야. 이 오렌지 주스를, 그렇지? 이게 오렌지 주스 명사고 지시사가 뒤에서 설명했어. 이 오렌지 주스를 마시다. 그리고 여기 동사 다음에 쌤이 왔어. 문장 끝에 해보다, 동사 해보다. 이 트가 여기 와서 함께 쓰여도 되고 또이 앞으로 가도 된다고 했지? 뭐뭐 해보다 할 때. 그래서 이 3번이 어순이 맞는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어순이 틀려서 이게 오답이 되는 거죠. 3번. 그래, 너이 오렌지 주스 마셔봐. 이런 얘기. 이제 3번. 상관없고죠? 상관없고. 이제 이 정도 되면, 자주 봤는데? 그렇지? 상관없고. 정해져 있단 말이야. 기본 어휘표 내에서만 만들어지니까. 자, 보세요. 빈칸 AB에 들어갈 거. 지, 언니가 누나가 쪼, 나로 하여금 뭐뭐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건데, 자, 지금 여기 A와 B가 나왔어. 이 방을 저 방으로 뭐뭐 해주세요. 그랬을 때, 예. 그 다음에 저는 기다린다는 거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나, A, B는 뭐냐면, 이제 주어가, 나는 이미 뭐뭐잖아요. 이미 A이고, 이 라인은 또 다시, 그거 외에 또, 이미 A인데 또 B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미 이걸 했는데 또 다시 뭐 한다는 거야?
do이는요, 교환하다죠. 그래서 A를 B로 교환하다, 바꾸다. do이는요, 비록 A이지만 그러나 B이다. 깡 A, 깡 B는요, 주어가 나오고 주어는 A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비하다. 자, 이 우리 템 느어지 그러니까 추가로 더 여기 뭐 동사가 있을 수도 있고 주어가 나오고 더 추가로 더 뭐뭐하다 이런 말이 나오겠지. 자,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갈까 이거야. 바꾸다라는 말이 나겠지. 이 방을 저 방으로 바꿔주세요. 나로 하여금 바꾸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2번이 되겠죠. 2번 정답. 자, 이제 5번이요. 우체국이라는 게 이제 사파로 나왔어. 자, 손님은 여성이지요. 무엇을 필요로 하십니까? 그랬을 때, 네, 나는 원해요. 뭐뭐 하기를. 지금 이제 소포 같은 거를 여기 뭐 올려놓는 거죠? 그랬더니, 네, 손님이, 네, 놓으세요. 그것을 저울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런 얘기지? 자, 그럼 여기 들어갈 게 뭐냐, 이거예요. 돈을 교환하고 싶어요. 환전하고 싶어요. 아니고, 자, 이, 사진을 찍으러 간다. 역시 아니고요. 계좌를 열다. 아니죠. 자, 오늘 환율이라고 그랬어. 돈 가격의 비율을 알다. 역시 아니고. 이 소포를 보내는 거지. 어디로? 니 미국으로. 이 소포가 미국에 가도록 보내는 거야. 아, 그런 의미야. 아, 보내고 싶어요. 예,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6번이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노이즈유비 나왔네. 자, 나에게 바꿔주세요. 미국 100달러를 어디로? 베트남 돈으로. 예, 그러면서 찌 손님이 뭐뭐예요? 그랬더니 거기다 대답이 예, 쪼 대상 그리고 뭐에 명사가 나왔죠? 자, 천이니까 공세계 하면 20만 동짜리를 주세요. 즉, 얼마짜리로 드릴까요? 그런 말이 들어가겠지. 자, 1번 보세요. 필요로 합니다. 어떤 돈 종류를 필요로 합니까? 손님은. 아, 저 20만 동짜리 주세요. 그렇지? 유력해. 자, 이 노인은 얼마를 교환하는 게 필요로 하세요? 그 얘기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빠르게 보내는, 속달로 보낸다고 그랬지? 속달로 보내고 싶은가요? 그 얘기 아니고. 자, 끼엠자, 아까 검사한다고 그래서 확인한다고. 통띠는 한자어로 통신이야. 의미는 정보. 그래서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만 하느냐. 파이, 뭐뭐 해야만 한다니까. 그리고 비엣은 알다. 니아치 주소, 누구의? 우체국이지, 무리엔 우전이지, 우체국의 주소를 아느냐?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거인 걸로 봐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7번. 이 대화에 언급된 거, 우리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자, 한국으로 이 소포를 보내고 싶어. 이 소포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오자이가 있어요. 자, 아오자이 외에 또 뭐가 있나요? 아니요. 자, 저울에 올려놓으세요. 이 내용. 그러면 여기에 언급된 건 뭐냐? 소포의 무게? 아직 언급되지 않았죠? 소포 요금. 소포 내용물은 언급됐네. 아오자이. 외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소포 발신자 이름, 소포 수신자 전화번호. 이거 없어요. 여기에는 3번이 정답이고. 8번. 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거. 자, 안녕하세요. 나는 미국 달러를 베트남 돈으로 교환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A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B가 대답이 네, 1달러는 2만 5천 동이에요. 환율을 지금 얘기해 준 거야. 그 대답은 그러니까 환율이 얼마예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해준 거지. 자, 1번. 손님은, 자, 무슨 돈 종류를 필요로 합니까? 얼마짜리로 드릴까요? 그런 얘기 아니고, 오늘, 띠자, 환율이지? 얼마예요? 이거 유력한데? 2만 5천 동. 자, 당신은 보내는데, 바오담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보통 일반으로 보냅니까? 아까, 이거, 등기라고 그랬지? 등기로 보내요? 일반으로 보내요? 그 얘기가 아니고. 자, 1달러는 뭐뭐만큼.
베트남 돈 얼마

1달러에 베트남 돈만큼입니까? 1달러에 얼마입니까? 그랬을 때 25,000동. 그치? 그래서 B와 D가 되겠죠. 자, 그러면 B와 D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이제 9번. 자, 나는 이 소포를 한국으로 보내고 싶어요. 자, 뭐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몇 권의 책이 있어. 그치? 몇 권의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물이야. 소포 안에 뭐가 있어요? 자, 일반으로 보내십니까? 그이트엉, 보통으로 보내세요? 누가 년 받나요? 이 소포를. 그치? 이 소포 속에는 무슨 것들이, 여기서 복수를 썼어. 그냥 꼰수이만 해도 되는데, 여기 복수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몇 권의 책이 있어요. 이렇게. 자, 당신은, 어디로 보내? 어떤 도시로 보냅니까? 지금 여기 A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렇지? 의 A, 랜 B인데 A를 생략했어. 이 우체국은 뭐, 문을 여는 거죠? 몇 시에 문을 여나요? 그 얘기가 아니죠. 자, 대답이 이걸로 봐서, 정답은 3번이 되겠지. 뭐가 있나요? 이 속에는. 10번. 역시 빈칸 3개가 나왔어요. 꼭 하나 나와. 자, 안녕하세요. 나는 미국 달러를 베트남 돈으로 바꾸고 싶어요. 자, 뭐라고 물어봤어?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거야. 1달러는 25,000동이에요. 그러니까 환율을 물어본 거지? 자, 환율. 자, C 여기 있네요. 오늘 환율이 얼마예요? C. 그랬을 때 25,000동이에요. 그러면서 은행 직원이 뭐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거야. 자, 당신이 바꿔주세요. 그렇지? 바꿔주세요. 100달러를. 그러니까, 얼마를 바꾸시겠어요?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보세요. B번. 자, 당신은 무언 원해요? 로이, 바꾸기를. 얼마를 바꾸기를 원합니까? 100달러 바꿔주세요. 여기 100달러 바꿔주세요.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B가 되겠죠. 그랬더니, 직원이 웡! 그러면서, 뭐뭐라고 지금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쪼, 대상 명사야. 나에게 이걸 주세요. 자, 500 있고 1000이죠. 그러니까 50만 동짜리 지폐 떠니까 주세요. 그러니까 얼마짜리로 드릴까요? 자, 그럼 A 볼까요? 당신은 어떤 돈 종류를 필요로 하십니까? 그래서 50만 동짜리 주세요. 그러니까 A가 되네. 그러면 CBA. 자, CBA 여기 있네. 5번. CBA. 자, CBA 정답. 이제 마지막 11번 볼게요. 자,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4개 중에서 골라봐. 자, 당신이 역시 교환해 주세요. 나에게 100달러. 자, 뭘로요? 베트남 돈으로. 그렇지? 로이. A 상 B야. 여기에 ziup이 들어갔을 뿐이야. 동사에. 예. 자, 당신은 필요로 해요. 뭐를요? 그랬더니 대답이 역시 나에게 10만 동짜리 지폐를 주세요. 그러니까 얼마짜리로 드릴까요? 이런 얘기죠? 여기 또 카이나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뭐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 출생 신고 하잖아요. 그렇지? 주민센터 가서 바로 그 신고하다란 뜻이에요. 카이가.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떠가 붙었지. 그러면 떠가 붙었으니까 뭐겠어? 떠는 종인데 신고서예요. 신고서. 그 양식이 있죠? 그거야. 그러니까 어떤 신고서란 뜻이야 이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답이 10만 동짜리 주세요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얼마짜리 지폐지? 얼마짜리를 필요로 하십니까? 10만 동짜리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어떤 돈 종류를 필요로 합니까? 10만 동짜리 주세요. 이것도 유력한데? 자, 그 다음에 여기 소 호지우. 호지우는 여권이지? 여권 번호. 누구의 여권 번호를 필요로 합니까? 역시 아니죠. 그래서 B와 C가 정답이 되겠네. 자, 3번. B와 C. 그렇지?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19강 우체국학하고 은행에 관련된 표현을 봤습니다. 이제 한강에 우체국과 은행 표현이 있어요. 지금까지 기출을 보면 의사소통이 16문항이에요. 근데 16문항 중에 한 문항은 한 번은 은행, 또한 번은 우체국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육모 구모 때잘 보고, 육모에 이게 나왔으면 구모 때는 뭐가 나오겠구나. 이것도 한번 예상해 보고, 육모 구모가 이렇게 나왔으면 본수능에서는 이두 중에서 어떤 걸 주제로 나오겠구나. 라는 것도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우리 24강 강의고요. 20강, 마지막이죠. 교재 20강. 우리 초대 축하와 관련된 걸 학습을 하겠습니다. 미리 보시고 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구가 만점으로 가는 유니버스의 이윤희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요, 이 별의 물리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별의 물리량이라는 건 별의 특성을 나타내는 어떠한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떤 게 있었죠? 맞아요. 일단 별의 표면 온도 있었습니다. 또 뭐 있었어요? 별의 밝기를 나타내는 광도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별의 크기까지 이렇게 세 가지 물리량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이 별의 물리량을 기준으로 별의 분류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새로운 단원에 대한 핵심 내용부터 먼저 살펴본 다음에 이번 시간에 학습 내용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이 단원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은 여기 지금 처음에 질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별은 질량에 따라 어떻게 진화할까?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우리 태어날 때 여러분들 혹시 몇 킬로로 태어났는지 기억하세요? 적게는 뭐 2점 몇 키로부터 좀 많게는 4키로 넘어서까지도 이제 신생아가 출생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은요, 내가 몇 키로로 태어났는지에 상관이 없이 내 앞으로 인생은 다 달라지게 되죠. 내가 태어난 키로수에 상관없이 내 인생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별은요, 좀 다릅니다. 별의 일생은요, 별이 처음 시작할 때 거의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별의 일생은, 즉 별이 어떻게 진화할지는 결국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별의 질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더라. 즉 별이라는 건 우주 공간에 퍼져 있는 이 물질들이 점점 모여서 별이 될 건데, 이때 되게 많은 양의 물질이 모여서 질량이 큰 별이 되는지, 또는 좀 적은 양의 물질이 모여서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은 별이 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별이 어떠한 진화 단계를 거쳐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그리고 그 별 내부에서 어떠한 원소들이 생성될지가 모두 다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도 이 내용 공부 열심히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트는 특히나 수능이랑도 좀 관련이 되어 있는 파트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꼼꼼히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는 주로 별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별의 물리량, 별의 특성을 세 가지를 배웠잖아요. 별의 표면 온도, 광도, 반지름,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잖아요.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우리 별을 분류하는 그래프가요, 바로 HR도입니다. 그래서 HR도의 가로축에는 표면 온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세로축에 광도를 나타내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별을 분류를 할 수가 있더라. 근데 이렇게 별을 분류를 했더니 별을 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더라. 그래서 주계열성, 거성, 거성, 크다는 뜻이지. 그리고 초거성, 그것보다 더 큰 거구나. 그리고 백색 외성, 아, 흰 색깔인데 외성이니까 크기가 좀 작겠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HR도에서 별의 종류를 나누었는지, 그리고 각각의 별의 종류마다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우리 이번 시간에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네,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요, 이 별의 진화는 무엇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

별의 질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 근데 우리가 사실 이 별의 질량마다 진화 단계가 다 세부적으로 다르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전부 다 배울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별의 진화 과정을 공부를 하겠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중심별이 태양이잖아. 그래서 태양이 어떻게 진화할지가 궁금하겠죠. 첫 번째로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 어떠한 진화 단계를 거치는지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 막 10배 이상인 별. 이런 별들은요, 또 되게 중요한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별들의 진화 경로까지 살펴볼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H활도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역시나 오감 깨우기로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의 전체적인 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H활도로 별을 분류를 해서 이 별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사실 요게 이제 H활도의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 퀘스천 한번 읽어보면, 다음은 별의 분류에 사용되는 그래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요, 가로축은요, 표면 온도예요. 그리고 이 표면 온도가, 우리 보통 요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로 많이 쓰는데, 요 지금 표면 온도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증가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로축은 광도입니다. 즉, 얼마나 밝은지를 나타낸 것이고요. 태양을 1이라고 두었을 때 상대값으로 나타냈고, 보면은 1, 2, 3, 4, 5, 6, 7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로그의 스케일로 1, 10, 100, 1000만 이렇게 몇배더 증가하는지의 그래프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축에서 알수 있는 건 표면 온도랑 광도거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그래프에서 반지름은 어느 방향으로 증가할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아,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반지름도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사실 비슷한 원리를 여러분들 중간고사 범위에서 서인혜 선생님과 함께 배웠었습니다. 뭐냐면요, 기억이 새록새록 날 텐데 수온 염분도 기억하세요? 우리 수온 염분도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아이고, 세로축은요 수온이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수온이 높아지는 거였고요. 그리고 가로축이 염분이었죠. 그래서 염분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염분이 증가하는 거였습니다. 수온 염분도는 우리가 해수의 수온과 염분을 측정해서 여기에다가 나타내는 거였는데, 근데 우리가 이 수온 염분도에서 알수 있는 정보가 있었지. 우리가 수온 염분도에 점을 찍고 나면 이 해수에 무엇까지 구할 수 있었더라? 맞습니다. 염분까지 구할 수 있는 게이 수온 염분도의 염분이 아니라 밀도까지 구할 수 있는 게이 수온 염분도의 특징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 수온 염분도에서 밀도가 어느 방향으로 증가했는지 기억하세요? 맞아요. 우리 밀도는 수온이 어떨수록 커지더라. 수온이 낮을수록 커지더라. 염분은 어떨수록 밀도가 증가하더라. 염분이 클수록 밀도가 증가하더라. 따라서 밀도는 수온이 낮아지고 염분이 커지는 방향, 즉 오른쪽 아래로 올수록 밀도가 증가해요.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원리가 똑같습니다. 옆으로 돌아가서 H활도 한번 봐볼게요. 자, 내가 반지름을 알고 싶어.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요 시, 문제풀이에서 되게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반지름은요, 표면 온도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광도의 제곱근에 비례했었지. 기억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요. 반지름은 표면 온도가 어떨수록 큰 거야? 맞아요. 분모에 있으니까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반지름이 큰 겁니다. 자, 그리고 광도는 지금 분자에 있으니까 광도가 클수록 반지름이 큰 거지. 따라서 반지름을 크게 만드는 방향은요, 표면 온도가 낮아지고 광도는 커지는 방향이더라. 근데 지금 표면 온도가 낮아지는 방향이 오른쪽 방향이죠. 그리고 광도가 커지는 방향이 위쪽 방향입니다. 따라서 이 H활도에서 반지름은 어느 방향으로 갈수록 증가하냐면요, 오른쪽 위 방향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 H활도라는

별의 분류에 사용되는 그래프에 별의 위치를 나타내면 별의 반지름까지도 비교할 수가 있구나라는 원리 떠올리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H활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H활도 왜 이름이 H활도냐? 요거 사실 사람 이름을 딴 거예요. 저 H는요. 헤르츠 스프룽, 이름이 되게 어렵죠. 헤르츠 스프룽이라고 하는 덴마크의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 과학자랑요, 요 알은 러셀이라는 미국의 과학자거든요. 각각의 과학자가 서로 독립적으로 이 별의 분류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독립적으로 이 별의 분류에 대한 표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 헤르츠 스프룽도 이 표를 만든 게 맞고, 러셀도 이 표를 만든 게 맞아. 그래서 이두 명의 과학자의 업적 이 모두 인정되어서 두 이름을 모두 사용한 게 이제 H활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H활도가 어떻게 생겼느냐? 방금 봤었던 그림처럼 가로축에는 표면 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축에 표면 온도가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증가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숫자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세로축은요, 절대 등급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광도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역시나 별의 물리량 하면서 배웠었죠. 아, 절대 등급은 광도랑 서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 표면 온도는 뭐랑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분광형이랑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더라. 그리고 그것이 별의 색깔과도 관련이 있더라라는 게 나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 H활도에다가 별을 나타내면 별의 표면 온도도 알수 있고, 광도도 알수 있고, 반지름도 알수 있기 때문에 별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쉽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H활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아주 세부적으로 자세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가로축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H활도의 가로축은요, 기본적으로 별의 표면 온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근데 조금 특이하게 우리 보통 값이 왼쪽에서 오른쪽 갈수록 커지는 그런 그래프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H활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아, 왼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다라는 특징이 있다. 그럼 도대체 H활도는 왜 이런 식으로 썼을까? 왜 헷갈리게 했을까? 일부러 헷갈리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H활도를 사용할 때 표면 온도를 많이 나타내기도 하지만 분광형을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분광형 순서를 어떻게 외웠었냐면 표면 온도가 높은 것부터 O, 배 아파, 잠깐만으로, 그치? OBA, FG, KM으로 외웠었거든. 이거를 M, K, G, F 이렇게 외운 사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쪽부터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왼쪽부터 O, B, A, F, G, KM이 될수 있도록 H활도를 만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 왼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가로축은 되었죠. 아, 표면 온도로 나타낼 수도 있고 분광형으로 나타낼 수도 있더라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는 세로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축은요, 별의 광도를 나타낸 것이에요. 즉, 이 별의 밝기를 나타낸 것인데, 실제 밝기를 나타낸 것인데, 자, 위로 갈수록 광도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위로 갈수록 광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광도가 상대값으로 주어져 있어요. 태양의 광도가 1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기준으로 태양보다 광도가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10만배, 100만배 밝은 거 나와 있고요. 아래로 가면 태양의 광도의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광도 대신에 또뭘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냐면 절대 등급을 서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기억하라고 했었죠. 우리 광도가 100배 밝다라고 하면, 즉, 밝기가 100배 차이 나면 등급은 몇 등급 차이 난다? 5등급 차이 나더라. 그리고 밝을수록 등급값은 작아지더라.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우리 절대 등급 값을 보면요. 위로 갈수록 등급값이 작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위로 올라갈수록 절대 등급은 작아지는구나.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한번 자세히 봐볼게요. 우리가

이 태양은 기준인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 태양의 절대 등급 정도는 외워두는 걸 추천을 해요. 근데 이 태양의 절대 등급이 몇이냐면요. 플러스 4.8등급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플러스 5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어패를 한번 연결을 해보면 절대 등급이 플러스 5인 곳이 딱 태양의 광도이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어요. 보이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봐봐요. 여기가 지금 절대 등급이 플러스 5지.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절대 등급이 0입니다. 그럼 두 개의 등급 차이가 몇 등급 차이나? 5등급 차이 나네? 우리 5등급 차이 날때 밝기는 몇배 차이 난다? 100배 차이 난다. 근데 5등급 작아졌으니까 밝기가 100배? 밝아져야 되지. 그래서 옆에 와보니까요. 절대 등급이 0일 때 광도가 100이야. 태양의 100배야. 라는 거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칸더 가볼게요. 한칸더 위로 올라가면은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등급이야. 5등급 더 작아졌어. 그럼 밝기는 100배 더 밝아지지. 그럼 100배에서 또 100배가 되는 거니까 태양보다 만배더 밝겠죠. 그래서 만 배. 써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태양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절대 등급이 10등급이 되었어요. 그러면 등급이 5등급 더 커진 거야. 우리 등급이 5등급 커졌으니까 밝기는 100배 어두워져야 돼. 그래서 태양이랑 비교했을 때 밝기가 100분의 1이 된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읽어주실 수 있어야 된다. 절대 등급과 광도 서로 교환해서 사용하는 거 여러분들 직접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세로축까지 보았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오감 깨우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내가 가로축은 표면 온도, 그리고 세로축은 광도, 절대 등급으로 나타내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별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더라. 우리 반지름은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더라. 왜냐? 반지름은 표면 온도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광도의 제곱근에 비례하기 때문이더라라고 쓸수 있겠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반지름이 증가하는 방향을 한번 그려보면요.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지름이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그래프 잘 보면요. 등 반지름선의 선이 다 그려져 있어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어디를 한번 찾아볼 거냐면 태양을 한번 찾아볼 겁니다. 태양 어디 있는지 찾았나요? 일단 태양의 광도는 1이겠지. 이게 지금 태양이 1이니까. 쭉 가서 태양 지형별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지금 태양이 위치한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지름을 나타낼 때도 이 태양을 기준으로 나타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태양을 지나는 등반지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써 있는 숫자를 보면은 1R이라고 하고 밑에 이 기호가 바로 태양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그래서 태양의 반지름과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 이 선이 되는 거다. 반지름이 증가하는 방향에 수직 방향으로 등반지름선이 생기는구나. 자, 그리고 우리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지름 커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등반지름 선을 읽어주면 여기서는 10R. 태양의 반지름의 10배인 곳이 요 선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것보다 더 오른쪽 위로 가주면 태양 반지름의 100배. 그것보다 더 오른쪽 위로 가면 태양 반지름의 1000배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번엔 태양을 기준으로 왼쪽 아래로 가볼게요. 우리 왼쪽 아래로 간다고 하면은 오히려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태양의 10분의 1의 반지름. 더 오른쪽, 왼쪽 아래로 가주면 태양의 100분의 1의 반지름. 더 왼쪽 아래로 가주면 태양의 1000분의 1의 반지름을 가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의 반지름은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는구나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으로 별의 밀도도 알 수가 있어요. 밀도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사실 이거 우리 뒤에서 별의 진화 과정 배울 때 얘기를 할 건데, 우리 별들이요. 처음부터 난 여기, 처음부터 넌 여기, 처음부터 넌 여기 이렇게 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요.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 H활동상에서의 위치가 막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은요, 지금은 여기 있지만 나중에 진화하면 여기로 이동할 거고요.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면

욜로 이동하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럼 봐봐요. 태양이랑 비슷한 질량을 가진 별이 반지름이 커진 거야. 태양이랑 똑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반지름만 커졌어. 그럼 밀도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부푼 거잖아요. 그러니까 밀도는 감소하게 되겠지. 반대로 태양이랑 질량이 비슷한데 엄청 쪼그라들었어. 반지름이 엄청 작아졌어. 그 말은 엄청나게 압축되어 있다. 엄청나게 수축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밀도 어떻게 씁니까? 밀도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아, 별의 밀도는 반지름이랑 반대구나. 반지름이 크다는 건 그만큼 별이 부풀어 있다라는 뜻인 거고, 따라서 밀도 작고요. 반면에 반지름이 작다라는 건 그만큼 별이 수축해 있는, 압축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밀도 크겠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밀도는요, 오른쪽 위에서 반지름이랑 반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는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H활도에서 네 가지를 알수 있는 거예요. 표면 온도, 광도, 반지름, 밀도까지 모두 다 비교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별을 분류하기 위해서 H활도를 이렇게 딱 만들었잖아요. 만들어 놓고선 이제 하늘에 있는 별들을 막 관측을 한 거야. 관측해가지고요, 이 별들을 H활도의 위치에다가 막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실을 밝혀냈느냐. 우리가 별들을 H활도에다 나타내 봤더니 별이 H활도에 아무 데나 막 붙어 있는 게 아니더라. 어느 특정한 곳에 별들이 모여 있더라. 아, 그럼 우리는 이 별들이 모여 있는 것을 기준으로 별을 분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할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요, 별을 네 덩이로 분류를 한 겁니다. 네 종류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대부분의 별, 내가 관측한 별 중에 80에서 90%의 별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대각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대각선, 요 기다란 선 위에 대부분의 별들, 80에서 90%에 달하는 별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해 있더래요. 되죠? 그래서 이 별들의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 별의 분류, 종류에 대해서 이름을 어떻게 붙여줬느냐? 대부분의 별들이 여기에 위치하네? 그러니까 이 계열이 별에서 주를 이루는구나. 그래서 주계열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운데 보시면 주계열성이라는 이름이 있지.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실 거. 대부분의 별은 주계열성 상태로 존재하는구나. 주계열성이 우리 우주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거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거성, 초거성, 백색 외성으로 이렇게 별들이 분포하고 있는 곳이 정해져 있더라. 그럼 우리 지금부터 무엇을 볼 거냐면요, 우리가 별을 네 개의 종류로 분류를 했잖아요. 그럼 이 각각의 특성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볼게 누구냐면요, 바로 여기. 별의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다 라고 하는 주계열성부터 우리가 한번 탐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은 지금 아까 봤었던 그 그래프이고요. 오른쪽 표는 이제 이 주계열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계열성은 어디에 분포한다라고 했냐면 H활도에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분포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주계열성이 있고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분포를 하더라라는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우리 첫 번째는 끝났고. 자, 그럼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계열성에서 표면 온도와 반지름과 광도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주계열성은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골고루 분포하고 있지.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아, 일단 주계열성은 표면 온도가 되게 다양하구나. 표면 온도가 되게 높은 주계열성도 있습니다. 표면 온도가 3만 켈빈 이상이 되는 주계열성도 존재하고요. 반대로 온도가 쭉쭉 낮아지면 표면 온도가 3천 켈빈 정도 되는 주계열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되게 다양해요. 그런데 이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아, 이 표면 온도에 의해서 반지름이랑 광도가 결정이 되더라. 근데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일단 보겠습니다. 광도부터 볼까요? 광도가 좀 쉬우니까. 자, 우리 광도가요. H활도에서 위로 갈수록 광도가 커지는 거거든? 근데 봐봐요. 왼쪽에 있는, 즉, 표면 온도가 높은 별들은 H활도에서 되게 위쪽에 있지. 광도 어떤 거야? 광도 되게 큰 거야. 반면에, 표면 온도가 낮아질수록 H활도에서 주계열성의 위치도 아래쪽으로 내려가거든. 그러니까 광도 작아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아,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도 크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는 거지. 아, 표면 온도가 높은 왼쪽에 있을수록 주계열성의 광도도 크구나라는 거 일단 첫 번째 체크. 자, 그럼 두 번째. 반지름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볼게요. 자, 우리 태양의 반지름은요. 태양 지금 여기 있잖아요. 태양의 반지름은 태양이랑 똑같았지. 1이었어. 기준점이 1. 자, 그런데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되게 높은 별에 높은 주계열성의 반지름을 보니까요. 거의 태양의 반지름의 10배에 달하게 됩니다. 맞죠? 10R이라고 돼 있잖아. 그리고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되게 낮은 별로 오니까요. 여기에 한번 점이 찍혀 있다라고 하면은 요 지금 반지름은 태양의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거.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낮으면 반지름도 태양보다 작아. 그리고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높으면 반지름도 태양보다 커지네? 라는 거알수 있지.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아,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반지름도 커지는구나. 라는 거알수 있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주계열성의 특징. 이거 진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가능성 매우 매우 높습니다. 학교 시험에. 자, 그럼 보겠습니다. 주계열성의 특징을 보면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반지름도 크고 광도도 큰 거야. 근데 이게 사실 왜 그런 거냐? 이 H활도에서 나와 있진 않지만 사실은 이게 질량 때문이더라. 우리 별의 특성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질량이에요. 따라서 별의 질량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 이 별에 에너지가 많다라는 걸 뜻하는 거고, 에너지가 많으니까 표면 온도도 높겠지. 질량이 크니까 당연히 반지름도 크겠죠. 덩어리가 크니까. 그리고 질량이 크니까 밝게 빛나요. 광도도 커집니다. 따라서 요게 지금 서로 다 증가하는 방향. 아, 질량이 크면 표면 온도도 높고 반지름도 크고 광도도 크더라. 어디에서? 주계열성에서. 라는 거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 따라서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요세 개가 다 크다. 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밀도는 우리 태양이 지금 주계열성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아, 태양이랑 비슷한 밀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 대표적인 예시로는 우리 G2형, 표면 온도가 5800K인 태양이 있고요. 시리우스 A, A형 별에 속하는 시리우스 A도 있다라고 정도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주계열성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자, 다음으로 우리 거성을 한번 분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성. 이름에서부터 거대하다는 거야. 일단 큰 별이라는 건 여러분들 좀 감이 올 거예요. 한번 자세히 H활도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거성이요.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디에 표시되어 있냐면 여기에 표시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거성의 위치를 H활도에서 대략적으로 얘기해보자라고 하면은 여기가 주계열이거든요. 주계열보다 오른쪽 위에 위치하고 있지. 태양을 기준으로 좀 오른쪽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분포 위치가 주계열의 오른쪽 위쪽이더라라고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잘 봐봐요. 주계열성의 오른쪽에 있지. 그러니까 H활도상에서 오른쪽에 있어. 근데 여러분들, H활도상에서 오른쪽이라는 건 색깔이 무슨 색이야? 그렇지, 지금. H활도에서 왼쪽으로 가면 푸른색 띄는 거 보이죠, 별들이. 표면 온도 높으니까. 근데 H활도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표면 온도 낮아지면서 적색 띄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성은 주계열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표면 온도 낮은 걸 뜻하고요. 그래서 붉은색을 전체적으로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성을 다른 말로는 적색 거성, 붉은색을 띠는 거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반지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름이 거니까 아마 반지름 클 거야. 그래서 보면 태양의 10배에서 100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왜 그런 거냐. 지금 거성이 오른쪽 위에 위치하고

주계열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거고요. 그다음에 예시로는 우리 알데바란이 있다 요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게 거성이고, 자, 세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로는요, 초거성입니다. 먼저 우리 H활도에서 초거성의 위치를 체크를 해주면, 여기가 초거성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초거성이 위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거성은 여기가 지금 거성이거든. 거성보다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거성의 위쪽에 위치하더라. 그러고 나서 초거성의 표면 온도를 보니까 거성은 표면 온도가 낮은 쪽, 오른쪽에만 분포를 했었거든요. 근데 초거성은 표면 온도가 높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면 온도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반지름은 어떠냐? 굉장히 위쪽, 왼쪽 위에, 오른쪽 위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지름이 거성보다도 크더라. 그래서 이름이 초거성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수백 배에서 천배 이상 가게 되고요. 그리고 H활도에서 가장 위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광도도 엄청나게 큽니다. 태양의 수만 배에서 수십만 배까지도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반지름이 지금 거성보다 크니까 밀도는 거성보다도 작겠지. 그래서 밀도는 매우 작더라. 아, 굉장히 오른쪽 위에 있으니까 밀도는 작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 예시로는 뭐 베텔게우스나 안타레스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세 번째 분류 초거성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백색 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색 외성. 자, 백색 외성이 H활도상에서 어디 있냐면요, 왼쪽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백색 외성이야. 자, 그럼 백색 외성에 대한 설명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분포 위치가 어디냐? 기본적으로요, 우리 거성이랑 비교했을 때는 좀 왼쪽에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가 아니라 아래쪽에 위치를 하더라. 그럼 봐봐요. H활도에서 왼쪽에 위치한다는 건 표면 온도가 어떻다는 거야? 표면 온도가 좀 높다는 거야. 그래서 이 백색 외성은요, 주로 A형 별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잘 생각해봐요. A형 별이래. 우리 A형 별 색깔이 뭐였지? 흰색이었잖아요. 여기 보면 흰색이잖아요. 흰색, 흰색, 흰색. 그쵸? 자, 그래서 이름이 백색 외성인 겁니다. 왜 백색이냐? A형 별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실제로 백색이기 때문이다. 자, 그럼 반지름은 어떠냐? 굉장히 왼쪽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지금 반지름 보면은 태양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지름이 매우 작은 편이에요. 얼마나 작냐? 지구 크기밖에 안 돼. 우리 별인데 별. 별이 지구 크기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건 매우 작다는 얘기더라. 광도 역시 어떻겠어요? 아래쪽에 위치하니까 광도 작겠지. 그 대신 밀도는 어떨까? 이만큼 압축이 되어 있다라는 건 그만큼 밀도는 큰 것이다. 따라서 밀도는 태양의 100만 배더라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뭐 시리우스 B라는 별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개의 별의 분류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별을 분류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지금 별의 네 종류를 보았는데 이 별들이요, 전부 다 별의 진화 단계에 등장을 할 겁니다. 우리 별이라는 게요, 한번 생기고 나서 그냥 거기에서 같은 단계로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 인간이 점점 성장하는 것처럼 별도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면서 그 모습을 바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웠던 이네 개의 별들이 전부 다 이제 별의 진화 단계에서 나오게 될 텐데,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이네 개의 별들 중에서 이제 별의 진화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별의 진화 단계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차지하는 건네 개의 단계 중에 뭐에 해당할까? 별의 진화 단계가 만약에 100이다라고 한다면 이 중에 8, 90%의 시기를 차지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언제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주계열 단계에서 별의 일생 중에 90% 정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하늘에 있는 별을 관측했을 때 80에서 90%가 뭐에 해당한다라고 했어요? 주계열성에 해당한다 그랬지. 이게 왜 그런 거냐? 별의 진화 과정 중에서 주계열성, 주계열 단계에서 보내는 시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렇게 있다가 저 별을 딱 관측했을 때그 별이 나 지금 주계열이

에요 라고 하고 있을 가능성이 한 90%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별 중에 대부분이 바로 이 주계열성 단계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것들이 전부 다 별의 진화 과정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별의 진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이 별의 진화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별의 에너지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별은요, 스스로 빛을 내게 돼요. 그래서 에너지원이 있는데, 요거 더 알기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조금 더 살을 붙여서 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별의 에너지원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중력 수축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건 사실, 이름만 들어도 좀 알겠지.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면서 생기는 에너지입니다. 자, 중력에 의해서 수축할 때 에너지가 왜 생기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컸던 별이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할 거야. 수축해서 별이 작아졌어. 그럼 볼게요. 원래 중심에서 멀리 있던 물체가 중력에 의해서 중심 안쪽으로 들어왔지.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 높이가 작아졌어. 그러면서 이 물질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 지금 높게 떠 있던 물질이 중심 안쪽으로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 에너지는 그냥 사라지지 않잖아요. 다른 에너지로 변환이 되잖아요. 이 에너지가 뭘로 바뀌게 되느냐? 일부는 빛에너지로 바뀌어서 이 별을 밝혀주게 되고요. 일부는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이 수축하잖아요. 수축하면 열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별의 온도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기억해 두실 거. 아, 별이 수축하면 열 에너지가 발생해서 별의 온도가 상승하는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핵융합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대부분의 별의 주요한 에너지원은 바로 2번, 핵융합 반응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들 뭐 1학년 때 배우긴 했지만, 우리 처음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자, 여러분 봐봐요. 핵이, 여기서 핵이라는 건 원자 핵이 융합된대, 융합. 융합이라는 건 합쳐지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합쳐지는 거. 따라서 핵융합 반응이라는 건요, 가벼운 원소, 그러니까 원래 더 작았던 원소들이 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거워지는 거지. 가벼운 원소의 핵이 융합해서 무거운 원소의 핵을 만드는 과정을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하더라. 요거는 좀 뒤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수소 핵융합 반응이죠. 수소의 원자 핵 4개가 모여서요, 하나의 헬륨 원자 핵을 만들게 됩니다. 가벼운 원소의 핵이 융합해서 무거운 원소를 만든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하게 되고, 그 에너지로 인해서 별이 밝게 빛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우리 첫 번째로 일단 별의 에너지원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 우리 별은요, 진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까 H활도에서도 봤었지만, 별이 되게 커지기도 합니다. 거성이나 초거성처럼. 그리고 별이 되게 작아지기도 해요. 백색외성처럼. 그럼 왜 이렇게 별의 크기가 변하냐? 이건 바로 별의 두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별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두 가지 힘이 작용을 하고요. 이두 힘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별이 더 커질지 작아질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자, 그두 힘이 무엇이냐? 첫 번째, 중력이에요. 여러분들, 중력은요, 별을, 물질을 잡아 당기는 힘이지. 따라서 이 별, 이것은 중력은 별을 수축시키는 힘일까? 팽창시키는 힘일까? 잡아 당기는 힘이니까 모이게 하는 힘이잖아. 그러니까 별을 수축시키는 힘이겠지. 그래서 어디로 작용하냐면요, 별의 중심 방향 안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이 이렇게 있으면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중력이 작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수축하려는 힘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근데 두 번째로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이 있습니다. 이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은 여러분들 뭘 기억해 주셔야 되냐면, 우리가 압력의 차이가 생기면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의 방향은 항상 고압에서 저압 방향이에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작용할 거야. 자, 그럼 봐봐요. 별의 내부를 보았을 때 어디가 압력이 높을까? 별의

표면 아니면 별의 중심? 중심이 압력이 훨씬 높겠지. 따라서 중심이 고압입니다. 그리고 별의 표면이 저압이에요. 그럼 우리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은 고압에서 저압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고압에서 저압, 고압에서 저압, 고압에서 저압.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겠지.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작용한다. 그럼 이거는 무슨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별을 크게 만드는 힘으로, 팽창시키는 힘으로 작용하더라. 자, 그래서 두 힘이 모두 있는 겁니다. 별을 수축시키는 힘과 팽창시키는 힘. 그래서 이두 힘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별이 수축할지 팽창할지가 결정이 되는 건데. 자,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상황 볼게요.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은 작아. 근데 수축하려는 중력은 더 강해. 그럼 이 별은 수축할까, 팽창할까? 수축하려는 힘이 더 강하니까 이 경우에는 별이 수축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두 번째 봐봐요. 팽창하려는 힘이랑 수축하려는 힘이 같아. 그럼 별이 수축하거나 팽창해? 아니야. 일정하게 크기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의 경우에는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럼 세 번째. 팽창하려는 힘은 되게 센데 수축하려는 힘은 작아요. 그러면 이때는? 그렇지. 별이 팽창을 하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의 별의 진화 단계를 배우는 동안 이세 가지 경우가 모두 다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두 개의 힘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별의 크기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서 우리 이제 실제로 별이 어떻게 진화를 하게 되는지 별의 진화 경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첫 번째로요. 전주계열 단계라는 게 나와요. 전주계열 단계. 이게 무엇이냐? 전주계열. 주계열이 되기 전 단계예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주계열성부터 이제 본격적인 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계열의 전 단계는 아직 별이 되기 전의 모습, 원시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원시별에서부터 주계열성이 되기 직전까지의 모습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원시별이라고 부르려면 앞으로 밝게 빛나는 별이 되어야 되니까 별이 둥그렇게 우주에 있는 물질이 둥그렇게 모여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원시별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성운이라는 곳에서 원시별이 생기게 돼요. 이 성운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요 운자가 구름 운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에 수소나 헬륨 같은 기체들이 이렇게 퍼져 있는데, 이것들이 좀 모여서 뭉게뭉게 구름처럼 좀 모여 있는 상태를 우리가 성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질이 모여 있으면요. 중력이 작용하게 되면서 밀도가 큰 곳으로 중력이 작용하게 되면서 물질이 점점점점점점점점점 더 모여서 구의 형태, 별의 형태를 띠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시별이 만들어지려면 성운이 잘 수축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성운이 잘 수축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밀도는 어때야 될까? 밀도가 커야지 물질이 잘 뭉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밀도는 커야 되고요. 온도는? 온도가 높아져 버리면요, 이 물질의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물질이 뭉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도는 낮은 게 좋아요. 이런 상태에서 성운이 수축하면 중력 수축이 일어나더라. 여러분들 우리 아까 중력 수축 수축했어.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일부가 열 에너지로 바뀐다 그랬지. 열 에너지로 바뀌니까 온도는 높아지더라. 그리고 물질이 모였으니까 밀도는 그렇지. 밀도는 커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원시별이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원시별 과정에서도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두 가지 힘이 작용을 할 건데, 중력이랑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 선생님이 간단하게 기압차 힘이라고 쓸게요. 중력과 기압차의 힘이 이 원시별에 작용을 할 건데, 지금까지 누가 더 강하냐면요. 중력이 더 강해요. 근데 우리 중력은 팽창시키는 힘이었어, 수축시키는 힘이었어? 수축시키는 힘이었지. 따라서 이 별은 계속 수축할 것이다. 원시별 상태에서는. 근데 원시별에서 계속 수축을 하면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온도가 계속 높아지게 되겠지. 그래서 별의 온도가, 특히 중심부의 온도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심부의 온도가요, 계속 상승하다가 무려 1000만 켈빈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1에다 0 7개 붙는 겁니다.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면요, 드디어 무슨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느냐?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때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핵융합 반응은 가장 가벼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입니다. 누구? 맞아요. 수소.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더라. 어디에서? 중심부에서. 그리고 이렇게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 이 별을 뭐라고 하냐면요. 드디어 본격적으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진정한 의미의 별이 되는 거예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 그래서 중심부에서 주계열성이 형성이 되고요. 자, 이때 원시별의 질량이 클수록 더 질량이 크니까 중력이 크게 작용해. 그래서 수축을 더더더더더 빠르게 합니다. 따라서 주계열 단계에 도달하는 시간이 빨라요. 주계열 단계에 빠르게 도달하고요. 또 질량이 클수록 우리 아까 주계열 어떤 특징 가진다라고 했냐면 표면 온도 높아진다 그랬죠. 광도도 높아진다 그랬지. 그래서 주계열 단계 H활도상에서 어디에 위치하느냐? 왼쪽 위에 위치하게 되더라. 어떨수록 질량이 클수록. 그것을 우리 그래프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래프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원시별이 시작되는 단계인 거고요. 우리 아까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지름 커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원시별 단계에서는 수축한다 그랬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반지름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등 반지름 선을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등 반지름 선. 항상 반지름이 작아지는 방향. 반지름이 작아지는 방향, 작아지는 방향, 작아지는 방향, 작아지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이 되는 동안은 무조건 반지름 감소하는구나. 요거 첫 번째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요거 지울게요. 여기는 지금 태양 질량의 15배거든. 여기는 태양 질량, 여기는 태양 질량의 0.5배거든요. 보면요. 질량이 클수록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H활도에서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질량이 작을수록요.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 두 번째 체크해 주셔야 되고. 세 번째로 걸리는 시간 볼게요. 질량이 큰 별은 원시별에서 주계열 단계에 도달하는데 6만 년밖에 안 걸렸어. 근데 우리 태양 같은 경우는 원시별에서 주계열 단계에 도달하는데 5천만 년이나 걸렸어. 질량이 작을수록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태양의 2분의 1은 1억 5천만 년이나 걸립니다. 아, 질량이 작을수록 주계열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질량이 클수록 더 빠르게 주계열 단계에 도달하는구나. 까지도 이 그래프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 보고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배웠느냐? 일단 우리 별의 분류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 주계열 단계에 도달하는 상태까지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주계열 단계의 특징들, 그리고 그 이후 단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았고, 오늘 배운 내용 복습 잘 하셔서 다음 시간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유령

0: 하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1: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0: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0: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자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1: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0: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2: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영화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세요? 겨울 스포츠 중에서 좋아하는 거 있나요? 아, 저는 어렸을 때 스키장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자, 스키장 같은 경우는요, 사실 스포츠인데 우리 자연 환경을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는 스포츠잖아요. 자, 그런데 이 스키장이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봤습니까? 왜 그러냐면 다 기후변화 때문이래요. 자, 우리나라에 스노우데이스, 눈이 내리는 날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적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눈이 내리는 양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적어지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기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키장 입장에서는 눈이 안 내려. 그리고 눈이 내리는 날짜가 너무 적어. 그러니까 인공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인공눈을 만드는 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 엄청나게 많은 물이 든대요. 그러다 보니까 스키장 입장에서는 점점 더 비용이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용을 많이 들여서라도 어떻게든 운영을 하면 좋겠는데 또 온도가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겨울이 짧아지는 거야. 그래서 스키장 시즌을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또 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해요. 자, 이런 악조건이 계속되다 보니까 많은 스키장들이 점점 운영을 축소하고 있고 아니면 아예 폐장을 하는 경우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기술이 발달해서 자연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는 있게 되었지만 자연을 완전히 막 창조하는 것까지는 아직 역부족인 것 같죠? 자, 그런데 우리 이 스키장처럼 자연을 이용한 또 다른 굉장히 대표적인 스포츠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혹시 알 것 같아요? 바로 골프죠. 근데 골프가 또 자연을 어떻게 이용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 지문 속에서 오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오늘도 준비 탁 하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해 모의고사 문제 풀어 갈 건데, 자, 오늘은 처음부터 딱 영자 시크릿 픽 하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주제 제목 23번, 24번에 나오는 게 주제 제목이잖아. 근데 이 주제 제목이 사실은 중난도 정도의 난이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렵게 나오면 전체적인 난도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헤쳐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 자, 그런데 주제 제목 같은 경우는요. 뭐를 잘 보면 되냐면은 밑에 선지를 잘 보면 돼요. 자, 선지. 선지를 어떻게 보냐? 봤을 때 주제는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명사구의 형태로 생겼어요. 뭐라고? 명사구. 명사구의 형태로 생겼어. 다시 말해서 앞에 어떤 명사가 나오고 그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이 쭈루루 이어지는 구조로 선택지가 생겼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두 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명사가 맞는 명사인지 보고 그 다음에 그의 부연 설명이 맞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명사와 부연 설명이 각각 맞는지를 확인하면 그게 선지가 답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제목 선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양해요. 명사 구로도 나오고요. 콜론 땡땡 하면서 나오기도 하고 의문문 아니면 의문사 플러스 초보정사 등의 형태로 나오거든요. 자, 이런 선택지를 잘 해석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글에서 강조하는 거, 부정하는 거, 반복하는 게 뭔지를 찾은 다음에 그거를 표현하는 선택지가 무엇인지 잘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주제 제목 선지를, 주제 제목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다. 자, 그럼 어떻게 풀어낼지는 오늘 또 23번, 24번 하면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해보자. 자, 첫 번째, Reputation Management Site on the Web 이라고 합니다. 자, Reputation, 명성을 관리하는 사이트예요, 웹에서. 예를 들어서 reputation.com 같은 게 있는데 자, 이 사이트는 warn, 뭐를 한대요? 경고를 한대요. 뭐에 대해서 경고를 하냐면 attempts to remove content are often counterproductive. 자, 뭐를 하려는 시도냐면은 컨텐츠를 제거하려는 시도가 are often counterproductive.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뭐요? 자, 어떤 거를 제거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경고를 했대요. 자, 무슨 말인지 좀 더 읽어봅시다. Once a request to forget has been accepted by Google. 자, 구글에 의해서 잊혀지겠다라는 어떠한 요청이 has been accepted,
받아들여지면은 an assault on that particular person is formed. 자, 그 다음에 어떠한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검색이 이루어지잖아? 그러면 among the results, 그 결과에서는요, appears, 무엇이 나타나냐면 a warning that certain contents have been removed in the name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자, 무엇이 나타나냐라고 했을 때 자, warning, 어떤 경고가 나타나는 거야. 어떤 경고가 나타나냐? That certain contents, 특정한 컨텐츠가 have been removed, 제거가 되었다는 거야. 어떠한 이름하에 in the name of right to be forgotten, 잊혀질 권리라는 이름하에. 이거 지난번에 영자 이슈에 나왔던 건데 여기 글에 또 넣었네. 자, 뭐라고요? 자, 이 잊혀질 권리라는 이름하에서 어떤 컨텐츠에 대한 링크가 삭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구글이 그걸 받아들여서 삭제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라고 했을 때 자, 누구 이름을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컨텐츠가 제거가 되었습니다라는 워닝이 떠버린다고요. 경고가 떠버린다고요. 자, 지금 구글에 의해서 어떤 것이 제거됐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the obvious consequence, 그것에 대한 명확한 결과는 무엇이냐면 is an increase in curiosity. 자, 뭐가 증가해? 오히려 증가해버리는 거야. curiosity, 호기심, 그리고 interest in that content. 자, 그 컨텐츠, 내용에 대한 흥미가 오히려 증가해버립니다. 라고 얘기했어. 자, 구글이 뭔가를 제거를 하잖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검색을 하잖아? 그러면은 제거되었습니다. 라고 워닝이 떠버린다고. 그러면 그걸 본 사람은 뭐가 제거됐네? 뭐지? 뭐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궁금해진다고요.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흥미가 생겨버린다고요. 아, 그래서 sites quickly emerged. 그리고 사이트도 quickly emerged. 빠르게 생겨났어요. 예를 들어서 hiddenfromgoogle.com 같은 게요. 자, 그거 뭐 하는 것이냐면은 collect links. 링크를 수집을 해요. removed by the virtue of right to be oblivion. 자, 망각이라는 어떠한 권리 하에서 제거가 된 링크들이 있는데 자, 구글에서 링크를 지웠어요. 아, 이 사람이 잊혀지고 싶다고 해서 링크를 지워줬어요. 근데 그 링크를 또 모아주는 사이트가 빠르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키피디아도 또한 release a list of links to articles that Google has removed from its search engine. 자, 무엇을 이렇게 배포를 하냐면요. 링크의 리스트를 배포를 해버린대요. 어떤 링크의 리스트냐면은 구글이 제거한 거야. 서치 엔진에서부터. In accordance with the right to be forgotten, 잊혀질 권리라는 것에 순응하기 위해서, 잊혀질 권리에 맞추기 위해서 구글이 특정한 링크를 삭제해 줬는데 그 링크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위키피디아가 배포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구글이

제거를 하면 뭐해? 그러면 그 제거한 링크들을 오히려 다른 사이트에서 다시 모아주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ironically, 자, 모순적이게도 these reminders of the content that the law requires to be forgotten are perfectly legal. 자, 뭐냐면은 이러한 리마인더들, 무엇에 대해서? 컨텐츠들에 대해서. 근데 자, 어떤 컨텐츠냐면은 law가 requires to be forgotten, 법에 의해서 잊혀져야 된다라고 명령이 된 그러한 컨텐츠들이 있는데, 자, 그거를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 이것이 are perfectly legal. 어떤 것이냐면은요, 완벽하게 legal하대요. 합법적인 거래요. 이건 또. 자, 그래서 왜냐면은 the ruling prohibits only the retaining of links to particular pages. 자, 이런 판결, 이런 명령은요, prohibits, 뭐만 prohibits, 금지를 하는 거냐면 retaining of the links to particular pages, 특정 페이지에 대한 링크를 포함하는 거를 금지를 하는 거지. 링크만 금지되는 거지. And not to the contents of the page themselves. 자, 그 페이지 자체, 컨텐츠를 금지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링크, 내 정보가, 이자인에 대한 정보가 어딘가에 숨어 있어. 근데 그 정보 자체를 삭제시키라는 게 아니라 그 정보로의 링크만 삭제시키라고 법원에서 명령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Those pages continue to be available. 그 페이지 자체는 계속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Newspaper 웹사이트에 대해서도 or other sources that had diffused them. 그것들을 확산시킨 다른 어떤 자원, 다른 정보의 원천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글의 주제 골라봅시다. 글의 주제 뭡니까? 자, 어떤 잊혀질 권리에 의해서 링크를 삭제했지만 그게 충분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링크들을 모아주는 사이트도 있고, 아니면은 링크만 삭제됐지, 그 오리지널 컨텐츠 자체는 살아있는 게 문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1번 볼게요. 자,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우리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보자라고 지금 영자에서 얘기를 했죠. 자, 봅시다. The triumph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끊는 거야. 앞에 명사. 승리죠.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잊혀질 권리의 승리라고 하는데, 승리했니? 아니, 별로 효과를 못 본다라고 했잖아. 1번 틀렸어요. 자, 2번 볼게요. The protection. 자, 보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나? 무엇에 있어서? A privacy through online deletion. 자, 온라인 삭제를 통한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온라인 삭제를 통해서 프라이버시가 보호되고 있다가 포인트가 아니죠. 보호가 안 되고 있다가 포인트죠. 앞에 명사가 틀렸어요. 3번, the persistence of information in the age of forgetting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persistence 하면은 지속이잖아. 지속되는 거야. 무엇의 정보에? in the age of forgetting. 잊혀지는 시대에 정보가 지속된다. 이거 어때? 정보가 삭제가 안 되고 계속 지속되는 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3번이 적절하네. 4번 볼게요. The emotional consequences of public online exposure 이라고 합니다. 자, 감정적인 결과. 감정적인 결과 자체가 이상하죠. 감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실 뒤에 부분은 읽어보지도 않아도 확실히 틀렸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Public online exposure. 자, 대중의 온라인 노출에 대한 감정적인 결과인데 완전 틀린 얘기하고 있는 거고. 4번, the financial cost of enforcing online privacy regulations.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the financial cost라는 말이 명사로 나왔잖아. 재정적인 비용이래. 어떤 비용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아예 없잖아. 그러니까 아예 앞에 명사부터 틀린 게 되는 거죠. 무엇에 있어서? 자, 온라인 프라이버시 규제를 집행함에 있어서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완전 틀린 전치.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다. 명사와 명사를 수식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두 개가 다 맞는지 확인하면 우리가 선지를 헷갈리지 않고 골라낼 수 있겠다. 좋아요. 자, 24번으로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The Early Hybrid Cars, 하이브리드 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Hybrid Cars. 자, 이거는 were bad in nearly all dimensions. 자, 어땠냐면요. 초기에는 과거에 거의 모든 측면에서 나빴대요. Bad. 나빴습니다. 라고 해. Apart from fuel consumption. 뭐만 제외하고 연료의 소비만 제외하고요. 아, 지금 하이브리드 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하이브리드 카는요, 어땠냐면은 좋다 안 좋다 초기에 완전 나빴다. 모든 게다 나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they were more expensive, 더 비쌌고 offered less speed, 스피드도 더 느렸고요. acceleration, 가속도 느렸고 comfort, 편안함도 별로였고 safety, 안전도 별로였어요. Then 뭐랑 비교했을 때 similarly priced non-hybrid cars on the market. 자, 마켓에서의 하이브리드가 아닌 어떤 가격, 비슷한 가격의 차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별로 좋은 게 없었어. 뛰어난 차가 아니었어.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you would imagine that. 당신은 상상할 것입니다. Offering such a bad car. 자,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나쁜 차를 내놓는 거. 그것이 would not help an auto company win over customers. 자, 오토 컴퍼니가 win over customers, 소비자를 이렇게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 그렇잖아. 차가 품질이 별로야.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를 모으기가 쉽지가 않겠지라고 너는 상상할 수가 있어. 자, 그런데 however. 자, 여기 however 나오면은 뒤에 잘 봐야 되죠? 그러나 진짜 하고 싶은 말. While these shortcomings certainly pose challenges. 자, 이러한 단점들이 자, 명확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온건 맞는데 they also presented an opportunity. 자, 이러한 것들이 또한 기회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라고 했어. 이게 문제도 있는데 뭐도 있어요? 기회도 있었습니다라고 하네요. 자, 어떤 기회가 있었다는 걸까요? Because 왜냐 하면 getting an eco-friendly car. 자, 이런 친환경적인 차를 사는 것. Despite the cars being objectively bad. 차가 객관적으로 나쁨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를 사는 것은 sends a strong signal. 자, 어떤 것을 할수 있었냐면은 강력한 시그널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About the driver's environmental intentions. 무엇에 대해서? 운전자의 환경의 intention, 바로 의도에 대해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 자, 지금 기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기회에 어떤 기회가 있냐면은, 운전자의 환경 의식, 환경적인 의식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다는 거야. 시그널을 보낼 수가 있다는 거야. 왜? 아, 나는 불편해도 이런 차를 타는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consumers who chose to buy hybrid cars in the early days were making abundantly clear. 자, 이 소비자들인데 어떤 소비자들이냐면은 이 hybrid car를 early days 초기에 샀던 사람들은 were making it abundantly clear. 자, 아주 명확하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뭐를 명확하게 만들 수 있었냐? They were environmentally conscious. 그 사람들이 환경적으로 의식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릴 수가 있었고, and were willing to pay more for less. 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지가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었어요. To help the environment, 환경을 돕기 위해서. 아, 자, 나는 환경 친화적인 사람이다. 나는 환경을 이만큼 신경 쓰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이제 하이브리드 카를 타고 다님으로써 세상에 막 알려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if they weren't 그렇지 않다면 why would they sacrifice? 그들이 왜 sacrifice 할까요? 왜 굳이 희생시킬까요? 그들의 안전 그리고 그들의 편안함을 왜 굳이 sacrifice 희생을 시키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similar to investing in education.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교육에 투자하는 거와 비슷하게 a hybrid car's cost with regard to its value for money. 자, 하이브리드 카의 비용입니다. 뭐에 관련해서 to its value for money. 자, value for money라고 하면 돈에 대한 가치거든.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 돈에 대한 가치. 가성비 얘기하는 거예요. 가성비 측면에서 비용을 보자면 그게 하이했어요. 그러니까 가성비의 비용이 높다는 건 가성비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죠. 가성비는 별로 좋지 않았는데, whereas 반면에 the major benefit was. 자, 중요한 이점은 무엇이었냐면 helping the environment, 환경을 돕는 것이었습니다라고 해. 자, 안 좋...

좋은 거 많은데 가성비도 안 좋은데 환경을 확실히 도울 수 있어. 뭐가? 하이브리드 카가. 그래서 by choosing to buy a hybrid. 자, 이 하이브리드를 타기로 결정을 함으로써 소비자들은 were announcing to themselves, 스스로에게 선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and to the world, 세상에 선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를? That they were the kind of person. 자, 그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who's willing to sacrifice a lot for the environment. 환경을 위해서 엄청나게 희생을 할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스스로한테도 주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고 세상한테도 막 알릴 수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어렵지 않았죠. 하이브리드 카를 타는 것을 결정하는 행위가 내가 환경에 엄청 신경 쓰는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서 작동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봅시다. 첫 번째, economic appeals of fuel efficiency over performance라고 합니다. 자, 경제적인 매력이라고 해요. 일단 경제적인 매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앞에 명사부터 틀렸습니다. 자, 무엇에 있어서 fuel efficiency over performance. 자, 퍼포먼스보다 자, 이런 fuel efficiency, 연료의 효율성, 이 가지는 경제적인 매력이라고 하는데 틀린 얘기고요. 두 번째, technological innovations that improve fuel efficiency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인 혁신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improved fuel efficiency. 자, 연료의 효율을 향상시켰다라고 합니다. 일단 혁신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연료 효율을 향상시켰다라는 얘기도 아니니까 2번도 틀렸고요. 3번 볼게요. Buying a hybrid as a signal of environment commitment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하이브리드를 사는 것. 근데 무엇으로서 사는 거냐면 signal of environmental commitment. 자, 환경적인 헌신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는 것으로 하이브리드를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맞죠? 정답 3번 이렇게 고르면 되고. 자, 4번 볼게요. How hybrid cars became faster, safer, and more comfortable 이라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카가 어떻게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해졌는가는 아예 주제에서 벗어나는 얘기가 되겠고. 5번 볼게요. 자, environmental education, 환경 교육. What leads to increased hybrid car purchases? 자, 이게 콜론이 나왔는데, 자, 콜론 앞내용과 뒷내용이 다 맞아야 되거든요. 자, 근데 환경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았잖아. 뒤에 거는 그럴듯하다. 무엇이 더 하이브리드 카의 구매의 증가로 이어졌는가라고 하면은 뒤에 거는 뭐 대충 관련이 있는데 환경 교육이 그렇게 만든 건 아니잖아요. 환경 교육 때문에 확실히 틀렸습니다. 정답 3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다. 잘했어요. 자, 이제 25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자, 도표도요, 이거 되게 좀 까다로운 도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세 개, a lot, a little, nothing at all. 세 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카테고리에 더하기 빼기를 좀잘 해야지 문제가 잘 풀린답니다. 해볼게. 자, 위에 그래프는 보여줍니다. How much people in selected countries? 자, 여기에 선택된 나라들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 듣거나 읽었는지 AI에 대해서 2025년에 With response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자, 답은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었대요. 자, a lot, many, a little, 조금, 그리고 nothing at all, 전혀 아님. 이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가지고 답변을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첫 번째 보겠습니다. Overall, 전체적으로 in every country shown, 자, 모든 국가에서 more than 80%, 80% 이상의 응답자들이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hearing or reading about AI either a lot or a little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either A or B잖아요. 많이 또는 조금이라고 답한 사람들이 80%가 넘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해야 되는데 100에서 nothing at all을 빼는 게더 빠르겠죠. 자, 그러면 nothing at all을 쭉 봤는데 제일 높은 게 17이에요. 그러면 나머지가 이 그리스의 경우에 83인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국가가 80이 넘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1번 선택지 맞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자, 95%의 US respondents, US 응답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they heard or read a lot or little about AI. 자, 많이 또는 적게 AI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US 보니까, 자, 47, 48 합쳐서 95 맞죠? 그리고, which was 1 percentage point lower. 1% point가 더 낮았답니다. 뭐랑 비교했을 때? 독일과 비교했을 때. 자, 독일은 51에 45예요. 그럼 합쳐서 96이거든요. 1% point가 더 낮은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그리고 이탈리. 다섯 개나 나왔어요. 자, 근데 이 국가들에서 at least 90% of respondents. 자, 90%의 응답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at least a little about AI. 자, at least a little 이거든? 그러면 최소한 조금이에요. 그 말은 a little이랑 a lot을 합친 숫자를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캐나다. 캐나다, 여기 보시면은 아닌 게 8. 프랑스도 아닌 게 8. 그리고 그다음에 스웨덴이죠. 아닌 게 8, 네덜란드 아닌 게 10, 그리고 이탈리 아닌 게 9입니다. 그러면 이거 전부 다10 이하니까 a lot 또는 a little이라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90%가 최소된다라고 하는 거 맞는 선택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 되게 도표가 까다롭죠. 계산을 좀 해야 되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in the UK, UK에서는요. 10% of respondents. 자, 10%가 말을 했습니다. Nothing at all. 전혀 듣거나 읽어보지 못했다고. 자, UK 여기 있습니다. 자, Nothing at all이 10% 맞아요. 근데 그것은 the same percentage in the Netherlands. 네덜란드랑 같다라고 했는데 네덜란드도 10%입니다. 그러니까 4번도 맞는 말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less than one third of respondents in Spain and said they heard or read a lot about AI. 자, 3분의 1 이하의 응답자들이 스페인에서 그들이 a lot, 많이 듣거나 읽었다고 얘기를 했대요. 스페인에 보니까 30%네요. 그러면 a third, one third, 3분의 1보다 적죠. 여기까지도 맞는 거고. 자, 그런데 and the proportion of those who said they heard or read nothing at all. 아무것도 읽거나 듣지 못했다라고 말한 비율이 was the highest, 가장 높았다라고 합니다. 모든 이 제시된 국가 중에서. 자, 그러면 스페인이 14%인데 그리스가 17%잖아요. 그러니까 하이스트가 아니네요. 여기가 틀렸네. 정답 5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다. 자, 쉬운 문제지만 시간을 엄청 잡아먹기에 좋은 그런 문제였어요. 잘 풀었지? 자, 이제 26번으로 가볼게요. 자, 메리 킹스리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메리 킹슬리라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1862년 런던에서 태어났고요. 자, 많은 middle class Victorian girls, 그 빅토리아 시대의 중산층의 소녀들처럼, she did not attend school. 자, 학교에 다니지 않았어요. But she had the run of library at home. 자, 집에 있는 이 도서관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었고, 특히나 뭐를 즐겼냐면, reading science and travel books. 자, 과학. 그리고 여행책을 읽는 것을 즐겼습니다. 라고 해. 자, 과학과 여행 서적을 읽는 것을 즐겼다. 맞죠? 그러니까 1번은 일단 맞는 거. 자, 두 번째. 1892년에 서아프리카를 방문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데, 자, 그녀의 어드벤처가 1892년에 시작이 됐답니다. After the death of her parent. 자, 그녀의 부모의 죽음 후에. 자, 그때, she decided to stop being an armchair traveler. 더 이상. armchair traveler이라고 하면은 소파에 누워 있는 여행자가 되지 않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리고 뭐를 하기로 결정을 했냐면 visit West Africa in person. 자, in person 배운 표현이다. 뭐지? 직접이라는 뜻이지. 직접 서아프리카에 방문하기로 결심을 했대요. 2번 선택지 맞는 말. 자, 그래서 1893년에 잉글랜드를 떠났고요. 자, 처음에 어디에 갔냐면 what is now Sierra Leone. 시에라리온이라는 곳에 현재 시에라리온 지역에 도착을 했고 그 다음에 and then heading south to what is now Angola. 자, 현재 앙골라인 지역으로 남쪽으로 갔습니다라고 해.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녀는 수집을 했고 또는 샀어요. 뭐를? 과학 표본을.
그것을 굉장히 valuable 한 것이었어요.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뭐를 함에 있어서 understanding of the flora and fauna of the region. 그 지역의 동식물군을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귀중한 그런 과학적인 표본들을 수집했다 또는 구매했다라는 거 맞죠? 3번도 맞는 게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bitten with the travel bug. 자, 이런 막 travel bug 벌레들에 물려가면서 킹슬리는 아프리카에 1894년에 돌아왔어요. 자, 그다음에 armed with extraordinary specimens. 자, 엄청나게 독특하고 귀중한 그러한 표본들을 가지고 근데 그 표본들은 곤충, 조개, plant, 식물들 이런 거였는데 킹슬리는 return to the UK. 자, UK에 돌아갔습니다. 1895년에. To a hero's welcome. 영웅적인 환대를 받으면서. 자, 영국으로 돌아와서 영웅적인 환영을 받았다. 이것도 맞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그녀는 강연을 했습니다. 널리. 그리고 책도 썼어요. 책의 이름은 이런 것이었고요. 자, campaigning. 그리고 캠페인을 벌였는데, not only for a greater understanding and respect of West African culture. 자, 엄청나게 큰 이해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respect of West African culture. 서아프리카의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존중. 뿐만이 아니라, but against. 자, 또 무엇에 반대하는 것이었냐면은, colonialism. 뭐요?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캠페인을 했어요. 그 식민주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영국의 관계. 자, 그 아프리카와 영국의 관계를 규정짓고, 그것에 상처를 냈었던 이 식민주의에 against, 반대하는 강연을 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식민주의를 옹호하는 강연을 했다라는 건 들린 말이 되겠네요. 정답 5번. 됐죠? 26번도 풀었고. 자, 27, 28 빨리 가자. 자, 여기 보시면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골라주시는 겁니다. 자, run, walk for animal welfare. 동물 복지를 위한 걷기, 뛰기인데요. 자, 날짜와 장소가 나왔고요. 자, 이런 대회에 우리 같이 참가해 봅시다라는 인사말이 나왔어요. 자, 10km와 5km 달리기 혹은 걷기 행사다라고 하는데, 자, 보시면, 처음에 race beep pickup. 자, 이 번호표 받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10km는 이렇게, 5km는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벤트 마무리는 2시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10km와 5km 달리기 또는 걷기 행사인 거 맞는 게 되겠죠. 1번 맞아요. 자, 두 번째. 남녀 3위까지 기프트 카드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상품을 봅시다. 자, 기프트 카드를 준대요. 근데 누구한테 주냐면, for the first male and female finisher. 남녀 1위한테만 준다는데? 그리고 third overall, 종합 3위한테 준다는데요. 각각의 레이스에서. 자, 그러면 남녀 3위까지가 아니라, 남녀 1등, 1등, 그리고 종합 3위가 받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틀렸네요. 정답 2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다. 좀 쉽지 않았던 문제였어요. 안내문 치고. 자, 그 다음에, online adoption center. 자, 이 on-site, 현장에서 adoption, 하면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입양하는 거. 입양하는 센터인데요. 자, meet adoptable animals and hear their solutions. 자, 이렇게 입양할 수 있는 동물들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라고 하고요. 자, 그러니까 3번도 입양 가능한 동물들을 만나는 거 맞죠? 자, 그리고 donations accepted 이라고 하니까 기부 물품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물품들을 받아들이는지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 마지막. 자, dog participation rules. 강아지가 참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자, join their owners. 자, 이 주인과 함께 할수 있어요. 만약에 이러한 규칙들을 지킨다면. 이라고 하면서, 자, 목줄이 너무, 어떤 목줄을 가져야 되냐. 이렇게 너무 조이는 목줄이라던가, 전기 충격 주는 그런 거 하면 안 되고요. All dogs must wear a valid license tag. 모든 강아지들은 must wear. 반드시 착용을 해야 합니다. 뭐를 착용을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a valid license tag. 유효한 등록표를 착용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5번도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좋아. 자, 이제 28번으로 가볼 거예요. 자, 바이오 블리츠 2026에 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골라볼게요.
자, 마이오블리츠 2026이라는 행사는 재미있고 빠르게 빠른 페이스의 와일드

Wildlife Survey입니다. 자, 야생동물들을 조사하는 행사예요. 자, 근데 그거는 과학자들, 자연학자들, 그리고 일반인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최대한 많은 종들을 가능한 한 빠르게 확인하고 찾아보는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자, whether you are a beginner or an expert, 당신이 초보자이든 간에, 당신이 전문가이든지 간에, everyone can take part,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discover natural world up close. 자, 이 자연 세계를 앞에서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 자, 초보자는 참가할 수 없다? 아니죠. 초보자도 참가할 수 있어요. 1번 틀렸어요. 자, 2번 볼게요. 3시간 동안 진행된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3시간은 넘어 보이죠? 8시부터 오후 1시까지고, 여기도 5시 반 11시니까 3시간 아닙니다. 틀렸어요. 3번, 소형 포유류 식별 활동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활동들을 하냐 봤을 때, 자, 여기 including small mammal identification. 메모 하면 뭐야? 포유류잖아. 작은 포유류 식별 활동이 있죠? 그러니까 3번이 맞는 게 되겠네. 정답 3번이고요. 나머지는 bat 하면 박쥐잖아. 박쥐를 찾는다던가, 식물을 확인한다던가, 아니면은 담수에 사는 invertebrate 하면은 무척추 동물이거든요. 무척추 동물을 조사한다던가, 아니면은 가이드가 있는 nature walks, 자연 걷기 활동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no advance booking required, 사전 예약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죠? 필수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16세 미만은 참가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children under 16 must be accompanied by an adult. 어른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했지 참가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8번도 문제 풀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29번입니다. 다음 글에 밑줄 친 부분 중에 어법상 틀린 것을 골라주는 문제가 되겠고, 오늘 풀어보는 문제 중에 가장 공부할 게좀 많겠죠? 그리고 제가 영자 이슈에서 얘기했었던 골프가 여기 나와요, 골프. 자, 내용도 읽어가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왜 맞고 왜 틀리는지 분석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너 지금 자세 똑바로 하고 있죠?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 할 거니까 딱 10분만 집중해가지고 마무리 잘 할게요. 오케이? 자, in golf, 골프에서 topography plays a critical part in the challenge of a course. 자, 지형이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해. 무엇에 있어서? In the challenge of a course. 어떤 코스의 challenge 하면 난이도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난이도에 있어서야. 골프 코스의 난이도는 지형이 결정한다. 뭐, 대충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slope, 경사라던가, vegetation, 식생이라던가, water hazards. 자, 이 water hazard, 그 웅덩이 같은 거 있잖아, 골프장 보면은. 그런 거, 또는 sand, 모래는 are used by designers. 자, 디자이너에 의해서 사용이 되어요. 뭐를 하기 위해서? To make courses interesting. 자, 코스를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형을 이용해서 코스를 재미있게 만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자, 1번부터 봅시다. 1번 보시면은 to make의 밑줄이 쳐 있습니다. 자, to 부정사의 밑줄이 쳐 있는데, 자, 요거 보시면은 앞에 be used라는 표현이 나왔죠. be used 그리고 to 부정사라고 하면은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to make는 올바른 표현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although the detail of these is human built. 자, 이러한 것의 디테일을 human built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the broader context. 자, 더 넓은 맥락에서 보면은 그것은 natural 자연적인 것입니다라고 해. 그러니까 인간이 디테일을 만들 수는 있지만 큰 맥락에서는 자연적인 게더 커요. 자, obvious examples of this. 자, 이것의 명확한 예시는 무엇이냐면 are the links courses. 자, links courses라고 하면은 이거 골프 코스를 얘기하는 거야. 자, 골프 코스인데 어떤 골프 코스냐면 built in fragile sand dune environment. 자, fragile 하면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이런 거거든요. 연약한 모래 언덕 환경에 만들어져 있는 골프 코스입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2번 built의 PP 형태가

이런 연약한 모래 언덕 환경에 만들어진 골프 코스입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동사는 are 이미 나왔어요. 그럼 동사 자리는 이미 차버렸네? 그러면 뒤에 나올 거는 준동사 자리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준동사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뭐를 판단해야 돼? 얘가 현재 분사 자리인지, 과거 분사 자리인지를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해석을 통해서 이걸 파악을 합니다. 근데 이 코스가 만들어진 거죠. 코스가 막 살아 움직이면서 만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코스가 만들어진 거죠. 이런 환경에. 그렇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를 가짐으로 PP 형태, 과거 분사가 나오는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2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됐어? 좋아. 자, 이제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these are famed for the particular type of course they offer and also substantially alter the ecology of the landscapes they occupy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the particular type of golf, 특정한 형태의 golf예요. They offer, 그들이 제공하는. 그리고 also substantially alter, 또한 상당히 바꿉니다. 뭐를? The ecology of the landscapes they occupy.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환경의 생태를 바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3번 alter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어요. 이 동사가 맞는지를 보려면 또 똑같지 뭐. 어떻게 해야 돼? 전체 구조를 보면서 얘가 동사 자리가 맞는지 볼 거고, 동사 자리 맞는지 보고 나면은 아, 얘가 수일치가 되는지, 능수동은 맞는지, 요런 거를 확인하면 되잖아. 자, 볼게요. 자, these are. 자, 이것은요, are famed. 자, 여기가 주어동사 이미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golf가 그들이 제공하는 type of golf예요. 자, 그래서 they offer는 앞에 있는 type of golf를 수식하는 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앞에는요, they offer 앞에는 which 같은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잘안 보이니까 그냥 여기 앞에다가 다시 써볼게요. They offer. 여기 앞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동사가 하나 더 나온 거죠. 자, 그리고 and라는 접속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접속사 나온 다음에 동사가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게, 아, 여기 alter 자리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alter는 동사가 맞다, 라고 볼수 있어요. 자, 게다가 조금 더 해석을 해서 보면은요. 자, 이것들은 이러하고 바꿉니다. 자, 이 주어 is에 대해서 첫 번째 동사가 are famed 이거고, 두 번째 동사가 alter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얘는 and를 중심으로 두 개의 동사가 병렬 구조를 이룬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서, 자, 여기에 원형이 왔잖아? 따라서 여기도 원형이 오는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주어가 these라는 복수 명사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요, 수일치도 맞고 동사 자리인 것도 맞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바꾼다. 환경을 이니까 능동으로 오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얘는 동사 자리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indeed, 실제로 it may be suggested that. 자,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the greater the role of environment has in determining the nature and location of venues, the more likely those venues are to have in turn a major impact on the environment which they are situated.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it may be suggested.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냐면 that the greater the role. 자, 여기 보시면은 더 비교급, 그리고 뒤에 또더 비교급 구문이 나오죠. 자, 이거 엄청나게 많이 봤던 거죠?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인 건데, 이 문장이 되게 길게 여기에 지금 등장을 했어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the greater the role. 자, 역할이 더 클수록. 근데 어떤 역할이냐면, the environment has. 자, 환경이 가지는 역할. 무엇을 함에 있어서 determining the nature and locations of venues. 자, 이 개체지의 nature, 자연과 어떤 location 하면 위치죠. 위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환경의 역할이 더 클수록 the more likely,
뭐할 가능성이 높냐면 those venues are to have 그러한 개최지가

0: 갖게 된다는 거야. 결국 a major impact on the environment. 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야. 환경에 있어서. 근데 그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 which they are situated. 그들이 위치한 환경에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문장이 긴데 자, 우리 집중해서 4번을 한번 봐볼게요. 4번은 관계 대명사예요. 자, 관계 대명사는 우리 뒤에 뭐가 온다?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자, 근데 자, 이 뒤에 나오는 they are situated 이걸 보고 이게 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야, 잘 모르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자, 근데 they are situated 주어 동사 인튼 완전한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which가 올 수가 없고, 자, 여기 앞에 in which가 오거나 아니면 아예 where로 바뀌어야지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 Although this is a generalization, with many exceptions and opportunities for damage limitations. 자, 이것은요, 일반항입니다. 많은 exceptions, 예외와 opportunities, 기회를 가졌어요. 뭐에 있어서? damage limitations, 손상의 limitation, 제한에 있어서. 자, 그런데, it is a useful thought. 자, 이것은 useful한 생각이에요. 유용한 생각이에요. 뭐가 있어서? for planners, 누구에게 있어서? 이걸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to consider, 자, 생각하기에 있어서. 언제? when contemplating the use of particular environments for event venue. 자, 이벤트의 사용에 있어서 특정한 환경을 이용하는 것을 생각할 때, contemplating, 고려할 때 있어서 유용한 생각입니다. 라고 하거든? 자, 그럼 마지막, 요거 contemplating. 이 맞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요거는요, 앞에 있는 이 when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when이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접속사잖아요. 자, 여기 앞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냐면은, they, 그리고 are.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when they are contemplating 이라는 부분에서 they are이 생략이 되고 contemplating만 남은 것이다 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올바른 문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정리를 해보면은요. contemplating 앞에 when 그리고 they are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서 현재 contemplating 이라는 부분만 남게 되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관계대명사 부분이다. which가 아니라 in which 또는 where로 바꿔줘야 된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영자수 퀵 체크를 보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밑줄 친 부분 있는데, 요 밑줄 친 부분 방금 봤던 거죠. 방금 봤으니까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 which, they are situated가 어떤 부분이므로 위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그거를 고쳐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을 거고요. 자, 우리 이제 딱 3강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자, 3강 하면서 우리 나머지 빈칸 문제, 순서 문제, 삽입 문제, 그리고 1지문, 2문항, 좀 어려운 문항들 마무리를 짓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달려오고 있고요. 조금만. 조금만 더 힘을 내면은 우리 30강 완강까지 다갈수 있습니다. 자, 복습 좀잘 하시고요. 어법 문제 오늘 좀 새로운 거 나왔으니까 그것 좀 복습 좀잘 해주시고 단어 꾸준히 외우시고. 알죠? 자, 그러면 저랑은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어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여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회 문제 1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항,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기본적인 인사말 또는 기본적인 패턴에 정형화된 또는 관용어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어떤 언어를 공부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나라 가서 이 말을 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들은 기본적으로 한번 배워두면 계속 쓸수 있는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 무슨 뭐 정치 경제가 들어가고 환경이 들어가고 그런 건 어렵겠지만, 이런 인사말 정도는 꼭 앞으로 살면서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푸르사툰, 사이다툰이라고 A가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고 말을 했는데, B가 뭐라고 답했느냐? 마살라마티. 마살라마티는 평안 또는 안녕과 함께 잘 가세요.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아랍 사람이, 이제 이 쿠피아 쓰고 있는 아랍 사람이 포르사툰 사이다튼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행복한 기회였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저에게는 아주 행복한 기회였습니다. 아, 반가웠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안녕히 가세요. 또는 뭐 이렇게 인사말, 다시 만나 뵙죠. 이런 식의 인사말을 했다면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하는 것은 헤어지겠다는 얘기죠. 지금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입니다. 1번, 마르하반. 마르하반은 항상 얘기했지만 넓은 평지란 뜻이에요. 넓은 장소. 그래서 넓은 장소를 당신이 찾았습니다. 밟았습니다. 이런 뜻에서 유목사회에서 손님을 맞기 위한 그 환대 인사말이죠. 아할로나 사할란, 가족에게 오셨고 그리고 평지를 밟았습니다. 뭐예요? 역시 유목사회에서 해가 질때 오는 손님들에게 하는 인사말이에요. 가족 같은 우리에게 오셨고, 여기 넉넉하게 머물 공간이 있으니까, 넓은 평지가 있으니까, 쉬었다 가세요. 하고 손님을 받아들이는 환대 문화를 잘 반영하는 그런 그 인사말이 되겠습니다. 1번과 2번 선택지는 둘다 유목사회에 만날 때 하는 인사말이에요. 3번, 마살라마티. 똑같죠? 마살라마티, 마살라마티. 이렇게 마살라마티, 마살라마티 하면 약간 모양은 좀안 좋죠. 그러니까 일랄니까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이렇게 해야지 있어 보여요. 그렇지만 뭐 아니면 뭐 똑같이 해도 괜찮습니다. 항상 이렇게. 그래서 마살라마티, 마살라마티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일랄니까 같은 것이 있으면 훨씬 좋았을 거예요. 다시 만납시다.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를. 예, 그다음에 마사 하이리. 마사는 원래 저녁인데 알 하이르 그러면 복이에요. 좋음이에요. 복이나 좋음. 좋은 것의 저녁. 좋은 저녁입니다. 좋은 오후 인사. 해가 지고, 정오를 넘어서서 오후가 되면 이런 인사말을 씁니다. 그래서 정오 전에는, 그러니까 12시 전에는 아침 인사말로 쓰고, 12시가 넘으면 이렇게, 좋은 오후입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인사말은 오후에 만난 사람에게 건네는 인사말이에요. 5번. 와 알라이쿰 살람. 이 말은 답할 때 쓰는 말입니다. 와 알라이쿰 살람. 첫 번째 건네는 사람은 쓰지 않아요. 이두 번째 사람이 항상 쓰는 말이에요. 그럼 뭐냐? 아살라무 알라이쿰. 당신들에게 알라의 평화가 함께 있기를. 아살람이란 말은 이 정관사가 붙은 것은 알라가 주는 그 평화. 뭐예요? 이슬람 인사말이죠. 이슬람식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아살람 알라이쿰 입에 붙어갖고 해외 나가서 무슬림들에게 아살람 알레이쿰 그러면 무슬림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무슬림? 당신 무슬림이에요? 하고 대뜸 물어봅니다. 아닌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럴 거예요. 싱겁기는. 무슬림도 아니면서 무슬림 인사로 이렇게 하는. 그것도 이해합니다. 외국인이니까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오해하진 않지만 그래도 무슬림들끼리 하는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아살람 알레이쿰, 와 알레이쿰 살람. 5번은 무슬림들 인사말입니다. 정답 3번이 되겠죠? 12번 문항,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뭐라고 했습니다? B가 어무리 살라수나 사나탄. 살라수나 30이죠. 살라수나 30은 살라사툰의 남성 규칙 복수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에슈루나는 아셔라의 복수 형태, 아르바, 아르바투는 아르바우나. 그러면 4에서 뒤에 우나가 붙으면 40이 돼요. 복수 형태는 아니고 이거는 복수 유사 형태예요. 그죠? 세 개가 복수가 되는 게 3, 6, 9, 12 이렇게 아니라 이건 30이라는 복수의 유사 형태. 형태만 복수 형태고
30이라는 뜻입니다. 살라수나 사나탄 그러면 30년 내 나이는 30세입니다. 저는 30살이에요. A가 다부도 사기란 짓단 매우 어려 보여요. 이때 사기라는 작다라는 부피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사람이 나이가 어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우 어리게 다부도 보입니다. 당신은 되게 동안이세요 하는 말이에요. 다부도 사기란 짓단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60세 넘은 어떤 그 교수님께서 여자 교수님께서 아랍에 왔는데 24, 26? 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갖고 막 그냥 되게 막 웃음을 감추지 못하셨는데 옛날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습도가 많은 지역에 살잖아요. 그래서 습도가 많은 지역에 살기 때문에 주름이 별로 없어요. 아랍 사람들은 건조한 지역에 살잖아요. 주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지만 기후가 우리가 굉장히 나이에 비해서 동안으로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다부도 사기란 짓단 매우 어려 보이네요. 했습니다. A에 들어갈 말. 마 아말루카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2번 캄 어무루카. 캄 어무루카 당신 나이가 얼마입니까? 3번 마 진시야 투카 당신의 국적이 무엇입니까? 4번 마 다카수수. 다카수수는 이건 전공이에요. 당신의 전공이 마 무엇입니까? 5번 민 아이나 안타 당신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당신은 어디 출신입니까? 당신은 심지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해하죠? 여기서 정답은 2번입니다. 캄 어무루카. 자, 근데 힌트가 있죠. 어무리 나의 나이는 당신의 나이는 같은 말이 쓰이죠. 캄 어무루카 여기에 들어갔을 때 어무루가 있습니다. 어무루가 있어요. 그럼 어무루카 그랬을 때 당신의 나이가 캄 어무루카 이렇게 썼다면 캄 어무루카 당신의 나이는 그러면 나의 나이는 어무리 뒤에 카 대신 이가 붙은 것뿐이죠. 그래서 같은 글자로, 같은 단어로 나이가 몇입니까? 나이가 몇입니다. 라고 쓰는 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찾기 힘들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같은 단어가 이첫 번째에 있는 단어 중에 뭐가 같은 게 있나? 여기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 찾으면 되겠습니다. EBS에서 이렇게 뭐 가르치는 건 잠깐 좀 면이 안 서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에 아랍어를 정복하는 방법 중에서 이보다 더 빠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까지 해줍니다. 네. 1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가단 아인딤 티하눈 무힘문. 아인딤 티하눈인데 붙여 읽으면 아인딤 티하눈. 발음 안 되고 아인딤 티하눈 무힘문. 아인딤 티하눈 무힘문 이렇게 발음해요. 그래서 장모음 줄고 이게 알리프는 원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가단 아인딤 티하눈 무힘문. 내게 중요한 시험이 있어. 그랬더니 B가 어떻게 말을 해주는 거죠. 시험을 앞둔 사람에게 하는 말. 1번 하다 갈린. 하다 이렇게 길죠. 하다 갈린. 이것은 비쌉니다. 2번 일랄 야미니. 오른쪽으로 가세요. 일랄 야미니. 오른쪽으로 가세요. 3번 알 핫. 마쉬울룬. 그 선이 바쁩니다. 전화선이 바쁩니다. 뭐예요? The line is busy. 영화하고 똑같죠.

통화 중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아트만날라칸 마자. 바라기는 나는 소망한다 이런 말이야. 당신을 위해서 소망한다. 뭐를? 안나자. 합격을 또는 여기서 성공을 성공하기 빌어. 시험에 붙기 빌어. 시험에 붙기를 바란다 이럴 때 이런 기원문을 소망하는 어떤 그 말을 쓸때 이렇게 씁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5번 우파델로 아타암 알 아라비. 우파델로는 나는 선호한다. 더 좋아한다. 우파델로 아타암 알 아라비. 나는 아랍 음식을 선호해. 했을 때 여기 시험을 앞둔 사람에게 아트만 날라카 안나자 4번이 되겠죠. 14번 대화로 보아 A와 B가 만날 시각은 이 시각은 보통 시간만 딱 알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시각을 아는데 지금 보세요. 조금 예. 이제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할리 사투 라비아투 무나시바툰 락 사투 라비아투 4시죠. 4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숫자는 1부터 10까지는 알아야 돼요. 0은 잘안 나와요. 0은 세포로는 잘안 나오니까 1부터 10까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는데 아살라무 알레이쿰이나 마르하반 아할란 사할란 슈크란 이런 말처럼 숫자도 입에 붙어야 됩니다. 어떻게 붙느냐? 와하둔 이스나니 살라사툰 아르바툰 함사툰 시타툰 사바툰 사마니아툰 티스아툰 아시라툰 해보세요. 빨리. 와하드 이트네인 달라타 아르바 함사 시타 사바 사마니 티사 아시라. 잘했죠? 거꾸로. 아시라 티사 사마니아 사바 시타 함사 아르바 달라타 이트네인 와하드. 거꾸로. 10에서 1까지 가는 거. 이 속도가 안 붙으면 결국 여러분 머릿속에서 머리로는 아는데 입으로나 이렇게 훈련은 안된 거예요. 언어는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 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탁 치면 그냥 4시 그럼 아르바 이렇게 딱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싸아투 라비아투 이런 시각 같은 경우 숫자를 갖고 판단해야 되는데 요 판단하는 요 숫자를 여러분 입에 줄줄줄 붙여서 외우세요. 그러면 요일도 해결되고 시각도 해결됩니다. 그래서 몇 시? 4시가 무나시바툰 락 너에게 무나시바툰 리 그러면 이거 원래 니예요. 리인데 라카 할때 카가 붙으면 그러니까 그 2인칭, 3인칭 그 전미인칭 대명사 카, 키, 후, 하가 붙으면 리가 아니고 라로 변합니다. 리가 아니고 라하로 돼요. 그래서 락, 무나시바툰 락, 너에게 적당하니? 넷이 적당하니? 남, 히야, 무나시바툰 쥐딴. 그래, 그 시각, 넷이는 사투 라비아투 히야, 무나시바툰 쥐딴. 매우 적절해. 아, 좋아, 이런 말이죠. 하산한 날타키 피 달릭, 피 달릭할 왁티. 그 시각에 4시에, 달리칼 왁티, 그 시각에 날타기 만나자. 우리는 만난다, 이런 말이지만 의미상으로 만나자, 이런 말이에요. 4시에 만나자. 4시? 답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항들을 위해서 또는 요일을 묻는 문항들을 위해서 여러분 1부터 10까지를 그냥 입에 쫙 붙여서 하루만 입으로 하고 다니면 돼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뭐 생각할 거 없이 숫자로 1부터 와하드 이트네 달라 따르바 함사 시타 사바타마네 티스 아셔라 쭉 여러분 입에 붙여서 한번 암기하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4시 5번이었습니다. 15번 글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아바스 안은 내가 찾는다란 말이에요. 내가 찾는다. 아바스 안 폰두킨 호텔을 찾습니다. 어디에서? 피 두바이야. 두바이라는 도시에서 두바이는 뭐예요? 에미레이트의 한 도시죠. 유명한 도시예요. 수도는 아닙니다. 두바이에서 호텔을 찾고 있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아브랄 인터넷, 인터넷이나 인터넷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이건 외래어니까 인터넷 뭐쓸수 있죠. 인터넷을 통해서 아브라는 어디를 통해서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두바이에 있는 호텔 하나를 찾고 있습니다. 사아하지즈. 나는 예약할 거예요. 뭐를 예약해요? 고르파탄 마 와주바틸 포토리. 그러면 아침 식사. 와주바는 이건 식사죠. 아침 식사와 함께 방을 예약할 겁니다. 뭐예요? 조식 포함된 방을 예약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리 살라시 라얄린. 라얄린은 라일라툰의 복수예요. 라일라툰의 복수예요. 이 라얄이 되기 전에 단수의 반대성으로 숫자

쓰는 거 알죠? 이 뒤에 오는 3부터 10까지는 뒤에 복수 소유격이 온다 그랬어요. 3부터 살라스는 3이죠. 이 3부터 10까지 뒤에는 복수 소유격이 오니까 라야린하고 소유격이 왔어요. 복수 소유격. 그러면 3은 어떻게 찾느냐? 3은 어떻게 쓰냐면 이 복수의 단수 형태. 단수 형태의 반대성을 쓰는 거예요. 머리 아프죠? 머리 아프니까 그냥 외우세요. 살라사 투 쿠투빈 하나만 외우세요. 살라사 투 쿠투빈. 세 권의 책 그러면 하나만 외우면 돼요. 쿠투빈은 키탑 남성형의 복수 형태인데 앞에가 살라사 투니에요. 살라사 투. 살라사 투 쿠투빈. 하나 외우면 반대일 경우에는 여기가 여성형이면 살라시 타마르부터 없이 여기 타마르부터 없이 남성형으로 쓰고 살라시 라야린 이렇게 된다는 걸 외우세요. 그냥 하나. 그래서 리 살라시 라야린 3일 밤 3박을 위한 3박 동안에 3박을 위한 아침 식사 포함 조식 포함한 방을 예약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어떤 글을 주었어요. 그러면 이거 뭡니까? 호텔 예약이 되겠죠? 쉽게 5번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푼두크 같은 표현이 어렵죠. 푼두크 이렇게 호텔이란 표현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르파튼도 있고 그다음에 밤이라는 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대충 무언가를 예약하는 거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16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얍두 안나 얍두 안나 순두까키 사키일룬 당신의 상자가 사키일 무겁다 당신의 상자가 무겁다라는 사실이 제 눈에 보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안나로 썼어요. 안나. 안나는 확실히 일어나고 있는 사건. 그러니까 나는 안다. 나는 믿는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근데 보인다도 지금 눈에 보이는 거니까 아는 거죠. 근데 소망한다, 바란다. 뭐 이런 거는 안나를 못 써요. 나는 내가 경찰이 되기를 바란다 했는데 경찰 되는 게 확실한 건 아니에요. 되려다가 말을 수도 있고 되려다 꿈이 바뀔 수도 있어요. 꿈이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수 있으니까 안나를 안 쓰고 안을 쓰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는 안을 쓰고 지금 확실히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안나를 씁니다. 차이점이 있죠. 안나와 안. 안나 뒤에는 명사를 써요. 안 뒤에는 동사를 씁니다. 동사. 그죠? 동사를 쓰는데 미완료. 동사 접속형. 접속법을 써요. 접속법. 그래서 뭐 우리도 안 아두로사 하고 이렇게 끝에 접속법이 이렇게 아두로사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안은 일어나지 않은 사건 또는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소망하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이럴 때 우리도 안 뒤에 미완료 동사 접속법이 쓰이고 안나 같은 경우는 확실히 확실한 사건. 지금 현재 무거운 것이 확실하잖아요. 이런 사건 이런 것에 대해서 야부도 안나를 씁니다. 그럼 뒤에 명사가 오는데 왜 길게 설명했냐? 안나 뒤에 명사는 목적격 주어가 옵니다. 목적격 주어. 주어인데 목적격이야. 요게 이제 힌트예요. 목적격 주어가 뭐냐? 이 안나가 영향을 줘갖고 단어가 주어는 주어고, 순두쿠카 사키일룬인데, 이 앞에가 없으면. 이 안나가 영향을 줘서 여기가 목적격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얍두 안나 순두카카, 순두카. 손도까카 사키일룬 무겁게 보입니다. 무거운 것이 보이네요. 상자가 무거워 보이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사키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많이 안 쓴다는데 그 아랍어로 히브리어의 그 쉐켈이란 말 있죠. 쉐켈. 쉐켈이 이스라엘 화폐 단위인데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아랍어로 쓸 때는. 그래서 쉐켈이 사키일이란 말인데 아마도 옛날에 무게를 달아서 썼던 그런 화폐인 것 같아요. 사키일. 당신의 박스가, 상자가 무거워 보입니다. 할 우사 이두키? 할 우사 이두키?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B가, 남? 예.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말을 하겠죠. 아, 무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랬을 때 들어갈 말. 1번, 하다 사키일룬. 예, 이것은 무거워요. 예, 무거워요. 감사합니다. 1번이 정답이겠죠. 2번, 호드. 원래 호드예요, 호드. 호드는 테이크예요. 호드 나와, 그러면 약을 드세요. 그 뭐예요? 어디 아픈 사람에게 호드 나와, 무슨 뭐, 감기면 감기.

감기 그 약을 드세요. 뭐 이런 말이에요. 근데 호하고 정관사가 여기도 발음 없고 여기도 수쿤이니까 호드다와 이렇게 호드다와 어렵죠. 그러니까 호디다와 조성모음을 넣어갖고 호디다와가 됐습니다. 약을 드세요. 3번 하다 다문 라디둔 이건 맛있는 음식입니다. 이것은 맛있는 음식입니다. 4번 알무다르리사투 나시타툰 그 여선생님께서 활발하십니다. 활동적입니다. 또는 적극적입니다도 괜찮아요. 활발하다, 활동적이다, 적극적이다. 그 여자 선생님은 활발하십니다. 5번 알파투라투 라우사마트 계산서 파투라 계산서예요. 계산서하고 영수증하고는 좀 달라요. 계산서는 파투라 그러면 아랍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식당에서 이래갖고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말안 하고 이러면 알아요. 그러면 그건 계산서를 갖고 와요. 그럼 계산서를 보고 내가 먹은 음식이 제대로 들어갔나 아니면 뭐 잘못 기입됐나를 보는 거죠. 그리고 가서 돈을 내면 헤삽 그땐 영수증이 나오죠. 그래서 헤삽이라는 게 이제 파투라를 보고 오케이 해갖고 돈을 내면 그때 이제 에스알이나 헤삽 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영수증은 아니고 이거 파투라는 계산서. 계산서 주세요. 라우사마타. 당신이 허락하신다면 계산서 주세요란 말인데 우선 플리즈에 해당되는 말이죠. 계산서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럴 때얘 무거워 보입니다. 얘 무거워요. 하다 사키룬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항을 풀때 지금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순두과 사키를 처음 나오는 건데 이런 문항일 때 눈에다 도장을 딱 찍으세요. 사진을 찍으세요. 그래서 아, 이럴 때 안나를 썼구나. 야브두 안나 순두과 목적격을 썼구나. 사키르이라는 단어가 있었구나. 사키르는 무겁다. 하피푼의 반대다라고 여러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1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마라유카 그럼 당신의 의견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라유카 피는 한 단어처럼 외우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라유카 피.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마라유키. 여자에게 물어볼 때 마라유키 피. 무샤하다틀 필민 하달 마사. 이 저녁에 하달 마사는 부사절이에요. 부사어예요. 부사어. 여기 원래 쓴다면 피를 써서 피 하달 마사이 썼을 거예요. 피 하달 마사이. 이 저녁에 썼을 텐데 이걸 그냥 목적격으로 쓰면 아랍어에서는 그냥 부사어가 돼요. 하달 마사, 하달 마사. 그럼 오늘 저녁에, 이 저녁에, 오늘 저녁에 영화 어떤 영화인지 몰라요. 어떤 영화 한 편을 무샤하다티 보는 거예요. 영화 관람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영화 관람하는 것에 대한 너의 생각이 무엇이니? 중요한 건 여기서 관람이라는 동명사입니다. 마라유카 피 필미 그러면 영화 어땠어가 돼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게 어땠냐 그럴 때는 마라유카 피 무샤하다트 필미. 필미 그러면 영화를 보는 것에 대한 너의 생각은 어때? 영화 보는 게 어때? 영화 볼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비가 뭐뭐뭐 아이나 날 딱히 이단. 그럼 같이 보겠다는 얘기네요. 아이나 어디에서 날 딱히 우리 만날까? 이단. 그렇다면 어디에서 만날까? 그러니까 같이 보겠다는 얘기죠. A가 날 딱히 아마마시나마 극장 앞에서 보자. 날 만난다 앞에서 아마마시나마 극장 앞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극장 앞에서 만나자. 바다사아틴 한 시간 뒤에. 바다사아틴 한 시간 뒤에 극장 앞에서 보자라고 했어요. 이랬을 때 아마마가 앞이죠. 자. 어디에서 만날까 하기 전에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1번, 가이루 몸키닌. 굉장히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오는데, 가이루 몸키닌은 뭐뭐 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부정이에요. 가이루 몸키닌. 이 뒤에, 가이루 다음에 뒤에 오는 단어와 연결형이 됩니다. 그래서 몸키는 그런 가능하다요. 근데 가이루 몸키닌 하고 연결형이 되면, 가이루 몸키닌 연결형이죠. 두 개가 단어가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철, 봄날처럼 이렇게 두 단어가 연결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격이 주격인데 뒤에 오는 격은 항상 소유격이 오는 건 연결형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 2번. 그러니까 불가능해. 우리 어디서 만날까? 말이 안 되죠. 우리 오늘 저녁에 영화 볼까?
불가능해.

어디서 만날까? 말이 안 되니까. 2번, 아나 무타시푼, 아나 무타시푼, 아나 아시푼, 아나 무타시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미안해. 나한테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거든. 영화는 못 보겠다. 할때 이제 아나 무타시푼이에요. 미안하게 생각한다. 예, 아나 무타시푼. 아, 조금 아랍 사람 잘안 쓰는 표현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랍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랍 사람들은 정서상 미안하다는 말잘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많이 느낀 게 한국 사람들 미안하다는 말을 잘안 해요. 그냥 웃고 말지. 개면적게 웃고 말고 막 그러는데, 아, 요새는 미안합니다라는 말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근데 옛날 그 생각해 보면 미안하다, 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좋으면 그냥 씩 웃고 말고, 또 미안하면 그냥 개면적게 이렇게 웃고 말고 했지, 뭐 입으로 말하는 건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다 말로, 그러니까 약간 그 맥락이 옛날에는 고맥락 사회였다면 지금은 저맥락, 말로 그냥 다 드러나는 그런 사회가 된것 같아요. 옛날에 눈빛만 보고도 알고 눈치로 알아채리고 했는데 오늘날엔 그런 게 별로 필요 없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약간 유럽식 사회의 영향으로 또는 외국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아랍어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아나 무타시푼 잘안 해요. 슈크라는 하는데 무타시푼 잘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시푼, 무타시푼 잘못 들어봤습니다. 11년 외국에 살면서 못 들어봤다는 얘기는 거의 안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 무타시푼, 한국식이죠. 아나 무타시푼, 아이나 알타키다. 내 미안해. 어서 만날 건안 되죠. 그 다음에 3번, 피크라툰 자밀라툰, 피크라툰 자밀라툰, 예쁜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다. 3번이 맞는 말이에요. 좋은 생각이야, 어서 만날까? 이렇게 했습니다. 3번 정답. La a'taqidu dhalik. 4번은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또는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 나는 La a'taqidu는 내가 신뢰한다, 믿다예요.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런 말이에요. 5번, 하다 가이르 마꿀린. 여기도 가이르 마꿀이죠. 두 개가 연결형이 됐어요. 가이르, 가이루 마꿀린 이렇게 연결이죠. 그래서 이것은 적당하지 않다, 리즈너블하지 않다, 이성적이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말도 안 돼, 이런 말이죠. 가이르 마꿀 그러면 말도 안 돼, 이런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말이고, 답은 여기서는 같이 만나서 영화 보기로 한 거니까 좋은 생각이야. 그러면 어서 만날까? 예, 영화관 앞에서 만나자. 3번이 예, 적절한 표현이 되겠죠? 정답 3번입니다. 18번. 대화로 보아 아랍어 시험이 있는 요일은. 마탈림 티하누. 이럴 때도 마타의 장모음 생략되고, 이가 생략되고, 마탐 티하누가 돼요. 마탐 티하누. 이렇게. 근데 이렇게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마탐 티하누 로가텔 아라비어티. 아랍어 시험이 언제입니까? 규칙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써야 되지만 아랍 사람조차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타 그냥 띄고 마타 쉬었다가 임티하누 로가틸 아라비아트 이렇게 쓰거나 마타 임티하누 이렇게 그냥 마타 이를 발음해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아, 마 이스무카 하는 게 틀리거든요. 마스무카 해야 되는데 아랍 사람들도 마스무카 하든지 마 이스무카든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마타 임티하누 로가틸 아라비아트 붙여 읽기 힘들면 쉬었다 가세요. 마타 임티하누 로가테 아라비아티. 아랍어 시험이 언제입니까? 언제니? 알 임티하누 야우말 하미시. 연결형이죠. 다섯이라는 숫자에서 왔어요. 함사툰. 함사툰. 함사툰. 5라는 숫자가 왔는데 달력을 잘 보세요. 5라는 숫자에서 여기서 1, 2, 3, 4, 5, 6, 7 있으면 1에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빨간색이 무슨 요일이에요? 이게 일요일이죠, 일요일. 잘 보세요. 달력의 첫 번째 칸에 빨간색 일요일이에요. 일은 일요일, 이는 월요일, 화, 수, 목. 오라는 숫자는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이에요. 숫자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그 요일을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요. 물론,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예외적인 케이스지만 1부터 5까지는 숫자에서 그대로 녹아있는 그 요일 이름을 볼수 있습니다. 아하드, 이스네이, 솔라사, 아르비아, 하미스 이렇게 되거든요. 함사툰에 하미스가 나왔으니까 여말 하미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시험이 목요일이야. 민 하달 우스부이, 이번 주 중에서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에 있어. 알 임티하누 까리분, 시험이 가깝다.

같네. 시험이 곧이네. 이런 말이죠. 금방 시험이구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오드루시 미짓딘. 오드루시 명령형이에요. 오드루시. 오드루스하고 스하고 끝났으면 남자에게 하는 말. 오드루시 하면 여자에게 하는 말이죠. 왜 이렇게 되느냐? 타드 루 시나. 타드루시나에서 이 아의 2인칭의 타가 으가 되고, 그 다음에 시나에서 이나가 장모음이니까, 이가 장모음이잖아요. 이 장모음 뒤에 눈이 떨어져 나가요. 이렇게. 그러면 장모음 뒤에 눈이 떨어져 나가고 이가 붙으니까 우두루시. 왜 우가 됐습니까? 특징보음이 우예요. 그러니까 우가 됐습니다. 우두루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두루시 여성형 명령. 그래서 우드루시 미쥐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 이런 말이죠.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 시험은 여먼 하미시 목요일. 5번이 되겠죠. 숫자가 중요하다고 앞에 얘기했는데 숫자가 이럴 때 쓰이는 겁니다. 요일에. 꼭 숫자만큼은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19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랬을 때 항상 얘기하죠. 문항 3개 중에서 하나가 의문문이야. 의문문이면 이거 문제 볼거 없이 우선 의문부터 봐요. 캄 키일로, 캄 의문문이에요. 그럼 A가 여기네.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풀어보겠습니다. 아흘란아 사흘란, 어서 오세요. 마다 두리드, 무엇을 원하십니까? 했어요. 마다 두리드 했으니까 여기에는 원하십니까? 나는 원한다. 나는 원한다라는 말이 들어가겠죠. 나는 원한다 뭐예요? 우리두예요. 우리두. 투리두 했으니까 우리두가 들어가겠죠. 이 말이 그대로 들어가겠죠. 우리두. 나는 원합니다. 우리두 안 아슈타리야 라함알 바카리. 소고기죠. 라함을 바카리. 소고기 사는 것. 우리두 안 아슈타리야. 아까 앞에 설명했죠. 우리두 뒤에서 이렇게 안을 쓰는 것은 일어날지 아닐지. 소고기를 사러 왔어요. 근데 소고기가 없어. 다 떨어졌어. 오늘은. 그럼 못 사는 거잖아요. 사고 싶습니다 했는데 못 사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소고기 값이 너무 올랐어. 그래서 못 사겠네요. 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안 아슈타리야. 안 뒤에 동사, 미완료 동사의 접속 형태. 아로 끝나죠. 아슈타리야. 우리도 안 아슈타리야. 라함알 바카리. 소고기 사는 것을 원합니다. 비가 여기죠. 비가. 무엇을 원하시나요? 소고기 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A로 캄 킬로 투리드, 캄 킬로 투리드, 몇 킬로를 투리드 원하십니까? 캄 뒤에는 원래 목적격이 와야 되는데 목적격, 비한정, 단수 목적격이 와야 되는데 이 킬로는 외래어잖아요. 그러니까 킬로완 하지 않고 킬로 그냥 씁니다. 캄 킬로 투리드, 캄 킬로 몇 킬로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맨 뒤에서 아디니 제게 주세요. 니스프 킬로 미날라하미. 그 고기, 소고기 중에서, 소고기 큰 덩어리 중에서 반 킬로그램만 주세요. C가 되겠죠? 그래서 BAC로 여러분이 찾으면 되겠습니다. 정답 BAC 3번이 정답이네요. 네. 20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할 안타 비하이린. 자, 할 안타 비하이린은 할 빼보세요. 할. 안타 비하이린. 너는 잘 지낸다. 할을 집어넣으면 할 안타 비하이린 하고 위를 끝으로 올립니다. 말할 때 할만 할 이렇게 아 하고 할만 뒤로 올려요. 뭐뭐입니까 할 때. 당신은 잘 지내십니까 하고 할 안타 비하이린 하고 위로 올려요. 내리진 않아요. 할 안타 비하이린 하진 않아요. 할 안타 비하이린 하고 나머지 의문사는 끝을 내립니다. 라 아니요. 그러니까 너잘 지내니? 아니, 잘못 지내. 뭐 이렇게 되겠죠. 나한테 지금 무슨 뭐 문제가 있어 또는 뭐 아파 잘못 지내. 라 해놓고 그러니까 원래는 라 라스투 비하이린 이렇게 썼을 거예요. 라스투 비하이린. 라스투 비하이린 썼을 겁니다. 내가 썼다면, 그러면 last to be hiding 그러면 안타 대신에 아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나 해놓고 부정이니까 last to가 됐어요. 아나의 부정은 last to라고 생각하세요. last to be hiding 잘 지내지 않아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말 대신에 어디

아프다는 표현을 썼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A가 예지부 안타 호다 다와안. 무턱대고 약을 먹는 거 엄청 그렇고요. 만병통치약 같은 거 먹으라는 얘기 같은데요. 예를 들면 뭐 아랍에서는 파나돌이에요. 파나돌을 먹으라고 맨날 그럽니다. 아프면 무조건 파나돌 먹어 그럽니다.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지도 않고 두통인지 무슨 뭐 복통인지 상관 파나돌 먹었어? 맨날 그러거든요. 이제 파나돌이란 게 바나돌, 아랍어로는 바나돌인데 바나돌 먹었냐 그러는데 다크도 나와 약 먹는 것이 야집 의무다. 너약 먹어야 돼. 이런 말이 했습니다. 의사 처방도 없이 약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친구들끼리 말할 때도 이렇게 말하니까 뭐 그런 습관에 따라서 썼다고 봅니다. 1번, 하다 약피. 이것이 충분합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알저우 하임. 날씨가 흐립니다. 구름 꼈습니다. 아라크몬 하다. 번호가 잘못됐어요. 아쑥 무즈다히마툰. 왜 수우꾼을 계속 여성어로 쓰는지 모르겠는데 수우꾼은 남성, 여성 다쓸수 있는 말이에요. 수우꾼은 무즈다히문도 가능하고 무즈다히마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우꾼 무즈다히문 또는 아수우꾼 무즈다히마툰. 시장이 붐빈다. 왜? 명절 앞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물건을 사러 온다. 뭐 이렇게 쓸수 있겠죠. 수우꾼 무즈다히마툰. 5번 아인디 알람운 필 바튼이. 배에 바튼 배요. 배에 아인디 알람 통증이 있어. 나 복통이 있어. 그랬을 때할 안타 비 하이린 너잘 지내니? 아니. 복통이 있어. 그랬더니 야지번 타쿠달 다와 또는 파나돌 뭐 파나돌 먹어 뭐 이런 말이죠. 그랬을 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여기 라 에인디 알람 피블 바튼 이런 식으로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뭐 복통이 있다니까 문맥으로는 별로 좋은 문맥은 아닌데 아랍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쓸때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해서 상당히 그 문항도 아랍적인데 파나돌 먹어 뭐 이렇게 일단 먹고 봐뭐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약을 먹는다는 건좀 위험한 발상이긴 한데요. 뭐 병원을 가, 의사한테 가, 뭐 이렇게 써야겠죠, 원래는. 근데 어쨌거나 배에 통증이 있어 이런 말은 아프단 얘기예요. 5번이 적당한 말입니다. 21번, 22번 두 문항이 한그 서간문. 여기서 보통 요새 서간문이라고 안 그러죠? 다 이메일이라고 그러니까 이메일 같은 이런 그런 표현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디카틸 아지자투 노라. 노라는 여성 이름인데, 약간, 노라 그러면 약간 그 서양식 이름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노라. 예. 사디카틸 아지자투. 그러면 친애하는 나의 여자친구. 글쓴 사람이 마리아무,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한테. 그러니까 친구끼리 쓰는 편지 글입니다. 사디카틸 아지자투. 사디카티, 친구에게 이런 말 쓰죠. 아랍 사람 조금 가까워지면 오호티를 씁니다. 오호티. 오흐틸 아지자투. 사디카보다 더 좋은 말이 오흐티인 것 같아요. 사디카는 좀 거리가 있고, 오흐티 알 아지자투라면 내 친구에게 이런 말이에요. 물론 뭐 이제 자매의 경우도 쓰긴 하겠지만, 오흐틸 아지자투 그러면, 나도 친구들한테 아히라고 그러더니 아힐 아지즈라고 써요. 친애하는 친구에게, 친구와 형제에게라고 안 쓰고, 친애하는 친구에게라는 뜻으로 아히를 씁니다. 사디카틸 아지자투. 친애하는 친구에게. 근데 이름이 뭐예요? 누라예요. 이 누라와 친애하는 친구는 동격입니다. 친애하는 친구가 누라고 누라가 친애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친애하는 누라에게 이렇게 됐겠죠? 다히야툰 따이바툰 와 바두. 다히야툰 따이바툰 와 바두는 원래 서간문의 맨 앞에 오는 말입니다. 좋은 인사를 건네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파슬라만 꾸따 이렇게 반점이 뭐죠? 이게 그 이중점이 아니고 뭐 이렇게 하나는 점이고 하나는 이렇게 쉼표 같이 돼 있는 거. 한국말은 내가 생각이 안 나서 세미콜론 같이 이렇게 쓰는데 원래 이 말을 쓰고 나면 여기 앞에가 파로 시작합니다. 파. 전통적으로 표준말에서는 파로 써요. 왜 그러냐면 여기 암마가 생략됐다고 생각해요. 암마가 생략됐다고 생각해서 다이아툰 따이바툰과 바도 파 오틀라트 까리바툰. 파를 쓰는 게 고전적인, 전통적인 그 표현 방법입니다만,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격식 안 차리고, 알로틀라토 까리바툰. 그러면 방학이 또는 휴가가 가깝다. 휴가가 가깝다. 야, 노라. 노라야. 휴가가 가까워졌다란 말이죠. 그리고, 마 호타투키 알릴 오틀라트 사이피야티. 여름 방학으로 합시다. 여름

휴가로 하는 것보다 지금 학생들이 공부하니까 여름 방학을 위한 마호타 투키 너의 계획 마호타 투키 너 여름 방학 계획은 마 무엇이니 너 여름 방학 계획이 무엇이니 아나 우사피르 여기서 마호타 투키 리오틀라트 사이피아 티 내려갑니다 밑으로 아나 사 우사피르 아나는 한국식 표현이에요 아나 사 우사피르 이렇게 쓰면 나야말로 내가 여행 갈 거야 이런 말인데 아랍어는 우사피르의 우가 아나가 들어가 있어서 안 씁니다. 동사가 먼저 와요. 사 우사피르 이렇게 바로 쓰는데 아나 사 우사피르면 나는 말이야. 내가 이래봬도 난 여행 갈 거야. 뭐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말이에요. 강조하는 표현인데 별로 좋은 표현 아닙니다. 사 우사피르 일라 바이티 제디 필 까리아티. 필 까리아티 그러면 여기서 필 까리아티 어떤 마을인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의 시골이 하나면 쓸수 있어요. 예를 들면, 까리아가 그 마을 하나밖에 없다. 전부 도시고 마을이랑 시골은 하나다. 그러면 쓸수 있는데 여기서는 고유하지 않고 정관사로 쓸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까리아틴으로 써야 됩니다. 사 우사피르 일라 바이티 자디 나의 할아버지 댁으로 나는 갈 거야. 여행 갈 거야. 어디에 있는? 피 까리아틴. 어떤 시골에 있는 시골이 한정돼. 이 세상에 시골이 하나면은 알까리아 쓸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까리아틴 써야 됩니다. 그래서 피 까리아틴 와 알라부 마아 하야와나티 그리고 동물들과 놀 거야. 동물들과 놀 거야. 뭐 닭도 있고 오리도 있고 무슨 동물들이 있거나 있으면 같이 뭐 뛰어놀면서 놀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알라부 마아 하야와나티 발상이 좀 특이하네요. 호나카 다자준 와 아라니부 카시라툰 우리 할아버지 댁에는 호나카 그 댁에는 다자주 닭과 와 아라니 아르나비죠 아르나비 복수예요 너무 내려가는데 아르나분 이렇게 아르나분 그러면 이거 토끼입니다 아르나분 카시라툰 아라니부 카시라툰 아라니부 이격 형태예요 아라니부 카시라툰 많은 닭과 많은 토끼들이 있어. 거기에는 와 아흐비리니 아흐비리 그러면 나에게 알려줘. 뭐를? 나에게 알려줘. 무엇에 대해서? 안 호타티키 아이단. 너의 계획에 대해서 나에게 알려줘. 역시. 너 역시 너의 계획이 뭔지 나한테 좀 알려줘. 이런 말이죠. 사 안타즈르 리살라타키. 너의 편지를 사 안타즈르 기다릴게. 기다리고 있을게 이런 말이죠. 너도 뭐할 건지 나한테 알려줘. 그러면 이제 나도 기다릴게. 뭐 소식 기다릴게 이런 말이에요. 사디카 투키 그러면 너의 친구, 너의 친구 해놓고 여기 무클리사가 들어가겠죠. 마리아무, 내 친구 마리암이 이런 말이에요. 이랬을 때 들어갈 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알루. 전화 처음 할때 쓰는 말이니까 안 되죠. 알 무클리사투, 사디카 투키 무클리사투 정답이 2번입니다. 친애하는 너의 친구, 신실한 너의 친구, 신실한 너의 친구. 2번이 신실한이죠. 3번, 미꼴리 소로우린 모든 기쁨으로 기꺼이 이런 말인데 아니고요. 그다음에 4번, 맘눈 아타스위르 사진 촬영은 금지되었습니다. 촬영 금지, 금지 구문이고요. 5번, 모르실와 모르살 일레이, 모르실은 발신자, 모르살 일레이는 수신자예요. 그래서 발신자와 수신자. 오늘날 더 이상 이게 쓰이지 않는데 여러분 기본 어휘 표하고 표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건데 잘 쓰이지 않습니다. 아랍 사람 잘안 써요. 그래서 사디카 투칼 무클리사투 이렇게 친애하는 신실한 너의 친구 마리암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 대화 중심 내용 명절 인사 방학 계획이겠죠? 생일 초대 학교 소개 현재 날씨 2번 방학 계획이 되겠습니다. 2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세우르타 키라틸 하필라티 하필라티는 우투비스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전화기도 딜리폰 대신에 알 하티프 쓰는 경우 있죠. 그런 식으로 아랍어가 있습니다. 하필라트 하필라티 버스 티켓 다드키라티 버스 티켓의 세우르 가격이 그러니까 세우르 다드키라티 하필라티 버스 티켓 가격이 함수나 디르하만 함수는 50이죠. 50이니까 뒤에 비한정 단수 목적격이 쓰였습니다. 함수나 디르하만 파깟 50 디나르밖에 안 해. 50 디나르 뿐이야. 그랬더니 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세루하 사보나 디르하만 70 디르함이라고 바꿔줬습니다. 그럼 뭐예요? 너

잘못됐어. 70디르함인데 이렇게 말한 거죠. 50디르함이라고 생각했는데 70디르함이야. 가격이 티켓 가격이 70디르함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쓸수 있는 말 1번 라붓다. 붓다는 탈출구예요. 빠져나갈 길. 빠져나갈 길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 이건 뭐예요? 반드시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러니까 라붓다 쓰면은 반드시 뭐뭐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출구가 없다는 얘기니까. 2번 아나 무아피꾼. 나는 찬성이야. 아나 무아피꾼. 3번 아나 쿠웨이티윤. 나는 쿠웨이트 사람이야. 전혀 상관없죠. 4번 아타키두 달릭. 아타키두 달릭하는 나는 그것을 믿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런 말이에요. 5번 하다 가이로 사히힌. 가이로 사히힌. 사히히가 맞다예요. 옳다예요. 옳지 않다예요. 그 말은 이건 옳지 않아. 이거 맞지 않는 말이야. 잘못된 건데 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정답이죠. 5번이 정답이죠. 하다가 이르 사히. 네가 말한 이거. 네가 말한 전체 이 내용을 하다로 받았습니다. 그 말은 가이르 사히. 가이르 사히힌. 그럼 맞지 않아. 가격이 70디르함이야.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마지막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살마와 라일라. 살마와 라일라라는 두 사람 여자들의 대화문이죠. 살마는 하나 둘세개 어근이 세개다 나왔고 라일라도 하나 둘세개 어근 다 나왔죠. 그 뒤에 붙는 알리프 막수오라 뭐예요? 여성형을 나타내는 표지어예요. 여성형은 어근 세 개가 다 나오고 알리프가 붙은 경우가 여성형입니다. 마치 혼마하고 같아요. 혼마. 혼마도 마찬가지예요. 혼마. 이건 이름은 아니고요. 이건 이제 열이라 열난다 할때 열인데 혼마 하나 둘세개다 나왔죠. 뒤에 알리프 막수라 붙은 무슨 단어예요? 여성형 단어죠. 이런 식으로 세개 어근이 다 나오고 알리프 막수라 붙은 건 여성형이다. 기억하세요. 혼마, 라일라, 살마 전부 다 여성형인 것을 이름 딱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타마르 부터가 없는데 여성형이에요. 할 융키누 안 날 아바 뚜울랄 야오미. 뚜울랄 야오미 그러면 오늘의 길이만큼 이러면 길게 뚜울라 길이에요. 뚜울은 보통 키도 뚜울인데 오늘의 긴 시간만큼 날랍 노는 것이 가능하니 오늘 하루 종일 같이 놀수 있어? 이런 말이에요. 하루 종일 노는 것이 가능해? 같이 놀까? 그랬더니 라일라가 뭐뭐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라다이야. 라다이야는 라다 플러스 이예요. 이는 뭡니까? 이는 1인칭 인칭 전미대명사예요. 나에게 있다라는 말을 라다 플러스 이를 쓰니까 원래는 라다 해놓고 라다 이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라다 하고 장모음이니까 약자음이에요. 수쿤이었죠. 수쿤 뒤에 이렇게 오면 라다이 이거 발음하기 힘들어요. 왜? 약자음과 약자음이 겹쳤잖아요. 두 개의 약자음이 겹쳤기 때문에 강한 자음이 앞에 있는 약한 자음을 딱 이렇게 없애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것을 갖다 야로 바꿔서 라다이야. 여기 샷다가 붙었죠. 어떻게 바꿨느냐? 여기 두 개가 들어간 것처럼 해서 바꿨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모음은 그대로 라다 해놓고 야 라다이이가 아니고 라다이야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바뀌는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그런 건 차치하고 라다이야 나에게는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게 있다. 뭐가? 와쥐바야툰. 와쥐분이 의무죠. 와쥐분. 와쥐바야툰은 의무들이에요. 와쥐바야툰. 무슨 의무들? 만실리야툰. 집에서 하는 의무들. 보통 뭐예요? 숙제죠. 집에서 하는 과제. 과제가 있어. 그랬더니 라일라가 하산한 하루 종일 같이 놀까 했는데 좋아. 나는 집에서 해야 될 숙제가 있어. 말이 안 되죠. 빠바 안. 물론이지. 숙제가 있어. 말이 안 돼요. 3번 라바스. 라바스는 걱정할 거 없어. 집에서 해야 될 숙제가 있어. 말이 안 되죠. 계속. 4번 가이르 몸키닌. 가능하지 않아. 숙제가 있어. 이게 4번이 정답이죠. 4번이 가능하지 않아. 가이르 몸키닌. 연결형을 써서 가이르 몸키닌. 5번 미꼴리 소루린. 모든 기쁨으로 기꺼이 같이 노는데 나는 숙제가 있어. 말이 안 돼요. 1, 2, 3, 5번은 전부 찬성하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4번은 가능하지 않아. 찬성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집에서 해야 될 숙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4번이 정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 1의 심석입니다.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학생들 아니면 학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뭔가 강연을 준비한다라고 할 때, 선생님도 늘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메시지를 줘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고 그걸 잘 준비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사실 보면 뭐라 그럴까요? 이, 뭐, 부수적인 거를 좀 빼고, 핵심이 뭐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너무 뻔한 거예요. 그게 마치 새로운 게 있어서, 그거를 갖다가 잘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 수학 실력이 점핑이 일어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단순한 이런 작업들? 우리 이 올림퍼스 유형편이라는 거. 이 전에 이제 올림퍼스라는 게 있고, 올림퍼스 유형편이라는 게 있고, 뭐 각자의 뭐 수준에 따라서 뭐 스텝 단계는 다르겠지만, 이 유형편 이 하나만을 가지고선도 여러분들이 뭐 내가 개념을 이해하고 미적분 1에서 다루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겠다라고 했을 때, 뭐안 되는 게 있을까? 그런데 왜 많은 학생들이 이런 도전을 하면서 그래도 뭔가 이 자기가 원하는 딱 목표가 있었을 텐데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러는 이유는 뭘까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볼 때는 꾸준함이야, 일단. 이 꾸준함이 이게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냥 자기 기분 내킬 때 공부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런데 다시 하려고 했을 때는 그전 거는 머릿속에서 벌써 다 날아가 있고. 이러니까 이 학생들의 이 계획이라는 게 연속성상에서 이렇게 흐름이 공부라는 것도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니까 이게 도달하기가 힘든 거 아닌가. 우리가 미적분 1을 배우면서 제가 지금 연속이라는 얘기도 했지만 학습은 연속적이어야 돼. 이게 불연속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그 불연속을 연속으로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야 돼. 그리고 제가 보는 거는 이 연속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부는 미분 가능해야 돼. 이 미분 가능이라는 게 수학적인 용어에서는 어떻게 보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그냥 직관적으로 매끄러운 곡선이라고 하잖아. 첨점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 뾰족점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공부도 이렇게 물결을 타듯이 부드럽게 계속 흘러가지고 리듬을 타줘야 되는데, 그런 게잘안 되니까, 이 학생들은 그냥, 먼산 바라보듯이, 나는 언제쯤 되는 거야? 언제쯤 가능한 거야? 근데 보면, 이런 노력들이 계속 쌓여서, 학습의 누적량에 의해서 뭔가가 발현되는 건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어디 가서 인강, 뭐몇편 들어가지고 짧게, 이거? 선생님이 강의 짧은 강의도 안 해봤을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보다 이제 3학년 학생들은 수능 특강이라는 거래요. 근데 그 수능 특강 한 권을 14강에 선생님이 교재에서 힘들 만한 문제들과 개념 요약까지 싹다다 했어요. 그게 가능해지는. 근데 그런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나 이제 자신 있어. 이건 아니다라는 거지. 이 유형편에 있는 이런 하나하나도 뭐 그래프를 곱씹어보고 여기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아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런 노력들 그리고 이런 실천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방정식의 실근을 찾고 있는 그런 과정을 하는 건데, 이거 역시 지금 방정식이잖아. 근데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게 서로 다른 세 개의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해줘야 된다 이거지.

그런데 이게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건 그래프를 가지고 그래프에서 뭔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앞부분에 있는 얘를 우리가 이 방정식에 대한 해석을 얘를 fx라고 놔. 그럼 fx equal k라는 거는 y는 fx와 y는 k하고의 교점의 x좌표. 교점의 이 x좌표가 바로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건데, 그 실근 중에 세 개의 실근이어야 되고, 그세 개의 실근이 모두 뭐가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그래프를 그려주고, y는 k, x축의 평행한 직선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 양수 쪽에서만 세 개가 만나게 해줘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미분을 해. f'x. 뭐, 우리 그냥 딱 봤을 때.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딱 봤을 때, 이게 너무 아름다워.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미분을 안 해도 원함수 가지고 다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근데 잘안 보이면 이런 작업 거치는 거지. 근데 이런 작업들을 많이 거치다 보면 이제 보여지는 게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미분 없이도 원함수에서 바로 그려나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미분하니까 6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18이다라고 하면 6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입니다. 그럼 인수분해 보이나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될 거고. 그러면 원함수의 그래프라는 거는 여기까지 증가하다가 그리고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다라는 사실을 알겠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y는 k하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이 양수 쪽에서만 그 교점의 x좌표가 양수에서만 세 개가 나타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값들을 먼저 찾아줘야 돼. 극대값, 극소값. 예. 근데 양수 쪽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해봐. x축, y축이 있고 뭐 이렇게 함수가 있었어. 근데 y는 k다라고 이야기하면 y는 k 이렇게 거주면 교점이 양수 쪽에 나오는 거야. 아, 교점이 양수 쪽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잡으면 양수 하나, 음수 하나가 나오겠지. 교점의 x좌표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게 이런 극값들, 그 다음에 여기 절편,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1 넣어줄 거니까 저기다 1 넣어주면, 여기다, 이 전체에다가 1 넣어주는 거죠. F1을 보는 겁니다. F1을 넣어보면, 6이 나오나요? 그죠? 1 넣어주면 20에서 1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4 해줄 거니까 6. 그 다음에 F3. 근데 여러분들 여기다 물론 3을 넣어서 27, 3의 3제곱 27에 2를 곱하면 54. 그 다음에 제곱하면 9 곱하기 10이니까 108. 그 다음에 18에다 3 곱하니까 54. 그 다음 마이너스 2 해가지고 너너너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2. 물론 이렇게 하시겠지. 그런데 이런 것도 자꾸 봐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거줬다라고 얘기하면,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접선이니까 다시 만난 점까지 여기 점대칭점 여기 있을 거고 이 비율이 2대 1이 될 거잖아. 근데 여기의 길이가 1부터 3까지니까 2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야. 그럼 1에서 왼쪽으로 1 갔어? 그러면 여기가 x equal 0이 되는 거잖아. x equal 0이 된다라는 거는 여기가 y축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y축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지. 그렇다면 이거의 함수값이나 이 함수값이 같아. 그러니까 0 넣으면 마이너스 2다라는 게 훨씬 빠르잖아. 여기가 6이고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거준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거주면 이게 우리가 y축이다라고 이야기하면 y축 오른쪽에서만 교점이 세 개가 나타나지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 둘, 세개 나타나지잖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k라는 거는 마이너스 2보다는 뭐 해야 돼? 커야 돼. 그럼 이것도 교점 세개 나오잖아요. 얼마보다는 작아야 돼? 6보다는 작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다라는.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서 이거 빼면 8이 될 거고 둘 다 안 들어가니까 1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몇 개? 7개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도 제가 도함수를 이용해서 원함수를 찾아 나가고 있지만 제가 이 fx 그냥 보인다라고 했죠. 왜? 2로 묶어봤어. 왜? 여기까지 2로 묶어보니까 2x로 묶어버리는 거지. 2x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를 보고 아무 생각이 안 나? 아니, 2x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나와버리잖아. 그리고 얘를 마이너스 2, y축으로 2만큼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그림이 너무 쉽다라는 거지. 0이고 여기가 3이었어. 그럼 얘는 뚫고 지나가서 다시 내려와서 접해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고, 여기가 y는 마이너스 2가 돼버리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고 있잖아요. 그 여기가 지금 다시 보면 여기가 0일 때니까, 아, 여기가 y축이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는 거고. 그 극대라는 건 2대1이니까 여기가 1이야. 그래서 함수값. 여기다 1 넣어주면 2,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면 4. 그러면 2, 4, 8에서 2 빼니까, 아, 6이다. 라는 거 알겠지. 여기 마이너스 2라고 이야기했고. 그냥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되고, 6보다 작으면 양수 쪽에서 3개 받는다? 바로 끝나버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설명용으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 문제 실전에서 풀때 여러분들은 딱요 정도 풀이만 있으면 답이 나와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꾸 연습해 보면서 이런 과정을 이런 거를 열심히 해보세요. 그리고 속도도 높여놓고 빨리빨리 해줘야 되잖아. 제가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 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커요. 아니, 수학이라는 게 어떻게 뭐, 빨리, 뭔가 천천히 이해하면서. 그런데 그런 습관을 길들여버리는 순간, 우리가 내용 이해에 대해서는 착실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지만, 사실 시험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죠. 시험이라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갖다가 무제한 시간 속에서 풀어내는 게 아닙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빨리 풀어내고 다시 검토해보고 이런 과정의 연습이 확실히 많이 돼 있는 친구들이 점수가 높게 나온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벌써 100번이네요. 100번. 자, 4차 방정식이 주어졌어.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얘 전체를 갖다가 fx라고 안 놓고 얘를 넘겨. 그래서 여기까지를 fx라고 놓고 4차 함수 그리면 되잖아. 그리고 y는 k라는 직선, x축에 평행한 직선과 보겠다. 이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이 나온다. 그러니까 양의 실근이 서로 다른 두 개가 있게끔 하는 그 정수 k의 최솟값을 따져봐라 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미분해줍니다. 그러면 4x 세제곱 3 해서 곱해 약분돼 버리면 8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 물론 이 상태에서도 보면 4,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그러면 계수합이 0이야. 조립제법 써야 되겠지, 3차니까. 이게 인수분해가 그냥 보이면 다행이지만, 그럼 4로 묶었다라고 할 때, 1, 여긴 2, 여기 4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1, 4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2. 그래도 계수합이 0이지. 그래서 얼마가 들어가는 거야? 1이 들어간다. 1, 1, 3, 3, 2, 2, 0. 이렇게 나와버린다라는 거 알겠고, 그러면 4로 묶어줬을 때 x-1 있었고,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다라는 사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많이 해본 친구들이 조립제법 잘쓸수 있지 않겠어? 예. 네. 그래서 도함수가 0이 되는 x 값을 봤더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요 간격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여러분들이 요 정도, 얘는 짧은 거, 얘는 긴 거, 요런 표시 정도는 나와줘야 돼. 그래야지 3차 함수가 여기에서 요렇게 조금 올라가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많이 이렇게, 요런 그림이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원함수의 그래프를 본다면, 원함수의

그래프는 여기까지 음수, 양수, 음수, 양수니까 감소하다가. 근데 여기서 쭉 감소하는 거야. 예. 요만큼 증가하는 거야. 조금, 요 넓이만큼. 요 넓이만큼 감소할 거야. 근데 요 넓이보다 요 넓이가 더클 거다라는 거지. 당연한 거지. 3차 함수가 여기 점대칭점이 있었을 때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게 돼. 그런데 위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 넓이보다 이 넓이가 더 커지는 건 분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많이 내려가, 이제. 예,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의 4차 함수 fx 모양이 있다라는 거죠. 예, 이것도 양의 시그널 두개 갖는 걸 찾는다고 그랬으니까 0일 때를 봐줘야 되겠네. 0일 때 여기를 갖다가 x equal 0이니까 여기를 갖다가 y축이라고 봐버리는 거지. y축. 그요 값은 얼만데? 요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죠? x에다 0 넣어버리면 F0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볼때이요 값과 이 값, 물론 이 값을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정수 K의 최소값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가지면 Y축 오른쪽에서 두개 만나는 거니까 양의 실근 두 개라는 건 분명해. 분명해. 그러니까 그거의 최소 언제까지 내릴 수 있니? 어떤 정수 K까지 내릴 수 있는 거니? 그 질문이니까 우린 극소값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F1의 값을 구해보는 거야. 1 더하기 3분의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여기까지를 보는 거네요. 그러면 요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3에다 하면 마이너스 12에다가 플러스 3분의 8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36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36에서 마이너스 36에서 플러스 8할 거니까 마이너스 28이 되겠죠. 28. 요런 값 되지 않겠어요? 예. 요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8이야. 예. 그럼 그 정수라는 건 얘보다 큰 정수잖아. 그게 얼만데? 마이너스 9 아닙니까? 마이너스 9가 마이너스 3분의 27, 마이너스 3분의 28은 그거보다 3분의 1더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정수 2K의 최소값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9다. 굳이 이 값까지 살펴볼 필요는 없지 않았겠냐라는 거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합리적으로 가져야 된다. 당연히 여기에 그림이 조금 그다음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렇게 갈 거야. 근데 그 너무 억지 같은 어떤 거? 예를 들어서 내려갔는데 이 마이너스 9가 이렇게 걸쳐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 얘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갔어. 얘가 얘보다는 조금 더 커. 조금 더 큰데 마이너스 9에는 걸쳐지는 어떤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아니 양수인 두 근의 정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면 문제 자체가 이상해 버리잖아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이 마이너스 9라는 거하고 얘는 만나지 않는 게 분명하겠지 그게 답일 테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 9또 마이너스 8뭐몇개더 되겠죠? 양수인 근이 그래서 몇 개가 되겠냐? 이게 양수인 근이 나타나는 게몇 개가 되겠냐? 그런데 여기에 뭐 걸쳐지는 게 있어서 너는 제외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런 문제는. 근데 지금 이거는 딱그 최소값 하나의 값을 찾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요런 거를 계산해 주는 것 값을 보는 게 불필요하다라는 거를 알아내는 것도 여러분들이 자꾸 문제를 풀면서 이런 것들을 체화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형 27번째 이걸 다 마무리해 봤고요. 이제 유형 28번째를 가는 겁니다. 자, 계속이죠. 계속.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K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마이너스 K라는 직선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좀 귀찮아. 부호적인.

면도. 그래서 그냥 너 자체를 갖다가 이쪽으로 넘겨버린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넘겨버린다면 K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4X. 그 사실 저는 이 원함수가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아. 그런데 얘를 갖다가 제가 FX라고 하고 이거를 미분해 볼게요. 미분해 버리면 나가니까 마이너스 X제곱. 3 나가서 약분되니까 플러스 4가 돼 버릴 거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 버리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와 여기 2에서 위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그러면 3차 함수를 볼때 여기까지 뭐 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3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fx가 되는 거다. 네. 근데 여기에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y는 k라는 직선이. 그러면 이 값과 이값 사이에 있어 버리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돼 있는 거잖아. 아니면 극대값과 극소값, 얘까지 다 생각해야지 그건 보는 거죠. 이 전체를 만약에 fx라고 놨다면, 그게 이제 y는 0이라는 건 x축과 보는 거잖아. 그래서 x축 위에 있고 아래 있어야지 얘가 이렇게 갈 테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온다. 이런 해석을 해줄 수가 있는 거지.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다르다.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이쪽을 x축, y는 0으로 만들었을 때 하는 해석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극대값, 극소값 찾아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2 넣어줄 거야. 여기다 2 넣어줄 거니까 8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럼 3분의 16이죠. 3분의 16. 가능합니까? 그이 값은 그냥 알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여기가 점대칭점이잖아. 여기가 0, 0. 쭉 대칭. 여기가 점대칭점. 올라간 만큼 내려가 있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6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6보다 크고 K가 3분의 16보다 작다. 이런 범위가 나와버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A, 요게 B. 이거에서 이거를 빼라. 그러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3분의 32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이끌어내 주실 수가 있겠죠. 이런 문제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원함수를 빨리 볼수 있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마이너스 3분의 1 x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12가 돼버리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0 지날 거고 여기가 루트 씌워버리면 2루트 3. 여기가 마이너스 2루트 3 이렇게 돼서 아, 그림이 이런 모양일 것이다 라는 거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극대 극소를 보는 건데 얘 비율이 1대 루트 3이라고 그랬잖아. 그요 값이 있으면 루트 3 곱하면 얘고, 이 값이 있었을 때 루트 3으로 나눠버리면 여기 값이 나오는 거니까 얘가 2가 될 거고, 그럼 너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요 점이 점대칭점이니까. 그렇게 구할 수도 있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2에서의 극대값, 마이너스 2에서의 극소값, 근데 요것만 찾으면 대칭이니까 이 값은 부호만 바꿔버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원함수 자체가 좀 빨리 보였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였다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0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여기까지 이 3차식을 넘겨버릴까요? 그러면 K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이렇게 될 건데, 이 원함수가 뭐 예쁘지는 않잖아. 바로 인수분해가 보이는 건 아니죠. 근데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양수 K값을 찾아봐라 이거지. 그래서 너를 갖다가 FX다라고 이야기하면 3차 함수가 이런 모양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걷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간다고 실근 하나, 실근 두 개, 실근 세 개, 실근 두 개, 그 다음에 실근 하나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실근 두 개를 갖는 경우는 이 경우 아니면 이 경우가 되는 거고, 근데 양수 K 값이라 했으니까 아무래도 너 아니겠습니까? 아니 양수 K가 너야? 그럼 너도 양수 K지. 얘보다 위에 있는데.
그러니까 너가 양수

그리고 너는 음수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생각. 그럼 뭘 찾으라는 문제랑 똑같은 거야? 극대값 찾으라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였겠네요.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얘를 미분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되는 거고, 3으로 묶어버렸을 때 인수분해가 보이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아, 그렇다면 너가 마이너스 1, 너가 얼마? 3이었구나. 이런 거 보이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거는 f 마이너스 1의 값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k 값이었던 거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가 될 거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5다라는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예. 네. 이 값은 분명히 음수 나올 거야. 3 넣어주면 얘27, 마이너스 27 없어지고 마이너스 27이네. 그죠? 근데 확인할 이유가 없다고 얘는.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했다라고 해서, 네. 뭐 제가 여러분들, 어우, 잘했어요. 그래프 연습 많이 했군요. 계산 연습까지. 그런 칭찬은 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 보시고요. 자, 그 다음 103번 가볼 텐데, 뭐 아무래도 중이지만 이거 표현을 여러분들이 좀잘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난이도가 중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 원함수가 예쁘긴 예뻐. 그러더라도 넘깁시다. 넘기자고요. 그러면 n은 마이너스 12x 세제곱 플러스 3n x제곱 이렇게 돼버리겠네요. 그래서 얘가 오직 하나의 시그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는 y는 n이라는 직선과 이 3차 함수가 한 점에서만 만나도록 하는 그런 자연수 n의 최대값을 찾아봐라라는 거잖아. 자연수 n의 최대값을 찾아봐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네. 한 점에서만 만나 갖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 그 너를 갖다가 f(x)라고 해보자고요. 그래서 너를 미분할 거니까 마이너스 36 x 제곱 플러스 6n x. 그래서 마이너스 6n x로 묶어버릴게요. 그러면 6x. 아, 6x로 묶어요. 마이너스 6x로 묶어야죠. 그럼 마이너스 36 x 제곱 네, 여기가 마이너스 n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0이 되는 값이 지금 0이고 여기는 얼마야? 6분의 n인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이 n이라는 거는 자연수 n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자연수다란 뜻이잖아. 그럼 너는 양수잖아. 양수. 그럼 얘가 0이고 여기가 6분의 n이고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니 여기까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의 모양을 띠고 있다라는 사실로서 정리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가능하겠어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오직 하나의 실근에서만 만나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해보자라는 거지. 이 해석을 해보자라는 거야.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 하나의 실근. 근데 여기를 보면 우리가 이제 y는 n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거지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예. 네. 맞아요? 그게 더 높아지면 한 점에서 만나겠지? 그러니까 이 값보다는 분명히 커야지만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 여기도 한 점에서 만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선분을 거본다면 얘가 0일 때의 값이니까 여기다 0 넣어버리면 0이야. 이게 x축이거든. 이게 x축. 그럼 y는 n이라는 이 직선 자체는 지금 음수잖아. 우리는 자연수 n에 대해서 보는 거니까 자연수 n이라면 당연히 위에 선이 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이런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값이 필요한 거야, 극대값이. 그래서 6분의 n을 넣어줄 건데 여기다가 하나 6분의 n이라고 물론 이제 n의 세제곱은 n 세제곱

세제곱으로 나올 거고, 6의 세제곱이 있는 거잖아. 그럼 6의 세제곱 하나, 6 하나, 여기 2, 그 다음 또 하나 약분하면, 마이너스, 36, 18분의 n 세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 여기다가 6분의 n을 넣어준다 그러면, n 제곱의 n 세제곱은 돼버리는 거고, 그 다음 6 하나 약분하면 2 곱하기 6이니까 12분의 n 세제곱, 이렇게 나와버린다. 이 값이. 그러면 36분의로 통분될 거니까, 36분의 3n 세제곱, 마이너스 36분의 2n 세제곱이면, 36분의 n 세제곱, 이런 결과가 나와버리는 거죠. 예. 네. 그렇다면 이게, 얘가 y는 n이 돼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값보다는 누가 더 커야 돼? n이 더 커야 되는 거지. 같아도 되나요? 같아버리면 얘가 돼버리잖아. 그럼 몇 개의 점에서 만난 거야?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이런 상황이다. n은 당연히 자연수니까 0보다 큰 거고. 예. 그래서 이쪽으로 곱해버리니까 n 세제곱은 36n이 돼버리는 거고, n은 자연수, 그럼 약분하면 n 제곱, n 하나 약분. 이렇게 되는 거고. 또 그러면 n은 6보다 작고, 마이너스 6보다 크다지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큰 거고. 그래서, 요런 범위를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자연수 n의 최대값이라는 건 얼마야? 5 아닙니까? 5? 이렇게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n의 최대값이라고 해가지고 이 n이, 이런, 제가 요게 약간 그좀 중이라고 돼 있지만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는, n의 최대값이면 그럼 얘가 마냥 커진다라는 얘긴데? 예. 근데 식을 봐봐. 당연히 이 극대값보다 이 n이 커야 된다라는 이런 조건이 나와버리는 거고, 그 부등식을 푸니까 n의 최대값이라는 건딱 있는 거지, 무한정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 얘가 엮여서 가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이쪽 n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요런 관계가 있는 거다. n이 만약에 6보다 더큰 어떤 상황이라고 한다면 얘가 바뀌어 버리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겠지. 예. 그런 상황 때문에 요런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런 오해는 하지 마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요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안 넘기고 그냥 이 자체를 갖다가 이 fx라고 봐. 예를 들어서 이 자체를 fx라고 봐가지고 x축하고의 교점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n을 언제까지 올려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겠지. x축과에 언제까지 올려야지 하나의 식을 해서 만날 거냐. 이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왜 해설지대로 가면 이게 더 편할 수는 있어. 편할 수는. 근데 여기까지가 좀 쉬우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3x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여기가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뭐 요렇게 잡혀버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n, 요렇게 돼버리겠죠. 예. 이걸 fx라고 보겠다. 아니면 얘를 미분해. 36, n제곱,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6nx. x 입장에서 얘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 돼버릴 거고, 그럼 얘를 6x로 묶어버리니까 여기가 6x, 36x로 묶어버려. 그럼 x 마이너스 여기가 6분의 n 이렇게 나올 거니까 얘가 이런 모습이죠. 0, 6분의 n.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될 거고, 이 그래프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할 거야. 예, 이런 모습이지. 얘가 얼마야? 0, n이죠. 0 넣어주면 n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값을 계산해보면 얘가 6분의 n, 아까 계산해준 값으로 해버리면 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6분의 n 세제곱 플러스 n 요렇게 나올 거야. 얘가. 근데 이 값이 어쨌든 한 점에서 만나려면 x축이 여기 있어야 된다 이거지. x축과의 교점이 한 점에서만 딱 만나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 값이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고, 얘 넘겨버리면 36분의 n 세제곱이 n보다 작아야 된다. 아까의 식과 똑같이.

같은 식으로 펼쳐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해는 더 쉬울 거야. 그래서 저는 이 처음 보여드린 거에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우린 항상 이쪽에다가 상수 놓고 나머지 넘기는 연습으로 제가 많이 풀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 아, 이게 헷갈리는 모습이 아니고 이 시계에서 오는 그 최대값을 찾는 문제였구나.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식을 세워보면 자연스럽게 n의 최대값을 구해낼 수 있는 파트니까 이런 건 여러분들이 혼동 없이 잘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9번 유형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29번 유형. 자, 여기 3차 함수가 있어. 그리고 직선이 있어. 기울기가 1인 직선인데 K값이 달라지는 거지. 근데 그게 서로 다른 3점에서 만나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었다 이거야. 근데 기울기 1인 직선이 있어서 얘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날 거고, 또 이렇게 간다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세 점에서 만나는 거고, 그리고 다시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만나지 않는 거고,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이렇게 가진다라는 거지. 그때 세 점에서 만날 거니까 이거의 y절편, 이거의 y절편, 요거만 여러분들이 카운트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다. 근데 이런 모습을 얘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해봐. 그럼 똑같은 상황이지. 얘부터 얘까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 사이면 세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모습으로 제가 이걸 전환한다라는 건 무슨 개념이냐면 너하고 너를 같다라고 놔버리는 형태다라는 거지. 이걸 같다라고 놔버리니까 xx 없어져 버리고 그럼 뭐가 나오는 거예요? 3분의 2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이퀄 k 이렇게 나와버리잖아. 납득되시겠죠? 얘가 좀 쉽지 않아요? 3분의 2 x 세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여긴 x. 그 다음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고 3이 나와야 되니까 2분의 얼마면 될까? 2분의 9면 되는 거 아닙니까? equal k. 이렇게. 좀 미분 안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그림은 마이너스 2분의 9와 0. 그리고 여기를 지나고 여기서 튕기는 거잖아. 여기를 지나고 여기에서 튕기는 이런 함수가 돼버린다라는 거지. 가능하겠죠? 극소값은 지금 0이라는 게 너무 확실하잖아. 그럼 여기는 2대 1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를 3으로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러니까 요 간격이 2분의 3이었다라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6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 요 점에서 점대칭이었겠네. 우린 극대값이 필요했던 거니까 마이너스 3일 때에 요 함수값이 필요했던 거죠. 마이너스 3 넣어줄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7이고 3으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9이 18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제곱이니까 플러스 27이 돼버리겠네. 그러면 여기가 9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3, 9가 될거 아닙니까? 이 k, y는 k라는 건 x축에 평행한 직선이니까 0보다 크고 k가 9보다 작다. 요런 범위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죠.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정수 k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1, 2, 3 해가지고 어디까지? 8까지겠죠. 자, 이거의 합을 구하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1에다 2도 하고 3도 하고 이러진 않겠죠. 우리가 그이 앞에 대수에서 여러분들이 수열의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공식 아니까 이건 2분의 n, n 플러스 1, 2분의 8 곱하기 9. 8 곱하기 9를 2로 나눌 거니까 짝수 나눠버리면 4. 4, 9, 36. 이렇게 가도 되는 거고, 요렇게 더해보면 얼마야? 9. 그 앞에 거 7이죠? 요렇게 더해도 9. 그러니까 9가 몇개 있어? 4번 있으니까 얼마? 36이 합이다라는 사실을 이끌어내 주실 수도 있겠다. 요렇게 바라봐 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저 미분 안 했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거죠. 자꾸 변형해 보는 거야. 네. 그게 중요하다. 네. 아니면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 질문이라기보다 심화라고 해보겠습니다. 심화.

지금 저는 3분의 2 x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x 이퀄 x 플러스 k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랬을 때 너의 그래프가 분명히 얘가 만약에 3차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다라고 이야기해 준다면 기울기일인 게 여기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다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거를 하더라 1인 거 하더라도 한 점에서 만나는 형태가 될 거고. 근데 세 점에서 만나는 형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려놓는 형태가 많을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접한 상황에서 얘하고 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제가 여기를 베타라고 해볼게. 베타라고. 이 방정식의 지금 실근이 알파와 베타가 되는 건데 알파에서는 접한 게 되는 거잖아. 접한 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봐보세요. 여기 3차에서 그 1차를 이렇게 갔다라고 연립을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거는 이 3차항과 2차항은 변하지가 않아.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일반화시켜서 얘가 MX 플러스 N이라고 해도 얘 넘기더라도 이 값과 이 값이 변하지는 않는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 3차 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이야기하면 세 실근의 합은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와야 되잖아.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 그러면 세 실근의 합이 지금 얼마로 나오고 있어?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3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고. 그럼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9라는 건 아시겠죠? 이 값이 그 마이너스 2분의 9라는 이 값을 이 그림에서 한다면 알파에다가 알파를 더하고 베타를 더해준 값이 마이너스 2분의 9라는 식이야.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만약에 얘가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났어? 라고 이야기해서 너를 만약에 P, 너를 Q, 너를 만약에 R이라고 이야기했다면, R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이 값은 P 더하기 Q 더하기 R의 값과 같은 값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요? 이것도 이거라고. 중근일 때는 이런 값이 나간다라는 것만 잘 챙겨주면 되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퀄 제로라고 한번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잘알 거야, 이 그래프. 이렇게 가서 여기 1에서 이렇게 접한다라는 거잘 알고 계시지?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가 X축인데, 그럼 실근은 1 하나네? 1 하나잖아.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얼마야? 2잖아. 그럼 모든 실근의 합은 1이야? 여기 근과 계수의 관계로 볼 때는 이거잖아, 중근일 때는. 이게 1, 중근이니까 1 플러스 1, 이렇게 바라본 거죠. 그래서 요런 개념을 조금 여러분들이 여기 3차 방정식에도 좀 접목을 해서 이런 해석도 조금 알고 계시면 제가 개념에서 한번 살짝 언급했어. 살짝 언급했지만 요렇게 딱요 내용만 요렇게 보여드리는 모습 여러분들 요것도 좀 챙겨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자, 그다음 10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5번. 자, 4차네. 그래서 이 함수하고 이 3차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야 된대. 그런 K의 최대값, 최소값을 따져봐라. 이게 너를 갖다라고 놓을게요. 그럼 K를 이쪽으로 넘겨보면 플러스 K, 마이너스 K가 넘어간 플러스 K. 이쪽은 4분의 3 X 4제곱, 마이너스 5X 3제곱, 플러스 9X 제곱이 될 거고, 너 이퀄 K. 이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너를 갖다가 제가 fx라고 한다면 이 fx 4차 함수 그래프와 y는 k, x축의 평행한 직선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야? 세 점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너를 미분해버리니까 미분해버리면 3x 3제곱 마이너스 15x 제곱 플러스 18x 3으로 묶어버리면 3x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될 거니까 2, 3,

0: 6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3으로 x로 묶어버리고 x-2, x-3 이렇게 인수분해된다라는 사실을 알겠죠. 자, 그래서 도함수가 여기가 0, 1, 2, 여기를 3. 한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조금 요거였겠죠. 그래서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여기까지 뭐하다가 감소하다가 많이 증가하다가 조금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나오는 거야. 가능하겠죠? 그럼 이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걷을 때 세 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이렇게 그럼 몇 점에서 만나? 두 점. 아, 세 점에서 만나는 형태는 요거네. 요거. 그 다음 몇 개의 점에서 만나? 네 개의 점에서 만나가. 또세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건 요렇게 접할 때가 되겠네. 그 다음 두 점에서 만나다가 안 만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너가 바로 최대값. 너가 최소값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 F2가 최대값이 돼 버리네요. F2. 그래서 2 넣어 주면 되는 거야. FX에다가 여기다 2 넣어 줄 거니까 2의 4제곱 16, 4로 나누면 4, 4, 3, 12, 마이너스 8, 5, 40, 그다음에 4, 9, 36 이렇게 될 거니까 48에서 40 빼면 8. 이게 최대값 이렇게 나와 버리는 거고. 최소값은 F3이 되겠네요. 아, 요게 산수가 귀찮아지는 거지. 예. 4분의, 예. 3에 4제곱하면 81, 거기다 3 곱했어? 243. 아, 요게 좀 빨라야죠, 이런 게. 아니, 3에 3제곱 27, 3에 4제곱 81, 3에 5제곱 243. 요 정도는 바로바로 나와야죠. 그 다음, 마이너스 27에다가, 3제곱하면 27이고, 거기다 5를 곱하라 이거야. 그럼 135 아닙니까? 예. 5로 나눠봐. 5, 20, 5, 7, 35. 맞죠? 그 다음, 플러스 얼마가 되죠? 99, 81.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산수 매우 귀찮습니다, 지금. 예. 얘부터 계산하면 60 플러스 4분의 3 아닙니까? 얘가? 4로 나눠보면 60. 거기에다가 4분의 3 더해진 거죠. 얘가 4분의 240, 4분의 3 더하면 243. 여기가 마이너스 135 플러스 81이라고 그러면 너하고 너를 더하면 141. 141에서 135를 뺐으니까 6. 6은 4분의 24에다가 3 더해줄 거니까 4분의 27. 이게 최소값.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에서 너를 빼라. 4분의 8, 32에서 27을 빼줄 거니까 4분의 5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다. 이런 점이 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가 x equal 0이니까 여기가 지금 y축이 되는 거야. y축. 여기가 y축. 그럼 근의 형태 봐봐. 여기 한 점, 음의 실근이 되는 거고, 아, 얘는 접하는 게 돼버리는 거지. 양수에서 접하게 되는 거고, 여기 0, 여기도 접하는 거고, 여기 만나는 점은 음수가 될 거고, 그 다음 이 사이에 있었다라고 해서 선 이렇게 거버리면 양수 몇 개? 세 개에 음수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실근 몇 개라는 거는 교점만 보면 되는 거고, 교점의 개수만 보면 되는 거고, 근데 그 실근이 양수냐, 음수냐, 이런 거 따지라면, y축 오른쪽에서의 교점의 개수, y축 왼쪽에서의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그 실근의 부호를 생각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풀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때로는 좀 스피드하게, 때로는 꼼꼼하게 이렇게 조절하면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이 그래프에 대해서 충실하게 연습을 많이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106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고생하셨습니다.
1: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 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유형편 확률과 통계의 김현준입니다. 오늘 32번째 시간이죠. 자, 가끔 공부하다 보면 내가 왜 수학을 해야 되지? 라며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시험 성적을 잘 맞기 위해서가 아니죠. 나중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결정권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내가 좀 쓰디쓸 때는 우리가 원하는 멋진 미래를 그리면서 지금 이 순간을 좀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문제. 저번에 모집단과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 그러니까 표본 평균들의 평균. 자,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표본 평균들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때 중요했던 것은 추출하는 표본의 크기, n값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표본 평균의 평균은 n값의 영향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냥 모집단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항상 같았고,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가 n의 값에 따라서 달라졌었는데, 자, 우리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분포를 표로 나타냈다. 자, 보자마자 확률을 더했을 때 1이 된 걸 통해서 a 값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크기가 2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을 때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 한다. x바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구하시오. 이때 조심할 것은 x바는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x바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자연수이기도 하고 아니면 유리수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잘 조사해 봐야 돼요. 일단 가장 만만한 확률의 합을 통해서 a를 구해 볼게요. 자, 확률의 합은 이 세 친구를 잘 더했을 때 a 플러스 더하면 8분의 4고요. 요게 1이잖아요. 자, 이걸 통해서 a 값은 1의 절반인 2분의 1인 것을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쓸게요. 2분의 1. 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8분의 4라고 써도 되겠다. 자,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했다. 그러면 x바는 어떤 값을 가질 수가 있을까? 자, 여기다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추출은 0, 2, 4 중에서 한 가지잖아요. 자, 두 번째 추출도 0, 2, 4 중에서 한 가지죠. 자, 0, 0이 만났을 때 평균이 뭐예요? 0이죠. 0, 2가 만났을 때 평균은 1이고요. 자, 같은 방식으로 잘 구해보면 0, 1, 2, 그리고 1, 2, 3, 그리고 2, 3, 4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x바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다. 자, 그래서 x바는 0, 1, 2, 3, 4까지가 가능하죠. 이때 x바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여기 있는 조건에 부합되는 x바는 누가 있을까요?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경우를 이제 구하면 되는데, 자, 일단 x바라는 건 뭐예요? x바. x바라는 것은 두 값을 뽑아서 평균을 낸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x바가 0일 때의 확률.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최종적으로 더하면 답을 구할 수 있겠다. 첫 번째는 x바가 0일 때. 자, 평균이 0이 나오려면 어떤 케이스밖에 없다? 0, 0이 만나는 케이스밖에 없다. 그래서 0을 선택할 확률이 뭐예요? 8분의 4. 또 0을 선택하니까 8분의 4죠? 그래서 여기는 8분의 4니까 2분의 1과 2분의 1을 곱이어서 4분의 1. 이것이 바로 x바가 0이 될 확률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바가 1일 때를 볼까요? 자, 표본 평균이 1을 나면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바로 이 0이 만날 때, 그리고 0, 2가 만날 때.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 0과 2가 만날 때, 2와 0이 만날 때. 자, 0이 될 확률은 뭐가 있어요? 8분의 4죠. 그러니까 2분의 1. 자, 2를 뽑을 확률은

뭐예요? 8분의 3. 8분의 3. 만나면 16분의 3. 사실 두 친구는 위치만 바뀌었지 최종 결과는 똑같겠죠? 자, 2와 0을 뽑을 확률은 뭘까요? 1을 뽑을 확률은 8분의 3. 0을 뽑을 확률은 2분의 1. 이건 역시 예상대로 16분의 3이에요. 그리고 두 친구를 더했을 때 표본 평균이 1이 될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16분의 6이니까 최종적으로 8분의 3이 X바가 1이 될 확률이 된다. 자, 마지막 타자는 X바가 2일 때. 이때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자, 그래서 처음에는 뭐가 있냐면 0 플러스 4가 만날 때. 두 번째는 2와 2가 만날 때. 세 번째는 4와 0이 만날 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각각 더해서 2로 나눴을 때 2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0과 4가 만난다는 것은 0을 뽑을 확률, 2분의 1과 4를 뽑을 확률, 8분의 1을 곱하니까 16분의 1. 자, 이것도 뭐 순서만 바꾸면 되잖아요. 8분의 1과 2분의 1을 곱했을 때 16분의 1. 자, 2만 두번 뽑았대요. 2를 뽑을 확률은 8분의 3인데, 8분의 3 곱하기 8분의 3. 그렇다면 64분의 9. 이세 개를 다 더할 건데, 64로 통분하면 되겠다. 그래서 통분 잘 해보면 64분의, 자, 분모 분자에 4를 곱했을 때 64분의 4. 얘는 그대로 쓰시고, 자, 마지막 것도 4가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64분의 17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확률을 3개 구한 거야. 4분의 1, 8분의 3, 자, 마지막으로 64분의 17. 자, 정리할게요.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 자, 표본 평균이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물론 이 문제는 그냥 0, 1, 2지만 다른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정수가 아닌 값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X바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을 먼저 조사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친구를 찾는 건데 케이스가 세 가지가 있었잖아. 첫 번째, 표본 평균이 0일 때, 표본 평균 1일 때, 표본 평균이 2일 때가 있고요. 이세 녀석을 분모가 64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확률은 4분의 1이니까 64분의 16. 자, 두 번째는 8분의 3이니까 64분의 24. 자, 마지막은 17이 되죠. 자, 두 개를 더했을 때 뭐예요? 40. 그리고 17까지 더하면 분자는 뭐다? 57. 그래서 64분의 57이 나왔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저번에 설명했었던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와 그리고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편차를 물어보는 문제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크기가 2잖아요. 크기가 2니까 이렇게 케이스가 총 9개가 있는데 0이 생성되는 방법은 한 가지고요. 1이 생성되는 방법은 두 가지고요. 3이 생성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각을 분할해서 구했다. 자, 이렇게. 대표 문제 치곤 좀 계산이 짧지가 않죠. 막상 그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문제는 잘 나오지 않고, 학교 내신이나 기본 문제로 좀 나오는 편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대비해야겠다. 자, 이제 2번으로 갈게요.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은 5 이하의 자연수고. 그러니까 X바가 아니라 X를 얘기하는 겁니다. X.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고, 확률 변수 X의 질량 함수는 AX다. 1, 2, 3, 4, 5. 자,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자, 중요한 조건이죠.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했을 때, 자, X바가 3일 확률과 A의 합을 구하시오. 일단,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확률 변수 X, 그리고 P가 있는데요. X는 1부터 5까지의 자연수를 갖고요. 자, 지금 X1을 대입했을 때 확률은 A, 그리고 2A, 3A, 4A, 5A.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확률을 다음처럼 갖죠. 그럼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해야겠어? 모든 확률의 합은 더하면 3A, 6A, 10A, 15A, 15A이고요. 이게 1이잖아. 그래서 A는 뭐다? 15분의 1. A는

3, 3이 만났을 때, 4, 2가 만났을 때, 5, 1이 만났을 때. 그럼 X가 1 나오고, Y가, 자, X가 1, 5 나올 때 뭐예요? 1이 될 확률은 A고요. 그 다음에 5가 될 확률은 5A니까, 각각의 확률을 곱하면 되잖아요. A 곱하기 5A, 이렇게. 그래서 5A 제곱. 자, 그리고 또, 2 뽑고 4 뽑을 확률 뭐예요? 2 뽑을 확률 2A, 4 뽑을 확률 4A니까 8A 제곱. 자, 뭐 객관식이면 금방금방 풀수 있겠죠? 3, 3은 9, 9A 제곱. 그럼 4, 2, 8이니까 8A 제곱이다. 4, 2 곱하기 2A. 여기는 8A 제곱. 자, 여기는 등을 써야 있겠죠? 자, 그 다음 5, 1이니까 여기는 5A 곱하기 A가 돼서 여기는 5A 제곱.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각각의 확률들 다 더하면 그것이 바로 뭐다? X바가 3이 될 확률이 된다. 자, 그래서 P 가로 열고 X바가 3이 될 확률은 더하면 13, 22, 30, 35. 바로 35A 제곱이잖아요. 근데 A 값은 이미 알고 있죠. A 값은 15분의 1이니까 이렇게 15분의 1을 두번 곱한다. 그럼 5로 약분했을 때 여기는 3이 되고요. 7이 되니까 5, 7에 35, 5, 3, 15. 결과적으로 45분의 7. 자, 답이 45분의 7은 아니죠.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A 플러스 P X바가 3일 확률이니까 아까 구했었던 A 값인 15분의 1과 지금 구한 45분의 7을 더해보자. 분모는 45가 되고요. 자, 분모 문제 3을 곱하고 얘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45분의 10. 그러니까 5로 나눴을 때 9분의 2. 답은 9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문제에서 중요했던 것은 크기가 2인 표본이죠.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자, X바라는 것은 어떻게 생성되냐? 두 확률 변수를 뽑은 다음에 2로 나누는 것이다. 그렇다면 표본 평균이 3이라는 얘기는 뽑은 두 친구를 더했을 때 6이 된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케이스를 다섯 가지로 분할했었죠. 각각의 수들을 뽑을 확률은 표를 통해서 찾으면 X바의 확률을 A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고요. 앞에서 총 확률의 합이 1인 걸 통해서 구했었던 A를 대입하면 확률도 구할 수 있다. 뭐 그다음엔 단순한 더하기죠. 이렇게 해서 2번까지 풀었어요. 자, 지금 우리는 표본 평균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얘기는 다루지 않고 있다. 자, 이 문제가 좀 앞에 있던 문제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눈으로 쫙 스캔했을 때 뭐가 눈에 띄죠? 크기가 3인 거죠. 이게 좀 달라요. 그리고 뭐 확률 분포표에서 확률의 합이 1인 걸 통해서 A 값을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범위에 해당되는 X바의 케이스를 따져서 합을 구하면 되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확률의 합. 자, 더하면 3A. 3A에다가 5분의 1을 더했을 때 이게 1이 되죠. 자, 5분의 1을 넘겼을 때 5분의 3이잖아요. 3A는 5분의 3이고요. 양변을 3으로 나눴을 때 A 값은 뭐다? 5분의 1. 이렇게 해서 A 값 하나 구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 이걸 좀 가져와 볼까요? 1보다, 잘 봐, 크거나 같죠? 누가 X 바가. 근데 크기가 3이니까 X 바는 어떤 식으로 생성되냐? 데이터를 3개 뽑는 거예요. 3개 뽑아서 평균을 냈더니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전체가 뭘 의미한다? X바를 의미하잖아. 이제 각 변의 3을 곱하면 3보다 크거나 같다. X1, X2, X3합 그리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선생님, 그럼 케이스가 3, 4, 5, 6, 4가지가 있나요? 자, 그렇지 않아. 왜냐면 지금 X 값들이 다 어때요? 0 아니면 3의 배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합도 어떤 값만 가질 수 있다? 3의 배수만을 가질 수 있는데 3 이상 6 이하니까 케이스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이 친구는 3이거나 또는 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하면 그것이 바로 X바가 1 이상,

이 이하가 될 확률이다. 자, 가볼게요. 첫 번째, 자, P, X바가 1일 때. 자, 평균 1이 되려면 X1 플러스, X2 플러스, X3가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돼. 그래야지 3으로 나눴을 때 1이 되겠죠. 후보는 마이너스 3, 0, 3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3을 만들 수 있을까? 3은 최대 3개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3이 뭐 2개 들어갔다 칠까? 3이 되려면 마이너스 3이 필요하죠. 3이 하나만 들어갔다고 칠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0, 0으로 채워야겠죠.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 케이스 안에서도 두 가지로 분할할 수 있겠죠. 근데 이때 요 안에서도 이제 자리를 바꾸는 것까지 생각해야 돼. 마이너스 3이 꼭 X3일 필요는 없잖아. 마이너스 3이 X2일 수도 있고, X1일 수도 있죠. 그래서 각각의 확률을 곱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세 친구를 배열하는 가짓수까지 곱했을 때 진정한 확률이 된다. 자, 일단 3을 뽑을 확률이 뭐예요? 3을 뽑을 확률은 5분의 2죠. 아, 그 전에 우리가 지금 A가 5분의 1인 거 구했잖아, 이렇게. 여기다 이제 쓰는 거야. 0이 될 확률은 5분의 1, 여기는 5분의 2가 되고요. 여기는 표를 통해서 구하면 되겠죠? 자, 3을 뽑을 확률, 5분의 2. 얘도 5분의 2니까, 5분의 2에, 이렇게, 제곱 곱하기. 자, 마이너스 3을 뽑을 확률도 5분의 2네? 그 다음, 요 안에서 배열할 확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마이너스 3이 위치할 경우에 따라서 경우가 결정되겠죠? 1, 2, 3.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분모에는 5가 3개나 있으니까, 125고요. 자, 2의 제곱, 4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뭐가 돼? 24.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확률을 구했다. 자, 두 번째로 갈게요. 이번에 3, 0, 0이에요. 자, 3을 뽑을 확률이 뭐예요? 5분의 2고요. 0을 뽑을 확률도 5분의, 자, 5, 0을 뽑을 확률은 5분의 1이에요. 그래서 5분의 1의 제곱이 되죠. 자, 이때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고요. 배열하는 가짓수는 세 가지가 되니까, 자, 아까랑 똑같나? 자, 지금 분모는 125고요. 2 곱하기 3. 아까랑 다르네. 6이죠. 이제 두 녀석을 이렇게 더해봐. 125분의 30.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125분의 30이 나왔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X바가 2가 될 확률. X바가 2가 될 확률이죠. 이건 좀 명확하게 해야 돼. 우리가 지금 X바가 1 이상 2 이하가 되려면 합이 3 이상 6 이하고요. 합이란 친구는 뭐야? 응? 3의 배수가 돼야만 되죠. 그래서 3 또는 6이라고. 근데 3, 6에서 이제 뭘 해야 돼? 이걸 3으로 나누고 이걸 3으로 나눈 값이 표본 평균이잖아. 그래서 지금 1인 경우와 이렇게 2인 경우를 따지는 거죠. 이거 알고 써야 돼. 자, 평균이 2가 되려면 세 친구의 합이 뭐가 된다? 6이 돼야 돼. 그래야지 3으로 나눴을 때 2가 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과 0, 3을 통해서 6을 구성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일단 3, 3, 0이 있겠죠. 자, 3, 3, 0이 있겠죠. 그 다음에는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자, 그래서 3, 3, 0을 구해보면 일단 3을 뽑을 확률이 뭐예요? 5분의 2잖아. 5분의 2. 그리고 또 3을 뽑을 확률이 5분의 2고요. 0을 뽑을 확률은 5분의 1이죠. 이렇게. 하지만 요 안에서 위치를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3까지 반영해줘야지, 이렇게. 그럼 분모에는 5가 3개나 있으니까 125고, 자, 분자끼리 곱했을 때 12가 돼서 아까와 함께 두 번째 확률을 구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자.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P, 표본 평균이 1 이상 2 이하예요. 자, X바가 무조건 자연수를 갖는 건 아니야. 근데 문제 자료 특성상 자연수를 갖는 구조인 거죠, 이렇게. 각각의 확률을 구해봤더니 분모가 똑같이 125더라. 첫 번째는 분자가 30이고요. 두 번째는 12잖아. 그럼 125분의 42. 자, 더 이상 약분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P고, 요게 Q가 돼서 P 플러스 Q는, 자, P는 125고요. Q는 42가 돼서 167. 자, 답은 167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이 문제 시작은 뭐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죠. 모든 확률을 더했을 때 1이 된다를 통해서 A 값을 구했고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죠. 자, 표본 평균이 1 이상 2 이하가 되려면 3분의 3 변수의 합이 1 이상 2 이하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3 변수의 합이 3 이상 6 이하가 돼야 돼. 그렇다고 해서 3, 4, 5, 6,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자료의 특성상 X는 3의 배수 또는 0만 가질 수 있으니까 이세 친구의 합도 3의 배수만 돼야 돼. 그럼 요 범위 안에 있는 3의 배수는 누구밖에 없냐? 3과 6밖에 없죠. 근데 합이 3일 때는 평균 1이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 합이 6일 때는 3으로 나눈 평균이 2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눈 거죠. 그래서 답은 각각의 확률 구해서 더하는 방법으로 풀었다. 어떻게 보면 표본 평균 문제지만 앞에서 우리가 다뤘었던 확률 문제입니다. 뭐 곱셈 정리. 물론 두 사건이 독립이죠. 이미 추출한다는 것은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앞 사건의 영향을 안 받죠. 자, 그다음 볼게요. 자,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우리가 저번 시간 끝날 때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모평균이 m이고요.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자,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할 때왜 표본을 추출합니까? 모집단이 너무 거대해서 그 모집단 전체를 조사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뭐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그렇게 표본의 크기가 100 또는 200인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전체 집단, 원래 전체 집단을 추정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때 표본 평균의 평균. 조심해야 돼.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표본 평균들의 평균, 표본 평균들의 분산,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는 n의 값에 따라서 좌우될 수도 있고 좌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다시 한번 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집단이라고 하지 말고 원래 집단인 거예요. 근데 굳이 왜 모집단이라 하냐? 표본에 있는 집단과 구분하기 위해서예요. 엄마 집단, 엄마가 이제 아들, 딸 낳는 거죠, 표본들을. 그런 스토리죠. 여기 만약에 홀수가 있다고 칠게. 홀수. 1, 3, 5, 7, 9.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있다고 할게. 확률 변수 X는 1, 3, 5, 땡땡땡. 이렇게 수많은 변수가 있겠죠. 자료들이. 여기서 이제 뽑는 거야, 이렇게. 이번엔 크기가 3인 친구를 뽑아볼까? 이렇게. 1, 3, 5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또 어때? 3, 3, 13.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수많은 표본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17, 21, 뭐, 101, 이렇게. 각각의 표본 안에서도 평균을 낼수 있잖아. 이렇게 평균. 여기도 평균, 여기도 평균, 이런 식으로. 이런 표본 평균들을 모아놓으면 이것들에 또뭘 구할 수 있다?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할 수 있고, 표본 평균들의 분산을 구할 수 있고,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도 구할 수가 있잖아. 근데 놀랍게도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랑 똑같다? 모평균과 똑같다. 그러니까 모평균은 이거지. 원래 한 집단이 있었으니 이한 집단에서의 평균인 거죠. 얘네들은 표본들의 평균들의 평균을 낸 거고.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랑 똑같다? n분의 모집단의 분산. 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뭐랑 똑같다? 루트 n분의 모집단의 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라고 하죠? 이것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풀었던 1, 2, 3번은 사실 출제가 잘 되는 문제는 아닌데 좀 어려웠죠? 근데 오히려 앞으로 풀 문제들은 단순한 요 공식에 잘 대입하면 생각보다 쉽게 풀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자, 시작은 뭐 예측 가능하죠? 네 개를 싹 더했을 때. 자, 모든 확률을 더했을 때 1이 된다를 통해서 A 값을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크기가 2죠. 명시적으로 얘기하면 N은 2다. 자, 표본 평균을 X 바할 때 X 바의 평균과 X 바의 분산을 구하시오. 어차피 X 바의 평균은 뭐랑 똑같아요? 그냥 모집단의 평균 2X랑 똑같잖아요. 표를 통해서 2x, 즉 x의 기대값을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x바의 분산은 뭐랑 똑같아요? 이때는 x의 분산을 n으로 나눈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그냥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먼저

확률의 합은. 자, A끼리 더했을 때 뭐가 될까요? 6A. 자, 마지막 퍼즐은 4분의 1 더하면 1이 되죠. 자, 4분의 1을 넘겨볼까? 6, A는 넘기면 4분의 3. 자, 6을 넘겼을 때 24분의 3이니까 8분의 1. A는 8분의 1이 되죠. 자, 여기까지가, 한 과정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X의 평균 구해볼까? 아니면 그 전에 좀 표를 또 완성해보자. A를 대입해서 이렇게. 자, 어차피 천천히 풀어볼게요. 이렇게. 자, X가 있고요. X는 1, 2, 3, 4. 자, 모든 확률 더했을 때 1. 여기는 P가 있죠. 자, 3A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8분의 3. 2A니까 8분의 2. 여기는 8분의 1. 자, 마지막은 4분의 1이니까 8분의 2라고 할게요. 다 더했을 때 1이 된거 맞죠? 이제 X의 평균 가볼게. X의 평균은, 자, 분모가 8로 동일하니까, 자, 분자끼리 곱했을 때3 플러스, 그리고 4 플러스 3 플러스 8이 되죠. 더하면 7, 10, 18. 7, 10, 18. 그러니까 뭐가 된다? 자, 4분의 9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구할 것은 X제곱의 평균이죠. 왜냐면 분산을 구할 때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때도 분모가 동일하죠. 하지만 주의할 것은 X를 각각 제곱해 줘야 될게요. 자, 그 다음에 대응되는 확률과 곱해서 싹다 더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결합은 뭐가 될까요? 1의 제곱 곱하기 3. 똑같네. 2의 제곱 곱하기 2니까 여기는 8이 되고요. 3의 제곱 9 곱하기 1. 4의 제곱 16 곱하기니까 32가 되죠. 이렇게. 8분의 더하면 11, 20, 그리고 52. 52 이렇게. 이제 분산으로 갈까? 분산은, 자, X제곱의 평균에서 얘를 잘 정리하면, 4로 나눌 수 있지만, 4로 나눠볼까? 그러면, 2분의 13이 되겠네. 2분의 13에서, 빼기. 자, 평균이 4분의 9니까, 4분의 9의 제곱을 빼면 되잖아요. 자, 분모를 16으로 통일하자. 자, 분모 분자에서 8을 곱하면, 여기는 104가 되고요. 16분의 81, 이렇게. 그렇다면 16분의 뭐예요? 23. 자, 16분의 23.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 자, 표본 평균의 평균과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을 물어봤다.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 그냥 모평균과 똑같아요.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모 분산과 똑같다고. 근데 EX가 뭐냐? 조금 전에 구했잖아요? 4분의 9, 이렇게. 플러스. 자, 표본의 크기는 2였고. 자, 모 분산은 뭐였어요? 16분의 23? 자, 너무 덩어리가 크니까 옆에다 쓸게요. 16분의 23, 이렇게. 그럼 32로 통분하면 되겠네. 이렇게. 32로 통분하고요. 88을 곱하면 72가 되고, 여기는 32분의 23. 그리고 마이너스죠. 플러스가 아니라. 이렇게. 여기는 마이너스. 주어진 게 플러스지? 자, 순간적으로 분산 구하는 공식인 줄 알았어요. 주어진 건 플러스죠. 그러면 32분의, 자, 95. 답은 32분의 95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자, 뭐, 계산 과정은 좀 적진 않았죠. 왜냐하면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과정이 전제돼야지 또 그걸 통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랑 뭐 똑같은 과정을 그냥 반복하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4번을 풀었는데요. 자, 지금 표본의 크기가 2였던 문제였습니다. 짠. 자, 모평균이 32이고, 그러니까 모평균을 쉽게 말하면 EX를 얘기하는 거죠. EX가 이렇게 32가 되고요. 자, 모표준 편차. 그러니까 시그마 X를 얘기하죠. 여기 바로 10이다. 그러면 이제 모 분산도 구할 수 있겠네. 바로 10을 제곱한 100. 자, 크기가 n이에요. 그러니까 n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죠. n의 값을 알려주고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다준 다음에 n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녀석을 잘 분석해 보면 아마 n에 대한 방정식이 되겠죠. 뭐 1차든 2차든. 자, 그럼 한번 표시해 볼까? 자, 일단 이 친구는 AX 플러스 B의 기대값 공식을 잘 쓰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

2분의 1, 2, x바, 그리고 잊지 말자, 마이너스 1까지, 플러스. 분산에서는 더하고 빼는 숫자는 영향을 못 주고요. 그리고 x바의 개수는 넘어갔을 때 제곱이 되니까 4분의 1, 그리고 v, x바가 돼서 이 값이 뭐가 된다? 20이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x바는 뭐랑 똑같아요? 2분의 1, 이 x랑 같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4분의 1. 자, vx 반은 n분의 vx랑 똑같고. 이런 식으로. 근데 ex는 32잖아. 대입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32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자, 표본의 크기는 아직 알수 없어. n분의. 자, vx는 뭐야? 100이잖아. 이렇게. 100 집어넣으면 여기 뭐가 된다? 20이 된다. 이거 사실 n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자, 31을 2로 나눴을 때 16. 그래서 16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자, 100을 4로 나눴을 때 25니까 n분의 25. 아, 2차 방정식까지 갈 것도 없구나. 이게 바로 뭐가 된다? 20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n이 하나 추가되어 있다면 2차 방정식인데 그냥 1차 방정식으로 끝나겠네. 자, 두 녀석 만나면 어떻게 돼요? 15가 되고요. 넘어갔을 때 마이너스 15. 그러면 좌변에는 n분의 25가 남고, 자, 마이너스 15 넘어갔을 때 5가 되죠. 그러니까 n의 값은 뭐예요? 자, 하나, 둘, 셋, 5. 답은 5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얼마든지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뭐 값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값을 알려주고서 n의 값을 물어본 문제였다. 결국에는 n에 대한 1차 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됐었습니다. 다음 문제. 자, 지금 수준이 하나씩 올라가죠? 이번엔 중수준 문제죠.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은 마이너스 0,1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복잡한 식 있다고 겁먹지 말고 마이너스 0,1을 차례차례 대입하면 풀수 있잖아요. 우리 앞에서 고난도 문제 1번 풀때 기억나죠? 자, 모집단에서 크기가 10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을 때, 그러니까 n이 10인 경우다. 이렇게. 자, 표본 평균 x바에서 vx바는 25분의 1일 때 a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마이너스 0,1을 잘 대입하면 확률 분포표를 완성할 수 있고요. 모든 확률을 더했을 때 1이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a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 특정된 표를 통해서 x의 평균과 x의 분산도 구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x바의 분산도 n을 통해서 완성할 수가 있겠다. 이런 스토리죠. 자, 대입해 볼게요. x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스몰 x야. 라지 x는 1일 때 1-2a 플러스 x가 1이니까 그냥 여기다가 3a 마이너스를 대입 더하면 되겠네. 자, 결과적으로 뭐예요? a 이렇게. 자, 결과는 간단하네. 그 다음에 x에 0을 대입했을 때 그러면 라지 x는 자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1-2a 플러스 그 다음에 0 곱하기 3a 마이너스 1은 결과적으로 1-2a 이렇게. 그 다음 x가 1일 때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라지 x가 1일 때는 자 1-2a 플러스 1 곱하기 가로 열고 그리고 3a 마이너스 1. 자, 잘 계산해 보면 a가 되죠. 그럼 여기 있는 세 친구의 합이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이렇게. 더해봐. 1. 얻을 게 없잖아요. 얻을 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a는 현재로서는 알수 없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x의 평균과 x의 제곱의 평균을 잘 구해서 분산을 구하면 a에 대한 식이 될 거야. 여기다 대입했을 때 a 값을 구할 수가 있는 문제죠. 자, a는 나중에 구할 수 있어. 자, 표를 한번 만들어 볼까? 자, 두 행을 그리고요. 첫 번째는 x, 그다음에 확률. x는 마이너스 1, 그리고 0, 1을 가질 수가 있다. 첫 번째 확률 a, 두 번째는 1-2a, 세 번째는 a가 되겠다. 이제 평균과 x제곱의 평균 구할 수 있죠? 자, 가볼게요. x의 평균. 자, 짝지어서 곱해보면 마이너스 a, 그다음에 0,

플러스 A. 자, 깔끔하게 나오죠? 0이네, 0. 그 다음에 X 제곱의 평균. 자, 각각을 제곱해봐. 제곱, 제곱, 제곱, 제곱. 그리고 대응되는 확률과 짝지어서 곱해보면 첫 번째는 뭐다? A. 두 번째는 0 플러스 A. 이 A잖아요. 그럼 이제 VX로 가보면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똑같네, 2A. 그럼 이제 X바의 분산 조건을 활용해 볼게요. 문제 보면 VX바는 뭐예요? 25분의 1이야. 근데 얘는 어떻게 생성되냐면 표본의 크기로 모분산을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면 25분의 1은 자, n의 값은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10이에요, 10. 이렇게. 그리고 분산은 2a야. 아, 끝났네. 자, 곱하면 50a가 되고요. 곱하면 1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a 값은 뭐예요? 5분의 1. 답은 5분의 1이 되죠. 정리할게요. 일종의 항등식이에요. 그렇다고 모든 실수를 대입하지 말고요. 문제에서 알려준 범위가 있잖아. 마이너스 0,1을 차근차근 대입해봐. 그랬더니 각각의 변수에 대한 확률을 A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었죠. 하지만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와 차이점은 확률 더해봤자 어차피 1이어서 현재로서는 얻어낼 게 없었다. 그래서 지금 평균과 분산을 A에 관한 식으로 표현했더니 X바의 평균을 이제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서 최종적으로 A 값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됐었다. 이렇게 해서 6번을 풀어봤습니다. 자. 어때요? 오히려 1번, 2번, 3번보다는 이게 좀 쉽죠? 실제로 이런 문제가 이제 모의고사나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고 1, 2, 3번 같은 문제는 가끔 드물게 나와요. 자, 이제 7번 볼게요. 자, 숫자가 지금 총 8개가 있는데 1이 4개가 있대요. 그러면 잘 보이도록 그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2는 하나밖에 없고요. 3은 자, 2개나 있고 4는 하나밖에 없네요. 이런 주머니나 바구니가 있을 거 아니야. 총 8개가 있지? 한 개를 꺼내서 적힌 수를 확인하고 주머니에 다시 넣는 시행을 5번 반복했을 때. 그 말은 표본의 크기가 5가 된다는 얘기고요. X에 대한 우리가 분포표를 만들 수가 있잖아. X에 대한 분포표를 만들었을 때 X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고 X바의 이제 평균과 X바의 뭐 분산도 다 구할 수 있죠.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예요? 1, 2, 3, 4잖아, 이렇게. 밑에는 확률이 있고, 1을 뽑을 확률이 뭐예요? 총 8개가 있는데, 1은 4개나 있어. 2를 뽑을 확률은 8분의 1. 3을 뽑을 확률은 2개가 있고요. 자, 8분의 2죠, 정확히. 4는 1개가 있으니까 확률은 8분의 1. 자, 이제 X의 평균으로 갈까? 자, expectation of X는 자, 변수와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서 더했을 때, 분모가 다 8로 공통이죠? 곱하면 4, 곱하면 2, 곱하면 6, 그리고 4가 되죠. 그러면 6, 12, 16이니까 8분의 16. X의 평균은 2다. 자, 그 다음에 X제곱의 평균으로 갈까요? 자, 각각을 제곱하면 되죠. 제곱, 제곱, 제곱, 제곱, 제곱이고, 그 다음 대응되는 확률과 곱하면 된다. 그리고 싹다 더할게요. 이때도 분모는 여전히 8이고요. 1의 제곱 곱하기 4, 2의 제곱 곱하기 1, 3의 제곱 9고요. 곱하기 2하면 18, 그리고 4의 제곱 곱하기 1, 16이 되죠. 그러면 8분의, 더하면 8, 26, 42, 42. 이건 2로 나눴을 때 4분의 21. 딱이 정도까지만 간단히 되죠. 자, 이제 VX로 갈게요. VX. 자, X제곱의 평균은 조금 전에 구했었던 4분의 21이 되고, X의 평균이 2니까 2의 제곱을 빼면 되죠. 그러면 4분의 21에서, 자, 4란 친구는 4분의 16이니까 빼보면, 아, 분산은 뭐다? 4분의 5. 이렇게 해서 분산은 4분의 5가 되죠. 사실 뭐다 끝났지.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VX죠. VX가 아니라 VX바죠. 자, VX바는 VX와 어떤 관계가 있어? 모 분산을 N으로 나누

나눴을 때, 표본의 크기로 나눴을 때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되죠. 그런데 모 분산이 뭐냐? 4분의 5다. 그렇다면 n의 값은 뭐냐? 자, 표본의 크기니까 이렇게 5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바깥쪽끼리 곱한 것이 분자가 되고요. 자, 안에 것끼리 곱한 것이 이렇게 분모가 돼서 20분의 5. 20분의 5를 잘 간단히 하면 뭐가 돼요? 4분의 1이 되죠. 그래서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태까지 문제 풀었고요. 남은 시간 동안 여태까지 배웠었던 개념을 한 번에 쫙 한눈에 선생님 보여줄게요. 처음에 우리가 배웠었던 것이 이제 이항분포죠. 이항분포. 자, 이항분포는 뭘로 구성됐었죠? n번의 독립시행과 그리고 한 번의 시행에서 성공할 확률로 구성됐다. 이때 독립시행과 좀 차이가 있다면 확률 변수 x를 뭘로 잡아야 돼? 사건이 발생한 횟수로 잡아야 돼요. 그럼 사건이 스몰 x번 발생했을 확률이 뭐가 돼요? 바로 ncx px 곱하기 1마이너스 p의 n-x의 곱이 되죠? 이게 이항분포라고요. 그 다음에 정규분포가 있었잖아요. 정규분포는 뭐예요? 정규분포는 x의 값이 두 실수 사이에 있는 모든 값을 가질 때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항분포에서 확률 질량 함수가 있었다면 정규분포에서는 자 정정 자 정규분포는 이제 연속 확률 변수죠. 이 친구는 확률 밀도 함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여기 있는 이항분포를 어떻게 할수 있다? 정규분포에 근사시킬 수 있었잖아. 언제 근사시킬 수 있었다? NP의 값이 5보다 크거나 같고 N1-P의 값이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N이 충분히 크다라고 해서 이것을 정규분포로 근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때 정규분포의 평균은 뭐냐? 이항분포의 평균은 NP였죠. 그러니까 원래 평균을 구할 때는 확률분포표를 이용해서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구하지만 이항분포의 가장 큰 장점은 NP를 통해서 간단하게 평균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있는 이항분포의 분산은 NPQ, 그러니까 NP 곱하기 1-P를 통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 있는 평균과 분산을 그대로 갖고 오면 돼. 그래서 NP와 NP1-P가 여기 있는 근사된 정규분포가 되겠다. 그래서 정규분포라는 것은 이렇게 좌우대칭인 종모양이죠. 좌우대칭인 종모양인데 여기 있는 평균이 뭐라는 거예요? 평균인 NP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표준편차는 루트, 자, NP, 그리고 1-P의 양의 제곱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항분포로 풀었다면 굉장히 컴플렉스한 문제들이 있잖아.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120번의 독립시행인 거야. 그리고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이런 걸 물어봤어, 이렇게. X가, 뭐, 8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시오. 이항분포로 정석적으로 푼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X가 80일 때부터 X가 이렇게 120일 때까지 확률을 각각 구해서 더해야 돼. 이거 무려 몇개 있어요? 41개 확률을 구해야 돼. 그리고 각각의 확률을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근데 이렇게 풀지 말고 여기 있는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하면 쉽게 풀수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영역의 넓이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있는 녀석을 이제 한번 근사해 볼게. 근사해 보면 어떻게 돼요? 정규분포가 되고요. NP 곱하면 42 평균이 되고요. 이게 NP잖아. 여기다 Q에 해당되는 3분의 1을 곱하면 이렇게 3분의 80이 되죠. 이게 바로 정규분포에 근사한 거고요. 이제 이 친구를 이제 다음처럼 풀수 있잖아. 문제에서는 뭐, X가 크거나 같다 80보다. 이걸 다음처럼 표준화해 보면 표준하면 G가 되고요. 여기는 80에다가 40을 빼고, 자, 이게 바로 분산이니까 루트를 씌운 루트 3분의 루트 80으로 나눴을 때 어떤 특정한 영역의 넓이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 K야, 이게 만약 K면 K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의 넓이를 통해서 복잡한 확률을 쉽게 구할 수 있어. 물론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야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0: 그 표본 평균에 대해서 배웠었죠? 모집단이 있는데, 뭐 대한민국 같은 엄청난 큰 모집단이 있을 때는 일일이 모든 친구들을 다 조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부만 이제 표본을 뽑아서 조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표본에 어떤 표본 평균 구할 수 있고요. 여기는 표본에 어떤 평균을 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 있는 표본 평균들에 또뭘 구할 수 있어요?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구하기 힘들었던 거대한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분산이 모 분산, 그리고 모 표준 편차를 여기 있는 하나의 표본을 통해서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이게 추정. 그게 바로 통계적 추정이고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큰 흐름을 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시작은 이항분포죠. 이항분포 이전엔 독립시행이 있었겠죠. 그래서 독립시행, 이항분포, 정규분포. 정규분포는 또 표준정규분포로 이어졌고요. 그 정규분포는 이항분포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해결하기 너무 어려웠던 친구들을 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편리함을 줬고요. 나중에 매월 통계적 추정까지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한번 정리했는데요. 어때요? 처음에 우리가 배웠었던 거는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에서 확률, 그리고 통계까지 지금 온 거죠.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배웠었던 순열과 조합, 이런 것들은 이제 한때 우리가 잘 풀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기억에서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복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살짝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뭐가 중요했었죠? 자, 이 친구를 항등식으로 바라보고요. 마이너스부터 1까지를 대입해서 분포표를 구성하는 게 중요했죠. 그 다음부터는 뭐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바로 n의 값을 통해서 이 친구를 관한 식을 세우면 답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ax 플러스 b의 평균과 분산꼴이고요. 이곳에 중요한 것은 뭐 일단 x의 평균과 x의 분산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주어진 n에 관한 식으로 바꾼 다음에 n의 값을 구한다는 점이 약간은 달랐죠. 자, 일단 시작은 뭐 똑같았잖아요. 모든 확률을 더했을 때 1이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a를 구하고요. 그리고 n의 값이 2인 걸 통해서 바로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뭐 여러 번 얘기했었던 모 분산, 모 평균, 모 표준 편차와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의 관계는 이렇게 n의 값에 따라서 좌우될 수도 있고, 그리고 n의 값에 관계없이 유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기도 뭐 시작은 똑같죠. 모든 확률을 더했을 때 1이 된다. 하지만 이 문제는 사실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x바가 1 이상 2 이하인데요. 표본의 크기가 3이라는 점이 좀 생각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x바라는 것은 x1과 x2와 x3의 합이니까 결국 합이 3부터 6까지가 되려면 어떤 값을 가져야 되냐. 여기서 포인트는 자료들이 3의 배수니까 결국 세 친구의 합은 3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이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2번째 시간 마쳤고요. 이제 33번째 시간을 앞두고 있죠. 자, 선생님 다음 시간에도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이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유형편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파트가 이제 문제들이 좀 많아요. 많기도 한데 왜 많은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첫 시간에 얘기해 드렸겠지만 이 파트에서 늘 모의고사 수능에서 빠지지 않고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실제로 이 유형의 문제들이 정답률이 낮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건 다른 친구들이 많이 틀렸는데 내가 맞추면 한 등급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본 패턴의 문항들은 좀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좀 해두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이 교재가 유형편이기 때문에요. 뭐 기본적인 유형들은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 좋습니다. 네. 자, 미리 풀어보고 오셨죠? 21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4파이다. 라는 순간 냄새가 나는데 무슨 냄새가 나냐면 외접원이네. 그럼 사인 법칙을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배웠던 공식은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 딱 두 개잖아요. 근데 코사인 법칙은 변 길이와 코사인 값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었고 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공식 자체에 딱 언급된 거는 사인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아, 얘는 무슨 법칙을 활용을 해야겠구나? 사인 법칙을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사인 법칙을 쓰자. 네. 그러면 지금 가지고 가야 되는 정보가 외접원의 넓이가 4파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나오죠. 파이 r제곱이 4니까 4파이니까 r이 얼마다? 2구나 라는 정보를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얘는 내가 찾아야 되는 게 스몰 b예요. 스몰 b. 그죠? 어? 그러면 쌤 이거 사인 법칙으로 당장 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 알죠? 각도 알죠? 그러면 우리는 변 길이를 a, c를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 사인 법칙을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필기를 해드렸었는데 사인 a분의 a가 결과적으로는 이 r이니까 그럼 스몰 a는 er 사인 a로 쓸 수 있구나 라는 거. 그럼 내가 스몰 a를 찾을 수 있네요. er인데 er은 2 곱하기 2. 그리고 사인 a는 사인 6분의 파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바로 쓸게요. 그러면 스몰 a는 er 그 다음 사인 30도죠. 6분의 파이니까. 사인 30도는 얼마죠? 네, 2분의 1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지식 머릿속에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 2분의 1. 그래서 결론 얼마? 2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 논리로 각 C에 대해서니까 스몰 C는 ER 사인 C겠죠. 그럼 사인 C에 해당하는 사인 4분의 파이는 사인 45도고요. 얘는 2분의 루트 2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하면은 얼마? 루트 2. 그래서 C의 값은 얼마다?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변 길이 두 개, 남은 변 하나. 여기다가 뭘 써서 B를 구할 수 있을까요? 각 B를 현재 모르는데. 아니, 쌤, 각 B 구할 수 있잖아요 하는데 여기에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각 B는요. 각 B는 파이라는 180도에다가 6분의 파이랑 4분의 파이를 빼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특수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수각에 대해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구할 수 있지만 이거는 특수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각에 대한 사인 값도 우리가 구해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인 법칙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무슨 법칙까지 써줘야 된다? 네, 코사인 법칙까지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사인 법칙은 이게 특수각이 아니니까 여기에다가는 쓸 수 없기 때문에 각 A나 각 C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거 보니까 일단 각 C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C제곱, 그 다음에 A제곱, 내가 찾아야 되는 거 B제곱, 마이너스 2AB, 그 다음 코사인 C에 해당하는 것은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B는 모르는데 C는 현재 알고 있는 상황이네요. C는 뭐예요? 2루트 2니까 여기는 8. 네, 요거 계산해주면 이제 B값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B제곱에다가
요거 두 개 샥샥 지워지면은 마이너스 2 루트 2b. 4였는데 8 넘어가서 마이너스 4는 0. 그러면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주면은 식이 요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6은 0. 네. 그럼 제곱해서 6되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인데 우리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수가 줘야 돼서 b 마이너스 루트 2가 플러스 루트 6. 즉 b는 루트 2 더하기 루트 6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루트 2 더하기 루트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뭐 자매품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도 할수 있겠어요? 얘네들은 다 무슨 각입니까? 네, 특수각이잖아요.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길이 정보를 다 얻어냈고 특수각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여기가 A고 여기는 60도니까 30도로 써줘야겠죠. 네, 30도로 좁혀가지고 30도. 그러면 여기는 각 A. 네, 여기 90도. 그럼 여기는 몇 도? 여기가 60도. 여기가 30도. 그 다음에 각 C가 45도잖아요. 그럼 45도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 45도 해서 각 C. 그럼 여기 각 B. 그러면 스몰 A가 2니까 여기 길이 2. 그 다음 스몰 C가 2루트2니까 여기 2루트2. 그러면 1대2 대 루트 3 비율에 의해서 여기가 루트 2고요. 그럼 여기는 루트 6이고 여기는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선분 AC 길이 바로 나오죠. 루트 6 더하기 루트 2. 네. 좀 싱겁죠? 네. 그래서 각두 개가 특수각으로 주어지는 경우에는요. 중학교 때 풀었던 지식으로 그냥 한줄 만에 풀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각두 개가 특수각으로 주어져 있다. 그림 그려서 문제를 풀어봐라. 라는 거. 그거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2번 보도록 할게요. 22번. 얘도 정보가 왜 저번에 둘레의 길이가 6파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2파이 r이란 얘기잖아요. 둘레의 길이니까요. 그래서 r에 대한 정보가 얼마다? 3이다 라는 걸 알고 시작할 수 있고 왜 저번에 반지름 길이의 정보가 나왔으니까 얘는 무슨 법칙을 쓰자? 처음에는 사인 법칙을 쓰자라는 생각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현재 사인 a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스몰 a를 구할 수가 있는데 스몰 a는 er sin a라고 했죠. 그럼 이 사인 법칙을 변형한 식의 개념을 활용하시면은 a에 해당하는 선분 bc 길이는 er sin 120도 얘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둔각에 대한 사인 값을 따지는 게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도 개념 해가지고 하나 꼭 머리에 박혀두게 써두세요. 코사인에서도 이런 성질이 있었는데 사인에서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사인 세타랑 같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인 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요렇게 생겼고 여기 파이고 세타인데 파이에서 세타만큼 되돌아오면은 네, 얘가 2분의 파이에 대해서 x는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사인 값 자체가 같잖아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왜 같은지 당연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사인 120도 대신에 사인 60도로 계산을 할수 있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아, 얘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a 값은 3 루트 3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다음 이거에 대한 정보는 또 우리가 뭘할수 있다고 했죠? 네. 선분 BC 길이의 비율을 알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양수 K에 대해서 B를 5K, C를 2K 이렇게 구체적으로 잡아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선분 AB의 길이니까 결과 C의 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변길이 구체적으로 다 알았으니까 뭘 쓸까요? 네, 이제 무슨 법칙 쓸 거다?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줘야겠네요. 나머지 각도에 대한 정보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정보는 코사인 A, 120도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120도는 EBC 분의 B제곱 C제곱, 그 다음 마지막 A의 제곱에 해당되는 것을 빼주면, 즉 27을 빼주면 되겠죠. 근데 코사인 120도도 우리는 둔각에 대해서 우리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랑 같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와 같다라는 거. 그러면 얘는 뭘로 바꿔치기 가능하다? 마이너스 코사인 60도랑 같다.

라고 둘수 있죠. 즉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같다라고 두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봅시다. 얘가 지금 현재 10에다가 2니까 20K제곱 분의 29K제곱 마이너스 27인데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이너스 10K제곱이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10K제곱 마이너스 10K제곱을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하게 되면 39K제곱이 27이랑 같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3으로 나누게 되면은 13K제곱이 9랑 같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K제곱은 13분의 9니까 K의 값은 루트 13분의 3이 된다는 거알수 있겠죠? 그래서 K까지 찾아놨는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선분 AB의 길이, 즉 C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는 C고, C는 그래서 뭐고? 2K고. 나는 여기다 두 배한 걸 찾아야 하니 루트 13분의 6이 정답이 될 텐데 분자분모에 루트 13을 곱해주면은 13분의 아이고 13분의 6 루트 13. 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모를 유리화 시켜주는 것까지 마무리해줘야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얘도 이렇게 문제를 같이 봤고요. 이번에는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은요,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또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 평행사변형은 뭐다? 두 대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정보. 그래서 여기 5, 5, 여기 3, 3으로 나올 테고요. 그 다음 내가 갖고 있는 게 지금 현재 AB 길이, BC 길이, CA 길인데 그건 이미 그림에 다 표현되어 있고 마지막 외접원 누구? 삼각형 BCD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얘는 반드시 무슨 법칙을 쓸 거다? 마지막에는 사인 법칙을 쓸 거예요. 그럼 이제 BCD에 해당되는 걸 봤더니 BCD 길이 정보가 CD는 알아요. 평행사변형의 성질,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 해서 여기가 3이라는 걸 알고,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사인 법칙을 쓰려면은 각에 대해서 요각이 가장 유력한 후보겠죠. 각 C에 대해서 사인 값을 구한 다음에, 선분 BD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우리 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 걔네들이 몽땅 다이 R로 되어 있다고 했으니,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은, 각 C에 대해서 사인 값으로 한다면, 이 사인 C분의 선분, 뭐가 된다? BD 길이가 되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먼저 정리를 해놓고 나니까 내가 구해야 될게 명백히 보여요. 사인 C 찾아야 되죠. 선분 BD 길이를 알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선분 BD 길이는 사실은 뭐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어요? 네.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즉, 이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면은 자동으로 뭐를 알아요? 네. 사인 값도 알 수가 있겠죠. 나의 목표? 누구를 찾자? 이각 C에 대한 코사인 값을 찾자. 근데 이 각이 현재 지금 누구랑 크기가 같은지 우리가 알수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 네. 같은 곳을 찾아내려면 찾아낼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니까 연장을 하게 되면 평행해. 그러면 뭐가 같다? 억각의 크기가 같다 해서 얘가 억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 다음 평행해 하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있는 동위각의 크기가 같다 해서 여기도 크기가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얘도 몰라요. 여기 5라는 걸 물론 알지만. 네. 그래서 당장 지금 같은 각으로 해서 다른 데로 돌려놓고 풀어도 얘는 풀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방법이 하나 있죠. 우리 요삼각형은 변길이가 다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각 ABC에 대한 코사인 값은 구할 수 있는데 그각 ABC에 대한 코사인 값은요. 요 각, DCB의 반대편에 있는 요 각이랑 서로 같거든요. 근데 두개 합쳤더니 마침 뭐 나옵니까? 네, 180도 나오죠. 그래서 내가 쓸수 있는 개념은
또 하나 더 있지. 두 각이 합쳐져서 180도라는 건 파이 라디안이라는 거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같으니까, 내가 여기에 각에 해당하는 코사인 값을 구하면, 그것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수 있고, 코사인 알면은 BD 길이 구할 수 있고, 코사인 알면 사인도 구할 수 있지. 이제 머리가 다 풀렸죠. 네. 그래서 뭘 적용을 한다? 중간에 있는 이 개념을 적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쓰고, 네, 코사인 법칙을 쓰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사인 법칙을 써서 요걸 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정리됐을까요? 자, 이제 코사인 써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요 코사인 각 B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3, 5에다가 2 곱한 30분의 3, 3, 9, 5, 5, 25, 6, 6에 36. 얘를 빼주자. 그러면 34에다가 36을 빼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가 분자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5분의 1이 돼요. 그럼 난 이제 코사인 BCD를 찾을 수 있게 됐어요. 코사인 각 BCD. 결과적으로 각 C죠. 그래서 저는 그냥 C라고 쓸게요. 어차피 하나의 통으로 봐서. 그래서 코사인 C에 해당하는 값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만 돌려놓으면 되니까 플러스 15분의 1이에요. 그럼 나는 또 뭐도 알죠? 네. 같은 각에 대해서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 나온다라는 거 아니까 사인 제곱 C 플러스 코사인 제곱 C는 얼마 나와야 돼요? 1 나온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근데 코사인 제곱 C가 15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15제곱분의 1이고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1 마이너스 15제곱분의 1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곱제곱으로 섞고 나니까 얘는 15제곱분의 15제곱이잖아요. 그래서 통분하면은 15제곱분의 15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저 이제 두 자릿수 계산할 때마다 계속 계산 미스가 나가지고 합차 공식 쓰려고요. 여기다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면 두 개를 차를 하고 두 개를 합하자. 그럼 사인 C가 바로 보입니다. 사인 C는 제곱해서 얘 나왔으니까 분모는 15고, 제곱해서 16 나오는 거 4고, 제곱해서 14 나오는 것은 루트 14입니다. 그래서 사인 C를 찾아냈습니다. 네. 자, 이제 나는 뭘 찾아내면 돼요? 네, 이제 BD 길이만 구하면 됩니다. BD 길이, 그럼 제곱하면. 얘는 어떻게 찾는다? 코사인 법칙을 쓸 거다. 그러면 5의 제곱, 3의 제곱, 거기에다가 빼기 두개 곱하고 거기다 2까지 곱해야 되니까 30. 그 다음 코사인 얼마? 각 C, 즉 15분의 1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여기까지는 2. 34에다가 2를 뺐으니까 32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BD에 해당하는 길이가 나옵니다. BD에 해당하는 것은 4 루트 2가 되겠구나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R 이제 다 찾았네요. 여기다가 2를 곱한 다음에 위에다가 BD 길이는 4 루트 2. 요거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 만만치 않을 것 같죠? 자, 4 나누고 그다음 루트 2도 나눌게요. 네, 루트 14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7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은 아, 이제 분자는 1로 만들어놨으니까 분모에 있는 걸다 역수로 돌리기만 하면 되겠네요. 2 루트 7분의 15. 그럼 분자 분모에 루트 7, 루트 7씩 곱해주면은 뭐가 나온다? 14분의 15 루트 7. 그래서 23번에 대한 정답은요, 14분의 15 루트 7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할수 있죠? 네. 그래서 얘는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이 부분. 네. 두 개가 합쳐지면은 파이 라디안 180도다. 우리가 요걸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요걸 써야 된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같다. 이거를 꼭 활용해줘야지만 풀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진짜 네,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연장을 해봐야지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 다뤄봤고요. 이제 24번 보도록 할게요.
24번부터는요, 문제 유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4번부터는. 예.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찾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건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대표적인 거 하나 딱 생각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 코사인 A는 이거 너무 자주 쓰고 있죠? EBC 문에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네, 요거. 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활용해서 이제 식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사인 A는 2R분의 A. 사인 B는 2R분의 B. 자, 이제 코사인 C네요. 그럼 여기가 C면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빼기 C제곱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계산 날릴 것들을 좀 봅시다. ER 양변에 곱하면 슉슉 사라지고요. B 이렇게 서로 약분되고요. 양변에 2A를 곱하게 되면 2A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입니다라는 식이 나와요. 그러면 C제곱을 이쪽으로 더하고 2A제곱을요, A제곱만 뺍시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C제곱은 B제곱이 나옵니다. 그럼 보이죠?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각 B가 뭐예요? 네, 9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 B가 90도, 2분의 파이 라디안이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쉽죠? 그래서 변 길이 정보로 다 나타내면은 이 얘네들이 어떤 삼각형인지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삼각형이냐? 네, 어떤 삼각형이세요? 하면은 우리가 배운 삼각형이 몇개 없어요.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직각삼각형. 네, 근데 그것들 모두 다 길이에 대한 정보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변 길이를 체크하자. 변 길이에 대해서 식을 나타내자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25번도 변 길이 체크. 네, 변의 길이로 다 바꿔서 변환을 해주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방금 전에 했지만 한번더 써드릴게요. 개념. 사인 A는 2R분의 A다. 그 다음, 코사인은요? 코사인 A는 E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다. 네. 안 쓰면 까먹기 때문에 여러 번 써보세요. 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사인 A를 써봅시다. 사인 A는요, ER분의 A예요. 코사인 B는요, 코사인 B로 되어 있으니까 EAC 플러스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여기도 마찬가지죠. ER분의 B가 사인 B와 같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준 다음에 뒤에 붙어 있는 거는 EBC분의, 요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되죠. E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다. 자, 얘도 양변에 ER, ER 곱해주고요. 그 다음 양변에 EC도 같이 곱해줄게요. EC 곱해주자. 그 다음 여기서 이거 자체로 약분하고 나면 식이 완전히 또 깔끔히 정리되죠. 또 지워지는 것들이 보입니다. 뭐가 지워지냐? C제곱, C제곱 똑같으니까 지워져요. 그러면 2A제곱이 2B제곱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2로 나누면 A제곱은 B제곱이 됩니다. 예. 네. 그럼 여러분 알잖아요. A제곱 빼기 B제곱은 0이니까. 그죠? 합차 공식. 이거 0 되려면 얘가 길이기 때문에 양수여서 A랑 B랑 서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구나? 서로 같구나.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예. 네. 그럼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제 마지막 라스트 요것도 한번 전부 다다 바꿔볼게요. 얘는 4R제곱분의 A제곱. 얘는 4R제곱분의 B제곱. 얘는 4R제곱분의 C제곱이죠. 그럼 사실은 4R제곱을 양변에 곱해주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입니다 했으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각 C가 2분의 파이 라디안, 즉 90도인 삼각형이란 뜻이에요. 직각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요, 제가 그냥 대충 그려볼게요. 각 C가 뭐다? 2분의 파이. 그러면 남은 변이, 어차피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두개 합쳐서 90도 나와야 하니 2분의 파이 라디안 나와야 돼서 여기 각각이다 뭐다? 네, 4분의 파이 라디안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끝났네요. A는 4분의 파이. 그죠? C는 90도, 2분의 파이. B도 4분의 파이. C도 2분의 파이. 그러면 주어진 정답은 사인
4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파이만큼 빼면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코사인도 마찬가지죠. 4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만큼 빼주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제 이것만 계산해 주기만 하면 돼요. 네. 여기에서도 계산을 할때꼭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 사인 함수는 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얘는 식이 이렇게 정리되고, 코사인 함수는 y축 대칭이기 때문에 부호를 바꿔서 대입하더라도 같은 값입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걸 알고 있으면 얘는 마이너스 사인 4분의 파이로 계산을 하면 되고, 얘는 그냥 코사인 4분의 파이로 계산을 하면 되니까, 코사인 45도, 사인 45도 두개 어차피 값이 다 루트 2분의 1로 갔잖아요. 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1 하면 2분의 1. 거기다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정답은 얼마다? 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5번은 문제를 풀때 뭐를 또 알아야 되냐면 삼각함수의 성질에 해당하는 이 내용까지도 알아야 되는 그런 파트가 있다라는 거. 그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번엔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일단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시오 뭐 이런 표현은 없지만 지금 정보가 변 길이랑 코사인이랑 섞여 있고 뭐 BC 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각형에 대해서 3분의 중점 막 이런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어디가 어떤 변이고 하여금 걸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찾아야 되는 것도 코사인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일단 그림을 그려봐야 될것 같고 내가 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각도 정보나 길이 정보를 찾고 싶기 때문에 얘도 다 뭐에 대한 식으로 바꿀 거다? 변의 길이에 대한 식으로 바꿔 놓을 거예요. 방금 전에 이제 문제 풀면서 설명했던 대로 얘네들 변 길이로 싹다 바꿔 놓으면은 AC 길이는 B, BC는 A, 그 다음 BC는 A.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우리 그 코사인에 대한 식들, 그 다음 사인에 대한 식들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실 테니까 지금 바로 쓸게요. B 곱하기 E, 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곱하기 EA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 그것이 A랑 같다라는 거. 요 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정리를 하면은 BB 사라지고요. AA 사라지고요. 그럼 EC를 양변에 곱하게 되면은 아, 얘가 또 EC 양변에 곱하면 저쪽에만 곱해지겠네. EC, EC, 여기 EC. 그럼 이제 분자만 깔끔하게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 오,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서로 사라지고요. A제곱 마이너스 A제곱도 서로 사라지네요. 그럼 남는 것은 EC제곱이 EAC가 돼요. 그럼 E도 지워지고 C도 지워질 수 있죠. 왜냐면 우리 양수 맘대로 나눠도 되잖아요. 그래서 EC로 나누게 되면 C는 뭐가 된다? A가 된다. 아,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기 때문에 이제 이등변 삼각형을 그리시면 됩니다. 대충 그려요. 그러면은 얘가 서로 같다는 얘기는 각 A랑 각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를 제가 A, 여기를 C, 여기를 B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등변 삼각형에서 AC의 중점이 있는데, 이등변 삼각형 성질 중에서 꼭지각에서 밑으로 수직으로 내려 찍으면 얘네들이 이등분 한다. 그러니까 딱 수직 이등분 선이 되는 거잖아요. 이선 자체가. 그래서 길이가 이렇게 표현됐고요. AM 길이가 문제 조건에서 E라고 했어요. 그죠? E. 그럼 여기가 E. 그럼 자동으로 여기도 E죠. 그 다음 BM 길이가 여기 1이라고 했어요. 여기 1. 하는 순간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여기가 각각 루트 5가 나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변 길이를 다 포함하고 나니 우리는 코사인 b의 값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금방 나오네, 얘는. 왜? 변 길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2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5분의 루트 5의 제곱 즉 5, 루트 5의 제곱 5, 마이너스 4의 제곱 16 이렇게 빼주면 되고요. 그러면 분모는 10이 될 거고 분자는 마이너스 6이 될 거니까 아, 코사인 b의 값은 마이너스 5분의 3이 정답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현재 중점이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데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변 길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변 길이로 나타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나름의 우리가 풀이 결과를 세울 때, 풀이 설계를 할 때는요, 왜 이걸 이렇게 세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셔야지, 그래야지 문제를 이제 뭔가 기계적으로 암기해가지고 푸는 그런 걸 방지를 좀할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기본 유형의 경우는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사실 요 패턴은 막 엄청나게 눈에 잘 보이는 그런 패턴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27번 보도록 할게요. 27번. 삼각형의 외접안의 반지름 길이가 10 하는 순간, 아, 얜 사인 법칙 무조건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외접안. 외접안 반지름 길이가 얼마? 10이래요. 그래서 얘는 무슨 법칙을 쓸 거다? 사인 법칙을 쓰는 냄새가 좀 난다. 자, 그 상태에서 사인 값의 비율이 심지어 나와 있어요. 근데 각이 따로따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써야 되냐면 삼각형 내각의 크기의 합은 항상 네. 몇 도다? 180도다라는 거.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죠. 즉, 파이 라디안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풀수 있어야 돼요. 그럼 보세요. a 플러스 b를 지금 방금 요 개념에 적용을 하면은 얘는 파이 마이너스 c예요. 이거는 파이 마이너스 c. 얘는 파이 마이너스 a. 얘는 파이 마이너스 b. 그럼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개념이 있죠. 삼각함수의 성질. 삼각함수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앞에 내용을 알아야지 뒤에 내용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뭐 암기 과목처럼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것 따로 이런 식으로 분할해가지고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적적이에요. 그래서 앞에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였죠? 네,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아니 또 플러스 사인 세타 요거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네,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사인 세타 아 함수값 뭐야 서로 같네 해가지고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은 요거는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코사인의 경우만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네. 자 그럼 얘네들을 싹다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c나 사인 c나 똑같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나 사인 a나 똑같고 그다음 얘는 오 얘는 왜 소문자로 썼을까요? 대문자인데 네. 얘도 마찬가지로 사인 파이 마이너스 b는 사인 b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났더니 이게 5대 3대 4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사인 값의 비율은 뭐의 비율과 같다라고 했나요? 네, 변 길이 비율과 같습니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이 되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의 각각 k로 두게 되면 얘는 5K, 얘네들을 3K, 얘네들을 4K 이렇게 둘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변 길이 비율이랑 같기 때문에 변 길이의 비율을 A 대 B 대 C라고 했을 때 3대 4대 5구나라고 쓸수 있습니다. 근데 3대 4대 5, 어디서 좀 기시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네, 여러분 3, 4, 5, 5, 11, 12, 네, 무슨 수? 피타고라스의 수잖아요. 네.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수, 네. 아까 제가 3, 4, 5랑 또뭐 얘기했었죠? 네. 5, 그다음에 12, 13이죠. 네. 5, 11, 12가 아니고 5, 12, 13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들은 피타고라스의 수이기 때문에 얘는 그림이 대략적으로 그려져요. 네.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각시가 90도일 것 같고, 그죠? 왜냐면 지금 보시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으로 지금 일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각시가 90도고 각 a가 지금 현재 뭐 여기를 a라고 여기를 b라고 할게요. 네, a, b, c. 그러면 a에 대해서 여기가 3k, b에 대해서 여기 4k, c에 대해서 여기 5k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려놓으면은 내가 이제 선분 뭐를 찾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선분 BC의 값은 하고 구해서 여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마침, 외접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외접원을 여기에다가 그리는 겁니다. 외접원. 사인 법칙 안 써도 바로 구할 수 있겠다. 뭐를 이용해서? 중학교 때 이용했던 성지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어요. 왜? 지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몇 도? 항상 90도잖아요. 왜냐면 중심각의 크기가 180도니까. 그래서 얘가 결과적으로
ER이 되는 겁니다. 즉, AB가 뭐가 된다? 지름이 되는 거예요. AB 길이가 뭐가 돼요? 이 원의 지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R이 10이라고 했으니까 ER은 얼마? 20. 얘가 20이야? 그러면 K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4가 돼야 되니까 얘는 12. 정답은 얼마예요? 12가 되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27번에 대한 정답은 12인데 물론 사인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도 있긴 한데요. 우리 지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90도다라는 중학교 때 배웠던 기하적 지식, 원의 성질을 활용하게 되면은 얘를 조금 더 풀이를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27번 지나가고 나서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에 대해서 세 개를 몽땅 다 곱했더니 0이다. 네, 그리고 주어진 조건이 성립될 때 삼각형의 넓이는 하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네, 얘네들의 길이나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도 이제 그림을 그려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되게 중요한 조건이 여기 하나 있어요. 얘네 세 개 다 곱해서 0 나온다라는 것의 말뜻이 뭐예요? 각각 하나하나가 0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암천 기초 개념이긴 하지만, AB가 0이야. 그럼 뭐다? 똑같은 말. A가 0 또는 B가 0이다. 네. A가 0 또는 B가 0이라는 것은 A가 0이면서 B가 0 아닌 값을 가져도 되고요. B가 0이면서 A가 0이 아닌 값을 가져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3개짜리로 확장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자? 케이스를 분류하자. 그 분류할 건데 분류의 기준은 코사인 A가 0인 경우, 코사인 B가 0인 경우, 코사인 C가 0인 경우로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을 해볼게요. 자, 그럼 코사인 A가 0이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삼각형에서는요, 코사인 A가 0 되는 그 A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A의 각이 뭐가 되냐면 크기가 2분의 파이가 돼요. 네. 코사인 90도가 0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2분의 3파이인데 이미 파이를 넘어섰으니까 가능한 것은 오로지 2분의 파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코사인 A가 0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는 자동으로 사인 제곱 A가, 사인 제곱 B가 1이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인 제곱 B가 1이면 사인 값은 항상 우리 삼각형 내각에서는 항상 양수로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인 B가 자동으로 1이 나와요. 그러면 사인 값이 1 나오는 것은 0부터 파이 사이 오로지 하나밖에 없죠. 90도. 2분의 파이밖에 없어요. 네. 삼각함수를 포함한 방정식까지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럼 봐봐요. 두 개의 각을 합쳤더니 이미 몇 도예요? 두 각을 합쳤더니 파이가 나와버렸어. 그럼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90도, 90도. 쭉 올라가요. 삼각형 만들어져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삼각형을 이룰 수가 없어서 얘는 이 문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탈락.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이번엔 코사인 B가 0인 경우. 마찬가지로 B가 90도죠? 코사인 B가 0이면 사인 B는 자동으로 얼마예요? 네, 1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가 같은 각에 대해서는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 얼마 나와야 돼요? 1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인 B가 1이 나올 거고요. 사인 B가 1이 되는 순간 코사인 제곱 A가 뭐가 나와야 돼요? 0 나와야 돼요. 문제 조건에 의해서 얘가 코사인 제곱 A가 0 나와야 돼요. 그럼 코사인 A가 0 돼야 되고 A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2분의 파이. 얘도 탈락이죠. 왜? 각 두 개 더했더니 파이 나왔잖아. 그럼 삼각형 안 만들어지지. 안 됨. 네. 자, 이제 마지막 케이스가 여기 숨겨져 있었네요. 코사인 C가 얼마일 때? 0일 때. 그때 시각이 2분의 파이 라디안일 거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코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B가 1이다. 라는 정보. 그리고 변 C 길이가 나와요. 스몰 C. 스몰 C는 선분 AB 길인데 이게 4라는 게 나오니까 요거를 그냥 그림으로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C가 90도, 이 마주보는 변 길이가
가, 그리고 나머지 각이 뭔지 몰라.